0: 쥐가 나는 쌈바렐라 이야기 기억 안 나?
1: 아, 쥐가 나는 쌈바렐라 얘기?
0: 아,
1: 기억 안 나.
0: 아이, 좋아. 그럼 이 누나가 얘기해 줄게.
1: 좋아, 좋아.

0: 다리에 쥐가 났어요. 옛날에 새 어머니와 새 언니에게 구박받고 집안일만 하는 쌈바렐라가 있었어.
1: 아, 힘들어.
0: 쌈바렐라는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1: 안 되겠다.
0: 쌈바! 쌈바춤에 추었지.
1: 아, 어떡해. 너무 즐겁다. 아, 너무 행복해. 도저히, 도저히 멈출 수가 없어.
0: 춤을 추면 모든 괴로움이 사라지고 행복해졌거든. 쌈바렐라는 틈날 때마다 추고 추고 춤을 또 추고 다리가 아플 정도로 춤을 추었지.
2: 뭐지? 저 예사롭지 않은 춤 사이는?
1: 어머.
2: 당신의 춤에 반했소. 나와 함께 춤추지 않겠소? 쌈바.
1: 쌈바?

0: 괜찮아요?
1: 아, 아, 만지지 마세요. 너무 아파. 아, 누르면 더 아파. 어떡해. 야옹. 야옹.
2: 쌈바렐라는 그 뒤로 자꾸 쥐가 났어.
1: 아, 아, 왜 이러지? 아, 아, 다시, 다시. 쥐, 아! 아, 어, 쥐가 나는 거야. 다시.
2: 그래서 그 좋아하는 춤도 못 추게 되었대.
1: 추고 싶다.
3: 어떡해. 쌈바렐라가 춤을 못 추게 돼서 어떡해.
2: 춤을 좋아하던 친구인데 쌈바렐라 정말 슬프겠지?
3: 응. 근데 누나, 쥐가 갑자기 왜 나는 거야?
2: 아, 그게 그러니까 그 쌈바렐라 다리에 그 찍찍 쥐가 들어가서...
3: 그건 내가 생각해도 아니다.
2: 아, 장난이야. 아, 그러니까 쥐가 왜 나냐면 어 그게 어 아 그래. 지금 필요한 건 바로 호기심 딱지야. 나는 그동안 할아버지에게 배우며 엄청난 양의 호기심 딱지를 모았어. 셀 수 없이 많은 호기심 딱지들. 그중에서 지금 필요한 건 바로 쥐 딱지야. 쥐 딱지 궁금한 걸 알려줘.
4: 에요.
5: 알라이트.
4: 누구세요?
5: 나? 나 쌈바렐라 안에 사는 근육. 근육이에요. 그중에서 종아리 근육이지.
3: 종아리 근육?
5: 그래. 쥐는 근육이 갑자기 딱딱해지거나 경련을 일으키는 현상을 말하는데 오늘 쌈바렐라가 왜요? 왜 쥐가 나는지 알려줄게. 있어야 쌈바렐라가 움직일 수 있지. 우리가 늘어나야 쌈바렐라 다리가 펴지고
6: 우리가 줄어들면 쌈바렐라의 다리는 굽혀지지.
5: 아, 왜? 근데 진짜 화가 나는 건
1: 너무 행복해. 도저히
5: 쌈바렐라가 춤을 춰도 너무 추는 거야.
4: 쌈바 쌈바 쌈바.
5: 아, 도대체 언제까지 춤추는 거야, 정말.
6: 아, 정말 힘들다.
5: 쌈바렐라가 쉬지 않고 춤을 추자 우리 근육은 점점 피로해졌어.
1: 쌈바, 쌈바, 아우. 아, 내 힘든 거. 오, 내 힘들다. 아유.
5: 어, 잠깐만. 멈추나?
7: 어, 그런가 봐. 아, 힘들었었는데. 좀 쉬자. 아. 아유, 다행이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1: 좀 쉬었으니까 다시 한번 쳐볼까?
7: 아, 제발.
5: 쟤 또 시작했어.
7: 아, 제발, 제발.
5: 가자.
1: 쉰다, 쉰다, 쉰다, 쉰다.
8: 이제 제발 그만 좀 하자, 진짜.

0: 움직일 수가 없어.
1: 나도 더 이상 움직여지지가 않아.
2: 야, 어떡해.
0: 나봐.
2: 나도 그딴 거 보고 싶은데 안 나죠.
3: 이렇게 근육을 무리해서 사용하면 갑자기 근육이 꽉 뭉치며 쥐가 나기도 하지.
2: 어, 괜찮아요?
0: 아, 만지지 마세요. 너무 아파. 아, 누르면 더 아파요.
4: 아, 근육이 필요하면 쥐가 나는구나.
5: 그렇구나.
4: 또 아까 줄넘기 너무 많이 해서 그래.
5: 그런 것 같아.
3: 그리고 또 근육에 영양소가 부족하면 쥐가 날 수 있어.
4: 영양소?
3: 칼슘, 칼륨, 마그네슘 같은 영양소는 근육이 잘 늘어나고 줄어들 수 있게 도와준다고.
4: 그렇구나.
3: 아, 뻣뻣해.
6: 얘들아, 내가 칼륨 데리고 왔어.
3: 그 중에서도 특히 칼륨.
7: 팔짱, 어? 데려다줘서 고마워. 잘 가.
6: 안녕, 재밌게들 놀아.
7: 잘 가. 잘 지냈어? 어휴, 안 본 사이에 몸이 많이 뭉쳤구나. 이리 와봐. 자,
3: 자, 자, 자, 자. 와, 진짜 시원하다.
2: 칼륨 나도.
7: 자, 하, 뜨, 하, 뜨,
2: 하, 뜨. 역시 칼륨이 해주는 마사지가 최고야.
3: 오, 부드러워지는 느낌이야. 칼륨은 바나나에.
0: 견과류.
3: 마그네슘은 견과류에 많아. 평소에 이런 음식을 많이 먹는 게 좋은데.
0: 초콜릿.
3: 쌈바렐라는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도 잘 안 먹었어.
0: 아,
3: 뻣뻣하고 결리고.
1: 칼륨이 와야지 부드러워지는데.
3: 그니까.
0: 일러라.
3: 혈장.
6: 응?
3: 너 혼자야?
6: 응.
3: 칼륨은? 칼륨 어디 갔어?
6: 칼륨? 칼륨 요즘 통 안 보이던데?
8: 바나나나 토마토 같은 음식을 먹어야 내가 갈 수 있는데.
3: 칼륨 찾아볼게.
6: 안녕.
2: 안녕.
0: 칼륨이 없으니까 몸도 뻣뻣해지고. 움직일 수가 없어.
1: 나도 뻣뻣해져서 움직일 수가 없다.
0: 비켜봐.
2: 야, 내가 비켜. 네가 비켜야지. 내가 어떻게 비키냐.
0: 좀 비켜봐 제발.
9: 제가 자꾸 쥐가 나서 춤을 출 수가 없잖아.
3: 쥐가 나는 걸 예방하려면 영양소가 풍부한 바나나, 토마토, 견과류를 먹는 게 좋다고.
4: 그렇구나.
3: 또 운동하기 전과 후에는 이렇게 스트레칭과 근육 마사지를 해줘야 해요.
4: 해요.
5: 근데 만약에 그런데도 쥐가 나면 어떻게 해야 돼?
4: 아, 종아리에 쥐가 날 땐 다리를 쭉 뻗고 발등을 몸쪽으로 쭉 당겨줘. 이러면 쥐가 풀려.
5: 아, 앞으로는 이렇게 풀어야겠다.
4: 응.
5: 아, 참. 그런데 쌈바렐라는 어떻게 됐어?
4: 쌈바렐라는 칼륨, 마그네슘, 칼슘 같은 영양소가 많이 든 음식을 잘 먹었고 춤추기 전과 후에 꼭 스트레칭을 했대. 그랬더니 쌈바? 쥐가 안 나서
0: 쌈바!
4: 다시 춤을 추게 되었지.
9: 쌈바! 쌤, 절로 가, 절로 가, 절로 가. 일로 와, 일로 와.
5: 와, 잘 됐다. 쌈바!
4: 오, 잘하는 게. 그럼 너는 춤 계속 춰. 이 쥐딱지는 내가.
5: 아, 누나, 나 줘.
4: 그럼 노래 잘 부르면 질게.
5: 좋아, 좋아.
4: 우리 친구들도 같이 해볼까?

나려면 미리 예방하자. 운동하기 전후 스트레칭하자. 영양소 골고루 많이 많이 먹자.

0: 먹고 말 거야.
1: 상한 음식을 먹은 조니. 저런, 배탈이 나고 말았어요.
2: 로보카플리 안전스쿨. 배탈이 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유통기한을 확인한다. 2번,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먹는다. 정답은 1번. 음식을 먹기 전에는 유통기한을 꼭 확인해야 해요.
1: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죠? 음식을 먹기 전에는 꼭 손을 씻는 습관을 길러야 해요.
2: 로봇카 폴리랑 꼭꼭 약속!

인도양 모리셔스 섬에서 멸종한 날지 못하는 새 도도새를 본 적이 있는가? 더 이상 나 같은 멸종 동물들이 생기지 않게 그린 조끼 구조대.

0: 킹크스프입니다. 코끼리 마을에서 코끼리 한 마리가 사라졌습니다.
1: 어? 코끼리가 왜 사라졌지?
2: 그러게.
0: 그런데 코끼리가 사라지자 코끼리 똥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겠다고 파업을 선언했습니다. 인터뷰 들어보시죠.
3: 우리 코끼리 똥들은 우리의 주인이신 코끼리님이 돌아올 때까지 아무 일도 하지 않겠다. 사라진 코끼리님을
4: 찾아줘라.
2: 와, 코끼리 똥들이 일을 하지 않겠다고.
1: 도동, 코끼리 똥이 무슨 일을 하는데?
2: 그러게. 내가 코끼리 똥에 대해 아는 건, 코끼리는 아주 많이 먹고 먹은 양의 3분의 1을 똥으로 내보낸다는 거. 건강한 코끼리의 똥은 초록빛을 띠고 쉽게 깨지지 않는다는 거. 요 정도라서.
1: 전화온다.
2: 네, 그린조끼 구조대입니다.
5: 그린조끼 구조대, 방금 뉴스 봤죠? 코끼리 똥들이 일을 안 하겠대요. 큰일 났어. 빨리 좀 와줘요. 빨리요.
2: 네네. 알겠죠, 너. 그린아, 일단 코끼리 마을로 가보자.

0: 저기야, 저기.
1: 알겠어, 도둑.
0: 아유, 오실 때가 됐는데, 그죠?
2: 아, 그러니까. 언제 오는 거야?
0: 그러니까 말이에요.
2: 오시면 인사 잘하고.
0: 네, 잘해야죠.
3: 여기가 코끼리 마을인가 봐.
2: 아유, 아유, 오셨네, 오셨어. 아이고, 어서오세요.
4: 우리 많이 기다리네.
2: 아유, 좀 비켜주시고. 아유, 어서오세요, 코끼리 똥님. 박수, 박수.
5: 에헴, 아무리 이래봐야 내 마음은 변함이 없동. 코끼리님을 찾아줄 때까지 정말 아무 일도 하지 않을 것동.
2: 아유, 걱정 마세요, 코끼리 똥님. 아, 여기 그린조끼 구조대가 코끼리를 찾으러 오지 않았습니까? 아, 그치?
6: 네. 네.
4: 저 근데 코끼리 똥이 무슨 일을 하길래 이렇게 똥한테 쩔쩔 매는 거더다.
3: 맞아요. 저도 그게 궁금해요.
5: 야, 얘네들 진짜 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
2: 아유, 그러게요.
0: 그 코끼리 똥님께서 한수 가르쳐 주시지요.
5: 좋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하나씩 하나씩 설명을 하도록 하지. 일단 우리 코끼리 똥들은 동물들의 영양 간식이야.
7: 사자가 기운이 하나도 없다. 그럴 때.
8: 자, 자, 우리 사자가 코끼리 똥 먹을 때가 됐구나. 옛다.
7: 이렇게 유산균이 많이 들어있는 코끼리 똥을 먹이면
9: 코끼리 똥의 힘! 파워!
7: 사자가 힘을 내지.
3: 아, 코끼리 똥이 그렇게 영양분이 많구나.
2: 아, 그뿐이 아니야. 코끼리 똥으로는 종이도 만들 수 있지. 코끼리는 초식동물이라 풀을 많이 먹는데 그런 코끼리가 누는 똥은 반 이상이 섬유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섬유질은 종이를 만들 때 필요한 섬유질과 비슷해서 코끼리 똥으로 종이를 만들 수가 있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종이는 원래 뭘로 만들죠?
4: 종이는...
3: 아! 나무로 만들지 않나요?
5: 그렇지, 그렇지.
2: 그래서 코끼리 똥으로 종이를 만들면 아주 많은 나무를 살릴 수 있어요.
8: 코끼리 한 마리의 똥으로 하루에 660장의 종이를 만들 수가 있고 1년이면 24만 장의 종이를 만들 수가 있지. 다시 말해, 코끼리 한 마리가 누는 똥으로 30년 된 나무 약 200그루를 살릴 수가 있는 거죠.
4: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코끼리 똥! 대단하다, 또!
5: 아이, 뭘 그런 거 갖고 또 놀라시나. 그 씨앗 얘기 좀 그 자세히 해봐.
0: 아, 맞다. 우리 코끼리 똥님께서 하시는 일이 또 있어요.
4: 어? 또요?
3: 뭔데요?
0: 그게 뭐냐 하면 코끼리가 열매를 먹으면 열매가 소화되면서 열매의 씨앗은 똥과 함께 몸 밖으로 나오는데 코끼리가 여기저기 이동하면서 똥을 누면 씨앗들도 여기저기 퍼지면서 곳곳에 식물들이 자라게 되는 거죠.
4: 아하! 우리 코끼리 똥님께서 여기저기 식물들이 자라게 돕고 있군요.
5: 이제 알겠어. 왜 다들 코끼리 똥, 코끼리 똥 하는지 말이야.
3: 네, 이제 알겠어요.
10: 위대하신 코끼리 똥님.
5: 이제 알겠으면 빨리 코끼리 좀 찾아주시오.

0: 코끼리가 있어야 우리 코끼리 똥도 존재한다 이겁니다.
1: 당장 찾아보겠도도. 근데 어떻게 코끼리를 찾지? 어디 간 줄 알고?
2: 아, 이러면 어때요? 근처에 떨어져 있는 코끼리 똥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럼 코끼리가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있을지도 몰라요.
3: 그래.
1: 여기 있다!
2: 어? 저쪽도 있어! 코끼리가 저렇게 움직였나 봐!
1: 따라가 보자!
2: 가자!
1: 같이 가! 똥이 여기서 끊겼어! 혹시 이 안에...
0: 인종 개구조대!
2: 여기 있었구나! 코끼리야! 근데 또 왜 여기 갇혀있었어?
0: 나쁜 사냥꾼이 내 상아를 잘라가려고 여기에 가뒀어!
1: 역시 상아 때문이었다!
2: 너도 상아가 뭐야?
1: 상아는...
4: 코끼리 위턱에 길게 나와 있는 이빨이야. 코끼리는 상아를 이용해 땅을 파기도 하고 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도 하지.
2: 근데 사냥꾼이 왜 상아 때문에 코끼리를 잡아가?
4: 왜냐하면 코끼리 상아는 단단하고 색깔이 고와서 여러 물건의 재료로 쓰이거든. 문제는 상아를 뺏어가려는 사람들 때문에 수많은 코끼리들이 죽어왔다는 거지.
2: 상아로 뭘 만들어놓은 건 아니잖아.
0: 내 말이. 그런데 우리 코끼리를 괴롭히는 건 사냥꾼뿐이 아니야. 코끼리들이 살던 숲을 사람들이 농장으로 만들면서 우리 코끼리들은 살 곳과 먹을 것을 빼앗겼어.
1: 맞아. 그래서 지금 코끼리들은 멸종 위기에 처해 있더도.
2: 코끼리들한테 너무 미안하다.
5: 미안하게 뭐가 미안해. 사람이 잘 살아보겠다고 코끼리 좀 해칠 수도 있지. 안 그래?
1: 안 그래요.
2: 사람 생명만큼 코끼리 생명도 중요하다고요.
0: 바로 이 사람이 나를 잡아온 그 나쁜 사냥꾼이야.
5: 그래, 널 잡았으니 이제 상아를 팔아서 부자가 돼야지.
1: 그럴 순 없도도. 저도 여전히 마법으로 나쁜 사냥꾼은 코끼리 똥으로 변신!

0: 다시 만나게 돼서 정말 기뻐요.
1: 동아, 이게 다 네 덕분이다. 이제 내가 돌아왔으니 너는 네 할 일을 열심히 하도록.
0: 알겠습니다, 주인님.
1: 그린조끼 구조대 정말 고마웠어.
2: 아니야, 사람들이 코끼리들을 괴롭혀서 정말 미안해.
3: 그래, 코끼리가 멸종하지 않게 우리 그린조끼 구조대가 더 노력하겠다.

0: 아기 곰이 엄마 곰하고 헤어졌나 봐.
1: 불쌍해.
2: 북극의 얼음이 왜 녹는 거야?
0: 책에서 봤는데 지구가 뜨거워져서 그런 거래.
2: 지구가? 아...
3: 아름다워 보이지만 인간들 때문에 지구는 뜨거워지고 병들고 있지.
4: 허락되지 않은 자가 침입했습니다. 잠시 후 한글방의 문이 닫힙니다.
3: 지구의 운명도 이제 곧 끝이겠군.
5: 니은, 오, 기역, 녹, 지긋, 아, 다, 녹다.
4: 문제 발생! 한글이 파괴되었습니다!
6: 대체 언제 훈민정음을 되찾는단 말인가? 한글이 또 파괴되었어! 그런데 뭐지? 이 심상치 않은 기운은? 지구가 위험하다! 한글 용사 아이야!

0: 오, 이럴 수가. 북극의 얼음들이 갑자기 녹고 있어.
1: 얼음이 녹은 물 때문에 바닷물이 엄청나게 불어나는 중이야.
0: 바닷물이 불어나 육지를 뒤덮고 있어.
1: 어떻게 이제 곧 모든 것이 바닷물에 휩쓸려 버릴 거야.
0: 어서 막아야 해. 이번에 천지가 파괴한 한글은 이 글자가 틀림없어. 바로 이응과 이응이 들어간 글자
2: 얼음이야.
3: 네.

0: 글자가 얼음이라고요?
1: 얼음 글자에 녹다 마법을 건 것 같아.
0: 그래서 저렇게.
2: 급격한 지구온난화로 북극의 얼음이 녹으며 바닷물이 불어나고 있습니다. 바닷가 마을 사람들은 대피해 주십시오.
3: 천지, 이런 엄청난 일을 벌이다니.
0: 그럼 북극곰들도 위험해져요?
4: 북극곰, 북극여우, 얼음 위에서 사는 동물은 물론 지구에 사는 모든 동물이 위험해질 거야.
1: 결국은 사람들까지.
0: 어떡해. 빨리요. 우리가 가서 얼음 글자를 찾아야 해요.
1: 그래. 자마, 모험아, 준비됐지?
5: 네. 자음, 모험, 변!

0: 얼음 글재가 어디 있는지 어서 찾아보자.
1: 어? 저기 이응이응이 있어요. 아, 저건 우유야. 저기 바닷가 쪽에도 이응이응이 있어요. 얼음 조각이에요.
2: 오, 저기 봐. 바다에도 얼음산이 있어. 저 얼음산에서 떨어져 나온 조각인가 봐.
3: 천지, 재령?
4: 이 얼음 조각에서 글자를 찾게 할 수는 없지. 으앗, 뜨겁다. 남은 얼음도 다 녹여버리겠다.
3: 뜨겁다!
2: 천지, 그만둬!

0: 누구도 날 멈추게 할 수는 없다.
1: 천지대장님을 아무도 막을 수 없지, 절대.
0: 다 녹아서 사라져라. 지구까지 뜨거워져라. 뜨겁다!
2: 천지
3: 대장님!
2: 얼음산이 녹아서 바닷물이 불어나고 있어.
4: 어떡해. 천지, 그건 멈춰요. 얼음 녹으면 북극곰들 못 산단 말이에요.
5: 어? 북극곰?
4: 맞아요. 아기 북극곰도 엄마랑 헤어졌다고요.
5: 엄마랑 헤어져? 그냥 얼음이 녹은 건데 그런 일이 생긴다고? 에? 천지 대장님도 알았어요?
0: 난 한글만 파괴하면 돼.
2: 천지!
5: 어?
2: 무슨 소리지?
4: 어? 어? 어? 저건 누구고?
2: 북극곰이 천지를 공격하려던 게 아니었네?
6: 그러네.
2: 아, 엄마 북극곰이 헤어진 아기 북극곰을 찾아.

0: 거였어.
1: 그렇구나. 만나서 다행이다. 맞아.
0: 녹은 얼음을 다시 얼려야 해. 자아나, 모험아, 마법진을 펼쳐줘.
2: 네.
1: 다음 마법진!
3: 모험 마법진!
0: 쌍기역 5, 2응, 공!
4: 쌍기역 5, 2응, 공!
0: 공! 공! 공. 물이 꽁꽁?
4: 얼다! 얼다.

0: 넘어서 글자를 찾아볼까?
1: 어는 내가 쓸게. 헛! 기억! 욕망치로 어! 은은 내가 쓸게. 태극봉으로 으! 헛! 기억!
0: 자음아, 모음아, 어서 바르게 읽어줘.
2: 네!
3: 융, 어, 리을, 얼. 융, 으, 미음, 은.
2: 어른!
4: 파괴된 한글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5: 불어났던 바닷물도 줄어들고 녹았던 얼음도 다시 꽁꽁 얼고 지구가 한숨 돌리게 되어서 다행이야.

0: 다시 만나 정말 좋겠다.
1: 맞아. 할아버지, 그런데 지구가 왜 뜨거워지는 거예요?
2: 자동차가 부릉부릉 가려면 뭐가 필요하지?
0: 석유요?
2: 그래. 석유를 많이 사용하면 지구를 뜨겁게 하는 가스가 많이 나온대요.
1: 아, 그래서 자동차보다 자전거를 타자고 하는 거구나.
2: 그렇지. 그리고 이런 쓰레기를 많이 태우면 지구를 뜨겁게 하는 가스가 많이 나온대.
1: 정말요?
0: 그럼 쓰레기 많이 버리면 안 되겠다.
1: 그러면 난 오늘부터 쓰레기 안 만들기부터 실천할래.
0: 나도.
2: 지구를 사랑하는 모음이 자음이 정말 기특한데.
3: 지구를 사랑하자.
2: 와, 지구를 사랑하자. 한글 과자로 어떤 글자를 만들까?
4: 어레!

0: 불이 났어요.
1: 그랬대.
2: 무슨 소리지?
0: 비상벨이 울리면 불이 난 거예요. 작은 불이어도 스스로 끌어왔지 말고 바로 대피해요.
3: 빨리 가자! 토끼야, 잠깐만!
0: 대피할 때는 코와 입을 가리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빠르게 움직여요.
2: 어디로 가야 하지?
3: 어? 저기야!
0: 초록색으로 빛나는 유도등을 찾아서 화살표를 따라가요.
3: 우리 빠르게 내려가자!
2: 안 돼!
0: 엘리베이터는 안 돼요. 계단으로 나가요.
2: 길이 막혔어. 어떡하지?
0: 계단이나 복도에 연기가 차 있다면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잘 닫고 창문 쪽으로 가서
3: 도와주세요!
0: 외쳐요. 화장실이나 옷장에 숨는 것을

0: 아파트.
1: 괴물 아파트.
0: 그렇게 백설공주님과 왕자님과 일곱 난쟁이들은 함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끝!
1: 우와! 재밌다, 재밌어! 근데 누나, 어디에서 행복하게 살았대?
0: 어디에? 그거야. 응, 여기 무지개 아파트에서 살지 않았을까?
1: 무지개 아파트? 우와! 진짜 아파트가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남색, 보라! 무지개 색깔이네!
2: 층간소음! 층간소음! 층간소음!
0: 어? 층간소음 딱지가 깜빡인다!
1: 응? 층간소음이 뭔데? 층간소음이 뭔데? 뭔데? 뭔데? 뭔데? 뭔데? 뭔데?
0: 아이고, 아파트처럼 함께 모여 사는 집에서 위아래로 전달되는 불쾌하고 시끄러운 소리를 층간소음이라고 해.
1: 아, 그렇구나. 그런데 우리 집은 아파트도 아닌데 왜 층간소음 딱지가 깜빡이는 거야? 아파트도 아닌데 왜 층간소음 딱지가 깜빡이는 거냐고. 왜?
0: 아이고, 글쎄, 그건 나도 잘... 층간소음 딱지가 저절로 움직인다.
1: 누나가 그린 책 속으로 들어갔다.
0: 여기는 어디지?
3: 백설공주님 왜 오셨어요? 얼른 돌아가세요.
0: 예? 제가 백설공주라고요? 근데 다들 누구신지요? 얼굴은 창백하고 눈밑은 새까맣고 잠을 못 잤는지 엄청 피곤해 보이는데.
1: 아! 설마! 백설공주를 괴롭히러 온 새 왕비는
0: 아닌 것 같고. 근데 진짜 다들 누구세요?
3: 백설공주님! 저희를 모르시겠어요?
4: 고라
5: 일곱 난쟁이 그리고 백설공주님.
0: 나 안녕하세요, 백설공주예요.
5: 우리는
4: 빨강, 주황,
6: 노랑,
7: 초록, 파랑,
4: 남색, 보라.
5: 7층 아파트에 살고 있었답니다.
0: 행복하게 살았다고 하던데요.
5: 행복하게 살았었답니다. 어젯밤이 아파트에 귀신이 나타나 이전까지는요.
0: 야! 귀신이 나타났다고요?
8: 아니 아니, 그건 귀신이 아니라 괴물이었어요.
0: 괴물이 나타났다고요?
5: 그렇게 우리의 행복은 깨지고 말았답니다.
1: 아이고.
9: 내가 먼저 알았어. 그러니까 저희들은 어제 백설공주님이 우리 아파트에 파티를 하러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백설공주님께 멋지게 보일 거야. 그러려면 옷이 깨끗해야겠지. 세탁하자. 바퀴는 돌렸고, 아, 백설공주님이 우리 집에 오실지도 모르니까 깨끗하게 청소해야지. 백설공주님 빨리 오세요.
10: 오늘 백설공주님이 파티하러 온다고 했으니까 나도 백설공주님처럼 예뻐져야지. 그러려면 빨리 자야 해. 미는 잠꾸러기니까.

0: 소음을 잊으려면 다시 자야 해. 다시 자자. 근데 무서워서 잠이 안 와. 어떡하지? 침대 위치를 바꾸면 잠이 잘 오려나? 그래, 바꾸자. 무서워. 빨리 자야지. 대고 부족하면 됐으려나? 아니야, 이쪽으로 조금 더.
1: 백설공주님이 파티하러 오실 때 내가 바이올린을 연주해드리면 엄청 좋아하시겠지? 연습해야지.
0: 쿵! 이 소리는 코끼리가 쿵! 떨어졌나?
1: 에이, 코끼리가 어딨냐? 나도 참. 연습이나 하자.
0: 어? 이 소리는 바이올린 소리가 아니잖아? 긴 소리를 내고 쿵! 코끼리가 떨어지는 것 같은 큰 소리를 내는 거 보면 괴물인가? 와!
2: 내일 백설공주님 오시면 곰놀이 하자고 해야지. 엄청 좋아하실 거야. 머리가 쭈뼛쭈뼛 서잖아. 이렇게 기분 나쁜 소리는 꼭 귀신이 나올 때 나오던데. 설마 귀신? 귀신아, 덤벼, 얌얌얌얌. 아냐, 어디 와.
3: 백설공주님께 맛있는 딸기 케이크를 선물해 드려야지. 이게 무슨 소리야? 저 소리 때문에 장식을 망쳐버렸잖아. 대체 무슨 소리지? 이건 설마 귀신! 엄마야! 엄마야!
2: 어젯밤에도 남이랑 쿵짝짝 쿵짝짝 쿵짝짝 쿵짝짝 춤 연습하는데
4: 엄마야! 비명 소리가 들려서 귀신이 나타난 줄 알았어요.
5: 어? 쿵짝짝 쿵짝짝 쿵짝짝 쿵짝짝. 아니, 이 소리는?
1: 청소 끝! 완벽해!

0: 귀신 소리였다니까요.
1: 괴물이라니까.
2: 귀신이라니까.
1: 괴물이라니까.
2: 귀신이라도 귀신이.
0: 조용.
1: 조용.
3: 그러니까 어젯밤에 귀신인지 괴물인지가 내는 소리 때문에 무서워서 한숨도 못 잤다 이거예요?
4: 네. 그래서 너무 피곤해요.
5: 백설공주님, 왜 잠을 못 자면 피곤한 거예요? 왜 눈빛이 까맣게 변하는 거예요?
4: 왜?
3: 그게 잠을 잘 자야
6: 뇌를 청소하는데, 밤에 안 자거나 못 자면 밤에 뇌를 청소하러 오는 멜라토닌 청소맨이 안 오고 뇌를 청소하지 못하면
7: 노폐물 괴물이다. 뇌를 괴롭히지야.
6: 노폐물 괴물이다. 저리가. 노폐물 괴물이 나타나면
7: 피곤하지. 피곤하지.
6: 고마해라. 많이 피곤하다 아이가. 뇌가 피곤하면 여긴 어디지? 난 누구야? 기억력이 떨어지고 뇌가 피곤하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집중력이 떨어지고 무엇보다 밤에 안 자거나 못 자면
4: 스트레스!
8: 스트레스 받으면 나오는 나는요 코르티솔 피상! 피상! 지금부터 스트레스를 없애기 위한 작전을 실시한다. 일단 핏줄을 더 줄인다. 확! 오우 스트레스.
5: 혈장님! 이 노폐물 좀 치워주세요.
3: 적혈구님! 이산화탄소 좀 가지고 가주세요.
9: 피부 슬프다! 기다려!
3: 혈장님! 적혈구님! 빨리 오세요!
10: 갑자기 핏줄이 좁아졌잖아.
9: 피부세포들한테 가야 하는데 움직일 수가 없어.
10: 피부세포들이 하얗게 변했어.
9: 우리가 못 가서 그런 거야. 얼굴도 창백해졌을 텐데.
10: 아, 피곤해.
9: 어떻게든 움직여보자. 안 돼. 우린 여기 눈밑 핏줄에 갇혔어.
5: 눈밑 피부는 유난히 얇아서
3: 적혈구님이 갇혀있는 게 그대로 보일 거예요.
11: 그럼 피부에 비친 나는 푸르스름하거나 까맣게 보일 거야.
9: 그걸 다크서클이라고 하잖아.
3: 그래서 밤에 잠을 못 자면 눈 아래에 푸르스름하게 까맣게 다크서클이 생기는 거예요.
4: 아, 그렇구나. 똑똑한 백설공주님 감사합니다.
3: 다크서클 최고 딱지다!
0: 백설공주님!
10: 우리 아파트에 나타나는 귀신을
4: 잡아주세요!
1: 괴물도 잡아주세요!
3: 네!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와서 꼭 귀신과 괴물의 정체를 밝히고 말겠습니다!

0: 안 돼요.
1: 약속!
2: 안 돼.
3: 뮴에서 키즈 스마트 오메가3 구미를 드립니다. 뿌띠엔에서 키즈 성장기 유산균 케어 세트를 드립니다.

내 버킷리스트 중 하나. 오로라를 내 눈으로 직접 보는 거야. 초록빛, 보랏빛, 때로는 분홍빛까지. 커튼처럼 막 춤추는 하늘을 상상해봐. 마치 누군가 하늘의 거대한 붓으로 그림을 그려놓은 것 같고, 천천히 물결치듯 흘러가는 빛을 보면 숨이 멎을 것 같아. 언젠가 꼭 해보고 싶은 나의 두 번째 버킷리스트, 오로라 직접 보기. 근데 오로라는 왜 생기는 걸까? 그냥 단순히 빛이 예쁘게 보이는 현상일까? 아니면 특별한 우주의 현상일까? 예전에 책에서 봤던 기억이다. 태양에서 아주 빠른 입자들이 막 날아온다고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지구 자기장이랑 막 부딪힌다고 했지? 혹시 그 현상 때문에 오로라가 나타나는 건 아닐까? 우리 이런 과학적 원리를 실험으로 직접 확인해보자. 우선 자석은 정말 자기장을 형성할까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자기장을 눈에 보이게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석을 중앙에 두고 나침반을 한번 배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침반의 바늘, 이 빨간색 바늘이 어디를 향하는지 한번 같이 볼까요? 막대자석의 N극과 가까이에 있는 이 나침반은 빨간 바늘이 N극을 띄고 있기 때문에 이 N극과 N극이 밀어내는 방향이죠. 이 빨간 부분을 따라가 보면 이렇게, 이렇게 자기장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자기장은 N극에서 S극 방향으로 형성되고요. 인력에 의해서, 청력에 의해서 나침반의 바늘이 형성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철가루로 자기장의 모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험 과정 첫 번째는요, 이 철가루를 패트리 접시 안에 뿌려볼 거예요. 패트리 접시를 자석 위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철가루가 자기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석의 양쪽 끝에는 철가루들이 모여있기도 하고 퍼져있는 모습을 형성하고, 또한 N극에서 S극 쪽으로 동그란 모양의 자기장이 철가루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로라를 간접적으로 체험해 볼 수 있는 플라즈마 볼 실험입니다. 플라즈마 볼 실험은요, 이렇게 전원을 켜면 안에서 고전압이 걸려요. 선생님이 손을 이렇게 가지고 가면 이 불빛이 선생님의 손가락을 따라오는데요. 여러분, 지금 이 불빛 잘 보이나요? 잘 안 보이죠? 그러면 우리 불을 끄고 한번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훨씬 빛이 잘 보이죠? 이때 선생님이 이렇게 손가락을 가지고 가면 선생님의 손가락을 빛이 따라오고 있죠? 사람의 몸은 전류가 잘 통하기 때문에 선생님의 손가락

0: 방식으로 전류가 흐르면서 이렇게 빛이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방금 실험으로 확인해봤어요. 자석 주변에 자기장이 형성되는 걸요. 지구도 하나의 커다란 자석과 같아서 자기장을 형성하고 있답니다. 이때 태양으로부터 날아오는 입자와 지구 대기가 충돌하면서 나타나는 빛, 그것이 바로 오로라라는 현상입니다. 오늘 같이 공부한 내용을 과학 상상 노트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념은 지구자기라는 개념이에요. 지구자기가 무엇이냐? 지구 주위에 형성되는 자기장입니다. 우리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은 지구가 이렇게 하나의 커다란 자석과 같은 거예요. 북쪽이 S극, 남쪽이 N극이죠. 그러면 우리 지구에서 나침반을 들고 있다라고 하면 나침반의 바늘이 항상 어떤 쪽을 향하고 있을까요? 맞아요. 지구의 북극을 가리키게 됩니다. 나침반의 바늘이 항상 북극을 가리키는 이유, 바로 지구자기 때문인 거죠. 이런 지구의 자기장은요, 태양풍의 입자들을 대부분 막아줘요. 그러면서 지구를 보호한답니다. 그러면 선생님, 태양풍이 무엇인가요? 라고 한다면, 태양풍은요, 태양으로부터 날아온 전기를 띤 입자의 흐름이에요. 태양으로부터 불어오는 바람이다! 라고 생각해주면 되는데, 이때 그냥 바람이 아니고, 태양으로부터 전기를 띤 입자들이 바람처럼 날아오는 게 바로 태양풍이랍니다. 오로라는 태양에서 방출된 그 전기적 성질을 띤 입자가 어디에 부딪혀? 지구 대기에 부딪혀 빛을 내는 현상이에요. 밑에 선생님이 사진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오로라 정말 멋있죠? 대기의 흐름에 따라서 커튼문이나 레이스 모양 등으로 펼쳐지고요. 충돌하는 공기 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분홍색, 초록색, 자주색 등등 색깔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로라는 언제, 어디에서 발생하느냐? 첫 번째, 언제? 태양 활동이 활발할 때, 태양풍이 거세게 밀려올 때 오로라를 관측할 수 있고요. 여러분, 과학 시간에 배웠을까요? 지구 대기는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그 가장 위에 있는 열권에서 오로라가 펼쳐진답니다. 오늘 공부한 태양풍, 그러니까 강한 태양의 활동은 우리 지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태양풍이 강해지면 지구에 인공위성이 고장나거나 아니면 GPS 통신 장애가 일어나는 등 벨린저 현상이라는 것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오늘 같이 봤던 그 오로라라는 현상이 더 넓은 지역에서 더 많이 관측될 수 있어요. 즉, 오로라는 그냥 멋진 풍경일 뿐만 아니라 태양과 지구가 서로 소통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현상이겠죠? 여러분, 이 멋진 오로라의 색깔과 움직임을 글과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만의 멋진 오로라를 수강 후기에 글이나 그림으로 한번 남겨주세요. 선생님, 여러분의 후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버킷리스트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기대해주세요. 안녕!
1: 행주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정기관계를 발견한 당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팡팡!

무슨 차일까? 이게 바로 속력, 네, 빠르기의 차이입니다. 오늘은요, 속력으로 알아보는 빠르기 비교라는 글을 읽어볼 겁니다. 좀 어려울까요? 아니면 뭐 생각보다는 어렵지 않을까? 여러분에게 맡겨보겠습니다. 자, 시간이 지나면서 물체의 위치가 변하면 물체가 운동한다라고 표현을 한대요. 자, 이게 지금 물체잖아요. 그쵸? 이 물체가 시간이 지나면서 가만히 있는다면. 그지? 가만히 있어. 이럴 땐 운동한다고 안 한대.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위치가 변하면. 위치가 변했죠? 이럴 때는 운동한다라고 표현을 한대요. 자, 이때에 물체가 이렇게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과 이동 거리를 잘 살펴보면 물체의 빠르기를 비교할 수가 있대요. 이게 무슨 말이야?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예를 들면, 네, 마법과 같은 말이죠. 예를 들면 무슨 말인지 모를 때는 예를 보아라 하는 거죠. 같은 거리인 100m를 달리는데 100m 달리기 한단 말이죠. 이때에 어떤 사람은 15초, 또 어떤 사람은 13초가 걸렸다면, 그 똑같은 거리를 달리는데, 한 사람은 15초, 한 사람은 13초. 그랬다면, 13초가 걸린 사람이 더 빠르다. 그냥 빠르다가 아니죠? 더 빠르다. 비교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물체의 빠르기를 어떻게 할수 있다? 비교할 수 있다. 예, 더 빠르다, 더 느리다, 이렇게 비교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는 이렇게도 비교한대요. 같은 시간 동안, 네, 여기는 시간이 다르죠. 자, 그런데 여기에 다른 예로 같은 시간 동안 더먼 거리를 이동한 사람이 더 빠르다. 자, 같은 시간이라고 했어요. 15초 동안 만약에 뛰기로 했단 말이지. 달리기로 했단 말이지. 다다다다다 달렸어. 그런데 마냥 달리는 게 아니라 너희들 딱 15초만 달려야 돼. 그래서 막 달리기 시작했어.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100m를 달렸고 15초 동안. 어떤 사람은 150m를 달렸어요. 그럼 누가 더 빠른 거예요? 150m 달린 사람이 더 빠르다라고 볼수 있죠? 자, 이렇게도 물체의 빠르기를 비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체의 빠르기를 정확하게 비교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알아볼 속력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목을 보면, 아, 어떤 것에 대한 글이겠구나. 그 내용을 짐작할 수 있다고 했죠. 빠르기를 정확하게 비교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속력인데요. 이 속력은 일정한 단위 시간 동안, 네, 아까 우리 15초 동안 달려봐, 아니면 13초 동안 달려봐, 이렇게 시간을 준다는 거죠. 단위 시간 동안 물체가 이동한 거리를 속력이라고 한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식을 알려주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이 이제 이 속력의 단위를 이해하기 위해서 여기 몇 가지를 선생님이 써드릴게요. 자, 속력은 이동거리 나누기 걸린 시간. 이걸 다르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속력은 이동거리 나누기 걸린 시간이니까 이동거리 그리고 걸린 시간. 이렇게 쓸수 있어요. 걸린 시간. 즉, 걸린 시간 분의 이동거리.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이동거리 나누기 걸린 시간을 다르게 표현하면 걸린

시간 분의 이동 거리. 자, 그리고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이걸 여러분이 이해해야, 아, 속력의 단위가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기 가로로 쫙 그어지는 요 선이 있지요? 요걸 퍼라고 불러요. 네, 그래서 요걸 다르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이렇게 이동 거리 퍼, 여기 이쪽으로 옮겨온 거야. 이사해 온 거예요. 그 다음에 걸린 시간. 네,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요거 알면, 아, 속력의 단위가 왜 저렇게 되어 있는지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준비된 거예요. 자, 속력은 이동거리 나누기 걸린 시간인데, 요걸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이동거리 퍼 걸린 시간. 이렇게도 표현이 됩니다. 요거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어쨌든 물체의 빠르기를 비교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속력이고, 속력은 이동거리 나누기 걸린 시간으로 구한다. 라고 했어요. 자, 속력에서 말하는 단위 시간. 아까 단위 시간 표현이 있었죠? 그럼 그 단위 시간이 뭐냐? 1초, 1분, 1시간 등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정해준 거죠. 정해준 거예요. 자, 1초 동안 이동한 거리는 초속이라고 표현해요. 초니까 1초 동안 이동한 거리가 초속입니다. 그리고 1분 동안 이동한 거리는 분속이라고 해요. 분이니까. 그다음에 1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는 시속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속력을 말할 때, 이 단위 시간에는 1초, 1분, 1시간 등이 있는데, 1초 동안 이동한 거리는 초속, 또 1분 동안 이동한 거리는 분속, 1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는 시속. 이렇게 약속을 했다는 거고요. 속력을 나타내는 단위로 요것이 있습니다라고 했어요. 어렵죠? 이거 어떻게 읽어? 예, 물론 아까 선생님이 이거 퍼라고 읽어요 하긴 했지만 우리는 뭐 일단은 아 그냥 그런 게 있구나 이렇게만 알아두시고 예, 요 M하고 S를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S가 있죠? 요거는 초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초 동안 몇 미터 이동했냐 이런 뜻이에요. 자, 요건 초란 뜻이에요. 1초 동안 몇 미터 이동했느냐? 그럼 이건 뭘까요? 자, 요 H는요, 1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 동안 몇 킬로미터 이동했느냐, 요렇게 읽어보시면 돼요. 의미를 이렇게 파악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1시간 동안 65킬로미터를 주행했다면, 그러니까 달렸다면 이런 뜻이죠. 시속, 어떻게 나타낼까요? 속력을 시속 65킬로미터라고 읽으면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한 시간에, 시속이니까, 한 시간에 65km를 갔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속력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볼수 있는 다양한 교통수단의 속력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더 빠르다. 이게 이제 비교하는 거죠. 사람은 보통 시속 4에서 6km를 걷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네, 요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요거 H죠, H. 예. 이렇게.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이게 시속 4에서 6km다라는 뜻이에요. 자전거는 시속 15에서 30km 가고요. 즉, 1시간에 요만큼을 이동할 수 있고요. 오토바이는 시속 40에서 100km 정도를 달립니다. 즉, 1시간에 40에서 100km를 달릴 수 있다. 승용차는 일반 도로에서는 시속 50에서 70km, 고속도로에서는 시속 90에서 110km 정도로 달립니다. 점점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네, 점점 속도가 빨라지고 있죠. 속력이 빨라지고 있죠. 자, 더 빠른 교통수단으로는 고속 열차가 있으며 시속 약 300km로 달릴 수 있대요. 그러니까 1시간에 300km를 갈수 있다. 그러니까 1시간 만에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아니더라도 부산 가까이 가려고 지금 할수 있다는 이 말이에요. 굉장히 빠른 거죠. 한 시간 만에 쫙갈수 있다는 거죠. 근데 비행기는 그보다 훨씬 빠른 시속 850에서 900km 정도를 날아간대요. 달리는 게 아니에요.

이제 비행기는 날아갑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력이라고 볼수 있죠. 자, 속력은 우리 주변에서 자주 쓰이는 개념입니다. 자, 이 개념이란 말도 좀 어렵죠? 그냥 쉽게 보자면, 뜻, 뭐, 내용, 네. 뭐, 이렇게 볼수 있어요. 네. 속력은 우리 주변에서 자주 쓰이는 말입니다. 자주 쓰이는 뜻입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고요. 시간과 거리, 그리고 속력에 대해 잘 이해하면 교통수단을 선택하거나 여행지에서 이동거리를 계획할 때 도움이 됩니다. 또한 운전할 때 지켜야 할 제한 속도를 파악하는 데도 유용합니다. 자, 운전할 때 지켜야 할 제한 속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막 이렇게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이 말은 뭐냐면 시속 60km로 가라. 이런 뜻이에요. 시속 60km. 그리고 단위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 되겠죠? 요렇게. 아까 우리 속력을 구하는 공식이 있었었죠? 속력은 모분의 뭐다? 이동 시간분의 이동한 거리잖아요. 자,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짜잔. 여기. 네. 걸린 시간. 그러니까 이동한 시간이 되겠죠? 걸린 시간분의 이동 거리예요. 그럼 이 걸린 시간을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H로 표현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건 시속일 때, 분속일 때는 M으로 표현할 수 있고, 초속일 때는 S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그대로 그대로 쓰고 이동 거리. 예를 들어서 뭐몇 미터를 이동했다. 또 1분에 또몇 미터를 이동했다. 또 1시간에 뭐몇 킬로미터를 이동했다. 여기 이동 거리 단위에 따라서 그냥 이렇게 써주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속력의 단위가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요거. 여기 있는 이 공식에 따라서 그대로 단위를 써주면 이 자체가 바로 속력의 단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그 공식을 이렇게 따라오는 것, 요것은 요 단위를 이해하는 데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동거리 나누기 걸린 시간이다. 요거 기억해 두시고요. 어쨌든,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 빠르기가 다른 교통수단이 있다. 여기까지 정리했고요. 여기 속력에 대해서 잘 이해하면 교통수단을 선택하거나 이동 시간을 계획할 때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 그래서 우리 생활 속에서 속력을 잘 알아봐야 된다라고 이제 끝맺음 했습니다. 일정한 단위 시간 동안 물체가 이동한 거리를 무엇이라고 하는지 찾아 쓰세요. 속력이 되겠죠? 속력. 네, 그다음. 다음 중 시속의 뜻을 알맞게 설명한 것을 고르세요. 시입니다. 시는 1시간 동안이죠. 1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를 시속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1초 동안 이동한 거리는 뭘까요? 초속이죠. 네. 그냥 답이 나와 있어요. 이건 초속. 그다음에 1분 동안 이동한 거리는 분속이 되겠죠? 1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는 시속이 되겠습니다. 여기 시속 있죠? 자, 그래서 단위도 달라집니다. 만약에 1초 동안 뭐 3m를 갔다. 그럼 어떻게 표현할까요? 이렇게 표현하겠죠. 이렇게. 왜냐하면 이게 초라는 뜻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1분 동안 5m를 갔다. 그러면 5m를 써주고요. 1분이니까 m을 써주고요. 여기 이게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 m이 있으면 이거는 분속이구나. S가 쓰였으면 이거는 초속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간이죠. 자, 예를 들어서 1시간 동안에 5km를 갔어요. 그러면 5km 갔어요. 얼마나 걸렸는데? 1시간 걸렸어요. 이렇게 H로 표현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S, M, H. 여기 밑에 있는 이 단위만 보면, 아, 이건 초속, 분속, 이거는 시속.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해석도 할수 있어요. 1초 동안 3m 갔어. 해석이 중요하니까. 1분 동안 5m 간 거다. 그리고 1시간 동안 5km 갔어. 이 정도의 속력이야. 그런 뜻이에요. 자, 만약에 운전을 할때 이런 표지가 있어요. 이런 표지는 무슨 뜻일까?
보통 이런 도로에 있는 것은 시속이거든요. 그래서 시속 30km. 즉, 1시간에 30km를 갈수 있는 속력으로 운전하세요.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고속도로 가잖아요. 고속도로 가면 이런 표지판도 있어요. 이렇게. 이 말은 뭐냐면, 1시간에, 그럼 이렇게 돼야 되겠죠? 1시간에 100km를 갈수 있는 속력으로 주행하세요, 가세요, 달리세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어떤 쪽이 더 빠르게 이동을 해야 될까요? 이쪽이죠. 이쪽. 속력을 더 내야 되는 것이죠. 고속도로에서 만약에 이렇게 가잖아요? 오히려 방해가 될수 있어. 고속도로는 막힌 곳이 없이 쫙 뻗어 있는 도로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속력을 내도 됩니다. 이런 뜻이에요. 네. 하지만 일반 도로에서는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죠. 왜? 어린이들이 많이 다니는 도로라든가 또 앞에 신호등이 막 가까이 있다든가 그러면 이렇게 달려야겠죠. 즉, 느리게 달리고 더 느리게, 더 빠르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속력을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이용할 수 있다, 예,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글에 제시된 교통수단 중 속력이 가장 빠른 것을 고르세요. 아까 그 본문에 나와 있죠? 도보. 도보는 이제 걸음이에요. 사람의 걸음. 자전거, 승용차, 비행기, 고속, 열차. 정답은 바로 여기 비행기가 되겠습니다. 어떤 것이 가장 그럼 느릴까요? 예, 여기 도보가 되겠죠? 네. 그래서 도보는 느리지만, 네, 운동은 되겠네요, 또. 그치? 4번 볼게요. 다음 속력을 알맞게 나타낸 것을 선으로 이으세요. 자, 1초 동안 5m를 이동했어요. 1시간 동안 60km를 이동했어요. 자, 이 정도의 빠르기예요라는 거죠. 자, 그러면 1초 동안 이건 걸린 시간이죠. 걸린 시간. 그리고 이동 거리는 5m입니다. 이동 거리. 1초 동안 5m를 이동했어요. 자, 초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초속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초속은 무엇으로 표현해요? S로 표현합니다. 굳이 영어를 붙이자면 세컨드예요. 세컨드. 네, 세컨드. 자, 요게 그래서 S예요. 자, 그러면 이건 초속이죠. 1초 동안 5m 달렸습니다. 이동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자, 이번에는 1시간 동안이에요. 자, 이게 걸린 시간이 되겠죠? 걸린 시간인데 시간이니까, 네, 시속이 되겠죠. 요것은 1초니까 초속이 되겠고, 요것은 이동 거리예요. 자, 이동 거리. 네. 자, 여기 시속, 걸린 시간. 네. 요기죠? 여기. 여기 H라고 써주면, 아, 이건 시속이구나. 그 다음에 이동 거리예요. 이동 거리는 요 앞에다 써줍니다. 그퍼 여기다 사이에 넣어주고요. 그럼 요렇게 되겠죠. 네. 시속 60km란 뜻이에요. 시속 60km.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자, 요렇게. 이거 어떻게 읽는다고요? 초속? 읽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쵸? 이거, 알긴 아는데요. 어떻게 읽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 초속 5m.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요건 어떻게 읽어요? 시속? 여기 H가 있으니까, 예, 1시간 동안이란 뜻이죠? 그래서 시속 60km.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예. 그래서 뉴스에서도 기자분들이 이런 식으로 읽어요. 시속 60km로 달리던 자동차가 뭐 이렇게. 예. 그러면, 아하, 1시간에 60km 가는 속력으로 달리던 자동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처음에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속력을 계산하는 공식 무엇이 있었다? 예. 나누기니까 이동 거리, 이동 거리 나누기, 걸린 시간. 요거였죠? 자, 이 공식을 이용해서 우리는 속력의 단위를 알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분수로 나타내면 걸린 시간분의 이동거리고 요걸 또 달리 나타내면 미터 퍼
뭐 세컨드라고 하는데 이건 몰라도 돼. 네.

6번이에요. 100m를 달리는데 수정이가 13초 걸렸대요. 오, 똑같은 그 거리를 달리는데 한 사람은 13초, 진환이는 15초가 걸렸어요. 그럼 더 빨리 달린 사람, 그리고 그 이유를 쓰랍니다. 요거 이제 찾으면 되겠죠? 뭐, 어렵지 않죠? 똑같은 거리를, 자,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같이 뛰는 거야. 네! 시작! 다다다다다! 갔는데, 한 사람은, 13초 걸렸고, 너 15초 걸렸어. 누가 먼저 들어왔을까요? 수정이가 먼저 들어왔겠죠? 수정이는 13초 걸렸어요. 그럼 더 빨리 달린 사람은 수정이고, 더 느리게 달린 사람은 진환이가 되겠고, 그 이유는 같은 거리죠? 같은 거리를 달리는데 시간이 적게 걸렸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적게 걸렸기 때문에 수정이가 더 빨리 달린 사람입니다. 라고 볼수 있고요. 또 이런 문제도 가능하죠. 똑같이 15초를 달렸습니다. 똑같이. 수정이도 15초, 진환이도 15초를 달렸어요. 15초 동안만 달려야 돼. 네. 그러고 막 달렸어요. 그랬더니 진환이는 100m를 갔고 수정이는 150m를 갔다. 그럴 수 있죠. 왜? 수정이가 더 빠르기 때문에. 다음 중 알맞게 말한 친구의 이름을 써주세요. 속력을 구하는 방법은 이동거리 나누기 걸린 시간이야. 맞나요? 저 생각이 안 나요. 그런 사람은 다시 교재를 보시거나 요거 그대로 단위에도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요런 거? 뭐 아니면 뭐 이런 거? 아, 이런 걸 보면 아마 요 공식이 맞을 거야. 예, 볼수 있죠. 예, 이동 거리가 여기 앞에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걸린 시간은 요 뒤에 부분에 있습니다. 그대로 여기 단위에도 반영이 되어 있어요. 속력의 단위 중 초속은 1분 동안 이동한 거리를 뜻해. 1분 동안 이동한 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분속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분속. 속력이 빠를수록 같은 거리를 더 오랜 시간 동안 이동하겠네. 아니죠. 속력이 빠르면 같은 거리를 더 짧은 시간 동안 이동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알맞게 말한 친구는 찬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찬미. 자, 속력을 구하는 방법에 따라 알맞게 추론한 것에 모두 동그라미 표를 해볼게요. 자, 자동차가 있습니다. 자동차 A가 1시간에 60km를 갈수 있는 속력이고요. B가 있는데 이 B는 2시간에 100km를 갈수 있는 속력이네요. 자, 그러면 일단 자동차 A가 더 속력이 빠를까요? 자동차 B가 더 속력이 빠를까요? 아, 이거 좀 어려운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걸 고치면 돼요. A는 1시간에 이만큼 이동한 것이고, B는 2시간에 요만큼 이동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똑같이 만들어주면 되겠죠? 한번 해볼까요? 자동차 A는 1시간에 60km예요. 그러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초속 60km요. 그렇죠? 자, 그럼 이거는 2시간이 아니라 1시간으로 바꿔줘야겠죠? 그래야 시속이 나오겠죠? 2시간에 100km를 이동했다면 1시간에는 몇 km를 이동했을까요? 여기에 반인 50km를 이동했구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동차 A는 시속 60km, 자동차 B는 시속 50km로구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얘가 더 빠른 거죠. 자동차 A가 더 빠릅니다. 자동차 B의 속력이 자동차 A의 속력보다 빠릅니다. 예, 틀린 말이죠. 자동차의 속력을 구하기 위해서는 걸린 시간과 이동 거리를 알아야 합니다. 예, 공식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자, 그래서 동그라미. 자동차 A의 속력은 시속 60km, 자동차 B의 속력은 시속 100km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거 속으면 안 돼. 여기는 2시간, 여기는 1시간. 우리가 속력을 나타낼 때는 1시간 동안이냐, 1분 동안이냐, 1초 동안이냐, 이렇게 단위 시간으로 일단 통일을 시켜줘야 돼요.
자동차 A의 속력은

0: 60km per hour. 이렇게 안 읽어도 된다고 했지? 자동차 A의 속력은 시속 60km, 자동차 B의 속력은 시속 50km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대로 나타냈죠? 그래서 이렇게 2번과 4번에 동그라미 할수 있습니다. 자, 이제 독한 어휘 문제로 넘어갈게요. 낱말과 그 낱말의 뜻을 알맞게 선으로 이으세요. 주행. 예, 가는 겁니다. 가는 겁니다. 달리는 겁니다. 자, 주로 동력으로 움직이는 자동차나 열차 따위가 달릴 때 주행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자동차가 주행한 거리, 자동차가 달린 거리 이렇게 표현하죠. 주행거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행거리. 그 자동차 주행거리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또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유용하다, 쓸모가 있다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정답을 이어줄게요. 다음 문장의 빈칸에 들어갈 말을 보기에서 골라서 넣으세요. 단위 시간과 개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란 1초, 1분, 1시간처럼 어떤 기준이 되는 시간을 말합니다. 보통 이 기준이 되는 시간을 이 1초, 1분, 1시간으로 정하기는 해요. 어쨌든 기준이 되는 시간이 있어요. 그걸 단위 시간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여기는 단위 시간. 이렇게 되지요? 네. 자, 선생님께서 어려운 이것을 예와 함께, 예시죠? 예시. 예를 들면 말이야. 이 마법의 말. 그쵸? 예를 들면, 예를 들어 말해볼게. 뭐, 이렇게. 자, 이렇게 예와 함께 쉽게 설명해 주셨다. 개념이죠? 개념. 어떤 내용, 어떤 뜻. 네. 지식. 예, 지식도 돼요. 어떤 지식을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해 주셨다. 어떤 내용이 좀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해 주셨다. 예, 그래서 개념에는 뜻, 뭐 지식, 내용, 예, 이런 뜻이 있고요. 다음 뜻을 가진 낱말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해 볼게요. 어떤 대상의 내용이나 본질을 확실하게 이해해서 알게 되는 거. 이거 뭐라고 할까요? 이제 알겠어, 알겠어. 나 파악 끝났어. 예, 그렇게 표현을 하죠. 나 이거 다 파악했어요. 네. 이 파악이 뭘까? 바로 안다는 얘기예요. 아, 제가요, 이거 몰랐는데 열심히 공부했더니 이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했어요. 제대로 알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 어떤 사람인지 몰랐는데 몇번 같이 일을 해보고 저 사람의 말과 행동을 많이 봤더니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잘 파악할 수 있었어. 이렇게 또 글짓기 또는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알게 된 것, 암, 이것이 바로 파악의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동그라미 할수 있죠? 계획은 뭐 여러분이 거의 매일 들을 수 있는 말이 되겠죠? 야, 너 공부 계획 짰니? 뭐 이렇게. 야, 우리 운동을 해야 되는데 줄넘기 뭐 1급까지 가야 되는데 어떻게 운동 계획을 짤까? 뭐 이렇게. 자, 이렇게 계획은 여러분이 뭐 많이 사용하는 말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독한 요약 정리로 가볼까요? 독한 요약 정리. 속력은 일정한 단위 시간 동안 물체가 이동한 거리이다. 자동차가 1시간 동안 65km를 주행했다면 시속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네, 단위를 꼭 붙이셔야 됩니다. 어렵지 않죠? 예, 단위 붙여주시고 수강 후기 게시판에서 만나요. 안녕!
1: TV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쌓이는 이해, 터지는 실력. 안녕하세요. 포텐 영문법의 저는 김재희입니다. 우리 오늘은 빈도부사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자, 빈도부사는 어떤 일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빈도를 알려주는 부사인데요. 이 빈도부사에서 중요한 것딱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빈도부사의 종류와 뜻이고요. 두 번째는 빈도부사의 위치입니다. 오늘 이두 가지에 초점을 둬서 배워볼게요. 자, 오늘의 미션. 다음 주어진 빈도부사가 들어갈 알맞은 위치를 골라주세요. 우리 이 빈도부사의 뜻과 알맞은 위치 오늘 학습한 후에 채워보도록 할게요. 먼저 빈도부사란 어떤 일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를 나타내는 부사입니다. 오늘 총 8가지 빈도부사 알아볼 거예요. 첫 번째는 always, 100% 항상 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always를 써요. 또 usually, usually는 90% 정도 보통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often은 70% 정도로 자주 하는 일을 나타낼 때 사용하고요. Sometimes는 50% 정도 가끔 하는 일에 대해서 나타낼 때 씁니다. 또, hardly, rarely, seldom. 이 아이들은 전부 다 5에서 10% 정도 낮은 빈도로 거의 뭐뭐 않다라는 뜻을 나타낼 때 사용하고요. 마지막으로 never 하면 0%, 절대 뭐뭐 않는다라고 할때 사용하는 빈도부사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하나 자세하게 예문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always, 항상이라는 뜻이에요. I always brush my teeth before bed. 나는 항상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를 닦는다. 100% 항상 한다라고 할 때는 always를 씁니다. 또 usually, 보통이라는 뜻입니다. She usually takes the bus to school. 그녀는 보통 학교에 버스를 타고 간다. 보통이라고 했으니 90% 정도 버스를 타고 학교에 가고 한10% 정도는 다른 방법으로 학교에 간다는 이야기겠죠. 또 often, 자주라는 뜻으로 We often eat pizza on Fridays라고 하면 우리는 금요일마다 자주 피자를 먹는다라는 뜻입니다. Sometimes는 가끔이에요. He sometimes plays basketball after school. 그는 가끔 방과 후에 농구를 한다입니다. 또 hardly, rarely, seldom. 셋은 모두 거의 뭐뭐 않다라는 뜻으로 아주 낮은 빈도로 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씁니다. I hardly play computer games. 나는 거의 컴퓨터 게임을 하지 않는다. She rarely eats fast food. 그녀는 거의 패스트푸드를 먹지 않는다. We seldom see snow in the city. 우리는 이 도시에서 거의 눈을 보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마지막으로 never, 절대 뭐뭐 않다라는 뜻입니다. She never eats meat. 그녀는 절대 고기를 먹지 않는다 이런 의미예요. 자, 그러면 퀴즈. 괄호 안의 의미에 맞게 빈칸에 알맞은 빈도부사를 써주세요. 1번, she blank brings her umbrella. 그녀는 항상 우산을 가져온다. 이때 항상이라는 뜻의 빈도부사 always를 채워줘야겠죠? She always brings her umbrella. 2번, they blank go to the movies. 그들은 가끔 영화를 보러 간다. 가끔이라는 뜻의 빈도부사는 바로 sometimes였습니다. They sometimes go to the movies. 3번, I blank eat spicy food. 나는 매운 음식을 절대 먹지 않는다. 절대 뭐뭐 않다라는 뜻을 나타낼 때, 그때는 우리 never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I never eat spicy food. 4번, he blank studies in the library. 그는 보통 도서관에서 공부한다. 보통 90% 정도 하는 일에 대해서는 usually를 쓰죠. He usually studies in the library. 마지막, we blank see him these days. 우리는 요즘 그를 거의 보지 않는다. 거의 뭐뭐 않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표현 세 가지 배워봤어요. rarely 또는 hardly. 또는 seldom 모두 다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 빈도부사의 종류와 의미를 알아봤고요. 두 번째로 빈도부사의 위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빈도부사 위치에서는 여러분이 딱 여섯 글자만 기억하시면 돼요. 바로 조비 뒤.

입니다. 조동사, 비동사 뒤, 일반 동사 앞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 이 조비 뒤, 일동 앞을 머릿속에 딱 담아보고 같이 한번 예문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조동사 뒤에 쓰인 경우입니다. She can often see stars here. can이라는 조동사가 쓰였어요. 그리고 그 뒤에 빈도부사 often을 써줬습니다. 조비 뒤, 조동사, 비동사 뒤에 써야 되니까요. 그녀는 여기서 자주 별을 볼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He will never lie to you. 여기서는 will 조동사를 썼고요. 그 뒤에 빈도부사 never를 써줬죠. He will never lie to you. 그는 절대 너에게 거짓말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다음으로 비동사 뒤에 온 경우에요. He is always polite. is 비동사가 쓰였죠? 그래서 그 뒤에 always를 적어줬습니다. 그는 항상 예의 바르다. They are sometimes late. 이번에는 비동사 are이 나왔고요. 그 뒤에 빈도부사 sometimes를 써줬어요. 그들은 가끔 늦는다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반 동사 앞에 쓴 경우도 볼게요. She usually eats breakfast at 7. 이번에는 일반 동사 eats 앞에 usually 빈도부사를 써줬죠. 그녀는 보통 7시에 아침을 먹는다입니다. I never watch horror movies. 이번에는 일반 동사 watch가 나왔고요. 그 앞에 빈도부사 never 써줬네요. 나는 절대 공포영화를 보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조비 뒤, 일동 앞, 여섯 글자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퀴즈. 다음 주어진 빈도부사가 들어갈 알맞은 위치를 골라주세요. 여러분 이 문제를 풀려면 가장 먼저 동사를 찾아야 돼요. 동사가 조동사, 비동사인지 아니면 일반 동사인지 파악하셔야 됩니다. 1번, calls. 일반 동사가 나왔죠. 그러면 일동 앞이니까. 일반 동사 앞에 1번 자리에 빈도부사를 넣어주면 완성. He seldom calls me these days. 그는 요즘 나에게 거의 전화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2번. 이번에도 동사가 drinks. 일반 동사네요. 그러니 일반 동사 앞에 1번 자리에 넣어줄게요. He always drinks milk in the morning. 그는 항상 아침에 우유를 마신다입니다. 3번. 이번에는 동사가 비동사예요. 비동사 뒤에 써야 되니까 정답은 2번입니다. We are usually hungry after PE class. 우리는 체육 시간 후에 보통 배가 고프다라는 뜻이에요. 4번. 이번에는 play. 일반 동사죠? 일동 앞이니까 일반 동사 앞에 1번 자리에 채워줄게요. They sometimes play soccer during lunch. 그들은 가끔 점심시간에 축구를 한다. 5번. We should be quiet in the library. 자, 이번에 조금 어려운 부분은 should가 있는데 그 뒤에 동사 원형 자리에 비동사의 원형이 왔어요. 어라라. 조동사, 비동사 뒤라고 했는데, 그러면 비 뒤에 써야 되나? 이런 고민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조동사가 있죠? 그러면 조동사 뒤에 본동사와 조동사 사이에다가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We should always be quiet in the library. 우리는 도서관에서 항상 조용히 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always가 들어갈 자리는 일반 동사 앞 1번에 넣어주세요. My mom always cooks breakfast for us. 우리 엄마는 항상 우리를 위해 아침을 요리하신다. 이렇게요.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를

0: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1: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 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한국어 함께하는 하루 10분의 기적. 친구들 안녕하세요. 포텐 영문법의 홍아은입니다. 오늘은 접속사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미션 확인해 볼게요. 오늘의 포텐 미션입니다. 괄호 안의 표현과 알맞은 접속사를 사용하여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나는 내가 성공할 것을 믿는다. 나는 내가 좋은 하루를 보내기를 바란다. 이런 문장을 만들기 위해선 어떤 접속사를 사용해야 될까요? 오늘 강의를 잘 듣고 미션을 해결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키포인트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접속사 공부했습니다. 이 접속사라는 것은 단어와 단어, 구와 구, 절과 절을 연결하는 말이라고 했고요. 이 접속사의 종류로는 세 가지, 등위 접속사, 상관 접속사, 종속 접속사가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지난 시간에 등위 접속사와 상관 접속사를 정리했고, 이제 오늘부터는 여러 가지 종속 접속사를 정리해 볼 것입니다. 이 종속 접속사라는 건 뭐였냐면 주절과 종속절을 연결하는 접속사라고 했어요. 여기서 주절과 종속절은 뭐냐면 주절이라는 건 어떤 문장의 주된 의미를 전달하는 절을 말하고 한편 종속이라는 건 속해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종속절은 어떤 주절에 종속되어서 그 의미를 보충해주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절을 말합니다. 결국 종속 접속사는 주절과 종속절, 어떤 대등하지 않은 두 개의 절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속 접속사에는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요. 우리 강의에서는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그리고 시간, 조건, 양보를 나타내는 접속사를 정리해 볼 거고요. 이 중에서 오늘은 첫 번째,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입니다. 이 명사절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명사의 역할을 하는 절을 말하겠죠. 그래서 이 접속사 that이 이끄는 절은 문장에서 명사의 역할을 해서 문장의 주어, 목적어, 보어로 쓰일 수 있고요. 이때 that절은 뭐뭐라는 것, 이렇게 명사처럼 해석을 해줍니다. 우리 예시를 통해서 한번 이해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나는 Tom이 똑똑하다는 것을 안다 라고 할 때 I know 다음에 이 빈칸에 어떤 말을 넣어주면 될까요? 일단은 Tom은 똑똑하다. Tom is smart라는 건 하나의 완전한 문장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장을 이 know의 목적어 자리에 넣어주려면 이걸 명사로 바꿔주어야 됩니다. 나는 Tom이 똑똑하다는 것을 안다. 이렇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럴 때 바로 접속사 that을 사용해서 that Tom is smart 이렇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I know that Tom is smart 하면 나는 Tom이 똑똑하다는 것을 안다가 되는 건데 아 이렇게 that이라는 접속사는 어떤 문장의 앞에 붙어서 그 문장을 명사로 만들어줄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that절은 이제 문장에서 명사 자리, 문장의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접속사 that 사용한 that절이 이제 문장의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들어간 예문을 각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that절이 주어 역할을 하는 경우입니다. That the earth is round is true. 이렇게 왔어요. 지금 is가 문장 전체의 동사인데 그 앞에 이렇게 주어 자리에 that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때 that절은 명사절이니까 해석은 뭐뭐라는 것으로 해석해 주죠. 지구가 둥글다는 것. 은 사실이다. 이렇게 되고요. 다음 두 번째 문장이요. That we lost the game is sad 할 때는 아 우리가 그 게임에서 졌다는 것은 슬프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that절이 주어 자리에 올 때는 주어가 너무 길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런 형태로는 쓰지는 않고요. 이 that절이 주어 역할을 할 때는 일반적으로 이 자리에 가주어 it을 쓰고 that절을 문장 맨 뒤로 보내주는 형태로 씁니다. 이거 투부정사 시간에도 비슷하게 나왔었는데 투부정사도 주어 자리에 오게 될 땐 너무 길어지니까 그 자리에 가주어 it을 쓰고 맨 뒤로 투부정사 보낸다고 했죠. 그것과 비슷한 원리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지구가 둥글다는 것은 사실이다. 이 문장 어떻게 바꿀 수 있다? It is true
that the earth is round. 이렇게 쓸수 있는 거고. 다음 두 번째 문장. 우리가 그 게임에서 졌다는 것은 슬프다. 이 문장은 it is sad that we lost the game. 이렇게 써줄 수 있는 거예요. 결국에 대절이 주어 역할을 하는 경우엔 어떤 구조로 쓰인다. 맨 앞에 주어 자리에 가져 it을 쓰고 대절을 맨 뒤로 보내주는 그런 형태로 써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번엔 대절이 문장의 보어 역할을 하는 경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problem is, 자, 문제는 무엇이다? 라고 하면서 이 비동사 뒤 보어 자리에 지금 대절이 왔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that I don't know the password 라고 해서 내가 비밀번호를 모른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이때 대절이 앞에 오는 주어가 무엇인지,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충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보어로 쓰인 거예요. 다음 보면, My opinion is, 나의 의견은 무엇이다? That we should wait. 우리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주면 되겠고, 이렇게 대절이 보어 역할을 하는 경우에는 주어 다음에 비동사가 오고, 그 뒤, 보어 자리에 that 주어 동사의 형태로 온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경우인데요. 바로 대절이 목적어 역할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수 있어요. 이 대절은 문장의 주어나 보어 자리보다도 이 목적어 자리에 오는 경우가 제일 많은데, 자, 어떤 구조로 오냐면 주어 동사가 온 다음에 그 뒤에 that 주어 동사의 형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대절이 앞에 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예문을 살펴보면 I think 나는 뭐뭐라고 생각한다입니다. That she is very smart 해서 think의 목적어 자리에 대절이 왔죠. 이때 대절은 명사절이니까 어떻게 해석하면 돼요? 나는 그녀가 매우 똑똑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매우 똑똑하다는 것을 생각한다는 건데 이렇게 목적어 자리에 올 때는 매우 똑똑하다고 뭐뭐라고로 해석했을 때 자연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자, 다음 보면요. My teacher said,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That the exam will be easy.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시험이 쉬울 거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알아둘 점은요. 이 대절이 목적어 자리에 올 때는 접속사 that을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아, 주어 자리나 보어 자리에 말고, 목적어 자리에 올 경우만 이 대절이 을 생략할 수가 있어서 I think she is very smart 이렇게 말해도 되고 My teacher said the exam will be easy 이렇게 말해도 된다는 거예요. 같이 알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이 대절을 목적어로 자주 취하는 동사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사들의 뒤에 that을 붙여서 하나의 수거 표현처럼 덩어리로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나는 뭐뭐라고 생각한다. I think that. 나는 뭐뭐라고 믿는다. I believe that. 나는 뭐뭐라는 사실을 안다 할 때, I know that. 나는 뭐뭐 하기를 바란다 라고 할 때, I hope that. 이렇게, 아, 대절이 목적어 자리에 오는 경우,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미션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성공할 것을 믿는다 라고 할 때, I believe 다음에 빈칸에 어떻게 써야 될까요? 내가 성공할 것을 믿는다 해서, 아, believe의 목적어 자리에 명사절을 넣어야 되겠다. 그럴 때 우리 접속사 that을 사용하는 거죠. I believe that 다음에는 주어 동사 써서 내가 성공할 것을 이라고 할 때는, I believe that you will succeed.

seed 이렇게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2번이요. 나는 내가 좋은 하루를 보내기를 바란다 라고 할 때는 I hope 뒤에 어떻게 써주면 돼요? 내가 좋은 하루를 보내기를 이라는 명사절을 넣어야 되죠. 그래서 이때도 that을 사용해서 I hope that 그 다음에 주어 동사 너가 좋은 하루를 보내기를 할 때는 you have a great day 이런 식으로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출석 체크는요, 퀴즈입니다. 대절이 어떤 자리에 올 때는 접속사 that을 생략할 수 있다고 했나요? 우리 정답을 게시판에 남겨주시고요. 오늘 배운 내용들 예문과 함께 복습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친구들, 우리는 또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포텐 사회 1회 저는 이진웅입니다. 오늘 20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민주선거의 기본 원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학습을 통해서 선거의 기능을 설명할 수 있게 될 것이고요. 선거의 기본 원칙을 설명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선거의 기능 그리고 기본 원칙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럼 대체 선거는 무엇이고 어떠한 기능을 갖고 있는지 가장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직접 민주주의와 간접 민주주의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주권은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데 국민의 숫자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모조리 다 직접 정치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거를 통해 대표자를 선출합니다. 수많은 국민들 중에서 내가 여러분들의 대표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후보로 등장을 하게 되고요. 저마다 이 국민들을 위한 다양한 공약과 정책들을 내세우게 되죠. 그리고 우리 국민들, 시민들은 이 후보들 매일 1인 1닭을 쏜다. 햄버거와 콜라? 아, 뭐가 좋지? 이 후보자들의 정책과 공약을 평가하게 되고 나는 1인 1닭이 좋은데 그래서 이 사람에게 더 많은 투표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이 많은 표를 얻어서 결국 대표자로 선출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거는 후보자들의 정책과 공약을 평가하고 그리고 대표자를 선출하는 과정입니다. 그럼 이 대표자는요, 당연히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야, 정말 이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지지를 받아서 선출된 사람이니 이 사람은 당연히 정당성을 갖게 되는 국민의 대표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한번 대표로 선발된 사람이, 그러니까 선출된 사람이 계속해서 대표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국민들이 이 사람을 감시하고 평가하게 되죠. 야, 이진웅 진짜 잘하는구나. 그러면 계속 대표자 역할을 할 수가 있게 되겠지만 아, 이진웅을 대표를 뽑아놨더니 잘할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잘 못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데 우리에겐 하나도 도움이 안 돼. 공약을 하나도 지키지 않아. 어? 이진웅 안 되겠네? 하고 퇴출시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자를 평가하는 기능도 담당하는 게 바로 선거입니다. 정리해보면 선거는 국민을 대신하여 나라의 일을 담당할 대표자를 선출하는 과정입니다. 크게 네 가지의 기능을 갖고 있는데요. 먼저 시민을 대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대표자를 선출합니다. 그리고 시민의 지지와 동의를 얻어 선출된 대표자이기 때문에 이 대표자는 정당성을 부여받게 되는 거죠. 하지만 한번 뽑힌 대표자가 계속 그 대표자 역할을 해나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대표자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면 다음 선거에서 책임을 물어 그 사람에게 표를 던지지 않으면 되는 거죠. 우리는 당신을 더 이상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내려올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정치 권력을 통제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공약과 정책을 평가하면서 시민들은 정치에 참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런 의미와 기능을 갖고 있는 선거는 크게 네 가지의 원칙에 의해서 실시가 됩니다.

됩니다. 그네 가지의 원칙이 바로 요겁니다. 자, 먼저 일정 나이 이상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어떤 직업을 갖고 있었던 학력이 어느 정도이든 이 사람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든 누구나 선거권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정 나이가 만 18세 이상이거든요. 저는 지금 고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데 그래서 고3이 되면 생일이 지나면 선거권을 받습니다. 그래서 고3 생일 지난 친구들은 그 해에 선거가 있으면 실제 투표를 하러 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만 18세 이상, 일정 나이 이상이라면 학업과 성별과 재산에 직업과 상관없이 누구나 선거권을 갖게 됩니다. 이런 원칙을 우리는 보통 선거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선거권을 갖고 있는 모든 유권자들은요, 모두 동등한 한 표를 행사합니다. 이 사람은 대표예요. 시민의 선출 과정에 의해서 선출된 대표입니다. 야, 대표는 대단한 사람이고,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 표는 10개로 합산해 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선거에 참여한 모든 유권자는 동등한 가치의 투표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이 사람도 한 표, 이 사람도 한 표, 돈이 많은 사람도, 그리고 아주 높은 교육 수준을 자랑하는 사람들도, 또 성격이 좋든 나쁘든 모두가 다한 표의 가치를 행하게 된다는 것이죠. 얘를 우리는 평등선거라고 얘기합니다. 다음 두 번째 여러분들, 내가 투표권을 갖고 있다면 내가 직접 가서 투표를 해야 되겠죠? 다른 사람에게 엄마, 나 오늘 아프니까 엄마가 좀 대신 가서 해줘. 친구한테 야, 귀찮으니까 네가 가서 내것좀 해.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유권자는 대리인, 대신할 사람을 거치지 않고 직접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는 원칙, 당연히 직접 선거가 됩니다. 다음 네 번째. 유권자가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만약 이 인터넷 방송으로 생중계가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 투표장입니다. 지금 이진웅 대표가 등장했는데요. 이진웅 대표 1번에 투표했다고 합니다. 이진웅 대표 1번에게 투표하는 것으로 알려져. 이렇게 모두가 알게 한다면 당연히 내가 원하는 사람을 찍을 수 없을 가능성이 있겠죠. 여러분들 막 투표하고 있는데 옆에 막 카메라 막 들이댑니다. 누구 찍으셨어요? 1번 찍고 있네요. 2번 찍고 있네요. 이렇게 생중계가 되면 당연히 내가 원하는 내 마음을 제대로 표현할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비밀로 지켜줘야 된다는 것이죠. 이네 가지가 민주선거의 기본 원칙이 됩니다. 자, 그런데 특히나 보통선거가 굉장히 중요해요. 일정 나이 이상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선거권을 가져야 되고, 누구나 선거에 참여해야 되는데,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거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선거 실현을 위해서, 누구나 투표에 참여해야 되는데, 그럴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크게 두 가지의 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거 당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선원을 대상으로 선상에서 투표를 실시하는 제도예요. 이를 선상투표제라고 얘기합니다. 자,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물론 그날 아침에 나가서 또는 그날 저녁에 나가서 몇 시간 정도 조업을 하다가 고기를 잡다가 들어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반면 한번 출항을 하면은 먼 바다를 계속 돌아다니면서 몇 달씩 또는 몇 년씩 다시 돌아오지 않는 배들도 있습니다. 흔히 원양어선이라고 얘기하죠. 이런 원양어선에 탑승하고 있는 사람들은 선거 기간에 투표에 참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선상투표제를 마련해 놓은 것이죠. 두 번째, 우리나라 국민이에요. 우리나라의 국민으로 주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국적 갖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이 뭐 한대기호 지역에 살든, 멕시코에 살든, 중국에 살든, 또는 저기 이슬람 문화권에 살든, 이 사는 지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국민이라면, 우리 국적을 갖고 있다면 대한민국 국민이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경우에도 잠시 출장을 갈 때에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얘를 재외국민 선거제도라고 합니다. 재외국민, 다른 나라에 있는 외국에 있는 국민이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이거를 재외국민 선거제도라고 합니다. 이런 선상투표제와 재외국민 선거제도는 모두 보통선거 실현을 위한 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정리할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기까지 오늘 배운 내용 바탕으로 확인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자, 문제 풀어보셨나요? 그럼 저와 함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주주의의 민주선거의 기본 원칙 크게 네 가지가 있었죠. 보통, 비밀, 직접, 평등 선거가 있습니다. 그 중에 모든 유권자가 동등한 가치의 투표권을 행사해야 된다는 원칙은 평등선거 원칙이 되겠죠.

다음, 선상 투표제. 바다에 나가 있는 사람이라도 누구나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일정 나이 이상의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이거는 보통 선거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민주선거의 기본 원칙 살펴봤습니다. 공부했던 내용들 꼭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포텐의 이진웅이었습니다.

0: 한국사를 매일 쉽게, 한국사를 매일 재밌게 알려드리는 사자티처스 윤이에요.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은요, 바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입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에 관련된 이야기를 다뤄볼 건데,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우리 기다리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1: 이제 광해군 대신 인조가 왕이 되셨습니다.
2: 내가 신하들에 의해 쫓겨나다니.
3: 우리는 후금을 멀리하고 명과 친선 관계를 맺을 겁니다.
4: 두고 보자.
2: 후금이 쳐들어왔다는 소식 들었나?
5: 임진왜란 때 남쪽에서 일본이 쳐들어오더니 이번에 또 전쟁이 일어났으니 큰일이네요. 어느 쪽으로 피란 가는 거예요?
2: 후금이 북쪽에서 침략했으니 남쪽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0: 만화를 보면 광해군, 인조라는 왕이 등장하고요. 마지막 장면에는 피란을 떠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는 우리 강의 뒷부분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고요. 우리 무엇부터? 그렇죠. 임진왜란. 임진왜란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교재를 보면 조선은 일본의 침략을 어떻게 막았을까라고 되어 있고요. 임진왜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때는 1592년입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명령으로 누가? 그렇죠. 일본군이 조선을 침략하면서 임진왜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명나라를 공격하러 갈 테니 길을 잠깐 비켜달라, 길을 빌려달라, 뭐 정명가도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뭐 그런 이유로 이제 임진왜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뭐 물론 일어났던 이유는 뭐 수많은 이유들이 있었지만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명나라를 정복하러 간다, 지나가는 길에 조선이 있으니 귀를 내어달라, 그런 느낌입니다. 이어서 이제 일본군은 엄청 빠른 속도로 어떻게 부산진과 동래성을 무너뜨리고 한성을 공격해옵니다. 일본군들의 작전은 매우 간단했습니다. 한성, 조선의 수도죠. 한성을 공격한다. 조선의 왕을 빨리 사로잡아서 항복을 얻어내겠다라는 게 일본군의 계획이었습니다. 전쟁 대비가 부족했던 조선군은 어떻게 일본군을 제대로 막지 못했습니다. 처음에 엄청나게 많이 밀려요. 밀리고 선조는, 당시 왕이었던 선조는 어떻게, 아, 안 되겠다, 명나라의 도움을 요청하면서 의주라는 곳으로 피란을 가게 됩니다. 의주는 명나라와 조선 사이에 이제 국경지대에 있는 곳인데요. 의주에서 조금만 더 가면 이제 명나라입니다. 그만큼 상황이 급박했고 위험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조선군이 일본군에 계속 밀린다고 했었죠. 하지만 이 조선에도 희망의 불은 있었으니 그의 이름 바로 곽재우와 같은 인물들입니다. 곽재우 등이 어떻게 의병을 일으키게 됩니다. 여러분들, 의병이란 말이 교재를 읽으면서 의병이 뭐지? 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의병은 쉽게 얘기해서 백성들이 스스로 조직한 군대입니다. 백성들이 스스로 조직한 군대예요. 여러분들, 근데 이 의병들의 활약 임진왜란에서 엄청 중요합니다. 실제로 많은 의병들이 활약하기도 했고요.

이 일병들이 활약할 수 있었던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를 꼽자면 그 지역에 있던 백성들이 스스로 군대를 조직했잖아요. 그럼 그 지역의 지형, 그 지역의 지형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건 누구일까요? 당연히 그 지역에 살고 있던 백성, 그 지역에서 스스로 군대를 조직해서 만든 의병들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군을 상대로 효율적으로 맞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리고 뭐 휴전과 유전과 같은 승려들도 승군을 조직해 일본군과 싸웠습니다. 승군, 승자가 그 승려, 스님 떠올려주시면 된다 했었죠. 그래서 승군을 조직해 일본군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다에서의 활약이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바다에서는 이순신이 이끄는 조선 수군이 일본군을 연이어 물리치게 됩니다. 특히 또 한산도라는 곳에서는 어떻게 판옥선 밑에 보이죠? 거북선을 이용한 하객진으로 일본군에게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뭐 하객진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도 잘 아는 친구들이 많겠지만, 간단히 설명하자면, 동물 중에 학 있죠, 여러분들? 학이 날개를 펴듯 배를 둘러싸고 공격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객진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한산도에서 하객진을 통해서, 하객진 전법을 통해서 일본군에게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밑에 판옥선, 거북선의 모습이 나와 있고요. 뭐 임진왜란 때 조선 수군의 활약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판옥선 같은 경우는, 아, 요런 생김새구나. 거북선은 여러분들 워낙 잘 알고 있죠? 요런 생김새구나 봐주시고요. 특히 판옥선, 거북선,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에도 자주 나오는 내용입니다. 생김새 정도는 여러분들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좋습니다. 이제 수군의 활약을 우리가 보았고요. 이제 이어서 누구? 맞습니다. 이제 조선군이 힘을 얻게 되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아무래도 초반에는, 전쟁 초반에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밀렸다 이야기했었죠. 하지만 의병들의 활약, 그리고 특히 이 조선, 수군, 이순신의 활약으로 인해서 전쟁은 또 새로운 국면으로 이제 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조선 수군이 활약을 했는 게왜 중요하냐면은, 사실, 일본군 입장에서는 계속 군사를 보내긴 하겠지만, 군대만 보내겠어요? 그렇죠. 물자, 식량 같은 것들, 무기도 보내야 되잖아요. 무엇을 통해? 바닷길을 통해서. 근데 그 바닷길을 누가? 이순신이 이렇게 막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조선군도 힘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조선을 돕기 위해 명나라 군대까지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조선은 이들과 힘을 합쳐 평양성을 되찾기도 합니다.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까지 뭐 수군에 대한 활약을 주로 이야기했었다면 이제 또 육군과 관련된 이야기, 땅에서 싸우는 육군과 관련된 이야기도 있습니다. 바로 누가? 이 권율이 이끄는 조선군은 행주산성에서 일본군에게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권율 장군의 활약까지 한번 우리가 행주산성 관련된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보았고요. 여러분들, 이 행주산성에서의 전투는 조선군에게 엄청 큰 희망을 또 가져다 줍니다. 엄청 큰 대승이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전쟁이 이제 불리해지자 일본 입장에서는 어떻게? 명나라와 휴전 협상을 진행하게 됩니다. 휴전. 전쟁을 멈추자, 쉬자. 휴전 협상을 진행하는 거죠. 그런데 이 3년간의 휴전 협상, 결국 끝내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일본군은 다시 공격에 나섭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국사를 조금 더 심화해서 배우면 정유재란이라고 해서 정유년의 재, 다시 란이 일어났다. 정유재란으로 표현할 거예요. 아무튼 일본군은 다시 공격에 나서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조선, 그렇게 호락호락한 나라가 아닙니다. 어떻게? 휴전 협상 기간 동안 조선도 군대를 정비하게 되고요. 일본의 침략에 대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일본이 점점 지쳐가게 되고요. 도요토미 히데요시, 아까 있었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게 되자 일본으로 철수하면서 이 임진왜란은 끝이 나게 되는 겁니다. 정유재란에 대한 이야기도 다뤄보았고요. 임진왜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나서 끝나게 되었다. 군대를 철수하게 되고 끝났다라는 내용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전쟁의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 7년간의 전쟁으로 조선은 엄청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전쟁, 예전부터 저와 함께 다뤘었잖아요. 국토가 황폐화됨은 물론이고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칩니다. 뭐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이 명나라도 어떻게 조선을 도와줬다 했잖아요. 그러면서 힘이

약해지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바로 이 여진. 여진이 어떻게 세력을 키워 후금을 세우게 됩니다. 우리 예전에 고려 시대 때 여진 다뤘었잖아요. 여진 금나라 이런 식으로 다뤘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여진 세력들이 또 흩어졌다가 나중에 여진이 세력을 키워서 이때쯤 되면은 후금을 세우게 됩니다. 후금. 금나라를 계승했다. 그래서 후금. 이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아무튼 이렇게 국제 이런 정세, 국제 여러 나라들의 상황이 빠르게 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에서는 어떻게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권력을 잡기 시작합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나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권력을 잡게 되고요. 일본 안에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쟁이 끝나면서 사실 조선에서 많은 피해를 입었다 했었잖아요. 그중에서도 조선의 이런 여러 기술자들, 특히 뭐 도자기 기술자나 학자들이 많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어디로? 일본으로 말이죠. 그렇다 보니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일본에 이제 그런 조선의 선진 문화 같은 것들을 많이 전파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일본 문화가 크게 발전하게 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조선과 일본의 전쟁, 1592년 임진왜란의 결과를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았고요. 핵심 키워드 통해서 한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임진왜란 하면 어떻게 1592년 누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명령으로 일본군이 조선을 침략했다라는 거. 그리고 선조는 어떻게 했습니까? 명나라의 도움을 요청하고요. 그리고 의주로 피란을 가게 됩니다. 초반에 많이 밀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조선이 일본에 의해서 많이 밀리게 되는 상황이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곽재우와 같은 의병들이 활약합니다. 의병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백성들이 스스로 조직한 군대라고 했었죠. 그리고 이순신의 조선 수군의 활약으로 일본군에게 또 대승을 많이 거두게 됩니다. 아까 전에 제가 뭐라고 했었나요? 군대를 보내는데, 군대만 보내는 게 아니라 식량이나 무기, 물자 같은 것들도 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이순신의 조선 수군이 그걸 막아냈다, 끊어냈다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권율, 행주산성에서의 큰 승리가 있었다. 이 내용도 함께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임진왜란의 결과, 국제 정세가 빠르게 변했다 이야기했었죠. 상황이 엄청 빠르게 변화합니다. 조선은 큰 피해를 입었고요. 그리고 조선에서 포로로 끌고 간 도자기 기술자와 학자들의 영향으로 일본 문화가 크게 발전하게 된다라는 것. 요 내용까지 함께 정리해 주었습니다. 좋습니다. 문제 한번 풀어 보도록 할게요. 1번입니다. 임진왜란에 대한 설명으로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가위 표시하세요라고 되어 있고요. 바로 1번입니다. 임진왜란 초기에 육지에서는 조선군이 일본군에게 잇따라 승리하였다. 여러분들, 임진왜란 초기에 어떻습니까? 조선군이 많이 밀렸다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정답은 가위 표시가 됩니다. 바로 2번, 휴정, 유정 등 승려들도 승군을 조직해 일본군과 싸웠다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죠. 승군, 승려, 스님들을 떠올리자. 그래서 휴정, 유정과 같은 승려들도 승군을 조직해 일본군과 싸웠다. 맞는 말이 됩니다. 바로 3번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명나라의 군대가 조선을 도와주었다. 그렇죠. 명나라의 군대가 조선군 도와주었고, 조선과 명나라의 연합군이 평양성을 탈환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 됩니다. 가위, 동그라미, 동그라미로 정리할 수 있고요. 2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모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세요라고 되어 있죠. 괄호 1번. 누가 이끄는 조선 수군은 일본군에게 연이어 승리하였다. 그렇죠.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그분의 이름 무엇이죠? 바로 이순신입니다. 괄호 2번이고요. 임진왜란 당시 조선을 도왔던 명나라의 힘이 약해지자 이 틈을 타 여진이 세력을 키워 무엇을 세웠습니까? 그렇죠. 금나라를 계승했다. 바로 후금이 됩니다. 정답 후금으로 정리할 수 있고요. 이제 3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보고 기역, 니은에 알맞은 배의 이름을 써보라고 합니다. 아까 전에 제가 확대해서 보여드렸잖아요.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에도 자주 나오는 내용이고 여러분들 두개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무엇입니까? 그렇죠. 판옥선. 판옥선에 대한 설명이 되고요. 여기는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무엇입니까? 바로 거북선. 거북선에 대한 내용이 됩니다. 판옥선, 거북선으로 정답 정리해 보았고요. 이제 다음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임진왜란 이후의 상황이 펼쳐집니다. 청의 침략에 조선은 어떻게 대응하였을까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이 청의 침략을 살펴보기에 앞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임진왜란 이후의 모습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임진왜란 이후 선조의 뒤를 이어 누가 왕이 되느냐? 바로 광해군이 왕이 됩니다. 여러분이 광해군의 입장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전쟁이 이제 막 끝나고 왕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가장 급한 문제일까요? 당연히 이 전쟁 이후 나라를 복구하는 데 힘을 쏟아야 되겠죠? 그래서 광해군은 어떻게 하냐? 무너진 성곽을 고치고요. 군사훈련을 강화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토지와 인구를 조사해서 나라의 재정, 돈과 관련된 것들, 나라의 그런 재정을 확보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당연히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왕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북쪽의 여진 이야기 나오죠. 아까 전에 그 여진이 힘을 키워서 무엇을, 그렇죠. 후금을 세운다 이야기했었죠. 그러면서 명나라를 공격합니다. 그렇죠. 그 임진왜란 당시에 조선을 도와주었던 그 명나라를 공격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이 명나라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후금이 우리를 공격하네? 우리 예전에 임진왜란 때 조선 도와줬으니까 조선, 너네도 우리 조금 도와줘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힘이 약해진 명나라는 조선에 지원군을 보내달라고 요청합니다. 하지만 이 광해군, 어떤 선택을 하느냐? 사실 광해군 입장에서는 많이 고민이 되었을 겁니다. 후금이 엄청 강했던 세력이거든요. 그런데 명나라를 도운다? 이렇게 강한 후금을 적으로 돌린다라는 말인데, 일단 이게 고민이 되었겠죠. 그렇다고 해서, 또, 안 도와줄 수도 없는 게 임진왜란 때 어떻습니까? 명나라가 조선을 도와줬잖아요. 특히 또 조선은 유교를 바탕으로 한 나라로서 또 의리 이런 의리 같은 것들을 또 중시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상황 속에서 광해군은 고민에 빠졌겠죠. 그래서 광해군은 어떻게 하냐? 어떻게 명나라를 돕되 후금과 정면으로 맞서지 않는 중립 외교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넘어 중립 외교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중립, 중자, 가운데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어떤 식이냐면 일단 명나라를 도와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강홍립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냅니다. 군대와 함께 강홍립을 보내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적당히 상황 봐가면서 잘 대처해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강홍립이 명나라를 도우러 갔다가 상황을 보고, 아, 이거 안 되겠는데? 싶어서 실제로 후금에게 항복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어요. 중립 외교 정책 관련된 이야기 해 주었고요. 이어서 이제 광해군에 대한 이야기가 또 이어집니다. 지금까지는 광해군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은 내용들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신하들 중에서는 여러분들 이 광해군이 임진왜란 때 도움을 주었던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냥 도와주려면 이렇게 확실하게 도와줘야지. 이게 뭐지? 이런 신하들이 있었나 봅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들은 광해군을 쫓아내고 인조를 새 왕으로 추대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냐? 바로 인조 반정. 인조 반정이라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들 뭐 교재에서는 이렇게만 설명되어 있지만 인조 반정, 광해군을 쫓아내고 인조를 새로 왕으로 세운 이유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고요. 뭐 예를 들면은 사실 광해군 입장에서는 패모살제라고 해서 자기 이제 계모가 있었어요. 대비가 있는데 그 인목 대비를 자리에서 끌어냅니다. 그리고 동생을 죽여요. 여러분들 유교를 바탕으로 한 조선에서 이게 문제가 되었겠죠?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에 의해서 광해군이 왕위에서 쫓겨나게 되고요. 인조가 새 왕으로 추대되는 겁니다. 인조 반정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여기 이제 만화가 나옵니다. 우리 방금 봤었던 광해군이 이제 쫓겨나는 모습, 인조 반정에 대한 내용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제 뒤에 이어서 인조가 어떤 정책을 펼쳤는지 내용이 이어져서 등장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처음에 말했듯이 왜 백성들이 피란을 가게 되었는지 그 내용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인조, 어떻습니까? 인조는 이제 광해군과는 다릅니다. 광해군 중립 외교 정책이다 이야기했었는데 인조는 중립 외교 정책을 버리고 어떻게 명나라를 가까이 합니다. 그러면서 후금을 배척한다. 배척이 낱말의 뜻이 조금 낯설죠, 여러분들? 멀리한다.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 친명 배금 정책이라고 합니다.

명나라 공격한다고 했었죠? 명나라를 공격하자니 우리 뒤쪽에 이 뒤통수가 약간 시린 겁니다, 여러분들. 뭔가 싸한데 이거? 그 조선이 우리를 공격하면 안 되는데 이런 느낌이 들겠죠. 그래서 어떻게 조선을 누르기 위해서 이렇게 정묘호란이 일어나게 되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조선은 어떻게 공격을 막아낼, 후금의 공격을 막아낼 힘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후금이 엄청 강했던 세력이다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이게 참 여러분들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일단 인조는 피란을 가요. 어디로? 강화도로 피란을 가게 됩니다. 인조와 신하들이 함께 강화도로 피란을 가게 되고요. 이제 조선 땅에서는 이제 본토 땅에서는 어떻게? 의병들이 또 조직되면서 또이 후금과 맞서 싸웁니다. 그런데 또 후금 입장에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명나라와 전쟁이 더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싸울 그런 상황, 여건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어떻게? 결국 두 나라는 형제 관계 맺는 걸로 하고 전쟁을 끝내기로 하였습니다. 이게 바로 정묘호란에 대한 내용입니다. 좋습니다. 이어서 이제 후금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후금은 점점점 세력을 키워가고요. 힘이 강해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나라 이름을 청으로 고칩니다. 이제 우리 친구들 청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계속 등장할 겁니다. 청으로 고치고요. 조선의 군신관계를 요구한다. 뭐 교재에서 군신관계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인지 고개를 갸우뚱하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군신관계는 쉽게 말해서 임금과 신하 관계입니다. 우리를 섬겨라. 뭐 그런 내용이죠. 조선은 이를 거절합니다. 아이, 당연히 안 돼. 거절했죠. 그런데 어떻게? 1636년 청나라 황제가 직접 군사를 이끌고 조선에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제 그것을 우리 무엇이라고 하냐? 병자호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병자호란. 당시 여러분 인조는 원래 계획대로라면은 이제 정묘호란 때처럼 강화도로 이제 피란을 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청나라 군대가 너무나도 빠른 속도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서? 남한산성으로 피란해서 청에 맞서 싸우게 됩니다. 너무 빠른 속도로 오다 보니 강화도까지 못간 겁니다. 그래서 남한산성으로 피란해 청과 싸우게 됩니다. 하지만 어떻게? 청이 워낙 강력했다. 청나라 워낙 강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삼전도에서 청나라에 항복을 하게 된다라는 거. 그러면서 어떻게? 명나라와 관계를 끊고 청나라와 군신 관계, 임금 신하 관계를 맺는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아래쪽에는 어떤 그림이 있느냐? 청나라가 군신 관계를 요구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소? 신하들에게 묻고 있죠. 여러분들, 이두 신하 의견이 다릅니다. 한쪽은 조선은 이미 명나라를 섬기고 있으니 오랑캐가 세운 청나라의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쪽은 지금은 조선에 이미 부족하니 청나라의 요구를 받아들여 나라를 지켜야 됩니다라고 되어 있죠. 실제로 청나라가 침략해 왔을 때 신하들이 이렇게 의견이 갈려서 서로 대립을 했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좋습니다. 이제 키워드 위주로 한번 정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광해군 어떻습니까? 그렇죠. 우리도 광해군 입장이 되면 이해가 된다고 했었죠. 전쟁이 끝났으니 어떻게 나라를 빨리 복구하자. 되돌리자. 요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무너진 성곽을 고치고 군사훈련을 강화했다라는 거. 이어서 토지 인구를 조사해서 나라의 재정을 확보하려고 노력했고요. 중립 외교 정책을 펼쳤다. 이야기했습니다. 요 중립 외교 정책은 특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기억해 주시고요. 인조 반정 이야기했었죠? 광해군을 쫓아내고 인조를 세왕으로 추대했다. 정묘호란 어떤 내용 기억하면 됩니까? 그렇죠. 인조의 친명 배금 정책, 그리고 형제 관계라는 이 키워드 함께 떠올려 주면 됩니다. 이어서 병자호란입니다. 후금 세력이 점차 더 강해지자 이름을 청으로 고칩니다. 앞으로 청나라 많이 나올 겁니다. 조선의 군신 관계를 요구하고요. 조선은 거절하게 됩니다. 그러자 어떻게 청나라 황제가 직접 군대를 끌고 오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 무엇이다? 병자호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남한산성에서 피란을 하면서 맞서 싸웠지만 결국 이렇게 강한 청나라 군대를 상대하기에는 버거웠겠죠? 그래서 삼전도 항복. 삼전도에서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청나라와 군신 관계를 맺게 된다는 거. 이렇게 키워드 위주로 한번 정리해 보았고요. 이 키워드를 바탕으로 해서 문제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정묘호란에 대한 내용은 정. 병자호란에 대한 내용은 병이라고 쓰세요라고 되어 있죠. 괄호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명 배금 정책이 전쟁이 일어난 배경이었다. 친명, 명나라와는 친하게 가깝게. 배금, 배척한다, 후금을. 뭡니까? 그렇죠. 정묘호란에 대한 내용이 되죠. 그래서 정이라고 쓰겠습니다. 바로 이번 조선과 후금이 형제 관계를 맺게 되었다. 형제 관계를 맺게 된것 무엇의 결과다? 그렇죠. 정묘호란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정이라고 써주겠습니다. 괄호 3번, 인조가 삼전도에서 항복하였다. 남한산성으로 피란해서 맞서 싸웠지만 버티지 못하였다. 삼전도에서 항복했다. 무엇에 대한 내용입니까? 그렇죠. 병자호란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병으로 써주겠습니다. 괄호 4번, 조선이 군신관계 요구를 거부하자 청나라가 침략하였다. 청나라 황제가 직접 군대를 끌고 침략하였죠. 이거 무엇입니까? 그렇죠. 병자호란에 대한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병으로 써줄 수가 있습니다. 정정병병 이렇게 정답 써보았고요. 우리 2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모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써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괄호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무엇은 명나라를 돕되 후금과 정면으로 맞서지 않는 중립외교를 펼쳤다. 중립외교 정책 중요하다 강조했습니다. 누굽니까? 그렇죠. 광해군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죠? 괄호 2번입니다. 광해군을 쫓아내고 인조를 세왕으로 추대한 사건을 우리 무엇이라고 합니까? 인조 반정이다 이야기했었죠? 정답 인조 반정이라고 써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광해군의 중립외교 정책 정말 중요하다 이야기했었죠? 학교 시험뿐만 아니라 한국사능력 검정 시험에도 자주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제 3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의 기역 니은에 해당하는 나라를 써보라고 되어 있고요. 말풍선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은 나라가 군신 관계를 요구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소? 라고 묻고 있죠. 그러면서 두 신하가 대답을 합니다. 조선은 이미 기역 나라를 섬기고 있으니 오랑캐가 세운 니은 나라의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 신하가 말하죠. 지금은 조선에 이미 부족하니 니은 나라의 요구를 받아들여 나라를 지켜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역과 니은 무엇입니까? 일단 기역부터 보겠습니다. 조선은 이미 어디를 섬기고 있으니? 그렇죠. 조선은 이미 명나라를 섬기고 있으니. 그래서 기역은 뭐? 명이라고 써주면 됩니다. 오랑캐가 세운 니은 나라의 요구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 니은 어딥니까? 그렇죠. 바로 청나라가 되겠죠? 우리 친구들. 청나라가 당시 병자호란 때 요구했던 거 뭡니까? 그렇죠. 군신 관계를 요구했다라는 거. 조선이 이를 거절하자 청나라 황제가 직접 군대를 이끌고 조선을 침략했다 이야기했었습니다. 어떻게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피란을 가서 맞서 싸웠지만 어떤 흐름? 그렇죠. 청나라가 워낙 강력했다 이야기했었죠. 버티지 못하고 삼전도에서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청나라와 조선 군신 관계를 맺는다. 요 흐름, 뼈대를 잘 기억하면은 쉽게 풀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여러분들, 병자호란에 대한 내용도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에 정말 자주 출제됩니다. 요 흐름 잘 기억해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도 저와 함께 무엇? 그렇죠. 뭐, 임진왜란, 정묘호란, 그리고 병자호란과 관련된 내용들 다뤄보았습니다. 이 내용들 시험에 정말 자주 나오는 내용이니까 강의 끝나고 여러분들 한번더 교재 보면서 정리해 주시고요.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어디 Q&A 게시판 많이 많이 활용해 주세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도 웃는 얼굴로 또 만나자고요. 여러분, 안녕!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원리는 바삭하게, 연산은 탄탄하게. 여러분들과 만점왕 연산 9단계를 함께하게 된 김형기입니다. 오늘은 설레고 신나는 첫 번째 시간인데요. 수업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이 질문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초등학교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혹시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네, 여러분들 각자의 대답이 있을 수 있겠지만 선생님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것, 우리 초등학교 수학의 주인공은 바로 연산입니다. 연산이라고 하면요, 우리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와 같은 계산들을 규칙에 따라서 진행하는 것을 바로 연산이라고 해요. 우리 강의는 이 연산을 완벽하게 익혀낼 수 있는 강의인데요. 이 연산, 이것만 제대로 해도 우리가 네, 실력도 쑥쑥 오르고요. 수학의 자신감도 오르고요. 그리고 성적도 오르는 모습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렇다면요, 우리 첫 번째 시간 어떤 내용 같이 배울지 확인해 볼까요? 좋습니다. 오늘 연산 1차 시 바로 이 두 가지 내용 같이 배워볼 건데요. 한번 볼게요. 바로 덧셈과 뺄셈이 섞여있는 식의 계산 익히기, 그리고 곱셈과 나눗셈이 섞여있는 식의 계산 익히기 진행하겠습니다. 선생님, 아니 뭐 덧셈이면 덧셈이고 뺄셈이면 뺄셈이지. 덧셈과 뺄셈이 섞여있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요? 라고 물을 수도 있겠는데요. 우리가 5학년 1학기 때 배울 바로 그 내용이 여러 가지 네 덧셈과 뺄셈, 여러 가지 곱셈과 나눗셈이 섞여 있는 식을 함께 배워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원리 함께 익혀볼게요. 네, 제일 먼저 나오는 것입니다. 덧셈과 뺄셈이 섞여 있는 식인데요. 왼쪽에 나온 식 같이 볼게요. 바로 19 빼기 5 더하기 8입니다. 아, 그렇네. 여기에 빼기도 있고요. 더하기도 같이 있습니다. 이러면은 뭐 먼저 해야 될지 모르겠죠? 우리 빼기 먼저 해야 될지 더하기 먼저 해야 될지. 네, 정답은 바로 짜잔! 덧셈과 뺄셈이 섞여있는 식은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계산을 합니다. 아, 그러니까 고민하지 말고 19 빼기 5를 먼저 하고 1번, 그 다음에 더하기 8까지 이어서 하면 되겠구나. 맞습니다. 그럼 직접 계산 한번 해볼게요. 1번 먼저, 19 빼기 5는 14. 그렇죠. 이 정도는 쉽죠. 14. 그 다음 14 더하기 8은 받아올림이 있죠? 22가 나오겠습니다. 여기서 정답은 22. 그다음에요. 네, 우리가 계산이 끝났다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정답까지 써주어야 이 문제풀이가 완성되는데요. 옆에다가 등호는을 꼭 써주고요. 그 다음에 22 이렇게 정답 써주면 문제풀이 완성입니다. 어때요? 긴장한 거에 비해 생각보다 쉬웠죠? 네, 좋습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 항상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요, 혹시 차례대로 말고 원하는 대로 뒤에서부터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여러분한테 직접 보여줄게요. 짜잔! 오른쪽에 똑같은 식이 있습니다. 이건요, 뒤에서부터 한번 해볼게요. 보면은 5 더하기 8은 네, 받아올림이 있지만 13, 그 다음에 19에서 13을 빼면 정답은 뭐가 돼요? 6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마지막으로 증호 쓰고 6, 어라? 어때요? 정답이 22, 6. 똑같나요? 다르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여기서 원래 정해진 규칙대로 하지 않는다면요, 정답이 완전 달라지고요. 정답이 달라진다면 답도 당연히 삑 틀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풀이는 아주 잘못된 풀이인 겁니다. 항상 우리 이번에 혼합계산에서 중요한 거 차례대로 하는 거. 네, 그럼 다음 것도 한번 볼게요. 아, 이번엔요, 아까와 숫자가 똑같습니다. 근데 뭘 더한 거? 바로 괄호가 함께 있는 거죠. 이렇게 괄호가 있는 식, 덧셈과 뺄셈이 섞여 있고 괄호가 있는 식은 뭐부터 계산한다? 괄호부터 계산한다. 괄호 안을 먼저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순서로 따지면은 이 괄호 안에 있는 5 더하기 8을 1번 먼저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19에서 이렇게 빼주면 된다는 말이죠. 한번 해볼게요.

5 더하기 8은 13. 좋습니다. 그 다음에 19에서 13을 빼면요. 아, 이건 더 쉽죠. 바로 6입니다. 그리고 정답은 등호수고요. 6 적어주면 완벽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다면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리입니다. 먼저 덧셈과 뺄셈이 섞여있는 식 어떻게 한다? 앞에서부터 자례대로 계산한다. 그런데 만약 여기에 괄호가 있어요. 괄호가 있다면 뭐 먼저 계산한다? 괄호 먼저 계산하고 앞에서부터 자례대로 계산하면 된다.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네, 다음 원리입니다. 다음 원리 익히기. 이번에는 곱셈과 나눗셈이 섞여 있는 식입니다. 식 한번 볼게요. 30 나누기 2 곱하기 3. 이거 이제 눈치 빠른 친구들은 좀알것 같죠? 어떻게 계산한다? 바로 앞에서부터 자례대로 계산한다. 그쵸? 단순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볼게요. 30 나누기 2는, 이거 조금 어렵죠? 이럴 때는요, 고민하지 말고 세로셈 그냥 하면 됩니다. 선생님, 이 위에다가 한번 세로셈 해볼게요. 30, 그 다음에 나누기 2는, 네, 이거 10의 자리부터 나눌 수 있겠죠? 이렇게 딱 가리고 3 나누기 2는 1, 그러면 여기도 2 쓰고요. 나머지는 10이 남습니다. 10 나누기 2는 5, 네, 10 곱하기 5, 2 곱하기 5는 10이니까요. 이렇게 해서, 네, 정답은 15 써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네, 여기 곱하기 3 계산해주면 되겠죠? 15 곱하기 3은, 아이고, 이번에도, 네, 마찬가지로 좀 어려운 계산이지만, 네, 세로셈과 함께 하면 되겠습니다. 세로셈, 이번에도 15 곱하기 3은 5, 3, 15, 1 올리고요. 1, 3은 3, 3에다가 1 더해서 45입니다. 그렇다면 정답은 45. 이렇게 적어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친구도 마지막에 등호 써서 마무리해주는 거 잊지 말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요, 오히려 계산이 조금 어렵지. 네, 우리가 곱하는, 나누는 순서 자체는 하나도 안 어려웠습니다. 다음입니다. 이번엔 곱셈과 나눗셈이 섞여 있습니다. 근데 뭘 더한? 바로 괄호를 더한, 괄호가 있는 식. 한번 볼게요. 30 나누기 괄호 열고 2 곱하기 3 괄호 닫고. 뭐부터 계산하겠어요? 그쵸. 괄호 먼저 계산하죠. 괄호 안을 먼저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2 곱하기 3은 이게 1번, 30 나누기 이게 2번이에요. 순서대로 2, 3에 6, 30 나누기 6은 5. 아, 네, 숫자가 깔끔하게 나오니까 기분이 좋죠. 그 다음에 정답 등호 쓰고 5까지 하면은, 네, 문제풀이 마무리입니다. 그러면, 네, 다시 한번 우리 정리해 볼게요. 이번엔 곱셈과 나눗셈이 섞여 있는 식입니다. 곱셈과 나눗셈만 있어요. 어떻게 해요?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쭉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곱셈과 나눗셈에 괄호가 섞여 있습니다. 그럼 뭐 먼저요? 네, 괄호를 먼저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차례대로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되는 거죠. 네, 그럼 이렇게 선생님이랑 같이 원리 깨치기 함께 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직접 문제 풀면서 우리가 원리 얼마나 잘 이해했는지 함께 점검하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연산력 키우기 1일차예요. 우리 교재 10쪽이고요. 덧셈과 뺄셈이 섞여 있는 식. 근데 뭐가 없는? 괄호가 없는. 괄호가 없다면 어떻게 풀면 될까요? 쉽죠? 그냥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순서대로 풀면 됩니다. 네, 그러면 풀어볼게요. 1번 문제, 9 더하기 15 빼기 7. 아, 차례대로 풀면 되니까 쉽네. 9 더하기 15, 이런, 아, 벌써 세로셈인가? 이렇게 9 더하기 15는, 9 더하기 5는 4. 받아올림 1, 1 더하기 1은 24. 24 했고, 그 다음에 24 빼기 7은, 아, 여러분, 이렇게 푸실 거예요? 이렇게 풀면 안 돼요. 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사실 우리 연산 연습하잖아요, 그쵸? 근데 그거는요, 우리가 정확하게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빠르고 정확하게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연산, 정확하게가 반이면 빠르게도 절반인 거죠. 그러니까요, 선생님이랑 같이 조금 더 빠르게 푸는 방법 한번 익혀볼게요. 이거 우리가 이미 2학년, 3학년 때다 배웠던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빠르게 풀려면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네, 바로 9 더하기 15 생각할 때 1의 자리 먼저 생각합니다. 9 더하기 5는 뭐예요? 14가 되죠? 그럼 여기서 4만 이렇게 쓰고요. 위에다가 10만큼, 1만큼 받아 올려줍니다. 그 다음에, 네, 여긴 10의 자리가 없죠? 1 더하기 1은 2. 요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세로셈이랑 하는 게 똑같죠? 근데 세로셈을 안 쓰고 바로 여기다 정답만 쓰는 겁니다. 이어서 해볼게요. 24 빼기 7입니다. 이번에도 세로셈 사실 해야 됩니다. 왜냐면 받아내림이 있으니까요. 근데 받아내림 안 하고 한번 해볼게요. 4 빼기 7 못합니다. 10만큼 받아 내려줍니다. 그리고 14에서 7을 빼면은 7. 그리고 1은 그대로 쓰니까 17. 마지막으로 정답만 적어주면 되죠? 등호 빼먹지 않고.

7 이렇게 적어주면 완벽한 풀이입니다. 네,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정확하게만큼 신속하게도 중요하니까 하나하나 새로 셈하면요 1박 2일 걸려도 다못 풉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빠르게 풀이하는 거 연습하면서 같이 해볼게요. 네, 이어서 2번 문제입니다. 16 더하기 23 빼기 8 이렇게 하면은 네, 여기 보면은 6 더하기 3은 9, 1 더하기 2는 3. 이번엔 받아내림 없습니다. 편하네요. 그다음에 39 빼기 8은 바로 할수 있죠. 9 빼기 8은 1. 10의 자리 그대로니까 31. 정답은 바로 31입니다. 이어서 3번 문제입니다. 3번. 27 더하기 5 빼기 16. 이거는요. 7 더하기 5는 12. 2 쓰고요. 11만큼 받아 올립니다. 그다음 2. 네. 2 더하기 1은 32. 이렇게 쓰고요. 32에서 다시 16을 뺍니다. 2 빼기 6 못하죠? 어떻게 해요? 받아 내려줘야죠. 그러면은 이렇게 10만큼 받아내리면은 10 빼기 12 빼기 6은 6. 그 다음에 2 빼기 1은 1, 16. 정답은 이렇게 16 쓰면 됩니다. 어때요? 이렇게 세로 셈안 쓰고, 네, 여기다가 바로 푸는 방식 조금 익숙해지고 있나요? 좋습니다. 계속 풀어갈게요. 다음입니다. 이번에는 33 더하기 24 빼기 9입니다. 이거는, 받아올림 없죠? 바로 풀면 됩니다. 이거는 57. 그 다음에 57에서 9를 뺍니다. 7 빼기 9할수 있나요? 없죠. 받아 내려줘야 됩니다. 5는 4로. 그 다음에 7은 위에 17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17 빼기 9는 8. 그렇다면 48이 되는 거네요. 정답은 바로 48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5번 문제입니다. 5번 문제. 6 더하기 46 빼기 27이죠. 이번에도 받아올림 있습니다. 당황하지 않고요. 6 더하기 6은 2. 위에다가 1만큼 받아 올리고요. 4 더하기 1은 5, 52입니다. 52에서 27 뺍니다. 2 빼기 7 되나요? 안 되죠. 그렇다면 받아 내림을 합니다. 그러면은 5는 4가 되고, 네, 여기는 12가 되죠. 12에서 7을 뺀다면 5가 되고요. 4에서 2를 빼니까 25입니다. 그렇다면 등호를는 25 이렇게 적어주고요. 이어서 6번 문제입니다. 15 더하기 28 빼기 7. 풀어주면은 5 더하기 8은 13, 3 쓰고요. 1 받아 올리고요. 1 더하기 2는 3. 그렇다면 43. 그 다음 여기서 7을 빼주면 되는 거죠. 3 빼기 7 되나요? 안 됩니다. 받아 내림해야 됩니다. 그 다음 여기는 네, 3이 되고요. 12입니다. 13 빼기 7은 6. 3은 그대로 가서 36. 정답은 는36 쓰면 됩니다. 네, 다음 문제입니다. 29 더하기 17 빼기 21. 요거 하면요. 네, 이것도 9 더하기 7은 6. 1만큼 받아 올리고요. 2 더하기 1은 3. 그다음에 이렇게 46이 되죠. 그다음 빼기 21입니다. 받아내림 없죠. 그대로 하면 됩니다. 6 빼기 1은 5. 4 빼기 2는 2. 25입니다. 정답은 요렇게 25 풀어주면 되고요. 이어서 다음 문제 8번입니다. 이 문제는 조금 까다로울 수 있어요. 볼게요. 여기서 보면요. 8 더하기 2, 38 더하기 52 빼기 14인데요. 문제를 보면은 8 더하기 2는 뭐예요? 0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1만큼 올려주고요. 3 더하기 5는 8, 90이죠. 그 다음 여기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90에서 뭘 빼야 돼요? 14를 빼야 되죠. 근데 여러분들이 5학년이 돼서도 은근 좀 어려워하는 게 이게 10의 자리가, 아니 1의 자리가 0일 때 빼는 걸 은근 좀 어려워합니다. 이때 우리가 평소에 받아내림하는 거랑 똑같아요. 똑같이 진행하면 돼요. 여기가 9가 0에서 4를 뺄 수가 없으니까 그냥 10만큼 받아내림 하는 겁니다. 9를 8로, 그다음 위에서 10으로. 그래서 10에서 4를 빼면 6, 그다음 8에서 1을 빼면 7, 해서 76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근데 종종 보면은 여기서 10에서 4를 빼서 6은 하는데 9에서 그대로 1을 빼서 86이라고 쓰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1의 자리가 0일 때 받아내림 확실히 해주는 거, 그거 연습해요. 그다음 그렇다면 정답은 76 이렇게 적으면 되죠. 다음 문제입니다. 14번. 이번엔 숫자가 커졌습니다. 숫자가 커져도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똑같습니다. 이렇게 덧셈과 뺄셈이 섞여 있으면 어떻게?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풀어내면 된다는 거. 볼게요. 72 더하기 42 빼기 36. 순서는 똑같습니다. 2 더하기 2는 4. 7 더하기 4는 11. 11이면 114.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죠. 이어서 114에서 36을 뺍니다. 4에서 6을 빼요? 안 되죠. 그럼 받아 내립니다. 10의 자리 1이 0이 되고요. 그다음 여기 14가 됩니다. 14에서 6을 빼니까 8. 그다음에 0에서 3 빼요. 이것도 어려워.

어렵죠. 0은 3빼요. 그러면 우리 여기서 뺄수 있나요? 없나요? 뺄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100의 자리에서 애초에 빌려와야 됩니다. 100의 자리가 이게 없어지고요. 여기서 10에서 3을 뺀다 생각해야 돼요. 10에서 3을 빼면 78. 아, 그러니까 이게 받아내림이 연속으로 두 번이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이럴 때도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문제 정답은 78. 네, 다음 문제입니다. 15번. 15번. 81 더하기 26 빼기 19. 숫자가 커도 항상 똑같죠? 1 더하기 6은 7, 8 더하기 2는 10, 107이라 쓰면 되죠. 그럼 여기서 107에서 19를 빼면은 7 빼기 9 되나요? 안 되죠. 받아내림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친구도 앞에가 100의 자리에서 받아내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네, 이거는 10이 아니라 9가 되고요. 17에서 9를 빼면은 8, 9에서 1을 빼면 8. 네, 그러니까 정답은 바로 80, 8이라고 하면 됩니다. 항상 말하지만 받아내림 연속 두번 있는 상황에서는 긴장하고 네, 실수하지 않도록. 네, 이어서 17번입니다. 이번에는요, 아까까지는 더하기 빼기, 더하기 빼기, 더하기 빼기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빼기 더하기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네요. 네, 그래도 우리 해야 될건 똑같죠? 순서대로 차례대로 풀면 됩니다. 볼게요. 15 빼기 6은 이렇게 색깔 바꿔서 15 빼기 6은 바로 9. 9 더하기 13은 이 정도면 바로 되죠? 바로 22. 정답은 22 적어주면 됩니다. 이어서 18번입니다. 21 빼기 14. 아, 바로 될까요? 네, 그냥 안전하게 할게요. 그러면은 받아내립니다. 그러면은 11에서 4를 뺍니다. 11에서 4를 뺀다면 7. 그다음 1 빼기 1은 0입니다. 그냥 7이네요, 정답은. 그다음에 7 더하기 9는 16. 그러니까 정답은 16 적으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19번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34 빼기 8 더하기 16 차례대로 풀면 되죠. 4 빼기 8안 됩니다. 받아내려야 돼요. 2, 10. 14에서 8 뺍니다. 6, 2 그대로 가죠. 26. 그다음에 26 더하기 16은 6 더하기 6은 12. 1만큼 받아 올리고요. 2 더하기 1은 3. 여기 1이 있으니까 4. 42. 정답은 짜잔. 42가 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20번 문제. 27 빼기 14 더하기 38이에요. 보면은 차례대로 풀면 되죠? 이거는 뭐 계산할 필요도 없네요. 바로 13입니다. 그 다음에 13 더하기 38. 3 더하기 8은 11. 1 쓰고요. 10만큼 받아 올리고요. 1 더하기 3은 4. 1 더해서 51입니다. 정답은 는 51. 다음 문제입니다. 40 빼기 23 더하기 31. 이것도 뭐 네, 0에서 빼는 거니까 그 부분만 좀 조심해서 해볼게요. 0에서 3못 빼죠? 그러니까 받아내려서 10에서 3을 뺍니다. 10에서 3을 빼니까 7. 3 빼기 2는 10. 아, 3 빼기 2는 1. 네, 선생님이 여기다 1이라고 하지만 10의 자리니까 10이라는 거 알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여기는 17 더하기 31은 바로, 네, 48. 이 정도는 바로 나오죠. 다음에 정답은 48. 적습니다. 이어서 문제 22번입니다. 22번. 53 빼기 26 더하기 22입니다. 이거는, 네, 받아내림 있으니까, 여기는 4. 13에서 6을 빼죠? 7입니다. 4 빼기 2는 2. 27 더하기 22는 바로 나옵니다. 이거는 49. 정답은, 네, 49. 요렇게. 다음입니다. 35 빼기 27 더하기 55. 이번에도 숫자가 크지만, 할수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이렇게 아까 빼기 할때 계속 받아내림 했었죠? 근데 사실 여기에 꿀팁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내림을 굳이 할 필요는 없잖아요. 여기서 27에서요, 35에서 27을 뺀다고 할 때, 27에서 몇 칸만큼 가야 35가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근데 27에서 35가 되려면 몇 만큼 더 하면 될까요? 8만큼 더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굳이 받아내림 할 필요 없이 숫자가 가까울 때는 그냥 이렇게 해버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바로 8. 이렇게 적을 수가 있는 거죠. 이것만 해도 훨씬 빨라져요. 다음입니다. 8 더하기 55. 이건 그냥 더해야죠. 8 더하기 5는 3. 10만큼 받아 올리고, 5 더하기 1은 6. 63입니다. 정답은 63. 네. 63. 다음입니다. 다음 문제는, 네. 43 빼기 18 더하기 11이죠. 그러면 이것도 볼게요. 3 빼기 8. 안 되죠. 받아 내립니다. 13 빼기 8은 5. 3 빼기 1은 2. 25죠. 25에다 11을 더하면 바로 36. 정답 구할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 문제입니다. 34번. 우리 마지막 문제죠. 1일차. 보면은 116 빼기 58 더하기 19.

아까 선생님이랑 말한 것처럼 두번 받아내림입니다. 마지막 문제니까 한번 긴장해서 해볼게요. 이렇게 보면은 6 빼기 8은 안 되죠. 그러니까 받아내립니다. 여긴 0이 되고요. 여기는 16이 됩니다. 16 빼기 8은 8. 그다음에 네, 10 빼기 5는 바로 가능하겠죠. 5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58입니다. 58에다가 10%를 더합니다. 8 더하기 9는 17, 7 쓰고요. 10만큼 올리고요. 5 더하기 1은 6. 6에다가 1 더하니까 7, 17. 아, 그래요. 이렇게 숫자가 커도 받아내림이 두 번씩 있어도 헷갈리지 않고 순서대로만 하면은 네, 정답 구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선생님이랑 같이 연산력 키우기 1일차 마무리해보았는데요. 아, 이제 1일차 끝났으니까 2일차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 연산력 키우기 2일차는요, 덧셈과 뺄셈이 섞여 있습니다. 근데 뭐가 있는? 괄호가 있는 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했던 것처럼요, 계속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하는 게 아니라, 괄호가 어디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차례대로부터 하는 거 잊지 말자고요.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여기다 보면은, 여기 괄호가 7 빼기 3이 있으니까, 이 괄호를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에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계산을 하면 되는 거죠. 네, 보겠습니다. 7 빼기 3은 4, 18 더하기 4는 22. 그 다음에 정답은 는 등호 쓰고 22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거죠. 어때요? 괄호가 있다고 해서 막 특별히 어렵거나 하진 않죠? 괄호의 위치만 확인하면 됩니다. 이어서 다음 문제입니다. 29 더하기 11 괄호 열고 11 빼기 6 괄호 닫고입니다. 11 빼기 6. 아까 선생님 말한 방법 써볼까요? 6에서 얼마만큼 더해야 11이죠? 5만큼 더해야 11이죠. 그러니까 이거 바로 받아내림 없이 그냥 5 적어줄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29 더하기 5입니다. 이거는 9 더하기 5는 14. 4. 1만큼 받아 올리고 2 더하기 1은 3. 아, 34구나.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어때요? 조금씩 계산이 빨라진 것 같나요? 다음 문제입니다. 20, 35 더하기 괄호 22 빼기 5입니다. 그럼 22 빼기 5 먼저 할게요. 이 친구는 거꾸로 가긴 좀 무리죠? 그러면은 여기서 1만큼 하고요. 10만큼 받아내립니다. 12에서 5를 빼니까 7. 1은 그대로 가니까 17 됩니다. 다음 문제. 아, 다음. 35 더하기 17입니다. 5 더하기 7은 2. 12. 1만큼 받아 올리고요. 3 더하기 1은 4. 해서 52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는52.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요. 다음 문제입니다. 42 더하기 괄호 36 빼기 9입니다. 36 빼기 9. 이거는 이것도 받아내려야겠죠. 16 빼기 9는 7. 2는 그대로니까 27. 42에서 27 더하면 바로 알수 있습니다. 받아올림이 없죠? 정답은 69입니다. 아, 색깔 안 바꿨네요. 정답은 69입니다. 다음 문제. 5번. 16 더하기 괄호 83 빼기 47입니다. 숫자가 좀 큽니다. 그래도 뭐 우리가 익숙하죠? 보면은 3 빼기 7 못하죠? 받아내립니다. 13에서 7을 뺍니다. 6. 7 빼기 4는 3. 36입니다. 16 더하기 36은 이거 6 더하기 6은 12. 1만큼 10만큼 받아 올리고요. 1 더하기 3은 4. 해서 받아 올림 10과 함께 52가 됩니다. 정답은 이렇게 52 적습니다. 이어서 6번 문제입니다. 4, 28 더하기 괄호 45 빼기 17이에요. 보면은 5 빼기 7 못하죠. 받아내림. 15에서 7을 뺍니다. 바로 8이 나오죠. 그다음에 3 빼기를 합니다. 2가 나옵니다. 28이죠. 28 더하기 28? 이거 금방 할수 있죠? 8 더하기 8은 6. 1, 2 더하기 2는 4. 56. 아, 오케이. 정답은 56이구나. 아휴, 네, 이렇게 문제를 계속 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네, 이게 우리가 계속 문제를 풀다 보면요. 아, 괜히 막내 머리가 느린 것 같고, 막 손이 막 저리는 것 같고, 이런 기분이 들기도 하는데요. 네, 그런 기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문제를 풀고 풀수록요, 점점 더 빨라져서 인간 계산기가 될 테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말고요. 지금은 선생님보다 속도가 느리다고 너무 실망하지도 말고 계속 한번 풀어볼게요. 풀면 풀수록 점점 빨라집니다. 네, 볼게요. 그럼 52 빼기 24입니다. 이거는 2 빼기 4안 되죠. 4. 12에서 4를 뺍니다. 그러면 8, 4 빼기 2는 2, 28. 그 다음에 39 더하기 28은 9 더하기 8은 7. 1만큼 받아 올리고요. 3 더하기 2는 5, 67입니다. 정답은 는67 적어주면 되고요. 이어서 8번 문제. 43 더하기 괄호 60 빼기 38. 항상 괄호 먼저죠. 0 빼기 8. 조심해야 됩니다. 네. 10 빼기 8은 2. 5 빼기 3은 2. 22.

43 더하기 22 바로 나옵니다. 65죠. 이거는 정답은 65. 이어서 14번 문제입니다. 14번 문제. 67 더하기 과로 39 빼기 16. 여기서 39 빼기 16, 바로 나오죠. 다음에 67 더하기 23. 7 더하기 3은 10. 0 쓰고요. 1 받아 올립니다. 6 더하기 2는 8. 90이죠? 정답은 90. 적어주면 되죠. 이어서 15번입니다. 40, 75 더하기 과로 40 빼기 19. 보면은 0 빼기 9안 됩니다. 받아 내려서요. 10 빼기 9는 1, 3 빼기 1은 2, 21에다가 75 더합니다. 바로 나오죠? 이거는 96. 정답은 96입니다. 이어서 16번 문제입니다. 절반 왔네요, 절반. 83 더하기 과로 35 빼기 18입니다. 보면은 5 빼기 8안 되죠? 여기서 2, 15입니다. 15에서 8을 빼면 7, 2 빼기 1은 1, 17이죠? 83 더하기 17, 3 더하기 7은 10, 8 더하기 1 더하기 1이죠? 8 더하기 1 더하기 1 뭐예요? 10이니까 여기서 100이라고 써주면 되는 거예요. 네, 이 1이 어디로 가야 되지? 헤매지 말고요. 이렇게. 10의 자리에서 받아올림을 하면 100의 자리. 네, 깜빡하지 말고요. 그러면 이거는 정답은 100 쓰면 됩니다. 이어서 17번 문제. 19 빼기 괄호 열고 8 더하기 3 괄호 닫고. 네, 괄호 먼저 항상 해주는 거. 8 더하기 3은 11. 19 빼기 11은 이번에 숫자가 좋아요. 8입니다. 정답은 8. 이어서 다음 문제입니다. 19 빼기 8 더하기 3. 네. 그러면은 괄호 안에 있는 거 먼저 해주면 되죠? 8 더하기 3은 10. 1, 19에서 11을 빼면 이것도 바로 나오죠. 8. 정답은 8. 이어서 다음 문제입니다. 33 빼기 4 더하기 18. 이 안에 있는 거 계산을 해주면요. 4 더하기 8은 2, 10만큼 받아 올리고요. 1 더하기 1은 2, 22입니다. 33에서 22 빼면 이것도 바로 나옵니다. 11. 그러니까 정답은 11. 네, 좋습니다. 다음 20번 문제입니다. 스피드업 할게요. 24 더하기 9는 뭐예요? 이건 33. 그다음에 47에서 33 빼면 받아내림 없으니까 바로 14입니다. 정답은 14. 다음입니다. 21번. 58 빼기 과로 33 더하기 7. 이거 바로 나오죠? 40. 그다음 58에서 40 빼니까 10의 자리만 보면 되잖아요. 바로 18. 그 정답은 18. 이어서 22번입니다. 6 더하기 27. 과로 먼저 계산하는 거죠? 이거는 33. 69에서 33을 빼면 바로 36. 정답은 36. 이어서 23번입니다. 23번 문제. 46 빼기, 괄호 열고 29 더하기 14입니다. 이거는 계산을 해주면 9 더하기 4는 13, 1, 2 더하기 1은 3, 43이죠. 그럼 46에 43 빼면 바로 3 정답 나옵니다. 정답은 3. 네, 이어서 다음 문제입니다. 24번. 55 빼기 25 더, 과로 25 더하기 18입니다. 25 더하기 18은 바로 해서 43이고요. 55에서 43을 뺍니다. 이거는 바로 계산 가능하죠. 12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2. 다음 문제입니다. 31번 문제. 71 빼기 과로 48 더하기 16입니다. 이거 받아 올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8 더하기 6은 14. 1만큼 올리고요. 4 더하기 1은 5 해서 64. 71에서 64 뺍니다. 몇 만큼 더하면 71이 될까요?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7입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7. 네,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보면은 123 빼기 괄호 54 더하기 37인데요. 보면은 4 더하기 7은 1, 10만큼 받아 올리고 5 더하기 3은 8 해서 91. 그리고 123에서 91을 뺍니다. 네, 3 빼기 1은 2. 바로 했죠? 12에서 9를 빼면 돼요. 120에서 90을 빼는 거지만 12에서 9를 뺀다 생각하면 돼요. 보면은 32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정답 32 이렇게 쓰면 됩니다. 네, 이렇게 선생님이랑 같이 쭉 달려봤는데 어땠나요? 문제가 너무 많아서 버거웠나요? 네, 사실 연산의 맛이 그거입니다. 우리가 오래 달리기를 할 때, 네, 내턱 밑까지 숨이 차오르는 것 같죠? 그쵸? 근데 그래도 그때 바로 우리가 한 발짝 두 발짝 더뛴 만큼이 내 실력이 되는 것처럼 우리 연산도요, 여러분의 마지막 한 발짝이 바로 여러분들의 실력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지막 스피드 퀴즈 한번 확인할게요. 다음 문제 정답을 구하세요. 이 문제의 정답, 여러분들의 수강 후기 게시판에서 기다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다들 다음 시간에 볼게요. 다들 안녕!

에이요, 친구들의 연산을 책임질 만점왕 연산, 무려 10단계 김재현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자, 만나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친구들과 선생님의 기나긴 여정을 함께할 그첫 번째 강의에 오신 여러분들, 정말 환영합니다. 자, 지금 1강에 여러분들이 온 거, 친구들이 온 거는 아무래도 친구들의 연산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 강의를 눌러봤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잘 왔습니다. 하지만 1강을 하기 전에 친구들 혹시 OT 강의를 안 봤다 하면은 OT 강의로 넘어가서 이 강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떤 강의인지 한번 그래도 파악해보고 그 다음에 선생님과 1강에서 만나는 것도 추천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선생님의 얼굴을 보고 있는 친구들 모두 OT 강의는 다 듣고 온거 맞죠? 좋아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힘차게 그리고 신나게 선생님이랑 한번 만점왕 연산 10단계 정복을 하러 떠나보겠습니다. 좋아요. 자, 그렇다면 이첫 강의 과연 오늘 무엇을 배우냐? 보니까 분수 곱하기 자연수에 대해서 배웁니다. 해서 분수 곱하기 자연수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원리를 한번 먼저 배워볼 거고요. 그 다음에 진분수 곱하기 자연수에 대해서 한번 선생님이랑 문제 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준비됐나요? 좋아요. 그럼 떠나보겠습니다. 자, 진분수 곱하기 자연수입니다. 진분수와 자연수를 곱할 때 과연 어떻게 해야 하냐? 분수의 분모는 그대로 두고 무엇과 무엇을 곱해서 계산할까요?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분자와 그리고 자연수를 곱해서 계산을 합니다. 아, 진분수와 자연수를 곱할 때는 분모는 그대로 두는구나. 그리고 분자와 자연수만 곱해주면 되겠구나. 너무 쉽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선생님이랑 한번 예시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 8분의 3 곱하기 6의 계산입니다. 자, 약분하는 순서에 따라 세 가지나 방법이 있어요. 한 가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방법, 분자와 자연수를 곱한 후에 약분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 한번 볼게요. 8분의 3 곱하기 6이죠. 자, 8분의 3 곱하기 6을 먼저 우리 분모는 그대로 두고 분자와 자연수를 곱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다면은 8분의 18이 되고요. 자, 계산 끝. 이게 아니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줘야 돼요? 약분을 해주는 겁니다. 약분할 게딱 보이죠. 그쵸? 약분을 18과 8, 2로 약분할 수가 있네요. 해보니까 8은 4가 되고 18은 9가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하니까 어때요? 4분의 9가 나왔네요. 이제 진짜 끝이다 하고 끝내면 안 돼요. 뭘 해줘야죠? 대분수로 바꾸어 줘야겠죠. 대분수로 바꾸니까 2와 4분의 1이 된다. 이렇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방법, 분자와 자연수를 곱하는 과정에서 약분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한번 볼까요? 8분의 3 곱하기 6을, 자, 분모는 그대로 두고 3 곱하기 6을 하려는 이 과정에서 여기서 이제 약분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8과 6이 2로 약분이 되는 걸알 수가 있죠? 자, 2로 약분을 해봅니다. 하니까 4가 되고 3이 되네요. 여기서 약분을 하고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4분의 9가 되고요. 아까처럼 대분수로 바꿔주면 2와 4분의 1이 되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친구들이 진분수 곱하기 자연수 익숙해지면 방법 3, 세 번째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할 거예요. 어떻게 계산하는지 볼게요. 8분의 3 곱하기 6을 하는데 여기서 바로 약분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바로 약분을 해주는 거예요. 8

6과 6을 여기서 2로 약분을 해준 뒤에 계산을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것도 그대로 4분의 9가 나올 테고요. 이거를 이제 대분수로 바꿔주면 2와 4분의 1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두 번째, 대분수 곱하기 자연수입니다. 1과 2분의 1 곱하기 3의 계산. 첫 번째,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꾸는 거예요. 그렇다면 1과 2분의 1을 가분수로 바꿔야겠죠? 2분의 3이 되겠네요. 여기서 곱하기 3을 해주는 겁니다. 아까랑 똑같죠? 아까랑 똑같습니다. 해주면 2분의 9가 되고요. 자, 4와 2분의 1이 된다. 이렇게 계산을 해줄 수 있고요. 두 번째가 좀 친구들이 어려울 수가 있어요. 대분수를 자연수와 진분수의 합으로 바꾸는 거예요. 1과 2분의 1은 사실 1 더하기 2분의 1과 같습니다. 해서 1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3으로 바꾸고요. 이렇게 되면은 3을 각각의 숫자에다가 곱해줘야 돼요. 1 곱하기 3을 해주고요.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3을 해줍니다. 자, 3이란 숫자를 자연수와 분수, 1이랑 2분의 1에 각각 곱해준 겁니다. 해주니까 1 곱하기 3은 뭐예요? 3이 되고요.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3은요? 2분의 3이 됩니다. 이때 2분의 3이 가분수네요. 가분수는 대분수로 바꾸어줘야겠죠? 바꾸니까 1과 2분의 1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분수는 분수끼리 뭐 더해줄 수가 있죠? 하니까 4와 2분의 1 이런 식으로 계산을 맞출 수가 있다. 그렇다면 본격적인 문제풀이도 한번 해봐야겠죠? 자, 연산 키포인트부터 먼저 확인을 해봅시다. 아까 했던 겁니다. 분자와 자연수를 곱해주고 곱한 뒤에 약분을 해주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계산 과정에서 약분을 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두 가지 방법을 선생님이 한번 활용을 해서 문제풀이를 해볼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2분의 1 곱하기 7 한번 해볼게요. 자, 분모는 그대로 두고 분자와 자연수만 곱해준다.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7이 되고 이거는 2분의 7이 됩니다. 맞죠? 여기서 2분의 7을 우리는 대분수로 바꿔주는 거예요. 하면 어떻게 나온다? 3과 2분의 1이 나온다. 너무 쉽습니다. 너무 쉬워요. 그 다음 문제도 가봐야겠죠? 3번. 9분의 1 곱하기 15네요. 볼까요? 9분의 1 곱하기 15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고요. 이건 뭐예요? 9분의 15가 됩니다. 자, 여기서 잠깐 우리 약분이 가능합니다. 약분이. 그쵸? 뭘로 약분이 돼요? 3으로 우리 약분을 할 수가 있네요. 3으로 약분을 깔끔하게 하고, 그 다음에 3분의 5라고 적으려니까 가분수네요. 해서 대분수로 바꾸어주는 작업까지 완벽하게 거치면 정답 되겠죠? 4번 풀어보겠습니다. 12분의 1 곱하기 21. 자, 12분의 1 곱하기 21이니까 계산을 해주면 12분의 21이 되고요. 이것도 보니까 어때요? 약분이 됩니다. 약분이. 약분이 뭘로 돼요? 3으로 되네요. 3으로 하니까 4가 되고 7이 됩니다. 해서 계산을 쭉 하니까 4분의 7. 4분의 7은 어때요? 또 가분수네요. 이거 대분수로 바꿔서 1과 4분의 3이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분의 3, 4분의 3 곱하기 6입니다. 자, 계산을 해볼게요. 4분의 3 곱하기 6이다.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4분의 18이다. 이렇게 계산이 되죠. 자, 4분의 18. 4분의 18도 당연히 약분이 됩니다. 그쵸? 2로 약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2와 9 이렇게 바뀌고요. 즉, 2분의 9가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2분의 9는 대분수로 바꾸면 4와 2분의 1이다.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10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0번, 10번. 8분의 5 곱하기 4입니다. 8분의 5 곱하기 4. 이번에는 한번 계산 과정 중에 선생님이 한번 약분을 해볼게요. 한번 볼까요? 자, 8분의 5 곱하기 4다. 이렇게 한번 적어봤어요. 이 과정에서 우리가 약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번 볼까요? 자, 지금 약분되는 게 뭐가 있어요? 분모와 분자 중에?

4, 그리고 8이 약분이 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약분을 해줄 거예요. 4도 각각 약분을 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지금 분모는 2가 나오고요. 분자는 5 곱하기 1을 해서 5가 됩니다. 아예 분자와 자연수를 곱한 뒤에 약분을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계산 과정 중에 약분을 하는 게 친구들이 나중 가면은 숫자가 커질수록 계산하기가 쉬워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해서 2분의 5가 됐고요. 2분의 5를 우리는 그러면 마지막으로 대분수로 바꾸어야 한다. 대분수로 바꾸니까 뭐가 나온다? 2와 2분의 1이 나온다. 이렇게도 계산을 할수 있다는 거죠. 자, 14번도 한번 이 방법으로 계산해 봅시다. 9분의 5 곱하기 12입니다. 그쵸? 9분의 5 곱하기 12예요. 여기서 우리는 약분을 해주는 겁니다. 9와 12를 약분해 줄 수가 있겠네요. 3으로 약분해 볼게요. 약분을 하니까 이렇게 약분이 됩니다. 맞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계산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분모는 3이 되고 분자는 5 곱하기 4에서 뭐가 된다? 20이 된다. 20이 됐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대분수로 바꾼다. 대분수로 바꾸니까 6과 3분의 얼마? 2. 6과 3분의 2가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깔끔합니다. 자, 16번도 한번 풀어볼게요. 12분의 5 곱하기 18이네요. 아까 방식으로 계속 풀어봐야겠죠? 12분의 5 곱하기 18 이렇게 적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12와 18을 약분해야 합니다. 약분해야 하는 거예요. 12와 18 어떤 숫자로 약분할 수가 있죠? 3으로 약분할 수가 있네요. 3으로 약분하니까 4가 되고 6이 됩니다. 어? 이러니까 어때요? 또 약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뭘로 약분할 수가 있어요? 그쵸. 2로 또한번 약분이 되네요. 자, 2로 또한번 약분을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친구들이 한 번에 기약분수를 안 만들어도 돼요. 선생님처럼 이렇게 여러 번 거듭해서 약분해도 됩니다. 중요한 건 약분이 되는지 안 되는지 끝까지 확인해야 한다는 거. 자, 이렇게 약분을 했어요. 그 다음에 볼게요. 그러면 분모는 2가 되고요. 분자는 5 곱하기 3에서 얼마가 된다? 15가 된다.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우리는 대분수로 바꾸면 된다. 대분수로 바꿔주니까 7과 2분의 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8번도 한번 풀어봐야겠죠? 18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14분의 3 곱하기 35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그렇다면 14와 35, 지금 약분되는 숫자가 딱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 있죠? 그쵸. 7로 약분할 수가 있다는 거죠. 7로 약분하니까 2가 되고 여기는 5가 되네요. 자, 2랑 5, 여기서는 도저히 약분이 되는 숫자가 안 나오죠. 그럼 여기서 계산을 그냥 해주면 되는 거예요. 분모는 2가 되고요. 분자는 3 곱하기 5 해서 15가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대분수로 바꿔주기. 대분수로 바꿔주니까 7과 2분의 1이 되는 걸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15분의 13 곱하기 3이네요. 해볼게요. 자, 이것도 분모는 15 이렇게 적어주고요. 13 곱하기 3이라고 적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은 15와 3, 딱 보면 알수 있죠? 뭘로 약분이 되죠? 맞습니다. 3으로 약분이 되는 걸알 수가 있겠습니다. 3으로 우리 이게 약분이 돼요. 그렇다면 15는 5가 되고요. 3은 1이 되는 걸알 수가 있네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분모는 5분의, 그리고 분자는 13. 이렇게 적어주고요. 이거를 어떻게 해준다? 마지막으로 대분수로 바꿔준다. 대분수로 바꿔주니까 얼마가 된다? 2와 5분의 3이 된다. 이렇게 풀어줄 수가 있는 거죠. 24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24번이에요. 자, 24번은 뭐냐? 20분의 7 곱하기 30을 해주는 겁니다. 20분의 7 곱하기 30 해볼게요. 20분의 7 곱하기 30 이렇게 적어주고요. 20과 30, 20과 30, 20과 30. 약분 어떻게 할수 있죠? 그쵸. 10으로 약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10으로 약분을 빡빡 해주니까 20은 2가 되고 30은 3이 됩니다. 그쵸. 이 상태에서 이제 계산해주면 되겠네요. 분모는 2가 되고요.
분자는 7 곱하기 3에서 21이 됩니다. 이거를 대분수로 바꿔주면 10과 2분의 1이 된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30번 문제입니다. 30번, 32분의 15 곱하기 24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32분의 15 곱하기 24. 32와 24. 32와 24. 뭘로 약분을 할 수가 있나요? 선생님이 가장 먼저 떠오른 숫자는 8입니다. 8. 8로 한번 약분을 해보면, 자, 32는 4가 되고요. 24는 3이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8이 안 떠올라도 괜찮아요. 계속 거듭해서 약분을 하다 보면 결국엔 4와 3 이렇게 남겠죠. 좋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한다? 계산을 한다. 계산을 하니까 4분의 15 곱하기 3. 15 곱하기 3 하면 45가 됩니다. 그쵸? 자, 여기서 우리는 가분수를 대분수로 바꿔주는 거예요. 바꿔주니까 11분의 11과 4분의 1이 되는 걸알 수가 있겠네요.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방법도 한번 이제 알아볼 거예요. 어떻게 하냐? 이번에는 계산 과정도 아니에요. 그 전에, 계산하기 전에 일단 약분 해놓고 계산해 보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6분의 5 곱하기 9를 우리 이걸 계산하기 전에 6과 9가 약분이 되는 걸 아니까 이 상태에서 약분을 한 뒤에 계산을 합시다. 이렇게 해서 약분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계산을 하니까 7과 2분의 1이 나옵니다라는 걸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번에는 더 발빠르게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방법이에요. 아마 친구들이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될 테고요. 해서 이 방법으로 계산을 선생님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4분의 1 곱하기 2예요. 여기서 우리가 약분을 해준다는 거죠. 여기서 어떻게 4와 2를 각각 약분을 해주는 거예요. 2로 약분이 되겠죠? 그럼 2와 1이 될 테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럼 분모는 그대로 적어주고 분자는 1 곱하기 1이니까 결국 얼마가 나온다? 2분의 1이 나온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어렵지 않았죠?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16분의 1 곱하기 22예요. 이것도 요 상태에서 먼저 약분을 해줘야겠죠? 자, 16과 22, 뭘로 약분이 되나요? 2로 약분이 됩니다. 맞죠? 그렇다면 이건 8, 여기는 얼마? 11,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럼 이제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8분의, 자, 분자 1 곱하기 11 곱해주면 어때요? 11이 나옵니다. 8분의 11이 나왔고요. 이거를 어떻게 한다? 대분수로 바꿔준다. 바꿔주니까 1과 8분의 얼마가 나온다? 3이 나온다. 아직까지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세 번째 문제네요. 6분의 5 곱하기 21입니다. 6분의 5 곱하기 21. 이것도 먼저 약분을 해줄게요. 뭘로 약분? 3으로 약분. 그럼 2가 되고 7이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계산 딱 해보면 2분의 5 곱하기 7 하니까 35가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맞죠? 그럼 이거를 이제 대분수로 바꿔주니까 17과 2분의 1이 되는구나. 이렇게 풀어줄 수가 있겠네요. 너무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선생님이랑 깔끔하게 또 풀어봐야겠죠? 8분의 5 곱하기 12입니다. 8분의 5 곱하기 12. 자, 8이랑 12. 뭘로 약분이 되죠? 그쵸? 빠른 친구들은 4로 먼저 약분을 할 테지만 혹시 4가 생각이 안 나더라도 자 보세요. 2로도 약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2로 그냥 약분을 해보면 4랑 6이 남네요. 여기서 또한번 약분을 해주면 되겠죠. 여기서 그쵸? 여기서 2로 또한번 약분을 해주면 결국에는 2와 3 이렇게 최종적으로 약분이 된다까지 친구들이 알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자 해서 보니까 분모는 2가 되고요. 분자는 5 곱하기 3에서 얼마? 15가 됩니다. 15가. 그쵸. 자, 그렇다면 이걸 대분수로 바꿔주니까 7과 2분의 1이 되는 걸 친구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겠네요. 좋죠? 자, 13번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9분의 2 곱하기 6입니다. 9분의 2 곱하기 6. 자, 그렇다면 이번엔 9와 6이 약분이 돼야 돼요. 뭘로 약분할 수 있죠? 맞습니다. 3으로 약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3으로 약분해 보니까 3이 되고 2가 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겠네요. 여기서 이제 계산을 딱 하니까 분모는

3이 되고 분자는 2 곱하기 2 해서 4가 됩니다. 3분의 4 이걸 또 이제 대분수로 바꿔주는 거죠. 대분수로 바꿔주니까 어떻게 되죠? 1과 3분의 1이 됩니다. 확실히 친구들 풀어보니까 어때요? 아까 방법들보다도 지금 방법이 훨씬 쉽고 깔끔하죠. 그쵸? 아무래도 친구들이 이 방법을 앞으로 메인으로 쓰게 될 겁니다. 꼭잘 기억을 해두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

됐죠? 9분의 7 곱하기 24. 그렇다면은 9와 24가 약분이 된다는 건데 뭘로 약분이 되죠? 맞습니다. 3으로 약분이 됩니다. 해서 3으로 각각 약분을 해주니까 3이 되고 24는 8이 됩니다. 그쵸? 8이 되죠. 이 상태에서 이제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자, 계산을 해보니까 3분의 7, 8에 56. 이렇게 계산이 되고요. 암산으로 이게 대분수 바꾸기가 너무 어려워요 하는 친구들 있으니까 선생님이 한번 이거는 직접 해볼게요. 자, 해보면은 56 나누기 3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쵸? 맞죠? 자, 5 안에 3이 한번 들어갑니다. 그쵸? 그러면 26 이렇게 내려오고요. 26 안에 3은 몇번 들어가요? 8번 들어갑니다. 맞죠? 자, 해서 나머지는 2가 되고요. 2가 되고요. 혹시 헷갈리는 친구들 없겠지만, 요런 순서도 세주면 되겠죠? 요런 순서도 읽어주면 됩니다. 어떻게? 18과 3분의 2. 이렇게 18과 3분의 2. 이 순서도 읽어주는 거예요. 요렇게 읽어주면 이제 대분수가 완성이 된다. 친구들, 혹시 헷갈린다면 꼭 이것도 기억을 해두는 게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0번이에요. 12분의 7 곱하기 얼마? 30을 해주는 겁니다. 자, 12분의 7 곱하기 30. 한번 선생님이랑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12와 30. 약분이 되는 게 있다는 건데, 뭐가 생각나나요? 자, 여러 가지 숫자들 막 들리는데, 한번 선생님은 3으로 먼저 해볼게요. 그렇다면. 3으로 해보면, 자, 4가 되고요. 10이 됩니다. 4와 10 어때요? 더 약분이 가능하죠. 뭘로 약분이 돼요? 2로 가능하죠. 그쵸? 그래서 2와 5. 이러니까 어때요? 2와 5는 더 이상 약분이 안 된다. 그렇구나. 그럼 여기서 계산을 하면 되겠구나. 계산해 볼게요. 그럼 분모는 2가 되고요. 분자는 7 곱하기 5 해서 얼마? 35가 됩니다. 그쵸?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거를 대분수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쵸? 대분수로 바꿔주니까 17과 2분의 1.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해됐나요? 좋습니다. 23번으로 넘어왔습니다. 23번이에요. 자, 조금만 힘내서 힘차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16분의 5 곱하기 12예요. 자, 봅시다. 16과 12. 이거는 어떤 식으로 약분이 되나요? 잘 기억이 안 난다면 일단 2로 한번 약분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8이 되고요. 자, 여기는 6이 됩니다. 8과 6. 이것도 약분이 가능하네요. 뭘로? 2로. 그렇다면 이거는 4가 되고 여기는 3이 됩니다. 좋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산 한번 해볼게요. 4분의 5, 3, 15.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이거를 다시 대분수. 대분수로 바꿔주는 거죠. 대분수로 바꿔주니까 3과 4분의 3.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점점 친구들, 계산에 자신감이 붙고 있나요? 좋아요. 28번. 한번 28번도 풀어보겠습니다. 28번. 24분의 19 곱하기 8입니다. 점점 이제 숫자가 커지는 게 느껴지죠? 자. 24분의 19 곱하기 8. 그렇다면 24와 8. 일단 이거부터 약분을 해야겠죠? 약분하니까 얼마가 나오죠? 8로 약분할 수가 있다는 걸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1이 되고 여기는 3이 되는 걸알 수가 있네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계산이 훨씬 쉬워지죠? 막상 이렇게 딱 봤을 때는 뭔가 되게, 계산하기가 복잡할 것 같고 어려울 것 같아도 약분하니까 계산이 엄청 쉬워지는 게 느껴집니다. 자, 분모는 3이 되고요. 분자는 19 곱하기 1 하니까 얼마? 당연히 그냥 19가 나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그럼 뭐 해야 돼요, 우리? 이 상태에서 우리는 바로 대분수로 바꿔주는 거죠. 6과 3분의 얼마? 6과 3분의 1. 이런 식으로 대분수로 바꿔주면 깔끔하게 문제풀이가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32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32번입니다. 이번에는 35분의 3 곱하기 28을 해주는 거예요. 35분의 3 곱하기 28. 좋아요. 그렇다면 한번 해볼까요? 자, 35와 28. 어떤 식으로 약분을 할 수가 있죠? 35와 28. 자, 7로 약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7로. 7로 그러면은 이렇게 약분을

해보니까 5와 4 이런 식으로 약분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쵸? 자, 그렇다면 이 상태에서 이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분모는 얼마가 나와요? 분모는 그대로 적어주니까 5가 되고 분자는 3 곱하기 4에서 12가 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뭐 해준다? 대분수로 바꾸어준다. 대분수로 바꾸어주니까 어떻게 된다? 2와 5분의, 그쵸? 2가 완성이 된다까지 친구들이 알아보았습니다. 자, 오늘 숨가쁘게 한번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그쵸? 해서 오늘만큼은 선생님이 학습 목표 도달 체크를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뭐죠? 만점왕 연산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다짐, 친구들의 다짐을 한 가지씩 한번 수강 후기 게시판에 적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선생님이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강의 24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24강을 완강한다는 건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친구들이 나 이번 강의 완전 정복할 거야 하는 친구들의 다짐 한 가지씩 적어준다면은 정말 친구들이 앞으로 강의를 듣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힘이 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친구들 오늘 강의 아무래도 많이 어렵진 않았을 겁니다. 그래도 기억해야 할 거. 우리 진분수 곱하기 자연수, 대분수 곱하기 자연수를 했을 때 방법들. 이제 친구들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하고요. 자, 이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선생님이 알다시피 문제를 다 풀어주지 않았어요. 그쵸? 그러면은 교재를 보면 남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 문제들 어떻게 해야 돼요? 그쵸? 친구들이 이 강의가 끝날 때꼭 풀어보고 복습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강의만 보고 선생님이 막 이렇게 풀어주는 거 보면은 쉽네. 별거 아니네. 하지만 그러고 나서 그냥 잠들어 버리면 친구들 머릿속에 있는 거다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꼭이 강의가 끝나는 대로 바로 친구들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그때 문제를 풀어보면서 선생님이랑 했던 게 뭐였는지, 선생님이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었는지 기억을 하고 친구들 것으로, 친구들만의 것으로 바꿀 수가 있어야 한다 해서 꼭 이번 강의 끝나면은 선생님이 이렇게 풀었던 거 복습해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좀 잔소리가 좀 길었는데, 어쨌든 친구들 1강 어땠나요? 어렵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템포로, 이런 속도로, 이런 기분으로 선생님이랑 계속 강의를 진행해 나가다 보면 친구들의 연산 실력 언젠가는 쑥쑥쑥 올라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기대되지 않나요? 24강이 끝났을 때 친구들의 모습, 친구들의 연산 실력이 확연히 올라간 모습, 선생님은 기대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강의 이렇게 슬슬 맞춰 보도록 할 거고요. 친구들, 아까 얘기한 대로 복습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강의에서는 친구들이 완벽하게 복습을 했다고 생각하고 선생님은 즐거운 마음으로 이제 다음 강의에서 친구들과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기지개 쫙 펴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안녕!

친구들, 안녕! 꼼꼼하게 계산해요. 꿀단지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함께 만점왕 연산 11단계 앞으로 함께 공부해 나갈 건데요. 바로 6학년 1학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오늘은요, 그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 이런 것들 함께 공부해 볼 건데요. 오늘의 제목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시간 제목은요,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 그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제목을 확인해 봤으니까 오늘의 공부 목표도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오늘의 공부 목표는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여기 있지요. 첫 번째 목표는요, 바로 1 나누기 자연수의 몫을 분수로 나타내기이고요. 두 번째 목표는 바로 몫이 1보다 작은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의 몫을 분수로 나타내기입니다. 오늘의 두 가지 공부 목표를 잘 기억하면서 바로 오늘은 연산 1차 시 1일차와 2일차 함께 공부해 볼 겁니다. 자, 첫 번째 시간이니 만큼 이첫 번째 시간의 마음가짐을 잘 기억하면서 열심히 해봐야지라는 마음가짐 잘 기억하면서 힘차게 오늘의 공부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먼저 오늘의 퀴즈부터 확인해 볼 건데요. 자, 오늘의 퀴즈는 바로 이것입니다. 1 나누기 42의 몫은 얼마일까요? 바로 오늘의 퀴즈인데요. 이번 시간이 끝날 때쯤 이 오늘의 퀴즈 함께 멋지게 한번 해결해 볼 겁니다. 지금은 아직 몰라도 괜찮아요. 이따 끝날 때쯤 함께 멋지게 해결해 보는 겁니다. 자, 오늘의 퀴즈까지 확인해 봤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공부 시작해 볼 건데요. 자, 연산력을 키워보기 전에 먼저 우리 이런 것들 공부해 볼 겁니다. 여기 보면 제목이 원리 깨치기잖아요. 말 그대로 연산력을 키워보기 전에 원리부터 깨쳐 볼 겁니다. 아, 간혹 친구들 중에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아, 선생님, 이 연산력은 그냥 계산하는 거니까 그냥 빨리 계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굳이 왜 원리를 깨쳐야 되나요? 굳이 왜 원리를 공부해야 하나요? 라고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자, 물론 이 연산력, 그러니까 그냥 계산만 하는 문제는요, 계산만 잘하면 돼요. 맞아요. 그런데 그냥 기계적으로 이렇게 풉니다라고 외우는 친구들은요, 조금 더 문제가 좀 어려워지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 풀이 과정을 쓰세요라는 문제 많이 만나죠? 풀이 과정을 쓰세요라는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풀이 과정을 써야 하지?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하지? 어려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원리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냥 기계적으로 이렇게 풉니다를 달달달 외웠기 때문에 풀이 과정을 잘 설명하지 못하는 겁니다. 또 원리를 잘 알아야 하는 이유 또 하나는요. 문제가 조금 더 어려워지면 조금 더 어려워지는 문제를 풀면 풀수록 원리를 알아야만이 좀더그 문제를 잘 이해하고 풀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원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는요, 연산력을 키워보기 전에 항상 이 원리부터 깨쳐 볼 거니까요. 이러한 이유로 잘 원리를 공부해 봐야지 생각하면서 오늘의 원리 한번 깨쳐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공부 목표는요, 바로 이것이었죠. 1 나누기 자연수의 몫을 분수로 나타내기가 바로 오늘의 첫 번째 공부 목표였는데요. 자, 예를 들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1 나누기 자연수 예로 1 나누기 3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1 나누기 3의 몫을 분수로 나타내 볼 건데요. 자, 알기 쉽게 그림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 1 나누기 3, 그러니까 나누어지는 수가 1이고 나누는 수가 3이니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분수를 배울 때 이런 예시 많이 봤죠? 뭐 피자라던가 뭐 빵을 나누는 예시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나누어지는 수가 1이니까 이 1을요, 동그란 빵 하나, 1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나누는 수가 3이잖아요. 이걸 이 커다란 동그란 빵 하나를 함께 나누어 먹는 세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럼 1 나누기 3의 몫은요, 결국 한 사람이 먹게 되는 양을 말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그림으로 이해해 볼수 있지 않을까요? 동그란 빵 전체 하나, 이를 세 사람이 똑같이 나누어 먹는다면
똑같이 세 부분으로 나눈 다음에 그 중에 한 부분이 바로 한 사람이 먹게 되는 빵의 크기, 즉1 나누기 3의 몫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걸 분수로 쓰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전체를 똑같이 세 부분 나눈 것 중에 그 중에 한 부분이에요 라는 의미로 3분의 1이라는 몫을 이렇게 그림으로 이해하고 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오른쪽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가 방금 본 내용입니다. 1을 똑같이 3으로 나눈 것중 하나는 바로 그 몫은 3분의 1입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우리가 이제 계산하기 쉽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러니까

1 나누기 3은 이렇게 몫을 써 보자고요. 나누어지는 수 1을 분자로 샥, 그리고 나누는 수 3을 분모로 샥. 그래서 3분의 1이에요라고 쓸 수가 있는데요. 자, 물론 여기서 말하는 1과 여기서 말하는 1은 좀그 의미가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1은 빵 전체 크기 1 하나였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1은 세 부분 중에 한 부분의 1이었지요. 물론 이 1이 의미하는 바는 조금 다르지만 우리가 원리를 이해했다면 계산하기 쉽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정리하면 1 나누기 3의 몫은 나누어지는 수 1은 분자로 슉, 나누는 수 3은 분모로 슉 이렇게 적어주면 쉽게 계산할 수가 있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공부 목표 확인해 봤고요. 두 번째 공부 목표도 확인해 보죠. 자, 이번에는 몫이 1보다 작은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의 몫을 분수로 나타내 볼 겁니다. 자, 예를 한번 또 들어볼게요. 이번에는요,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3 나누기 4입니다. 이 몫을 분수로 나타내 보자고요. 또 그림으로 이해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나누어지는 수가 3이기 때문에 이번에는요, 네모난 빵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니까 이 네모난 빵 하나가 1이에요. 전체 1. 그런데 3이기 때문에 하나, 둘, 세 개가 있는 것이고요. 나누는 수가 4. 그러니까 네 사람이 똑같이 나누어 먹을 때한 사람이 먹는 이 빵의 크기가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몫일 겁니다. 그러니까 빵 하나를 똑같이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그 중에 한 부분이 한 사람이 먹는 빵의 크기겠죠? 여기도 4분의 1만큼, 여기도 4분의 1만큼. 그러니까 4분의 1이 3개인 셈이니 결국 한 사람이 먹는 빵의 크기는 4분의 1이 3개, 4분의 3이라고 몫을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3 나누기 4는 4분의 1이 3개이기 때문에 4분의 3입니다. 라고 적어줄 수가 있고요. 이제 우리 이렇게 알기 쉽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3 나누기 4의 몫은요, 나누어지는 수 3은 분자로 슝, 그리고 나누는 수 4는 분모로 슝. 정리하면, 나누어지는 수는 분자로, 나누는 수는 분모로 나타내면 이렇게 몫이 1보다 작은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의 몫을 분수로 쉽게 나타낼 수가 있답니다. 어때요? 그림으로 이렇게 이해해 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지요? 자, 이제 우리 이렇게 원리를 모두 꿰쳐봤으니까요. 본격적으로 이 원리를 이용해서 오늘의 연산력 쑥쑥 한번 키워 볼 겁니다. 자, 오늘의 연산력 키우기 1일차 문제 한번 같이 풀어 볼 건데요. 자, 1 나누기 자연수의 몫을 분수로 나타내기 관련된 문제입니다. 방금 봤던 원리를 잘 떠올리면서 차근차근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나눗셈의 몫을 분수로 나타내어 보세요라고 했습니다. 자, 문제를 풀어보기 전에 대표 문제, 연산 키 문제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자, 1 나누기 5예요. 자, 1 나누기 5의 몫은요, 이렇게 우리 아까 구했죠. 1은 분자로 나누는 수, 5는 분모로, 그래서 자연수분의 1의 형태. 그래서 1 나누기 5의 몫은 5분의 1입니다. 이렇게 몫을 쉽게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기억하면서 한번 문제 풀어보죠. 자, 1번부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 나누기 자연수의 형태입니다. 그렇다면 이 1은 분자로 슝, 그리고 나누는 수 2는 분모로 슝 이렇게 적어주면 2분의 1, 2분의 1이라고 적을 수가 있겠죠. 자, 어렵지 않죠? 다음 2번 문제도 한번 해보죠. 1 나누기 3입니다. 1은 이렇게 분자로 슝, 그리고 3은 분모로 슝 이렇게 적어주면 몫을 3분의 1이라고 적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 문제를 풀다 보면 굉장히 간단하게 몫이 구해지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중에서 아, 그렇게 어렵지 않네, 쉽네 하고 후다닥 풀다가 이렇게 몫을 잘못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을 분모에 넣거나 3을 분자에 넣거나 거꾸로 쓰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또는 후다닥 풀다가 이 3을 8로 쓰거나 뭐 1을 다른 숫자로 쓰는 경우도 굉장히 자주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물론 이 계산 문제를 풀때 빠르게 푸는 것 중요하죠. 빠르기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더더더 중요한 건요, 빠르기보다 정확하게. 정확하게 푸는 게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유, 쉽다 하고 후다닥 풀지 말고요, 꼼꼼하게, 꼼꼼하게 확인하며 푸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잘 보고, 1을 분자에, 나누는 수, 자연수는 분모에 샥샥 정확하게 넣어서 써주는 것이 중요하다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3번 문제 풀어보죠. 자, 이번엔 1 나누기 6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1은 분자에다가 넣어주고요. 이 6은 어디에? 그래요. 분모에다가 넣어줍니다. 그렇다면 몫은 6분의 1이라고 적어볼 수가 있고요. 계속해서 풀어보죠. 이번엔 4번 문제입니다. 1 나누기 8이에요. 자, 마찬가지로 1은 분자에다가 그리고 이 8은 분모에다가 넣어주면 그 몫은 8분의 1이라고 적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엔 5번 문제 한번 풀어보죠. 1 나누기 10입니다. 1 나누기 10. 자, 마찬가지로 1은 분자에다가 10은 분모에다가 넣어주면 10분의 1, 10분의 1이라고 몫을 분수로 나타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계속해서 한번 풀어볼 건데요. 이번에는요, 11쪽에 있는 20번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1 나누기 자연수의 형태입니다. 자, 그러니까 1은 분자에다가 12는 분모에다가 넣어줍니다. 자, 우리 친구들 중에 물론 이렇게 기억하는 거 좋아요. 1은 분자에, 그리고 나누는 수는 분모에, 이렇게 생각하는 것 좋은데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원리를 잘 기억합니다. 아까 선생님이 예시 들어준 것처럼 전체 빵 하나를 12명이 나누어 먹을 때한 사람이 먹는 빵의 크기는 결국 12 부분 중에 한 부분과 같으니 12분의 1이야. 이렇게 말이죠. 자, 계속해서 21번 문제도 풀어보죠. 1 나누기 19입니다. 마찬가지로 빵 하나를 19명이 사이좋게 나누어 먹는 상황 떠올려 볼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몫은 한 사람이 먹는 빵의 크기는 19부분 중에 한 부분이에요. 19분의 1이라고 그 몫을 적어 볼 수가 있고요. 자, 계속해서 22번도 풀어보죠. 1 나누기 27입니다. 그러니까 1을 분자에 27을 분모에 샥샥샥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23번도 한번 풀어볼까요? 1 나누기 30입니다. 마찬가지로 1을 분자에 30을 분모에 넣어주면 어렵지 않게 30분의 1이라는 몫을 분수로 나타내 볼 수가 있겠죠. 자, 하나 더 풀어볼까요? 이번에 24번 문제입니다. 1 나누기 31이에요. 마찬가지로 원리를 잘 기억하며 1을 분자에 그리고 이 나누는 수 31은 분모에 샥 넣어주면 31분의 1이라고 이렇게 24번 문제도 해결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일차 문제들 풀어 보았는데요. 남은 문제들은 이번 시간이 끝난 후에 원리를 떠올리며 차근차근 마저 풀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2일차 문제 풀어보기 전에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해 봤으니까 잠깐 머리를 식히고 갈까요? 바로 연산 실력을 높이는 꿀팁 시간입니다. 앞으로 이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는 시간에는 선생님이 이렇게 꿀팁을 하나씩 하나씩 알려줄 건데요. 이 꿀팁을 잘 기억하고 활용한다면 우리 친구들의 연산 실력이 더 높아질 겁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시간이니까요. 첫 번째 꿀팁으로 이렇게 한번 선생님이 가져와 봤는데요. 아마 이 강의를 보는 친구들의 머릿속에 물음표가 굉장히 많이 떠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연산 실력을 높이는데 갑자기 웬 필기구를 확인해요가 나오지라고 아마 궁금해할 것 같은데요. 자, 잘 들어보세요. 아마 우리 친구들이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 자리가 깨끗해야 자리 주변이 잘 정돈되어 있어야 공부도 더잘 되고 집중도 더잘 된다라는 말
한 번쯤은 들어봤죠? 자, 마찬가지로요. 지금 여러분 손에 들려있는 연필을 한번 잘 보세요. 연필 끝이 뾰족하게 잘 깎여져 있나요? 아니면 뭉툭한가요? 선생님, 저 연필 지금 안 들고 있는데요 하는 친구들은요, 필통을 한번 보세요. 필통 안에 연필, 뭐 지우개, 필기구들이 가지런히 잘 들어가 있나요? 자, 만약에 연필이 막 끝이 뭉툭하고 필통이 지저분한 친구들은요, 필기구부터 잘 한번 정리해 주세요. 아, 내가 공부할 때꼭 필요한 이 학용품들, 필기구들이 잘 정리되어 있다면 그 자체로 나는 이미 공부를 할 마음가짐이 준비되었다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리가 깨끗해야 공부도 더잘 되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꿀팁으로 필기구를 확인해요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건 뭐 수학을 공부하든 국어를 공부하든 어떤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내 자리 주변, 내 필기구,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잘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오늘의 공부 열심히 해봐야지라고 다짐해 보는 것. 그것이 바로 공부의 시작과 이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요. 오늘의 첫 번째 꿀팁, 필기구를 확인해요. 잘 기억하면서 앞으로 우리 친구들이 함께 선생님과 공부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필기구 한번 확인해 보고요. 잘 준비되었으리라 믿어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첫 번째 꿀팁 확인하며 잠깐 머리를 식혀봤으니까 계속해서 우리 열심히 연산력 키워봐야 되겠지요? 이제 1차 문제 만나보겠습니다. 자, 1차는요, 우리 아까 두 번째 공부 목표였던 몫이 1보다 작은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의 몫을 분수로 나타내기인데요. 열심히 문제 풀기 전에 대표 문제 확인하고 가야 되겠죠? 나눗셈의 몫을 분수로 나타내어 보세요 라고 해서 연산키 문제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자, 2 나누기 5예요. 2 나누기 5. 그러니까 우리 아까 원리 깨치기에서 봤던 것처럼 나누어지는 수 2는 분자로 슝슝슝, 그리고 나누는 수 5는 분모로 쇽쇽쇽. 그래서 5분의 2라는 몫으로 적어줄 수가 있는데요. 우리 배웠던 것처럼 이 5분의 2는 바로 진분수라고 할 수가 있죠. 진분수가 어떤 분수죠? 진분수는 이렇게 분자가 분모보다 작은 분수를 진분수라고 하죠. 우리 분수 배울 때뭐 이런 분수 배웠을 겁니다. 진분수라는 거 배웠고요. 진분수. 그리고 가분수라는 거 배웠고요. 가분수. 그리고 단위분수라는 것도 배웠고요. 단위분수. 그리고 하나 더. 대분수라는 것도 배웠을 겁니다. 간단하게 우리 이미 배웠지만 확인하고 가자고요. 자, 진분수는요, 이렇게 분자가 분모보다 작은 분수를 진분수라고 하죠. 분수는요, 1보다 작은 수를 표시하기 위해서 태어난 아이예요. 진분수. 그러니까 이 분자가 분모보다 작다는 건 항상 1보다 작다는 뜻이거든요. 따라서 진짜 분수다라는 의미로 진분수라고 합니다. 분자가 분모보다 작은 분수. 그럼 가분수는요, 우리 친구들이 잘 아는 것처럼 분자와 분모가 똑같거나 분자가 더큰 분수를 가분수라고 해요. 그 말은 가분수는요, 1이거나 1보다 더 큽니다. 그러니까, 분수라는 것은 1보다 작은 수를 표현하기 위해 나타난 수인데, 가분수는 1이거나 1보다 더 커요. 가짜 분수라는 의미로 가분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계산하다 보면은요, 가분수가 꼭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분수를 불러주고요. 자, 단위분수는요, 분자가 1인 분수를 단위분수라고 하고요. 대분수는요, 바로 자연수와 진분수가 함께 있는 분수를 우리 대분수라고 하잖아요. 진분수, 가분수, 단위분수, 대분수 한번더 기억하면서 이렇게 몫의 형태를 진분수로 적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하면 나누어지는 수보다 나누는 수가 이렇게 더 크면 몫은 진분수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연산키 문제 확인해 봤으니까요. 우리 비슷한 문제들 한번 신나게 풀어 보겠습니다.
자, 1차 문제, 1번 문제부터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2 나누기 3입니다. 2 나누기 3. 나누는 수가 나누어지는 수보다 더 커요. 그렇다면 몫은 분수는 분수인데 분모가 더큰 진분수 형태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나누어지는 수는 분자로 슉. 그리고 나누는 수는 분모로 슉. 3분의 2. 이렇게 분수로 나타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2번 문제도 한번 풀어보죠. 3 나누기 4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3은 분자에다가 그리고 4는 분모에다가 집어넣으면 4분의 3이라는 분자가 분모보다 더 작은 진분수 형태로 몫을 적어볼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은 3번 문제도 한번 풀어보죠. 3 나누기 5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는 이렇게 몫을 쓸 수가 있죠. 나누어지는 수는 분자로, 그리고 나누는 수는 5로 적어볼 수가 있는데요. 물론 우리 친구들이 계산 문제를 풀때이 몫이 진분수인지 뭐 가분수인지 대분수인지 깊이 생각하진 않아도 돼요. 물론 문제에 따라서 뭐 몫을 가분수로 나타내어 보세요. 대분수로 나타내어 보세요. 진분수로 나타내어 보세요. 이런 경우에는 문제를 잘 보고 어떤 분수인지 신경 써 줘야겠지만 이렇게 보통 문제를 풀 때는요. 이게 진분수냐? 가분수냐? 이걸 깊게 생각하기보다는 원리를 잘 떠올리면서 나누어지는 수는 분자로, 나누는 수는 분모로 쏙쏙 잘 집어넣어야지. 이것만 잘 기억하며 정확하게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1차 문제 계속해서 4번 문제도 한번 만나보죠. 4 나누기 5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4, 나누어지는 수를 분자로 넣어주고요. 나누는 수 5는 분모로 넣어줍니다. 적고 보니 분자가 분모보다 더 작은 진분수가 되었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1차 문제, 5번 문제도 한번 풀어보죠. 5 나누기 6입니다. 5 나누기 6. 이번엔 우리 친구들이 한번 대답해 볼까요? 몫이 얼만가요? 분수로 나타낼 수가 있고요. 바로 그 분수는 몇 분의 몇? 그래요. 바로 6분의 5입니다. 5는 분자로, 그리고 6은 분모로. 절대로 후다닥 풀다가 바꾸어 적거나 다른 숫자로 적는 그런 안타까운 실수는 하지 않아야겠지요. 차근차근 정확하게 푸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2차 문제, 5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계속해서 풀어볼 건데요. 이번엔 13쪽에 있는 20번 문제부터 또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하죠. 자, 이번엔 6 나누기 11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위치를 잘 보고요. 나누어지는 수는 분자로, 나누는 수는 분모로 11분의 6 진분수 멋지게 적어주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 21번 문제도 한번 풀어보죠. 5 나누기 10입니다.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를 잘 보고요. 각자의 위치에 맞게 잘 적어주면 12분의 5라는 분수로 쓸 수가 있고요. 아하, 진분수의 형태로 만들어지는구나. 또 함께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계속해서 22번 문제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엔 11 나누기 12예요. 그러니까 역시 위치에 맞게 잘 적어주고요. 12분의 11이라는 진분수 형태로 몫을 분수로 나타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제 두 문제 더 풀어볼 건데요. 먼저 23번 문제 풀어보죠. 3 나누기 13입니다. 3 나누기 13. 이렇게 나누는 수가 더 크면 몫은 진분수 형태로 이렇게 각자 위치에 맞게 적어볼 수가 있고 13분의 3이다라는 정답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풀어볼 건데요. 24번 문제 만나보죠. 8 나누기 13입니다.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를 꼼꼼하게 확인한 다음에 원리를 떠올리며 각자 위치에 맞게 적어주면 되겠지요. 나누어지는 수 8은 분자에 적어주고요. 나누는 수 13은 분모에 적어주면 13분의 8이라고 적어볼 수가 있고요. 바로 진짜 분수, 진분수의 형태로 이렇게 몫을 적어볼 수가 있겠다라고 정리해 보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연산력 키우기 2일차 문제까지 신나게 풀어봤는데요. 자, 이제.

0: 우리 오늘 배웠던 연산키 한번 적용해 볼 겁니다. 자, 연산키 첫 번째는요, 1 나누기 자연수의 몫을 분수로 나타내기였습니다. 바로 이렇게 정리해 보았죠. 1 나누기 네모의 몫은요, 1은 분자에다가, 이 나누는 수 네모는 분모에다가, 그래서 그 몫은 네모분의 1이야 라고 나타내 볼 수가 있었고요. 두 번째 연산키 또 정리해 보겠습니다. 몫이 1보다 작은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의 몫을 분수로도 나타내 봤지요. 예를 들어, 3 나누기 4는 3은 분자에다가 4는 분모에다가 이렇게 나누는 수가 나누어주는 수보다 더클 때는 몫은 4분의 3처럼 분자가 더 작은 진분수의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오늘의 연산키까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헤어지기 좀 아쉽죠? 그래서 아까 우리 확인했던 오늘의 퀴즈 멋지게 함께 해결한 뒤에 마무리할 건데요. 자, 오늘의 퀴즈는 바로 1 나누기 42였습니다. 자, 이 문제 이제 우리 멋지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미 정답을 말하는 친구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함께 한번 해결해 보죠. 자, 1 나누기 자연수의 몫은요, 이렇게 적어 볼 수가 있었죠. 나누어지는 수 1은요, 어디에? 그래요. 분자에다가 슝 넣어주고요. 나누는 수 42는요, 분모에다가 쇽 넣어주면 그 몫은 42분의 1, 42분의 1이라고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의 퀴즈까지 멋지게 해결해 보았는데요. 자, 또 아쉬우니까. 자, 이번에는요, 하나 더. 보너스 퀴즈를 우리 친구들이 한번 풀어보면 어떨까요? 자, 오늘의 보너스 퀴즈는요, 바로 1 나누기 70입니다. 1 나누기 70. 이 몫을 구해서 수강 후기 게시판에 정답을 많이 많이 올려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퀴즈까지 모두 해결해 봤으니까요. 이제 오늘의 시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못다 문제들요. 꼭꼭 잘 풀어보고요. 선생님과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해요. 자, 오늘의 첫 번째 시간 수고 많았고요. 우린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모두 또 봐요.
1: 해마다 더 심해지는 학교폭력, 피해 시 대처법.
2: 야, 대박 치킨!
1: 학교폭력을 목격했다면 선생님, 학교 전담 경찰관 등에게 알립니다.
2: 야, 너 뭐냐?
1: 학교폭력 피해 현장을 촬영해 SNS에 올리는 행위 또한 범죄입니다.
2: 엄마한테 말하는 게 좋긴 해.
1: 학교폭력 피해 학생은 부모님에게 알리고 학교에 즉시 분리를 요청합니다.
3: 이무스러우 애매하고 이무스러우 애매하고 애매하니
1: 육하 원칙에 따라 작성한 진술서, 피해 진단서, 사진 등 피해 증거를 확보합니다.
4: 바뀌는 게 있을까?
2: 뭐 가만히 있다가 뭐 달라지냐?
1: 112,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청소년 상담 1388 등에서 피해 지원을 받습니다.
2: 야, 저 집 지키지! 가자!
3: 응?

0: 이름만 들어본 도시들.
1: 그 도시만의 특별한 이야기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도시로 보는 세계사 도시 가이드 이충입니다.
1: 자, 오늘의 역사 가이드 박세훈입니다.
0: 선생님, 여행 많이 다녀보셨죠?
1: 아, 여행 너무 좋아하죠. 네.
0: 인생 첫 해외여행지가 29살 때 네. 일본에 저는 오사카로 갔었거든요. 근데 오사카로 간 이유가 제가 그 역사 교과서에 보면 호류사 5층 목탑이라고 난 중학교 때부터 그게 너무나도 많이 나오는데 이걸 직접 가서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걸 보러 이제 오사카로 들어가서 아스카로 가가지고 역사 공부하듯이 이제 실제로 딱 봤을 때 진짜 좀 대단히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1: 뭐 물론 여행을 순수하게 좀 즐기는 것도 좋지만 이제 더 즐길 수 있는 게 사전적인 어느 정도 지식이 좀 있었을 때 아는 만큼 보인다. 우리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잖아요. 좀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또 너무 뭐 깊게 공부하는 건 아니고 좀 편하게, 좀 컴팩트하게 우리가 어떤 도시에 대해서 역사를 좀 공부를 하면 앞으로 뭐 많은 우리 여러분들도 여행을 갔을 때 훨씬 더 풍성하게 이걸 누릴 수 있지 않을까.
0: 맞아요. 진짜 그냥 떠나는 것보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도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사전 배경 지식을 갖고 봐야 될 것들을 확실히 알고 보게 된다면 또 그 전에 봤던 거랑 다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부터 흥미롭고 이국적인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꼭 방문하면 좋을 15개 세계 도시들로 역사 여행을 떠날 건데요. 힌트를 한번 드려볼게요. 힌트, 우리 여기 있는 곳이 바로 교육의 메카잖아요.
1: 그렇죠. 네. 교육의 메카 이런 표현을 쓰셔서 저는 좀 이렇게 감이 오는데 글쎄요. 요즘 우리 친구들도 메카란 표현을 많이 쓰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정말 많이 듣고 자랐거든요. 뭐 교육의 메카, 뭐 패션의 메카. 교육의 메카는 우리 또 이렇게 고양시에 있고 패션의 메카, 동대문 뭐 이런 표현을 많이 들었었는데
0: 동대문은 너무 옛날 얘기야. 네.
1: 자, 이 메카 아닌가요, 메카?
0: 맞습니다. 네. 아, 오늘 떠날 도시 이슬람교의 성지 메카인데요. 어떤 도시인지 굉장히 궁금해요. 한번 다 같이 알아볼까요?
1: 네, 출발하겠습니다.

0: 와, 여러분 영상 보셨죠? 지금 저 조그마한 점들 같은 게 전부 다 사람입니다. 자, 어마어마한데. 자, 단 5일 동안 몇백만 명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슬람교의 대표적인 핫플레이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이슬람교 성지가 여러분 비단 메카만 있는 게 아닙니다. 메디나도 있고요. 예루살렘도 이슬람교의 성지입니다. 자, 그런데 유독 이 메카에만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이유가 바로 뭘까요?
1: 그건 메카의 역사를 살펴보면 알 수 있어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메카는 무함마드가 이슬람을 창시하기 이전에도 이미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카바 신전이 있었죠. 여기서 카바라는 말은 아랍어로 네모난 집, 정육면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카바 신전은 큰 네모난 검은 건물이에요. 영어의 큐브와 같은 어원에서 온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친숙한 느낌이 들죠?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이 신전은요,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세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인 이스마엘을 신께 바치며 순종했던 믿음의 순간을 보여줍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라는 명령에 주저없이 자신의 아들을 내놓은 겁니다. 그러자 신앙을 확인한 신은 천사를 통해서 아들 대신 바쳐질 숫양을 가져다 줍니다. 이 이야기는 신에 대한 아브라함의 절대적인 믿음을 상징하며 유일신 신앙의 단단한 뼈대가 되었습니다. 당시 아라비아 부족 사회는 끊임없이 다투고 있었고요. 섬기는 신도 매우 다양했대요. 그때 카바는 모든 부족이 모여 참배하는 종교적 중립지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메카는 자연스럽게 종교적 성지이자 부족 간 평화를 보장하는 장소가 되었고요. 더불어 교역과 축제의 중심지로 발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세계 최대 종교 중 하나인 이슬람교가 탄생하게 되었을까요? 때는 7세기. 당시 비잔티움 제국과 사산 왕조 페르시아가 끊임없이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비잔티움 제국은 옛 로마 제국이 동쪽에서 이어진 동로마 제국으로도 불렸는데요. 수도는 콘스탄티노폴리스였습니다. 크리스티교 문화와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제국이었죠. 사산왕조 페르시아는 오늘날 이란 지역을 중심으로 한 나라고요. 조로아스터교를 믿는 서아시아의 강대국이었습니다. 근데 이 두 나라가 끊임없이 맞서 싸우면서 전통적인 육상 교역로가 불안해지고요. 위험해졌어요. 그렇다면 상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 돈 벌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새로운 길을 찾아야 했겠죠. 상인들은 기존 길 대신에 홍해를 우회하는 새로운 무역로를 개척했습니다. 그 결과 이 루트의 딱 중간에 위치한 메카, 메디나가 주목받게 되었고요. 이 도시는 안전한 중계지로서 번영할 수 있었습니다. 교역을 통해 많은 부가 쌓였고요. 다양한 문화도 함께 축적됐죠. 이처럼 국제정세와 교역환경의 변화 속에서 메카와 메디나는 종교, 경제의 중심지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메카는 종교적 성지이자 무역의 중심지로 크게 번성했어요. 하지만 도시가 커질수록 명함도 짙어졌습니다. 부유한 상인들은 더 많은 부를 쌓았고요. 그에 반해 가난한 사람들의 삶은 더욱 힘들어졌죠. 이런 걸 빈부격차라고 하죠. 사회적 부패, 전쟁도 사람들의 마음을 더 메말라가게 하는 많은 요인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때 대천사로부터 신의 계시를 받았다는 한 인물이 등장하니 그가 바로 무함마드입니다. 그는 유일신 알라의 가르침을 세상에 전하기 시작했고요. 특히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당시로선 파격적인 메시지를 외쳤어요. 이는 끝없는 전쟁과 계급사회에 지쳐있던 아라비아 사람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슬람교는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면서 빠르게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0: 자, 그러니까 현재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 정도가 이슬람교를 믿고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자,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라는 그 메시지에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1: 맞아요.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확실히 평등이라는 가치를 사람들이 참 갈망해 오지 않았나, 그런 측면에서 이슬람교가 참 핵심적인 전곡을 찔렀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선생님, 그리고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을 무슬림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아랍, 뭐 중동 이런 단어들도 많이 써요. 이건 또 어떻게 된 걸까요?
0: 이 아랍이라는 말은 좀 언어적인 부분이 있고 또 민족적인 개념이기도 합니다. 자, 조금 이제 고급 지식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1945년 이 아랍연맹이라는 단체가 이제 창립을 할 때 이 채택한 아랍인의 정의가 있는데요. 아랍 국가에 살고 아랍어를 사용을 하며 이 아랍인들의 염원을 공유하는 이 사람들을 의미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 중동은 지리적 위치를 뜻하는 용어예요. 아라비아 반도와 주변 서아시아 지역인데 아랍 국가들 그리고 또 대표적인 나라로 이스라엘도 포함될 수가 있고 또 이란도 마찬가지입니다.
1: 무슬림은 종교, 아랍은 민족, 그리고 중동은 지역. 놓치지 않겠습니다. 근데 선생님, 이곳 메카에서 이슬람교가 생겼잖아요.
0: 네.
1: 처음에는 어땠어요? 좀 획기적인 사상이라서 잘 받아들여졌을까 좀 궁금해요.
0: 네, 지금 충무쌤이 이렇게 획기적인 사상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모두가 이렇게 평등하다. 이게 지금은 우리가 획기적이라고 생각을 하나요? 네, 그냥 정말 숨 쉬듯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 역사적으로 오래된 일이 아니에요. 그것을 위해서 오랜 어떤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사건도 있고 뭐 때로는 혁명이 일어날 때도 있었거든요. 자, 그렇다 보니까 이 초창기에 이 평등을 내세웠던 이슬람교도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무함마드와 초기 신도들은 큰 결단을 내려야 했는데요. 자, 이는 이슬람 역사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자, 과연 어떤 선택을 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여러분, 여기 화면에 연도를 보시죠. 자, 먼저 2025입니다. 바로 이 강의가 제작되고 있는 현재의 연도를 의미하는데요. 다음 숫자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1447년. 자, 1447년은 무엇일까요? 아마 과거에 어떤 역사적 사건이 있었던 특정한 해로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자, 놀랍게도 이슬람

전산력으로 계산한 현재의 연도를 의미합니다. 자, 우리가 쓰는 달력으로 2025년 6월 26일부터가 이슬람력으로는 1447년 새해의 시작이라고 하는데요. 보편적이진 않지만 이슬람교를 믿는 국가들의 각종 매체에서 이러한 연도를 함께 사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자, 그 비밀은 바로 이슬람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바로 헤지라에 숨겨져 있습니다. 자, 이 헤지라는 아랍어로 이주 또는 탈출을 의미하는데요. 이슬람교가 처음 탄생한 이 메카에서 무함마드와 초기 이슬람 신도들은 큰 박해에 시달렸습니다. 이 메카의 지배층들은 무함마드가 전하는 유일신 알라의 가르침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협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결국 더 이상 메카에 머무를 수 없었던 무함마드와 그의 추종자들은 새로운 거주지를 찾아서 떠나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서기 622년 무함마드는 목숨을 건 이주를 단행하게 됩니다. 그들이 향했던 곳은 메카에서 북쪽으로 약 300km 떨어진 도시였는데요. 야스리브라는 곳이었습니다. 자, 이 길고 험난한 여정을 거쳐서 야스리브에 도착한 무함마드 일행은 그곳 주민들의 환영을 받게 됩니다. 이후 야스리브는 예언자의 도시라는 뜻의 메디나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따라서 헤지라는 단순히 장소를 옮긴 것이 아니라 이슬람교가 박해받던 소수 종교에서 벗어나서 독립적인 공동체를 형성하는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슬람 신도들은 이 역사적 이주를 기리기 위해서 이 해를 바로 이슬람력의 원년으로 이렇게 삼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슬람력은 서기 622년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슬람교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상징이 무엇일까요? 네, 바로 초승달입니다. 이슬람 사원 꼭대기나 깃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인데요. 자, 오늘날에도 이슬람을 믿는 이 국가들의 국기에 이 초승달과 별이 그려져 있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초승달은 헤지라와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자, 이슬람력은 태양력이 아닌 태음력을 사용하는데요. 자, 이는 달의 주기를 기준으로 합니다. 매달 새로운 초승달이 뜨는 것을 보고 날짜를 정하기 때문에 이 초승달은 이슬람력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무함마드와 신도들이 메카에서 메디나로 이주했던 바로 그 헤지라의 날에도 이 초승달과 별이 그들을 비춰주고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기도 하고 이슬람력의 원년이 되었기 때문에 이 초승달은 곧 이슬람의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초승달이 이슬람의 공식 상징으로 자리 잡은 것은요, 이후 오스만 제국이 이 상징을 사용하면서부터인데요. 이 광대한 영토를 기반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오스만 제국이 초승달을 상징으로 사용하자 이제 많은 나라들이 영향을 받았던 것입니다. 메디나에 정착해서 이 공동체를 이룬 무함마드는요, 10년 만에 고향인 메카로 돌아오게 됩니다. 서기 630년, 무함마드와 수많은 신도들은 무력 충돌 없이 메카에 입성을 했고 카바 신전의 우상들을 모두 파괴했습니다. 이로써 아브라함의 유일신 신앙이 다시 메카의 중심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고요. 아라비아 반도는 이슬람교를 중심으로 통일이 되었습니다. 무함마드가 사망을 한 후에 이슬람 공동체의 지도자 자리는 이 칼리프라고 불리는 후계자들이 맡게 되었습니다. 초기에는 무함마드와 가까운 동료들이 투표를 통해서 칼리프로 선출이 되었는데요. 자, 이들은 이슬람교의 가르침을 전파하면서 영토를 넓혀 나갔습니다. 하지만 네 번째 칼리프가 암살된 후에 우마이야 왕조가 들어서면서 이 칼리프의 자리는 선출이 아니라 세습 체제로 바뀌게 됩니다. 우마이야 왕조는 활발한 정복 활동을 통해서 이슬람의 영토를 아주 빠르게 확장을 시켰는데요. 그야말로 경이로운 속도였습니다. 무함마드가 죽은 이후 100년도 채 되지 않아서 이 이슬람 제국은요, 동쪽으로는 중앙아시아와 인도 일부, 서쪽으로는 북아프리카를 거쳐서 바다를 건너 이베리아 반도, 그러니까 지금의 에스파냐가 있는 그런 영토까지 세력을 넓혔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슬람 세력에 정복되었던 나라들은 이베리아 반도를 제외하고 거의 모두가 지금도 이슬람교를 주로 믿고 있습니다.

0: 이슬람교도 우리나라 달력 보면 단기라고 있잖아요.
1: 맞습니다.
0: 단군 네. 할아버지께서 나라를 세운 것을 기준으로 하는 그 단기처럼 네. 이슬람력이 따로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하네요. 네.
1: 자,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히 이게 진짜 어렵게 구한 건데 바로 이제 이슬람력이 같이 표시가 되어 있는 달력을 우와. 네, 특별히 입수를 해왔습니다. 네, 간단하게 소개를 한번 좀 드려볼게요. 26일로 한번 와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서기 2025년, 자, 6월 26일이, 자, 이슬람력으로는 이제 바로 비로소 새해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아까 강좌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바로 1447년, 자, 이제 무하람이라고 해서 새해의 시작이 이렇게 된다라고 이렇게 함께 표시가 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같이 볼 수가 있네요.
0: 와, 이 달력까지 가져오는 이 열정, 진짜 이거. 야, 이렇게 우리가 달력까지 알게 되면서 반드시 뭐 메카뿐만이 아니라 이 이슬람교에 대해서 정말 많이 알게 됐는데, 메카로 다시 돌아와서 메카가 무슬림들에게 신성하게 여겨지는 이유가 진짜 있었네요. 근데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정말 험난한 여정을 마다하지 않고 성지순례를 떠나는 이유가 뭘까요?
1: 뭐, 신과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성지순례를 갔을 때 전 세계 이 무슬림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그런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게다가 이 순례를 마치고 이 돌아온 사람 같은 경우는 핫지라고 해서 이런 특별한 칭호를 받는다고 해요. 자, 그 핫지라는 칭호를 받게 되면 지역 사회에서 존경받는 그런 존재로 대우를 받는다고 합니다.
0: 야, 오늘 메카라는 도시를 통해서 이슬람교의 역사를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도시로 네. 떠나볼지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네, 도시로 보는 세계사. 자,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뵙겠습니다.
0: 안녕.
2: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3: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2: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를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4: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 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0: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구성원 간의 차별과 양극화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적극적 우대 조치는 형식의 평등을 넘어 내용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도입된 중요한 장치입니다. 단순히 찬성과 반대라는 이분법적 논쟁에 그치지 않고 함께 성장하는 사회를 위한 대안이라는 인식하에 성숙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연결고리 사회 권유정입니다. 우리 이번 18강에서는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분배적 정의 그리고 교정적 정의들을 통해서 아,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서는 이런 요소들이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이론적으로 살펴보았거든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했을 때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을지 그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서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 사회에서 다양하게 나타나는 격차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게요. 먼저 이 표를 함께 봅시다. 지역별 학업 성취도를 살펴보았을 때 지금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거든요. 대도시와 그리고 읍과 면, 이렇게 두 가지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국어, 수학, 영어와 같은 주요 과목에 있어서 대도시보다 읍, 면의 학생들의 성취도가 낮은 것을 보았을 때 아, 교육의 환경적 차이, 지역적 차이가 성취도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부모 소득별 자녀의 대학 진학 현황도 살펴보았을 때요. 소득 1분위부터 소득 5분위까지 이렇게 살펴봤을 때 이 소득 5분위에서 일반대에 진학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아, 부모의 소득의 차이가 자녀의 대학 진학에, 성취도에, 공부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구나. 이런 다양한 격차들이 실제로 벌어지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를 알기 위해서는 이 사회적 약자의 개념을 살펴보아야 되는데요. 사회적 약자란 성별, 나이, 신체적 조건, 출신국가, 민족, 경제적 지위 등을 이유로 한 사회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을 사회적 약자라고 합니다. 자, 성별이나 나이, 신체적 조건 이런 것들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들이 아니라 우연적인 요소로서 타고난 것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자연적이고 사회적으로 우연적으로 우리에게 부여된 것들 때문에 사회의 불리한 위치에 놓여있게 된다면 굉장히 불공평하다라는 생각이 들죠. 예를 들면 여성이나 노인이나 어린이, 장애인, 빈곤층, 이주 외국인 등이 우리 사회의 사회적 약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형식적 평등과 실질적 평등, 요 두 가지의 평등의 차이가 무엇인지도 함께 살펴볼게요. 우선 형식적 평등이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기준과 대우를 적용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자, 여기에는 너네가 다 평등하게 지금 부여되고 있어 라고 했을 때 가장 대표적으로는 법 앞에서는 나이가 많든 적든 사회적 약자든 아니든 모두가 평등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형식적 평등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실질적 평등은 무엇이냐면요. 각 개인의 실질적인 상황, 능력, 필요라는 어떤 기준점에 따라서 각각의 상황들을 고려해서 다르게 대우하는 것이 곧 실질적 평등입니다. 자, 이 실질적 평등의 가장 대표적인 이를 보장하는 제도로서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란 사회적으로 차별받았던 사회적 약자에게 다양한 측면에서 직간접적 혜택을 제공해서 목적이 뭐다? 불평등을 바로잡으려는 제도예요. 자, 우리 모든 전국의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어떤 지역적인 특징, 신체적인 조건 고려 없이 똑같은 환경, 똑같은 장소에서 수능을 치르게 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서 자, 모두에게 수능이라는 기회는 주어져 있어. 모두에게 평등해 라고 한다면 과연 이것이 정말 평등을 보장하는 제도일까요? 아니죠. 우리나라에서는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 다른 조건을 고려해주기도 합니다. 청각장애 시험생의 경우 어떤 청력 손실 정도를 고려해서 상황을 봐주고 상황에 보청기나 그런 수화 전문가가 배치된 별도의 실험실을 제공하는 특징이 있고요. 또 전맹 시험생에게는 어떤 음성평가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편의를 또 봐주기도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실질적인 평등을 보장하는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의 하나의 제도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의 예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우리에게 정말 우리 수험생들 여러분들 그리고 중학교 3학년 친구들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지역균형 선발 제도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게요. 입시 등에서

그래서 상대적으로 교육 환경이 나쁜 지역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는 제도예요. 자, 예를 들면 아까도 우리 표에서 살펴봤다시피 읍면에 속하는 학생들이 대도시 학생들보다 국영수에서 성취도가 적게 나타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고려해 주는 것이 바로 지역 균형 선발 제도거든요. 지역별의 특징, 그리고 환경적인 특징을 고려해서 학생들의 입시에 어떤 혜택을 제공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조치의 예시입니다. 자, 또한 가지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가 있습니다. 이 고용 제도는 회사나 공공기관에서 장애인 고용을 의무화하는 제도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장애인을 의무로 고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둔 공공기관에서는 근로자 총수의 3.8명, 그리고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둔 민간기업에서는 총수의 3.1명까지 장애인을 고용해야 된다라는 것을 법으로 지정해 두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제도들 왜 필요할까요? 장애인이라는 사회적 약자를 고려하고 보다 불평등을 바로잡기 위해서 사회에서 실행되는 제도라는 거죠. 자, 이 의무 고용률을 변화하는 것 살펴보면요. 2년 사이에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3.4%에서 3.6%, 3.8% 점차 확대되면서 우리 사회의 사회적 약자들을 고려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치나 경제 등에서 각 분야에 필요한 인력 중에서 일정 부분의 이상을 여성에게 할당하는 이 여성 할당 제도 역시 많은 교과서들에 수록된 예시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제도들이 꼭 필요한 이유가 우리 사회의 사회적 약자들의 불평등을 바로잡고 또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를 통해서 실질적인 평등을 보장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연결지어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자, 요거를 함께 살펴보기 위해서는 각각의 사례들, 그리고 연결지어서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가 우리 사회 안에서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개념까지도 여러분들이 가져가신다면 공부하는 데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0: 나무공과 쇠공. 저울에 재보는 것도 무의미할 정도로 쇠공이 나무공보다 무겁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죠. 이탈리아의 과학자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당시로선 조금 황당해 보이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1: 나무공과 쇠공을 높은 곳에서 떨어뜨렸을 때 어떤 것이 먼저 떨어질까요?
0: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거운 게 먼저 떨어진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갈릴레이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저항이 없다면 쇠공과 나무공은 동시에 바닥면에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2: 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과학의 연결고리를 청해봅니다. 청해보는 과학의 김청입니다. 여러분, 앞에 영상을 통해서 자유낙하 운동이 뭘까 한번 고민해보셨나요?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바로 교육과정 어떻게 연계가 되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중학교 교육과정에서는요, 자유낙하하는 물체 운동이라고 하는 거 공부를 했는데 어디가 초점이었냐면 바로 시간에 따른 속력 변화가 일정하다. 근데 분석할 수 있어야 한대요. 우리 분석한다라고 한다면 그렇죠.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요게 핵심이었는데 그대로 똑같이 나옵니다. 여러분 조금도 달라지지 않고 그 내용 그대로 등장을 하니까요. 통합과학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중력의 작용으로 인한 지구 표면과 지구 주위의 다양한 운동이라고 이게 연계되는 건가 이런 느낌이 있을 수 있는데요. 여기에 바로 핵심이 자유낙하 운동이다라고 예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요 바로 내용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야구공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야구공 하나를 어떻게 할 거냐면 제가 이렇게 가만히 들고 있다가 그 공을요 탁 떨어뜨리게 된다면 지금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하나 있죠. 그렇죠. 바로 중력입니다. 중력의 방향이 아래 방향이에요. 물체는 어느 방향으로 운동하고 있나요? 같은 방향으로 운동합니다. 운동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게 된다면 당연히 그 물체의 속력이라고 하는 것은 증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요. 제가 야구공 하나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가 탁 위로 밀어 올리는 거예요. 하지만 이 물체 질량이 있기 때문에요. 질량이 있는 물체는 지구와 같은 전체가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하죠. 어느 지점에서나 바로 중력이라고 하는 힘이 계속적으로 작용할 거라서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힘의 방향은 아래 방향인데 운동 방향은 위의 방향이죠.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이 물체의 속력이라고 하는 것은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여기죠. 어떤 물체가 중력만을 받으면서 자유낙하한 라고 한다면 그 물체의 속력은 점점 빨라지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로 던져 올린 물체의 운동처럼 만약 어떤 물체의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한다면 물체의 속력은 감소하게 될 것이고 그 대표적인 예로 또 한 가지 마찰력을 받으면서 운동하는 물체의 속력은 점점 느려진다. 이런 예시도 여러분들이 확장성 있게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자유낙하 운동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자유낙하 운동 정의만 먼저 한번 살펴본다면 자유낙하 운동은 시작이 중요했었어요. 아, 정지에 있던 물체가 초기 속력이라고 하는 것은 0입니다. 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따라서 정지에 있던 물체가요. 무슨 힘만 받을 거냐면 중력만 받아서 낙하하는 운동을 우리는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힘을 어떻게 정의했냐면 어떤 물체가 힘 받았다라고 한다면 모양이 변할 수 있거나 혹은 방향이 변할 수 있거나 속력이 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모양과 방향 변하지 않는다면 그 물체의 속력이 변하겠구나라는 걸 확인해 주실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럼 지금 힘 작용했다면 힘의 다른 이름을 우리 속력 변화라고 이해할 수 있겠구나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낙하하는 동안 이 물체의 질량이 달라지나요? 질량 달라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작용하는 힘을 무엇이라고 했냐면 중력이라고 했거든요. 중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9.8에다가 질량을 곱한 겁니다. 질량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일정하다는 거죠. 힘의 다른 이름이 속력 변화라면서요. 힘이 일정합니다. 속력 변화가 일정합니다. 아, 속력이 일정하게 변하는구나 라고 여러분 해석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럼 이 변화만 이제 해석하면 되겠네요. 앞에서 우리 무슨 얘기했어요? 운동 방향으로 힘을 받는다면 속력은 증가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이 자유낙하 운동입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그래프로 여러분들이 해석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요. 바로 매초

5.8m/s씩 일정하게 지금 증가하고 있는 요 그래프의 내용까지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지금 이 물체의 속력은요, 매초 9,008m/s씩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자유낙하 운동이요, 통합과학과는 어떻게 연계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이 여러분 정말 달라지지 않고 그대로 재등장을 합니다. 따라서 시간에 따른 속력 변화 그대로 물어보는데, 지구 지표면 근처에서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속력은 1초마다 9.8m/s씩 일정하게 증가하게 되는데, 그럼 속력 변화량이 일정하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중력 가속도 상수라고 하는 것으로 9.8이라고 하는 걸 공부하게 되는 거고요. 어떤 물체라고 하든지 그 물체의 질량과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지금 무거운 볼링공 하나가 나와 있고요. 여긴 아주 가벼운 깃털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질량이 아주 큰 물체의 경우에는요, 아주 큰 중력으로 잡아당길 겁니다. 근데 만약에 질량이 작은 깃털과 같은 물체가 있다면 아주 작은 중력의 크기로 잡아당길 거라는 거죠. 질량이 큰 거를 아주 세게 잡아당기고요. 질량이 작은 걸 살살살 잡아당겨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떨어지는 비율이 같을 것이고, 만약 이들이 기준면으로부터 같은 높이에서 자유낙하했다면 그 물체의 질량과는 상관없이 지면에 항상 동시에 도달할 겁니다. 라고 하는 이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중학교 때 공부했던 자유낙하 운동이 그대로 등장을 하니까요, 꼼꼼하게 내용 복습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는 또 다음 강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반가워요. 여러분을 만점왕 연산왕으로 만들어줄 조은아 선생님이에요.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까지 1차 시의 내용을 만나보았죠. 연산 1차 시에서는 진분수 나누기 진분수의 내용을 알아보았어요. 우리 이번 시간부터는요, 2차 시의 내용을 만나게 될 텐데요. 선생님, 똑같아요. 진분수 나누기 진분수잖아요. 네, 맞아요. 우리 진분수 나누기 진분수이긴 한데요. 조금 더 다른 계산 방법을 가지고 있는 연산 문제들을 만나보도록 할 거예요. 자, 오늘의 수업 내용 시작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냈던 도전 연산왕 퀴즈의 정답을 확인해 봐야겠네요. 50분의 20을 나누기 20분의 7이에요. 자, 분모가 다르죠? 그럼 통분을 먼저 해줘야 합니다. 통분 100으로 할수 있어요. 통분한 다음에는 분자끼리 나누어 주었더니, 그렇죠. 1과 5분의 1 또는 5분의 6,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죠? 정답 잘 맞췄나요? 네, 아주 좋습니다. 그럼 오늘은 어떤 내용 만나게 될까요? 오늘은 연산 2차 시의 원리를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어떤 계산 원리들이 있는지, 연산 원리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 1일차, 2일차의 여러 가지 문제들도 함께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먼저 우리 원리깨치기 내용 만나볼게요. 자, 우리 연산 2차 시에서는 어떤 내용들을 만나게 될까요? 학습 목표 볼게요. 첫 번째, 진분수 나누기 단위분수의 계산익히기입니다. 자, 진분수는 분자가 분모보다 작은 분수라고 했고, 단위분수는 그럼 뭘까요? 네, 여러분, 단위분수는요, 단위가 되는 분수라는 의미인데요. 분자가 1인 분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진분수 나누기 진분수의 계산을 익혀볼 건데요. 지난 시간까지도 진분수 나누기 진분수 공부했었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진분수 나누기 단위분수, 진분수 나누기 진분수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 자, 원리 만나보도록 할게요. 진분수 나누기 단위분수입니다. 단위분수는 선생님이 이야기했듯이 7분의 1과 같이 분자가 1인 분수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4분의 3 나누기 7분의 1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자, 지난 시간까지 배운 내용을 가지고도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모가 다르니까 통분해준 다음 분자끼리 나누어서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방법을 활용해 보도록 할 겁니다. 우리 지난번에 우리 1학기 때 이런 것들을 배웠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3 나누기 7이다. 자, 그러면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나누기 7이네. 곱셈으로 바꾸어 나타낼 순 없을까? 7로 똑같이 나눈다고? 7로 똑같이 나눈 것 중에 하나만큼? 그래서 3 곱하기 7분의 1 이렇게 바꾸어서 나타냈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 계산 결과가 7분의 3이 되었던 거였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뭘알수 있었느냐면, 자, 나눗셈을 곱셈으로도 바꿔 나타낼 수가 있구나. 그런데 어떻게 나타낸다고요? 그렇죠. 바로 자연수분의 1로 바꾸어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알고 있어요? 사실 여기 7이라는 수는요, 1분의 7 이렇게도 나타낼 수가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꿀 때, 분모는 분자가 되고, 분자는 분모가 되네?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 내용을 활용을 해보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4분의 3 나누기 7분의 1이에요. 이걸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4분의 3 나누기 7분의 1을, 곱셈으로 바꾼 다음 분자와 분모의 위치를 바꿔볼까? 그랬더니, 곱셈으로 바꾸고 1분의 7이에요. 근데 이건 7? 그냥 이렇게도 쓸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7분의 1에서 분모를 그대로 올려 쓴 다음 곱해주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4분의 37의 21이고, 4분의 21이니까 5와 4분의 1이잖아요? 다음과 같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보면, 진분수 나누기 단위분수는 진분수의 단위분수의 분모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더라. 자, 뭘 곱한다고요? 단위분수의 분모를 곱해준다고요. 알겠죠? 자, 그러면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꾼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나눗셈 기호 곱셈으로 바꾸면서 분모와 분자의 위치를 바꾸자. 결국 분자 분모의 위치를 바꾼다는 것이 바로 단위분수의 분모를 곱하는 것과 같은 설명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진분수 나누기 단위분수? 오, 그러면 단위분수의 분모를 곱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겠네. 자, 이번에는 진분수 나누기 진분수의 방법을 알아볼 거예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도 이미 진분수 나누기 진분수 계산 열심히 했었잖아요. 그런데 조금 다른 방법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진분수 나누기 단위분수에서 곱셈으로 나눗셈을 바꾼 다음에, 그 다음 분자와 분모의 위치를 바꾼다. 즉, 분모를 곱한다. 이렇게 생각했었잖아요. 똑같아요. 7분의 5 나누기 4분의 3의 계산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할 수 있나요? 그렇죠. 우리 이 나눗셈 기호를 곱셈 기호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곱할 때 그냥 곱할 수는 없으니까 분자와 분모의 위치를 바꿔주어야겠다. 이렇게 바꾸어 주었더니 뭐가 됐나요? 그렇죠. 3분의 4가 되는 거예요. 자, 나눗셈은 곱셈으로 바뀌고 분자, 분모의 위치를 바꿨어요. 분자, 분모를 바꾼 거죠, 서로. 이 상태로 계산만 하면 그 몫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7, 3, 21, 5, 4, 20. 자,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어때요? 진짜 쉽죠?

자, 그래서 진분수 나누기 진분수는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꾸고 나누는 수의 분모와 분자를 서로 바꾸어 계산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살펴보면요. 7분의 5 나누기 4분의 3이다. 일단 곱셈으로 바꿔주세요. 그 다음 분모와 분자를 서로 바꿔서 계산하기만 하면 되는구나. 아주 간단합니다. 자, 이어지는 내용 바로 연산 키죠. 우리 진분수 나누기 진분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꾸면서 어때요? 나누는 수의 분자와 분모가 서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나누어 지는 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바꿀까요? 똑같이? 아닙니다. 그대로 둬야 돼요. 나누어 지는 수는 그대로 두고 나누는 수에서 분자와 분모만 서로 바꾸어 줘야 한다는 것, 여러분 이 내용을 기억해 주세요. 자, 이렇게 우리 2차 시의 간단한 원리 살펴보았는데요. 어때요, 여러분? 어렵진 않았나요? 네, 좋아요. 이제 우리 1일차 내용을 먼저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1일차 내용입니다. 위에 볼까요? 진분수 나누기 단위분수. 자, 단위분수라고 하는 건 이렇게 3분의 1과 같이 분자가 1인 분수를 단위분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5분의 4 나누기 3분의 1이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아, 우리가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꿀 때에는 분자와 분모를 서로 바꾸어서 표현을 했었지? 자, 그러면 3분의 1의 분자와 분모를 서로 바꾸어 준다면 1분의 3이고, 곱셈으로 바꾼 다음 1분의 3, 즉 3을 그대로 곱해주면 되겠구나. 그래서 5분의 4 곱하기 3이 되고, 5는 그대로 쓰고 4, 3, 12 분자 자리에 써가지고 5분의 11을 나타내면 되겠네. 대분수로 표현하면 좋으니까 2와 5분의 2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구나. 분수의 곱셈으로 바꾸어 계산할 때에는 그렇죠. 단위분수의 분모인 3을 곱해주면 되겠구나. 이렇게 진분수 나누기 단위분수의 계산 방법을 알아봤어요. 아주 간단하죠? 자, 그럼 이제 문제 만나보도록 할게요. 1번입니다. 2분의 1 나누기 5분의 1이에요. 자, 이 경우는 2분의 1을 5분의 1로 나눈다? 그럼 우리 이거 곱셈으로 바꾸어 나타낼 수는 없을까? 2분의 1 곱하기로 바꾸고 분자와 분모를 서로 바꿔줘야 하잖아요. 그러면 1분의 5예요. 그런데 1분의 5는 그냥 5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5를 곱해주고 2분의 5다. 대분수로 나타내면 2와 2분의 1이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간단하죠? 자, 다음 3분의 1 나누기 2분의 1도 볼게요. 역시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꿀 거예요. 그러면 3분의 1 곱하기 분자와 분모 서로 바꿔야 되니까 1분의 2가 되는데 1분의 2는 결국 2잖아요. 그래서 2를 곱해주는 겁니다. 3분의 1 곱하기 2니까 이것은 3분의, 그렇죠. 3분의 2라고 그냥 바로 써줄 수 있겠네요. 3분의 2. 이렇게 써주면 되겠고요. 다음 3번입니다. 3분의 2 나누기 4분의 1이에요. 진분수 나누기 단위분수죠. 그러면 3분의 2는 그대로 써주고, 자, 나누기 단위분수는 우리가 무엇으로 바꾼다고요? 그렇죠. 곱하기 단위분수의 분모를 해준다. 그러면 4라고 쓸수 있겠죠. 3분의 2 곱하기 4예요. 분모는 그대로 3이라고 써주고 분자는 2, 4, 8이죠. 3분의 8이 됩니다. 그럼 가분수니까 대분수로 바꾸어줄 수 있겠죠. 2와 3분의 2라고 쓰면 되겠어요. 다음 4번이죠. 4분의 1 나누기 7분의 1이에요. 역시 진분수 나누기 단위분수의 나눗셈을 떠올립니다. 4분의 1 곱하기. 자, 우리 단위분수의 분모를 곱해주는 거죠? 곱하기 7이라고 써줍니다. 4분의 7이고요. 역시 가분수이니까 대분수로 바꿔줄게요. 1과 4분의 3 이렇게 해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5번. 4분의 3 나누기 5분의 1이에요. 역시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꾸어 나타내면 4분의 3 곱하기. 이 단위분수의 분모 곱해야죠? 5를 곱합니다. 4분의 3, 5, 15가 되겠죠. 그러면 대분수로 바꿔야겠죠? 4, 3, 12. 3과 4분의 3. 이렇게 계산 결과 나왔고요. 6번. 5분의 나누기 3분의 1이에요. 5분의 1. 이 나누어지는 수는 그대로 쓰는 겁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둘다 바꾸면 안 돼요. 곱하기. 이 나누는 수의 분모. 이 단위분수의 분모를 곱해야죠.

해줘야겠죠. 5분의 3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음 5분의 2 나누기 4분의 1이에요. 역시 나누어지는 수는 그대로 5분의 2라고 쓰고 곱셈으로 바꿔요. 그 다음 단위 분수에 분모를 곱해주자. 그러면 5분의 2, 4, 8이 되고 대분수로 나타내면 1과 5분의 3이 되겠네요. 8번 5분의 3 나누기 6분의 1이에요. 5분의 3은 그대로 쓰고 곱셈으로 바꾼 다음 이 단위 분수에 분모를 곱해주는 겁니다. 6을 곱해요. 그러면 5분의 3, 6, 18이 되죠. 그럼 이제 이거 대분수로 바꿀게요. 5, 3, 15죠. 3과 5분의 18에서 15를 빼면 3이 되겠죠. 3과 5분의 3 이렇게 정답 구했고요. 다음 5분의 4 나누기 7분의 1이에요. 그러면 그렇죠. 5분의 4 그대로 쓰고 곱셈으로 바꾼 다음 단위 분수에 분모 곱하자. 7 곱해줍니다. 5분의 4, 7에 28. 그러면 대분수로 바꿨을 때 5, 5, 25이니까 자연수는 5. 그 다음 28에서 25를 빼면 3이 되죠. 5와 5분의 3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10번. 6분의 1 나누기 7분의 1이에요. 그러면 나누어지는 수는 그대로 쓰고 곱셈으로 바꿔요. 그 다음 이 단위 분수의 분모를 곱해줍니다. 6분의 7이죠? 대분수로 나타내면 1과 6분의 1이 되겠구나.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요. 다음 11번도 볼게요. 6분의 5 나누기 8분의 1입니다. 6분의 5는 그대로 쓰세요. 그 다음 곱셈으로 바꾸고요. 이 단위 분수의 분모를 곱해줍니다. 8 곱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대로 곱한 다음에 계산 결과를 쓰고 약분되면 약분을 하거나 또는 이렇게 곱하는 과정에서 지금 바로 약분을 하는 방법.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면 되는데요. 일단 선생님은 일단 계산을 한 다음 나중에 약분하는 방법으로 해볼게요. 일단 분모는 그대로 6이라고 쓰고 5, 8에 40이 돼요. 6분의 40인데 약분이 되거든요. 2로 약분이 되니까 20, 그다음 3. 그래서 3분의 20이구나. 대분수로 나타내면 6과 3분의 2가 되겠구나. 이렇게 풀수 있고요. 또는 계산 단계를 한 단계 줄이고 싶은 친구들은 이 단계에서 바로 2로 약분을 해주어도 괜찮습니다. 12번 7분의 2 나누기 3분의 1이에요. 7분의 2 그대로 쓰고 곱하기 단위 분수에 분모를 곱해줍니다. 7분의 2, 3은 6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다음 13번 7분의 3 나누기 6분의 1이에요. 그러면 7분의 3 곱하기 단위 분수의 분모 6을 해주면 되겠죠. 7분의 3, 6, 18. 그러면 2와 7분의 4가 된다라는 걸알수 있고요. 14번 7분의 5 나누기 5분의 1이에요. 7분의 5 곱하기 단위 분수의 분모가 되겠죠. 5를 곱해요. 그러면 7분의 5, 25고 이것을 대분수로 나타내면 7, 3, 21이죠. 자연수 부분은 3이 되고 25에서 21을 뺐으니까 4가 되겠네요. 3과 7분의 4 이렇게 정답을 구할 수 있어요. 다음 8분의 3 나누기 9분의 1이에요. 그렇다면 8분의 3 곱하기 먼저 쓰고 단위 분수에 분모를 곱해줍니다. 9를 곱해요. 그러면 8분의 3, 9, 27. 8, 3, 24이니까 자연수 부분은 3, 그리고 8분의 3이 되겠네요. 다음, 16번 8분의 7 나누기 3분의 1이에요. 8분의 7은 그대로 쓰고 곱셈으로 바꾸어 계산하면서 단위 분수의 분모를 곱해줍니다. 그러면 8분의 7, 3, 21이고 자연수 부분은 2가 되겠죠? 8분의 5. 2와 8분의 5가 되더라. 다음, 9분의 2 나누기 4분의 1이에요. 자, 한번 볼게요. 일단 9분의 2는 그대로 씁니다. 그 다음 곱하기로 바꾸고 단위 분수의 분모를 써주는 거죠. 그러면 9분의 2 곱하기 4가 되었고 9분의 2, 4, 8이니까 9분의 8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다음 18번 볼게요. 9분의 5 나누기 8분의 1이에요. 역시 진분수 나누기 단위 분수이니까 9분의 5 먼저 쓰고 곱하기로 기호 바꾼 다음
이

단위분수의 분모를 곱해주는 겁니다. 곱했어요. 그랬더니 9분의 58에 40이 되었어요. 자, 대분수로도 바꾸어 주어야겠죠. 그러면 9, 4, 36. 4, 그리고 9분의 4가 돼요. 4와 9분의 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진분수 나누기, 진분수 그두 번째 원리 알아보고 선생님과 1회차 문제까지 해결을 해보았어요. 어렵지는 않았나요? 네, 진분수 나누기, 단위분수는 굉장히 간단하죠. 단위분수의 분모를 곱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2일차의 내용도 만나볼게요. 연산력 키우기 2일차 문제 만나볼게요. 분모가 같은 진분수 나누기, 진분수입니다. 우리가 예전에도 우리 지난번 1차시 내용에서도 진분수 나누기 진분수 계산했었는데요. 그때에는 뭐 통분을 해가지고 분자끼리 나누는 방법, 이런 방법을 썼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다른 방법을 씁니다. 어떤 방법? 그렇죠. 바로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꾸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5분의 2 나누기 5분의 4와 같은 계산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일단 이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꾸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곱셈으로 바꾸면서 그대로 이 나누는 수를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었나요? 그렇죠. 바로 분자와 분모를 서로 바꿔줬던 거였어요. 이렇게 분자와 분모를 서로 바꾸게 된 이유는 선생님이 이미 1학기 때 배웠다고 이야기했죠.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의 개념을 떠올렸을 때, 아, 무엇 나누기, 1 나누기 5면, 아, 1 곱하기 5분의 1이었지. 이걸 생각하면서 분자와 분모를 서로 바꿀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 활용해서 분자와 분모 서로 바꾸어서 써준 다음에 4분의 5라고 썼다면 그대로 곱해주기만 하면 되는데 이대로 곱해서 20분의 10한 다음 나중에 이렇게 약분을 해주면 되고요. 또는 이 단계를 생략하고 싶은 친구들은 이렇게 미리 약분을 해주는 겁니다. 2, 1. 그러면 5, 2, 10 다음에 5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약분을 해주면 쉽게 생각보다 쉽게 계산을 단축시킬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다른 계산을 할 때에도 훨씬 더 빠르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자, 분수의 곱셈으로 바꾸어 계산할 때에는 5분의 4의 분모와 분자를 바꾸어 4분의 5를 곱해주면 되겠구나. 나누는 분수의 분모와 분자를 바꾸어 계산하면 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자, 1번부터 볼게요. 이때도 여러분 기억해야 하는 거 계산하여 기하분수로 나타내는 거예요. 기하분수, 약분할 수 있다면 반드시 약분을 해주어야 정답이 되는 겁니다. 1번이에요. 3분의 1 나누기 3분의 2입니다. 자, 이런 경우는 일단 이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꿀 수 있다고 했죠? 3분의 1 곱하기. 그 다음, 분자 분모 서로 바꾸어줍니다. 3분의 1을 2분의 3 이렇게 써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곱해볼게요. 3이 6, 1 곱하기 3은 3. 이렇게 6분의 3이니까, 아, 약분할 수 있겠네. 2, 그리고 1. 그래서 2분의 1이야. 이렇게도 할수 있고, 또는 이 중간 단계에서 미리 3을 약분할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아래 4분의 1 나누기 4분의 3이에요. 이런 경우도 역시 4분의 1 먼저 쓰고, 이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꾸면서 분자와 분모를 서로 바꾸자. 3분의 4가 되었네. 자, 그러면 4, 3, 12. 1 곱하기 4는 4이니까, 오, 12분의 4인데 4로 약분이 되네. 그러면, 아, 3분의 1이야. 이렇게 쓸수 있다고요. 역시 앞 단계에서 미리 4로 약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죠? 자, 다음 3번입니다. 5분의 3 나누기 5분의 2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바로 약분 한번 해볼게요. 5분의 3 쓰고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꾼 다음 분자 분모 바꿉니다. 2분의 5. 자, 어때요? 뭘로 약분이 되나요? 그렇죠. 5로 약분되죠. 5끼리 약분 1, 1. 계산하면 2분의 3이 되고 대분수로 나타내면 1과 2분의 1이 되겠지요. 여러분, 이렇게 미리 약분을 하면요. 계산이 훨씬 더 간단해져요. 계산 단계가 하나 축소됐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빠르게 계산을 할수 있는 거예요. 자, 5분의 4 나누기 5분의 3입니다. 역시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꿔 볼게요. 5분의 4 나눗셈을 곱셈으로 곱하기 3분의 5. 분자 분모 바꿔야겠죠? 자, 5로 약분이 되니까 1, 1이 되고, 3분의 4가 되고 이것은 대분수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1과 3분의 1이 되는 겁니다. 5번, 7분의 3 나누기 7분의 2예요. 자, 사실 이 계산 우리 예전에 1차 실 때도 했었잖아요.

나요. 분모가 같은 진분수의 나눗셈. 분자끼리 나누어도 우리가 쉽게 정답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우리 곱셈으로 바꾸는 방법으로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7분의 3 곱하기 2분의 7이다. 이렇게 계산해 보죠. 자, 그러면 7로 약분이 되니까 2분의 3이 되고 이것은 1과 2분의 1이 되겠다. 6번, 7분의 4 나누기 7분의 6도 마찬가지예요. 7분의 4, 나누어지는 수는 그대로 쓰고 나눗셈 기호를 곱셈 기호로 바꾼 다음 분자 분모를 바꾸어서 6분의 7을 곱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약분이 되죠? 7로 약분. 1, 1이 되고 4랑 6도 서로 약분이 됩니다. 2로 약분을 해보면 2, 그리고 3이 되죠? 그래서 결국 남아있는 것은 3분의 2가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다는 장점은 있는데 친구들이 주로 약분을 할때 옆에다가 조그만하게 이렇게 글씨를 쓰는 것을 깜빡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글씨를 써놓지 않으면 완전히 틀린 계산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약분을 했다면 약분에서 어떤 수가 되었는지 작게나마 글씨를 꼭 써주어야 하는 거예요.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7번. 7분의 5 나누기 7분의 3입니다. 이 경우도 7분의 5 먼저 쓰고 곱셈으로 바꾼 다음 3분의 7을 곱해줄게요. 7로 약분이 되겠죠? 그 다음 3분의 5라고 몫을 구할 수 있는데 우리 대분수로 나타낼 수 있으니 1과 3분의 2라고 쓸수 있습니다. 8번 7분의 6 나누기 7분의 5예요. 7분의 6은 그대로 쓰고 나누기 이것을 우리 뭘로 바꿔요? 그렇죠. 곱셈으로 바꾼다고 했죠. 5분의 7 곱해줍니다. 7로 약분이 되겠죠? 그러면 5분의 6이고, 대분수로 바꾸면 1과 5분의 1이 된다. 다음 9번, 8분의 3 나누기 8분의 5예요. 역시 8분의 3은 그대로 쓰고, 곱셈 기호로 바꾼 다음 분자 분모 바꿔서 5분의 8을 곱하자. 8로 약분, 그러면 5분의 3이 되겠네. 그 다음, 8분의 5 나누기 8분의 7이에요. 그러면 8분의 5 곱하기 7분의 8이라고 쓰고, 8로 약분이 되니까 약분해주고, 7분의 5.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죠? 11번, 8분의 7 나누기 8분의 3이에요. 8분의 7 곱하기, 바꾼 다음 분자 분모 바꾸세요. 3분의 8. 8로 약분, 그 다음 3분의 7이구나. 대분수로 나타내면 2와 3분의 1이 되겠죠? 12번, 9분의 2 나누기 9분의 3입니다. 9분의 2 곱하기 4분의 9를 해주어야 되고요. 9로 약분을 하니까 1, 1. 그 다음, 2랑 4도 약분이 되죠. 2로 약분을 하면 결국 남아있는 것은 2분의 1이 되는 거예요. 1 곱하기 2, 1 곱하기 1이니까. 다음, 13번, 9분의 5 나누기 9분의 8입니다. 이 경우도 9분의 5 먼저 쓰고 곱셈 기호로 바꾼 다음 8분의 9라고 분자 분모를 바꿔줍니다. 9로 약분이 되겠죠? 8분의 5가 되겠다. 그 다음 14번 9분의 7 나누기 9분의 5예요. 역시 우리 분수를 곱셈으로 바꾸는 겁니다. 분수의 곱셈으로 바꾸면 9분의 7 곱하기 5분의 9가 되겠네요. 9로 약분이 되죠? 1, 1 남았어요. 자, 그 다음 7이랑 5가 남았네요. 그러면 5분의 7. 이렇게 쓸수 있겠죠. 자, 가분수는 대분수로도 나타내면 좋으니까 1과 5분의 2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다음, 9분의 8 나누기 9분의 2입니다. 역시 계산해 볼게요. 우리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꿔 보자. 9분의 8 곱하기 분자 분모 바꾸어서 2분의 9. 그러면 9로 약분되죠? 1, 그리고 1. 8이랑 2도 약분이 됩니다. 뭘로 약분이 돼요? 2로 약분이 돼요. 그러면 1, 그리고 4가 됩니다. 그럼 남아있는 거 생각해 보세요. 1 곱하기 1, 4 곱하기 1. 결국 4 하나만 남아 있으니까 몫은 4가 되는 거예요. 자, 10분의 3 나누기 10분의 5입니다. 10분의 3 곱하기 곱셈으로 바꿔야겠죠? 그 다음 5분의 10 이렇게 분자 분모를 바꿔줍니다. 10으로 약분이 되겠죠? 10으로 약분하고 났더니 1 곱하기 5는 5, 3 곱하기 1은 3. 그래서 5분의 3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다음
10분의 7.

나누기 10분의 9예요. 역시 나누어 지는 수는 그냥 그대로 씁니다. 10분의 7이라고 쓰고 나눗셈 기호는 곱셈 기호로 바꾸세요. 그 다음 분자, 분모는 서로 바꾸어서 9분의 10이라고 나타내요. 약분이 된다면 약분 미리 해줍니다. 10으로 약분이 되죠? 그러면 9분의 7이구나. 이렇게 그 몫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10분의 9 나누기 10분의 3이에요. 역시 나누어 지는 수는 그대로 쓰는 겁니다. 10분의 9. 그 다음 이 나눗셈 기호는 곱셈으로 바꿔야겠죠? 곱셈 기호로. 그리고 분자, 분모를 서로 바꾸어 3분의 10이라고 쓰는 거예요. 약분이 되나요? 약분이 됩니다. 10으로 약분해 보면 1, 1. 9랑 3도 서로 약분이 되거든요. 3으로 약분할 수 있어요. 1 그리고 3이 됩니다. 분모는 1 곱하기 1이고, 그 다음 분자는 3 곱하기 1이죠? 그래서 결국은 3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수 있었을 거예요. 분모가 같은 진분수 나누기 진분수 어떻게 계산할 수가 있나요? 그렇죠. 분모가 다음과 같이 똑같다면, 그래요. 바로 분자끼리의 나눗셈으로 계산하는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있고, 그러면 9 나누기 3이니까 몫이 3이 되잖아요. 이렇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 또두 번째가 있었죠. 그렇죠. 바로 분수의 나눗셈을 분수의 곱셈으로 바꿔서 생각하는 거예요. 10분의 9 나누기 10분의 3을 곱셈으로 바꿔서 생각하기 위해서 10분의 9 곱하기 3분의 10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 분모가 같은 진분수 나누기 진분수 두 가지 방법으로 해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선생님과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문제풀이에 자신감이 생기죠? 선생님은 18번까지 해결을 해보았고요. 나머지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풀고 나서 채점을 해보도록 하세요. 만약 틀린 문제가 있다면 꼭 다시 한번 풀어주세요. 알겠죠? 자, 그렇다면 오늘의 마지막 순서 무엇인가요? 네, 맞아요. 바로 도전 연산항 순서입니다. 여기 보이는 이 문제의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요, 어떻게 하라고요? 네, 수강 후기 게시판에 정답을 올려주라고요. 정답은 다음 시간에 공개됩니다. 자,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만점왕 연산 12단계 우리 여러 가지 개념과 문제들을 만나보았어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3일차에서 5일차까지 이어지는 문제들을 만나볼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0: 선생님, 어제 인터넷으로 동영상을 봤는데 남부 유럽에서는 낮잠을 자는 문화가 있대요.
1: 낮잠이라니 부럽다.
0: 그런데 일할 시간에 잠을 자다니 이상해요.
1: 낮잠 자는 문화나 그 사회의 문화를 편안경 관점으로 보는 건 바람직하지 못해.
0: 그렇군요. 그렇다면 문화를 이해하는 바람직한 태도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1: 그래, 이번 강을 통해 문화를 이해하는 다양한 태도를 알아보자.
2: 남부 유럽에서 낮잠 자는 문화를 무조건 우리의 시각으로만 보는 태도는요, 바람직하지 못한 태도입니다. 그렇다면 문화를 이해하는 바람직한 태도는 무엇이고 바람직하지 못한 태도는 무엇인지를 이번 강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바람직하지 못한 문화 이해의 태도는요, 자문화 중심주의가 있습니다. 자문화 중심주의는 말 그대로 스스로의 문화, 자신의 문화를 우수하다고 여기고 다른 문화는 열등하다고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 침대

신발을 신다니 이거는 우리와 달리 정말 미개한 문화야라고 바라보는 거는요. 다른 문화를 자신의 문화로만 기준으로 평가하는 태도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를 바람직하지 못한 태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문화 중심주의가 바람직하지 못한 태도이지만 때로는 장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문화가 최고야라고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내세우다 보니까 자기 문화의 자부심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문화가 최고라는 생각들이 모이게 되면은요, 구성원들의 결속도 강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문화를 이해하려고 할 때 다른 문화를 무시하는 태도로 이해를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집단과의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문화를 이해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태도는 바로 문화 사대주의입니다. 문화 사대주의는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메뉴가 영어로 써 있으니까 한글보다 더 멋져 보여. 한글로 메뉴판을 작성하는 것은 멋있지 않아. 무조건 다른 나라의 언어로 메뉴판이 작성되는 게 멋있어 라고 바라보는 태도예요. 즉, 자문화 중심주의와 반대로 이번에는 다른 사회의 문화를 무조건 우월하게 보고 자신의 문화는 낮게 평가하는 태도가 문화 사대주의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신의 문화를 낮게 평가하다 보니까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지만 마찬가지로 때로는 장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문화의 장점을 빨리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의 기술, 다른 문화의 문화를 빨리 습득해서 자신의 문화를 발전시키는 계기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자신의 문화를 낮추고 무조건 다른 문화의 우수성만 내세우다 보니까 자기 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주체성을 상실해서 더 나아가서는 문화적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문제점도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자문화 중심주의, 문화 사대주의는요, 모두 다 문화를 바람직하지 못한 태도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문화에는 우열, 좋고 나쁨, 훌륭하고 그렇지 않은 게 있어라고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문화를 잣대를 가지고 평가를 하다 보면은 다양한 문화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문화 사회에서 다양한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 바람직한 태도를 우리는 바로 문화 상대주의라고 부릅니다. 문화 상대주의에서 상대는요, 서로서로 대한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즉, 다른 사회의 문화가 우리의 문화와 다르다 할지라도 한 사회의 문화를 사회적 상황, 맥락을 고려해서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바로 문화 상대주의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밑에 있는 그림을 통해서 문화 상대주의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그림은 티벳의 장례 풍습인 조장입니다. 즉, 새의 조자를 써서 새가 시신을 쪼아먹게 하는 장례 풍습이에요. 티벳에서는 저런 장례 풍습이 나오게 되는 환경적 맥락이 있어, 사회적 이유가 있어 라고 이해하는 태도를 문화 상대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티벳은 고도가 높아요. 그리고 겨울이 길기 때문에 매장이 어렵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나무가 부족해서 화장도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티벳에서는 조장과 같은 장례 풍습이 발달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그 나라의 환경적 맥락에서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우리는 바로 문화 상대주의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문화 상대주의는요, 문화의 우열을 평가하지 않는 바람직한 문화 이해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문화 상대주의로 다양한 문화들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그럴 수 있어. 아, 저 나라는 저런 사회적 환경 때문에, 저런 풍습 때문에 이런 문화가 생겼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문화를 있는 그대

0: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다문화 사회로 발전하는 현대사회에서는 더욱 필요한, 그러니까 다양한 문화 공존의 기초가 되는 태도를 우리는 바로 문화 상대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다만 조심해야 될 점은 예를 들면은 노예 제도와 같이 인간의 존엄성과 같은 보편적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도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노예 제도를 문화 상대주의적 측면에서 이해하는 거는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 노예 제도도 그 나라만의 이유가 있을 거야. 다른 사람을 살인하는 그런 풍습도 다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이해하다 보면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 같은 것들을 훼손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러한 행위까지 문화 상대주의적 관점으로 이해하는 태도는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서 문화를 이해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태도인 자문화 중심주의, 문화 사대주의, 그리고 바람직하게 이해하는 문화 상대주의까지 살펴보았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더 다양한 문화들이 빠르게 발전하고 변화할 겁니다. 변화하는 다양한 문화들을 우리가 바람직한 태도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들을 확실히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1: 그럼 남부 유럽에서 낮이 길고 매우 더운 기후 특징이 나타나서 한낮에 일하기보다 낮잠을 자는 문화가 발달한 거군요.
2: 그래, 이렇게 이해하는 게 바로 문화 상대주의적 태도야.
1: 다양한 인종, 문화가 함께하는 다문화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 더더욱 문화 상대주의적 태도가 필요하겠네요.
2: 우와, 벌써 이렇게까지 이해한다고? 대단한걸?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0: 혹시 이 사진 보셨어요? 기상청 공모전 수상작이라고 하는데요. 한쪽은 폭염 때문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다른 쪽은 같은 날 같은 지역에서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고 있어요. 이게 가능한가요?
1: 나은이도 그 사진 봤구나. 이렇게 믿기 힘든 기상현상이 발생하는 일이 점점 늘어나고 있지. 예전엔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는데 이제는 우리 주변에서 매년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 되어버렸어.
0: 기후변화가 이렇게 일상 속에서 체감되는 줄은 몰랐어요. 기후가 정말 망가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
1: 맞아.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야. 기후위기가 무엇인지, 그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자.
2: 안녕하세요. 기초영어특강 사회2 이다은입니다. 여러분들, 사진에서처럼 갑자기 한쪽은 맑은 하늘인데 한쪽에서는 우르르 쾅쾅 엄청난 비가 내리는 이런 이상한 기후현상들이 정말 매년 곳곳에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제는 기후변화가 아닙니다. 기후변화가 정말 우리의 생존을 위협할 수준까지 되었기 때문에

지구 온난화라고 하는 현상은 무엇이냐면 대기 중에 온실가스 농도가 높아지게 되면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과도하게 높아지는 현상입니다. 마치 지구가 거대한 온실처럼 뜨거워지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 그래프에 보시면은요. 전 세계에 이산화탄소 농도 점차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의 평균 기온도 점차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결국 이 지구의 기온 상승은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의 변화와 관련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그러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왜 높아지게 되었을까요? 바로 우리가 과도하게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했기 때문이죠. 석유,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를 사용하면서 우리 인류는 정말 그 전과 비교할 수도 없는 많은 번영을 누리게 되었고 삶의 질이 높아졌지만 그로 인해서 지구는 점점 더 병들고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지구온난화, 여러분들 온실효과 한번 들어보셨나요? 지구의 모든 에너지의 근원은 바로 태양빛입니다. 태양으로부터 받아들인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지구의 생활이 유지가 될 수 있는 건데요. 우리가 사람들이 에너지를 받기 위해서 음식을 섭취하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또 섭취한 만큼 소비를 하고 배출을 하기 때문에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계속해서 섭취만 하고 소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건강이 악화되겠죠. 지금 우리의 지구의 상황이 딱 그렇습니다. 태양으로부터 계속 에너지는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지구에서 에너지를 소비하고 방출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화석연료, 그 화석연료 속에 들어있던 이산화탄소나 메테인과 같은 온실기체들이 지구가 방출하는 에너지를 다시 지구로 복사시켜버리는 거예요. 결국 지구에 과도하게 열이 많아지게 되면서 인위적으로 기온이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 지구의 기온 변화는요, 이전에도 여러 차례 일어났었다고 해요. 네, 자연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지구의 기온 변화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산업혁명 이후에 기후변화 속도가 그 전과 달라졌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화석연료, 그로 인한 이산화탄소의 배출이 지구의 기온 변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한 영향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여기 왼쪽의 사진을 보시면 1913년에 미국의 한 지역에서 관측된 빙하입니다. 그리고 한 세기가 지나서 2012년에 관측된 빙하의 양 거의 대부분 사라졌죠? 네. 이렇게 빙하가 사라지게 되면 빙하로 존재하고 있던 수분이 물로 녹아서 해수면이 높아지게 되고요. 결국 해안 저지대의 침수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미 이런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나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북극 지역에서도요, 빙하가 줄어들게 되면서 북극곰의 서식지가 줄어들고요, 또 해수면이 상승하는 문제들이 나타나게 되었고요. 그리고 알프스 히말라야 지역뿐만 아니라 유럽의 안데스 산맥에서도요, 매년 빙하가 녹은 물이 과도하게 흘러내리게 되면서 그로 인한 홍수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북극 주변의 영구 동토층, 1년 내내 얼어있는 토양층을 이야기하는데요. 이곳에는 물만 꽝꽝 얼어있는 게 아니라 과거에 이 지구에 살았던 동물들의 사체도 묻혀있고요. 그 안에는 우리 인류가 항체를 가지고 있지 않은 바이러스들도 잠들어 있는데요. 이 영구 동토층이 녹는다는 것은 그 안에 있던 동물의 사체가 녹는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항체를 가지고 있지 않은 바이러스가 깨어나서 우리에게 새로운 감염병의 위협이 등장할 수도 있다는 것을 예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비가 적게 오는 곳은 더 적게 와서 가뭄이나 사막화 현상이 심각해지기도 하고요. 남태평양에 위치한 투발루라고 하는 나라는요, 이미 벌써부터 국토 대부분이 물에 잠기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인근 국가들에게 도움을 청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국제사회는 이러한 기후변화,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왔습니다. 먼저 1992년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로에 국제정상들이 모여서 기후변화가 정말 심각해요. 우리 무언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약속을 했던 것이 바로 국제사회의 기후변화협약이었고요. 그 다음에 5년 뒤 일본의 교토에서 다시 한번 만납니다. 5년 전의 협약이 정말 큰 의의가 있었지만 강제성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교토의정서에서는요, 보다 더 강제성이 있는 정책, 바로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2010

0: 2015년에 체결된 파리 협정에서는요,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에게도 구체적인 감축 목표를 세우고 이행할 것을 권장하게 되었죠. 이제 여러분들 사진 한 장 속에 있었던 현상이 그냥 단지 신기한 현상이 아니라 지구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내고 있는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SOS 메시지로 느껴지지 않나요? 우리 나은이는 그런 소리에 귀 기울일 자세가 준비가 되었는지 한번 만나보러 가보겠습니다.
1: 수업을 듣고 나니까 사진 속의 모습은 그냥 특이한 날씨가 아니라 지구가 보내는 경고라는 걸 알게 됐어요. 매년 심해지는 폭염도 갑작스러운 호우도 결국 우리가 만든 결과라는 게 마음에 남아요.
2: 맞아. 기후위기는 어느 한 나라나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야.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 곳곳에서 사람의 생명, 도시, 식량, 생태계가 영향을 받고 있지.
1: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네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있을까요?
2: 물론이지. 일회용품 줄이기, 플러그 뽑기, 대중교통 이용처럼 작은 실천도 모이면 큰 변화를 만들어.
1: 앞으로는 날씨 뉴스를 볼 때도 오늘 비 온 대로 끝내지 않고 그 뒤에 숨은 의미까지 생각해 볼게요.
2: 지구는 우리한테 계속 말을 걸고 있고 이제는 우리가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차례야.
3: 행주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정지방제를 발견한 당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팽팽!

안녕하세요, 친구들. 어휘가 문해력이다. 초등 5학년 1학기 강의를 맡은 여러분의 문해력 길잡이 손은지입니다. 자, 오늘은 1주차 세 번째 시간인데요. 수학 교과서에 나와 있는 다양한 어휘들 살펴볼 거예요. 자, 수학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낱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당연히 문제를 푸는데 어려움을 겪겠죠? 그래서 오늘은 중요한 낱말의 뜻도 알아보고요. 그리고 또 낱말의 뜻과 함께 그 단원과 관련된 수학적인 개념, 원리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으면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그림 속에 무엇이 보이나요? 마트에서 받아온 영수증입니다. 영수증에 어떤 내용들이 쓰여 있는지 살펴볼까요? 자, 품목, 뭘 샀는지가 나와 있어요. 과자, 음료수, 물을 샀다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각각 과자, 음료수, 물이 하나에 얼마씩인지 단가가 나와 있습니다. 1,500원, 1,000원, 600원. 그리고 그 옆에는 그걸 몇 개씩 샀는지 각각 수량이 나와 있어요. 과자 3개 샀고요. 음료수 5병 샀고요. 물 2병 샀다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제 가격, 금액이 나와 있고요. 이 금액은 어떻게 구했을까요? 하나의 가격, 즉 단가의 수량을 곱해서 곱셈으로 구했겠죠. 이런 식으로요. 1000 곱하기 5는 5000, 600 곱하기 2는 1200 이렇게 구했을 거예요. 곱셈을 한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모든 산 것들의

금액의 합. 합계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이 금액들을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덧셈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1,700원이라는 값이 나왔는데요. 어머나. 쿠폰 할인이 있대요. 할인해준다는 것은 값을 깎아준다는 거니까 이 1,000원만큼을 어떻게 해주면 돼요? 빼주면 돼요. 뺄셈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계산했더니 최종 금액, 최종적으로 지불해야 할 금액이 얼마라고 쓰여 있나요? 9,700원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럼 이 9,700원이라는 값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 지금 어떤 셈들을 한 거예요? 곱셈, 덧셈, 뺄셈. 그리고 이러한 계산식을 하나의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죠. 혼합 계산이라고 하는데요. 혼합 계산과 관련된 낱말들 살펴보겠습니다. 수학 5학년 1학기 1단원 자연수의 혼합 계산에 등장하는 낱말들입니다.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혼합 계산. 가장 중요한 개념이자 낱말이 되겠죠? 섞이다. 차례. 먼저. 괄호. 안까지. 생활 속에서 자주 쓰이는 익숙한 낱말들도 보이네요. 그럼 이 낱말의 쓰임새, 낱말의 뜻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낱말, 가장 중요하다고 할수 있는 혼합 계산입니다. 어떤 것을 혼합하다.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섞어서 합한다라는 뜻입니다. 혼합, 섞어서 합한다. 그러니까 식 하나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식이 섞여 있는 계산을 우리 혼합 계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덧셈, 더하기, 뺄셈, 빼기, 곱셈, 곱하기, 나눗셈, 나누기. 자, 이러한 기호들이 한데 섞여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것들을 혼합 계산이라고 합니다. 혼합 계산에서는 계산 순서가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섞여 있으니까 무엇을 먼저 계산할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뭘 먼저 계산하냐에 따라서 계산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자, 일반적으로 뭐 아무것도 없다고 했을 때, 자, 이러한 것들만 있어요. 괄호도 없어요. 자, 그러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중에 뭘 먼저 해야 될까요? 곱셈과 나눗셈을 더 먼저 해야 하는 겁니다. 무엇과 섞여 있을 때요? 덧셈이나 뺄셈과 섞여 있는 경우에는 곱셈, 나눗셈을 먼저 해야 하는 거예요. 자, 곱셈도 있고 나눗셈도 있다면 둘 중에서는 더 앞쪽에 있는 것부터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 기억해 두면 되겠죠? 다음 낱말은 섞이다입니다. 27 더하기 4 빼기 16은 덧셈과 뺄셈이 섞여 있는 식인 거죠. 즉, 섞이다. 여기서 섞이다는 두 가지 이상의 것이 한데 합쳐진다는 거예요. 더하기, 빼기, 합쳐져 있잖아요. 덧셈, 뺄셈이 섞여 있는 식인 것이죠. 이 섞이다가 다른 뜻으로 쓰이기도 하는데요. 선생님의 말씀이 친구들이 떠드는 소리와 섞여 잘 들리지 않았다. 선생님의 말씀, 소리, 그리고 친구들이 떠드는 소리가 같이 들리는 거예요. 이때의 섞이다는 어떤 말이나 행동에 다른 말이나 행동이 함께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서는 선생님의 말씀에 친구들이 떠드는 소리가 함께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섞이다. 자, 두 가지 모두 다 기억해두면 좋겠네요. 다음 낱말은 차례입니다. 줄을 선 차례대로 입장하다. 차례대로 한 명씩 입장하다. 이때의 차례의 뜻은 무엇일까요? 좀 어렵게 쓰여 있어요. 순서 있게 구분하여 벌려나가는 관계 또는 그 구분에 따라 각각에게 돌아오는 기회. 아, 너무 어려워요. 자, 쉽게 생각하면요. 차례는 순서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줄을 선 차례대로 입장한다는 것은 줄을 선 순서대로, 그러니까 먼저 섰으면 먼저, 뒤에 섰으면 뒤에, 줄을 선 순서대로 입장한다는 거예요. 소리는 같은데 뜻이 전혀 다른 말 차례도 있습니다. 설과 추석날 아침에 차례를 지낸다. 우리 친구들도 부모님과 함께 차례를 지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주로 명절에 차례를 많이.

지내는데요. 이때의 차례는 뭐 명절이라든지 조상의 생일 때 조상들을 기리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음식을 차려놓고 제사를 지내는 것을 차례라고 합니다. 어때요? 같은 낱말인데 소리는 같은데 뜻이 전혀 다르죠. 순서대로 할때 차례랑 그다음 차례상을 차리다 할때 차례는 전혀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구분해서 이것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다음 낱말은 먼저입니다. 이거 굉장히 쉬운 낱말인 거죠? 덧셈뺄셈 곱셈이 섞여 있는 식에서는 앞에서 선생님이 이야기했어요. 곱셈을 먼저 계산하고 덧셈뺄셈을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계산한다. 자, 먼저는 더 앞에 계산한다는 뜻이죠. 시간적으로나 순서상으로. 시간적으로도 앞인 거고요. 순서도 앞인 거예요. 그래서 앞선 때를 뜻하는 말이 먼저입니다. 자, 그럼 혼합 계산식을 한번 볼까요? 30 더하기 7 빼기 3 곱하기 2. 뭘 먼저 앞서서 계산해야 할까요? 덧셈, 뺄셈, 곱셈 중에서는 곱셈을 먼저 하는 거니까 3 곱하기 2를 먼저 계산해 주고요. 그 다음, 덧셈과 뺄셈이 동등하니까 그 중에서는 앞에 있는 것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덧셈 두 번째로 해주고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뺄셈을 해주는 것이죠. 자, 여기 있는 혼합 계산식에서는 곱셈을 가장 먼저 계산해야 하는 거라고요. 다음 낱말은 괄호입니다. 괄호, 어떻게 생긴 거 우리 괄호라고 해요? 이렇게 생긴 거 괄호라고 하죠. 자, 여기도 있네요. 괄호. 괄호는 문장 부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단어, 숫자, 문장 이런 것들의 앞뒤를 이렇게 막아서 다른 것과 구별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연수의 혼합 계산에서는 이 괄호로 묶은 부분이 달라지면 계산 결과도 달라집니다. 한번 볼까요? 자, 괄호가 없다고 생각했을 때는요. 12 더하기 16 나누기 4 빼기 2. 인데요. 지금 괄호가 쳐져 있는 부분이 다릅니다. 앞쪽에서는 12 더하기 16, 덧셈 있는 부분에 괄호 표시를 해주었고요. 뒤쪽의 식에서는 4 빼기 2, 뺄셈 있는 부분에 괄호 표시를 해주었습니다. 자연수의 혼합 계산에서는 괄호가 있는 부분을 가장 먼저 계산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곱셈이든 나눗셈이든 뺄셈이든 뭐 상관없습니다. 덧셈이든 괄호가 있는 부분 무조건 가장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왼쪽 식에서는 덧셈을 가장 먼저 하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눗셈, 마지막에 뺄셈. 오른쪽에 있는 식은 뺄셈은 뒤쪽에 있긴 한데 괄호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는 괄호 안을 먼저 계산하는 거예요. 자, 뺄셈 먼저. 자, 그 다음에 덧셈과 나눗셈 중에서는 나눗셈을 먼저 해야 되는 거겠죠? 마지막에 덧셈 계산하면 되는 거고요. 자, 괄호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생긴 둥근 소괄호 있고요. 자, 소괄호를 또 포함해서 묶고 싶을 때는 이렇게 생긴 중괄호를 쓰고요. 자, 중괄호까지 포함된 내용을 크게 묶고 싶을 때는 이렇게 생긴 대괄호를 쓰기도 합니다. 자세한 내용 우리 교재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면 도움될 것 같네요. 다음 낱말은 안입니다. 자, 괄호가 있는 식에서는 괄호 안을 가장 먼저 계산하는 거라고요. 안, 안과 밖 떠올리면 되겠죠? 이때 안이라는 것은 어떤 물체나 공간에 둘러싸인 가장자리에서 가운데로 향한 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속으로 들어가는 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괄호 안이라는 거는 이 속으로 들어가는 쪽, 이쪽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럼 반대말은 뭐겠어요? 안이 아니라 바깥. 되는 겁니다. 이런 식이 있다면 괄호 아닌 3 빼기 1 뺄셈부터 먼저 계산하는 거겠죠? 자, 여러 가지 낱말을 살펴보았으니까 우리 또 다른 단원에 있는 낱말들도 알아볼 건데요. 자, 지금 친구들이 몇명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명의 친구들이 있는데요. 몇 명씩 짝을 짓는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섯 명이 짝을 지으면 몇 명이 남게 돼요? 한 명의 친구가 외롭게 남게 됩니다. 다섯 명이 아니라 여섯 명이 이렇게 짝을 지으면 남는 친구가 없겠죠. 자, 네 명이 짝을 지으면요. 하나, 둘, 셋, 넷. 두 명이 남게 됩니다. 세 명이 짝을 지으면요. 셋, 셋. 자, 남는 친구 없어요. 두 명이 짝을 짓게

되면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나 마찬가지로 남는 친구가 없죠. 자, 한 명씩 혼자 하게 되면요.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남는 사람이 없죠. 자, 몇 명씩 짝을 짓냐에 따라서 남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고 생기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자, 어떨 때 남는 사람 없이 짝을 지을 수 있을까요? 몇 명씩 짝을 지을 때요? 바로 이 문제는 6의 약수를 구할 수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수학 5학년 1학기 2단원, 약수와 배수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낱말들 살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약수, 방금 전에 6의 약수라고 이야기했죠? 배수, 공약수, 최대 공약수, 최대 공약수의 성질, 공통, 최대한.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그 말이 그말 같아요. 자, 괜찮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낱말입니다. 약수에서 약은요, 나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눌 수 있는 수인 거예요. 즉, 약수는 어떤 수를 나머지가 없이 나누어 떨어지게 할수 있는 수인 겁니다. 그러면 6을 나누어 떨어지게 할수 있는 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6을 1로 나누면 몫이 6이고, 자, 나머지 없습니다. 6을 2로 나누면 몫이 3이고, 나머지 없습니다. 6을 3으로 나누면 몫이 2이고 나머지는 없겠죠. 6을 4로 나누면 몫은 얼마예요? 1이고 나머지가 2가 생기는 거예요. 6을 5로 나누면 몫이 1이고 나머지가 1이 생기겠죠. 마지막으로 6을 6으로 나누면 몫이 1이고 나머지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보았을 때 6을 나누어 떨어지게 할수 있는, 나머지가 없이 나누어 떨어지게 할수 있는 수는 어떤 수들인 거예요? 1, 2, 3, 4, 5는 안 되죠? 6, 1, 2, 3, 6입니다. 그래서 자, 6은 1, 2, 3, 6으로 나누어 떨어짐으로 바로 이 6을 나누어 떨어지게 할수 있는 1, 2, 3, 6이 6의 약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소리는 같고 뜻은 전혀 다른 말인 약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아침 뒷산에서 약수를 길어 오신다. 물을 길어 온다. 자, 받아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때 약수는 약효가 있는 샘물을 뜻하는 겁니다. 마치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약효를 가지고 있는 샘물을 뜻하는 거예요. 뜻이 전혀 다릅니다. 자, 약수는 어떤 수를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라고요. 자, 그 다음은 약수가 아니라 배수입니다. 약수와 배수였잖아요. 배수의 배는 곱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배수라는 것은 어떤 수를 1, 2, 3, 4, 5 배한 수를 뜻하는 거예요. 뭐 10배가 될 수도 있고 20배가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5 곱하기 1 하면 5잖아요. 5 곱하기 2 하면 10이잖아요. 5 곱하기 3 하면 15잖아요. 그래서 자, 5를 몇배한 수인 5, 10, 15, 20 이런 수들이 5의 배수가 되는 거예요. 배수도 마찬가지로 소리는 똑같은데 뜻이 다른 말이 있습니다. 이 노는 배수가 잘 된다. 비가 많이 와도요, 물이 잘 빠져요. 이때의 배수는 안에 있거나 고여 있는 물을 밖으로 퍼내거나 다른 곳으로 내보내는 것을 배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을 내보내는 구멍을 배수 구라고 하는 거고요. 물을 내보내는 길을 배수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구분할 수 있어야겠죠? 다음 낱말은 공약수입니다. 자, 공약수. 약수는 약수인데 공약수예요. 약수는 뭔지 알잖아요. 이때 공은 공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공통인 약수입니다. 자, 12의 약수는 어떤 수들이 있어요? 나누어 떨어지게 할수 있는 수이니까 1, 2, 3, 4, 6, 12. 이 수들이 12의 약수입니다. 18의 약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2, 3, 6, 9, 10.

자, 그럼 12의 약수도 되고 18의 약수도 되는 공통인 약수에는 어떤 수들이 있을까요? 자, 어떤 두 수의 공통된 약수. 공통된 약수에는요, 겹치는 것들이니까 1, 2, 3, 6. 자, 이렇게 네 가지가 겹치는 거예요. 그래서 공약수는 어떤 두 수의 공통된 약수입니다. 1, 2, 3, 6이 바로 12와 18의 공약수라는 뜻이 되겠죠. 공약수, 공통된 약수라고요. 자, 그 다음 이어지는 낱말이 이번에는 공약수는 공약수인데요. 최대 공약수입니다. 자, 최대라는 거는 뭐예요? 가장 크다는 뜻입니다. 공약수 중에서 가장 큰 공약수를 최대 공약수라고 하는 거예요. 12와 18의 공약수 뭐라고 했지요? 1, 2, 3, 6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1, 2, 3, 6 중에서 가장 큰 공약수는 얼마인가요? 6입니다. 그러므로 이 6이 12와 18의 최대 공약수가 되는 것이죠. 최대가 있으면 최소도 있겠죠. 최소 공약수는 말 그대로 공약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입니다. 우리 자연수에서 1이라는 수는 모든 수를 나누어 떨어지게 할 수 있는 수잖아요. 그래서 모든 약수, 모든 공약수에 이 1이라는 수는 전부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포함되는 거니까 공약수 중에서 가장 작은 최소 공약수는 항상 1이 되는 것이겠죠. 최대 공약수 알아보았고요. 이 최대 공약수가 어떤 성질을 또 가지고 있대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을까요? 두 수의 공약수는 두 수의 최대 공약수의 약수와 같대요. 이게 대체 무슨 말이죠? 16과 24의 공통된 약수를 구해보면요. 이렇게 네 가지가 나와요. 1, 2, 4, 8. 이 중에 가장 큰 최대 공약수는 얼마인가요? 가장 큰 최대 공약수는 8입니다. 자, 그러면 두 수의 공약수인 1, 2, 4, 8과 최대 공약수인 8의 관계를 살펴보자 하고요. 눈을 크게 뜨고 보세요. 1, 2, 4, 8은 8과 어떤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 8의 약수인 거예요. 최대 공약수인 8을 나누어 떨어지게 할수 있는 수들이 1, 2, 4, 8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학 교과서에서 얘기하는 최대 공약수의 성질이라는 것은 어떤 두 수의 최대 공약수의 약수가 바로 공약수와 똑같다. 자, 이게 왜 중요할까요? 어떤 두 수의 공약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일일이 하나하나 구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최대 공약수가 뭔지를 구한 다음에 이 최대 공약수의 약수를 구한다면 그게 바로 두 수의 공약수가 된다는 뜻입니다. 최대 공약수의 성질 이제 잘 알겠죠? 그 다음 낱말은 공통입니다. 자, 공통. 24와 30에 공통으로 들어있는 수니까 둘다 모두 들어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뭐 둘이나 여러 사이에서 모두 통하고 연관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공통. 자, 그래서 공통으로 들어있는 수 중에서 가장 큰 수가 이거래요. 즉, 가장 큰 수니까 최대 공약수. 둘다 나누어 떨어지게 할수 있는 수 중에서 가장 큰 최대 공약수가 6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최대 공약수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수들을 작은 수들의 곱으로 이렇게 쪼개서 나타낸 다음에 공통되는 부분을 찾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는 마치 나눗셈 세로식을 뒤집은 것과 같은 이러한 식을 통해서 2 곱하기 3 최대 공약수를 쉽게 구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낱말은 최대한 인데요. 너무도 익숙한 낱말이죠. 최대한 일정한 조건에서 정해진 가장 큰 중요합니다. 가장 큰 정도를 뜻하는 거예요. 연필 30자루 지우개 24개를 최대한 많은 학생에게 가장 큰 수를 찾아야겠죠. 최대한 많은 학생에게 남김없이 똑같이 나누어 준대요. 자, 그러면 두 수의 뭐를 구하면 돼요? 최대한이니까 최대 공약수를 구하면 되겠죠. 30과 24의 최대 공약수는 6입니다. 그러므로 6명에게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줄때

선명까지 똑같이 나누어 줄수 있다는 뜻입니다. 최대한 반대로 최소한이겠죠. 이건 가장 적게 잡는 거예요. 가능한 작게 잡는 거예요. 일이 굉장히 많아요. 이 일을요, 빨리 하면 시간이 적게 걸리고요. 천천히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이 일을 끝내는데 최소한, 아무리 빨리 해도, 제일 적게 잡아도 최소한 4시간은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시간보다 적게 걸리진 않아요. 4시간 이상으로 걸린다는 거겠죠. 이럴 때쓸수 있는 말이 최대한, 최소한입니다. 자, 다양한 낱말들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이와 관련된 문제들 풀어볼까요? 확인 문제 1번부터 풀어볼게요. 뜻에 알맞은 낱말이 되도록 보기에 글자 카드에서 글자를 찾아 쓰세요. 자, 통, 리, 약, 괄 있네요. 첫 번째, 어떤 수를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 무엇인가요? 약수라고 했죠. 어렵지 않네요. 두 번째, 둘 이상, 둘 또는 그 이상의 여러 사이에 두루 통하고 관계가 되는 거예요. 모두, 전부, 공통이라고 했습니다. 통. 세 번째, 문장 부호의 하나로서 단어, 숫자, 문장 등의 앞뒤를 막아 다른 것과 구별하는 기호 뭐예요? 이렇게 생긴 거 괄호라고 한다고 했죠. 자, 마지막 순서 있게 구분하여 자 중요한 말이 순서였습니다. 순서 있게 구분하여 버려나가는 관계 그 구분에 따라 각각에게 돌아오는 기회 차례라고 했어요.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2번 문제입니다. 낱말과 그 뜻을 알맞게 선으로 이으세요. 안! 자, 가운데로 가는 거, 중심으로 가는 거 생각하면 되죠. 자, 그래서 어떤 물체의 공간을 둘러싸인 가에서 가장자리에서 가운데로 향한 쪽? 이렇게 3번이랑 이어주면 되겠네요. 먼저 계산해요. 시간이나 뭐 순서상으로 앞서서 계산해요라는 거니까 1번 이렇게 이어주면 되는 거고요. 최대한, 대가 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일정한 조건에서 정해진 가장 큰 정도를 뜻합니다. 2번이랑 이어지면 되겠네요. 3번입니다. 밑줄 그은 낱말의 뜻을 보기에서 찾아 기호를 쓰라고 했습니다. 기역과 니은이 있는데요. 첫 번째, 1, 3, 5, 15는 15의 약수래요. 나누어 떨어지게 할수 있는 수들이라는 뜻이니까 기역 써주면 되겠죠. 두 번째, 바위 틈에서 흘러나온 물, 약수를 마시니 톡 쏘는 맛이 났다. 이때의 약수는 먹거나 몸을 담그거나 하면 약효가 있는 생물을 뜻하는 거겠죠? 그래서 니은 써주면 되는 겁니다. 4번이에요. 낱말의 뜻은 무엇인지 괄호 안에서 알맞은 말을 찾아 동그라미 표하는 겁니다. 먼저, 어떤 뜻일까요? 시간적으로나 순서상으로나 앞선 때를 뜻하는 거죠? 앞선. 두 번째, 섞이다. 두 가지 이상의 것이 한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혼합계산 합쳐지는 겁니다. 합쳐지다. 세 번째, 최대 공약수의 성질 무엇이었나요? 두 수의 이것은 공약수는 두 수의 최대 공약수의 약수와 같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공약수의 동그라미 해주면 됩니다. 5번 문제예요. 빈칸에 알맞은 낱말을 글자 카드로 만들어 쓰세요. 글자들이 6글자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읽어볼게요. 15와 45에 이것으로 들어있는 수 중에서 가장 큰 수는 15이므로 15와 45의 최대 공약수는 15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15는 3 곱하기 5로 나타낼 수 있죠. 그리고 45는 어때요? 3 곱하기 5로 나타낼 수 있고요. 들어있는 수 중에서 가장 큰 수가 3 곱하기 5. 3 곱하기 5, 즉 15인 거잖아요. 그래서 15와 45의 최대 공약수가 15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 빈칸에 어울리는 말은 뭘까요? 둘 다에 모두 들어있는 거니까 공통이라는 낱말이 어울리겠죠. 그래서 빈칸에 공통이라고 써주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구점에서 8권에 6천원 하는 공책 한 권을 샀다고 했거든요. 자, 그러면 한 권에 얼마인지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8권에 6천원이니까 6천을 8로 나눠주면 되겠죠.
한 개에 450원 하는 지우개를 세개 샀다고 했으니

그러니까 자, 지우개 값은 얼마예요? 450 곱하기 3이 되는 거예요. 이 둘을 더해주면 물건 값이 되겠죠. 5,000원을 냈을 때 거스름돈을 구한다고 했으니까 괄호로 묶어서 5,000원에서 빼주면 나머지가 거스름돈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식을 세워서 뭘 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 뭐가 있어요? 뺄셈도 있고, 나눗셈도 있고, 덧셈도 있고, 곱셈도 있어요. 모두 다 섞여 있는 혼, 합, 계, 산이라고 합니다. 혼, 합, 계, 빈칸에 잘 써졌고요. 6번 문제입니다. 뜻에 알맞은 낱말을 빈칸에 쓰는 거예요. 첫 번째 문제의 가로 열쇠부터 보겠습니다. 어떤 두 수의 공통된 약수라고 했으니까 공약수가 되겠죠. 공약수. 다음으로 세로 열쇠 2번 볼게요. 어떤 수를 1, 2, 3배 한 수니까 배수라고 합니다. 약수 아니죠. 배수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고요. 다음 두 번째 문제 볼게요. 먼저 가로 열쇠 1번입니다. 공약수 중에서 가장 큰 수니까 뭐예요? 최대 공약수가 되는 거예요. 최대 공약수. 세로 열쇠 2번입니다. 일정한 조건에서 정해진 가장 큰 정도니까 최대한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최대한이라고 써주면 되겠네요. 자, 모든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선생님이 오늘도 친구들 위해 준비한 도전! 낱말 글짓기! 자, 오늘의 낱말은 무엇인가요? 공약수입니다. 매우 여러 번 나왔죠. 공약수는 어떤 두 수의 공통된 약수라고 했습니다. 이 공약수라는 낱말이 들어가도록 짧은 글을 써보고요. 지은 짧은 글은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오늘 우리 친구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을 거예요. 수학, 교과서에 나오는 낱말의 뜻도 알고 개념들도 익히고 많은 도움이 되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복수 열심히 하는 거 잊지 말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친구들, 안녕!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우리 친구들과 함께 어휘가 문해력이다. 6학년 1학기를 함께 공부하고 있는 이서윤 선생님입니다. 오늘은요, 우리 수학 교과서에 있는 어휘들을 공부해 볼 거예요. 네, 우리 친구들 수학 좋아하나요?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요. 오늘 선생님과 또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은요, 좋아질지도 몰라요. 자, 오늘 배우게 될 어휘는요, 1단원 분수의 나눗셈에 들어가는 어휘입니다. 여기 어떤 상황인지 볼게요. 밀가루가요, 4kg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봉지가 7개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봉지가 2개가 있으면 4kg이니까 2kg씩 넣으면 될 것 같고요. 봉지가 4개가 있으면 1kg씩 넣으면 될 것 같고요. 봉지가 하나만 있으면 그냥 4kg 다 넣으면 될 것 같은데, 아니 7개가 있으니까 어떻게 넣지 하고 고민이 될 만한 상황입니다. 밀가루 4kg을 봉지 7개에 남김없이 똑같이 나누어 담으려고 하는데 쉽지 않아. 이제까지 배웠던 자연수의 나눗셈으로 계산하면 나누어 떨어지지 않고 몫이 분수가 되기 때문이야. 분수의 나눗셈과 관련된 낱말을 익혀보자. 분수의 나눗셈과 관련된 낱말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첫 번째 낱말입니다. 몫이에요. 나눗셈에서 나누어지는 수를 나누는 수로 나누어 얻는 수,

나누다라는 말이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자, 여기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식으로 숫자로 바꾸어 가지고 생각하는 게 가장 편합니다. 3 나누기 7에서요, 나누어지는 수랑 나누는 수를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피자가 하나, 둘, 세 판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피자 세 판에 우리가 나누어야 하죠. 그럼 피자 세 판이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수가 나누어지는 수예요. 그래서 피자 세 판을 일곱 명이 나누어 먹을 거예요. 그래서 7로 나누겠죠. 그래서 뒤에 있는 7이 나누는 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 나누기 7을 하는 거죠. 그러면 피자 세 판을 일곱 명이서 나눠 먹으려면은 한 판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일곱 조각으로 나누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조각으로 나누는 거예요. 여기도 다 일곱 조각으로 나누는 거죠. 똑같이 먹어야죠. 그래야지 안 싸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 지금 살짝 크기가 달라 보이는 건 이게 똑같이 나눴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피자 세 판을 각각 일곱 조각으로 나눈 다음에 그 중에 한 조각씩, 한 조각씩, 한 조각씩 먹는 거죠. 그러면 7분의 1, 7분의 1, 7분의 1을 먹으면 되니까 7분의 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 나누기 7은 7분의 3이 되는데요. 이 7분의 3을 나눗셈의 몫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누어지는 수를 나누는 수로 나누었을 때 나온 이 7분의 3이 바로 몫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학 시간에는 몫을 이렇게 쓰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몫이라는 낱말은 써요. 여러 수로 나누어진 각 부분 또는 각 부분의 양을 말하는데요. 내 몫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다. 그러니까 여러 수로 나누었을 때이 내가 갖게 되는 부분, 내가 갖게 되는 양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1 나누기 자연수의 몫을 분수로 나타내는 거예요. 1 나누기 자연수.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1 나누기 자연수에서 2를 분자로. 나누는 수, 이제 뒤에 있는 수가 나누는 수라고 했죠. 나누는 수, 이 자연수를 분모로 해서 분수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예를 볼게요. 1 나누기 5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게 피자 한 판을 몇 명이서 나눠 먹는 거예요? 다섯 명이서 나눠 먹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1을 똑같이 무엇으로 나누어야 되겠죠? 저 5로 나누어야 됩니다. 자, 그럼 피자 한 판이 있는데 이거를 다섯 명이서 나눠 먹는 상황이니까 똑같이 하나 둘셋넷 다섯 여기 좀 크게 되는데 똑같다고 생각해야 돼요. 다섯 조각으로 나눈 다음에 그 중에 한 조각을 먹는 거죠. 그래서 5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하는지 보면 1 나누기 5에서 2를 분자로 보내고 나누는 수이 자연수를 분모로 보내서 5분의 1이다라고 나타내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분수 나눗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친구들이 그림을 많이 그려보면은요, 이게 낱말도 어휘도 이해가 되고요, 어떻게 계산해야 할지도 머릿속에 떠오를 겁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의 몫을 분수로 나타내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예요. 아까는 1 나누기 자연수였죠? 그러니까 피자 한 판만 나눠 먹었는데, 이제는 피자 한 판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나누어지는 수를 분자, 나누는 수를 분모로 하는 분수로 나타낼 수 있다. 자, 나누어지는 거는요, 어떤 거야? 아, 나누어져야 되니까. 자, 앞에 있는 수가 나누어지는 거고요. 몇 명이서 나누어 먹냐? 나누는 수가 뒤에 있는 수가 되겠습니다. 3 나누기 4로 볼게요. 3 나누기 4에서 나누어지는 수는 무엇이죠? 앞에 있는 수 3이에요. 이것은 분자가 되고요. 나누는 수 4는 분모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외워야 하나요? 아니요, 외우지 마세요, 우리 친구들. 그림을 그려봐야 합니다. 자, 3 나누기 4, 피자 한 판.

두 판, 세 판을 몇 명이서 나눠 먹는다? 네 명이서 나누어 먹는다. 자, 그러면 이한 판을 똑같이 다네 조각으로 나누어 줘야 되겠죠. 그러면 피자 세 판은 나누어 먹어야 되니까 나누어지는 수가 3이고요. 네 명이서 나누어 먹는 거니까 나누는 수가 4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한 판, 한 조각, 한 조각, 한 조각. 여기서 한 조각이 4분의 1, 여기서 한 조각이 4분의 1, 여기서 한 조각이 4분의 1. 그래서 합해서 4분의 3만큼 먹게 되겠죠. 그래서 봤더니 3 나누기 4에서 나누어지는 수 3을 분자로 보내고 나누는 수 4를 분모로 보내면 되더라 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헷갈리면 그림을 그려본다. 알겠죠? 그래서 나누어지는 수, 나누는 수 다시 보면 어떤 수나식을 다른 수나식으로 나눌 때그 처음에 나오는 수나식을 말합니다. 처음에 나오는 거. 나누어 저버린다. 피자를 나누어서 먹는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나누는 수는요. 어떤 수를 나누는 수. 그러니까 여기 뒤에 있는 나누는 수죠. 8 나누기 9에서 나누어지는 수는 무엇이다? 처음에 나오는 8이고요. 나누는 수는 뒤에 나오는 9가 되겠죠. 이것도 딱 보면, 아, 피자 8판을 9명이서 나눠 먹는 상황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분수 나누기 자연수를 계산하는 거예요. 아, 어려워요, 선생님. 점차 어려워지고 있어요. 1 나누기 자연수에서 또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로 갔다가 이번에는 분수 나누기 자연수가 되었습니다. 분자가 자연수의 배수일 때는 분자를 자연수로 나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이거 두 가지 상황으로 나왔거든요. 분자가 자연수의 배수가 아닐 때에는 크기가 같은 분수 중에서 분자가 자연수의 배수가 되는 수로 바꾸어 계산한다. 복잡하죠? 자, 다시 또 우리 천천히 그림으로 생각해 볼게요. 자, 분자가 자연수의 배수일 때는, 그다음에 7분의 6에서 분자가 여기죠. 6이 자연수 2의 배수냐 이거예요. 자, 6이 2의 배수인가요? 그렇죠. 2, 3은 6하고 배수이죠. 그럴 때는 분자 6을요, 자연수 2로 나누어가지고 6 나누기 2는 3이니까 7분의 3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외우는 게 아니에요. 7분의 6을 2로 나눈다 하면은 피자를 이제 이번에는 7조각으로 나눈 것 중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조각으로 나눈 것 중에 여섯 조각만 있어요. 한 조각은 누가 먹었나 봐요. 여섯 조각이 있는데 이거를 몇 명이서 나누어 먹는다? 두 명이서 나누어 먹는 상황인 거예요. 두 명이서 나누어 먹으려면은 간단하죠. 왜냐면 여기 세 조각, 여기 세 조각 먹으면 되잖아요. 왜냐면 여기 여섯 조각이 2의 배수이기 때문에 그냥 사이좋게, 야, 너세 조각 먹어. 나세 조각 먹을게. 하고 탁 나눠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당 7분의 3조각씩 먹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자연수의 배수가 분자가 될 때에는 그냥 6 나누기 2 해서 바로 7분의 3이라고 쓸 수가 있죠. 근데 문제는요, 분자가 자연수의 배수가 아닐 때가 문제가 되게 되었습니다. 자, 6분의 5하고 3을 봤을 때이 분자 5가요, 자연수 3의 배수가 아니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크기가 같은 분수 중에서 분자가 자연수의 배수가 되는 수로 바꾸어 계산한다. 6분의 5하고 크기가 같은 분수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분모와 분자의 같은 수를 곱하면 크기가 같은 분수가 됩니다. 6분의 5에서 분모와 분자의 2를 다 곱해도 되고요. 3을 곱해도 되고요. 4를 곱해도 되고요. 이렇게 분자 분모의 같은 수를 곱하면 크기가 같은 분수가 되죠. 그럴 때이 분자가 이 자연수의 배수가 되는 수로 바꿔버리면 아까와 같은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분자와 분모의 3을 곱해버리면 18분의 15가 되고요. 이때 이 15는 3의 배수가 되니까 15 나누기 3을 하면 18분의 5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거를요, 또 그림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6분의 5 나누기 3이에요. 6분의 5는요, 피자를 6조각으로 나누고 나서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조각. 그 중에 다섯 조각이죠. 하나, 둘,
세, 네, 다섯 조각이요. 이거를 세 명이서 나눠 먹는 거예요. 아니, 다섯 조각인데 한 조각, 한 조각, 한 조각 먹고 애매하게 두 조각 남는데, 아, 너는 먹지 마! 하고 한 명을 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하냐? 아, 좋은 생각이 있어. 우리 여기 잘게 쪼개가지고 다세 조각씩으로 만들자. 다세 조각씩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크기가 같은 분수로 만드는 상황인 겁니다. 자, 세 조각씩으로 다 나누니까 분자하고 분모의 삼식을 곱해버리는 상황이랑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도 세 조각씩 다 나누면 전체가 18조각이 되고 그 중에서 이 색칠된 부분은 15조각이 되는 거거든요. 18조각 중에 15조각. 15조각이니까 이제 3명이서 나눠 먹을 수 있잖아요. 5조각씩, 이 작은 거 5조각씩 먹으면 되는 상황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분자가 자연수의 배수가 아닐 때는 더 쪼갠다 하고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분의 6 나누기 2에서 분자 6은요, 2의 배수이니까 분자는 6 나누기 2에서 3이 된다. 7분의 3이 된다라고 나와 있고요. 자, 이번에는요, 분수의 나눗셈을 분수의 곱셈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분수 나누기 자연수에서 자연수를 자연수분의 1로 바꾼 다음 곱한다라고 되어 있죠. 6분의 5 나누기 3과 같은 분수의 나눗셈을 분수의 곱셈으로 나타내려면 나누는 수 3을 3분의 1로 바꾼 다음 곱셈으로 나타낸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 피자 6분의 5 조각이 있는데요. 3명이서 나누어 먹는다. 이것은요, 3분의 1씩을 먹는다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나누기, 네모분의 세모 나누기 동그라미는요, 네모분의 세모 곱하기 동그라미 분의 1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분수의 곱셈으로 바꿔버리면 계산하기가 편해지죠. 자, 이제 대분수 나누기 자연수를 계산해 볼게요. 대분수를 가분수로 나타내고 분수의 분자를 자연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자, 1과 5분의 3 대분수입니다. 자, 대분수라는 건 자연수와 진분수의 합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자연수 1과 진분수 5분의 3으로 이루어진 거죠. 이때 이 대분수를 가분수 5분의 8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누기 2를 하게 되면 이 8이 2의 배수가 되잖아요. 그럼 8 나누기 2로 바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5분의 4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분수를 가분수로 나타내고 나눗셈을 곱셈으로 나타내어서 계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1과 5분의 3을 5분의 8이라는 가분수로 바꿀 수가 있죠. 자, 가분수는 우리 뭐예요? 분자가 분모와 같거나 분모보다 큰 분수거든요. 5분의 8에서 분자 8이 5보다 크니까 가분수가 되죠. 그래서 가분수 5분의 8을 2로 나눈다. 우리 나누기 2를 곱하기 2분의 1로 바꿀 수 있다라고 배웠잖아요. 그럼 5분의 8 곱하기 2분의 1이다. 그러면 우리 약분도 배웠어요. 약분으로 해가지고 5분의 4다라고 금방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요, 우리 1단원 말고요, 2단원으로 가서 각기둥과 각불에 대한 어휘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분수로 머리가 복잡했는데 좀 도형을 보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나요? 선물을 넣을 상자를 고르고 있는데 상자의 종류가 정말 다양해 보이지? 이 상자들은 모두 밑면이 합동인 기둥 모양이라는 공통점이 있어. 먼저 각기둥과 관련된 낱말을 익혀보자. 각기둥과 관련된 낱말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요, 입체 도형이 나왔습니다. 여러 개의 평면으로 둘러싸여서 공간에서 부피를 가지는 도형이다. 자, 여기 그림을 봤더니 색종이가 있어요. 색종이는 납작합니다. 부피를 갖고 있지 않아요. 이런 거를 평면 도형이라고 합니다. 평면 도형은 평면에 그려진 도형을 말을 하죠. 그래서 삼각형, 사각형, 이런 것들은 평면 도형이에요. 근데 여기 있는 이것은요, 여러 개의 평면, 이 사각형이라는 평면이 둘러싸여가지고 공간에서 부피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도형이 바로 입체 도형이다라고 합니다. 한자를 봤더니요, 설입이에요. 서 있는 물체다. 지금 보면 서 있잖아요. 납작한 평면 도형이 아니잖아요. 이런 게 입체 도형이죠. 자, 그럼 우리 각기둥이 무엇일까요? 입체

현재 도형 중에 이제 각기등도 있는데요. 두 면이 서로 평행하고 합동인 다각형으로 이루어진 기둥 모양의 입체 도형이다. 자, 두 면이 서로 평행하고, 평행하죠? 그리고 합동. 이게 모양도 같고 다 같아요. 이 다각형으로 이루어진 기둥 모양의 입체 도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기둥은 밑면의 모양에 따라 이름이 정해지는데요. 여기 봤더니 밑면이 삼각형입니다. 그래서 삼각기둥이고요. 밑면이 사각형인 사각기둥, 밑면이 오각형인 오각기둥, 밑면이 육각형인 육각기둥이 있어요. 그래서 원기둥은요, 하나의 직선이 그와 나란한 직선의 둘레를 한 바퀴 돌아서 이 공면으로 둘러싸인 입체 도형이 바로 원기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기둥 모양의 케이크를 샀다라고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 각기둥의 밑면이에요. 각기둥에서 서로 평행하고 합동인 두 면, 여기 평행하고 합동인 두 면을 밑면이다라고 해요. 아니, 선생님, 여기 있는 거 위에 있잖아요. 그런데 왜 밑면이에요? 하는 친구도 있나요? 각기둥의 밑면은요, 밑에 있는 면이라기보다는요, 기본이 되는 면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위, 아래 이렇게 있지만 다 이름은 밑면, 기본적인 면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각기둥의 두 밑면은 옆면과, 저기 있는 이 옆면과 수직으로 만납니다. 밑면은 사물의 밑바닥을 이루는 평면이다라는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주방 조리기구는 밑면이 넓어야 열 효율이 좋다. 그래서 주방의 조리기구를 보면은 이 밑바닥을 이루는 평면이 넓어야 여기에 이제 불이 네, 이 조리기구에 더 많이 닿아서 열 효율이 좋겠죠. 그 다음에 각기둥의 옆면이에요. 각기둥에서 두 밑면과 만나는 면이 각기둥의 옆면입니다. 여기 밑면이 있는데 이 밑면과 만나는 요 면이 옆면이 되겠습니다. 각기둥에서 옆면의 수는 더 유심히 살펴본다. 한 밑면의 변의 수와 같아. 삼각기둥에서 한 밑면의 변의 수가 3개이니까 옆면의 수도 3개야. 하나, 둘, 3개니까 옆면의 수도 3개고요. 앞, 뒤에 대하여 왼쪽이나 오른쪽의 면이다. 그래서 이제 수학 시간 외에도 건물을 볼때 앞면이나 뒷면보다 옆면을 더 유심히 살펴본다. 이제 왼쪽이나 오른쪽의 면이라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자, 각기둥의 모서리예요. 각기둥에서 면과 면이 만나는 선분을 각기둥의 모서리라고 하는데요. 삼각기둥의 모서리는 9개다. 여기 지금 삼각기둥이죠. 여기 밑면이 삼각형입니다. 이 삼각기둥에 모서리가 있는데요. 이 모서리의 수를 어떻게 구하냐면, 밑면의 변의 수, 3개죠. 그거에 하나, 둘, 셋 하고 3을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삼각기둥의 모서리의 수는 9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각기둥의 꼭지점이에요. 각기둥에서 모서리와 모서리가 만나는 점을 꼭지점이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 지금 사각기둥이 있어요. 사각기둥의 꼭지점은 8개이다. 자, 꼭지점의 개수는 어떻게 구할까요? 아까 이 모서리의 개수는 3을 곱했잖아요? 이제 각기둥의 꼭지점은 한 밑면의 변의 수, 하나, 둘, 셋, 넷에서요, 2를 곱하면 돼요. 왜냐면 위쪽이랑 아래쪽만 있으면 되니까요. 그래서 4 곱하기 2에서 8개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제 각기둥의 모서리나 꼭지점 어떻게 구하는 것까지 알겠죠? 자, 이제는요, 각기둥의 높이예요. 각기둥에서 두 밑면 사이의 거리를 각기둥의 높이라고 하는데요. 이 각기둥의 밑면이 어디예요? 여기랑 여기입니다. 그 여기 사이의 거리를 높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각기둥의 높이는 밑면의 한 꼭지점에서 다른 밑면의 수직으로 그은 선분의 길이와 같다. 자, 밑면의 한 꼭지점에서 다른 밑면에 수직으로 그은 선분의 이 길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씩 끊어서 이해해 보세요. 각기둥의 높이는 옆면끼리 만나서 생긴 모서리의 길이와 같다. 옆면이 여기죠. 옆면끼리 만나면 여기죠. 여기 모서리예요. 옆면끼리 만나서 생긴 이 모서리의 길이와도 같아요. 그래서 밑면과 밑면 사이의 거리인데, 이 밑면에서

문제입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것을 골라 동그라미 표 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1 나누기 자연수에서 1을 나누는 수를 음으로 하는 분수로 나타낼 수 있다. 자, 1 나누기 자연수는 1이 뭐가 되나요? 올라가서 분자가 되고요. 나누는 수, 여기 뒤에 있는 수가 나누는 수죠. 나누는 수를 분모로 하는 분수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번이에요. 9분의 4 나누기 8을 분수의 곱셈으로 나타내어 계산할 때에는요. 나누기 8을 어떻게 바꿀 수가 있어요? 곱하기 8로 바꾸면은 이거는 안 되죠. 곱하기 8분의 1로 바꿔야 되겠습니다. 곱하기 8분의 1로 바꾼 다음 계산한다. 자, 다음 3번이에요. 대분수 나누기 자연수는 대분수를 진분수, 가분수로 나타내고 분수의 분자를 자연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자, 대분수를 뭐로 바꾸어야 되죠? 그렇죠. 가분수로 바꾼 다음에 계산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2번 문제 볼게요. 분수 나누기 자연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한 것입니다.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은 무엇인가요? 9분의 8 나누기 4를 합니다. 이때 4의 배수가 이제 8이 되니까요. 8 나누기 4를 바로 해서 9분의 2로 나타내주면 되겠죠. 그래서 분자가 자연수의 무엇일 때는 분자를 자연수로 나눈다. 그렇죠. 배수일 때는. 자, 5분의 2 나누기 3을 해봤을 때 2가 3의 배수가 안 되기 때문에 5분의 2와 크기가 같은 분수를 15분의 6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왜요? 6은 3의 배수가 되거든요. 그럼 15분의 6 나누기 3을 계산해서요. 15분의 2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분자가 자연수의 배수가 아닐 때에는 크기가 같은 분수 중에서 분자가 자연수의 배수가 되는 수로 바꾸어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3번입니다. 밑줄 그은 낱말의 뜻을 보기에서 찾아 기호를 쓰세요. 여러 수로 나누어진 각 부분 또는 각 부분의 양. 나눗셈에서 나누어지는 수를 나누는 수로 나누어 얻는 수. 자, 우리 둘 다 몫을 의미하는 건데요. 이 니은은요, 1번에서 쓰일 때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 기억은 2번처럼 쓸 때 쓰일 수가 있겠네요. 자, 우리 친구들 모두 다 이렇게 풀었죠? 자, 이제 4번으로 가볼게요. 뜻에 알맞은 낱말을 완성하세요. 각기둥의 각기둥에서 서로 평행하고 합동인 두 면을 말을 합니다. 각기둥에서 이렇게 평행하고 합동인 두 면. 그렇죠. 밑면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각기둥의 가장 기본적인 면이다 라는 의미예요. 각기둥의 각기둥에서 모서리와 모서리가 만나는 점, 모서리랑 모서리랑 만나는 이 점, 각기둥의 그래요. 꼭지점이 되겠습니다. 꼭지점. 자, 그 다음 3번입니다. 각기둥의 각기둥에서 면과 면이 만나는 선분을 각기둥의 그렇죠. 모서리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제 5번으로 가볼게요. 낱말의 뜻이 알맞으면 동그라미표, 알맞지 않으면 가위표를 해볼게요. 입체 도형, 평면에 그려진 도형이다. 평면에 그려진 도형은 평면 도형이라고 하죠. 그러면 입체 도형이 아니겠네요. 각기둥 두 면이 서로 평행하고 합동인 다각형으로 이루어진 기둥 모양의 입체 도형이다. 맞나요? 그렇죠. 두 면이 서로 평행하고 합동인 다각형으로 이루어진 기둥 모양의 입체 도형을 각기둥이다 라고 하고요. 삼각기둥, 사각기둥, 오각기둥, 육각기둥 다 이렇게 여러 가지 기둥이 있었어요. 각기둥의 옆면입니다. 각기둥에서 서로 평행하고 합동인 두 면이다. 자, 각기둥에서 서로 평행하고 합동인 두 면은요. 밑면이죠. 그래서 옆면이 아니라 밑면이기 때문에 이건 틀렸네요. 자, 이제 6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낱말을 골라 동그라미 표하세요. 각기둥에 무엇이 육각형이면 육각기둥이다. 밑면, 옆면. 각기둥에 밑면이 육각형이면 육각기둥이다 라고 하죠. 사각기둥이

수는 12개이다. 자, 사각지둥 어떻게 생겼어요? 우리 한번 머릿속에 그려볼까요? 이렇게 생겼는데요. 하나, 둘, 셋, 넷. 이 밑면에 있는 도형이 사각형이라서 여기 이제 4개의 꼭지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12개가 꼭지점의 수를 말하는 건지 모서리의 수를 말하는 건지 생각을 해볼게요. 꼭지점의 수는 여기 윗면의 변의 수에다가 하나, 둘 해서 2만 곱하면 됐거든요. 모서리의 수는 하나, 둘, 셋, 3을 곱하면 됐어요. 그럼 4에 12가 되면은 모서리의 수라는 걸알 수가 있죠. 오각기둥에 그러면 2를 곱했으니까 5에 2를 곱해서 10이니까 꼭지점의 수가 10개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랑 수학 시간처럼 열심히 달렸어요. 오늘 배운 내용 머릿속에 꼭꼭 넣고요. 또 다음 시간에 선생님과 신나는 시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우리 친구들 안녕!

안녕하세요, 친구들. 우리 곳곳에 숨어 있는 어휘들을 찾아 공부하고 우리 친구들의 독해 실력까지 쑥쑥 올려주는 여러분의 어휘 명탐정 손은지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새로운 낱말들 같이 공부해 볼까요? 벌써 기대되지 않나요? 그럼 어떤 낱말을 준비했는지 같이 짜잔 살펴볼게요. 10개의 낱말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처음부터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볼게요. 가게. 어휘 아니고요. 여의 가게입니다. 독점, 불매, 생산자, 원산지, 유통, 이윤, 임금, 적자, 무역까지. 우리 친구들이 사회 교과서에서 봤던 낱말들 굉장히 많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뭐 어려운 낱말이지만 조금 익숙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 힘내서 같이 공부해 볼게요. 준비됐으면 지금 바로 시작해 볼까요? 엄마께서 뭘 하고 계세요? 자, 계산기가 옆에 놓여 있고요. 영수증을 보면서 가계부를 쓰고 있어요. 가계부. 한 번쯤은 아마 들어본 적 있을걸요? 가계부라는 건 뭐예요? 가정생활을 하면서요, 돈을 얼마를 벌어왔고, 번 돈으로 뭘 사면서 돈을 어떻게 썼는지, 우리 친구들이 마치 용돈 기입장 쓰듯이, 가정에서 살림살이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자, 그거 수입과 지출을 다 기록한 것을 가계부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가계라는 낱말이 바로 경제 단위로서의 가정을 뜻합니다. 어의 아니에요? 어의가 아니라 생선 가계 할때그 가계가 아니라요. 여의 가계는 경제 단위로서의 가정을 뜻하는 거예요. 어머니께서는 가게를 알뜰히 꾸려 가신다. 번 돈을 알뜰하게 써야 가게를 잘 꾸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가정의 살림살이. 가게. 다음 낱말입니다. 자, 지금 공장이 세곳 있는데요. 오른쪽에 큰 공장을 가지고 있는 남자가 자신 있는, 이렇게. 자, 자신 있는 듯한 몸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작은 공장은요, 에이, 에이, 이런 표정인 거예요. 뭔가 독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생산과 시장을 지배하여. 생산과 시장을 지배했다는 것은 생산할 때에도 우리만 할 거야. 자, 시장에 판매하는 것도 우리만 할 거야. 다 우리만 할 거야. 자, 이렇게 다 지배하여 이익을 모두 차지하는 것을 독점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오른쪽에 이 사람이 독점하고 있는 거예요. 특정 회사의 시장 독점은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회사가 혼자 다 차지하는 거예요. 독점은 높은 가격과 질 나쁜 제품이라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 경쟁 상대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가격을 마음대로 올릴 수도 있고요. 또 그리고 제품의 질이 낮아져도 사람들이 살 수밖에 없으니까 제품 질도 신경을 쓰지 않게 되겠죠. 이러한 것을 독점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낱말이 과점입니다. 그럼 과점은 뭘까요? 비슷하긴 한데 독점은 한 군데가 다 차지하는 거죠. 과점은 한 군데는 아니지만 몇 군데가 자기들끼리 다 차지해 버리는 거예요. 뭐 그게 두 곳일 수도 있고 세 곳일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독점과 과점을 합쳐서 독과점이라고 부릅니다. 시장에서 독과점은 안 좋은 거겠죠. 경쟁하는 곳이 많아야 또 소비자가 이득을 볼수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독점, 과점, 독과점 잘 기억해 두면 좋겠네요. 그 다음 낱말입니다. 마트 앞에서 이렇게 X표를 든 거를 X표가 그려진 큰 편말을 들고 있어요. 이 마트에서 물건을 사지 마세요! 불매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상품 등을 사지 않음을 뜻하는 낱말, 불매입니다. 사지 않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사는 거는 뭐예요? 구매가 되겠죠. 반대로? 다시 구매의 반대말은 사지 않는 거니까 불매. 불매의 불이라는 글자가 아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불량식품을 소겹한 가게 앞에서 소비자들이 여기서 사지 마세요라고 불매 운동을 시작했다. 이럴 때 쓰는 낱말인 겁니다. 공장에서 뭔가 열심히 만들고 있는 모습인데요. 사람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물건을 만드는 사람을 우리는 생산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생산자라고 합니다. 이 장난감은 생산자가 직접 공장에서 만들었다. 그럼 생산자가 만든 물건을 사는 사람은 뭐라고 해요? 소비자라고 하는 거예요. 생산자가 있으면 소비자가 있고, 소비자가 있으면 생산자가 있는 것이죠. 다음 낱말입니다. 어머니께서 들고 계신데요. 원산지가 한국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음식의 재료가 한국이라는 거예요. 원산지는 어떤 물건을 재료를 생산하는 곳입니다. 원산지, 어머니께서는 식품의 원산지를 꼼꼼히 살피며 장을 보셨다. 이것의 재료가 어디에서 나는지를 꼼꼼히 살펴본 거예요. 우리 친구들, 팝콘 한번 떠올려 보세요. 팝콘. 뭘로 만들어요? 옥수수로 만들죠. 팝콘을 우리나라 공장에서 튀겼다면, 우리나라에서 생산했다. 생산지는 우리나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옥수수가 어디서 온 거예요? 재료인 옥수수는 미국에서 왔다면, 만약에 미국에서 온 옥수수라면, 옥수수의 원산지는 미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원산지는 그 재료가 난 곳, 생산지는 그 제품을 만든 곳인 거예요. 원산지랑 생산지가 같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다른 경우도 있답니다. 다음 낱말입니다. 굉장히 많은 과일들이 쭉 진열되어 있죠. 자, 이 많은 과일들, 채소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일까요? 상품이 생산자에게서 소비자에게 올 때까지 그 과정, 거래되는 활동 전체를 유통이라고 합니다. 신선한 식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유통 단계를 줄인 거예요. 오는 과정을 줄이면 그만큼 빨리 올수 있으니까 더 신선하겠죠. 비용도 줄어들게 되는 거고요. 우리 유통기한이라는 말 들어봤죠. 시장에서 유통할 수 있는 그 기간을 유통기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낱말 보겠습니다. 그림 속에서요, 돈을 세고 계세요. 물건이나 서비스를 생산, 판매, 얻게 되는 순수한 이익을 뜻하는 거예요. 순수한 이익. 자, 그러니까, 자, 돈을 벌었어요. 그게 다 이유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건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과정에서 들어간 돈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 전체 금액에서 이 들어간 돈, 투자한 돈은 빼고요.

남는 거, 정말 순수하게 내가 얻은 것을 이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윤이라고도 하고 이익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박 사장은 이윤을 올리기 위해 상품 가격을 터무니없이 높게 잡았다. 그러면 안 되겠죠. 다음 낱말입니다. 봉투에 든 돈을 보고 기뻐하고 있어요. 일을 한 대가로 받는 돈을 우리는 임금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일을 했으면 그 대가로 돈을 벌어야겠죠. 그리고 그 임금을요, 한 달에 한번월 단위로 받게 되면 그게 바로 월급이 되는 거예요. 새로 옮긴 회사에서는 임금을 많이 주었다. 대가로 돈을 많이 줬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식당이 어때요? 어머, 사람이 없어요. 손님이 없어요. 손해가 크겠는데요? 쓴 돈이 번 돈보다 많아요.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오히려 투자한 돈이 많은 거예요. 쓴 돈이 더 많아서 생기는 손실 금액을 우리는 적자라고 합니다. 적자가 크면 안 좋은 거겠죠. 식당에 손님이 없어서 적자가 생길 수밖에 없다. 손해가 생길 수밖에 없다. 자, 반대로 그러면 쓴 돈보다 번 돈이 많으면은 그만큼 이익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이럴 때는 적자가 아니라 흑자라고 하는 거예요. 적자, 흑자. 반대되는 개념이니까 기억해 두면 좋겠죠. 자, 다음으로 우리나라 지금 이렇게 모양이 보이죠? 거기서 배가 물건을 싣고 다른 나라로 부엉 출발하고 있습니다. 수출하러 가는 거예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 서로 물건을 사고 파는 이 일을 우리는 무역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파는 것은 수출인 거고요. 다른 나라에서 사오는 거, 들여오는 것은 수입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고 파는 것을 합쳐서, 즉 수출과 수입을 합쳐서 우리는 무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회사는 아시아의 무역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수출 더하기 수입은 무역이구나. 나라 간에 거래하는 거구나. 교류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열심히 낱말 공부했으니까 더 헷갈리기 쉬운 표현들 하나 짚어보고 가면 좋겠죠. 최로 시작하는 낱말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최장 시간 동안 할 때, 최연소, 가장 어린 나이를 뜻하는 거죠. 자, 이럴 때 최라는 글자가 쓰이는데요. 바로 최라는 글자는 가장, 제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새로운, 또는 가장 앞서 있음을 뜻하는 말은 최신인 거예요. 최신 영화, 최신 유행 이럴 때 쓰는 말이죠. 최신 시설을 갖춘 종합체육관이 증축될 예정이다. 그리고 여러 가운데서 가장 낫거나 좋음 또는 그런 일을 뜻하는 말은 최선인 거예요. 이게 최선이야. 최선의 선택을 한 거야, 우리는. 나는 글을 잘 쓰기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 꾸준히 책을 읽었다. 최라는 글자 기억해 두면 좋겠죠? 자, 그리고 크기를 가장 작게 하는 거예요. 가장 작게 해요. 최소화라고 합니다. 이 소라는 글자가 작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크기를 가장 작게 함, 최소화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 풀어 볼게요. 다음 문장의 밑줄 친 낱말에서 최의 뜻이, 이 글자의 뜻이 가장, 제일이 아닌 것을 찾아보는 겁니다. 최고, 가장 제일 뛰어나다는 거죠. 최고로 뛰어난 사람들이 모여 그에게 최면을 걸었지만, 최면은 뭐예요? 레드썬! 마치 자는 것과 비슷한 상태로 눈을 감고 있는 거 우리 최면이라고 하죠. 이것은 가장, 제일이랑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아닌 거예요. 최면을 걸었지만 결국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하고 시간만 낭비한 최악의 결과를. 안 좋은 것도 안 좋은 건데 최악이에요. 가장 나쁜이니까 여기서 최악의 최도 가장 제일 뜻이 맞습니다. 그래서 아닌 거니까 최면에다가만 동그라미 해주면 되는 거예요. 앞에서 공부한 낱말들로 문제 같이 풀어볼게요. 1번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낱말의 초성과 뜻을 보고 알맞은 낱말을 써넣어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첫 번째, 아버지께서는 직접 생산한 배추를 시장에 가서 이것으로 팔아 더 많은 이익을 얻으셨대요.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만나 거래하는 거예요. 직접 만나요. 직접 거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거래로 팔아서 더 많은 이익을 얻으셨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직접 거래하는 거 직거래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루 종일 축구공을 만드는 아이의 이것은 고작 몇천 원이에요. 일을 한 대가로 받는 돈 뭐라고 했죠? 임금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이의 임금은 고작 몇천 원이에요. 세 번째, 오랜 기간의 경기 불황으로 경기가 좋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경제 단위로서의 가정, 우리 뭐라고 한다고 했죠? 가계부에서 가계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경기가 좋지 않았대요. 가계와 기업의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았어요. 가정에서 이 살림살이 경제 상황도 좋지 않았고요. 기업들의 경제 사정도 좋지 않았다는 거죠. 2번 문제입니다. 다음 낱말들의 공통으로 쓰인 한자, 매 자의 뜻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요? 자, 모두 다매 자가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매, 매, 매. 매의 뜻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찾아보는 겁니다. 강매는 뭐예요? 강제로 파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강제로 이걸 막 팔아버려요. 선생님 방금 뭐라고 했죠? 강제로 팔아요. 팔다. 매각은 건물이나 땅처럼 좀 덩어리가 큰 것들을 파는 거예요. 뭐라고요? 파는 거. 다음, 매상은요, 팔아서 돈을 버는 거예요. 매표소는 표를 파는 곳이에요. 매가 어떤 뜻으로 쓰이고 있어요? 팔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의 정답 1번입니다. 3번. 기억부터 디귿에 들어갈 낱말을 알맞게 짝지은 것은 무엇인가요? 지수는 만원 정도의 이것을 들여 아이의 장난감을 직접 만든다. 자, 만원 정도 투자를 해서 비용을 들이는 거죠. 만원 정도의 비용을 들여 아이의 장난감을 직접 만든다. 그럼 기억, 비용에다가 동그라미 해볼게요. 니은, 경제가 어려워지고 국민들이 소비를 줄이자 기업들도 돈을 버는 게 어려워졌다는 뜻이잖아요. 자, 순이익, 우리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이윤 또는 이익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윤도 맞는 거고요. 이익도 되는 거예요. 다 되는 거네요. 디귿. 우리나라는 수출이 수입보다 많아서. 자, 뭐가 많아요? 수출이 더 많아요. 더 많이 팔았다는 뜻이에요. 더 많이 팔았으니까 그만큼 돈 많이 벌었겠죠. 이번 달에 흑자를 기록한 거예요. 적자를 기록한 거예요. 돈을 번 거니까 좋은 거죠. 흑자를 기록한 거예요. 그럼 디귿에 어울리는 말, 흑 입니다. 정답 몇 번이에요? 4번이라고 써주면 되는 거죠. 4번 문제입니다.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글자를 쓰라고 했습니다. 이것 고급, 이것 연소, 이것 우수. 어떤 것의 질에 있어서 가장 높은 등급은 뭐예요? 최고급. 어떤 모임이나 집단에서 가장 어린 나이, 최 연소가 되겠죠. 가장 어린 거. 여러 사람이나 물건 가운데 가장 뛰어난 거예요. 최우수라고 하죠. 공통으로 들어갈 글자는 최가 되겠네요. 가장, 제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5번입니다. 다음 낱말의 뜻을 보고 빈칸에 알맞은 낱말을 찾아 쓰세요. 독점과 과점이 있네요. 독점. 개인이나 한 단체가 한 곳이 생산과 시장을 지배하여 이익을 모두 차지하는 상태인 거고요. 자, 과점은 소수의 기업, 꼭한 군데가 아니라 몇 군데일 수도 있어요. 소수의 기업에 의해 시장이 지배되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이 제품 시장은 단세 개의 기업이 대부분의 이윤을 얻고 있는 아주 심각한 기업이 세 개예요. 한 개는 아니죠? 그러니까 과점 시장이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두 번째, 그 방송사는 인기 드라마의 이것 방영권을 가진 회사와 계약을 맺었다. 한 곳에서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점 방영권을 가진 회사와 계약을 맺었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죠. 6번입니다.
기억부터 리을까지에 들어갈 알맞은 낱말.

단어를 보기에서 찾아 쓰라고 했네. 어떤 단말들이 있어요? 구매, 불매, 유통, 판매, 생산자, 소비자, 원산지. 이런 단말들이 있습니다. 자,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우와! 이 통조림 가격이 엄청 싸네. 더구나! 하나 사면 하나를 더 준대. 정말 수상한데? 혹시 이것 기한이 얼마 안 남은 거 아니야? 유통 기한이죠. 그렇죠. 팔수 있는 기간이니까 유통 기한이 얼마 안 남은 거 아니야? 자, 기억에 들어갈 말은 유통입니다. 게다가 이것도 잘 살펴보는 게 좋아요. 어느 나라 재료를 써서 만든 것인지는 알아야죠. 자, 이게 중요한 말이겠죠? 어느 나라 재료. 이 재료가 어디서 났는지. 니은에 어울리는 말은 무엇인가요? 원산지가 되는 것이죠. 재료가 어디에서 났는지. 원산지도 잘 살펴보는 게 좋아요. 다음. 그 통조림을 만든 기업이 최근 비윤리적인, 윤리적인 게 아니에요. 양심 없어요. 비윤리적인 일을 해서 누가 이것 운동을 벌이고 있어요. 누가요? 물건을 사는 사람들이 사지 않겠다고 운동하는 거죠. 그러므로 디귿에 어울리는 말은 소비자입니다. 소비자들이 사지 말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매가 아니라 불매 운동을 벌이고 있어요. 리을에 어울리는 말, 불매인 거예요. 우리도 그 통조림 사지 말고 다른 통조림 사요. 자, 기역, 니은, 디귿, 리을에 들어갈 말 알아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모든 문제 잘 풀어봤으니까 이보다 한 단계 더 난이도가 있는 독해 문제 도전해보자고요. 어휘 활용하기 문제 풀어봅시다. 글을 읽어보아야겠죠?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들은 어떻게 만들어져서 우리 손까지 오게 될까? 저 물어보고 있어요. 질문으로 시작하고 있네요. 물건들이 어떻게 만들어져서 우리 손까지 오게 될까? 기업들은 공장에서 물건을 생산하고 이 물건들은 다양한 유통 과정을 거쳐 우리에게 오게 된다. 그렇죠? 유통 과정을 단계적으로 거쳐서 오게 되는 거죠. 생산자들은 물건을 팔아 얻는 이윤으로 공장을 운영하고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주어, 대가로 지불하는 돈을 주어 가게가 소비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러한 생산과 유통, 소비는 경제를 움직이는 중요한 요소이다. 자, 셋다 중요하대요. 생산, 유통, 소비. 자, 이런 게 있어야 경제가 잘 돌아간다는 거죠. 만약, 자, 상황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특정 기업이, 어떤 한 기업이 시장을 독점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다시 한번 물어보고 있어요. 한 곳이 다 차지하고 독점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 다른 기업들은 경쟁에서 밀려나고 소비자는 선택의 자유를 잃게 될수 있다. 하나면은 더 이상 뭐 선택할 게 없겠죠. 또한 독점 기업은 가격을 마음대로 올릴 수 있어 소비자의 부담은 커지고 결국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 여기까지 독점의 안 좋은 점,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공정한 경쟁을 유지하기 위해, 독점은 공정한 경쟁이 아닌 거잖아요. 공정한 경쟁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한다. 독점을 막기 위해서요. 그리고 소비자들은 독점 기업이 잘못된 행동을 할때그 기업의 제품 불매 운동을 벌이기도 한다. 정부만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소비자들도 노력을 한다는 것이죠. 불매 운동은 기업에 경각심을 주고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하도록 이끄는 역할을 한다. 자, 그러면은 기업들도 무서우니까 독점하지 않게 되겠죠?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활발하게 무역을 한다. 내용을 좀 바꾸어서 이제 무역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자동차나 스마트폰 등은 전 세계로 수출되고 수출은 파는 거라고 했죠. 다른 나라에서 생산된 석유나 곡물 등은 우리나라로 수입된다. 수입은 반대로 들여오는 거예요. 무역은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주고받으며 경제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활동이다. 그래서 이제 무역은 수출과 수입이 합쳐진 거잖아요. 수출과 수입을

0: 통해서 이와 같이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이때 수입품에는 반드시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어야 소비자가 어디에서 생산된 제품인지 알고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경제활동이 항상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뭔가 문제도 있다는 거예요. 기업이 물건을 팔아 얻는 수입보다 생산비용이 더 많아지면, 버는 돈보다 드는 돈이 더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적자가 발생하게 되는 거겠죠. 적자가 계속되면 기업은 문을 닫게 될 수도 있고, 이는 결국 우리 경제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문제 풀어볼게요. 윗글에서 다음 뜻을 가진 낱말을 찾아 쓰세요. 뜻이 무엇이라고 나와 있나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 서로 물건을 사고 파는 일.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요? 바로 무역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나라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인 거죠. 활발하게 무역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것은 전 세계로 수출이 되는 거고요. 수출, 자, 파는 거예요. 그 다음, 다른 나라에서 생산된 석유나 곡물은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사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 파는 일, 다 합쳐서 무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2번 문제 풀어볼게요.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1번, 특정 기업의 시장 독점은 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수 있다. 자, 독점이 안 좋은 거라고 독점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했으니까 1번 맞습니다. 2번, 기업의 생산활동은 노동자들의 소비활동과 경제순환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죠. 기업이 생산하고 임금도 주고 가게에도 영향을 미치고 한다고 했으니까 2번 맞습니다. 3번. 우리나라는 수출보다 수입이 많은 무역 구조여서 경제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가 수출보다 수입이 많다라는 내용이 있었나요? 아니죠. 우선 수출이랑 수입 이야기가 나온 부분을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자동차나 스마트폰은 전 세계로 수출되고 다른 나라에서 생산된 석유나 곡물 등은 우리나라로 수입 된다. 무역은 이렇게 서로에게 필요한 걸 주고받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수출이 많은지 수입이 많은지 그것 때문에 어려운지 이런 이야기는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3번이 아닌 거예요. 자, 이어서 볼게요. 4번. 소비자들의 불매운동은 기업의 잘못된 행동을 고치는데 효과적인 수단이 될수 있다. 기업이 긴장하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5번. 적자가 계속되어 적자라는 것은 손해를 보는 거죠. 기업이 문을 닫게 되면 우리 경제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미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5번도 맞는 거예요.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3번입니다. 이런 내용은 나와 있지 않다고요. 열심히 문제 풀었으니까 우리 재미있는 만화 보면서 또 새로운 표현 같이 익혀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내가 어제 짝한테 지우개 좀 빌려달라고 하는데, 앞으로 지우개는 각자 쓰자며, 딱! 금을 긋더라고. 지우개는 각자 쓰자. 같이 안쓸 거야. 이렇게 금을 그었대요. 정말로 막 금을 자를 대고 그렸다는 뜻은 아닌 거죠. 갑자기 왜 그러지? 그 아이 좀 차갑게 느껴지네. 그치? 내가 아무리 자기 새 지우개를 잃어버렸어도 그렇지. 친구의 소중한 새 지우개를 잃어버렸군요. 뭐라고? 네가 짝의 새 지우개를 잃어버렸어? 이런. 사과는 제대로 했니? 친구 간의 사과가 무슨 필요가 있어? 그냥 잃어버렸으면 잃어버린 거지. 내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이러면 절대 안 되겠죠. 아이고, 네가 잘못했네. 네가 먼저 우정에 금이 가는 일을 했잖아. 사이가 멀어지도록 우정에 금이 가는 일을 했잖아. 늦지 않았으니 얼른 가서 사과해. 가서 얼른 사과해. 알았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두 가지 관용 표현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우개는 각자 쓰자며 딱 금을 긋더라고. 여기까지야. 우리는 지우개는 각자 쓰도록 해. 자, 이렇게 한도나 한계선을 딱 잘라서 정하면 우리 금을 긋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두 번째, 네가 먼저 우정에 금이 가는 일을 했잖아. 멀어지도록 행동했잖아. 금이 가다는 친하던 사이가 좋지 않게 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인 거예요. 문제 풀어볼게요. 도시에서는 이웃끼리 금을 긋고, 자, 그만큼 거리를 두고 여기까지야. 금을 긋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 엄마, 준서는 잘 있니? 엄마, 저 준서하고 우정의 금이 간지, 사이가 멀어진지 오래되었어요. 이럴 때 쓰는 말인 거죠. 자, 문제 잘 풀어줬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의 짜잔 도전! 낱말 글짓기! 낱말은 무역입니다. 중요한 낱말이었죠? 나라와 나라 사이에 서로 물건을 사고 파는 일이었어요. 낱말이 들어가도록 여러분이 직접 짧은 글을 써보고 지은 글은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여러 가지 낱말들 잘 공부해봤습니다. 헷갈리면요. 사회책에서 이 낱말들 다시 한번 찾아서 공부해보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여러 가지 낱말들 같이 힘차게 재미있게 공부해보자고요. 여기서 인사할게요. 친구들 안녕.
1: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인사해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6: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수학포템 빵 터트릴 준비되셨나요? 핵심만 콕콕 짚어주는 짱쌤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은 우리 12번째 만남인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곱셈을 열심히 계산을 했죠. 자, 오늘은 곱셈 친구, 우리 나눗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항식과 단항식의 나눗셈 계산 알아볼 거고요. 또 우리가 곱셈과 나눗셈을 다 배우고 나면 항상 그 다음 순서가 혼합 계산이겠죠? 그래서 조금 복잡한 혼합 계산까지 오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단항식과 다항식의 곱셈 내용 짚어보면서 출발해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 이렇게 항이 여러 개인 다항식과 단항식이 곱해져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됐었나요? 그렇죠. 단항식을 이 다항식의 각 항에게 분배해서 괄호를 풀어주면 됐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끝내면 안 되죠, 우리 친구들. 쭉 스캔하면서 동요항이 보이면 어떻게 하자? 그렇죠, 동요항끼리 모아서 간단히 계산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지금 보면 A제곱항끼리 동요항이니까 둘이 더해서 4A제곱이 되는 게 맞죠? 자, 그 다음 마이너스 AB는 동요항이 없어요? 이럴 때는 그냥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또 A랑 마이너스 4A랑 동요항이니까 계산이 되죠? 계산해서 마이너스 3A, 이렇게 동요항이 없는 형태의 가장 간단한 답을 제시를 해야 정답이다, 선생님이 강조를 했었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이제 나눗셈이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나눗셈 식을 보면은 조금 더 복잡해졌어요. 문자도 여러 개가 됐고요. 그리고 이렇게 차수도 2차도 보이고요. 하지만 아무리 숫자나 문자가 막 복잡해진다고 하더라도 이 나눗셈 계산 원리는 항상 두 가지로 동일합니다. 자, 첫 번째 방법은 곱셈으로 바꿔서 계산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분수꼴로 바꾸어서 계산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예를 통해서 곱셈으로 바꿔서도 한번 계산하고 분수꼴로도 바꿔서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꿀 때 나누기 앞에 있는 식은 그대로 써주고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꿨다면 이제 이 나누는 식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분모 분자 뒤집어줘야 됩니다. 얘는 분모가 없는 게 아니라 분모에 1이 숨어 있는 거니까 1 살려서 뒤집어주면 2분의 1이 돼요.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는 그렇죠. 곱셈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이 곱셈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분배해서 괄호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6a 제곱 곱하기 2a분의 1, 마이너스 4ab 곱하기 2a분의 1 됩니다. 이렇게 분배한 거죠. 그 다음, 여기서부터는 끼리끼리 계산이에요. 계수는 계수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열심히 계산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숫자끼리 약분해서 3. 문자는 a가 2개 곱해져 있는데 a 하나로 약분하면 3a가 되죠? 얘도 숫자끼리 약분하면 마이너스 2, 그 다음 a가 1로 정리되면서 b만 났네요. 따라서 계산 결과 3a-2b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우리 똑같은 계산을 이번엔 분수꼴로 바꾸어서 계산해 볼 거예요. 분수꼴로 바꿀 때는 나누기 앞에 있는 식은 분자에 올려주고 나누기 뒤에 있는 식은 분모로 내려주면 됩니다. 자, 이제 중요해요. 이 분수꼴에서 어떻게 할 거냐면 사실 이 분모 2a는 분자의 항들의 공통 분모거든요. 따라서 이 분모를 분배해서 요렇게 하트 모양으로 분리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하트 반쪽 2a분의 6a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그대로 오고, 그 다음 오른쪽 반쪽 2a분의 4ab. 아, 분모를 이렇게 분배해서 하트 모양으로 분리해서 쪼개서 쓸 수가 있구나. 자, 여기서부터는 또 끼리끼리 열심히 약분해 주시면 돼요. 숫자끼리 약분하면 3. 문자끼리 약분하면 a 하나가 남고요. 얘도 숫자끼리 약분하면 마이너스 2. a는 사라지니까 b가 남죠. 따라서 계산 결과 3a-2b 똑같이 나온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눗셈은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거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우리 혼합 계산도 오늘 도전을 해볼 건데, 혼합 계산은 뭐니 뭐니 해도 순서가 제일 중요합니다. 순서가 바뀌면 답이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그 순서는 수의 계산과 완전히 똑같아요. 우리 친구들 수의 계산에서도 어떤 순서대로 혼합 계산을 했는지 잘 떠올려 보면, 우리 거듭 제곱이 보이면 거듭 제곱 먼저 계산을 해줬고요. 또 괄호가 있다면 괄호부터 계산을 했죠. 그다음 사칙 계산은 당연히 곱셈, 나눗셈 먼저, 그리고 덧셈, 뺄셈으로 마무리해주면 됐었습니다. 식의 계산도 이 순서를 똑같이 따라가 볼 거예요. 그러면 우리 1번 계산 연습해볼까요? 지금 곱하기, 나누기, 그다음 빼기가 보이죠? 그럼 순서는 곱셈, 나눗셈, 빼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자, 그런데 이 나눗셈 같은 경우는 y의 계수가 2분의 1 분수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는 이 나눗셈을 분수꼴로 바꾸게 되면 분모에 또 분수가 들어가는 복잡한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나누는 식에 계수가 분수면 어떻게 하냐? 역수의 곱셈으로 고쳐주세요. 그러면 y분의 2를 곱하는 계산이죠? 이렇게 해서 괄호를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괄호부터 열심히 분배해서 괄호를 풀어주시면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6xy 마이너스 2x가 되고요. 그 다음 이 마이너스는 그대로 두고 괄호 속에 y분의 2를 각각 분배한 결과를 써볼게요. 그럼 숫자끼리 곱하면 6. x는 그대로 두고 y 제곱인데 y 만나서 하나 사라지죠? 그 다음 플러스 2x 제곱에다가 y는 1로 정리가 되니까 생략하시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2 곱하기는 4. 자, y는 정리되면서 x만 남네요. 이제 괄호를 한번더 풀어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1로 괄호 속에 있는 항들에게 모두 곱해주면은 부호가 바뀌어서 나옵니다. 우리 여기서 멈추면 큰일 나요. 동명 정리해야 되겠죠.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4x제곱이고요. 6xy 마이너스 6xy는 부호만 달라서 0으로 정리가 되고, 마이너스 2x 플러스 4x 플러스 2x로 완성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2번은 분수꼴의 뺄셈일 때인데요. 자, 여기서는 어떻게 하면 되냐? 자, 우리 앞에서 했어요. 이 분모를 분자의 항들에게 분배해서 하트 모양으로 쪼개자고 했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5a분의 15a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5a분의 10ab가 되겠죠.
그 다음 이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1이 분자 전체에 곱해진 것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그대로 쓰고 이 불리한 결과를 괄호 속에 넣어 주셔야 돼요. 그러면 3b분의 9b제곱 마이너스 3b분의 6ab죠. 자, 이제 끼리끼리 약분입니다. 숫자끼리 약분하면 마이너스 3, 문자끼리는 a 하나가 남고요. 숫자끼리 약분하면 마이너스 2, a는 사라지면서 b가 남네요. 그 다음 마이너스 괄호 열어주시고 숫자끼리 3, 문자끼리 약분하면 b 하나가 남을 것이고 숫자끼리는 마이너스 2, 문자, b가 사라지면서 이렇게 되죠. 자, 이제 괄호 풀어주세요. 마이너스 1로 분배할 때는 부호 조심하면서 괄호를 풀수 있고요. 우리 동명이 보이네요. 마이너스 3a 더하기 2a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3b는 얘네 둘이 더한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5b가 되겠죠. 자, 이렇게 동명이 없을 때까지 끝까지 정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분수꼴로 나왔을 때 우리 친구들 계산을 많이 헷갈려 하는데 어려워하지 마시고 하트 모양으로 쪼개서 개수는 개수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약분해서 정리하자라는 것만 좀 여러 번 연습해지면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계산도 포트 난장으로 정리하면서 마무리할게요.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땜빵 타트를 준비되셨나요? 핵심만 콕콕 짚어주는 짱쌤이에요. 우리 친구들, 오늘은 우리 12번째 만남인데요. 자, 오늘부터는 여러 가지 사각형들의 성질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자, 이 여러 가지 사각형 중에서도 첫 번째 주인공이 바로 직사각형인데요. 이 직사각형이 가지고 있는 성질과 또 평행사변형이 직사각형이 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추가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직사각형, 우리에게 익숙한 사각형인데요. 그 뜻부터 출발을 해볼게요. 자, 직사각형은 바로 네 내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사각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각형은 이 네 내각을 다 더하면 몇 도예요? 그렇죠, 360도죠. 따라서 나누기 4하면 한 내각의 크기가 90도로 나와요. 그래서 모든 내각이 직각인 사각형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 오늘 이 직사각형이 가지고 있는 성질에 대해서 파헤쳐보는 시간이에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직사각형의 성질 알아볼 건데요. 자, 먼저 우리 여기서 아주 중요한 쌍별 포인트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 직사각형 우리 친구들 평행사변형인가요? 네, 맞습니다. 바로 평행사변형이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런데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사각형이 평행사변형이 되는 조건 다섯 가지를 배웠어요. 그 다섯 가지 중에서 지금 무엇을 만족하는 상황인가요? 그렇죠. 직사각형은 모든 내각이 직각이니까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각각 같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평행사변형이 되는 조건에 한 가지를 부합하니 아, 평행사변형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평행사변형이 가지고 있는 성질을 직사각형도 모두 만족시키겠죠? 우리 평행사변형의 성질 크게 세 가지를 배워봤습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면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각각 같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성질은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각각 같은 거죠. 지금 이미 직각으로 같은 상황이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성질이 바로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라는 성질이었습니다. 자, 요

가지 성질은 이제 직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니까 저절로 성립되는 성질들이고요. 자, 이 직사각형은 모든 각이 직각이다 보니 사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 대각선에 좀더 특별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게 바로 오늘 중요한 직사각형의 성질인데요. 자, 바로 직사각형의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고요.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라는 성질이에요. 사실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하는 것은 평행사변형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지만, 자, 여기서 우리 친구들이 집중해야 되는 건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라는 겁니다. 평행사변형 자체가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직사각형만 특별하게 이렇게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는 거죠. 자, 그러면 길이가 같은 것을 이점 O에 의해서 이등분되니까 이렇게 나누어진 네 개의 선분의 길이도 같다. 이렇게 같은 모양으로 표시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직사각형 보이면요. 두 대각선을 쫙 그렸을 때 이렇게 네 개의 이등변 삼각형으로 나뉘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도 당연히 왜 그런 것인지 증명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부터 증명 과정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직사각형 ABCD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이고 싶은 건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두 대각선 AC, BD를 그은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 삼각형들이 보이게 되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삼각형 ABC와 삼각형 DCB 두 직각 삼각형에 집중을 해보려고 해요. 자, 먼저 두 직각 삼각형에서 선분 AB와 선분 DC의 길이는 평행사변형이니 마주 보는 변으로 그 길이가 같고요. 그 다음 각 ABC와 각 DCB의 크기도 90도로 같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선분 BC는 공통이죠. 그러면 이 왼쪽 직각 삼각형, 오른쪽 직각 삼각형이 두 변의 길이가 같고 그 끼인 각의 크기가 같으니까 SAS 합동이네요. 자, 그러면 당연히 나머지 대응변 AC와 이 BD의 길이도 같을 겁니다. 자, 그리고 직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기 때문에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하죠? 그럼 같은 길이를 이등분하는 거니까 얘, 모든 길이가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똑같은 모양으로 표시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번에는 평행사변형이 직사각형이 되려면 어떤 조건을 추가하면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쌍의 대변이 나란히 평행한 평행사변형이 있어요. 자, 얘가 직사각형이 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 내각이 직각이면 돼요. 한 내각이 직각인데 왜 직사각형이 될수 있을까요? 우리 평행사변형 성질에 의해서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각각 같죠? 또 우리 평행사변형에서 이웃하는 두 각의 크기의 합이 180도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가 90도면 얘도 90도라는 거죠. 그럼 또 마주보는 각의 크기 같으니 얘도 90도가 되면서 모든 내각의 크기와 같은 그렇죠. 직사각형으로 뿅 변하게 됩니다. 아, 평행사변형이 직사각형이 될수 있는 첫 번째 조건, 한 내각이 직각이다. 잘 알아두시고요. 자, 두 번째 조건은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을 때도 직사각형이 될수 있습니다. 자, 얘도 왜 그런지 우리 간단히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평행사변형이 있는데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대요. 자, 그러면 요 삼각형이랑 요 오른쪽 삼각형이랑 한번 비교를 해 볼게요. 요 변은 공통이고요. 그 다음 대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이 길이가 같습니다. 그리고 또두 대각선의 길이도 같다고 했으니까 이 왼쪽 삼각형과 오른쪽 삼각형이 결국 세 변의 길이가 같아지면서 SSS 합동이 되거든요. 그러면 요 각과 요 각은 대응각으로 그 크기가 같겠죠. 자, 그런데 다시 한번 평행사변형은 이웃하는 두 각의 크기의 합이 180도이기 때문에 이두 각의 크기가 같다는 것은 한 각의 크기가 그렇죠. 절반 90도가 된다라는 의미죠. 그럼 마찬가지로 모조리 다 직각으로 변하면서 아, 너는 직사각형이구나라고 할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평행사변형이 있는데 만약에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대요. 그러면 너는 직사각형이야라고 바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주 등장하는 조건이니까 잘 알아두시고요. 자, 우리 문제풀이에서 직사각형의 성질 적용하는 연습해 볼게요. 자, 직사각형이

맞습니다. 두 대각선의 교점이 O라고 했네요. 이때 X, Y 값을 각각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직사각형의 성질 뭐라고요? 바로 두 대각선의 길이 같고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합니다. 따라서 이등분된 길이가 모조리 같다. 이렇게 그림에다가 같은 모양으로 바로 표시를 해주세요. 자, 지금 한 대각선의 길이가 20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쪽 방향의 대각선의 길이도 똑같이 20일 건데, 요 x는 절반의 길이기 때문에, 아, 너는 20의 반쪽짜리야. 2분의 1 곱해서 10이라고 찾을 수가 있어요. 자, y는 어떻게 찾으면 될까요? 우리 선분 AO, 선분 BO 길이가 같다 보니 이등변 삼각형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럼 이등변 삼각형은 두 밑각의 크기가 같으니까 여기도 저절로 57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각은 이 이등변 삼각형의 한 외각이잖아요. 그래서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크기의 합과 같으니 둘이 더해서 114다. 이렇게 찾아주면 끝인 거예요. 자, 우리 두 번째 문제 볼까요? 자, 이 평행사변형이 직사각형이 되고 싶대요. 그럼 x는 어떤 값이면 될까요? 우리 평행사변형은 한 내각이 직각이거나 또는 두 대각선의 길이와 같으면 직사각형이 된다고 했죠. 근데 지금은 각에 대한 정보는 없고 대각선 길이가 나와 있으니까 아 너희 둘이 길이가 같으면 돼. x는 10 해주면 얘는 직사각형으로 뿅 변하게 될 겁니다. 자, 오늘 내용 굉장히 중요하니까 복습 열심히 하시고요. 오늘 내용도 포텐 한 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 해보고 싶고 사교육 문화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축구 경기장, 공은 소설같이 움직이고 선수는 22명이나 됩니다. 이 중계를 무사히 마칠 수 있을까요? 저는 스포츠 경기를 중계하는 AI입니다. AI 스포츠 중계란 무인 AI 카메라를 활용하여 스포츠 경기를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기술입니다. 공과 선수의 움직임을 따라가며 경기를 촬영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금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구간을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패스를 주고받는 공격수와 수비수 사이의 공간, 이 공간을 필수 촬영 구역으로 정했다면 두 점을 잇는 선분, 즉 현 AB를 긋고 이 구간을 어떤 각도로 찍어야 가장 잘 보일지를 계산합니다. 이때 원주각의 개념을 사용하죠. 한 원에서 같은 호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는 모두 같다. 이 원주각의 성질을 이용해 현 AB를 포함하는 공간 속에 가상의 원을 그립니다. 이 원 위에서는 카메라의 위치가 어디든 공과 선수를 놓치지 않는 최적의 각도가 유지되니까요. 이제 저의 예측 능력을 발휘합니다.

0: 가능합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수학 김지동입니다. 우리 AI 스포츠 중계 속에서도 중학교 수학, 특히 원중학이라는 개념이 사용되었었는데요. 이제 우리 원중학이 어떻게 카메라를 결정했는지 같이 AI가 되어보면서 원중학도 한번 학습을 해보고 그 다음에 판단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다룰 내용은 바로 원중학 내용 복습입니다. 자, 우리 중학교 3학년에서 원중학을 다루는데 원 5에서 호 AB를 제외한 원위의 점 P에 대하여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자, 조금 이따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각 APB를 호 AB에 대한 원중학이라고 한다. 그때 한 원에서 한 호에 대한 원중학의 크기는 호에 대한 중심각의 크기 2분의 1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그림으로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A랑 B를 잇는 이 호가 있죠? 이 호 바깥에 어떤 점을 찍을 거예요. 근데 원 위에 있어야 돼. 여기를 제가 P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P랑 잇는 거예요. A랑 P를 잇고 P랑 B를 또 이어요. 그때 여기 생기는 각을 우리는 원중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래 개념이 얘기했던 바는 뭐냐면 중심각이랑 원중각이랑 크기 관계가 있다. 어떤 관계? 중심각을 2분의 1 곱하면 원중각의 크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소리냐면 중심각이 정해지잖아? 그럼 P가 어디에 있든 원중각의 모양이 조금 달라지더라도 그 크기는 일정하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P가 여기 있어도 여기 있어도 원중각, 원중각을 하면은 크기가 어떻다? 같다. 자, 그럼 이제 이 성질을 이용해서 오른쪽에 간단한 예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55도예요. 이거는 원중각의 중심각이야? 이거는 원중각이죠? X는 뭐죠? X는 중심각이네요. 그럼 중심각에서 원중각 갈 때 곱하기 2분의 1이면 원중각에서 중심각 갈 때 어떻게 되죠? 그렇죠. 곱하기 2가 돼야 되겠죠? X는 얼마? 네, 110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랑 같이 원중각의 성질이 왜 그렇게 나왔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가장 첫 번째 가운데 케이스부터 하겠습니다. 가운데 케이스 어렵지 않아요. 원중각 여기를 제가 알파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반지름, OB도 반지름이니까 이등변 삼각형이네? 여기도 알파가 나오겠죠? 그러면 두 개의 내각의 합은 하나의 외각이었으니까 아, 그치, 여기가 얼마? 2알파가 되겠다. 그러면 중심각에다가 곱하기 몇? 2분의 1을 했더니 뭐가 나와? 원중각이 나오네. 체크할 수 있었죠? 자, 이제 두 번째로 확인할 거는 제일 왼쪽 케이스입니다. 근데 이건 보조선 살짝만 그려주면 돼요. 어떤 보조선이냐면 P랑 O를 잇기만 하면 됩니다. P랑 O를 잇었어요. 아까랑 비슷한 상황이 반복해요. 자, 여기를 내가 알파라고 하자. 그럼 여기도 알파겠네. 그럼 여기는 2알파겠네. 여기를 베타라고 하자. 그럼 여기도 베타겠네. 이등변 삼각형. 아, 여기는 2베타겠네. 그럼 중심각은 뭐가 나오죠? 중심각은 2알파 더하기 2베타예요. 원중각은 어떻죠? 원중각은 알파 더하기 베타가 나오죠? 아, 중심각에다가 2분의 1을 곱하면 원중각이 나온다 확인할 수 있었어요. 자, 가장 오른쪽 케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PO를 잇을 거예요. PO를 잇고요. 그 다음에 아까처럼 알파 베타 할 겁니다. 자, 알파 이번엔 요렇게를 알파라고 할 거야. 그럼 반대편 OBP 여기도 알파가 되겠죠? 알파가 되겠죠? 그러면 그죠? 이거 전체가 2알파가 돼요. 자, 베타 한번 표시해 볼게요. 베타 여기를 제가 베타라고 하겠습니다. 여기 베타야. 그럼 여기도 베타예요. 요만큼이 2베타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중심각 볼게요. 중심각. 중심각은 2알파가 아니라 2 알파 빼기 2 베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원중각은 어떻게 나오죠? 이번에 원중각은 알파가 아니라 알파 빼기 베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 아, 중심각에다가 2분의 1을 곱하면 뭐가 나온다? 원중각이 나오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원하는 상황. 공과 선수가 있어요. 그거 각도를 30도로 담고 싶은 거야. 자, 그럼 이제 우리 카메라의 위치를 정하기 위해서 원을 그려보도록 할 거예요. 이게 원중각이 30도가 된다. 이렇게 볼 거니까. 자, 간단하게 A랑 B로 표시했습니다. 여기 A랑 B가 보이죠? 내가 원하는 거 뭐? 여기가 30도가 돼야 돼요. 원중각이 30도면 중심각은 몇 도죠? 중심각은 60도일 거예요. 아, 내가 원하는 건

AB가 있는데 여기 원의 중심이 있어. 그럼 중심이랑 각각 이을 수 있잖아요. 이어요. 이었더니 뭐가 돼? 중심각이? 여기가 60도가 나와야 돼요. 근데 60도? 뭐야? 이거 이등변 삼각형이잖아. 그럼 나머지 각도 60도, 60도가 나와야 되겠죠? 그럼 무슨 상황이에요? 정삼각형이네. 그 말은 AB의 길이랑 같을 거예요. 뭐가? 반지름의 길이가.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아, 여기를 원의 중심으로 하고, 그 다음에 AB 길이 전체를 반지름 R로 하면 돼. 그런 원을 그려봐. 라고 하고 그리면 우리가 원하는 카메라의 위치를 정할 수 있는 원이 될 겁니다. 자,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원을 한번 그리고, 원 그리고, 원이 어떻게 위치해야 돼? 그지? AB를 지나야 됩니다. AB 지나고, 원을 조금 키워야 되겠다. 크기 조정합시다. 조금 키우면, 그지? AB를 지나고, 내가 원하는 점, 여기를 지나는 그런 원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 우리의 카메라는 이원 위에 있으면 되겠다. 라는 걸 체크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우리가 AI가 되어서 한번 어떤 카메라를 선택하는지, 어떤 카메라를 선택하는 게 좋은지 판단해 보도록 할게요. 자, 공과 선수가 있어요. 그럼 아까처럼 30도가 되도록 원을 만들었더니, 요런 상황이 됐어. 그러면 이원 위에 있는 이두 개의 카메라는 오케이. 근데 나머지 카메라는 어때요? 안 돼. 탈락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같이 AI가 되어서 카메라를 판단해 보았는데요. 수학이 책 속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일상생활 속에서도 그리고 스포츠 중계 속에서도 숨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훨씬 더 재미있는 소재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나도록 할게요.

0: 영어 패턴만 알면 말이 터진다. 안녕하세요, 송현입니다. 어느새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패턴을 같이 공부하게 될까요? 바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Today's pattern. 숙제하는 중이야. 숙제. 여러분들에게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과제이죠. 이걸 어떻게 하면 영어로 말을 할 수 있을까? 무언가 하는 중이야. 우리 버디어의 대화 보면서 표현 확인해 보겠습니다. Let's watch.
1: Hi, Hyunwoo. You look busy.
2: Hi, buddy. Yes, I'm busy because I'm doing my homework.
1: Oh, I see. You can say, I'm in the middle of doing my homework.
2: I'm in the middle of doing my homework.
1: Great.
0: 영상 잘 보고 왔을까요? 그러면 어떤 표현을 또 소개해주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Hi, 현우라고 버디가 먼저 인사를 해요. You look busy. 근데 현우가 굉장히 바빠 보이나 봅니다. 너 바빠 보이는데? 라고 해요. 현우가 뭐 하고 있을까요? Hi, buddy. Yes, 맞아. I'm busy. 나 바쁜데. Because I'm doing my homework. 내가 숙제하느라 바빠.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버디가 한 가지 표현을 제안을 해줘요. Oh, I see. 알겠다. 너 그럴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어. You can say doing my homework. 숙제를 하는 중이다. 자,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들으셨을까요? 바로 오늘의 패턴 I'm in the middle of 라고 하는 말로 해줄 수가 있어요. 그냥 I'm doing my homework 라고 해도 되지만 I'm in the middle of 라고 표현을 해주면 내가 그 중간에 딱 들어가 있다 한창 바쁘게 무언가 하고 있는 중이야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을 그대로 받아서 I'm in the middle of doing my homework 라고 다시 얘기를 해주는 거죠. 나 뭐 하는 중이다? 숙제하는 중이다. 한창 바쁘다. So great 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대화 마무리 되었어요. 자, 그럼 오늘의 키 패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m in the middle of. Middle, 중간이란 의미이죠. 그래서 나 뭐하는 중간에 있다 라는 뜻이라 나 뭐하는 중이야 한창 이거 하고 있어 라고 할 때 영어로는 I'm in the middle of 라고 말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of 뒤에는 뭘 하는 중인지 얘기해줄 수가 있다. 그러면 세 가지 예문 같이 말해보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예문이에요. I'm in the middle of making dinner. 요리 좋아하는

0: 친구 있을까요? 나 저녁 식사를 요리하는 중이야라고 얘기할 때 이렇게 making dinner라는 말로 마무리할 수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 예문입니다. I'm in the middle of reading a book. 나 지금 책을 읽고 있는 중이야. 책 읽고 있어. 한창 책 읽는 중이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예문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m in the middle of cleaning my room. 여러분들, 방 청소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데, 나 한창 방 청소하고 있어. 라고 얘기할 때도 I'm in the middle of 라고 하는 표현을 활용해 줄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이 패턴, 버디어의 대화 다시 연습해 보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Let's watch.
1: Hyunwoo, are you busy?
2: Hi, buddy. Yes, I'm in the middle of doing my science homework.
1: What's it about?
2: It's about planets and the solar system. Some of the questions are pretty tricky.
1: Wow, that sounds interesting. Want some help?
2: Yes, I need your help.
1: Let's go through them step by step and check our answers carefully.
2: Great. I get it better when someone helps me.
1: Let's get started.
2: Hi, buddy. Yes, I'm in the middle of doing my science homework. Hi, buddy. Yes, I'm in the middle of doing my science homework.
1: What's it about?
2: It's about planets and the solar system. Some of the questions are pretty tricky. It's about planets and the solar system. Some of the questions are pretty tricky.
1: Wow, that sounds interesting. Want some help?
2: Yes, I need your help.
1: Let's go through them step by step and check our answers carefully. Let's go through them step by step and check our answers carefully.
2: Great. I get it better when someone helps me.
1: Let's get started. Let's get started.
0: 영상 잘 보고 왔을까요? 연습 잘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긴 대화 내용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중요 표현 그리고 추가 표현까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현우, are you busy? 바로 이제 물어봐요. 현우야, 너 바빠? 바빠 보이는 것 같은데?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Hi, buddy. 안녕, 버디야. Yes, 맞아. I'm in the middle of doing my science homework. 이번에 구체적으로 어떤 숙제를 하는지 얘기해 주네요. I'm in the middle of. 나 중간에 들어가 있어. 나 그래서 한창 뭐 하느라 바빠.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뭐 하느라 바쁘냐면 과학 숙제를 하느라 바빠. 라고 얘기를 합니다. So what's about? 그래서 그게 뭐에 대한 건데 과학 숙제인 건 알겠는데 그거 주제가 뭐야? 이렇게 물어봅니다. So it's about 뭐에 대한 거냐면 planets 이 단어 알까요? 행성이라는 뜻이요. 행성과 and the solar system 태양계에 대한 거야. 천문학이나 우주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라면 모를 수 없는 이 말들입니다. So some of the questions, 질문 중에 몇몇 질문들이 are pretty tricky, 꽤나 tricky해. 이때 tricky라고 하는 말은 어떤 문제가 뭐하다, 까다롭다, 혹은 다루기 어렵다, 힘들다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몇몇 질문들이 꽤나 까다로워, 다루기가 힘들어, 과학 숙제 해본 친구들이라면 한 번쯤 경험해 본 내용이죠. So, wow, that sounds interesting. 근데 우리 버디는 과학을 좋아하나 봐요. 꽤나 흥미롭게 들리는데, want some help? 라고 이렇게 회화 표현으로 쓸 수 있어요. 좀 도와줄까? 도움이 필요해? 라고 합니다. 우리 현우 뭐라고 할까요? Yes, I need your help. 맞아. 나 너의 도움이 필요해. 그러면 이제 뭐 해보자. Let's go through. 버디가 이렇게 제안을 해요. 뭐 해볼 거냐면 go through 하자고 하는데 go through는 무언가를 살펴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언가 사이를 지나가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무언가 꼼꼼히 살펴본다라고 할 때 go through라는 표현을 활용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문제들이 되겠죠. 문제들을 차근차근 한 단계씩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의 답을 주의 깊게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자. So, great, 좋아. I get it better. 더 잘 이해를 하겠지. When someone helps me. 누군가 나를 도와주면 더 잘 이해를 할 거야. So, let's get started. 라고 얘기를 해요. 혹시 이 표현 들어보셨을까요? Let's get started. 노래에서도 많이 등장하는 표현인데

시작하자라는 말입니다. So let's get started. Let's start. 같은 말이에요. So 무언가를 이제 새롭게 해보자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고, Let's get started.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대화 마무리되었어요. 자, 그럼 오늘의 패턴 정리해보면서 강의 마무리해볼게요. Today's pattern. 숙제하는 중이야. 자, 영어로는 어떻게 말할 수 있다? I'm in the middle of doing my homework. 나 지금 숙제하는 중이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의 미션, today's mission은 I'm in the middle of 라고 하는 표현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몰두하고 있는 일을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영어 패턴만 알면 말이 터진다. 오늘의 패턴, I'm in the middle of를 통해서 하고 있는 일을 얘기해 보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엔 또 다른 재미있는 패턴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고, 다음 시간에 봐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토리 한국사 활동북에 있는 문제들을 보면서 내용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바로 21강 흔들리는 고려입니다. 고려는요, 이제부터 힘 있는 몇몇 가문들이 나란 일을 좌지우지하고 또 차별받았던 무신들도 들고 일어나는데요. 자, 그렇다면 그 당시 고려의 혼란했던 상황, 문제 속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확인 문제 3번부터 풀어보도록 할게요. 무신 정권과 관련한 설명을 알맞게 연결하세요. 무신 정권이 여러분 뭐죠? 바로 차별받았던 무신들이 수많은 문신들을 제거하고 새롭게 왕을 앉힌 후에 자신들이 권력을 차지했던 시기를 말하는데요. 이때 이 무신 정권기에는요, 최고 권력자가 되기 위해서 무신들끼리 다툼이 매우 심했었죠. 자, 그렇다면 괄호 1번에 있는 교정도감, 그리고 괄호 2번에 있는 최충원, 우리 함께 알맞은 설명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오른쪽에 있는 기역은요, 무신끼리의 권력 다툼에서 승리해 권력을 차지하였습니다. 이건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바로 최충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니은은요, 최씨 무신 정권 시기 최고의 통치 기구입니다. 자, 이건 교정도감에 대한 설명이죠. 자,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자료를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라고 했습니다. 두 개의 그림이 나오는데요. 먼저 첫 번째 그림 보면요. 망이, 망소희 형제가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봉기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세금을 더 내라고 하니 더 이상 참을 수 없소이다라고 하죠. 자, 이 당시 망이, 망소희는요, 고려의 특수 행정 구역이었던 향, 부곡소가 있었는데요. 공주 명학소에 살고 있던 주민이었습니다. 자, 이들은요,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봉기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여기 있는 오른쪽에 있는 그림 볼까요? 여기 만적이라고 적혀 있는 인물이 각자 자신의 주인을 죽이고 노비 문서를 불태우자라고 외치고 있죠. 자, 이때 당시 만적의 난도 있었습니다. 만적은요, 노비였는데요. 바로 평등, 그리고 차별 없는 세상을 꿈꾸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신분 해방을 향한 꿈을 꾸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괄호 1번에 위 자료의 상황이 일어난 시기에 정권을 잡고 있던 지배층은 누구인지 쓰세요라고 했죠. 망이, 망소희의 난과 만적의 난, 이렇게 농민 또는 천민의 봉기가 활발하게 일어났을 때가 언제냐? 바로 무신 정권기입니다. 자, 이때 당시 권력을 차지했던 무신, 무신이 바로 지배층이죠. 그래서 무신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자, 다음 문제 보기 전에 우리 여기 보면요, 지금 망이망소희 형제의 난과 그리고 또 다른 난이 있었는데요. 김삼이와 효심이 무리를 이끌고 봉기를 일으킨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무신이라고 적혀 있고요. 2번 볼게요. 위 자료에 가에 들어갈 내용을 서술하세요라고 했습니다. 자, 가 보면 만적이 외치고 있는 어떤 내용에 해당하는 건데요. 자, 이 당시에 이 무신 정권기에 최고 권력자가 되기 위해서 다툼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최고 권력자 중에 바로 노비 출신, 천민 출신의 이의민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최고 권력자가 되는 걸 보고 여기 있는 이 노비들도 우리도 하면 할수 있지 않을까라면서 어떻게요? 이렇게 난을 일으키게 된 거예요. 봉기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신분이 정해져 있는 게 어디냐? 우리도 때가 되면 다할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신분 해방의 꿈을 꾸었죠. 그래서 장수와 재상이 될수 있는 사람이 어찌 처음부터 정해져 있겠는가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모아서 봉기를 일으켰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 여기 있는 만적의 말 중에 이 부분을 우리 친구들이 잘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확인 문제는 여기까지 풀어보았고요. 자, 우리 지금부터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문제 함께 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입니다.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자, 여기 보면 신하와 인종의 대화가 나오고 있는데요. 신하가 뭐라고 하냐면, 이자겸이 난을 일으킨 것은 척준경을 믿기 때문입니다. 폐하께서 병권을 장악하고 있는 척준경을 포섭하신다면 이자겸의 힘을 약화시킬 수 있을 것이옵니다. 자, 그러니까 인종이 경이 척준경을 찾아가서 회유하도록 하시오라고 하고 있죠. 지금 이 상황은요, 바로 이자겸의 난을 진압하기 위해서 바로 신하와 인종의 대화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자겸은요, 그 당시 지배층이었던 바로 문벌 중에 최고 가문이라고 할수 있죠. 이씨 가문. 바로 이자겸이 그 당시에 왕위에 대한 욕심이 난 거예요. 왕이 되고 싶어서 바로 난을 일으켰는데요. 이 난을 진압하기 위한 대화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자겸의 난은 언제 일어났느냐? 바로 여기서 골라보도록 할게요. 자, 언제예요? 바로 이 나가 되겠습니다. 무신정변이 아직 일어나기 전에 바로 나 시기. 그래서 연도로 따지면 1100 26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있는 바로 나가 되겠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상황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자, 이것도 1번 문제와 비슷한 문제입니다. 자, 여기 그림을 보니까요. 묘청이라는 인물이요. 이곳 서경에서 군대를 일으켜 곧장 개경으로 진군하겠다라고 하고 있죠. 자, 지금 묘청이라는 인물이 바로 서경에서 군대를 일으켰습니다. 자, 이게 어디에 해당하느냐라는 문제인데요. 묘청은요, 이자겸의 난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고려의 수도 개경은 운이 다했다. 수도를 어디로 옮겨야 된다? 바로 서경으로 옮겨야 된다라면서 서경천도를 주장했는데요. 자, 그런데 그게 자기 마음같이 이루어지지 않자. 자, 어떻게 했어요? 바로 서경에서 이렇게 군대를 일으켰습니다. 자, 이때가 바로 1135년인데요. 자, 그게 어디쯤에 해당하느냐? 바로 나 시기에 해당하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가인물. 여기 가인물이 이렇게 네 명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이때 인종이 무엇이라고 하느냐? 바로 묘청이 서경에서 반란을 일으켰어. 이거 우리 2번 문제 제대로 풀었다면 바로 연결지어서 알수 있는 문제네요. 그대를 진압군의 원수로 삼으니 속히 토벌하시오.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묘청의 반란을 어떻게 하라? 바로 진압하라고 한 거예요. 이 묘청의 반란을 진압한 인물이 과연 누구냐라는 거죠. 자, 이 인물은 누구냐? 바로 김부식입니다. 자, 그래서 김부식에 대한 설명과 관련된 거 우리 함께 골라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면요. 1번, 삼국사기를 편찬하였다. 그렇죠. 삼국사기는 역사서인데요. 왕의 명령을 받아서 김부식이 바로 삼국사기를 편찬했습니다. 그래서 1번이 김부식과 관련된 설명이고요. 2번, 금국정벌을 주장하였다. 금나라를 정벌할 걸 주장했던 사람은요, 바로 여기 나오는 묘청입니다. 3번,
화약 무기를 개발하였다. 자, 화약 무기를 개발한 사람은요, 우리 친구들 잘 기억해 주세요. 바로 최무선이라고.

라는 인물이에요. 아주 자주 등장합니다. 오늘 문제 풀면서도 계속 나올 거예요. 4번 고려의 성리학을 소개하였다. 이거는 안양이라는 인물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의 정답은 몇 번이 될까요? 바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황 이후에 일어난 사실로 옳은 것은? 자, 그렇다면 아래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 보도록 할게요. 무신. 이소은이 무신이라는 말이 중요하죠. 무술 겨루기에서 이기지 못하고 달아나자 문신 한뢰가 갑자기 이소은의 뺨을 때렸어요. 이때 왕과 문신들이 손뼉을 치며 웃었어요. 자, 이 상황에서 보면 지금 무신이 어떻게요? 아, 무신이 굉장히 창피한 일을 당하고 있죠. 자, 이에 차별 대우를 받으며 불만이 쌓여왔던 무신들은 정변을 일으켜 문신들을 제거하고 권력을 장악하였어요. 이게 뭐예요? 바로 무신 정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신 정변 이 상황 이후에 일어난 사실은 도대체 어떤 건가? 옳은 거 골라보도록 할게요. 1번. 김원창이 난을 일으켰다. 이건 언제냐면 여러분 통일신라 말이 진골 귀족들이요 서로 왕이 되기 위해 굉장히 많은 다툼을 했어요. 서로 죽이고 죽이고. 자, 이때 일어났던 바로 난입니다. 나도 한번 왕을 해보겠다라는 마음에서 일으킨 사건이죠. 자, 2번 볼게요. 장문휴가 등주를 공격하였다. 등주라는 건 어디냐면 중국의 덩저우라는 곳인데요. 여기 있는 장문휴는요, 바로 발해 사람이에요. 그래서 발해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무신정변이 일어난 고려시대, 이 고려시대의 말을 찾아야겠죠. 고려시대의 설명을. 3번, 최치원이 시무 십여조를 건의하였다라고 했는데요. 최치원은요, 누구냐면 바로 신라의 육두품이에요. 아주 똑똑한 육두품인데요. 이때 이 통일신라의 이 육두품이었던 최치원이 나라에 지금 시급히 할 일이 있다. 나라가 살려면 우리 지금 시급히 이열 가지를 고쳐야 한다라면서 개혁안을 건의한 겁니다. 자, 이것도 고려시대에 대한 설명이 아니죠. 4번, 망이 망소이가 공주 명학소에서 봉기하였다. 그렇죠. 우리가 아까 확인 문제에서도 함께 봤는데요. 이렇게 무신 정변 이후 무신 정권기에는요, 농민, 천민의 난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요, 여기 최치원의 시무 십여조랑 또 헷갈리는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서 이렇게 비교해 왔습니다. 자, 우리가 살펴본 게 아까 최치원 육두품이 건의한 내용, 바로 시무 십여조 이렇게 써 있는데요. 시무로 시작하는 게 우리가 하나 더 있었어요. 바로 고려시대 성종 때 바로 유학자였던 최승로가 시무 28조를 건의했었죠. 그게 바로 무엇이었냐? 바로 유교 정치와 그리고 지방관 파견 그리고 불교를 비판했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시무라는 말 때문에 나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헷갈릴까 봐 선생님이 정리해 놓았으니까 우리 친구들도 어딘가 잘 기록해 놓으세요. 자, 그러면 다음 문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자, 그렇다면 어떤 사건인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한 명이 사람들을 향하여 무언가를 외치고 있는데요. 만적이, 네, 만적이라는 인물입니다. 만적이 개경의 북산에서 땔나무를 하다 노비들을 모아놓고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장군과 재상에 어찌 타고난 씨가 있겠는가? 때를 만나면 누구나 할수 있다. 자, 이러면서 노비 만적은 바로 신분 해방의 꿈을 꾸었죠. 자, 이에 동의한 노비들은 이 한자로 이 정자가 적힌 종이를 증표로 나눠 가진 후에 봉기하기로 약속했어요. 그러나 봉기가 실패할 것이 두려워진 노비 순정의 밀고로 만적 등 100여 명은 붙잡혀 죽임을 당했어요라고 이렇게 적혀 있죠. 결국 이 노비 만적은 이 봉기를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건이 일어난 시기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농민과 천민의 난이 활발했던 시기 언제냐? 바로 무신 정권기다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이 아래쪽 보도록 할게요. 고려가 건국되고 강조의 정변, 무신 정변, 공민왕 즉위, 조선 건국 어디쯤에 해당할까요? 바로 무신 정변 이후의 이 시기에 해당하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바로 다가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려 중기 무신 정권이라는 아주

여러분의 획을 가지고 가장 큰 틀을 가지고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들에는 뭐가 있는지 우리가 하나하나 기억해 내면 문제 푸는데 전혀 어려움 없습니다. 그래서 흐름을 꼭잘 타야 돼요. 특히나 이 연표와 관련된 문제들은 우리가 어떤 사건이 먼저 일어났는지 잘 기억하고 있으셔야 합니다. 6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제가 무엇이냐? 한국사 모듬별 탐구 계획서 제출 안내로 바로 몽골의 침략을 물리친 전투입니다. 자, 목적은요. 몽골의 침략에 맞서 승리한 전투를 살펴보고 그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본다입니다. 자, 방법으로는요, 문헌조사와 인터넷 검색 등이 있고요. 모듬별 탐구 주제가 바로 이렇게 세개 나와 있죠. 자, 그렇다면 이 모듬별 탐구 주제는 어떠한 주제에 우리가 어울려야 돼요? 바로 몽골의 침략을 물리친 전투가 되어야겠죠. 자, 그럼 여기서 보니까 박서가 귀주성에서 적군을 막아낸 전투를 일모듬은 조사한대요. 3모듬은요, 송문주, 죽주성에서 적군을 몰아내다라고 했죠. 자, 이 전투에 대해서 지금 서로 조사한다. 자, 그러면 여기 들어갈 전투도 바로 몽골과의 전투가 들어가야겠죠. 여기 볼게요. 1번, 양헌수, 정족산성에서 적군을 물리치다. 양헌수 장군은요, 바로 이 정족산성에서 적군을 물리친 게 바로 병인양요예요. 병인양요는 프랑스와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건 몽골과의 전투가 아니죠. 2번, 이순신, 명량에서 적의 함대를 대파하다. 이건 뭐예요? 바로 일본과 조선의 전투를 말하는 거죠. 임진왜란 이야기하고 있죠. 3번, 을지문덕인데요. 살수에서 적군을 크게 격파하다. 이건 언제예요? 바로 고구려와 수나라와의 싸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4번, 김윤우, 처인성에서 부공민과 함께 적장 살리타를 사살하다라고 했죠. 자, 여기 이 처인성 전투는요, 바로 승려 김윤우가 바로 처인성에서 적장 살리타를 사살한 아주 유명한 몽골과의 전투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바로 정답은 여러분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몽골과의 전투에서 꼭 기억해야 할 장군이 있다면 바로 김윤우입니다. 자, 김윤우의 처인성 전투 있고요. 자, 그리고 이 몽골과의 싸움에서 그렇다면 고려가 이겼느냐? 아니죠. 결국 몽골과의 전투에서 지고 바로 원간섭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처절하게 싸웠지만 결국은 몽골에 패배하고 이 몽골이 나중에 원나라가 되죠. 그래서 원간섭기에 그 당시 고려 백성들이 굉장히 큰 고통을 당했죠. 그리고 또 마지막에 이 고려 말로 갈수록 공민왕이라는 왕이 나오는데 우리 친구들이 그 내용까지 이어서 쭉 이렇게 알아두셔야겠죠.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배운 내용 잠깐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친구들, 오늘 배운 내용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고려가 우리 앞에서는요, 굉장히 다른 나라들과 교류를 많이 했어요. 거란, 그리고 여진, 또 송나라와의 교류가 활발했는데요. 자, 그 이후에 이제 고려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하죠. 자, 어떻게 흔들리게 되는지. 자, 문벌이라는 여러분 가문도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차별받았던 이 무신들이 들고 일어나서 바로 무신 정변을 일으키고 그 뒤로 무신 정권기에 나라가 매우 혼란스러웠던 상황, 어떠한 일이 있었다? 바로 우리가 계속해서 문제에서 풀었던 망이 망소이의 난도 있었고요. 노비만적의 난도 있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봉기가 있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거는 무엇이냐? 바로 이 몽골과의 전투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 몽골과의 전투를 통해서 졌던 이 패배한 고려가 그 당시 원간섭기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이 고려라는 나라가 처음에 세워졌을 때 태조 왕건부터 그 다음에 고려 중기의 혼란한 상황을 거쳐서 어떻게 고려 말까지 이어지는지, 자, 우리 친구들이 하나의 역사적인 흐름을 쭉 타면서 잘 기억이 안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여러분, 스토리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내용 반복해서 보시고 꼭 연표 같은 걸로 정리해.

0: 두시면 훨씬 더 기억에 오래 남으니까 우리 친구들 항상 정리하고 기록하고 반복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친구들 안녕!
1: 시뻘건 화염이 아파트를 집어삼켰습니다.
2: 공동주택 화재가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이런 화재 시 피난계단을 이용하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데요. 피난계단 어떻게 관리하고 계실까요? 화재나 지진 등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설계된 피난계단.
3: 아, 뭐야 이거.
2: 소방시설법은 피난시설과 방화구액, 방화시설에 물건을 쌓거나 장애를 주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데요. 화재 시 피난을 방해해 다칠 위험이 있고 불길이 옮겨붙을 위험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유공간처럼 활용하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나와 내 가족, 이웃을 살릴 수 있는 안전한 피난계단을 만들어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대 친구들 차곡차곡 쌓아가는 서수령의 채은쌤입니다. 만나서 너무너무 반가워요. 우리 예비 중학 친구들. 자, 중학생이 되면은 수학이 어려워진다라는 얘기 들었을 텐데, 아니, 수학도 어려워지는데 게다가 서수령까지 데뷔하려니 막막한 친구들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짠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차곡차곡 쌓아가는 서수령 문제풀이 특강은 여섯 번의 만남으로 우리가 서수령의 기초 체력을 잘 다질 수 있도록 선생님이 도와주는 강의인데요. 자, 교재나 뭐 교환이 따로 없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꼭 노트 준비해서 선생님 강의 들어주시고요. 자, 그리고 서수령 특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과 이렇게 3스텝으로 서수령 준비를 할 겁니다. 자, 먼저 이 단계를 좀 잘 생각해 주세요. 첫 번째 단계는요, 문제를 잘 파악해서 구조를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서수령 풀 때 일단 내가 뭘 구하고 뭘 나타내야 되는지 잘 파악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형광펜, 빨간색 볼펜 등을 준비해 주세요. 그런 다음 주어진 조건과 구하고자 하는 것, 주어진 조건과 구하고자 하는 것을 구분해서 분석해 볼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계획하기입니다. 무작정, 주어진 조건 구하고자 하는 거 알았으니까 그대로 그냥 막 풀어야지? 아니요. 일단은 내가 서술하기 전에 내 생각을 정리해야 돼요. 아, 이거는 어떤 개념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또 서술형 풀이에서 표, 그림 같은 것도 훌륭한 풀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 어떤 방식으로 내가 풀이를 써야겠다라는 계획을 세워주세요. 내가 계산을 보여주겠다면은 어떤 계산부터 순서대로 이런 순서로 풀어놔야 되겠다라는 순서의 계획도 괜찮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는 계획한 것을 그대로 생각을 해서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거예요. 자, 생각을 글로 표현하기. 이렇게 3단계 연습을 선생님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서수령은 마치 습관과 같아요. 내가 그냥 오늘 서수령 연습해야지 라고 해서 실력이 쌓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초 체력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번 6번의 만남을 통해 우리 친구들이 수학에서 서수령 푸는 데 기초 체력을 쌓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선생님도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자연수와 자연수의 나눗셈, 분수의 나눗셈에 대한 문제를 만나볼 건데요. 선생님이요, 문제 이렇게 고를 때 진짜 많이 고민했어요. 우리 친구들 중학교 1학년과 6학년 과정은 정말

뗄려야 뗄수 없을 만큼 그대로 연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 어떻게 하면 우리 친구들이 중학교 수학을 공부할 때 조금 도움이 되는 문제가 될까라는 것을 최대한 고민해서 골라왔으니까요. 그리고 또 중학교 수학과 연계되는 내용도 선생님이 중간중간 이야기 많이 해줄게요. 자, 나눗셈이라는 거는 또 뗄려야 뗄수 없는 계산이잖아요. 중학교 1학년 1학기에서도요, 유리수라는 수의 범위까지 확장해서 나눗셈 계산을 할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초등학교 때 배웠던 나눗셈을 그대로 계산하게 된답니다. 좋아요. 그럼 첫 번째 문제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일단 형광펜이나 빨간펜 볼펜이나 좋아요. 우리 친구들 딱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선생님하고 중요한 조건과 구하고자 하는 거 찾아가면서 밑줄 그어볼게요. 하늘색 테이프 5m를 똑같이 7도막으로 나누었고, 주황색 테이프 3m를 똑같이 4도막으로 나누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문제 나오죠? 어느 색 테이프에 한 도막의 길이가 더 긴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해보세요 라고 그랬어요. 우리 친구들 구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요? 어느 색의 한 도막의 길이가 더 긴지를 물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주어진 조건은 하늘색은 이만큼 있었는데 똑같이 몇 도막으로 잘랐고, 그 다음 또 주황색은 이만큼 있었는데 똑같이 몇 도막으로 나누었어 라는 조건이 주어졌습니다. 자, 좋아. 조건과 구하고자 하는 거 찾았으니까 이제 계획을 세워볼까? 어떻게 풀이 과정을 나타내야 될까? 자, 우리 친구들 만약에 아주 쉽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 어떤 테이프가 10m가 있었어요. 그런데 10m가 있었는데 이것을 두 도막으로 나누었다라고 해보세요. 그런데 한 도막의 길이를 알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림으로 나타냈을 때 만약 이 길이가 10m라고 한다면 두 도막으로 나누었으니까 똑같이 둘로 나눈다? 나눗셈이 필요하죠. 2로 나눴을 때이한 도막의 길이, 아니 5m라는 건 너무나 쉽게 알수 있어요. 즉, 나눗셈식은 10 나누기 2가 이제 5니까 5m입니다. 라고 말이죠. 아, 그러면 여기서도 색깔별로 전체가 몇 m가 있었고 똑같이 몇 도막으로 나누어야 되냐라고 나왔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어떤 순서로 풀이를 해 나가야 될까? 일단 하늘색 테이프의 한 도막의 길이 구하는 과정 보여주고, 그 다음 여기가 이제 첫 번째 내용. 그 다음 두 번째는 주황색 테이프의 한 도막의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도 보여주고, 그 다음 세 번째로 우리 구하고자 하는 건 바로 어느 색 테이프의 한 도막의 길이가 더 긴지 비교하는 것 보여주고, 이렇게 세 번, 3단계에 거쳐가지고 이제 풀이 과정 보여주면 될것 같아요. 자, 계획 세웠어요. 우리 생각한 것을 그대로 글로 한번 나타내 봐요. 자, 풀이 과정 갑니다. 먼저 하늘색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자, 5m를 똑같이 7도막. 5 나누기 7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하늘색 테이프의 한 도막의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먼저 써줍니다. 하늘색 테이프 한 도막의 길이는 우리 길이 구하는 방법 알아요. 어떻게요? 전체 길이 나누기 7. 그러면 5 나누기 7 계산하면 여기에서 대체 이 계산은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우리 친구들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의 계산입니다. 바로 어떻게 배웠는지 배운 내용 개념 콕콕 리뷰 한번 해볼게요. 우리 친구들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 같은 경우에는 1 나누기 별 같은 경우에는 별분의 1, 네모 나누기 별의 몫은 별분의 네모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 연습해 볼까요? 만약에 1 나누기 3 같은 경우에는 3분의 1, 그 다음 3 나누기 4 같은 경우에는 4분의 3이라고 말이죠. 중학교 과정에서도요, 이렇게 나눗셈식은 정말 우리가 많이 만날 건데, 그때 이 나눗셈의 몫을 분수로 나타낸답니다. 그리고 심지어 나눗셈 기호를 앞으로는 생략하게 될 거예요. 자, 나눗셈을 분수로 나타내서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뿐만 아니라 문자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분수로 나눗셈의 몫을 나타냈다면 그 분수를 다시 나눗셈으로, 그러니까 역방향으로 풀어낼 수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좋아요. 식 세우고 났더니 이렇게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였으니까, 아, 이제 5 나누기 7의 몫을 어떻게 나타내야 되는지 딱 나누어 떨어지지 않아도 표현할 수 있겠죠? 맞아요. 바로 나누는 수를 분모, 나누어지는 수를 분자로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7분의 5m가 되는 걸알 수가 있겠다. 자, 그럼 두 번째로는 이제 주황색 테이프 갑니다. 주황색 테이프

한 도마에 길이를 구해보면 전체 길이가 3m였는데 네 도막으로 똑같이 나누었어. 3 나누기 4. 어때요? 몫을 분수로 4분의 3m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그 다음 단계는요, 이제 비교합니다. 어느 색 테이프의 한 도막의 길이가 더 긴지라고 그랬으니까 7분의 5와 4분의 3 크기 비교하면 되는 거죠. 우리 친구들 이렇게 분모가 다를 때는 분수의 크기 비교는 통분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7분의 5와 그 다음 4분의 3은 무엇으로 통분하면 될까? 7하고 4. 두 수의 곱이 최소 공배수이기도 하니까 7과 4의 곱인 28로 통분해 보자고요. 그럼 7분의 5는 28분의 20, 그리고 4분의 3은 28분의 21이죠. 어때요? 어느 쪽이 더 커요? 28분의 21이 더 큽니다. 아, 지금 이렇게 비교했으니까 4분의 3m인 주황색 테이프의 한 도막의 길이가 더 기네? 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 임으로 이제 결론입니다. 자, 주황색 테이프의 한 도막의 길이가 더 깁니다. 라고 말이죠. 자, 따라서 정답은 어느 색이라고 물어봤으니까요. 주황색입니다. 라고 답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마지막에 따라서 그러므로 라고 마무리 지어주면 멋지게 서술형을 마무리할 수가 있겠죠? 좋아요. 이렇게 첫 번째 문제 마무리해봤습니다. 자연수의 나눗셈에 대한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갈게요. 자, 우리 문제 구조 파악하면서 문제 있습니다. 소민이는 매일 같은 거리를 걷습니다. 소민이가 4일 동안 걸은 거리가 4와 5분의 4km일 때 앞으로 3일 동안 걸을 거리는 몇 km인지 풀이과정을 쓰고 답을 기하분수로 나타내어 보세요. 라고 그랬어요. 자, 구하고자 하는 거 찾았나요? 앞으로 3일 동안 걸을 거리가 몇 km인지를 구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은 매일 같은 거리를 걷는다라고 그랬으니까 주어진 조건, 핵심 조건이 아, 4일 동안 걸은 거리가 이만큼 걸었구나라는 게 조건이네요. 자, 이 조건을 통해서 이제 두 번째 생각을 좀 정리해 볼게요. 계획해 보도록 하죠. 좋아. 3일 동안 걸은 거리는 먼저 이 소민이가 하루 동안 얼마나 걸었는지를 알면 될것 같아. 그래서 지금 4일 동안 걸은 거리가 나왔으니까 이 거리를 뭘로 나눠주면 하루에 걷는 거리를 구할 수 있을까? 그렇죠. 전체 거리를요, 4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만큼이 하루에 걷는 거리가 되겠네. 그럼 4와 5분의 4 나누기 4를 해주면 하루에 걷는 거리가 나오고, 그 다음 3일이니까 그 거리에 3배를 해주면 되겠다. 자, 계획 세웠죠? 그럼 우리 친구들 두 단계로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는데요. 먼저 하루에 걷는 거리와 그리고 3일 동안 걸을 거리를 두 번의 계산을 통해 풀이 과정 가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4와 5분의 4 나누기 4를 계산해야 되겠는데요. 자, 우리 친구들 대분수 나누기 자연수 어떻게 했었나요? 개념 콕콕 리뷰 해볼게요. 대분수 나누기 자연수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2와 4분의 3 같은 대분수 나누기 자연수 2는요, 일단 이 대분수 상태에서는 우리 친구들 나눗셈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가분수로 바꿔줘야 되죠. 그래서 2와 4분의 3을 4분의 11 가분수로 바꿔준 다음에, 그 다음에 나누는 수의 분모와 분자를 바꾸어 곱합니다. 물론, 이 분자 11이 2의 배수가 된다면 분모는 그대로 두고 분자 나누기 자연수를 해도 되겠지만, 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요, 뭐 이제 흔한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한데요. 그 중에 가장 흔한 방법은 나누는 수의 분모와 분자, 2라는 거는 1분의 2와 같거든요. 그러니 곱하기 2분의 1로 바꾸어 곱셈 계산을 해주고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해주면 되는 거죠. 좋아요. 대분수 나누기 자연수 어떻게 계산하는지 리뷰해봤으니까 우리 이제 풀이 과정으로 생각을 정리해보도록 해요. 자, 풀이 과정. 먼저 뭐 구하기로 했어요, 우리? 그래요. 소민이가
하루에 걸은 거리를 구하기로 했어요. 자, 뭐 나누기 뭐 하면 되죠, 계산은? 그래요. 4와 5분의 4 나누기 4를 계산하면 돼요. 식을 썼더니 대분수 나누기 자연수니까 우리 리뷰했던 대로 가분수로 바꾸면 5분의 4, 5, 20에다 4를 더하여 24. 그리고 나누기 4는 곱하기 4분의 1을 하면 되겠죠. 그럼 약분이 되네요. 4로 약분하면 5분의 6. 그래서 1과 5분의 1 킬로미터가 되는 걸 알았어요. 자, 그럼 이제 3일 동안 앞으로 걸을 거리 구할 수 있죠. 하루에 걷는 거리를 3배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럼 우리가 마무리가 되는 거니, 이제 마지막으로 멋지게 따라서 앞으로 3일 동안 걸을 거리는 바로 핵심 계산. 1과 5분의 1 곱하기 3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또한 마찬가지로 곱셈인데 가분수로 바꿔서 5분의 6 곱하기 3을 해주면 되겠고 5분의 6, 3, 18이니까 어때요? 대분수로 다시 정리를 하면 3과 5분의 3 킬로미터가 되겠어요. 이렇게 되는 걸알 수가 있겠네요. 자, 따라서 정답. 우리 친구들 3과 5분의 3. 가분수로 나타내면 5분의 18과 같습니다. 킬로미터가 답이 되는 걸알수 있겠죠? 좋아요. 어떤 계산을 해야 될지 생각하고 생각을 글로 잘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세 번째 문제도 만나볼게요. 일단 형광펜, 빨간펜 들고, 그 다음 구조 분석하면서 문제 읽습니다. 등장인물이 누구냐면 현즈예요, 현즈. 현즈는 걸어서 10분의 9km를 가는데 3분의 2 시간이 걸리고, 준서도 등장인물이네요. 준서는 걸어서 3분의 4km를 가는데 5분의 4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현주와 준서 중 1시간에 더 많은 거리를 걸을 수 있는 친구는 누구인지 프리과정을 쓰고 답을 구해보세요. 단, 현주와 준서는 각각 일정한 빠르기로 걷습니다. 라고 그랬어요. 우리 친구들 뭐 구해야 돼요? 누가 더 1시간에 많은 거리를 걸을 수 있는지를 구해줘야 되겠네요. 아, 구하고자 하는 거 찾았으니까 우리 친구들 이제 어떤 조건이 주어졌는지 확인해봐요. 한 시간에 몇 킬로미터를 가냐라고 주어졌으면 참 좋았겠지만, 지금 현주가 이만큼을 가는데 3분의 2 시간이 걸렸다. 그 다음, 준서도 이만큼을 가는데 이만큼이 걸렸다. 라는 게 주어진 조건입니다. 그럼 어떤 순서로 해결해야 될까? 아, 일단 현주랑 준서가 각각 한 시간 동안 얼마를 가는지를 구해야 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 친구들이 이제 진짜 헷갈려요. 아니, 10분의 9 나누기 3분의 1을 해야 될까? 아니면 3분의 2 나누기 10분의 9로 해야 될까? 진짜 헷갈거든요. 자, 선생님은 나눗셈의 예를 들때10 나누기 2는 5, 10 나누기 5는 2, 그 예를 되게 많이 들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그냥 선생님 따라서 샘플식을 하나 준비를 해주세요. 자,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현주가, 자, 챙쌤이 2시간 동안 만약 10km를 간다. 라고 했어요. 그럼 1시간 동안 가는 거리는 얼마일까라는 거 물어보면 우리 친구들 누구나 다 되게 쉽게 얘기해요. 5km요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계산한 거예요? 되게 머릿속으로 빠르게 10 나누기 2를 했을 거예요. 그쵸? 5km가 됩니다. 맞아요. 전체 거리를 걸린 시간으로 나누면 1시간 동안 간 거리를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자리에 분수가 나오면 갑자기 뇽 헷갈립니다. 대체 뭘 구해야 될지. 그럴 때는 내가 계산하기 편한 자연수로 바꿔서 한번 계산해 보세요. 아, 그래서 1시간 동안 가는데 걸린 거리는 이 동안 전체 거리를 무엇으로 나누면 된다? 시간으로 나누면 된다. 그러면 1시간 동안 이 동안 거리를 구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줘야 되겠죠? 좋아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현주 같은 경우에는 10분의 9 나누기 3분의 2를 하면 되고 또 4분의 3 나누기 5분의 4를 하면 되니까 우리 계산 안에서 개념 콕콕.

자, 분수 나누기 분수의 계산할 수 있어야 되겠죠? 물론 우리가 대분수 나누기 대분수도 해봤지만요. 자, 이렇게 진분수 나누기 진분수는 곱셈으로 바꾸면 됩니다. 물론 분모가 같을 때는 분모는 그대로 두고 분자끼리 계산하면 되고, 분모가 달라도 통분한 다음 분자끼리 계산해도 돼요. 자, 하지만 그러보다는 우리가 이제 분모와 분자의 위치를 바꾸어서 곱셈으로 바꾸는 게 일반적인 계산이죠. 우리도 이렇게 해볼 거예요. 따라서 4분의 1 나누기 5분의 2는 4분의 1 곱하기 2분의 5로 계산하여 8분의 5로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자, 좋아요. 우리 계산하는 것도 리뷰했겠다. 풀이과정 가보도록 할게요. 어떤 순서? 그래요. 현주가 1시간 동안 가는 거리 구하고, 준서가 1시간 동안 가는 거리 구해서 비교해서 누가 더 많이 갔냐라는 걸 나타내주면 되겠어요. 자, 그럼 먼저 현주. 현주가 1시간 동안 걸을 수 있는 거리는 현주가 이동한 거리 10분의 9 나누기 3분의 2 계산을 하면 되겠고, 나눗셈은 곱셈으로 바꾸어 2분의 3. 약분 되나요? 안 되네요. 그럼 20분의 27. 자, 20분의 27은 1과 20분의 7km가 되는 걸알 수가 있겠고요. 자, 우리 두 번째는 이제 준서 계산해야 되겠죠? 준서가 1시간 동안 걸을 수 있는 거리는 준서가 이동한 시간 4분의 3 나누기 5분의 4 계산을 해주면 되겠네요. 그럼 4분의 3 곱셈으로 바꾸고 4분의 5를 곱해보면 16분의 15km가 되는 걸알 수가 있겠죠? 좋아요. 자, 그러면요. 이제 비교해 볼게요. 1과 20분의 7. 16분의 15를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커요? 큰 수가 더 멀리 이동한 거잖아요. 아, 그래서 1과 20분의 7하고 16분의 15를 비교하면 대분수니까 1과 20분의 7이 더 크겠죠? 이므로 우리 결론 내려줄 거예요. 우리 친구들 마지막에 결론 내려줄 때는요. 선생님하고 이렇게 물결선을 그어서 구하고자 하는 문장 있죠? 그 문장을 활용하면 되게 훌륭하게 마무리할 수가 있어요. 볼래요? 뭘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동문서답하면 안 돼요. 뭘 물어봤냐면 현주와 준서 중한 시간에 더 많은 거리를 걸을 수 있는 친구는 누구인지를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므로 마지막에도 그대로 이 물음에 답하는 걸 쓰면 되는 거예요. 현주가 한 시간에 더 많은 거리를 걸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막 새로운 문장을 내가 막 만들어서 막 소설을 쓰고, 아니요. 우리 친구들 서술형은요, 장황하지 않아야 되고요. 간결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떤 문장이나 단어를 써야 될지 고민이 된다? 그럼 문제에 다시 돌아가서 문제에서 뭐라고 물었는지 그대로 우리 친구들이 활용해서 서술해주면 좋아요. 자, 그럼 여기서도요, 이므로 현주가 한 시간에 더 많은 거리를 걸을 수 있습니다. 걸, 여기 다시 이쁘게 쓸게요. 거리를 걸을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정답 여기다가 쓸까요? 여기? 네. 누구? 우리 친구 이름. 현주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문제도 우리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자, 형광펜 들고. 어떤 수와 7분의 5의 곱이 14분의 9입니다. 어떤 수를 7분의 6으로 나눈 몫은 얼마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해보세요. 라고 그랬는데요. 아, 구하고자 하는 건 어떤 수의 정체를 알아내서 7분의 6으로 나눈 몫을 구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친구들 이 몫을 알려면은 일단은 어떤 수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어진 조건이 어떤 수와 7분의 5의 곱이 14분의 9다라는 조건이 주어졌죠? 자, 그러면 이 문제 어떻게 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수와 7분의 5의 곱. 자, 그럼

통해 어떤 수의 정체를 밝힐 수 있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우리 계획해 볼까요? 자, 이런 관계를 통해서 주어진 조건을 식으로 나타낸 다음에 그 시간에서 어떤 수를 구하고 구하고자 하는 걸 다시 한번 계산하자. 두 번의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풀이과정 가보도록 할게요. 어떤 수와 7분의 5이 곱이 14분의 9니까 어떤 수는 14분의 9 나누기 7분의 5를 계산하면 됩니다. 우리 분수 나누기 분수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곱셈으로 바꿨죠. 5분의 7을 5분의 7을 곱하면 돼요. 약분 되나요? 네, 7로 약분 되네요. 짠짠 이렇게 약분을 하면 바로 10분의 얼마 9가 되는 걸알 수가 있어요. 자, 10분의 9입니다 라는 거 알았으니까요. 이제 이 10분의 9를 7분의 6으로 나눠 볼까요? 자, 따라서 우리 구하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 어떤 수를 7분의 6으로 나눈 몫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10분의 9 나누기 7분의 6. 다시 곱셈으로 바꿀까? 6분의 7을 곱하면 되겠네. 약분 해보자. 3으로 약분하면 2, 3. 더 이상 약분 안 되니까요. 20분의 21. 그래서 1과 20분의 1이 되는 걸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정답은 1과 20분의 1. 그런데 이것은 가분수로 나타내면 20분의 21과도 같으니까 가분수도 괜찮아요. 좋아요. 이렇게요. 원래는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뭐, 어떤 수를 구하시오까지만 우리가 많이 봤다면, 중학교 과정에서는 이 어떤 수를 구해서 또 바르게 계산하는, 잘못 계산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어. 그런데 바르게 계산해봐라는 문제가 진짜 진짜 많이 나옵니다. 그때도 우리 친구들이 식만 잘 세우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의 마지막 문제 갈게요. 자, 형광펜 들고 구하고자 하는 것 찾아봅시다. 서준이는 갖고 있던 철사 4m 중 1과 3분의 1m로는 원을 만들고 남은 철사를 모두 사용하여 한 변의 길이가 9분의 4m인 정사각형을 한개 만들었습니다. 자, 문제. 서준이가 만든 정사각형이 무엇인지 풀이과정을 쓰고 답을 구해보세요. 단 겹치는 부분이 없게 도형을 만들었습니다. 라고 그랬는데요. 우리 친구들, 서준이가 만든 정사각형의 정체를 알아보는 게 우리의 목표죠. 그럼 구하고자 하는 게, 자, 몇각형을 만들었는지, 정몇각형인지를 밝혀내야 되는데, 그러면 주어진 조건은 원래 4m 중에 4m를 갖고 있었는데 이만큼을 원을 만들었대요. 그러면 원을 만든 만큼 빼야 되고, 남은 철사를 이용하여 한 변의 길이가 9분의 4인 정사각형 만들었으니까 한 변의 길이로 나눠주면 되겠네요. 좋아요. 개념 쿡쿡. 우리가 이 계산에서는 대분수 나누기 분수를 계산을 합니다. 우리가 대분수 나누기 자연수를 하듯이 대분수를 먼저 가분수로 바꾼 후 곱셈으로 바꿔 계산하면 된답니다. 그럼 우리 풀이과정 써보도록 할게요. 먼저 원을 만들고 남은 길이를 구해줘야 되겠죠? 서준이가 원을 만들고 남은 철사의 길이는 일단 4m에서 1과 3분의 1을 빼면 되니까 이는 3과 3분의 3에서 1과 3분의 1을 빼는 것과 같아 2와 3분의 2m가 되는 걸 먼저 구합니다. 그리고 또한 변의 길이가 9분의 4m인 정사각형을 한개 만들었다. 그럼 남은 철사 2와 3분의 1을 한 변의 길이로 나누면, 자, 대분수, 가분수로 바꿔줄게요. 8, 곱셈으로 바꿔줄게요. 약분은 되죠? 3, 또 약분 되네? 3, 아, 여기가 2, 그래서 6, 아, 바로 변의 개수가 6인 정육각형이 되는 걸알수 있어요. 아, 정, 육각형을 만들었습니다. 라고 말이에요.

따라서 정답. 정, 유, 각, 형. 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좋아요. 이렇게 두 번의 계산을 통해 문제 해결해 봤습니다. 어때요, 우리 친구들? 일단은 선생님 풀이를 쭉 보니까, 아, 나도 저렇게 할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죠? 우리 서술형은 자신감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서술형이 좀 약하더라도 조금 느려도 괜찮아요. 천천히 한 걸음씩 선생님과 쌓아가 보자고요. 다음 시간 새로운 문제로 다시 만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20일 동안 즐거운 수학을 함께할 뉴런 단기 특강의 윤민서입니다. 자, 오늘은 단기 특강 대망의 첫 시간인데요. 우리는 앞으로 20일 동안 강의 하나마다 한 개의 소단원 또는 두 개의 소단원을 공부하게 될 예정이에요. 과연 오늘은 어떤 내용을 배울지 학습 목표를 보면서 같이 확인해 볼게요. 자, 본격적으로 강의 시작해 볼게요. 오늘 우리가 배울 개념은 바로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이미 초등학교 때 이등변 삼각형을 배웠어요. 뭐였냐면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을 우리는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했었는데요. 우리 중학교 2학년인 만큼 조금 더 자세히 탐구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용어부터 정의를 할게요. 자, 이등변 삼각형에서는요, 각각의 용어들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 길이가 같은 두 변이 이루는 이 각. 이 각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꼭지에 있다 해서 꼭지각이라고 할 겁니다. 꼭지각 체크를 해주시고요. 또 이 꼭지각에 마주보는 대변, 꼭지각의 대변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밑변이라고 부를 거예요. 이때 여러분들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밑에 있어서 밑변은 아니고요. 그냥 꼭지각의 대변을 우리는 밑변이라고 불러요. 일단 밑변의 양끝각을 우리는 밑각이라고 할 겁니다. 밑변의 양끝각. 양쪽 두 개 다 밑각이라고 부를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를 하나 볼게요. 첫 번째, 삼각형 ABC에서 꼭지각의 크기를 찾아라. 그러면 우리는 꼭지각이 뭐였냐면 이등변 삼각형에서 길이가 같은 두 변 AB와 BC가 이루는 이 각을 우리가 꼭지각이라고 불렀으니까 꼭지각의 크기는 70도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또 밑변은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꼭지각의 대변, 즉 꼭지각이 마주보는 변의 길이기 때문에 밑변의 길이는 8cm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우리 하나 더 해서 밑각까지 구해볼까요? 자, 밑각의 크기 여기 55도였죠? 그러면은 70도 55도니까 합하면은 125도예요. 그러면은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은 180도이기 때문에 각 C의 크기를 구하려면 180에서 125를 빼주면 되겠죠? 그럼 여기도 55도가 나옵니다. 자, 어때요? 각 A와 각 C를 우리가 밑각이라고 불렀는데요. 얘네 둘의 크기가 어때요? 동일해요. 자, 우리 밑각 좌우 구분을 하지 않았어요. 구분하지 않은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왜냐? 아주 중요한 성질이 나옵니다. 이등변 삼각형의 두 밑각의 크기는 서로 어떻기 때문에? 같기 때문에 구분을 하지 않아요. 자, 이거를 수학적으로 표현하면요. AB와 AC의 길이가 같으면 각 B와 각 C의 크기가 같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요. 우리 왜 그런지 수학적으로 좀 설명을 해볼게요. 그걸 우리가 증명한다라 그러죠. 자, 첫 번째로 우리는 각 A에서 이렇게 각 A의 크기를 반으로 나눠주는 이등분선을 하나 그려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각이 나눠지겠죠.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각 B와 각 C의 크기가 같음을 보이는 거예요. 같다를 보이기 위해서 왼쪽에 보이는 이 삼각형, 그 다음 오른쪽에 보이는 이 삼각형 두 개가 합동이 된다라는 논리를 써줄 겁니다. 첫 번째로 각 A의 이등분선을 그려서 BC와의 교점을 우리가 D라고 하면 우리의 목표는 삼각형 ABD와 삼각형 ACD가 서로 합동이 된다를 보이는 거죠. 왜 합동이 되냐 하고 봤더니 잘 아시겠지만 첫 번째 AB와 AC 변 두 개가 같아요. 대应되는 변 두 개의 길이가. 그 다음 두 번째, 이 각 사이의 각을 보면요. 각의 이등분선이기 때문에

BAT와 CAT의 크기도 같겠죠. 그럼 우리는 변의 길이 하나와 일단 각의 크기 하나가 같음을 보였어요. 일단 마지막 AD, 이 이등분선 요거 자체가 삼각형 ABD에도 존재하고 삼각형 ACD에도 존재하기 때문에 AD는 공통. 따라서 두 삼각형은 합동이 됩니다. 어떤 합동? SAS 합동이 되겠죠. 왼쪽 삼각형과 오른쪽 삼각형 ABD, ACD가 서로 합동이 되기 때문에 대응 각인 각 B와 각 C의 크기가 같다라고 설명을 하시면 돼요. 너무 간단하죠? 이 간단한 성질, 문제풀이에서는 훨씬 간단해져요. 자, 문제를 보면 삼각형 ABC, 이등변 삼각형이죠? X의 값을 구해라. 자, 꼭지각이 80도예요. 그러면 몇 도가 남아요? 180도에서 80도 제외하고 나면 100도가 남아요. 그러면은 두 밑각이 100도를 나눠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밑각의 크기는 같으니까 여기도 X도가 되겠죠. 즉, 두 배의 X가 100을 만족해야 돼요. 따라서 X의 값은 550.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 X의 값을 구하라 했고요. 문제에 X도라고 단위가 붙어 있으니까 여기다가 50도입니다. 라고 적으면 안 되겠죠. 이거 서술형에서 굉장히 많이 틀리니까 꼭 체크를 해주시고요. 두 번째. 각 B가 65도라면 각 C도 밑각이 되기 때문에 65도가 되겠죠. 각 C의 크기도 65도예요. 둘이 합하면 130도. 그럼 180도에서 130도 빼고 나면 꼭지각 50도가 나오겠죠. 따라서 X의 값은 50. 이렇게 간단하게 이등변 삼각형 문제 해결할 수가 있고요. 방금 전에 우리가 이 증명하는 과정에서 꼭지각에 이등분선을 쭉 내렸더니 왼쪽, 오른쪽 삼각형이 합동이 됐죠. 이거 가지고 어떤 성질이 유추할 수가 있냐면 이등변 삼각형이 주어져 있을 때그 꼭지각의 이등분선은 밑변을 수직 이등분한다라는 그런 성질이 유추할 수가 있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수학적으로 AB와 AC, 이등변 삼각형이죠? 그 다음에 BAD와 CAD, 꼭지각의 이등분선을 쭉 내렸을 때, 그때 BD는 CD랑 같고 이등분하고 AD랑 BC가 수직하더라. 즉, 꼭지각의 이등분선이 밑변을 수직 이등분한다라는 성질을 유추해낼 수가 있는데요. 그왜 그러냐면요. 뭐 일단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삼각형 ABD, 요 왼쪽 삼각형과 오른쪽 삼각형 ACD는요, 이미 합동이 됨을 보였습니다. 이 꼭지각의 이등분선을 통해서 합동이 됨을 보였으니까 대응변인 BD와 CD의 길이는 같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보여야 되는 건 AD와 BC가 수직이다를 보여야 되는데, 그러면 자세히 살펴보자면 ADB와 ADC 이두 각은요, 서로 대응각이에요. 대응각이기 때문에 크기가 같아야 돼요. 근데 거기에서 대응각이라 크기가 같은데 더하면 몇 도가 나온다? 평각인 180도가 나온다라는 거죠. 크기가 같은데 더하면 180도가 나와요. 그럼 하나에 몇 도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냐면 하나에 90도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AD와 BC는 서로 수직하다. 1번과 2번의 이야기를 종합하면요. 결국엔 어떤 이야기를 할수 있냐? 꼭지각의 이등분선 AD는 이 밑변 BC를 수직 이등분한다라는 이야기를 할수 있고요. 다시 이야기하자면 이등변 삼각형의 꼭지각의 이등분선은 밑변을 수직 이등분선이 된다라는 거죠. 문제는 굉장히 쉬워요. 자, 이등변 삼각형이죠. AB랑 AC 길이가 같으니까. 그때 꼭지각의 이등분선을 내려요. 그러면은 밑변을 수직 이등분한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BD의 길이는 2cm. ADC의 크기는 90도. 요렇게 체크를 할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어렵지 않아요. 근데 앞으로 우리는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이야기를 안할 거예요. 무슨 말이냐? 문제에서요. 이거 AB랑 AC의 길이가 같아요. 이렇게 안 줘요. 여러분들께서 이 삼각형이 이 조건에 만족하는데 이게 무슨 삼각형일까요? 바로 유추를 해서 문제를 풀도록 유도를 할 거예요. 그 특정한 조건이 무엇이냐? 우리 삼각형이 주어져 있을 때 삼각형에서 두 내각의 크기, 세 개의 각 중에 두 개의 각의 크기가 같은 삼각형은 뭐가 된다?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라고 알고 있어야 돼요. 여기다가 별표.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 되냐? 그러면요. 세 개의 내각 중에서요. 두 개가 같다면 그두 각이 이등변 삼각형의 밑각이 됩니다. 이걸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각 B랑 각 C가 같으면 AB랑 AC의 길이가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왜 그런지?

간단하게 좀 증명을 해볼게요. 똑같아요. 뭐부터 할 거냐면 이각 A의 이등분선을 그려서 BC와의 교점을 우리는 점 D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왼쪽에 보이는 ABD, 오른쪽에 보이는 ACD, 삼각형 ABD, ACD가 서로 합동이 됨을 보일 거예요. 근데 왜 합동이 되냐? 천천히 체크를 해보면요. 먼저 각을 이등분했기 때문에 BAD, 각 CAD 서로 같죠. 그다음 두 번째, AD라는 친구를 공통으로 갖고 있어요. 그럼 나머지 어디만 같으면 돼요? 우리 목표는 여기 각 ADB랑 각 ADC가 같다라면 우리는 이 삼각형이 ASA 합동이 되겠죠. 근데 AS의 합동을 보여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안 주어져 있어요. 여기가 같은지. 몰라요. 근데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은 몇 도예요? 180도죠.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이 180도로 일정한데 여기 각 같아요. 그다음 각 B랑 각 C가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최종적으로 나머지 한 각도 같겠네라고 유추를 할수 있는 거죠. 따라서 삼각형의 세 내각의 크기의 합은 180도로 일정한데 각 B랑 각 C 같다고 주어져 있죠? 각 BAD, CAD 같다고 주어져 있죠? 그러면은 나머지 한 각의 크기도 같을 수밖에 없겠네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럼 최종적으로 변 하나 공통으로 갖고 있는데 그 양끝각의 크기가 각각 같은 합동이니까 두 삼각형은 ASA 합동이 되는 거죠. ASA 합동이 되니까 대응 변의 길이인 AP와 AC의 길이가 각각 같다. 이렇게 체크를 할수 있는 거예요. 이 과정이 조금은 복잡해 보여도 결국에는 무슨 얘기 하고 있는 거냐면 삼각형이 주어져 있을 때두 내각의 크기가 같아요. 그러면은 얘는 이등변 삼각형이네라고 체크할 수 있는 거고요. 이게 문제에서 어떻게 쓰이냐면요. 이렇게 쓰입니다. 68도, 44도. 그러면은 각 B의 크기를 구해보면 68, 44 더하면 112죠. 그러면은 180도에서 뺍니다. 그럼 여기도 68도가 되니까 각 A랑 각 B의 크기가 같죠. 그럼 이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 된다?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 어디랑? BC랑 AC랑 길이가 같은. 따라서 X의 값은 몇이다? 5다. 이렇게 체크를 할수 있다라는 거죠. 간단하죠? 앞으로 뭐 바로바로 이등변 삼각형입니다라고 주지 않을 거고요. 이렇게 내각을 구해봤더니 두 개가 같아요. 그럼 얘가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 이렇게 체크를 하실 거예요. 자, 예제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 AB와 AC의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 ABC에서 각 A의 외곽이 108도일 때각 X의 크기를 구해라. 자, 여기서 이제 팁이 하나 나갑니다. 제일 중요한 거. 삼각형에서 한 외곽의 크기는요. 그와 이웃하지 않은 두 내각의 크기의 합, 즉각 B와 각 C의 합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게 앞으로 계속 쓰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익숙해지셔야 돼요. 즉 여기 외곽의 크기 108도는 각 B의 크기와 각 C의 크기의 합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여기도 X죠. 따라서 두 배의 각 X. 따라서 각 X의 크기는 몇 도가 된다? 하나당 54도가 된다. 이렇게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뭐가 같다? 두 밑각의 크기가 같다. 자, 하나 더 볼게요. 자, ABC,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해라 라고 하면요. 밑변의 길이와 높이가 필요한데, 지금 높이, 이게 수직임을 확신할 수 있나요? 확신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이등변 삼각형에서 꼭지각의 이등분선을 내렸을 때 밑변을 정확하게 수직 이등분하죠. 그럼 우리는 넓이를 구하기 위한 높이가 바로 이 AD의 길이가 된다라고 체크를 할수 있고요. 밑변의 길이는 이등분했으니까 여기도 5cm. 그러면은 총 10cm 이렇게 찾을 수 있어야죠. 그 이등변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해라 라고 한다면 밑변의 길이 10 곱하기 높이 12 곱하기 2분의 1. 정답은 60 다니는 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찾을 수 있겠죠. 간단하죠? 만약에 이게 정확하게 몰랐어도 직관적으로 해결을 할 수라도 있어야 돼요. 이 도형은 직관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이등변 삼각형에서 뭐 여기가 72도, 그 다음에 C의 이등분선, 각 B 외곽의 이등분선의 교점을 D라고 할때각 D의 크기를 구해라. 자, 일단 뭘 찾아야겠어요? X도 알아야겠고 이 동그라미 하나의 크기가 얼마인지 찾아봐야겠죠. 그럼 뭘 활용해야 돼요? 주어진 조건인 이등변 삼각형 성질 활용해야겠죠. 72도예요. 그러면은 꼭지각이 72도면 밑각 두개

답한 게 108도가 나와야 되죠? 그럼 하나당 54도가 나옵니다. 일단 여기서 주어진 걸로 판단을 하자면 54도를 절반 절반으로 나눈 게 동그라미 하나니까 동그라미 하나의 크기는 54도의 절반인 27도입니다. 찾아줄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 54도에 대한 외각이죠. 외각이니까 여기는 126도가 되고요. X 하나의 크기는 126도의 절반이 되는 거니까 63도가 됩니다.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지만 삼각형, 각 D의 크기를 구하기 위해서 뭐 여기 각 구해서 180도에서 빼줘도 되는데 조금 더 빠르게 구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요. 외각의 크기를 활용해야죠. 이각 X라는 외각의 크기 63도는요. 정확하게 뭐랑 뭐를 더한 거냐면 각 D의 크기와 이 동그라미 하나, 각 DCB의 크기를 더한 것과 같거든요. 다시 글로 적어보자면 각 DBE, 즉 X죠. 이 친구는 각 D와 그 다음에 각 DCB, 즉 동그라미 하나의 크기를 더한 것과 같고 얘가 63도, 얘가 27도가 되니까 각 D는 63 빼기 27에서 36도가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각 D의 크기는 36도라고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요. 여기서 포인트, 각 D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단위인 도를 꼭 붙여주셔야 됩니다. 자, 또 문제 볼까요? 유제 8번, 여기다 별표 한번 쳐주세요. 너무도 많이 봤고, 이번에도 볼 거고, 3학년 올라가서도 볼 그림이에요. 이 그림은. 중학교 1학년 때는요, 평행선에 성질하면서 억강 문제를 해결할 때 아마 나왔을 거예요. 그다음 중학교 2학년 때는 이등변 삼각형 지금 할때 나오고요. 중학교 3학년 올라가서는 삼각비 할때또 나올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그림이고요. 왜 중요하냐? 이 삼각형 ABC가 너무도 특별한 삼각형이 돼요. 눈치채셨죠? 무슨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고 봤더니 접었대요. 접었기 때문에 여기가 66도라면 여기도 각의 크기가 똑같아야 돼요. 66도죠. 접었기 때문에. 그리고 평행선의 성질, Z자 그려주면요. 각 C는요, 이 각의 엇각입니다. 따라서 여기도 66도가 돼요. 체크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각 A 66도, 각 C 66도. 두, 얘가 뭐가 돼요? 두 밑각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A, B랑 B, C랑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 되겠네. 체크해 주시고요. X의 값은 5가 되겠죠. 센티미터 있으니까 수만 적어주면 되고요. 그럼 Y, 꼭지가의 크기는 몇 도냐? 그럼 66도 두 개를 더하면요. 132도고요. 그걸 180도에서 빼주면 48도가 되죠. 이게 바로 뭐가 된다? Y 도가 된다. 따라서 Y의 값은 몇이다? 48이다. 체크를 해줄 수 있겠죠. 도를 붙이시면 안 돼요. 똑같이. 자, 또 넘어가 봅시다. 자, 이거 보니까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려고 봤어요? 그러면은 밑변 곱하기 높이를 하려고 했는데 아무런 정보도 없죠. 아무런 정보도 없으니까 그 방법으로는 안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여기 10cm 주어져 있네? 그리고 각 B랑 각 C의 크기가 같대요. 이거 뭐야? 두 내각의 크기 같으니까 여기랑 여기의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 되네. 그럼 뭐가 된다? AC의 길이도 10cm가 된다. 여기까지 잘 유추를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까지 해놓고 이걸 활용해야 되는데 더 이상 할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하셔야 되냐면 보조선을 활용해야 돼요. 보조선의 종류는 너무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수선을 긋거나 아니면 평행선을 긋거나 가장 많이 쓰이는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이어지지 않은 두 점을 잇는 겁니다. 지금 봤을 때 이어지지 않은 두점 어디가 있어요? 이어지지 않은 두 점은 점 A와 점 P가 이어지지 않았죠. 점 A와 점 P만 잇고 나면은 왼쪽에 보이는 삼각형 ABP 요렇게 보이죠? ABP의 밑변이 바로 AB가 되고요. 높이가 바로 DP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보이는 삼각형 ACP도요. 밑변의 길이가 AC가 되고요. 그 다음에 높이가 PE가 되죠. 즉 무슨 말이냐면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세요라고 하면은 삼각형 왼쪽에 작은 삼각형 ABP와 오른쪽에 큰 삼각형 ACP의 넓이를 각각 구해서 더하라는 문제로

로 바뀌고요. 이 각각의 삼각형에 대해서는 밑변 높이, 밑변 높이기 때문에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2와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6이기 때문에 10 더하기 30. 최종적인 답은 40 넓이 제곱 센티미터다라고 체크를 해줄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확인되셨나요? 이런 보조선에 있는 문제들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자, 하나 더 볼게요. 자, 삼각, 각 EDF의 크기를 구해라. 그럼 이 크기를 구하려면요, 사실은 너무도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여기 각의 크기도 알아야 되고요. 또, 여기 각의 크기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이각 FDB라는 친구와 각 EDC라는 친구의 크기는 어떻게 구하냐? 그게 감이 안 잡힌다는 거죠. 수학에서 도형은 특히 더 직관이 필요해요. 우리가 이걸 봤을 때, 뭔가 활용할 만한 게 없나? 라고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우리는 이렇게 보이는 두 삼각형이 뭐가 될것 같다? 합동이 될것 같다를 이용하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삼각형 FBD라는 친구와 삼각형 DCE라는 친구가 서로 합동이 될것 같아요를 보이셔야 돼요. 무슨 합동? 그걸 이제 찾아줘야죠. 자, 어떤 합동이에요? 일단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의 크기와 여기 크기가 같을 거예요. 즉, 각 하나 확보했죠. A. 그 다음 뭐가 또 필요해요? 나머지 문제에서 줬어요. BF와 CD의 길이가 같아요. 그러면 S 하나 확보하고요. 또 BD와 CE가 또 길이가 같아요. 그러면은 두 개의 변 사이에 그 끼인각, 사이각의 크기가 같다. 즉, SAS 합동이 되니까 이 친구들은 서로 합동이 된다. 그럼 뭐가? 여기가 각이 동그라미라고 주어져 있으면요. 동그라미? 지금 동그라미 똑같았었네요. 없애고. 여기가 각이 세모라고 주어져 있다면요. 여기 보이는 이 각도 세모가 되는 거고요. 여기 각이 X라고 주어져 있으면 여기 각도 X가 된다고요. 그럼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할수 있냐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각, 여기 EDF죠. EDF인데요. 각 EDF는 어떻게 구해요? 전체 180도. 180도에서 뺍니다. 뭐를? 세모 하나, X 하나 더한 거를 뺄 거예요. 그럼 우리 이각 EDF의 크기가 나오겠죠? 근데 얘는 정확하게 뭐랑 일치하냐? 세모 더하기 X. 세모 더하기 X. 각 B의 크기에다가 세모 더하기 X를 하면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 180도가 되니까, 180도에서 세모 더하기 X를 뺀 거는 뭐가 된다? 각 B가 된다는 거죠. 따라서 180도 마이너스 세모 더하기 X. 이 친구는 결국 뭐랑 같냐? 각 B의 크기랑 같고요. 우리는 이 삼각형에서 각 B의 크기를 직접 구한 거를 답으로 선택하면 되는 거죠. 꼭지각이 74도니까 180도에서 74도를 빼면 106도가 남죠. 그러면은 두 밑각의 크기가 같으니까 이거를 절반으로 나눠주면 각 EDF의 크기는 53도가 된다. 이렇게 체크를 할수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조금 복잡했나요?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가 될것 같은데요. 자, ABAC인 이등변 삼각형 ABC에서 각 A의 이등분선 그리고 BC와의 교점을 D라고 할 때, 자, 요 만족하는 조건에 대해서 각 ACD의 크기를 구해라. 우리 이미 알고 있지만 이등변 삼각형에서는요, 요두 밑각의 크기가 같으니까 각 ACD의 크기는 사실 각 ABD 크기를 구하라랑 똑같죠.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쪽을 구하는 게 훨씬 편해요. 왜? 이미 50도가 주어져 있으니까 우리는 각 ABP의 크기만 구하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각 ABP 여기는 어떻게 구하냐라고 이야기를 해보면요. 또다시 이등변 삼각형을 찾을 수가 있어요. 어디 있죠? 삼각형 ABP가 있죠. 여기와 여기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이등변 삼각형의 두 밑각의 크기는 둘다 동그라미 하나가 됩니다. 그럼 삼각형 ABP에서 각 ABP의 크기는 찾았죠. 뭐가 돼요? 동그라미가 돼요. 우리의 목표는 이제 뭐예요? 오케이. 각 ACD는요, 각 ABD의 크기와 같고요. 각 ABD의 크기는

1000g이 하나에 50도를 더한 거다라고 체크를 해볼 수 있는데, 그럼 이제 문제는 동그라미가 몇 돈대인 거죠. 근데 이 동그라미 자세히 보시면 꼭지각의 이등분선으로 만들어지거든요. 꼭지각의 이등분선 뭐였죠? 밑변의 수직 이등분선이었습니다. 밑변의 수직 이등분선. 무슨 말이냐면요, 이 왼쪽에 보이는 삼각형 ABD가 뭐가 된다? 직각 삼각형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가 90도라는 소리거든요. 그러면은 판단할 수 있죠. 여기랑 여기랑 더하면 몇 도가 나와야 된다? 90도가 나와야 된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즉 다시 이야기하면요, 여기다 적을게요. 위에 보이는 동그라미 하나랑 이 친구랑 밑에 보이는 동그라미 플러스 50도 이 친구 두 개를 더한 게 여기죠. 이 두 개를 더한 게 90도다. 체크하셔야 되고요. 즉 두 배의 동그라미가 40도가 되니까 우리는 동그라미 하나에 20도가 된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는 거죠. 너무 간단하죠. 그럼 동그라미 하나에 20도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각 ACD의 크기는요, ABD의 크기와 같고요. 20도 플러스 50도인 70도입니다. 이렇게 체크를 할 수 있는 거죠. 정답은 3번. 뭐만 제일 중요해요? 이 꼭지각의 이등분선이 뭐가 된다? 밑변의 수직 이등분선이 된다? 중요하게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요. 오늘 배운 개념을 정리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이등변 삼각형의 용어에 대해서 배웠었죠. 가장 첫 번째, 길이가 같은 두 변 사이의 요 각을 우리는 꼭지각이라고 불렀어요. 그 다음에 꼭지각의 대변을 우리는 밑변이라고 불렀고, 밑변의 양끝각을 우리는 밑각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등변 삼각형의 중요한 성질을 알 수가 있었죠. 이등변 삼각형에서 두 밑각의 크기는 같았어요. 즉, 이 밑변의 양끝각의 크기가 같았는데 그게 왜 같았냐 하고 보니까 이 꼭지각에서 꼭지각의 크기를 이등분해주는 이 꼭지각의 이등분선을 이렇게 밑변으로 내려준다면 우리는 왼쪽 삼각형과 오른쪽 삼각형이 합동을 됐어요. SAS 합동이 됐었죠. 따라서 대응각인 두 밑각의 크기가 같았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질까지 자연스럽게 따라왔죠. 왜? 이등변 삼각형의 꼭지각의 이등분선을 내렸더니 양쪽 삼각형이 합동이 됐어? 그러면은 밑변을 수직 이등분한다라는 성질까지 얻을 수가 있었어요. 다시 이야기하자면 꼭지각의 이등분선은 밑변을 수직 이등분한다 라고까지 할 수 있었는데, 뭐 대응변이고 합해서 180도 되니까 90도씩 이룬다 설명할 수 있었고요. 어느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 되냐까지 다뤄봤죠. 두 내각의 크기가 같은 삼각형이 바로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 라고까지 설명을 해봤어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복습해야 될 시간이죠. 오늘의 미리 모의고사입니다. 자, 주어진 문제를 풀어보고 선생님이 이 답안을 자료실에 올려줄 거예요. 그러면은 자료실에 들어가서 답안을 확인하세요. 다만 이 6번 실전책 15페이지 이 6번 서술형 문제를 직접 풀어보시고 그 답안을 적어서 수강 후기에다가 올려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이 답안을 보고 잘 썼는지 못 썼는지 어디가 틀렸는지 어느 게 정확하게 썼는지 이런 부분들을 첨삭을 해줄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6번 문제를 서술형 풀이 적어서 수강 후기에 올려주시고, 자, 지금 제시되는 하단 자막에 있는 이 네 문제 추가적으로 더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총 몇 문제를 푸는 거죠? 다섯 문제를 푸는 거예요. 이렇게 다섯 문제를 풀면서 오늘 배운 개념을 복습을 해보시고 그 다음 자료실에 답안을 확인하면서 어디가 맞았는지 어디가 틀렸는지 직접 비교해보면서 체크해보면 될 것 같고요. 이 6번 풀이만큼은 어디다가 수강 후기에 올리되 가장 중요한 공부예요. 오리엔테이션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문항 자체를 올리면은 안 돼요. 이 문항은 올리지 않고 실제 학교 시험 답안을 적는 것처럼 문제 풀이만 적어서 그 풀이를 사진으로 찍든 캡처를 하든 수강 후기에다가 올려주시면 제가 직접 첨삭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흔치 않은 기회니까 열심히 꼭 첨삭을 받아보시고요. 서술형 대비까지 완벽하게 진행을 해주세요. 자,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알아볼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이었어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이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을 활용해서 직각삼각형의 합동 조건 그리고 삼각형의 외심까지 배워볼 거예요.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주기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다정한 그 마음 덕분에 오늘 한 권의 책이 어떤 아이의 세계에 닿습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을 과학과 사랑에 빠지게 만들어줄 최사랑입니다. 우리 친구들 이번 강의에서부터는요, 우리 5단원 식물과 에너지 중에서도 뒷부분인 식물의 에너지 사용과 저장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고 관련된 문제도 풀어볼 겁니다. 그래서 핵심 키워드 한번 확인을 다시 한번 하면서 중요한 내용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체크를 해볼 거고요. 관련된 세부 내용까지 빠르게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단원 실전 문제 1번부터 8번 문제까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전 시간까지 계속 다루었었던 5단원 핵심 키워드를 다시 한번 보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 앞부분에서는 식물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양분을 만드는 과정인 이 광합성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면 이 뒷부분은요, 그렇게 열심히 만든 양분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지 그 호흡의 원리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호흡을 하면서 에너지를 어디에 사용하고 어떻게 저장하는지 이런 내용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광합성의 산물을 이용하는 방식에 대한 내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뒷부분은 어떤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또 키워드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이렇게 열심히 광합성의 결과로 만들어진 양분을 분해하면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과정, 그것을 호흡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우리 같은 동물이 이런 호흡기관들을 통해서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하는 겉보기에 보이는 이러한 호흡과는 다른 개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들은 세포들이 호흡을 하면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요. 그것을 세포호흡 혹은 줄여서 호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광합성이 그랬던 것처럼 호흡도요, 호흡식으로부터 모든 것이 출발을 합니다. 자, 호흡식도 안 보고 적을 수 있을 정도로 친숙해져 있으셔야 됩니다. 자, 한번 적어볼까요? 자, 호흡은 어떤 과정이었느냐? 바로 광합성의 결과 만들어진 양분이 있었죠? 자, 이 포도당을 산소로 반응하여 분해시키면 이때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 부산물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이산화탄소와 그리고 물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광합성의 식의 정반대 과정이었다라는 것까지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항상 이 호흡과 광합성을 언제나 비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반대 과정이기 때문에 어떤 게 호흡이고 어떤 게 광합성인지, 언제 어디서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 비교하는 표 선생님이 강조를 했었는데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호흡식으로부터 모든 것이 출발을 해서 호흡에 필요한 물질 두 가지가 바로 이 포도당과 산소일 거고요. 호흡으로 생성되는 요소 이 세 가지가 바로 이 에너지와 이산화탄소, 물이 될 겁니다. 그래서 호흡에 대한 내용 정리를 하고요. 자, 그리고 식물의 광합성과 호흡의 결과, 기체가 낮에 그리고 밤에 교환되는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낮에는 광합성의 영향이 더 커짐으로 어떤 기체 교환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밤에는 광합성이 일어나지 않으므로 어떤 기체 교환이 일어나는지 이렇게 시간대별로 나누어서 우리 친구들 잘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광합성 산물의 생성 그리고 이동입니다. 그러니까 광합성의 결과 만들어진 그 양분들 있죠? 그 양분이 처음에 생성될 때는 포도당 형태로 생성이 되고 저장이 될 때는 녹말 형태로 길게 저장이 되었다가 체관을 통해 이동할 때는 설탕 형태로 이동한다.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가 정리를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그렇게 만들어진 양분이 저장이 되고 사용이 되는데요. 어떻게 어떤 형태로 저장이 되는지 식물에, 그리고 곡식의 종류마다 다 달랐었거든요. 대표적인 사례들 몇 가지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양분을 우리가 크게 에너지원과 생장과 저장에 사용한다라고 구분을 했었습니다. 자, 요 내용 또 무엇이었는지 조금 이따가 함께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 5단원의 뒷부분에서 중요한 핵심 키워드 체크를 하였다면 세부적인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물의 호흡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식물의 호흡은요, 식물의 세포에서 산소를 이용해 양분을 분해해서 생명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의미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뭐 이야기하는 들이마시고 후 내쉬고 이러한 겉으로 보여지는 호흡이 아니라 세포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호흡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이것은 사실 식물 세포뿐만이 아니라 동물 세포, 우리 몸의 세포들도 그렇고요. 모든 생물들의 세포에서 일어나고 있는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생물들은요, 사실 식물뿐만이 아니라 양분을요, 산소로 분해를 해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발생시키면서 생명활동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분해를 할때 나타나는 이 부산물들이 바로 이산화탄소와 물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호흡을 한식으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었고요. 우리 앞에서 배웠던 광합성의 정반대 과정이다. 이렇게 같이 연관을 지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호흡에 필요한 물질은 왼쪽에 있는 두 가지겠죠. 바로 양분과 산소고요. 그리고 호흡의 결과 생성되는 요소는 오른쪽에 있는 요소들이겠죠. 이산화탄소와 물, 그리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호흡은요, 포도당을 결국 분해해서 에너지를 얻어내는 과정, 즉 발생시키는 과정이라면 광합성은 정반대 과정이었죠. 빛 에너지를 흡수해서 포도당으로 저장을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산화탄소와 물을 원료로 해서 태양빛 에너지를 흡수해서 양분의 형태로 저장을 하는 이 과정이 바로 광합성이었었고요. 산소도 함께 발생을 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이 양분을 필요에 따라서 세포 호흡을 하면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이러한 과정이 바로 호흡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해 과정에서 에너지도 형성이 되지만 결과물로서 이산화탄소와 물이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서 정확하게 광합성과 호흡은 정반대 과정이다라고 이야기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이렇게 호흡과 광합성을 비교하는 표가 많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문제로도 많이 출제가 됩니다.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호흡은요, 식물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세포에서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바로 다음 단원인 이 동물과 에너지에서도 배우겠지만 사실 식물뿐만이 아니라 동물들도 그렇고 다른 개의 모든 생물들은요 이 세포 단위에서 호흡을 합니다. 그것을 세포 호흡이라고 하는데요 모든 세포에서 생명체라면 다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러한 세포 호흡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뭐 일어나 있을 때는 하고 잘 때는 안 하고 이게 아니라 몸에서 알아서 세포 단위로 항상 일어나고 있는 것이 바로 세포 호흡입니다. 세포 호흡에 필요한 원료는 바로 포도당과 산소였고요. 그 결과 이것을 분해함으로써 이산화탄소와 물을 발생시키고 에너지를 마지막에 방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과정 중에서도 기체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세포 호흡은 산소를 소모해서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내는 과정이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광합성 한번 같이 비교를 해볼게요. 광합성은요, 모든 식물 세포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는 엽록체이기 때문에 이 엽록체가 들어있는 식물 세포에서 일어난다라고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광합성이 일어나는 때에도 호흡은 항상인 반면 광합성은 빛이 있어야지 양분을 합성할 수 있기 때문에 빛이 있을 때, 즉, 낮에만 광합성이 일어납니다. 또 원료도 호흡과 정반대로 물과 이산화탄소를 원료로 해서 포도당과 산소를 발생시키는 그러한 과정이었고요. 기체만 생각을 한다면 광합성은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산소를 바깥으로 방출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광합성은요, 또 호흡과 다른 중요한 점 중에 하나

하나가 바로 빛 에너지를 흡수해서 양분을 만들어낸다라는 점이고요. 호흡은 그 만들어진 에너지를 분해함으로써 에너지를 방출해낸다라는 점, 이것을 구분해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에너지 방출과 에너지 흡수 이 부분을 많은 친구들이 좀 헷갈려 하는데요. 내가 빛 에너지를 흡수해서 이걸 이용해서 광합성의 결과로 포도당을 만들어내는 과정과 그렇게 만들어진 이 포도당을 분해해서 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것, 즉 방출하는 과정, 이것을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식물의 호흡과 광합성의 결과로 식물이 어떻게 기체 교환을 하는지 낮과 밤을 시간을 나누어서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해 보았었는데요. 자, 빛의 세기가 강한 낮에는요, 광합성도 일어나지만 그리고 호흡도 일어납니다. 호흡은 낮이든 밤이든 언제나 일어나기 때문에 언제나 당연히 일어나는 것이고요. 빛이 있을 때 광합성이 일어나죠. 자, 근데 이때 두 개의 양을 비교를 해보면 광합성량이 호흡량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둘다 일어나지만 결과적으로는 광합성에 의한 기체 교환이 더 강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광합성의 과정인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방출한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걸 그림으로 보시면 이렇습니다. 자, 이산화탄소를 대기 중에서 많이 흡수하고 산소를 많이 방출합니다. 물론, 이 낮에도 식물은 계속 호흡을 해서 이렇게 산소를 흡수해서 이산화탄소를 방출시키는 호흡도 일어나고 있지만 그 양이 상대적으로 광합성량이 더 크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다라고 정리를 한 것이었고요. 빛이 없는 밤에는 좀 단순했죠. 왜냐하면 광합성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우리가 호흡의 결과만 생각하면 됐기 때문이었어요. 호흡의 결과 산소를 흡수하고요, 이산화탄소를 방출시킵니다. 그래서 대기 중에 있는 산소를 소모해서 이산화탄소를 방출시키는 호흡만 일어난다. 이렇게 두 그림의 차이를 함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만들어진 광합성 산물이 어떻게 전환되고 이동되고 저장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합성으로 맨 처음에 포도당이 만들어지고요. 이게 잘 녹지 않는 녹말 형태로 연록체에 바로 저장이 됐었죠. 자, 그런데 이 녹말은 물에 잘 녹지 않기 때문에 얘가 이동을 할때 이동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물에 더잘 녹는 설탕 형태로 전환이 되어서 이 체관이라고 하는 관을 통해서 양분들이 운반이 됩니다. 그래서 저기 위에 꽃 피울 때 꽃으로도 이동을 하고요. 뿌리가 자랄 때 뿌리로도 이동하고요. 필요한 곳에 계속해서 이렇게 양분이 제공이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설탕은 포도당 하나에 조금 더큰 과당이라고 하는 당이 두 개가 붙어가지고 이런 형태로 구성된 당을 의미하고요. 이것이 바로 체관을 통해서 이동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요,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광합성 산물의 형태가 이렇게 다양한 거예요. 처음에는 포도당으로 생성이 됐지만 얘는 물에 너무 잘 녹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저장을 할 때는 길게 연결된 이런 녹말 형태로 저장이 된다입니다. 녹말은 물에 잘 녹지 않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얘가 필요한 다른 기관에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물에 좀 녹아야 됩니다. 그래서 설탕의 형태로 물에 잘 녹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체관을 통해서 각 기관에 운반이 된다. 이렇게 세 가지 경우의 수로 나누어서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러한 광합성 산물을 어떻게 저장하고 사용하는지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열심히 만든 그 양분들 있죠. 뭐 포도당이든 녹말이든 설탕이든 뭐든 간에 그러한 이 산물들을 어디에 쓰느냐라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로 우리 계속 이야기한 것처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로 쓰겠죠. 그래서 식물들의 각 기관으로 이동된 양분들이 이 세포 호흡을 통해서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발생시키니까 그렇게 에너지를 얻는 데 먼저 사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다른 곳에서 쓰입니다. 뭐냐면 바로 식물의 그 자체를 구성하는 구성 성분에도 사용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식물이 계속해서 자라나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식물 세포 수가 늘어났다는 것인데 그게 어디서 왔겠어요? 그게 바로 이렇게 광합성의 결과로 만들어진 양분으로부터 출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식물체 자체를 구성하는 구성 성분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고요. 자, 이렇게 에너지원으로도 쓰고
그리고 구성 성분도 됐는데 그래도 남는 양분은 어떡하죠? 그것들은 이제 저장을 하면 되겠죠. 사용하고 남은 양분들은 뿌리, 줄기, 잎, 열매 등등 다양한 기관에 이렇게 저장이 되는데요. 저장되는 형태도 사실 식물의 종류마다 그리고 기관마다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포도당, 가장 작은 당의 형태인 이 포도당은요. 포도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당이고요. 양파와 과일류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먹으면은 되게 달달하고 느끼잖아요. 포도당이 들어있기 때문이고요. 자, 설탕은요. 사탕무나 사탕수수에 많이 들어있는 것이 바로 설탕 형태의 양분입니다. 그리고 엽록체에 저장됐던 물에 잘 녹지 않는 그 녹말은요. 우리 감자, 고구마, 벼, 밀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감자나 고구마를 물에 막 오랫동안 담궈 놓는다고 해서 물에 막잘 녹아버리거나 흐물흐물해지거나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녹말을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작물들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그리고 단백질의 형태로 저장되는 것은 콩 등이 있고요. 지방의 형태로 저장되는 것은 땅콩, 깨 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강화성 결과로 발생한 산소도 있잖아요. 이러한 산소는 식물 스스로가 호흡할 때 사용될 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여러 생물들의 호흡에도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한 표로 정리를 하면요. 광합성 산물은 다양하게 이용이 됩니다. 뭐싹 틔우고 꽃 피우고 열매 맺고 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원으로도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뭐 씨맺기 뭐 이런 것도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하고요. 식물의 생장에 사용이 돼서 구성 성분 자체가 되기도 하면서 그리고 또 남는 양분들은 저장이 되어서 이 저장된 열매들을 또 다른 생물들이 먹으면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동물들, 다른 생물들의 생명활동에 필요한 양분을 제공해주기도 하고 또 호흡에 필요한 산소를 제공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광합성의 산물은 이렇게나 유용하게 많이 쓰이고 있구나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모든 내용 정리를 했으니까요. 중단한 실전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입니다. 다음은 식물의 잎에서 일어나는 호흡 과정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이거 호흡 과정 한줄 정도는 우리 안 보고도 쓸수 있어야겠죠? 자, 호흡이란 무엇이었냐? 바로 양분을 산소로 분해하여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얻어내는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만들어지는 부산물이 바로 물과 이산화탄소였었죠. 따라서 기역과 니은에 들어갈 말은 산소와 이산화탄소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호흡은요, 산소를 소모해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해내는 과정이에요. 우리 인간이랑 비슷하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식물의 호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볼게요. 식물의 호흡은요, 식물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세포에서 세포 단위로 언제나, 낮과 밤할것 없이 언제나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에너지를 생산해 내야지 이 식물들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과정이 끊기면 안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살아있는 세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따라서 식물의 호흡은 모든 세포에서 일어났고 빛의 유무와 상관없이 언제나 일어나는 현상이다라고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식물의 호흡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방출한다? 자, 요것은 호흡의 정반대 과정이죠. 바로 광합성 과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답이에요. 자, 4번. 포도당을 분해해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것이 바로 호흡의 이유고요. 호흡 과정에서 생성된 그 에너지들 어디에 쓰이냐? 식물의 생장에도 쓰이고요. 뭐 구성을 하는 데도 쓰이고요. 등등등 식물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이 생명 활동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문제 볼게요. 초록색 BTV 용액을 넣은 4개의 시험관을 그림과 같이 장치를 했고요. 햇빛이 잘 비치는 곳에 놓아두고 이 색깔 변화를 관찰했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 재밌는 실험이 등장을 합니다. 자, 바로 이제 금붕어가 등장을 하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여태까지 다른 개념책에서도 그렇고, 다른 앞부분에서 문제를 풀었을 때는 우리가 이 BTV 용액을 무조건 계속해서 날숨을 불어넣어서 이산화탄소를 충분히 공급해서 노란색으로부터 출발을 했거든요. 자,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초록색으로부터 출발했어요. 어떤 상태에서부터 출발을 하든지 간에 우리 친구들은 해석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세팅은 이런 식으로 조금씩 바뀔 수 있거든요. 그쵸?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BTV 용액. 색깔입니다. 이산화탄소가 많은 거에서부터 이산화탄소가 적은 것까지 색깔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나요? 바로 산성일 때는 노란색이 됐었고요. 그리고 중성일 때는 초록색. 그리고 이산화탄소가 적은 염기성일 때는 파란색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초록색 BTV 용액으로부터 출발했다라는 것은 산성도 아니고 중성도 염기성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굉장히 많거나 적은 상태가 아닌 일반적인 상태로부터 출발했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초록색 BTV 용액을 이렇게 똑같이 시험관에 담아 놓고요. 그 다음에 A에는 검정말을 넣고 B에도 검정말을 넣습니다. 단 B에는 햇빛이 통하지 않도록 알루미늄 포일로 감싸놨어요. 그리고 C에는 금붕어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D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았어요. 자, 이렇게 됐을 때 각각 색깔이 어떻게 변하겠느냐. 자, 각 시험관에서 일어나는 일을 분석을 해보면 색깔 변화를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 자, 먼저 A부터 볼까요? 자,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 검정말이 햇빛을 받고 이산화탄소와 물을 공급받으면 무엇을 한다? 그렇죠. 광합성을 한다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A는요, 광합성을 하기 때문에 광합성의 결과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발생시킬 것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성 상태에서 시작했다가 이산화탄소가 소모되었으므로 파란색으로 변하겠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A는 파란색으로 시간이 지나면 변할 것이겠죠. 자, 그 다음에 B를 볼까요? 자, B에는 검정말이 있는데요. 광합성을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알루미늄 포일로 빛을 차단했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 B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검정말도 생물이기 때문에 식물도 호흡을 한다고 했었죠? 따라서 식물의 호흡만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B를 적어 보시면요. 호흡만 일어나니까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게 되겠죠. 자, 그러면 중성 상태에서부터 출발해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더 많아졌기 때문에 노란색으로 변할 것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물론 A에서도 검정말의 세포호흡 있습니다. 있지만 광합성량이 더 많기 때문에 이렇게 기체 교환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자, C 같은 경우에는 식물이 아니라 그냥 동물을 넣어놨어요. 그렇죠? 금붕어가 들어있어요. 금붕어도 우리 앞에서 배우진 않았지만은 이제 앞으로 다음 단원에서 배울 거지만 계속해서 호흡을 하면서 산소를 소모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안에서도 산소를 소모하고 이산화탄소를 방출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증가하게 되므로 결국 노란색으로 변할 것이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자, 그럼 마지막 D는요, 대조군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죠?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니까 색깔의 변화도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또 초록색이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각 시험관의 BTV 용액의 색깔로 적절하게 올바르게 연결한 것은 딱 하나밖에 없죠. 바로 2번 시험관 B가 노란색으로 변할 것이다입니다. 그래서 모든 시험관이 어떤 이유에서 어떻게 변했는지 정리를 했으니까 우리 친구들 꼼꼼하게 정리를 해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4번 문제 볼게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봅시다. 자, 1번 시험관 A에서는 광합성만 일어날까요? 물론 광합성도 일어나지만 호흡도 함께 일어납니다. 그러나 빛의 세기가 충분할 때는 광합성량이 더 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기체 교환에서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방출시키는 결과가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것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 호흡도 함께 일어난다라고 하셔야 되고요. 2번 시험관 B에서는 광합성과 호흡이 모두 일어난다. 그것이 아니라 빛이 없기 때문에 광합성은 할수 없어요. 호흡만 일어날 것입니다. 3번 시험관 C에서는 금붕어가 계속 호흡을 합니다. 그러면서 산소를 소모하고 이산화탄소의 양이 늘어나게 될 겁니다. 따라서 3번도 틀렸고요. 4번, 식물은 빛이 없으면 호흡만 해요.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방출시킵니다. 그래서 이 B가 노란색이 된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했었죠. 따라서 4번이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계속 볼게요. 초록색 BTV 용액 속에 이산화탄소가 더 많아지면 우리 산성을 띠게 되면서 노란색이 된다라고 정리를 했었죠. 따라서 파란색이 아니라 노란색이기 때문에 5번도 틀린 보기가 됩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시금치잎을 이용한 실험 과정을 나타낸 것인데요. 한번 과정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금치를 넣은 페트병. 이쪽에 준비를 하나 하고요. 그리고 넣지 않은 페트병. 그냥 공기만 들어있는 거예요. 얘를 다른 기체와 교환을 하지 못하도록 밀봉을 해서 암실에 하루 동안 놓아뒀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날 각각의 페트병 속 공기를 석회수에 넣었대요. 자, 석회수에 넣는 이유는요. 석회수가 이산화탄소와 만나면요, 뿌옇게 흐려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거든요. 뿌예짐. 그렇기 때문에, 뭔가 공기를 넣었는데 이산화탄소가 많이 들어있네? 그러면은, 뿌예지는 것을 봄으로써, 아, 이산화탄소가 정말 많이 들어있군. 이렇게 확인을 하는 겁니다. 자, 되셨죠? 자,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A에는 아무것도 안 들어있으니까 그냥 일반적인 그냥 공기 속에 들어있는 이산화탄소 농도 아주 조금 들어있겠죠. 자, 그런데요, B는요, 시금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광합성을 하지 못하게 암실에 넣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식물의 호흡만 계속해서 일어날 거예요. 따라서 호흡의 결과 산소를 소모하고 이산화탄소를 방출시키므로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굉장히 높아졌을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실험이었어요. 그래서 실험 결과를 통해 알수 있는 사실까지 올바르게 서술을 했으므로 정답은 니은디귿 4번이 되겠습니다. 6번 볼게요. 그림은 광합성과 호흡의 관계를 나타낸 것인데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뭐가 광합성이고 뭐가 호흡인지 찾아야겠죠? 자, A에다가 물을 더해서 빛 에너지를 흡수했더니 뭐가 만들어졌다라고 합니다. 빛 에너지를 흡수하는 과정, 가가 바로 광합성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A, B도 바로 찾아줄 수가 있겠네요. 광합성의 원료, 바로 이산화 탄소였고요. 그리고 그 결과 생성되는 것은 바로 포도당과 산소였었습니다. 이러한 포도당을 가지고 산소를 이용해서 분해해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과정, 나는요, 바로 식물의 호흡 과정이었습니다. 이렇게 다 찾아주시고요. 자, 한번 보기 한번 볼게요. A는 이산화탄소, B는 포도당, 맞고요. 간은 식물세포에서 일어나는 작용이다. 자, 식물세포 중에서도 우리 염록체가를 가지고 있는 식물세포에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니은도 맞는 설명입니다. 디귿, 나는요, 빛 에너지를 포도당으로 저장하는 과정이다. 이것은 광합성에 대한 설명이고요. 나는 오히려 이 포도당을 분해해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 를 발생시키는 과정이다 라고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7번 볼게요. 광합성과 호흡을 비교한 것으로 옳은 것. 자, 이런 표를 주어주놓고 광합성, 호흡, 올바르게 비교한 것 찾아라. 이런 문제 많이 출제가 됩니다. 한번 볼게요. 자, 광합성은 양분을 말 그대로 합성해내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만든 양분을 분해함으로써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게 호흡이죠. 따라서 1번은 지금 서로 보기가 바뀌었고요. 또 광합성은요, 염록체가 들어있는 이 식물세포에서만 일어나는 반면, 호흡은 식물을 구성하는 모든 세포에서 일어나므로 이것도 반대가 됩니다. 자, 광합성은요,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산소를 발생시키는 생물에게 도움이 되는 과정인 반면 호흡은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는 과정이죠. 이것도 반대입니다. 자, 이게 바로 맞는 설명이죠. 광합성이란 빛 에너지를 가지고 이 양분으로 합성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이 4번이 광합성의 올바른 설명이고요. 호흡도 이 포도당을 분해함으로써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이 에너지를 생산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호흡에 대한 설명이 맞습니다. 따라서 4번이 올바른 답이 되겠고요. 자, 5번 계속 볼게요. 낮과 밤에 항상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광합성은요, 말 그대로 빛으로 합성을 해내는 것이기 때문에 빛이 있어야 돼요. 따라서 낮에만 일어납니다라고 하셔야 되고요. 호흡이야말로 낮과 밤에는 상관없이 모든 세포에서 언제나 끊임없이 일어나는 과정이다라고 표현을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5번도 둘의 설명이 반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8번 문제 볼게요. 그림은 식물의 광합성과 호흡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나타낸 벤 다이어그램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해서 이런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수학 시간에 열심히 공부하셨으면 이벤 다이어그램 무엇인지 아시죠? 자, 광합성은 광합성만의 특징이 있고요. 호흡은 호흡이 가지고 있는 또 특징이 있을 거예요. 이 둘의 겹치는 이 B구역이 바로 광합성과 호흡의 공통적인 특징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 A, B, C에 각각 어떠한 내용이 들어갈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 A래요. 자, A는 어디냐? 바로 호흡이 가지고 있지 않는 광합성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의미해요. 보니까 생물의 호흡에 필요한 양분을 생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광합성은요,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생물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즉 호흡에 필요한 양분들을 합성해내는 과정이었어요. 이것은 광합성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었죠. 따라서 기억은 맞는 설명입니다. 자, 니은 B예요. 즉 공통점이거든요. 자, 공통점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세포 내에서 일어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광합성도 식물세포 그중에서도 이제 염록체를 가지고 있는 식물세포에서 일어나고요. 호흡은요, 모든 식물세포에서 일어나요. 따라서 세포 내에서 일어난다 둘의 공통점이 될수 있습니다. 디귿, 포도당을 분해하는 과정이다 라고 해서 C에 나와 있는데요. 자, 호흡은요, 광합성의 결과 만들어진 양분을 분해함으로써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포도당을 분해하는 이 과정에서 에너지가 만들어짐으로 C에 해당하는 내용이 맞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8번 문제까지 풀어보았고요. 우리 다음 강의에서는 이어지는 9번 문제까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

0: 이름만 들어본 도시들.
1: 그 도시만의 특별한 이야기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도시로 보는 세계사 도시가이드 이충입니다.
1: 자, 오늘의 역사 가이드 박세훈입니다.
0: 선생님, 여행 많이 다녀보셨죠?
1: 아, 여행 너무 좋아하죠. 네.
0: 인생 첫 해외여행지가 29살 때 네. 일본에 저는 오사카로 갔었거든요. 아. 근데 오사카로 간 이유가 제가 그 역사 교과서에 보면 호료사 5층 목탑이라고 난 중학교 때부터 그게 너무나도 많이 나오는데 이걸 직접 가서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걸 보러 이제 오사카로 들어가서 아스카로 가가지고 역사 공부하듯이 이제 실제로 딱 봤을 때 진짜 좀 대단히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1: 뭐 물론 여행을 순수하게 좀 즐기는 것도 좋지만 그 이제 더 즐길 수 있는 게 사전적인 어느 정도 지식이 좀 있었을 때 아는 만큼 보인다. 우리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잖아요. 좀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또 너무 뭐 깊게 공부하는 건 아니고 좀 편하게 좀 컴팩트하게 우리가 어떤 도시에 대해서 역사를 좀 공부를 하면 앞으로 뭐 많은 우리 여러분들도 여행을 갔을 때 훨씬 더 풍성하게 이걸 누릴 수 있지 않을까.
0: 네, 맞아요. 진짜 네. 그냥 떠나는 네. 것보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도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사전 배경 지식을 갖고 봐야 될 것들을 확실히 알고 보게 된다면 또 그 전에 봤던 거랑 다르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부터 흥미롭고 이국적인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꼭 방문하면 좋을 15개 네. 세계 도시들로 역사 여행을 떠날 건데요. 힌트를 한번 드려볼게요. 힌트, 우리 여기 있는 곳이 바로 교육의 메카잖아요.
1: 그렇죠. 네. 교육의 메카, 이런 표현을 쓰셔서 저는 좀 이렇게 감이 오는데, 글쎄요, 요즘 우리 친구들도 메카란 표현을 많이 쓰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정말 많이 듣고 자랐거든요. 뭐 교육의 메카, 뭐 패션의 메카. 교육의 메카는 우리 또 이렇게 고양시에 있고 패션의 메카, 동대문 뭐 이런 표현을 많이 들었었는데
0: 동대문은 너무 옛날 얘기야.
1: 네. 자, 이 메카 아닌가요, 메카?
0: 맞습니다. 네. 아, 오늘 떠날 도시 이슬람교의 성지 메카인데요. 어떤 도시인지 굉장히 궁금해요. 한번 다 같이 알아볼까요?
1: 네, 출발하겠습니다.

0: 와, 여러분 영상 보셨죠? 지금 저 조그마한 점들 같은 게 전부 다 사람입니다. 자, 어마어마한데. 자, 단 5일 동안 몇백만 명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슬람교의 대표적인 핫플레이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이슬람교 성지가 여러분 비단 메카만이 있는 게 아닙니다. 메디나도 있고요. 예루살렘도 이슬람교의 성지입니다. 자, 그런데 유독 이 메카에만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이유가 바로 뭘까요?
1: 그건 메카의 역사를 살펴보면 알 수 있어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메카는 무함마드가 이슬람을 창시하기 이전에도 이미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카바 신전이 있었죠. 여기서 카바라는 말은 아랍어로 네모난 집, 정육면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카바 신전은 큰 네모난 검은 건물이에요. 영어의 큐브와 같은 어원에서

0: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친숙한 느낌이 들죠? 전해져도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이 신전은요,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세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인 이스마엘을 신께 바치며 순종했던 믿음의 순간을 보여줍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라는 명령에 주저없이 자신의 아들을 내놓은 겁니다. 그러자 신앙을 확인한 신은 천사를 통해서 아들 대신 바쳐질 숫양을 가져다 줍니다. 이 이야기는 신에 대한 아브라함의 절대적인 믿음을 상징하며 유일신 신앙의 단단한 뼈대가 되었습니다. 당시 아라비아 부족 사회는 끊임없이 다투고 있었고요. 섬기는 신도 매우 다양했대요. 그때 카바는 모든 부족이 모여 참배하는 종교적 중립지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메카는 자연스럽게 종교적 성지이자 부족 간 평화를 보장하는 장소가 되었고요. 더불어 교역과 축제의 중심지로 발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세계 최대 종교 중 하나인 이슬람교가 탄생하게 되었을까요? 때는 7세기. 당시 비잔티움 제국과 사산 왕조 페르시아가 끊임없이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비잔티움 제국은 옛 로마 제국이 동쪽에서 이어진 동로마 제국으로도 불렸는데요. 수도는 콘스탄티노폴리스였습니다. 크리스티교 문화와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제국이었죠. 사산왕조 페르시아는 오늘날 이란 지역을 중심으로 한 나라고요. 조로아스터교를 믿는 서아시아의 강대국이었습니다. 근데 이두 나라가 끊임없이 맞서 싸우면서 전통적인 육상 교역로가 불안해지고요. 위험해졌어요. 그렇다면 상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 돈 벌어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새로운 길을 찾아야 했겠죠. 상인들은 기존 길 대신에 홍해를 우회하는 새로운 무역로를 개척했습니다. 그 결과 이 루트의 딱 중간에 위치한 메카, 메디나가 주목받게 되었고요. 이 도시는 안전한 중계지로서 번영할 수 있었습니다. 교역을 통해 많은 부가 쌓였고요. 다양한 문화도 함께 축적됐죠. 이처럼 국제 정세와 교역 환경의 변화 속에서 메카와 메디나는 종교, 경제의 중심지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메카는 종교적 성지이자 무역의 중심지로 크게 번성했어요. 하지만 도시가 커질수록 명암도 짙어졌습니다. 부유한 상인들은 더 많은 부를 쌓았고요. 그에 반해 가난한 사람들의 삶은 더욱 힘들어졌죠. 이런 걸 빈부격차라고 하죠. 사회적 부패, 전쟁도 사람들의 마음을 더 메말라가게 하는 많은 요인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때 대천사로부터 신의 계시를 받았다는 한 인물이 등장하니 그가 바로 무함마드입니다. 그는 유일신 알라의 가르침을 세상에 전하기 시작했고요. 특히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당시로선 파격적인 메시지를 외쳤어요. 이는 끝없는 전쟁과 계급 사회에 지쳐있던 아라비아 사람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슬람교는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면서 빠르게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1: 자, 그러니까 현재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 정도가 이슬람교를 믿고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자,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라는 그 메시지에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0: 맞아요.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확실히 평등이라는 가치를 사람들이 참 갈망해 오지 않았나. 그런 측면에서 이슬람교가 참 핵심적인 정곡을 찔렀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선생님, 그리고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을 무슬림이라고 하잖아요.
1: 무슬림. 네.
0: 근데 아랍, 뭐 중동 이런 단어들도 많이 써요.
1: 네.
0: 이건 또 어떻게 된 걸까요?
1: 이 아랍이라는 말은 좀 언어적인 부분이 있고 또 민족적인 개념이기도 합니다. 자, 조금 이제 고급 지식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1945년 이 아랍 연맹이라는 단체가 이제 창립을 할때이 채택한 아랍인의 정의가 있는데요. 아랍 국가에 살고 아랍어를 사용을 하며 이 아랍인들의 염원을 공유하는 이 사람들을 의미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 중동은 지리적 위치를 뜻하는 용어예요. 아라비아 반도와 주변 서아시아 지역인데 아랍 국가들 그리고 또 대표적인 나라로 이스라엘도 포함될 수가 있고 또 이란도 마찬가지입니다.
0: 무슬림은 종교, 아랍은 민족, 그리고 중동은 지역. 놓치지 않겠습니다. 근데 선생님, 이곳 메카에서 이슬람교가 생겼잖아요.
1: 네.
0: 처음에는 어땠어요? 좀 획기적인 사상이라서 잘 받아들여졌을까 좀 궁금해요.
1: 네, 지금 충무쌤이 이렇게 획기적인 사상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모두가 이렇게 평등하다,

이게 지금은 우리가 획기적이라고 생각을 하나요? 예, 그냥 정말 숨 쉬듯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 역사적으로 오래된 일이 아니에요. 그것을 위해서 오랜 어떤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사건도 있고, 뭐 때로는 혁명이 일어날 때도 있었거든요. 자, 그렇다 보니까 이 초창기에 이 평등을 내세웠던 이슬람교도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무함마드와 초기 신도들은 큰 결단을 내려야 했는데요. 자, 이는 이슬람 역사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자, 과연 어떤 선택을 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여러분, 여기 화면에 연도를 보시죠. 자, 먼저 2025입니다. 바로 이 강의가 제작되고 있는 현재의 연도를 의미하는데요. 다음 숫자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1447년. 자, 1447년은 무엇일까요? 아마 과거에 어떤 역사적 사건이 있었던 특정한 해로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자, 놀랍게도 이슬람력으로 계산한 현재의 연도를 의미합니다. 자, 우리가 쓰는 달력으로 2025년 6월 26일부터가 이슬람력으로는 1447년 새해의 시작이라고 하는데요. 보편적이진 않지만 이슬람교를 믿는 국가들의 각종 매체에서 이러한 연도를 함께 사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자, 그 비밀은 바로 이슬람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바로 헤지라에 숨겨져 있습니다. 자, 이 헤지라는 아랍어로 이주 또는 탈출을 의미하는데요. 이슬람교가 처음 탄생한 이 메카에서 무함마드와 초기 이슬람 신도들은 큰 박해에 시달렸습니다. 이 메카의 지배층들은 무함마드가 전하는 유일신 알라의 가르침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협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결국 더 이상 메카에 머무를 수 없었던 무함마드와 그의 추종자들은 새로운 거주지를 찾아서 떠나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서기 622년, 무함마드는 목숨을 건 이주를 단행하게 됩니다. 그들이 향했던 곳은 메카에서 북쪽으로 약 300km 떨어진 도시였는데요. 야스리브라는 곳이었습니다. 자, 이 길고 험난한 여정을 거쳐서 야스리브에 도착한 무함마드 일행은 그곳 주민들의 환영을 받게 됩니다. 이후 야스리브는 예언자의 도시라는 뜻의 메디나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따라서 헤지라는 단순히 장소를 옮긴 것이 아니라 이슬람교가 박해받던 소수 종교에서 벗어나서 독립적인 공동체를 형성하는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슬람 신도들은 이 역사적 이주를 기리기 위해서 이 해를 바로 이슬람력의 원년으로 이렇게 삼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슬람력은 서기 622년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슬람교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상징이 무엇일까요? 네, 바로 초승달입니다. 이슬람 성원 꼭대기나 깃발에서 흔히 볼수 있는 모습인데요. 자, 오늘날에도 이슬람을 믿는 이 국가들의 국기에 이 초승달과 별이 그려져 있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초승달은 헤지라와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자, 이슬람력은 태양력이 아닌 태음력을 사용하는데요. 자, 이는 달의 주기를 기준으로 합니다. 매달 새로운 초승달이 뜨는 것을 보고 날짜를 정하기 때문에 이 초승달은 이슬람력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무함마드와 신도들이 메카에서 메디나로 이주했던 바로 그 헤지라의 날에도 이 초승달과 별이 그들을 비춰주고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기도 하고 이슬람력의 원년이 되었기 때문에 이 초승달은 곧 이슬람의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초승달이 이슬람의 공식 상징으로 자리 잡은 것은요, 이후 오스만 제국이 이 상징을 사용하면서부터인데요. 이 광대한 영토를 기반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오스만 제국이 초승달을 상징으로 사용하자 이제 많은 나라들이 영향을 받았던 것입니다. 메디나에 정착해서 이 공동체를 이룬 무함마드는요, 10년 만에 고향인 메카로 돌아오게 됩니다. 서기 630년, 무함마드와 수많은 신도들은 무력 충돌 없이 메카에 입성을 했고 카바 신전의 우상들을 모두 파괴했습니다. 이로써 아브라함의 유일신 신앙이 다시 메카의 중심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고요. 아라비아 반도는 이슬람교를 중심으로 통일이

0: 되었습니다. 무함마드가 사망을 한 후에 이슬람 공동체의 지도자 자리는 이 칼리프라고 불리는 후계자들이 맡게 되었습니다. 초기에는 무함마드와 가까운 동료들이 투표를 통해서 칼리프로 선출이 되었는데요. 자, 이들은 이슬람교의 가르침을 전파하면서 영토를 넓혀 나갔습니다. 하지만 네 번째 칼리프가 암살된 후에 우마이야 왕조가 들어서면서 이 칼리프의 자리는 선출이 아니라 세습 체제로 바뀌게 됩니다. 우마이야 왕조는 활발한 정복 활동을 통해서 이슬람의 영토를 아주 빠르게 확장을 시켰는데요. 그야말로 경이로운 속도였습니다. 무함마드가 죽은 이후 100년도 채 되지 않아서 이 이슬람 제국은요, 동쪽으로는 중앙아시아와 인도 일부, 서쪽으로는 북아프리카를 거쳐서 바다를 건너 이베리아 반도, 그러니까 지금의 에스파냐가 있는 그런 영토까지 세력을 넓혔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슬람 세력에 정복되었던 나라들은 이베리아 반도를 제외하고 거의 모두가 지금도 이슬람교를 주로 믿고 있습니다.
1: 와, 이슬람교도 우리나라 달력 보면 단기라고 있잖아요.
0: 맞습니다.
1: 단군 네. 할아버지께서 나라를 세운 것을 기준으로 하는 그 단기처럼 네. 이슬람력이 따로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하네요. 네.
0: 자,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히 이게 진짜 어렵게 구한 건데 바로 이제 이슬람력이 같이 표시가 되어 있는 달력을 우와. 네, 특별히 입수를 해왔습니다. 네, 간단하게 소개를 한번 좀 드려볼게요. 26일로 한번 와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서기 2025년, 자, 6월 26일이 자, 이슬람력으로는 이제 바로 비로소 새해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아까 강좌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바로 1447년 자, 이제 무하람이라고 해서 새해의 시작이 이렇게 된다라고 이렇게 함께 표시가 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같이 볼 수가 있네요.
1: 와, 이 달력까지 가져오는 이 열정 진짜 이거. 야, 이렇게 우리가 달력까지 알게 되면서 반드시 뭐 메카뿐만이 아니라 이 이슬람교에 대해서 정말 많이 알게 됐는데 메카로 다시 돌아와서 메카가 무슬림들에게 신성하게 여겨지는 이유가 진짜 있었네요. 근데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네. 이 정말 험난한 여정을 마다하지 않고 성지 순례를 떠나는 이유가 뭘까요?
0: 뭐 신과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성지순례를 갔을 때 전 세계의 이 무슬림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게다가 이 순례를 마치고 이 돌아온 사람 같은 경우는 핫지라고 해서 이런 특별한 칭호를 받는다고 해요. 자, 그 핫지라는 칭호를 받게 되면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그런 존재로 대우를 받는다고 합니다.
1: 야, 오늘 메카라는 도시를 통해서 이슬람교의 역사를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도시로 네. 떠나볼지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네, 도시로 보는 세계사. 자,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뵙겠습니다.
1: 안녕.
2: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친구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회 이야기를 더 쉽고 재미있게 들려줄게요. 여러분의 지인쌤이에요. 자, 우리 대단원, 두 번째 대단원, 15번째 시간으로 다시 만났습니다. 벌써 두 번째 대단원도 우리가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네요.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북투교재고요. 그 뒤에 시험, 학교 시험 만점왕 2회 문제, 오늘 20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문제 미리 잘 풀고 왔을 거라고 믿어요. 자, 그럼 지난 시간에 퀴즈 정답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한 가지만 적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인구 밀집 지역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은 많이 살펴봤었는데 우리 친구도 인구 감소하는 지역의 문제점 잘 적었나요? 다양한 문제점들이 있었죠. 사람이 줄어들기 때문에 일손이 부족해진다. 그 다음 빈집도 증가한다. 이러한 내용들 활용해서 적었으면 되겠습니다. 일손 부족, 지역 경제가 어려워진다. 자, 두 번째, 자연스럽게 노년층의 인구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노인, 복지 문제 등이 생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요. 또 마지막으로 생활, 편의 시설들이 상대적으로 도시에 비해서 부족해지는 등 이러한 지역 불균형 현상이 심화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점점 이 도시와 촌락의 인구 밀집 지역과 인구 감소 지역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 친구들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문제풀이 20문제 하러 지금 바로 가보겠습니다. 네, 북투교재의 교재 36쪽이죠. 우리 친구들 교재 잘 피고 같이 필기할 필기 도구 잘 챙겨서 수업 시작해 볼게요. 1번, 우리나라의 계절별 기후 특징으로 알맞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네요. 자, 우리나라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별로 나타나는 기후의 특징 살펴볼게요. 기억, 봄이죠. 온화한 날씨로 꽃샘추위가 오기도 한다. 그렇죠. 키워드 잘 들어가 있죠. 기억 맞고. 니은, 여름, 덥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된다. 자, 더운 건 맞지만 건조하지 않죠. 습한 날씨가 지속됩니다. 디귿, 가을, 서늘하고 맑은 날씨가 나타나고 습도가 낮아진다. 건조하다라는 뜻이죠. 가을에 대한 설명 맞습니다. 자, 리을, 겨울인데 춥고 습한 날씨가 지속된다. 자, 겨울에는 습하지 않죠. 건조하겠죠. 땡. 기억과 디귿 찾아줄게요. 2번이 정답. 2번. 자, 다음 문제. 다음 지도를 통해 알 수 있는 우리나라 기온의 특징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어요. 자, 여기 보면 우리나라의 연평균 기온을 나타낸 지도인데, 자, 우리가 주로 보던 그 색깔로 표시되어 있던 거랑은 조금 달라요. 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지도에 나타난 여러 개의 선들을 우리가 등, 온, 선이라고 불러요. 온도가, 기온이 같은 곳끼리 이렇게 선으로 나타냈어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이 11이라고 시작하는 선 있죠. 그러면 11을 따라서 쭉 이 선으로 연결된 곳은 모두 11도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친구들이 이 지도를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보기 살펴볼게요. 1번, 남쪽으로 갈수록 기온이 낮아진다. 자, 위쪽을 보면 쭉 숫자가 2도, 3도, 6도, 7도 이래요. 자, 그런데 남쪽으로 내려오니까 16도, 14도, 14도. 그렇죠? 남쪽으로 갈수록 기온이 높아진다라고 해야겠죠. 2번, 남북 지역 간의 기온 차이가 큰 편이다. 맞습니다. 3번, 연평균 기온이 가장 높은 곳은 강릉이다. 자, 강릉 볼게요. 아하, 한 13도 정도 되는구나. 그런데 13보다 숫자가 더 큰 곳이 있죠. 어디? 바로 제주도입니다. 연평균 기온이 가장 높은 곳은 제주입니다. 4번, 대체로 내륙 지역의 기온이 해안 지역의 기온보다 높다. 자, 볼게요. 내륙, 우리 예를 들어 서울 봅시다. 서울이 선으로 연결되어

연결되어 있는 곳을 보니까 12도 정도예요.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해안 지역도 볼까요? 옆에 있는 강릉 볼게요. 13도죠. 어디가 조금은 더 높다? 그렇죠. 강릉이 더 높습니다. 해안 지역의 기온이 더 높습니다. 따라서 땡. 5번 볼게요. 비슷한 위도의 동쪽 지역과 서쪽 지역은 기온이 비슷하다. 자, 비슷한 위도라고 하면 같은 가로선상에 위치해 있는 곳이에요. 자, 이렇게 쭉 가로로 선을 그었을 때 비슷한 위치. 11도, 12도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 12도고 13도입니다. 비슷한 위도의 동쪽 지역이 서쪽 지역보다 기온이 조금은 더 높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지도랑 보기를 비교해 가면서 정답을 찾아주세요. 3번 볼게요. 기온에 따른 옛날 사람들의 생활 모습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기온, 따뜻하고 추운 정도에 따라서 옛날 사람들의 생활 모습이 달라졌죠. 1번. 여름에는 솜을 넣어 누빈 옷을 입었다. 여름에? 아니죠. 겨울에 솜을 넣어 누빈 옷을 입었죠. 2번. 겨울에는 바람이 잘 통하는 모시 옷을 입었다. 땡, 틀렸죠. 모시 옷은 반대로 여름이 되겠죠. 3번. 여름에는 대청마루, 겨울에는 온돌을 이용하였다. 맞죠? 우리 집의 구조였죠. 맞습니다. 4번. 남부지방에서는 소금을 적게 넣은 담백한 음식이 발달했다. 자, 소금을 적게 넣어서 담백하게 음식을 만들었던 곳은 남부가 아니라 북부지방이었죠. 그렇죠? 기억나죠? 북부지방은 더 음식을 오래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소금이나 젓갈 등을 적게 넣었습니다. 자, 5번. 북부지방에서는 음식이 잘 상하지 않도록 소금과 젓갈이 많이 들어간 음식이 발달했다. 틀렸죠? 오히려 남부지방이 되겠죠. 남부지방은 음식이 잘 상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맵고 짜게 만들어서 세균이 잘 번식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자, 따라서 정답이 3번이 되는 거예요. 3번. 4번. 다음 그래프를 보고 서울과 울릉도의 연평균 강수량을 비교한 내용으로 알맞은 거두 가지 골라보세요. 라고 했네요. 여기 보니까 서울의 강수량, 울릉도의 강수량, 이렇게 막대 그래프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그래프 내용, 보기 내용과 비교해 볼게요. 서울과 울릉도의 월평균 강수량을 같다. 월평균. 자, 월별로 한번 여기 막대의 길이를 비교해 보세요. 같나요? 차이가 크죠? 땡. 2번. 여름에는 서울이 울릉도보다 강수량이 적다. 자, 여름이라고 하면 우리가 7, 8월 정도를 들수 있겠죠. 서울의 막대 길이가 훨씬 길어요. 강수량이 더 많다라고 해야겠죠. 3번. 울릉도는 서울에 비해서 연 강수량이 고른 편이다. 자, 연 강수량이 고르다라는 것은 막대의 길이가 쭉 달별로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자, 울릉도 볼게요. 막대의 길이가 서울보다 훨씬 비슷하다라는 것을 알수 있죠. 서울은 7, 8월이 너무 길고 1, 2월은 너무 짧아요. 맞는 설명이 되겠죠. 4번. 울릉도는 서울에 비해 겨울의 강수량이 많은 편이다. 자, 볼게요. 겨울이라고 하면 1, 2월 정도를 예로 들 수가 있겠죠. 자, 울릉도는 막대의 길이가 이만큼 긴데 서울은 1, 2월에 아주 아주 아주 짧습니다. 따라서 아, 울릉도가 서울에 비해서 겨울의 강수량이 많은 편이구나. 이것도 맞는 설명이 되겠죠. 자, 5번. 서울과 울릉도 모두 강수량의 절반 이상이 겨울에 집중된다. 자, 서울 강수량의 절반 이상 7, 8월 여름에 집중되죠. 울릉도도 마찬가지로 여름에 조금 더 많은 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4번과 5번이 3번과 4번이 답이네요. 3번, 4번 답으로 정리해 주세요. 자, 5번 봅시다. 다음 기후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요? 여기 기후 그래프라는 것을 보면요. 하나의 그래프 안에 꺾은선 그래프도 있고 막대 그래프도 있어요. 자, 각각 무엇을 나타냈는지 우리 친구들 기억하고 있나요? 이 꺾은선. 선이 나타내는 게 바로 기온이었죠. 기온.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이 막대가 나타내는 것은 바로 강수량이었죠.

수량이었습니다. 강수량. 자, 따라서 우리는 기온을 읽을 때는 쭉 왼쪽으로 가서 이쪽 세로에 있는 세로 눈금을 읽어주면 되고, 강수량을 읽을 때는 오른쪽에 있는 강수량 눈금을 읽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보기 한번 살펴봅시다. 1번, 막대 그래프는 기온을 나타낸다. 막대는 강수량을 나타냅니다. 2번, 꺾은 선 그래프는 강수량을 나타낸다. 반대죠. 꺾은 선 그래프는 기온을 나타냅니다. 자, 3번, 한 지역의 기후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 그렇죠. 이 그래프 하나를 통해서 그 지역의 기온은 어떤지, 강수량은 어떤지, 그게 달별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3번, 4번, 계절별 바람의 방향과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자, 이 그래프에 기온과 강수량은 나타나 있지만 바람은 알수 없어요. 5번, 기온과 강수량의 변화를 함께 비교하기 어렵다. 아니죠. 변화를 비교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정답이 3번이 되겠네요. 3번. 자, 6번. 다음 기역 니은에 들어갈 말을 알맞게 짝지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어요. 우리나라는 여름에는 어디에서 덥고 습한 바람이 불어오고, 겨울에는 어디에서 차갑고 건조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자, 여름에는 어디서 바람이 불어왔죠? 그렇죠. 남쪽 바다에서 덥고 습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자, 그다음 겨울에는요? 북서쪽 대륙에서 차갑고 건조한 바람이 불어왔죠. 따라서 여기 북서쪽 대륙이 되겠죠. 우리 친구들 문제를 꼼꼼히 잘 살펴주어야 됩니다. 2번이 정답이에요. 2번. 7번. 다음 안전수칙과 관련된 자연재해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이 안전수칙을 보고 어떤 자연재해를 대비한 건가요? 골라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림 보니까 굉장히 강한 햇볕이 있고, 그것을 잠시 막아주는 그늘막이 설치되어 있죠. 아주 더워 보이는 그런 모습이네요. 자, 글도 볼게요. 가능하면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시원한 곳에서 더위를 피합니다. 그 다음, 물을 자주 마시는 등 일사병이나 열사병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일사병, 열사병 둘다 비슷해요. 더위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병인데 그 차이점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일사병은 그 정도가 조금은 약해요. 그래서 일사병은 우리가 잠깐 쉬고 시원한 곳에서 물을 마시면 금방 회복이 될수 있는데 이 열사병은 조금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이 체온 조절 기능을 상실한 거예요. 몸이 한창 뜨거워져 있는데 그 열을 식히는 기능이 망가진 겁니다. 그래서 열사병은 조금 더 심각해서 이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그런 병이 되겠다. 자, 그래서 이 전반적인 내용을 보니까 아주 아주 더운 폭염에 대비하는 그런 모습이구나. 자, 폭염 어딨나요? 그렇죠. 4번에 있었죠. 더운 폭염. 폭염에 대한 안전수칙이 되겠습니다. 8번. 다음 뉴스의 빈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아나운서가 이야기하죠. 밤사이 갑자기 내린 많은 눈으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김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자, 김 기자. 네, 이곳은 폭설 피해 현장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어떤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자, 여기도 나왔죠. 많은 눈, 그리고 폭설이에요. 폭설로 인해서 발생한 피해를 찾아주면 되겠죠. 1번, 농작물이 말라 죽는다. 자, 이것은 가뭄의 피해가 되겠죠. 2번, 비닐하우스가 무너진다. 자, 비닐하우스가 그 눈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진 거예요. 바로 폭설로 인한 피해가 맞습니다. 자, 3번, 도로 곳곳이 물에 잠긴다. 물에 잠기는 것은 홍수죠. 4번, 모래먼지로 숨을 쉬기 어렵다. 모래먼지는 그렇죠. 황사가 되겠죠. 땡. 5번. 더위로 인한 질환으로 환자가 증가한다. 이것은 폭염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번. 비닐하우스가 무너지는 게 폭설로 인한 피해라고 볼수 있겠어요. 9번. 지구 온난화로 나타난 변화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지구 온난화가 무엇이었죠? 그렇죠.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는 겁니다. 자, 아래 내용 볼게요. 1번. 여름이 점점 길어지고 겨울은 짧아진다. 그렇죠. 더운 날이 점점점 길어지고 있고 이 추운 겨울은 짧아지고 있다. 맞습니다. 자, 2번.

바다의 수온 변화로 잡히는 생선의 종류가 달라졌다. 맞아요. 평균 기온이 상승하면 바다의 온도도 달라집니다. 맞습니다. 3번. 봄꽃이 피는 시기가 빨라지고 단풍이 드는 시기가 늦어진다. 자, 이것을 우리 친구들이 조금은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봄꽃이 피는 시기가 빨라졌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겨울이 짧아졌다는 거예요. 겨울이 짧아져서 금방 더워지기 때문에 봄꽃이 빨리 핍니다. 그렇죠? 그다음 단풍이 드는 시기가 늦어진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맞아요. 이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면서 날씨가 시원해져야 단풍이 들겠죠. 근데 여름이 점점점 길어지니까 단풍이 드는 시기가 늦어진다. 자, 맞습니다. 이해됐죠? 4번. 중국이나 몽골 사막에서 발생한 모래먼지가 우리나라까지 날아온다. 무엇에 대한 설명이죠? 그렇죠. 황사죠. 황사는 바람의 방향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건데, 우리 지구 온난화, 점점 뜨거워지는 것과 연관된 설명은 아니죠. 4번이 정답이에요. 이해됐죠? 자, 5번 볼게요. 예전에는 우리나라에서 재배할 수 없었던 이 열대 과일을 재배할 수 있게 되었다. 열대 과일은 더 더운 지역에서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 건데, 그게 점점 우리 평균 기온이 높아지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재배할 수 있게 되었다. 자, 이것도 맞는 설명이 되겠죠? 10번. 개인이 할수 있는 기후 행동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어요. 자, 기후 행동이라고 하면 이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되겠죠. 그런데 문제에서는 누가? 개인이 할수 있는 것을 찾아보세요. 라고 했어요. 아, 알맞지 않은 것이라고 했으니까. 네, 알맞지 않은 거 살펴볼게요. 1번. 가까운 거리는 걷는다. 그렇죠. 우리가 충분히 할수 있는 노력이고요. 2번. 기후 변화 감시소 설치하기. 자, 기후변화 감시소는 우리나라 기후변화가 얼만큼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것을 계속해서 관측하는 기관이에요. 우리가 할수 있나요? 아닙니다. 국가에서 할수 있는 노력이에요. 따라서 2번이 정답. 나머지 보기도 볼게요. 3번. 안 쓰는 가전제품의 플러그 뽑아두기. 전기를 절약하고. 4번.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 이용하기. 쓰레기의 양을 줄이고. 5번. 디지털. 저장 공간을 주기적으로 정리한다. 자, 이거 맞는 설명입니다. 왜 맞을까요? 디지털 저장 공간이라고 하면 우리가 안 쓰는 데이터를 계속 삭제하는 거예요. 데이터가 너무 많으면 그만큼 우리 컴퓨터가 뜨거워지거든요. 그러한 열을 식히기 위해서 또 전기가 들어가요. 그럼 전기가 낭비되겠죠? 따라서 우리는 안 쓰는 데이터는 삭제해서 컴퓨터의 온도를 낮추고 전기의 사용량을 줄여야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됐죠? 자, 5번도 그래서 맞는 설명입니다. 11번. 인구와 관련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네요. 인구 나왔죠. 자, 1번. 인구는 국토 위에 고르게 분포한다. 아니죠. 우리나라 굉장히 불균형 문제가 심각해요. 고르게 분포하지 않습니다. 자, 2번. 인구는 수도권에 사는 사람의 수를 말한다. 아니죠. 수도권뿐만 아니라 한 지역 또는 나라 전체에 살고 있는 사람의 수입니다. 땡. 3번. 인구 밀도를 통해서 그 지역의 넓이를 비교할 수 있다. 아니죠. 인구 밀도를 통해서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의 수를 비교할 수 있겠죠. 4번. 인구 피라미드를 통해 인구가 모여 있는 정도를 알수 있다. 자, 인구 피라미드를 통해서 인구가 모여 있는 정도를 알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인구가 모여 있는 정도는 인구 분포도라는 것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5번. 인구 분포를 통해 어느 지역에 인구가 모여 있는지 알수 있다. 나왔죠. 정답. 인구 분포가 인구가 어느 지역에 얼마나 어떻게 퍼져 있는지를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5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그 사회에서 용어를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2번. 196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의 인구 분포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어요. 자, 문제에서 1960년대 이후죠. 자, 무엇이 일어났다? 그렇죠. 산업화가 일어난 그 시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보기에서 설명 찾아볼게요. 1번. 자연환경의 영향이 점점 커졌다. 산업화 이후에는 자연환경보다도 인문환경

인간의 영향이 점점 커지게 되었죠. 2번, 촌락 지역의 인구가 점점 늘어났다. 아니죠. 촌락에서는 오히려 인구가 줄어들고 도시의 인구가 늘어났죠. 이것을 우리가 네 글자로도 표현을 했었어요. 맞아요. 이촌향도 기억나죠? 촌락을 떠나서 도시로 향한다. 땡, 틀렸죠? 3번. 일자리와 학업을 위해서 귀농한다. 귀농이라고 하면 농촌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라고 했죠. 1960년대 이후에 대한 설명은 아닙니다. 4번. 인구의 절반 정도가 남서부 지역에 모여 살았다. 자, 남서부 지역에 넓은 평야가 있어서 벼농사를 짓기 쉬웠죠. 자, 그런데 1960년대 이후가 아니라 이전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산업화 이전. 자, 5번. 서울, 부산, 울산 등 대도시의 인구가 집중되었다. 그렇죠. 이게 바로 산업화 이후에, 1960년대 이후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하나씩 천천히 각각의 보기가 왜 틀렸는지, 맞았는지 판단하면서 문제 풀어보세요. 13번. 다음 그래프를 통해 알수 있는 우리나라 인구 변화의 특징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자, 여기 그래프가 나타내는 것은요, 우리나라 인구의 변화인데, 총 인구수에 대비해서 도시의 인구가 얼만큼 살고 있는지를 나타낸 그래프예요. 1960년대는 도시 인구가 이렇게 적었지만, 2023년으로 오니까 총 인구의 거의 대부분이 도시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보기 볼게요. 1번. 총 인구수는 꾸준히 감소한다. 총 인구수 쭉 늘어나고 있지요. 땡. 2번. 오늘날 대부분의 인구가 도시에 살고 있다. 자, 오늘날 대부분의 인구가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3번. 1960년의 총 인구와 도시 인구 차가 가장 적다. 자, 1960년도 총 인구, 도시 인구 차이가 이만큼이에요. 차이가 굉장히 크지요. 가장 작지 않습니다. 4번. 2020년보다 2000년에 도시 인구가 더 많다. 자, 2020년 여기 있고, 2000년 여기 있습니다. 도시 인구 어디가 더 많나요? 그렇죠. 2020년이 더 많지요. 땡. 5번. 도시 인구 증가보다 총 인구 증가 속도가 더 빠르다. 자, 증가하는 속도는 우리가 이 기울기를 통해서 알수 있어요. 자, 이것은 총 인구가 증가하는 기울기가 되겠고, 도시 인구 볼게요. 도시 인구 기울기가 더 어때요? 기울기가 더 가파른 것을 볼수 있죠. 따라서, 아, 도시 인구의 증가 속도가 더 빨랐구나.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정답 2번이죠. 2번. 넘어가겠습니다. 14번. 다음 중 수도권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수도권은 남동 해안 지역에 발달했다. 아니죠. 수도 서울을 중심으로 발달했습니다. 2번. 우리나라의 인구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분포한다. 맞는 설명이죠. 이번 단원에서 굉장히 많이 반복된 문장이에요. 3번. 1960년에 비해 2020년에 수도권의 도시 모습이 크게 확대되었다. 맞는 설명이 되겠죠. 산업화 이후에 훨씬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4번. 서울로 집중된 인구를 분산하기 위해서 수도권에 신도시를 건설했다. 맞는 설명이죠. 서울 인구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주변 경기도에 신도시를 많이 건설했습니다. 자, 5번. 1960년대 이후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도시 인구가, 수도권 인구가 크게 늘었다. 맞는 설명이 되겠죠. 알맞지 않은 것은 1번. 15번 문제 볼게요. 다음 두 지도를 비교해서 알수 있는 사실로 가장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자,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두 지도를 통해서 알수 있는 내용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 왼쪽을 보니까 우리나라의 주요 공업 지역이죠. 공업 지역은 공장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인데, 공장이 많다라는 것은, 아하, 일자리가 많은 곳이구나. 이것을 알수 있어요. 자, 그다음 오른쪽을 보면 도시의 인구를 도형의 크기를 통해서 비교했어요. 도형의 크기가 클수록 아하, 인구가 많은 곳이구나. 이렇게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두 개를 비교해 보면 공장이 많이 모여 있는 이러한 쪽에 도형의 크기도 크죠. 아, 공장이 많은 곳에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인구가 집중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나타내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골라주면 되겠어요. 자, 교통과 관련된 내용 알수

0: 없고, 2번에 다양한 편의시설과 관련된 내용도 찾아볼 수 없죠. 3번에 공업이 발달해서 일자리가 풍부해서 인구가 집중된다. 자, 이게 바로 정답이 되는 거예요. 4번에 수도권의 인구가 밀집해서 공업지역이 들어설 장소가 없다. 틀렸고, 5번에 인구 밀집한 곳은 자연환경을 보존한다. 이런 내용도 찾아볼 수 없지요.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6번 볼게요. 다음 자료를 보고 두 지역의 인구 밀도를 비교한 것으로 알맞은 거. 자, 가 지역은 면적은 좁은 데 비해서 인구수 굉장히 많고요. 나 지역은 면적이 넓은 데 비해서 인구수는 적지요. 인구 밀도가 가 지역이 더 높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1번에 두 지역의 면적이 다르기 때문에 인구 밀도를 비교할 수 없다. 땡. 2번, 나 지역은 가 지역과 비교해서 넓은 면적에 많은 사람이 살고 있다. 자, 면적은 넓지만 더 적은 사람이 살고 있지요. 3번, 나 지역은 일손 부족, 주택 부족 등의 문제가 나타난다. 자, 일손 부족은 맞지만 주택이 부족하지 않고 빈집이 늘어나겠죠. 4번, 가 지역은 환경 오염이나 교통 혼잡의 문제를 겪는다. 인구 밀집 지역에 대한 문제가 맞습니다. 답이 4번. 자, 5번도 볼게요. 가 지역은 나 지역과 비교해서 좁은 면적에 많은 사람이 살고 있어서 인구 밀도가 낮다. 인구 밀도가 높다라고 설명해야겠죠. 16번의 답은 4번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17번. 다음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보니까 수도권과 촌락의 인구 피라미드에 나타난 청장년층과 노년층 인구 비율의 차이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라고 했죠. 자, 보기 살펴볼게요. 수도권에는 인구가 줄고 있다. 수도권의 인구가 늘고 있죠. 2번, 촌락의 인구 밀도가 높아진다. 인구 밀도가 낮아지죠. 3번, 수도권에는 노년층의 일자리가 충분하다. 땡. 4번, 촌락에는 청장년층이 빠져나가고 있다. 비율이 적으니까 알수 있죠. 5번, 수도권과 촌락의 인구가 고르게 분포하지 않습니다. 불균형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답은 4번. 18번.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인구가 빠져나가면서 발생한 문제로 알맞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 교통 혼잡 아니죠. 일손이 부족하다. 일할 사람이 부족하다. 그다음 교육과 같은 편의시설 부족하다. 그다음 주택이 부족하다는 아니죠. 정답은 니은과 디귿이니까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9번. 수도권의 인구를 다른 지역으로 분산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수도권의 주차 공간을 확충한다, 늘린다. 이것은 아니죠. 2번. 수도권의 혁신도시를 건설합니다. 아닙니다. 3번. 촌락의 다양한 편의시설을 늘린다. 이렇게 하면 인구를 분산시킬 수 있겠죠. 4번. 수도권 이외 지역의 산업단지를 조성한다. 이렇게 하면 일자리를 늘릴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5번. 주요 공공기관, 연구소 등을 수도권으로 집중시킨다. 오히려 반대죠. 3번과 4번이 맞는 설명이에요. 20번. 국가에서 세종특별자치시를 새롭게 만든 까닭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정부 세종청사인데 세종시에 우리 행정기관을 이전해서 인구를 분산시켰죠. 그 내용을 찾아주면 돼요.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이게 맞는 설명이죠.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자, 2번. 우리나라의 인구를 늘린다. 서울로 인구를 집중시킨다. 아니고. 4번. 국가 비상사태에 빠른 대응. 이것도 아니죠. 5번.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아닙니다. 균형 발전을 위해서다. 이게 바로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생 많았고요. 마지막 퀴즈 나가요. 우리나라의 여름과 겨울의 기후가 다르게 나타나는 까닭을 수강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네, 오늘도 이렇게 문제풀이 많이 해봤어요. 우리 친구들 틀린 문제 꼭 복습하는 시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2단원, 대단원 정리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1: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3: That's, I
1: 학생들이
2: don't know.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

0: 해서 평범한 시민이
1: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0: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2: 앉으세요.
3: 땡큐.
0: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4: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제는 더 넓은 세상을 배우는 6학년 사회의 전혜은 선생님과 꼼꼼하게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친구들, 오늘은 북 2에서 세 번째 중단원을 마무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세 번째 중단원에서 미디어에 대해서 공부했는데요. 오늘 북 2를 통해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또 중단원 쪽지 시험 문제, 중단원 확인 평가 문제까지 우리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북이 교재 몇 쪽이냐면 30쪽입니다. 우리 미디어의 의미부터 핵심 한번 빠르게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미디어의 의미부터 공부를 했었죠. 자, 미디어가 뭔가요? 사람들이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며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이 미디어였어요. 자, 우리 생활 속에서 사람들은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하고 있죠? 자, 지금 여기에 오늘날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미디어가 있습니다. 전화, 책,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모두 다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고 소식을 전달할 수 있는 미디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의사소통하는 수단이요. 자, 오늘날 미디어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을 통해 대중에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양의 정보를 빠르게 전달할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자, 그리고 오늘날에는 인터넷과 같은 통신망이 발달을 하고 또 스마트폰 같은 하나의 기기로 여러 가지 기능을 할수 있는 이런 기기의 발달로 정보를 더욱 빠르고 아주 간편하게 쉽게 주고받을 수 있죠. 자, 우리가 이 개념에서 공부했던 것이 바로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였습니다. 자, 이 SNS는요, 선생님이 정말 여러 번 개념을 설명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공부했던 것이 미디어의 역할을 공부했었죠. 민주주의에서 미디어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크게 세 가지였어요. 정보를 전달해 준다. 사람들에게 알 권리를 준다. 그리고 어떤 사회의 가치나 규범을 전달해주고 사회 문제에 주목하면서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미디어의 역할 자세히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지요. 신문, 방송 등을 통해 사람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소식을 제공해요. 자, 우리는 이런 정보를 통해서 생각을 형성하고 그 생각을 형성하고 그 생각이 그 사회를 변화시킬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가치나 규범 전달한다. 사회적으로 중요하게 여겨야 할 가치나 규범을 전달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요. 공익 광고를 통해 지구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알린다. 자, 사회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가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것도 전달을 하고 사회 문제에 주목하게 한다. 그리고 해결 방안을 강구하도록 촉구한다. 자, 예를 볼게요. SNS를 통해 어린이 건강을 위협하는 식품 문제를 제기해요. 자, 이런 여론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해결 방안을 제안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더 살기 좋은 사회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미디어의 역할 공부했고요. 미디어의 중요성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민주주의에서 미디어가 왜 중요한가요? 자, 우리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인

주고받는 정보가 사람들의 여론을 형성해요. 자, 그런데 이 여론이 사회 문제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데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미디어가 민주주의에서 중요하다라고 할수 있는 겁니다. 자, 예를 보도록 할게요. TV 방송 프로그램으로 동물복지 관련 문제가 제기가 됐어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주목했죠. 그리고 사람들이 어떤 여론을 형성해서 의사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칩니다. 동물원의 동물들을 고려한 정책을 취할 것을 요구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미디어는 민주주의에서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다음으로 어떤 내용을 공부했냐면 허위 조작 정보를 공부했습니다. 허위 조작 정보의 의미 한번 알아볼게요. 허위 조작 정보란 사실과 다르지만 사람들에게 진짜처럼 보이도록 꾸민 정보가 허위 조작 정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허위 조작 정보 가운데에서 뉴스처럼 보이는 게 있어요. 자, 뉴스처럼 보이는 허위 조작 정보를 우리는 가짜 뉴스라고 한다고 했죠. 자, 그런데 허위 조작 정보가 왜 발생하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첫 번째, 사람들이요. 사실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퍼뜨리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 자극적인 제목, 그리고 사실과 다른 내용들을 사람들이 만들어내기도 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선거에서 특정 후보나 정당의 당선 등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도 허위 조작 정보가 발생을 해요. 우리 당에 속한 후보자를 좋게 보이기 위해서, 그리고 다른 당에 속한 후보자를 이제 흠집을 내려고. 자, 그런 이유로 허위 조작 정보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허위 조작 정보가 얼마나 위험하냐? 허위 조작 정보의 위험성도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허위 조작 정보를 접한 사람들이요, 잘못된 생각, 편견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특정 사람이나 집단을 혐오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위 조작 정보를 조심해야 한다라고 했고요. 자, 두 번째, 허위 조작 정보로 인해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게 돼요. 자, 그리고 잘못된 여론을 조성할 수 있어요. 자, 이런 것은 제대로 된 민주주의라고 볼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 공부했던 것이 어떻게 비판적으로 미디어를 받아들일 것이냐, 그 방법을 공부했습니다. 자, 우리 네 가지 방법, 우리 친구들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자, 하나씩 훑어볼게요. 첫 번째, 출처를 확인해라. 이 정보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확인하자. 작성자, 작성 날짜, 발행 기간 등이 정확히 표시되었는지 확인을 해요. 출처가 불분명하면 믿을 수 없는 정보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제목에 유의해라. 속보, 단독 등 자극적인 제목으로 시선을 유도해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봐라. 내용까지 잘 봐야 된다. 그런 거고요. 자, 근거를 확인해라.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뒷받침하는 내용이 있는지, 그리고 그 뒷받침하는 내용이 사실인지, 또 어떤 주장이 있는데 그 뒷받침하는 근거가 논리적인지 그 타당성을 확인해 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다양한 관점을 고려해라. 사람마다 관점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과 의견을 구분해요. 의견을 사실처럼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리고 서로 다른 입장에서 정보를 분석하자라고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올바른 미디어 이용을 위한 개인과 사회의 노력을 공부했었죠? 자, 개인은 어떤 노력해야 돼요? 올바른 미디어 이용 습관을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돼요. 자, 여기 습관이 있는데요. 이런 습관 말고도 우리 다양한 올바른 미디어 이용 습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회에서는요, 허위 조작 정보를 제재하는 법이나 제도, 기관 등을 만들어 운영할 수 있겠죠. 자, 우리가 기관 하나 공부했었는데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공부했었어요. 반드시 꼭 기억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핵심 정리했고요. 우리 정리한 내용 바탕으로 중단원 쪽지 시험 문제 해결해 볼게요. 중단원 쪽지 시험 10문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2번 함께 푸는 문제인데요.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에 동그라미 표 하세요. 문장 읽어 보겠습니다. 미디어를 통해 사람들은 서로

무엇을 주고받으며 의사소통하나요? 미디어의 의미죠? 정보를 주고받으며 의사소통하겠죠. 2번, 오늘날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전화, 텔레비전 등 하나의 미디어를 활용하나요?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하나요? 우리 정말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하잖아요. 전화도 활용하고, 텔레비전도 활용하고, 책도 활용하고, 스마트폰도 활용하고,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하죠. 자, 3번 문제입니다. 기억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세요. 미디어의 종류인데요. 자, 이거 어떤 미디어예요? 신문이죠. 특징은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정보를 빠르게 전달할 수 있어요. 이 신문을 읽는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읽는 순간 정보를 빠르게 전달할 수 있죠. 자, 미디어의 종류, 신문이라고 적어 주겠습니다. 자, 4번에서 5번 문제입니다. 다음 내용을 읽고, 오르면 동그라미 표, 틀리면 가위 표 하세요. 4번. 미디어는 사회적으로 중요하게 여겨야 할 가치나 규범 등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맞죠? 우리 미디어의 역할 세 가지 중에 하나잖아요. 동그라미. 5번. 미디어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의 동의를 얻어 법률을 만드나요? 아닙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배운 적 없죠. 가이표. 6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8번까지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우리가 적는 것입니다. 6번. 미디어를 통해 주고받는 정보는 사회 문제나 일에 대한 다수의 의견인 이것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친대요. 자, 사회 문제나 일에 대한 다수의 의견을 뭐라고 하나요? 여론이라고 하죠. 즉, 여론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고요. 7번. 허위 조작 정보란 사실과 달라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진짜처럼 보이도록 꾸민 정보를 허위 조작 정보라고 해요. 자, 그런데 이 가운데에서 뉴스처럼 보이는 게 있어요. 자, 그것을 뭐라고 했다? 가짜 뉴스라고 했죠. 가짜 뉴스. 자, 그러면 8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친구들.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 경제적 무엇을 얻기 위해 허위 조작 정보를 만들기도 한대요. 자, 우리 허위 조작 정보가 발생하는 까닭에서 공부를 했어요.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 어떤 것을 얻기 위해? 그래요.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허위 조작 정보가 만들어지기도 하지요. 자, 9번 문제입니다. 기억에 들어갈 알맞은 내용을 보기에서 찾아 쓰세요. 자, 아래 문장 있고요. 보기 보면 출처, 관점, 국적이라는 낱말 있습니다. 자, 어울리는 낱말 넣어 볼게요. 미디어를 이용할 때는 작성자, 작성 날짜, 발행 기간 등 이것이 정확한지 확인해야 된대요. 자, 작성자, 작성 날짜, 발행 기간을 뭐라고 해요? 이 정보 어디서 왔니? 출처죠. 따라서 기억에 들어갈 낱말은 출처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마지막 10번 문제입니다. 기억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세요. 자, 문장 읽고 기억에 들어갈 낱말 우리 생각해 볼게요. 올바른 미디어 이용 습관 형성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맞아요. 우리 개인이 노력해야 한다고 공부를 했죠. 예를 들면 있습니다. 평소 자신이 자주 이용하는 정보를 토대로 나에게 적합한 정보를 미디어가 알아서 제공하는 기능이 있어요. 자, 이것을 뭐라고 했죠? 이용자 정보 제공 기능. 이 기능에만 의지하지 않고 다양한 정보를 비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자, 올바른 미디어 이용 습관 중에 이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친구들, 뭡니까? 평소 이용자가 검색하는 검색어, 시청하는 영상, 이런 것들을 토대로 미디어가 인공지능이 적합한 정보를 알아서 맞추어서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것은 이용자 맞춤형 정보 제공 기능이었죠? 자, 그럼 기억에 들어갈 말은 뭐예요? 맞춤형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친구들, 이런 기능에만 의지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인공지능이 골라준 정보이고요. 다양한 관점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지하지 않고 우리 다양한 관점으로
공정한 판단을 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10번 문제까지 해결해 보았고요. 이어서 중단원 확인 평가 문제도 풀어볼게요. 중단원 확인 평가 문제 풀어봅니다. 1번입니다.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가는 뭐예요, 친구들? 미디어인데요. 라디오입니다, 라디오. 라디오는 무엇으로 우리가 정보를 얻을 수 있죠? 소리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는 책이네요. 책은 글과 그림으로 우리가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둘다 오늘날 사용하고 있는 미디어인데요. 알맞은 것 골라볼게요. 1번, 가는 영상을 보는데 활용된다. 아니죠. 라디오는 소리예요? 2번, 가는 어린이는 사용할 수 없다. 아니에요. 어린이들도 주파수 맞춰서 라디오 들을 수 있습니다. 3번, 가나는, 즉, 라디오와 책은 소리로 정보를 제공한다? 자, 책은 아니죠. 4번, 나는, 책은 오늘날에는 사용되지 않는다? 아닙니다. 우리 친구들 지금 만점왕 사회 교재 있죠? 책 사용하잖아요. 사용합니다. 5번, 가나는 정보를 주고받는데 쓰인다. 미디어다. 그런 말이죠? 따라서 정답 몇 번이다? 5번이라고 할수 있겠어요? 자, 이어서 2번 문제도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지금 텔레비전, TV예요. 뉴스의 한 장면인데요. 오늘의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래 보기 읽고 알맞은 내용 골라볼게요. 소리로만 정보를 전달하나요? 아니죠. 소리도 나오지만 지금 영상이 나오잖아요? 화면이 나오잖아요? 아니고. 2번. 문자를 인쇄하여 정보를 제공하나요? 아니에요. 3번, 대중을 대상으로 정보를 전달하나요? 맞아요. 이 프로그램을 보는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거죠. 4번, 유선 전화기를 통해 정보를 주고받는다. 이것은 TV, 텔레비전입니다. 5번, 오늘날 일반 가정집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일반 가정집에 텔레비전 많이 있죠. 자, 그래서 이것도 틀린 말. 알맞은 거몇 번이에요? 3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어서 3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기억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찾아 쓰세요. 자, 오늘날 미디어의 특징이 적혀 있습니다. 자, 오늘날 미디어의 특징 생각하면서 빈칸에 어떤 말 들어가면 좋을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무엇과 같은 통신망이 발달하면서, 자, 이 부분만 읽어도 기억에 어떤 내용 들어가야 될지 알겠어요. 자, 뭐뭐와 같은 통신망이래요. 그렇다면 기억은요, 통신망 같은 거예요. 뭔가요? 책, 신문, 인터넷. 통신망 같은 거 인터넷이죠. 자, 그럼 기억에 인터넷 넣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인터넷과 같은 통신망이 발달하면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도 컴퓨터, 스마트폰을 이용해 정보를 빠르게 주고받을 수 있게 되었죠. 오늘날 미디어의 특징이었습니다. 자, 기억에 들어갈 낱말은 인터넷이 되겠습니다. 인터넷. 자, 그럼 이어서 4번 문제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지금 어떤 친구가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공익 광고를 한편 보고 있습니다. 자, 공익 광고 한 장면을 보니 세대가 달라도 마음은 이어질 수 있어요라고 적혀 있어요. 그리고 어르신, 노년층, 그리고 청장년층 어린이가 여러 세대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볼수 있어요. 자, 친구들, 이런 공익 광고 보면 어떤 생각 들어요? 아, 세대 간에 이해가 필요하겠구나. 세대 간에 존중이 필요하겠구나. 자,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 생각을 뭐라고 해요? 사회적 가치나 규범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이 그림은요, 미디어의 역할을 이야기하는 그림이에요. 미디어의 역할 중에 사회적으로 중요한 가치나 규범을 전달하는 역할이 있었죠. 자, 그러면 알맞은 것 골라볼게요. 1번, 미디어는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전달한다? 아니고요. 2번, 미디어는 환경 문제 해결에 무관심하다 아니고요.
3번 미디어는

어린이 식품 문제를 주목한다 아니에요? 4번 미디어는 사람들의 여론 형성을 방해한다 아니죠? 오히려 미디어로 여론이 형성됩니다. 5번 미디어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알린다. 자, 지금 이 장면과 굉장히 깊은 관련 있죠? 정답 몇 번이다? 5번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친구들, 5번 문제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알맞은 내용을 쓰래요. 자, 지금 어떤 친구가 조사 보고서를 작성을 했어요. 자, 어떤 것에 대해 조사했냐면, 주제를 보니까 민주주의에서 미디어가 중요한 이유를 조사했어요. 자, 그래서 조사한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알게 된 점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어떤 사례를 조사했고, 그래서 나는 이런 것들을 깨달았어를 알게 된 점에 적어야 되니까요. 자, 그럼 조사한 사례에 주목해 볼게요. 신문을 통해서 대통령 선거 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알고 투표할 후보자를 정했대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텔레비전 뉴스를 보고 시장 선거 후보자들의 주요 공약을 비교해 봤대요. 자, 미디어의 중요성, 특히 민주주의에서. 자, 지금 신문과 텔레비전 뉴스는 미디어예요? 자, 근데 미디어를 통해 무엇을 제공받았어요? 대통령 선거 후보자에 관한 정보, 시장 선거 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았어요. 즉, 미디어는 선거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다. 그리고 투표 행위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미디어가 민주주의에서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럼 알게 된 점에 선생님이 방금 이야기한 것을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미디어는 선거와 관련된 주요 정보를 전달한다.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정보는 사람들의 투표에 영향을 미친다. 자, 지금 조사한 사례가요. 선거 후보자, 선거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아래 정답을 적을 때, 선거라는 낱말, 투표에 영향을 미친다. 자, 이 투표와 선거라는 낱말은 꼭 들어가게 문장을 적어줘야 되는 거예요. 알았죠? 자, 조사한 사례가 그러하기 때문에 꼭 그렇게 적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6번 문제 볼게요.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세요. 자, 두 친구가요, 스마트폰으로 어떤 뉴스를 보고 있는데, 이 뉴스는 사실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이 친구가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친구가 사실이 아닌데, 뉴스처럼 교묘하게 꾸몄어. 자, 교묘하게 꾸민 것을 보니 뭐야? 자, 우리 허위조작 정보 중에 뉴스 같은 허위조작 정보를 가짜뉴스라고 했죠? 자, 그럼 뉴스처럼 교묘하게 꾸민 것을 보니 가짜 뉴스야라고 말하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정답은 가짜 뉴스라고 적어줄게요. 자, 이어서 7번 문제도 친구들 풀어보겠습니다. 자, 힘내요, 친구들. 세 문제 남았습니다. 다음 사례와 같이 허위 조작 정보가 발생하는 까닭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 허위 조작 정보가 발생하는 이유 여러 가지 공부했는데요. 이 사례와 알맞은 것 찾아볼게요. 허위 조작 정보의 발생 사례. 사례 1. 친구의 말만 듣고 다른 친구에 대한 나쁜 소문을 옮긴 일. 자, 다른 친구에 대한 나쁜 소문이 허위 조작 정보죠. 자, 그런데 친구의 말만 듣고 옮겼대요. 자, 사례 2. 인터넷 누리집 게시판에 달린 댓글만 보고, 유명 연예인에 대한 나쁜 소식을 믿은 일. 자, 유명 연예인에 대한 나쁜 소식. 허위 조작 정보죠? 자, 그런데 무엇을 보고? 달린 댓글만 보고. 자, 친구의 말만 듣고. 달린 댓글만 보고. 공통점이 뭐예요?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죠.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그냥 다른 사람에게 알리기 때문에 허위 조작 정보가 발생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내용 우리 보기에서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특정 후보의 당선을 돕기 위해서 허위 조작 정보가 발생한다는 거 아니죠? 2번, 자료의 출처를 정확하게 확인해서 지금 출처 확인하지 않았죠? 3번, 사실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아서 이게 정답이죠. 친구의 말만 듣고 달린 댓글만 보고, 자, 사실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아서 허위 조작 정보가 발생하는

0: 된 거예요? 4번,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서 사실과 다른 정보인지 꼼꼼하게 따져서 아닙니다. 꼼꼼하게 따지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어서 8번 문제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어떤 기사문인데요. 특정 국가 출신 사람들에 대한 차별이 끊이지 않고 있대요. 자, 한번 내용 보겠습니다. 최근 인터넷에 유포된 거짓 정보로 인해 특정 국가 출신 사람들에 대한 차별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자, 허위 조작 정보로 인해서 지금 특정 국가 출신 사람들이 피해를 받고 있는 거죠. 이처럼 허위 조작 정보로 인해, 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 그럼 여기에 들어갈 말은 허위 조작 정보로 인한 피해, 허위 조작 정보의 위험성이 들어가면 되겠죠? 인터넷 이용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대요. 자, 그럼 여기에 들어갈 말 찾아봐요. 인터넷에서 거짓 정보를 차단함으로, 자, 이것은 허위 조작 정보의 위험성 아니죠? 불법 선거 운동이 곳곳에서 일어남으로 아니고요. 게시글 작성자에 대한 범죄가 증가함으로 관련 없습니다. 자,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를 부추길 수 있으므로, 자, 이게 관련 있겠네요. 자, 우리 허위 조작 정보의 위험성 중에 편견과 혐오 문제가 있었죠? 자, 넣어서 읽어볼까요? 허위 조작 정보로 인해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를 부추길 수 있기 때문에 이용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괜찮죠? 자,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의사결정할 수 있으므로도 아닙니다. 정답 몇 번이다? 4번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9번 문제도 볼게요.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 무엇입니까? 자, 어떤 사람이요?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을 검색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방법이 나왔고요. 지금 이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구체적인 설명 내용 읽고 방법을 생각해주면 되겠네요. 자, 속보. 단독, 긴급과 같은 표시에 주의하세요. 자, 이런 표시 어디에 주로 들어가요? 제목에 들어가죠?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자, 자극적인 표현만 보고 쉽게 클릭하지 않아요. 즉, 자극적인 제목을 보고 클릭하지 마세요. 이겁니다. 자, 그러면 비판적으로 이용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자극적인 제목에 유의해라. 그 내용이죠? 찾아볼게요. 출처 확인하기 아니고요. 제목에 유의하기 맞습니다. 자, 사실과 의견 구분하기, 타당한 근거인지 따져보기, 다른 입장에서 생각해보기. 자, 지금 1번, 3번, 4번, 5번은요,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은 맞아요. 자, 그런데 이 자료와 관련 있는 방법이 몇 번이다? 2번이다. 그래서 정답이 2번이다. 자, 마지막 10번 문제입니다. 허위 조작 정보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사회적으로 노력할 점을 한 가지 쓰세요. 자, 이 피해를 막기 위한 개인과 사회의 노력 공부했습니다. 사회는 뭐할수 있죠? 허위 조작 정보를 제재하는 법이나 기관, 그리고 정책 등을 만들 수 있잖아요. 자, 법, 기관, 정책, 이 핵심 낱말 넣어서 문장 적어주면 됩니다. 이렇게요. 허위 조작 정보를 제재하는 법과 제도, 기관을 만들어 운영한다. 자, 친구들, 이렇게 중단어 확인 평가 10번까지 해결해 보았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대단원, 이단원을 정리해 볼 거예요. 부길유제 가지고 오세요. 자, 오늘 숙제 있습니다. 이 문제 풀어서 수강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오늘날 미디어가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특징 두 가지 공부했는데 수강후기 게시판에 적어주세요. 자, 그럼 우리는요, 다음 시간에 만나서 더욱더 재미있는 사회 공부합시다.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활짝 웃는 얼굴로 다시 만나요. 안녕.
1: 해마다 더 심해지는 학교폭력 피해시 대처법.
2: 너 대박 치킨!
1: 학교폭력을 목격했다면 선생님, 학교 전담 경찰관 등에게 알립니다.
2: 너 뭐냐?
1: 학교폭력 피해 현장을 촬영해 SNS에 올리는 행위 또한 범죄입니다.
2: 엄마한테 말하는 게 좋긴 해.
1: 학교폭력 피해 학생은 부모님에게 알리고 학교에 즉시 분리를 요청합니다.
3: 이기시라고 내미하고 이기시라고 내미하고 내미하니
1: 육하 원칙에 따라 작성한 진술서, 피해 진단서, 사진 등 피해 증거를 확보합니다.
4: 바뀌는 게 있을까?
2: 뭐 가만히 있다가 뭐 달라지냐?
1: 112, 117 학교폭력신고센터, 청소년상담 1388 등에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엉이 이범준 선생님이에요. 자,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약분과 통분, 북투를 이용한 7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선생님과 함께 공부할 내용, 학교 시험 만점왕 2회 문제입니다. 자, 1번부터 20번까지 총 20개의 문제를 선생님과 함께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번 문제부터 시작해 볼까요? 자, 1번 문제는요, 분수만큼 색칠하고 알맞은 말에 동그라미 표를 하는 문제입니다. 자, 3분의 1은 우리 세 조각으로 나눈 것 중에 한 조각에 색칠을 해주면 되죠. 자, 그래서 한 조각 우리 색칠을 해보고요. 자, 9분의 3은 여러분 전체를 9조각으로 똑같이 나눈 것 중에 세 조각을 색칠해야 됩니다. 자, 세 조각을 색칠을 하면, 자, 우리 왼쪽에 있는 3분의 1과 오른쪽에 있는 9분의 3의 크기가 서로 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지요. 자, 이렇게 우리 1번 문제 같이 해결해 봤고요.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는요, 분수만큼 수직선에 나타낸 다음에 크기가 같은 분수를 쓰는 문제입니다. 자, 7분의 4의 경우에는 우리 7개로 똑같이 나눈 것 중에 4칸을 여러분들 우리가 표시를 해줘야 되죠. 자, 그래서 4칸을 가면 하나, 둘, 셋, 넷. 자, 바로 여기 이 부분까지 여러분들 우리 수직선에 나타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만큼이 우리 7분의 4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14분의 8을 나타내 볼까요? 제 14분의 8은 전체를 14조각으로 나눈 것 중에 8조각, 즉 14개로 나눈 것 중에 8개만큼 가야 되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만큼 여러분들 14분의 8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1분의 10은 그럼 얼만큼 색칠을 해줘야 될까요? 총 21개로 나눈 것 중에 10개만큼 색칠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만큼 여러분들 우리가 색칠을 해주면 이게 바로 21분의 10만큼의 크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색칠을 하고 보니, 자, 크기 같은 것 찾을 수 있겠는데요. 바로 7분의 4와 14분의 8이 서로 크기가 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3번 문제는 크기가 같은 분수를 바르게 만든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크기 같은 분수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겠죠? 자, 크기 같은 분수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분모와 분자의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하거나 또는 나누었을 때 크기가 같은 분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선택지에서 우선 0을 곱하거나 0을 나눈 것은 해당 사항이 없겠죠. 자, 그래서 3번과 5번은 여러분들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자, 또한 우리가 곱하거나 나누었을 때입니다.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누었을 때, 자, 덧셈과 뺄셈은 그럼 되지 않겠죠? 자, 그렇다면 정답은 몇 번? 그렇죠,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0이 아닌 6이라고 하는 수를 분모와 분자에 똑같이 나누었기 때문에 크기가 같은 분수를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3번 문제 정답 4번 찾아주었습니다. 4번 문제는 7분의 5와 크기가 같은 분수를 모두 찾아서 동그라미 표를 하는 문제입니다. 크기가 같은 분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분모와 분자의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누어야 되는데요. 자,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분모가 7의 배수가 되는 것을 우선 먼저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분모가 10인 경우는 7의 배수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곱해서 10이 될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10분의 5는 일단 후보에서 탈락이고요.

자, 그럼 나머지 28분의 20과 14분의 7, 21분의 15가 되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됩니다. 자, 분모가 28이 되기 위해서는 분모에 4를 곱해줘야 되니까 분자에도 똑같이 4를 곱하면 28분의 20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28분의 20 동그라미 표시할 수 있고요. 자, 14가 되기 위해선 분모에 2를 곱해주고 분자에도 2를 곱해줘야 되는데 5에 곱하기 2를 해주면 10이 되기 때문에 우리 14분의 7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21분의 15인데요. 분모의 3, 분자의 3을 곱하면 21분의 15 되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4번 모두 찾아서 동그라미 표하는 것두 개에 동그라미 표시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5번은 크기가 같은 분수끼리 이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이런 문제를 조금 더 쉽고 빠르게 여러분들이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누었을 때 그래야만 크기가 같은 분수가 된다고 했잖아요. 자, 그 얘기는 바꿔서 말하면 우리 방금 4번 문제에서 해결했던 것처럼 분모의 배수가 되는가? 일단 분모의 배수가 되는 관계인지를 먼저 살펴보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먼저 1번 볼까요? 24분의 21입니다. 자, 그럼 오른쪽에 있는 13, 8, 2 중에서 우리 곱해서 24가 될수 있는 것, 즉 배수로 24가 나올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보니까 8분의 7이나 2분의 1둘 중에 하나겠죠. 자, 그렇다면 8이 24가 되기 위해서는 분모에 3을 곱해줘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똑같이 분자에도 3을 곱해주면 24분의 21이 되어야 되겠죠? 자, 그런데 곱하기 30 하면 24분의 21이 되기 때문에 자, 우리 1번은 니은과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같은 경우에는요, 분모가 30인데요. 자, 분모가 30이 될수 있는 것. 자, 배수에 30이 나올 수 있는 것은 바로 2의 배수 중에 분모가 30이 있죠. 자, 따라서 우리 2번은 디귿과 연결해 줄수 있습니다. 자, 실제로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자, 분모가 30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분모에 15를 곱해 줘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똑같이 분자에도 15를 곱해 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계산하면 30분의 15가 나오는 것 확인할 수 있지요. 자, 그 다음에 52분의 16 같은 경우에는 자, 이 52라고 하는 분모는 바로 13의 배수이죠. 13에 곱하기 4를 해주면 52가 됩니다. 자, 똑같이 분자에도 4를 곱해주면 16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으니 3번은 기억과 연결해 주시면 되겠죠. 자, 6번 문제는요, 6장의 수카드 중에서 2장을 뽑아서 한 번씩만 사용하여 15분의 11과 크기가 같은 문수를 만들려고 합니다. 자, 기역과 니은에 알맞은 수를 구해 볼 건데요. 자, 그렇다면 15분의 11과 크기가 같은 문수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나열해 보도록 할게요. 15분의 11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분모와 분자의 이씨 곱해 줄수 있겠죠? 자, 그러면 30분의 얼마? 22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분모와 분자의 30 곱해 주면 45분의 33이 있겠지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40 곱해주면 60분의 44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50 곱해주면 75분의 55가 있을 텐데요. 자, 이 중에서 15분의 11과 우리 같은 것 중에 여기에 있는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걸 찾아보아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 중에서 만들 수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자, 니은에는 75, 기역에는 55라고 하는 카드를 사용해서 우리가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기역 55, 니은 75. 자, 이렇게 해서 우리 6번 문제 정답도 구해줄 수 있겠네요. 자, 7번은요, 42분의 11을 약분하는 문제입니다. 자, 약분해서 크기가 같은 분수 우리 만들고 있는데요. 분자를 나누기 2 해줬기 때문에 그렇다면 분모도 똑같이 나누기 2를 해줘야 되겠죠? 자, 나누기 2를 해주면 42 나누기 2는 여러분 얼마입니까? 그렇죠. 21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42분의 12 같은 경우에 우리 분자 3으로 나눴으니 분모도 똑같이 3으로 나눠줘야 되겠죠. 자, 분모 여러분 나눠줘 봅시다. 42 나누기 3. 자, 계산하면 우리 얼마가 나오냐면 14가 나오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 42분의 10인데 분자를 6으로 나누었습니다. 자, 그럼 똑같이 분모도 6으로 나누어줘야 되겠죠. 자, 42 나누기 6은 그렇습니다. 7이죠. 그래서 7분의 2, 14분의 4, 그리고 21분의 6이 모두 다 42분의 12와 크기가 같은 문제입니다.

순수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8번 문제는요, 기하 분수가 모두 몇 개인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기하 분수가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겠죠. 기하 분수라고 하는 것은 분모와 분자의 공약수가 1밖에 없는 그러한 분수를 우리가 기하 분수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24와 20 같은 경우에는 우리 2로 똑같이 분모와 분자 나눠줄 수 있죠. 자, 공약수 2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탈락. 자, 8분의 1은 공약수가 1밖에 없네요. 자, 36분의 18 같은 경우도 우리 1의 자리가 짝수이기 때문에 2로 똑같이 나눠줄 수 있습니다. 더 약분이 될수 있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13분의 4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공약수가 1밖에 없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21분의 16. 자, 21분의 16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1밖에 공약수가 없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약분이 되지 않죠. 자, 따라서 우리 기하 분수는 총몇 개가 됩니까? 맞습니다. 총 3개가 되겠죠? 그래서 8번 문제 정답 3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9번 문제는요, 진문수 9분의 네모는 기하 분수라고 하는 조건이 걸려져 있는데요.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수 찾아보는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기하 분수라고 하는 것은 공약수가 그렇죠. 1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 진분수라고 하는 또 다른 조건이 들어있죠. 자, 이 얘기는 무엇이냐? 네모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그렇죠. 1부터 8까지의 숫자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1, 그렇죠. 1 들어가면은 9분의 1은 기하 분수죠. 자, 그 다음에 우리 9분의 2 기하 분수? 맞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9분의 3 같은 경우에는 3으로 똑같이 약분이 되지요. 자, 9분의 4 역시 공약수가 1밖에 없고요. 9분의 5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9분의 6 같은 경우에는 우리 똑같이 3으로 분모와 분자 약분이 될수 있고요. 자, 9분의 7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죠. 더 이상 약분되지 않습니다. 9분의 8 역시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수 전부 다 적으면 1, 2, 4, 5, 7, 8 이렇게 총 6개 숫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는 서술형 문제입니다. 4장의 수카드 중에서 2장을 한 번씩만 사용하여서 무엇을 만든다? 진분수를 만든다. 자, 그렇다면 진분수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진분수는 여러분들 분모가 분자보다 큰 형태죠. 자, 그거를 우리 기억해 둔 다음에, 자, 만들 수 있는 진분수 중에서 기하 분수. 자, 두 번째 조건은 일단은 진분수여야 되고, 두 번째는 기하 분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먼저 진분수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분모가 3인 것으로는 진분수를 만들 수가 없죠. 왜냐하면 분자가 다 3보다 크니까요. 그럼 분모가 4일 때 만들 수 있는 건 4분의 3이 있겠네요. 자, 그다음 분모가 6일 때는요, 6분의 3과 6분의 4가 있고요. 자, 분모가 7일 때는 7분의 3, 7분의 4, 그리고 7분의 6,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총 6개의 분수를 우리가 만들 수 있는데, 자, 이 중에서 우리가 기하 분수라고 했습니다. 더 이상 약분이 되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찾으면 되겠죠? 더 이상 약분되지 않는 것, 4분의 3 있고요. 자, 그 다음 또 무엇 있습니까? 7분의 3, 그리고 7분의 4, 7분의 6. 자, 총 여러분들 몇 개인 것을 구할 수 있나요? 그렇죠. 네 개인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생님이랑 해결했던 이 과정, 우리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해볼 수 있겠죠. 자,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이냐? 자, 일단 진분수 우리 친구들이 전부 다 써줘야 되겠고요. 그 진분수 중에서 기하분수 이렇게 네 가지를 우리 친구들이 찾아서 정답 네 개까지 적어주시면 완벽하게 10번 문제 해결할 수 있겠죠. 자, 이어서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못 통분한 것을 찾아서 기호를 써보는 것이에요. 자, 통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죠? 공통분모로 우리가 똑같이 분모를 공통분모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공통분모를 만드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어떻게 하냐? 첫 번째, 두 분모를 곱해주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두 분모의 최소공배수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 기역 같은 경우에 두 분모의 최소공배수인 18을 만들어줬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6분의 5 같은 경우에는 분모와 분자에 곱하기 3씩을 해줘야 분모가 18이 되지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보니 18분의 10이 아니라 여러분들 6분의 5는 분모를 18로

3분을 해주면 얼마가 돼야 되나요? 그렇죠. 18분의 15가 되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9분의 5 같은 경우에는 분모와 분자에 곱하기 1씩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얼마가 되나요? 18분의 10이 되죠. 아, 지금 두 개의 숫자가 서로 반대로 써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따라서 우리 잘못 통문한 것 찾으면 기억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12번 문제는요, 우리 두 가지 방법으로 실제로 한번 통문을 해보는 거예요. 자, 우리 두 분모의 곱을 공통분모로 해서 통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모 6과 15 곱하면 여러분들 얼마인가요? 그렇죠. 90이죠. 자, 그럼 둘다 분모 90 해놓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90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자, 분모 분자 15씩 곱해줘야 됩니다. 자, 15씩 곱해주면 90분의 75가 되고요. 자, 오른쪽에 있는 15분의 7은 분모와 분자 똑같이 60 곱해줘야 분모가 90이 되겠죠? 자, 7 곱하기 6 하면 얼마? 맞습니다. 42. 이렇게 해서 우리 공통분모로 통분, 두 분모의 곱을 공통분모로 해서 통분해 보았고요. 자, 두 번째 방법은 최소공배수입니다. 자, 그렇다면 6과 15의 최소공배수를 구해야 되겠죠? 자, 6과 15의 최소공배수는 바로 30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30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6분의 5의 경우에는 분모와 분자에 50 곱해줘야 되겠죠? 자, 그렇게 곱해주면 30분의 25가 되고요. 자, 오른쪽에 있는 15분의 7은 분모를 30으로 만들어주면 30분의 얼마? 14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자, 13번 문제는요, 두 진문수를 가장 작은 수를 공통분모로 하여서 통분한 것을 구하는 문제인데요. 자,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연수 선생님이랑 같이 구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런데 여기는 조건이 있어요. 이 파란색 동그라미가 20보다 작다라고 하는 그러한 조건이 있습니다. 자, 보면은 우리 36으로 여러분들 공통분모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자, 이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최소 공배수를 공통분모로 해서 통분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최소 공배수가 얼마가 돼야 되는 것일까요? 자, 최소 공배수가 36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조건은 이 파란색 동그라미가 20보다 작다라고 했지요. 자, 그럼 이 파란색 동그라미가 될수 있는 숫자, 어떤 것이 있는지 생각을 해보니까 4와 12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두 가지 숫자만이 여러분들 최소 공배수가 36이 나올 수 있는데요. 자, 그런데 우리 여기서 보면 또 조건이 있어요. 두 개의 진분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4분의 7은 진분수가 아니라 가분수죠. 따라서 우리 파란색 동그라미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무엇입니까? 12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자, 12분의 7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12분의 7. 자, 이것을 36분의 네모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곱하기 얼마 해줘야 되는 거예요? 곱하기 분모에 3 해줬고요. 자, 분자에도 똑같이 곱하기 3을 해줘야 이 크기가 같은 분수를 만들 수 있으니까, 자, 7 곱하기 3 하면 얼마? 맞습니다. 21이죠? 자, 그래서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연수 얼마? 21이 되는 것을 찾을 수 있겠죠. 자, 14번 문제는요. 자, 준이가 7분의 4m 색테이프 사용했고요. 민서가 5분의 3m 사용했는데, 자, 더 많이 사용한 사람의 이름을 쓰는 것입니다. 자, 누가 더 많이 사용했는지를 알아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색테이프, 준이 7분의 4, 민서 5분의 3인데, 분모가 서로 다르네요. 분모를 같게 해줘야만 비교를 할수 있겠습니다. 자, 통분 한번 해볼까요? 자, 통분하면 준이의 경우에는, 자, 최소 공배수 35로 해주면 얼마 되나요? 35분의 20이 됩니다. 자, 민서의 경우에는요, 35분의 얼마가 되냐면 21이 되죠. 자, 그렇다면 색테이프를 더 많이 사용한 것은 분모가 같을 때는 분자가 더 큰, 21이 더큰 것이니까 따라서 누가 여러분들 더 많이 사용했나요? 민서가 더 많이 사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이제 15번 문제입니다. 15번 문제는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연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가 어떤 것인지 구하는 문제예요. 자, 지금 보면은 우리 비교하는 문제입니다. 자, 비교를 위해서는 우리 분모가 같아야 된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지금 15번을 보면 분모가 서로 다른 것 확인할 수 있죠. 자, 분모가 서로 다르면 분모를 같게 해줘야 되는데 그때 활용하는 방법이 무엇이다? 그렇죠. 바로 통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0과 25를 통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과 25의 최소 공배수로 우리 통분해 보도록 해요. 자, 그럼 20과 25 최소 공배수 구하면

얼마가 될까요? 자, 우리 5로 똑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로 하면은 5, 4, 20, 그 다음에 5, 5, 25. 자, 이렇게 되고요. 4와 5는 더 이상 나눠질 수가 없죠. 자, 그러면 우리 최소 공배수 구하면 다 곱해주면 얼마가 되나요? 100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분모 100으로 통분을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럼 20분의 7은 100분의 얼마가 되냐면 분모와 분자의 50 곱하니까 35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분모 100분의, 자, 네모. 자, 25가 100이 되려면은 우리 4를 곱해줘야 돼요. 그럼 분자에 4를 곱해주니까 네모에 곱하기 4가 되겠죠. 자,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연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입니다. 자, 그럼 우리 분자끼리만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35가 네모 곱하기 4가 35보다 큽니다. 자, 그럼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 중에 가장 작은 수, 무엇이 있을까요? 35보다 큰 4의 배수, 무엇이 있나요? 36이 있네요. 그럼 36이 되기 위해서 네모에 들어갈 수 있는 수는? 그렇죠. 9가 되겠죠. 따라서 우리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수, 9라고 정답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6번 문제는요, 세 분수의 크기를 비교하여서 작은 수부터 순서대로 쓰는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번에는요, 두 개씩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여기서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의 시간을 아낄 수 있는 절약 팁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은 이런 문제를 해결할 때 이런 방법을 사용해요. 어떤 방법을 사용하냐면, 바로 대각선을 곱해서 숫자가 큰 것을 찾습니다. 숫자가 큰 것이 크기가 더큰 것이거든요. 선생님, 왜 이렇게 대각선을 곱해서 그렇게 숫자를 알아가지고 크기를 그렇게 비교하시는 거예요? 자, 그거는 우리가 어떤 방법과 관련이 있냐면, 통분을 했을 때두 분모의 곱을 우리가 공통분모로 하는 방법이 있었죠. 자, 예를 들어서 8분의 7과 3분의 2 한번 해볼까요? 자, 8분의 7과 3분의 2에서, 자, 두 분모의 곱 24입니다. 자, 24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분모와 분자에 여러분들 왼쪽은 30 곱해줘야 되고요. 오른쪽은 80 곱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24분의 21이 되고요. 24분의 16이 돼요. 자, 우리 크기 비교하는 거는 분모가 같을 때는 분자만 계산을 해주죠. 자, 그런데 분자 보니까, 이 반대편에 있는 것과 곱한 것을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지요. 자, 따라서 선생님은 이렇게 크기 비교할 때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는 이렇게 대각선끼리 곱해서 크기가 큰 것을 찾습니다. 자, 그러면은 선생님이랑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8분의 7과 우리 3분의 2두 개를 비교하면 7, 3에 21, 2, 8에 16이기 때문에 8분의 7이 더큰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8분의 7과 6분의 5 비교해 보도록 할까요? 자, 7 곱하기 6은 여러분 얼마죠? 42죠. 자, 그러면 5 곱하기 8은 얼마입니까? 40입니다. 자, 따라서 우리 42가 더 크기 때문에 8분의 7이 가장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것부터 쓰는 거니까 8분의 7은 가장 마지막에 써줘야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거와 세 번째 거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각선끼리 곱해 보십시오. 자, 2 곱하기 6은 얼마입니까? 2, 6에 12. 그쵸? 자, 2, 6에 12입니다. 자, 그러면 5 곱하기 3은 여러분 얼마입니까? 15죠? 자, 15가 12보다 더 크니까 아하, 6분의 5가 더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작은 것은 어떤가요? 3분의 2가 가장 작고요. 그 다음에 6분의 5, 마지막 8분의 7이 작다. 이렇게 우리 작은 순서부터 써주실 수 있겠죠. 자, 17번 문제. 우리 같은 종이를 똑같이 나누고 색칠을 했는데요. 색칠한 부분이 가장 넓은 것 찾아서 기호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각각을 분수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가는 색칠한 거 분수로 나타내면 얼마일까요, 여러분들? 그쵸. 총 9칸으로 나눈 것 중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칸이 여러분 색칠되어져 있고요. 나의 경우에는 총 16칸 중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칸 색칠되어 있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의 경우에는요, 총 25칸 중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자, 15칸 색칠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어떤 것이 더 가장 넓은 건지 찾으려면 우리 비교를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 분모와 분자를 보니까 여러분들 약분을 다할수 있을 것 같아요. 약분해 볼까요? 자, 3으로 약분해 주면 3분의 2 기하분수 만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약분해 주면 8로 약분해 주면, 그렇죠. 8로 약분해주면 2분의 1이라고

기하 분수 만들 수 있고, 25분의 15 같은 경우에는 5분의 3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기하 분수 만든 것을 여러분들 비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분의 2와 2분의 1 비교하면 여러분들 3분의 2가 더큰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3분의 2와 5분의 3 비교해볼까요? 자, 비교할 땐 대각선끼리 곱해서 비교한다고 했었죠? 2 곱하기 5, 10이고요. 3 곱하기 3은 9입니다. 역시나 누가 큽니까? 3분의 2가 더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넓은 것을 찾아 기호를 쓰라고 했으니까 17번 문제 정답, 가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18번 문제입니다. 0.8보다 큰 수를 찾아서 색칠을 하는 문제인데요. 자, 지금 우리 조건은 뭐예요? 소수 0.8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0.8보다 큰지 알아보려면 이 분수들을 전부 무엇으로 바꿔주면 될까요? 소수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러면 한눈에 알아보기가 쉬울 거예요. 그럼 먼저 우리 8분의 5부터 우리 소수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분모가 8일 때는요, 분모를 1000으로 여러분들 바꿔주시면 소수로 바꾸기 참 편합니다. 자, 1000이 되기 위해서는 8에 125만큼을 곱해줘야 돼요. 자, 그럼 똑같이 분자에도 125만큼 곱해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곱해주면 얼마가 나오느냐? 1000분의 625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소수로 고치면 얼마? 0.625예요. 자, 0.8보다는 작으니까 색칠하시면 안 되겠죠? 4분의 3 같은 경우에, 자, 4인 경우에는요, 분모를 100으로 만들어주면 소수로 만들어주기 편해요. 자, 근데 분모를 100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4에 25만큼 곱해줘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분자에도 똑같이 25만큼 곱해줘야 되겠죠? 자, 계산하면 얼마? 100분의 그렇습니다. 75가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소수로 하면은 0.75가 되겠죠. 자, 50분의 41 같은 경우에는 분모 100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데요. 분모와 분자 1씩 곱해주면 100분의 82. 자, 이거 소수로 나타내면 여러분들 얼마일까요? 0.82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 맨 오른쪽에 있는 50분의 41에 여러분들 색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9번 문제는요, 두 사람이 설명하는 분수 모두 구하는 문제인데요. 자, 분모가 20인 분수 중에서 2와 20분의 11보다 큰 분수라고 합니다. 자, 그 중에서 2.7보다 작은 분수라고 해요. 자, 이런 경우에는 우리 분수를 구하는 문제니까 이 소수를 분수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자, 2.7 분수로 바꿔주면 2와 10분의 7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 지금 분모가 또 서로 다르네요. 자, 근데 조건은 분모가 20인 분수 중에서 찾는 것이니까 2와 10분의 7을 분모가 20인 분수로 만들어주면 되겠어요. 자, 우리 자연수는 빼고 진분수만 생각했을 때 분모가 20인 분수 되기 위해서는 분모와 분자의 곱하기 2씩 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느냐? 2와 20분의 14가 나옵니다. 즉, 2와 20분의 11보다는 크고 2와 20분의 14보다는 작은 분수를 찾아야 되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분수 어떤 것이 되겠어요? 2와 20분의 12, 그리고 2와 20분의 13. 이렇게 두 개의 분수를 우리 친구들이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20번 문제인데요. 1부터 9까지의 수 중에서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수 모두 몇 개인지 찾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 오른쪽에 있는 게 소수예요. 자, 그렇다면 이 분수를 소수로 고쳐주면 조금 더 쉽게 찾을 수 있겠죠. 25분의 17. 자, 소수로 바꿔주기 위해서는 분모를 100으로 바꿔주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25에 4를 곱해주면 우리 분모가 100인 분수를 만들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바꿔주면 100분의 얼마가 되느냐? 68이 됩니다. 자, 이것은 우리 친구들이 소수로 나타낼 수 있죠. 0.68이에요. 자, 그렇다면 0.68보다 큰 0.네모사입니다. 자, 1부터 9까지 수 중에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수라고 했어요. 자, 그럼 0.68보다 큰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 7, 8, 9. 총몇 개가 있어요? 3개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따라서 이 과정, 여러분들 풀이 쓰시면 이 과정에서 7, 8, 9 찾을 수 있고 총 3개다. 그래서 정답 3개 적어주시면 마지막 문제도 쉽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같이 선생님이랑 문제 해결해 봤는데요. 오늘 내가 해결했던 문제 중에서 틀리거나 어려웠던 문제, 여기에는 예시처럼 한번 다시 해결해 보고 EBS 수강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선생님이랑 해결했던 문제 꼭 스스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북투 서술형 문제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친구들 반가워요. 개념을 꽉 잡고 문제도 꽉 잡는 만점왕 수학 여러분과 함께할 은하쌤이에요.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4단원 비와 비율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을 배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비율이라는 것에 대해서 배웠죠? 비율은 무엇이었나요? 그렇죠. 바로 기준량에 대한 비교하는 양의 크기. 우리가 이것을 비율이라고 배웠습니다. 자,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냈던 꽉꽉 퀴즈, 혹시 정답 무엇인지 알수 있었나요? 네, 꽉꽉 퀴즈 정답 공개할게요. 다음 비의 비율이 0.5일 때 네모 안에 알맞은 수는 무엇일까요? 라고 했어요. 자, 여기 있는 이 비의 비율이 0.5래요. 그럼 0.5는 분수로 생각하면 10분의 5이고, 그러면 비교하는 양이 5일 때의 기준량은 10이 되겠구나라는 거알수 있겠죠. 그래서 꽉꽉 퀴즈의 정답은 바로 10이 되겠습니다. 정답 잘 맞췄나요? 네, 아주 좋아요.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을 만나게 될까요? 오늘은 바로 백분율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백분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백분율은요, 일단 비율 이것과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어요. 그럼 오늘의 개념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백분율이란 건 무엇일까요? 백분율이란 말을 처음 들어보는 친구들이 아주아주 아주 많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TV에서 또는 컴퓨터 속에서 또는 휴대폰 속에서 또는 길을 가다가 이런 것들 본적 있을 거예요. 50%, 70%, 이런 말 들어본 적도 있고 본 적도 있죠? 여러분, 사실 이것이 바로 백분율이에요, 백분율. 백분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기준량을 100으로 할 때의 비율을 백분율이라고 특별하게 이름을 붙여줍니다. 자, 뭐라고요? 기준량이 뭐라고? 기준량이 100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백분율에서 이 100은요. 100, 100. 그러니까 100을 의미하는 거고 숫자 100. 분은 나눈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량을 100으로 한다. 어떤 것을 100으로 나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백분율의 개념이 되는 거죠. 백분율은 여기 보이는 이 기호를 사용하여 나타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읽는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자주 접하거든요. 맞아요. 우리 이거 어떻게 읽냐면요. 바로 퍼센트라고 읽어요. 퍼센트. 자, 그런데 퍼센트라는 이 이름에도요. 여러분 아주 신기한 사실이 숨어 있어요. 자, 퍼센트를요, 영어로 쓰면요, per cent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이 낱말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느냐 생각을 해보니까 per라는 것이 무엇무엇마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 cent는요, 100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마다, 그러니까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라는 의미를 이미 퍼센트라는 말에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아, 이런 것들이 백분율이구나. 읽을 때는 퍼센트라고 하는구나. 여러분 잘알수 있겠죠? 자, 그러면 비율 우리가 100분의 세모다라고 이렇게 분수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분수 형태로 비율을 나타냈는데 그 중에서도 분모가 100인 형태로 나타냈을 때 여기 있는 이 분자만 똑 떼다가 뒤에 퍼센트라고 기호를 붙여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있는 100분의 세모는요, 비율을 분수 형태로 나타낸 것이고요. 이렇게 세모 퍼센트는요, 이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어때요? 어렵지 않죠? 자, 비율은요, 백분율로 나타내면 기준량이 같아져요. 그래서 자료를 비교할 때 편리한 것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분수의 크기 같은 것들을 비교할 때에도

잖아요. 그러면 100으로 나누었다라는 의미가 바로 여기 있는 기호로 옮겨간 것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쓸수 있는 거예요. 읽을 때에는 숫자 70 그대로 쓰고 70% 센트라고 읽어줄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 있는 그림 볼게요. 자, 여기 있는 그림을 보니까 가로로 10칸, 세로로 10칸이에요. 총 100칸이거든요. 이 100칸 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만큼 색칠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우리 전체에 대한 색칠한 부분의 비율을 분수로 나타내어 보니까 100칸 중에 다섯 칸만큼 색칠이 되어 있어요. 바로 100분의 5가 되는 거죠. 자, 이 비율을 100분율로 나타낸다면 그렇죠. 바로 분자 그대로 떼어다가 5 다음 퍼센트 기호를 붙여주자. 읽을 때에는 5% 이렇게 읽겠구나. 어때요? 여러분, 이렇게 분수 형태로 비율을 나타낸 다음 백분율로 나타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여기 볼게요. 이번에는 똑같이 100칸 중에서 몇 칸만큼 색칠되어 있나요? 5칸? 그러면 50을 나타내고, 그 다음 3칸이니까, 53. 100칸 중에서 53칸이 색칠되어 있네. 100분의 53이구나. 백분율로 나타낸다면 53%. 읽을 때에는 53%라고 읽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어때요? 어렵지 않죠? 자, 비율을 이번에는 백분율로 나타내어 볼 거예요. 자, 우리가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낸다? 그러면 우리가 나타내는 방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기준량을 100으로 하는 비율로 바꾸어서 퍼센트 이 기호를 붙여주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요, 비율 자체에 100을 곱한 값에 뒤에 퍼센트 기호만 붙이는 방법이 있어요. 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 거예요. 수학 문제 25개 중에서 20개를 맞췄습니다. 전체 문제수에 대한 맞힌 문제수의 비율을 100분율로 나타내 보세요. 전체 문제수에 대한, 그럼 기준량은 무엇이 돼요? 전체 문제수가 되죠. 바로 기준량. 그다음 비교하는 양은요, 맞힌 문제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비율을 어떻게 구할 수가 있나요? 그렇죠. 맞힌 문제수를 전체 문제수로 나누어주면 되겠죠. 맞힌 문제수가 20문제이고 전체 문제수는 25문제이기 때문에 25분의 20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거든요. 이것은 비율을 분수 형태로 나타낸 거예요. 그런데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내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아, 일단 비율을 그대로 25분의 20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 다음 기준량을 100으로 하는 비율로 나타내어 주어야 하는데요. 분자 분모에 똑같이 4를 곱해요. 25에 4를 곱하면 100이 되고 20에 4를 곱하면 80이 되니까 100분의 80이 됐죠. 자, 이렇게 기준량을 100으로 하는 비율로 나타냈다면 분자 그대로 쓰고 퍼센트 기호 딱 붙여서 80%구나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또는 두 번째 방법, 어떻게도 할수 있냐면요. 비율에 100을 바로 곱하는 거예요. 그 다음 퍼센트 기호를 붙여주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25분의 20, 이 비율에다가 바로 100을 곱해주는 거예요. 곱했더니 25로 약분이 되죠? 20 곱하기 4는 80. 그래서 80%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이 자주 하는 실수가 뭐냐면요. 아, 선생님, 저는 두 번째 방법이 편해요. 하면서 25분의 20에다가 100을 바로 곱했어요. 그런데 80이 이렇게 딱 나왔을 때 바로 여기에다가 퍼센트 이렇게 기호를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자, 퍼센트 기호는 바로 붙이면 안 되고 이렇게 화살표를 쓰거나 또는 줄을 바꾼 다음에 80%라고 써주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80%에서 이 퍼센트 기호 자체가 100으로 나누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 25분의 20에다가 100을 곱한 값은 일단 100분의 80이랑 똑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알겠죠? 이 부분에 주의하면서 여러분들 비율을 100분율로 나타내는 연습을 여러 번 해보세요. 우리 뒤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바로 이렇게 비율을 100분율로 나타내라는 그런 문제들이거든요. 알겠죠? 자, 이번에는 세모퍼센트, 그러니까 이 백분율을 어떻게 비율로 바꿔 나타낼 수 있을까? 자, 이번에는 백분율이 만약에 세모퍼센트다. 그럼 다음과 같이 일단 백분율을 비율로 나타낼 때 기호를 떼세요. 기호를 떼고 100으로 나누어서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70%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그냥 비율로 나타내고 싶어요?

그러면 일단 퍼센트 기호는 떼고 우리 100으로 나누어서 70을 100으로 나눈다. 다음과 같이 100분의 70이라고 나타내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백분율을 비율로, 비율을 백분율로 이렇게 왔다 갔다 자유롭게 바꿀 수 있어야 해요. 간단한 문제 한번 만나볼게요. 1번, 주어진 백분율을 읽거나 써보세요 라고 했어요. 여기에 있는 이 백분율을 읽거나 써볼게요. 먼저 여기에 있는 1번 문제입니다. 11%죠. 읽어보면 11%가 됩니다. 자, 퍼센트라는 말이 100마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 2번 볼게요. 27%죠. 27%. 라고 읽어줍니다. 그 다음 이번엔 3번이에요. 49%라고 읽었죠. 그럼 우리는 바르게 써보는 거예요. 49%는요, 다음과 같이 기호를 써주면 됩니다. 67% 역시 써볼게요. 67%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다음 2번이에요. 그림을 보고 전체에 대한 색칠한 부분의 비율을 100분율로 나타내 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전체에 대한, 그러니까 전체가 기준량이 되겠죠. 색칠한 부분, 이것이 바로 비교하는 양이 됩니다. 그러면 색칠한 부분이 비교하는 양이니까 색칠한 부분의 수를 전체의 수로 나누어주면 되겠죠. 그런데 그 비율을 무얼로 나타내라? 100분율로 나타내라. 1번 보니까 가로로 10칸, 세로로 10칸이에요. 그러니까 총 100칸이 되는 거죠. 색칠된 부분을 보니까 20 그리고 3이에요. 23칸만큼이 색칠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비교하는 양을 기준량으로 나누었을 때 바로 100분의 23이 되니까 이 비율을 백분율로 표현한다면 23%가 되겠죠. 다음 2번. 역시 똑같이 100칸 중에 몇 칸만큼 색칠되어 있는지 볼게요. 가로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칸. 여섯 줄만큼 색칠되어 있으니까 우리 60칸이죠. 60칸에 한칸 더. 61칸이네요. 전체 100칸 중에 61칸만큼 색칠되어 있어요. 100분의 61입니다. 그러면 이 비율은 백분율로 나타내었을 때 61%라고 나타낼 수 있어요. 다음 3번입니다.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내려고 합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놓으세요 라고 했어요. 우리가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내는 방법을 크게 두 가지로 알아보았어요. 첫 번째 방법은요, 기준량이 100인 비율로 바꾼 다음에 그것을 백분율로 나타내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비율 자체에 100을 곱하는 방법이 있었죠. 그 다음 퍼센트 기호를 붙여주면 되었습니다. 4분의 1이에요. 4분의 1이라는 이 비율에 100을 곱하면 100분율로 나타낼 수 있죠. 4분의 1 곱하기 100을 했더니 25가 되고, 바로 여기에 퍼센트 기호를 붙이면 안 되고, 다음과 같이 화살표 표시를 해준 다음 25%라고 써주면 되겠죠. 다음 0.19라는 비율이 있어요. 이건 우리가 비율을 소수로 나타내는 거죠. 0.19에다가 역시 100을 곱해요. 그랬더니 우리 소수 두 자릿수에다가 100을 곱했으니까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두 자리만큼 이동을 한다. 바로 19가 되겠죠. 그래서 19%라고 완성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어떤가요? 오늘의 개념 간단했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개념을 잘 이해했는지 문제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교과서 문제 해결하기입니다. 1번 문제부터 볼게요. 국어 문제의 20개 중에서 16개를 맞췄습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놓으세요. 아, 국어 문제가 총 20문제 있나 봐요. 그 중에서 16문제를 맞췄구나. 1번. 전체 문제수에 대한 맞춘 문제수의 비율을 분수로 구하여 백분율로 나타내 보세요. 라고 합니다. 자, 전체 문제수에 대한 맞춘 문제수의 비율이에요. 그럼 전체 문제수는 기준량이 되겠죠. 무엇무엇에 대한이니까. 맞춘 문제수는요, 바로 비교하는 양이 돼요. 전체 문제수는 20문제였고, 맞춘 문제수는 16문제였으니까. 그 비율을 분수로 나타낸다? 20분의 16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 비율을 분수로 나타내는 것이 끝이 아니라 백분율로 나타내어 볼 거란 말이에요. 백분율로 나타내기 위해서 기준량이 100인 그런 비율로 바꿔서 나타내어 봅니다. 자, 우리 분모가 20이었으니까 분모가 100이 될수 있도록 무엇을 곱해주면 되나요? 그렇죠. 바로 5를 곱해주면 되죠. 그런데 크기가 같은 분수로 나타낼 때에는 분자 분모에 똑같이 같은 수를 곱해주어야 하니까 분자 분모

경우에 둘다 5를 곱해 주어야 하는 거예요. 100분의 15 곱하기 5이니까 그렇죠. 바로 80이 되겠죠. 100분의 80이죠. 그러면 100분의 80은 100분율로 나타내었을 때 80%가 된다라고 완성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기준량이 100인 비율로 나타낸 다음 100분율로 표현할 수가 있구나. 그 다음 2번. 전체 문제수 중 마침 문제수의 비율에 100을 곱하여 100분율로 나타내어 보세요 라고 했어요. 이번에도 100분율로 나타내어 볼 건데요. 이번에는 좀 방법을 달리해서 비율에 100을 곱하자. 비율은 20분의 16이었는데 여기에 바로 100을 곱하면 되겠구나. 그럼 20은 약분 되죠? 1. 100을 약분하면 20으로 약분하면 5가 돼요. 그래서 16 곱하기 5는 80. 자, 여기에 퍼센트 기호 바로 붙이면 안 된다고 했어요. 80 다음 그래서 80%구나.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죠. 알겠죠? 3번. 이번에는 수직선을 이용하여 백분율을 구해보세요라고 했어요. 자, 선생님, 이건 우리가 개념에서 안 배웠는데요. 어떻게 푸나요? 자, 이 방법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선생님이 문제를 풀 때도 종종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이만큼이 20개래요. 그런데 문제 20개는요, 결국 전체잖아요. 그러면 기준량 100개 중에 100만큼이니까 우리가 이것을 100%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전체. 전체는 바로 100%죠? 그런데 자세히 관찰을 해보니까 우리 이 기준량이었던 이 20에다가 5를 곱했더니 100%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침 문제의 수이 16에다가 똑같이 5를 곱해주면 바로 그 비율을 백분율로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16 곱하기 5는 80이죠? 그래서 80%라고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 있는 이 수직선을 보면요. 우리가 다른 수들도 몇 퍼센트인지도 알수 있어요. 만약 문제를 10 문제를 맞췄으면 어떨까? 10개라면? 그러면 그것이 차지하는 것의 비율, 백분율로 구해보자면 곱하기 5를 하면 돼요. 10 곱하기 5는 50. 아, 50%겠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규칙을 발견해서 문제를 풀어볼 수도 있어요. 4번. 비율이 다른 하나를 찾아 기호를 써보세요. 라고 합니다. 기역, 니은, 디귿 보니까, 오, 비율이 각기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기역은 비가 주어져 있고요. 니은은 백분율. 그 다음 디귿은 비율이 소수 형태로 제시가 되어 있죠. 그럼 우리가 똑같은 형태로 만들어야 비율을 비교할 수 있잖아요. 먼저 기역을 보면, 2대 10입니다. 그러면 이것의 비율을 표현해 보자면 분수로 먼저 표현했을 때 10분의 2예요. 분자분모에 똑같이 10을 곱해서 100분의 20으로 바꿀 수 있고 이것을 백분율로 표현한다? 20%가 되겠죠? 니은 보니까 20%예요. 오, 그럼 이미 이 둘은 똑같습니다. 디귿을 보니까 오, 소수로 비율을 표현한 것이 바로 0.1이죠. 0.1인데 우리가 비율에 100을 곱한 다음에 퍼센트 기호를 붙일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0.1에다가 100을 곱해요. 그랬더니 바로 1이 되는 거죠. 우리가 10이 되는 거죠. 10이 되었는데 백분율로 표현한다. 10%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니까 앞에 있는 두 개의 비율과는 서로 다른 비율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비율이 다른 것을 찾아라. 디귿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네요. 다음 5번. 주어진 백분율만큼 색칠해 보세요 라고 합니다. 먼저 1번은요, 70%예요. 70%면 얼마만큼 색칠해야 할까요? 자, 몇 칸만큼 있나 보니까 총 10칸이 있어요. 70%를 이 백분율을 분수 형태로 비율로 바꾸어서 나타내어 보면 바로 100분의 70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전체 기준량이 10일 때는 얼마가 될까요? 몇 칸만큼 색칠해야 할까요? 우리가 분자분모를 똑같이 10으로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10분의 7이 되고, 아, 10칸 중에 7칸만큼을 색칠하면 되겠구나, 라는 걸알수 있죠. 그래서 10칸 중에서 다음과 같이 7칸만큼을 색칠한다면, 우리 70%를 표현한 것이 되는 거죠. 다음 2번, 44%입니다. 44%는 100분의 44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있는 이 칸을 세어보니까, 5칸, 그리고 5칸, 5, 5, 25, 25칸이란 말이죠. 그럼 만약 기준량이 25라면 얼마만큼일까 비교하는 양은? 자, 분자분모를 똑같이 4로 나누어줍니다. 그럼 25분의 11이 되죠?
25칸 중에서 11칸만큼

식물을 색칠해 주면 되는 거예요. 열 칸을 먼저 색칠하고, 열 칸. 그 다음, 한 칸만큼을 더 색칠해 주면, 바로 44%를 표현한 것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다음 6번. 전체에 대한 색칠한 부분의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내 보세요. 라고 합니다. 전체에 대한 색칠한 부분의 비율이래요. 그러면 전체가 얼마만큼인지 알아야겠죠? 총몇 칸인가요? 그렇죠. 바로 8칸이에요. 색칠한 부분은요, 하나, 둘, 셋, 넷, 총 4칸인 거죠. 그러면 전체에 대한 색칠한 부분의 비율을 먼저 분수로 표현한다면 8분의 4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백분율로 나타내기 위해서는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라면 이 비율에 그냥 100을 곱해주는 거예요. 자, 8분의 4는요, 4로 약분이 되죠. 그러면 2분의 1이고, 2분의 1에다가 100을 곱한다? 그러면 50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50%라고 백분율로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다음 7번 중요한 문제예요. 빈칸에 알맞은 수를 써놓으세요. B, 그 다음 비율을 소수 형태로, 그 다음 백분율로 나타내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여기 있는 B를 보고 비율을 표현해 보고, 그 다음 그것을 백분율 형태로 나타내어 주기만 하면 되겠죠. 자, 먼저 B가 3대 12입니다. 그러면 비율을 분수 형태로 표현을 한다면 12분의 3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12분의 3은 3으로 약분이 되니까, 아, 4분의 1이야. 4분의 1이면 분자 분모에 똑같이 25를 곱했을 때 100분의 25가 되니까, 아, 이거 소수로 두 자릿수로 나타낼 수 있겠네. 0.25잖아. 그럼 비율을 소수로 나타내면 0.25가 되겠죠. 백분율은 이 소수, 이 비율로 비율을 소수 형태로 구했을 때 여기에 100을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25%가 되는 겁니다. 다음 2번, 6대 8이에요. 자, 여기 있는 이 B를 비율을 먼저 구해보도록 할게요. 8분의 6 이렇게 분수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죠. 2로 약분을 하면 4 그리고 3, 바로 4분의 3이에요. 역시 분모가 백인 분수로 나타낼 수 있어요. 분자 분모에 똑같이 25를 곱했을 때 100분의 75가 됩니다. 그러면 100분의 75는 소수로 나타냈을 때 0.75가 되죠? 그러면 비율을 소수로 나타내라 0.75. 백분율은요? 그렇죠. 소수로 나타낸 이 비율에 100을 곱해주면 되니까 75%가 되는 거예요. 다음 8번.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내고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서 알맞은 칸에 백분율을 써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전부 다 B가 주어져 있죠. 여기 있는 이 B를 보고 비율을 구하세요. 그 다음 그 비율을 백분율로 다시 한번 바꿔 나타내주면 됩니다. 먼저 9대 10이에요. 9대 10이면 비율을 분수 형태로 나타냈을 때 10분의 9가 되겠죠. 기준량이 100인 분수로 한번 바꾸어 볼까요? 기준량이 100인 비율로 바꾸어 보면 100분의 90이 돼요. 오, 그럼 백분율로 표현했을 때 90%가 되겠네요. 자, 사다리를 타고 내려갔더니 바로 여기에 도착했어요. 90%. 다음, 9대 12죠. 역시 비율을 분수로 나타내면 12분의 9가 되고, 3으로 약분이 되죠? 4분의 3입니다. 4분의 3은 분자 분모에 똑같이 25를 곱했을 때 100분의 75가 되므로, 백분율로 나타내면 75%가 되는 거죠.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 보면, 네, 제일 왼쪽에 도착하네요. 75%. 자, 그 다음, 8대 8이죠? 8대 8은 8분의 8이잖아요. 오, 그쵸. 그러면 이것은 결국 100%가 되는 거예요. 즉, 1은 100%다. 자, 쭉 아래로 내려가면 제일 오른쪽 칸에 100%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9번 중요한 문제입니다. 노래 부르기 대회 지역 예선에서 독창 부문에 참가한 15명의 학생 중 3명이 전국대회 본선에 진출하였습니다. 지역 예선의 독창 부문 참가자 수에 대한 전국대회 본선 진출 학생 수의 비율은 몇 퍼센트일까요?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 지역 예선의 독창 부문 참가자 수에 대한이라고 했죠. 독창 부문 참가자 수가 15명이에요. 그 중에서 전국대회 본선에 진출한 학생의 수는 3명입니다. 그러면 그 비율을 분수 형태로 구했을 때 15분의 3이 되고, 이것은 약분을 했을 때 5분의 1이니까, 아,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비율에 100을 곱해주기만 하면 되겠네. 5분의 1 곱하기 100이니까 20이잖아. 아, 20%. 바로 100% 중에서 20만큼 20%가 된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다음 10번 도전 문제예요. 영수의 책상에는 동화책이 9권, 역사책이 27권, 소설책이 14권 있습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말이나 수를 써놓으세요. 전체 책의 수에 대한 이것 책의 수의 비율이 이것 퍼센트로 가장 높습니다. 자, 전체 책의 수에 대한 이것 책의 수의 비율이 가장 높대요. 자, 어떤 책일까요? 네, 한눈에 들어올 거예요. 동화책 9권, 역사책 27권, 소설책이 14권이니까 역사책이 가장 많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책의 비율이 일단 제일 높은 거예요. 그런데 전체 책의 수에 얼마만큼일까? 전체 책의 수는 9 더하기 27은 36, 36 더하기 14는 50이니까 전체 책의 수는 50이에요. 그 중에서 역사책의 수는요, 27권이니까요, 다음과 같이 비율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비율을 백분율로 구하기 위해서는 100을 곱해줘야 하니까 다음과 같은 식을 완성할 수 있죠. 50으로 약분을 해주면 다음과 같이 되고, 27 곱하기 2는 54이므로 비율은 54%가 되는 것을 알수 있어요. 자, 오늘의 문제과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이 문제 일단 전체 책의 수를 먼저 구한 다음 백분율로 비율을 구해주면 됩니다. 11번 문제 해결 접근하기예요. 그림과 같이 정사각형과 직각삼각형을 한 边이 맞닿게 그렸습니다. 정사각형의 둘레가 20cm일 때 정사각형의 넓이에 대한 직각삼각형의 넓이의 비율은 몇 퍼센트인지 구해보세요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구하려고 하는 것은 정사각형의 넓이에 대한 직각삼각형의 넓이의 백분율이라는 것은 여러분 알수 있겠고, 그럼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일단 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하세요. 그래서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해요. 그 다음 직각삼각형의 넓이도 구하세요. 각각의 넓이를 구했다면 정사각형의 넓이에 대한 직각삼각형의 넓이의 비율 구해볼 수가 있겠죠.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한 다음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하고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고 그 다음 백분율을 구해보면 되겠구나. 그럼 일단 첫 번째죠. 우리 이 둘레의 길이가 20cm라고 했기 때문에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요, 이것을 4로 나누어서 구할 수가 있어요. 20 나누기 4는 5이기 때문에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는 5cm가 됩니다. 그러면 이 정사각형의 넓이 구할 수가 있겠죠. 5 곱하기 5는 25. 그래서 25 제곱 센티미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직각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바로 이 직각삼각형의 높이에 해당하는 부분도 역시 5cm이기 때문에 이 직각삼각형의 넓이는요, 바로 6 곱하기 5 나누기 2가 됩니다. 6, 5, 30. 30을 2로 나누었으니까 15가 되겠죠? 바로 15 제곱 센티미터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정사각형의 넓이에 대한 직각삼각형의 넓이의 비율을 백분율로 구해보자면, 그렇죠. 바로 25분의 15가 되는데요. 여기에 100을 곱해야지 백분율로 구할 수가 있으니까 다음과 같이 우리가 비율을 구해볼 수 있겠죠.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바로 5cm, 정사각형의 넓이는 25제곱센티미터이고요. 직각삼각형의 넓이는 6 곱하기 5 나누기 2 했더니 15. 정사각형의 넓이에 대한 직각삼각형의 넓이의 백분율은요, 25분의 15이니까 분자와 분모에 똑같이 4를 곱했을 때 100분의 60이겠구나. 그래서 60%가 되는 겁니다. 자, 되돌아보기, 다른 방법으로 백분율을 계산하여 본다면, 그렇죠. 비율에 100을 곱하는 방법으로도 풀수 있어요. 바로 25분의 15 곱하기 100이니까 역시 60이다. 60%라고 구해볼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오늘의 문제도 모두 해결이 되었죠? 오늘의 마지막 순서, 꽉꽉 퀴즈의 정답을 아는 친구는 수강후기 게시판에 정답을 올려주세요. 오늘 선생님과 함께 백분율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다음 시간에도 백분율에 대해 더욱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모두 안녕!

개념 문제 하나씩 깨다 보면 어느새 과학왕. 퀴즈에서 시작해서 과학왕으로 끝나는 재미있는 과학 시간입니다. 친구들, 이번 시간은요, 우리 3단원 용해와 용에게 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중단원 탐구 문제 다 풀어보고요, 서술형 돋보기 문제까지 마무리해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가 공부한 개념 어떻게 문제에서 써먹을 수 있는지, 그럼 지금부터 문제왕 타임으로 레벨업 해볼까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7번 문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7, 8, 9, 10번까지 이어지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서로 다른 양의 물에 같은 양의 갈색 설탕을 용해하여 만든 용액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자, 중요해요. 자, 물의 양은 다르고요. 갈색 설탕의 양은 같습니다. 자, 그랬더니요. 가나다라 용액의 색깔이 다르죠. 자, 그럼 7번 볼게요. 위 용액의 색깔을 보고 진한 용액부터 순서대로 기호를 쓰래요. 그래서 우리 갈색 설탕 용액은 색깔이 있죠. 이렇게 색깔이 있는 용액은 진하기를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색깔이 더 진할수록 진한 용액이다. 이렇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장 진한 색부터 찾아볼까요? 그렇죠. 다. 그다음 네, 라. 그다음 가. 그다음 나겠죠? 그러니까 순서대로 기호만 써주면 되겠습니다. 다. 라. 가. 나. 색깔이 진한 순서대로 써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8번 봅시다. 위 7번처럼 답을 쓴 까닭으로 괄호 안에 알맞은 말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갈색 설탕 용액처럼 색깔이 있는 용액은 진할수록 색깔이 더 어떻기 때문에? 그렇죠. 색깔이 더 진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까 7번처럼 답을 쓸 수가 있었습니다. 색깔이 있는 용액은 색깔을 보고 진하기를 비교할 수 있었죠. 자, 그럼 9번 봅시다. 자, 중요해요. 왜? 자, 항상 과학에서는요, 실험 과정이 나오고 실험 결과 묻고 나서요, 그 실험으로부터 알수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이게 이 실험을 한 이유잖아요. 실험으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되었는지 꼭 물어봅니다. 자, 그래서 중요 표시 딱 되어 있어요. 우리 이 실험으로 무엇을 알수 있었을까요? 물에 용해하는 갈색 설탕의 양이 같다면, 자, 우리 같은 양의 갈색 설탕을 용해했죠? 즉, 용질의 양은 같을 때라는 뜻이죠. 그럴 때, 물의 양이 어떨수록 용액이 진하고, 물의 양이 어떨수록 용액이 묽다라고 할수 있을까요? 자, 일단 우리 여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색깔 진한 순서대로 한번 써볼까요? 아까 우리 문제 풀었죠? 바로, 다, 그 다음에, 라, 가, 나. 이 순서였어요. 그쵸? 자, 그리고 지금, 이게 색깔이 진한 것이 진하기를 나타내는 거죠? 자, 그럼 이번에는 물의 양을 한번 볼까요? 물의 양을 다르게 했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물의 양이 적은 것부터 순서대로 한번 해볼까요? 자, 물의 양 적은 것부터예요. 자, 그러면 어떤 것이 가장 적어요? 다. 그 다음에 라. 그 다음에 가. 그 다음 나. 어때요? 아까 진하기의 색깔 순서대로 한 것과 물의 양 적은 것부터 순서대로 한 거, 똑같죠? 지금 1, 2, 3, 4, 똑같죠? 자, 그 말은 물의 양이 어떨수록 적을수록 진하기가 진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말 그대로 찾아보면 물의 양이 어떨수록 적을수록 용액이 진하고 물의 양은 많을수록 용액이 묻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요, 이 사실로부터 알수 있는 거, 이 실험으로부터 알수 있는 사실, 여기 쓰여 있는 이 문장을요, 표 하나로만 정리하면 기억하기 참 좋습니다. 자, 10번 문제에다가 표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여기 진한 용액, 그리고 묽은 용액. 이렇게 구분을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용질의 양 그리고 용매의

양으로 용에게 진하기를 조절할 수 있었어요. 자, 지금 이 문제에서는 용매의 양으로 용에게 진하기를 조절했죠. 자, 우리 아까 9번 문제에서 그 결론은 뭐였냐? 용매양이 적을수록 진하고 용매양이 많을수록 묽은 용액이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용질의 양은 어땠을까요? 용매가 같을 때 용질의 양은 많을수록 진하고 적을수록 묽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용액의 진하기 조절하는 것은요, 이표 하나로 정리를 딱할수 있습니다. 용질의 양은 많고 용매양은 적어야지만 진한 용액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생각하면서 10번 문제를 볼게요. 위 실험에서 나의 갈색 설탕을 더 넣지 않고 용액을 더 진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한 가지 쓰래요. 자, 지금 나는요, 가장 묽은 용액이었죠. 이걸 진하게 만들고 싶대요. 자, 그럼 여기 표에서 용액을 진하게 하려면 어떻게 한다? 용질의 양을 많게 하거나 용매의 양을 적게 해야 되죠. 그런데 여기 문제에서는요, 갈색 설탕을 더 넣지 말래요. 그 말은 용질의 양은 그대로 두고 용매의 양을 조절해서 진하기를 더 진하게 만들어라 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러면 용매의 양을 적게 만들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나에서 용매의 양을 어떻게 적게 할수 있을까요? 물의 양을 줄여야 돼요? 그렇죠. 바로 여기 이 비커를 가열시켜서 물을 증발시키면 물의 양이 적어지니까 진하기가 진해지겠죠. 그래서 우리는요, 정답을요, 용액이 든 비커를 가열하여 바로 이 말이 중요하겠죠? 물의 양을 줄여야지만 진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분명 여기서 갈색 설탕을 더 넣지 않고 진하게 하는 방법을 한 가지 쓰라고 했으니까는 용매 양을 줄이는, 물의 양을 줄이는 방법을 써주면 되는 거예요. 이표꼭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11번, 12번, 13번, 14번. 역시 또 실험 관련된 문제 나왔어요. 자, 다음은 용액의 진하기를 비교하는 실험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여기 방울토마토 보이니까 이 실험, 우리 어떻게 했고, 이 실험으로부터 무엇을 알게 되었는지 머릿속에 막 떠올라야 돼요. 자, 그럼 일단 실험 과정 한번 살펴볼까요? 두 개의 비커에 물을 200ml씩 똑같은 양 넣은 거예요. 자, 그런데 다르게 한건 뭐예요? 자, 왼쪽 비커에는 각설탕 1개를 용해했고요. 오른쪽 비커에는 각설탕 10개를 용해했어요. 자, 그러면 각설탕 1개 10개니까 지금 무엇을 다르게 한 거예요? 그렇죠. 용해시킨 각설탕의 양, 즉, 용액의 진하기가 달라졌죠? 자, 그리고 나서 각설탕 한 개를 용해한 용액에 방울토마토를 넣고 뜨는 정도를 관찰합니다. 자, 어떻게 됐나요? 실험 결과 우리 해봤으니까? 그렇죠. 바로 이렇게 방울토마토가 가라앉아요. 자, 그 다음에 방울토마토를 똑같은 거 꺼내서 화장지로 물기를 잘 닦아내고, 이번에는 각설탕 10개를 용해한 용액에 방울토마토를 넣고 뜨는 정도 관찰했어요. 어떻게 됐죠? 그렇죠. 이렇게 방울토마토가 높이 떠오르는 거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자, 실험 정리가 됐으면 이제 문제 볼게요. 위 실험에서 같게 한 조건과 다르게 한 조건을 바르게 짝지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아까 실험 과정 살펴보면서 물의 양 같고, 물의 온도 같고, 똑같은 방울토마토 사용했고, 무엇만 다르게 한 거예요? 그렇죠. 각설탕 1개 넣고 10개 넣고, 즉, 용해하는 각설탕의 양만 다르게 하고, 나머지는 다 똑같게 했죠. 우리가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 각설탕의 양, 용해시키는 양을 다르게 해서 진하기가 다를 때 물체를 넣어봤을 때 뜨는 정도를 비교하는 거죠. 우리가 알아보려고 하는 것은 용액의 진하기에 따른 물체에 뜨는 정도니까 용액의 진하기를 다르게 하기 위해서 용해하는 각설탕의 양만 다르게 하고 나머지는 다 똑같이 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2번에만 이 내용이 들어있고요. 지금 써있는 물의 양이라던가, 물의 온도라던가, 방울토마토는 모두 같게 할 조건입니다. 자, 따라서 정답은요, 2번이라고 찾아줄 수 있겠네요. 자, 그럼 12번. 위 과정 나와라에서 설탕 용액에 넣은 방울토마토의 위치를 그리래요. 아까 우리 문제 실험 과정 떠올리면서 다 했죠. 어떻게 그리면 될까요? 각설탕 한개 용해한 그 용액에는요, 방울토마토가 이렇게 높이 떠 있지 않은 가라앉은 모습으로 그려주면 되고요. 10개를 용해한 용액

예쁜 방울토마토가 높이 떠오른 모습으로 그려주면 되겠죠? 라에 방울토마토가 더 높이 떠 있는 모습으로만 그려주면 정답입니다. 자, 그럼 13번. 앞 실험 결과로 알수 있는 사실은 어느 것입니까? 자, 우리 이 실험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된 거예요? 각설탕 1개 용해한 용액, 그리고 10개 용해한 용액. 그러니까 지금 용액의 진하기가 다르죠? 10개 용해한 용액, 그러니까 더 진한 용액에서 물체가 더 어떻다? 더 높이 떠오르는구나.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진할수록, 용액이 더 진할수록 물체가 더 높이 뜬다. 이걸 알게 된 거죠?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 답을 찾아주면 되겠죠? 용액에 넣은 물체는 모두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진하기에 따라 뜨는 정도가 다르고요. 진한 용액일수록 용액에 넣은 물체가 가라앉는 게 아니라 떠올랐죠. 진한 용액일수록 용액에 넣은 물체가 높이 떠오른다. 바로 이 내용 여기 있네요. 용액의 진하기와 용액에 넣은 물체가 뜨는 정도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죠. 진하기에 따라서 뜨는 정도가 달라요. 용액에 용해한 용질의 양이 적을수록 용액에 넣은 물체가 높이 떠오른다? 아니죠. 진할수록이라는 말은 용질의 양이 많을수록 진한 용액이 되니까 용질의 양이 많을수록 물체가 높이 떠오른다라고 해야 맞겠죠?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앞 실험에서 용질인 설탕을 소금으로 바꾸면 실험 결과 어떻게 될까요? 용질만 바꿨어요. 자, 그러면 똑같은 비커에다가 물의 양 똑같이 하고요. 설탕 대신 소금 한 숟가락. 그리고 여기는 소금 열 숟가락 넣었어요. 당연히 어느 쪽이 더 진해요? 그렇죠. 당연히 소금 열 숟가락 넣은 쪽이 진하죠. 그러니까 한 숟가락 넣은 것보다 열 숟가락 넣은 거에서 당연히 방울토마토가 높이 떠오르겠죠? 용질만 바뀌었지, 진하기에는 달라진 것이 없으므로 실험 결과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 내용 적어주면 되겠죠? 용질을 소금으로 바꾸어도 소금을 더 많이 용해한 용액에서 방울토마토가 높이 떠오른다. 왜냐면 이쪽이 더 진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15번. 다음은 같은 양의 물에 서로 다른 양의 갈색 설탕을 용해한 두 용액의 진하기를 비교하는 방법에 대한 대화입니다. 바르게 말한 사람의 이름을 쓰시오. 자, 우리 용액의 진하기를 비교하는 방법 네 가지 정도를 공부했어요. 기억해요? 자, 일단 색깔이 있는 용액이다. 그럼 어떻게? 색깔이 더 진하면 진한 용액이에요. 또 어떤 방법이 있었어요? 우리 왕자에 정리했잖아요. 그렇죠. 맛 또는 냄새가 더 진합니다. 더 강해요. 그럼 진한 용액이죠.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렇죠. 무게를 재었을 때 무게가 더 무거우면 진한 용액이었어요. 자, 마지막 하나의 방법. 방금 문제에 나왔던 거. 그렇죠. 이 용액에 물체를 넣어봤을 때 물체가 더 높이 뜨는 것이 진한 용액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갈색 설탕 용액이잖아요. 색깔이 있어요? 색깔이 있습니다. 그럼 색깔로 비교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미라의 이야기를 볼까요? 색깔이 달라서 용액의 진하기를 비교할 수 없어? 아니죠. 색깔은 왜 달라진 거예요? 갈색 설탕, 용질은 똑같은데요. 양을 다르게 했으니까 색깔이 달라진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색깔을 보고 진하기 비교할 수 있습니다. 쇠구슬을 넣었을 때 가라앉는 용액이 진한 용액이야. 이 말은 진짜 완전히 틀렸죠. 쇠구슬과 같은 무거운 물체를 넣으면 안 돼요. 이거 둘다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이 말도 틀렸죠. 물체를 넣었을 때 가라앉는 용액이 진한 게 아니라 더 높이 뜬게 진한 거예요. 완전히 은퇴는 틀렸어요. 메추리알을 넣었을 때 높이 떠오르는 용액이 진한 용액이야. 여기 아까 정리를 했죠. 자, 그래서 현수가 바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색깔뿐만 아니라 맛, 냄새, 무게까지도 용액의 진하기를 비교하는 방법이라는 거 정리해두면 좋겠죠? 자, 16번에서 18번 이어지는 문제예요. 다음은 같은 양의 물에 서로 다른 양의 설탕을 용해한 후 방울토마토를 넣어 용액의 진하기를 비교하는 실험의 결과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자, 기역니은, 디귿, 미을 서로 다른 양의 설탕을 용해했기 때문에 진하기가 다르겠죠. 자, 그런데 우리는요, 진하기를 이 비커 바닥으로부터 방울토마토가 떠오른 높이로 비교해야 한대요. 할수 있나요? 할수 있습니다. 뭐만 생각하면 돼요? 용액이 더 진할수록 물체가 높이 떠오른다라고 했죠? 자, 그러니까 위 설탕 용액 중 가장 진한 것은요, 물체가 가장 높이 떠오른 것을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자, 2, 4, 7, 5cm 중에서 가장 높이 떠오른 것은 그렇죠. 7cm까지 떠오른 것이겠죠? 따라서 디귿이 가장 진한 용액이라고 찾아줄 수 있겠네요. 자, 17번. 위 16번의 답을 고른 까닭은 무엇인지 쓰시오. 우리 왜 이거 7cm 이걸 고른 거예요? 그렇죠. 딱 그거죠. 용액이 더 진할수록 용액 속 물체가 더 높이 떠오르니까. 이걸 써주면 되겠죠? 간단히. 진한 용액일수록 방울토마토가 높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18번. 다음은 위 설탕 용액을 만들 때 물에 용해된 설탕의 양입니다. 다 설탕 용액은 위에 기역부터 리을 중 무엇에 해당하는지 기호를 쓰시오. 자, 다는요, 7번 넣은 거예요. 지금 비교를 해보니까, 가는 1번, 나는 5번, 다는 7번, 라는 3번입니다. 우리 친구들, 설탕을 넣으면 넣을수록 용액의 진하기가 진해지겠죠. 왜? 용질의 양이 많을수록 진해지는 것이잖아요. 자, 그러면 다는요, 설탕을 가장 많이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진한 용액이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가장 진한 용액 찾아주면 됩니다. 우리 찾았었죠? 아까 가장 진한 용액? 방울토마토가 가장 높이 떠올랐더니 용액이 가장 진했어요. 그러니까 설탕 가장 많이 넣은 것이겠죠. 따라서 정답 디귿이라고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알수 있어요. 같은 용매에 용질을 많이 넣을수록 진하기가 진해지므로 방울토마토와 같은 물체를 넣었을 때 가장 높이 떠오르게 되는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해줄 수 있겠죠. 자, 19번에서 20번입니다. 다음은 진하기가 다른 두 설탕 용액에 같은 방울토마토를 넣었을 때 떠오른 모습입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이제 이거 떠오른 이 모습만 봐도 우리 용액의 진하기 비교할 수 있어요. 가와 나 중에 어떤 용액이 더 진한 거예요? 방울토마토가 더 높이 떠오른 나가 더 진한 용액이 되겠죠. 자, 그럼 19번. 위 용액 가에서 방울토마토를 떠오르게 할수 있는 방법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 기호를 쓰시오. 자, 그러니까 이 가는요, 지금 상대적으로 묽은 용액이니까 가라앉아 있어요. 그럼 이거, 이 용액을 더 진하게 만들어야 되죠. 자, 그러면 진한 용액 만들으려면, 자, 선생님이 그표 기억하라는 거 있죠? 자, 진하려면 용질의 양은 어떻게? 많아야 돼요. 용매의 양은요, 더 적어야 합니다. 자, 그럼 어떤 방법일까요? 물을 더 넣는다? 물을 더 넣으면 용매의 양이 많아져요, 더. 그러면 진해지는 게 아니라 묽어지니까 떠오르지 않겠죠? 용액을 덜어낸다? 이건 그냥 용액의 양만 줄어드는 거예요. 진하기 변화는 없습니다. 비커를 냉장고에 넣는다? 냉장고는 온도가 그쵸, 낮은 곳이에요. 오히려 차가운 곳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 설탕이 이렇게 녹아 있던 것이 이 용매 요그 온도가 낮아지면서 설탕이 오히려 가라앉게 되는 경우가 생기겠죠. 방울토마토가 떠오르는 것과 관련이 없겠죠. 설탕을 더 넣어 용해야 한다. 그렇죠. 용질이 많을수록 진한 용액이 되니까 설탕을 더 넣으면요, 우리는 용액을 진하게 하여 방울토마토를 떠오르게 할수 있는 거겠네요. 자, 20번. 위 용액 나에서 방울토마토를 가라앉게 할수 있는 방법을 쓰래요. 제 이번엔 가라앉는데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용액을 더 묽게 만들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용질의 양은 적을수록, 용매의 양은 많을수록 묽은 거잖아요. 근데 여기 이미 설탕이 탁 녹아 있는데 용질의 양을 줄일 수는 없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용매의 양을 많이 하는 방법. 물을 더 넣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물을 더 넣어 용액을 묽게 만든다라고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21번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이용하는 용액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식초, 흙탕물, 물비누,

진흙방울 유리 세정제 중에서 용액이 아닌 걸 찾으면 됩니다. 용액은 무엇인가요? 그렇죠. 용질이 용매도가 고르게 섞여 있어야 돼요. 그런데 흙탕물은요, 고르게 섞여 있지 않죠. 흙이 물에 고르게 섞여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뜨거나 가라앉는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흙탕물은 용액이라고 할 수가 없죠. 정답 2번이 되겠네요. 오른쪽은 식물에 영양분을 빠르게 공급하여 식물의 성장을 돕기 위해 어떤 용액을 넣는 모습입니다. 이 용액 무엇인가요? 간장, 식초, 물비누, 이온음료, 식물 영양제. 이름에서 딱알수 있죠. 식물에 영양을 제공하는 것. 그래서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자, 23번이에요. 다음과 같이 일상생활에서 용액을 이용하는 까닭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느 것입니까? 우리 친구들 물비누 왜 사용하죠? 손 씻을 때 손에 있는 세균을 없애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죠. 자, 유리 세정제는요, 유리 표면에 그 흠집, 상처를 내지 않고 깨끗하게 닦 위해서 사용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쓰기 때문에 용액을 이용하는 거 아니고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자, 이렇게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우리 용액 사용하죠. 비싸지 않아서 누구나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 때문이 아니에요. 용액은 안전한 물질이라 위험하지 않기 때문에 용액이라고 해서 다 안전한 건 아니죠. 따라서 까닭은요, 3번입니다. 우리 용액은요, 여러 분야에서 이용이 되고 있는데,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다. 라고 공부했었어요. 자, 24번입니다. 다음은 어떤 용액의 필요성을 알리는 카드뉴스입니다. 이 용액은 우리 생활에 어떠한 도움을 주는지 한 가지 쓰시오. 자, 플로린 양치 용액으로 치아를 보호해요. 이미 플로린은 불소라고 하기도 한다고 했죠. 자, 여기 벌써 나왔습니다. 치아를 보호해 준대요. 이거 우리 생활에 도움을 주는 거 치아를 보호해 준대요. 또 읽어보니까 건강하고 튼튼한 치아를 만들어 준대요. 이 문제 안에 답이 다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충치를 예방해 주고 건강한 치아를 만드는데 도움을 주니까 이 용액 많이 사용해요. 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카드뉴스를 만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서술형 돋보기 문제 풀어봅시다. 다음은 진하기가 다른 두 용액에서 물체가 뜨는 정도를 비교하기 위한 실험입니다. 물으면 답하시오. 아, 같은 양의 물이 담긴 두 비커에 각설탕 1개, 그리고 각설탕 10개를 각각 넣어서 진하기가 서로 다른 두 용액 만들었죠. 각설탕 1개 용해한 용액에 방울토마토 넣고 뜨는 정도 관찰했습니다. 방울토마토 꺼내서 화장지로 물기 잘 닦아낸 다음에 이번에 10개 용해한 용액에 방울토마토 넣고 뜨는 정도 관찰했어요. 아, 이 실험 우리 계속 해보기도 하고 또 문제 속에서 계속 봤던 실험이에요. 자, 해보면 봅시다. 이 실험에서 두 용액에 방울토마토를 넣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용액의 진하기와 관련 지어 쓰시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일단 우리 친구들이 이 실험의 결과, 그 현상을 쓰는데요.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지 용액의 진하기와 관련 지어서 그 까닭을 써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일단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각설탕 1개 용해한 용액에서는요, 방울토마토가 이렇게 가라앉았지만, 각설탕 10개를 용해한 용액에서는 방울토마토가 이렇게 높이 떠올랐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용액이 진할수록 물체가 더 높이 떠오르기 때문이죠? 자, 지금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이 용액의 진하기와 관련된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 써주면서 그렇기 때문에 한개 용해한 용액에서는 가라앉아 있고, 10개 용해한 용액에서는 떠 있습니다. 10개 용해한 용액에 더 높이 떠올라요! 라고 그 현상을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어떤 답이 들어가야 할지 알겠죠? 이렇게 용액이 진할수록 물체가 높이 떠오르기 때문에 라는 용액의 진하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은 각설탕 1개 용해한 용액보다 각설탕 10개 용해한 용액에서 방울토마토가 더 높이 떠오르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라고 정리해 주는 거예요. 자, 2번. 위 실험 결과, 방울토마토가 바닥에 가라앉아 있다면 방울토마토를 떠오르게 할수 있는 방법을 쓰래요. 자, 지금 진하기가 상대적으로 연하니까, 묽은 용액이니까

0: 가라앉아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만들어줘야 된다? 진하게 만들어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진한 용액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 용액의 진하기를 진하게 조절할 수 있는 것. 일단, 용질의 양을 어떻게? 많게 해주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오! 바로 설탕 더 넣어주면 되겠죠? 또는 용매 양을 어떻게? 줄여줘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가열시키거나 용액을 물을 증발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방법 한 가지를 써주면 됩니다. 용액의 진하기가 진할수록 방울토마토가 높이 떠오르는 것이기 때문에 설탕을 더 넣어서 진하게 만들어집니다. 용질의 양을 더 많이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예시 답안에는 적혀 있네요. 자, 그럼 이제 2번 봅시다. 오른쪽과 같이 사회에서는 튜브나 구명조끼가 없이 사람이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쉽게 뜰수 있었어요. 그 까닭을 1번의 실험 결과와 관련지어 쓰래요. 자, 1번의 실험 결과는 무엇이었죠? 용액의 진하기가 진할수록 어떻다? 용액 속 물체가 더 높이 떠오른다라는 거였죠? 자, 이런 것처럼 사해에서도 이 사람이 쉽게 뜨는 것은 그만큼 사해의 물이 어떻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진하다라는 뜻입니다. 왜 진할까요? 사해에는 소금이 엄청 많이 녹아 있는 거죠. 그래서 진하기 때문에 사람이 뜨는 것이죠. 자, 여기서도요, 1번 실험 결과와 관련 지어쓰라고 했기 때문에 이 말을 한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용액이 진할수록 물체가 높이 뜨는 것처럼 사해에도 소금이 많이 녹아 있기 때문이다. 라고 써주면 되겠죠. 확인할게요. 자, 용액이 진할수록 방울토마토가 높이 떠오르므로 사해에도 소금이 많이 녹아 있어 진하기 때문에 사람이 구명조끼가 없어도 이렇게 떠오를 수 있다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서술형 쓸 때, 무엇을 써야 하는지 문제를 잘 읽어보고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다 들어가게 써야지만 우리 친구들 100점 답안, 매우 잘한 받을 수 있는 답안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친구들이 개념 정리도 잘하고 서술형 이렇게 눈으로 보고 넘어가지 말고 직접 내 손으로 자꾸 써보고 예시 답안과 비교하는 연습을 우리 친구들이 많이 해야지 서술형 답안 쓸때 어렵지 않겠죠? 자, 그럼 오늘의 퀴즈 왕 확인해 볼게요. 자, 용액에 물을 더 넣으면 방울토마토가 위로 떠오른다. 지금 가라앉아 있는 이 방울토마토가 위로 떠오르게 하려면 물을 더 넣으면 될까요? 정답을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두 번째 준단원 문제풀이 연습까지 끝났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엔 이제 3단원 총 마무리하는 시간이겠네요. 자,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또 밝은 모습으로 선생님과 함께 재미있게 과학 공부하자고요. 그럼 모두 안녕!
1: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팟캐스팅들 사실은 정확하게 개념은 깊이 있게 다루는 과학 알림이 바가미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우리 친구들 오늘은요 교과서 내용 학습 다룬 다음에 핵심 개념 문제 그리고 중단원 탐구 문제 앞부분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과서 내용 학습부터 출발해볼까요? 오늘 수업 시작하면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호, 식물의 특징을

소개하는 자료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아, 이제 우리가 교재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아, 이건 이거, 아, 저건 저래서 이 뿌리, 기능, 이런 것과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소개하는 자료까지 만들어 보는 것이군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식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수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여기 식물의 특징을 소개하는 자료 안에 들어갈 알맞은 내용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왔었던 내용들을 이렇게 모아서 펼쳐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맨 처음 우리 뿌리와 관련된 거 이야기했었고요. 그리고 줄기, 잎, 꽃과 같은 것, 꽃에서는 어떻게 꽃가루 바지, 수분을 하는지 이런 내용들을 담아서 자료로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순서대로 한번 식물의 특징을 소개하는 자료를 어떻게 만드는지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기 맨 처음 계획하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계획으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닐까요? 여기 보면 평소에 관심이 있는 식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소개할 식물을 정해봅시다 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모든 친구들이랑 같이 하게 되는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해 볼게요. 평소에 관심이 있는 식물, 누구야? 너는 어떤 것이 관심이 있었어? 라고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선생님에게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선생님은 제일 좋아하는 딸기가 떠오를 것 같아요. 과일 중에서 딸기. 그리고 고구마도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특히 고구마가 어떻게 뿌리인데도 저장을 할수 있게 되었는가? 그런 내용을 한번 살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구야? 너는 어때? 라고 또 다른 친구가 물어주겠죠? 그러면, 아, 나는 이 예전에 사람들, 그리고 요즘에도 친구들이 봉숭아 꽃잎을 따서 물 들이는 경우도 있잖아? 손톱 물을 들이는 봉숭아가 좀 궁금한 것 같아. 라고 대화를 할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이라면 정말로 어떤 것을 궁금해 할 것인가? 아, 있잖아. 우리 왜 감는 줄기 중에 박쥐가리라고 배웠는데 사실 박쥐가리를 외우기만 하고 실제로는 어떤 모습인지 잘 모르는 것 같거든? 그래서 나는 박쥐가리가 궁금해! 라고 하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다루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의 식물을 골라보는 거죠. 우린 여기에서 한 봉숭아를 한번 골라보기로 해요. 조사할 내용과 식물의 특징을 효과적으로 소개하는 방법을 정해 봅시다. 여러분, 조사할 내용에는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었던 구조, 그리고 그 구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식물의 생존과 번식에 기여하는 내용은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구조와 기능이 반드시 여기 안에 들어가야 하겠죠? 그런데 식물의 특징을 효과적으로 소개하는 방법은 여러분이 선택하기 나름일 겁니다. 어떤 친구들은요, 인터넷 자료를 가지고 와서 사진이나 그림과 같은 것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친구들은요, 직접 나가서 관찰을 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 책과 같은 것을 이용해서 자료를 수집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그리고 소개하는 방법도 또한 다양한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림을 그려서 아주 크게 크게 부분들을 조명해서 보여주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인터넷 요즘은 워낙 발표 자료를 만드는 그 툴들이 다양하니까 그런 툴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모둠에서 여러 번 협력하여서 이 의견을 나누어 정하면 되겠죠. 자료를 만들 때 필요한 역할에는 도대체 어떤 역할들이 있을까요? 자료 조사를 집중적으로 할때그 내용으로 나눌 수도 있을 거예요. 너는 뿌리, 나는 줄기, 너는 잎 같은 것을 조사해 보자 라고 할 수도 있고요. 자료의 양이 너무 방대하다면 그것을 요약하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발표 자료를 만드는데 재주가 있는 친구, 또는 마지막으로 이 발표한 자료를 어떻게 소개할지 발표에 조금 더 자신이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예전에는 내가 한 번도 발표하지 않았으니까 이번에 한번 해봐 하면서 역할을 골고루 분산시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역할을 정하는 것까지가 계획하기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계획을 했어요. 무엇을 해야 하죠? 맞습니다. 소개하고 싶은 식물의 특징을 조사해 보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봉숭아를 대표적으로

봉숭아의 잎은 어떠한가요? 여러분, 잎의 경우에는요, 타원형의 모양이긴 한데, 가장자리가 이렇게 톱니 모양처럼 되어 있고요. 오, 선생님, 그림을 조금 더잘 그리고 싶은데, 우리 친구들이 이해해 줄수 있죠? 그리고 여기 잎맥이 이런 식으로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 꽃은 어떤가요? 꽃이 피는 시기는 6월. 그런데 6월에서 9월 정도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또 분홍색, 빨간색과 같은 색깔의 꽃을 우리가 아주 잘볼수 있어요. 이 꽃과 관련해서 수분 방법 조금 이야기해 보자면, 봉숭아는 곤충의 도움을 받는 그러한 식물입니다. 우리 친구들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하고 소개하는 자료를 만들어 보자면, 구조에 대해 조사한 내용을 정리하고요. 또한 모습이나 사진, 그림 등을 넣는다면 조금 더 효과적인 그러한 자료가 되겠죠? 만들어진 자료는 이제 공유하기 단계로 들어갑니다. 우리 친구들 오프라인에서 공유할 수도 있는데요. 요즘 온라인 협업도구 굉장히 발전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올리고 나서 댓글과 같은 것을 달 수도 있겠고요. 또 모듬별로 잘된 점, 보완할 점을 이야기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우와, 너희 친구들 이런 모습이 너무너무 효과적이었어. 혹은, 아, 이 부분은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조금은 다른데 한번 확인해 봐줄수 있을까? 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이제 우리도 아주 간단하게요. 식물의 특징을 소개하는 자료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실험실로 가볼까요? 식물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발표하는 자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개 자료를 그림으로 오늘은 한번 나타내 볼 건데요. 그림을 그리고 설명문을 붙이면서 내가 어느 정도까지 발표할 수 있고 소개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시간으로 삼아 볼게요. 봉숭아의 뿌리는 뿌리 표면에 뿌리털이 아주 많아서 물을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고요. 이제 줄기를 그려주겠습니다. 봉숭아의 줄기는요. 높이가 30cm에서 50cm 정도이고요. 굵고 곱게 뻗는 모습입니다. 봉숭아의 잎은 타원형으로 가장자리는 톱니 모양이고요. 그 안쪽으로 그물 모양의 잎맥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봉숭아의 꽃은 6월경에 피는데 자주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빨간색 그리고 분홍색입니다. 이렇게 그림과 글을 통해서 봉숭아의 구조와 기능을 소개하는 자료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실제로 그림을 그려보지 않으면 사실, 아, 봉숭아는 이런 거야 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을 한번더 확인하고 다른 친구들에게 소개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 제목을 어떻게 붙이면 좋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제로 삼은 것은 봉숭아이므로 봉숭아의 구조와 기능이라고 제목을 달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우리 방금 식물의 구조를 소개하는 자료 한번 만들어 보고 왔습니다. 우리가 선택했었던 식물은 바로 봉숭아였어요. 제목을 어떻게 정하면 좋을까요? 봉숭아의 구조와 기능입니다. 여러분, 우리 맨 처음 식물의 구조와 기능 단원 시작할 때이 구조라는 말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구조라는 것은 무엇인가? 왜 식물의 부분이라고 하지 않고 구조라고 하는가? 그것은요, 이러한 짜임새로 인해서 하나의 전체적인 틀이 마련이 되기 때문이고요. 뿌리는 뿌리대로 독립적으로, 줄기는 줄기대로 독립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뿌리와 줄기의 역할, 그리고 잎과 꽃의 역할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 내용들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방금 했었던 내용 한 번만 더 검토해 볼게요. 뿌리 표면에 뿌리털이 많아서 물을 효과적으로 흡수하고, 이러한 흡수한 물은 무엇을 통해서 위로 올라가나요? 줄기를 통해서 이동을 하죠. 봉숭아는 30에서 50cm 정도의 줄기를 가지고 있는데 굵고 곧게 뻗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굵고 곧게 뻗은 줄기로 쭉 올라가는데 이러한 물은 어디까지? 잎과 꽃과 같은 곳에도 잎으로도 가는데요. 잎으로 가서 주로 하는 역할은 무엇인가요? 이때 광합성이라는 것을 합니다. 광합성에 필요한

재료가 무엇 무엇이죠? 물, 이산화탄소, 그리고 빛입니다. 대부분의 식물들이 햇빛 에너지를 받으면서 이 광합성을 하고 있고요. 광합성을 통해서 양분을 만들어내면 그 양분은 또 다시 줄기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곳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여러분, 봉숭아는요, 여기에서 꽃이 보이는데요. 봉숭아의 꽃잎은 수분에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길게 크게 있는 두 개의 이파리가요. 이 꽃잎을 통해서 꽃잎입니다, 여러분. 꽃잎에 누구가 앉을 수 있다고요? 이 꿀을 먹으려고 하는 벌이나 나비와 같은 곤충들이 앉을 수 있고, 그들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수술과 암술이 나타나는, 만나게 되는 꽃가루받이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봉숭아의 구조, 그리고 각 구조가 하는 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개념 확인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식물이 빛을 이용하여서 물과 이산화탄소로 양분을 만드는 작용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여러분, 이것을 바로 우리는 광합성이라고 합니다. 잎에서 일어나는 또 다른 작용 중에서 증산작용이 있는데요. 이 식물에 있는 물이 이 잎을 통하여서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 바로 증산작용이지요. 증산작용의 역할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우리 증산작용 잠깐만 확인해 보고 갈게요. 첫 번째. 이 기공을 통해서 물이 무슨 형태로, 식물 안에 있었던 물이 수증기의 형태로 나갑니다. 빠져나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빠져나가기 때문에 무엇이 가능한가? 잎에서 물이 빠져나감으로써 그 힘으로 이 뿌리에서 있는 물이 줄기를 통해서 잎까지도 당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뿌리의 물을 꼭대기까지 당길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뿌리에 있는 물을 꼭대기까지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 친구들 이 내용만 보고 확인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식물의 온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식물 근처에 있는 다른 물체들에도 이 물로 영향을 끼칠 수 있고요. 세 번째, 식물 안에 있는 물의 양을 조절합니다. 방금 선생님이 적은 1번, 2번, 3번은 바로 이 증산작용과 관련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알아둘게요. 이제 2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꽃 혹은 잎은 씨를 만드는 일을 합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있으면 우리는 너무 보기가 좋고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꽃이 그렇게 화려하지 않은 식물들도 많지만요. 그런데 이 꽃은 우리를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고 식물의 성장 그리고 번식에 정말로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왜? 바로 꽃이 씨를 만드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암술의 밑에 씨를 만드는 방이 있는데요. 이 방에 씨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요, 이 수술의 꽃가루가 암술에 옮겨 붙어 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수술과 암술이 만났을 때, 꽃가루가 암술 머리에 붙었을 때, 그때 씨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꽃이라는 것은 씨를 만드는 일을 하는데 기여하는 그런 구조다. 3번. 식물의 특징을 소개하는 자료를 만들 때 주의할 점으로 옳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그림, 사진 등을 넣어서 소개 자료를 만들면 더 효과적이겠죠. 말로만 줄줄줄줄 이야기하는 것보다요. 우리 모든 자료만 발표하고 활동을 마칩니다. 여러분, 이거, 선생님, 저는 그렇지 않아요. 라고 하는 우리 친구들도 있는데요. 사실 학교에서 우리 친구들 볼때 가끔 우리 건 열심히 발표하고 다른 친구들 건을 멍하게 하거나 듣지 않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다른 친구들 발표 자료도 잘 보면서, 아, 저런 점이 좋았다. 이런 점은 보완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거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3번의 정답은 1번만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친구들 핵심 개념 확인하기, 그리고 중단원 탐구 문제까지 이어서 문제풀이 해 볼게요. 우리 7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물의 특징을 소개하는 자료를 만들 때 계획하기에 해당하는 활동을 보기에서

기호를 쓰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계획 단계에서 역할 정하기 어떤가요? 역할을 정해야 그 다음에 실행에 옮길 수 있죠? 계획하기 맞고요. 식물 속에 자료 만들기는요, 이미 실행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계획하기 다음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료를 소개하는 방법 정하기, 이거 어때요? 계획하기 단계에서 우리는 이런 방법으로 자료를 소개하자라고 하는 것이 결정돼야 하니까 이 디귿도 계획하기 단계가 맞고요. 완성한 식물 소개 자료 발표하기니까 이 부분은 이미 공유하기 단계입니다. 그래서 계획하기에 해당하는 활동은요, 기억 그리고 디귿이 알맞겠습니다. 8번 문제 넘어갈까요? 다음 식물 소개 자료의 제목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식물의 구조와 기능이라고 했다고 해볼게요. 여기에서 이 내용 적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이 식물의 구조와 기능이 이 내용을 전부 이야기할 수 있을까? 여기에서 무엇으로 바꾸면 이 식물이라는 말을 봉숭아로 바꾸면 봉숭아의 구조와 기능이라고 하면 우리가 발표하고자 하는 주제는 봉숭아고 이 봉숭아의 구조는 이러하며 각 구조들이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자료의 제목은 봉숭아의 구조와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알맞겠습니다. 그런 내용들 고려하면서 보기 한번 볼게요. 꽃의 구조, 여러분 이 자료에 오직 꽃밖에 없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는 꽃도 있지만 잎, 줄기, 뿌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1번은 아니다. 꽃이 하는 일, 이것도 한정적으로만 이야기하고 있는 제목이라 아니다. 잎의 구조와 기능도 일정한 부분만 이야기하고 있다. 줄기의 생김새와 기능, 여러분 여기 줄기 있기는 하지만 이 전체 자료를 이야기하는 제목으로는 알맞지 않다. 그래서요, 봉숭아의 구조와 기능이라는 제목이 우리가 만든 이 자료를 나타내주는 아주 적합한 제목이 되겠습니다. 8번의 정답은 5번입니다. 이제 우리 중단원 탐구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1번에서 2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식물의 기관 중 하나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여러분, 식물의 기관이라고 했어요. 도대체 어느 부분일까요? 맞아요. 단풍나무의 잎이고요. 토끼풀의 잎 부분입니다. 생김새는 어때요? 단풍나무는 마치 손가락을 쫙 펼친 것처럼 생겼고요. 여기 토끼풀은 세 개의 잎이 연결되어 있는 이러한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다음 괄호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알맞은 말은 무엇이 맞을까? 가와나 모두 식물의 무엇으로? 식물의 종류에 따라 이것의 생김새는 다양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가와 나 모두 잎인데요. 이 잎의 종류에 따라서 식물의 종류에 따라서 이 잎의 생김새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우리 지구상의 식물은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단 말이에요. 그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고 다양한 식물들이 제각기 다양한 모습의 잎, 꽃, 그리고 뿌리와 같은 것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대표적으로 이런 모습, 저런 모습이 있어요 하면서 분류할 수는 있는 거예요. 이제 2번 한번 가볼게요. 위 식물의 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여러분, 이거 무엇이라고 했죠? 잎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잎을 생각했을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잎의 구조가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줄기와 연결되는 이 부분. 이 부분은 잎, 자루이고요. 줄기와 연결된 잎, 자루 끝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잎, 몸이 있습니다. 이 잎, 몸의 위에 무엇이 있는가? 바로 잎, 맥이 있습니다. 이러한 잎의 구조가 있다라는 거 한번 떠올리면서 보기 있는 문제 풀어볼게요. 가와 나 모두 잎, 맥이 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인맥은요, 이 인맥을 통해서 양분과 같은 것이 전달되기 때문에 식물의 잎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인맥이 있다. 간은 잇몸이 손바닥 모양이다.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요기 부분이 잇몸이겠지요? 그렇다면 요 부분은 잎자루일 겁니다. 잇몸은 어떻게 생겼어요? 잇몸은 가의 단풍나무 잎의 경우 손바닥 모양이 많습니다. 나는 잇몸이 둥글고 녹색이다. 이 부분이 잇몸이지요? 둥글고 녹색 맞습니다. 가와 나는 잎자루가 줄기에 연결되어 있다. 여러분, 여기 부분, 그리고 여기 부분이 잎자루인데요. 잎자루는 줄기와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5번이 정답일까요? 5번 한번 볼게요. 가와 나는 주로 물을 흡수하는 역할을 한다. 여러분, 주로 물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는 식물의 구조는요, 바로 뿌리죠. 뿌리의 흡수 기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잎과는 비교적 관계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3번 문제 넘어가 볼게요. 다음은 잎의 구조와 각 부분의 이름을 옳게 연결한 것은 어느 것입니까? 다음 잎의 구조와 각 부분의 이름을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니은 부분 있잖아요. 니은 부분이 잎 몸이에요. 잎 전체 몸체. 그러면 여기 줄기와 연결되는 이 부분이 잎 자루예요. 잎몸 위에 가늘게 보이는 이것들, 이것이 잎 맥이에요. 그러면 기역 잎맥. 그래서 잎몸이나 잎자루는 정답 아니고요. 니은은 잎몸, 잎맥이나 잎자루도 정답이 아닙니다. 5번 한번 보면요. 디귿이 잎자루이기 때문에요.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넘어가 볼게요. 4번에서 5번입니다. 다음은 잎에서 만드는 양분을 알아보는 실험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고추 모종의 잎 중에서 한 개만 알루미늄 포일을 씌워서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놓아둔다. 여러분, 알루미늄 포일을 씌운다라고 하는 거 햇빛을 받지 못하게 한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햇빛 없음. 다음날 오후. 왜 오후인가요? 광합성이 낮 동안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후에 알루미늄 포일을 씌운 잎과 알루미늄 포일을 씌우지 않은 잎을 각각 한 장씩 딴다. 여기에서 다르게 할 조건 드러났어요. 햇빛의 유무가 다르게 할 조건입니다. 나의 잎을 에탄올이 든 작은 비커에 각각 넣었고요. 그 다음 작은 비커를 뜨거운 물이 든큰 비커에 또 넣었어요. 그럼 유리판으로 덮으면 에탄올이 뜨거워지면서 초록색 색소가 사라지게 됩니다. 잎의 색깔이 연해지면 약간 노란색이 되거든요. 따뜻한 물로 헹구고 페트리 접시에 각각 올려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실험이 있죠. 여러분, 위 실험에서 잎에 아이오딘, 아이오디나 칼륨 용액을 떨어뜨린대요. 그러면 이 아이오딘, 아이오디나 칼륨 용액이 하는 것은요, 녹말을 만났을 때 무슨 색으로 변하나요? 녹말을 만나서 청남색으로 변하게 되거든요. 청남색까지 적어놓고 알루미늄 포일을 씌웠다라고 하는 것은 햇빛이 없다. 광합성으로 양분이 만들어지지 않았다. 알루미늄 포일을 씌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햇빛이 있다. 광합성을 해서 양분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햇빛이 있는 것이 청남색으로 변하고 햇빛을 받지 못한 것은 색깔이 변하지 않게 됩니다. 5번 가볼까요? 위 실험과 관련 있는 잎의 기능을 보기에서 고르시오. 여러분, 아이오딘, 아이오디나 칼륨 용액을 사용하는 실험은 무엇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에요? 잎에서 광합성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광합성이라고 하는 것을 적어주면 되고요. 증산작용 실험의 경우에는요, 잎이 있는 것과 잎이 없는 것에 비닐봉지를 씌워두는 그러한 실험입니다. 어머 세상에, 선생님 조금 더 그림 잘 그리고 싶었는데 우리 친구들 잘 알아볼 수 있는 거죠? 이제 6번 한번 가볼게요.
광합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여러분, 광합성 어디에서 일어나나요? 잎에서 일어나고요. 재료로는 빛, 그리고 이산화탄소, 물이 필요합니다.

0: 합니다. 주로 뿌리나 줄기에서 일어난다. 이런 것들은 지지하는 그런 지지 기능이겠네요. 물을 식물 밖으로 내보내는 작용이다라고 하는 것은 증산작용입니다. 이러한 증산작용을 통해서 식물의 온도는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고요. 물이 줄기로 이동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은 줄기의 역할입니다. 빛을 이용하여서 양분을 만드는 작용, 이 자체가 광합성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6번의 정답은 5번입니다. 7번 가볼까요? 잎에서 양분을 만드는데 이용하는 것끼리 옳게 짝지은 것은요. 물과 이산화탄소, 그리고 빛이 필요하거든요. 여기에서 정답은 4번이고요. 8번 가볼게요. 다음 주어진 말을 모두 이용하여서 식물이 만든 양분이 식물 전체로 이동하는 과정을 쓰시오. 잎에서 광합성을 통해서 양분이 만들어지면 줄기를 통해서 식물 전체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잎에서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양분은 줄기를 통해 식물 전체로 이동한다라고 여러분의 힘으로도 적어보세요. 9번입니다. 다음 사진에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가는요, 무엇이에요? 기공입니다. 주로 잎의 뒷면에 있고요. 이 기공을 통해서 식물체에 있는 물이 빠져나가는 거죠. 양분을 만든다 아니고 흙속에 물을 흡수한다 아닙니다. 대부분 잎의 앞면에 있지 않고 뒷면에 있습니다. 잎의 표면에 있는 흰색의 세포이다. 물을 식물 밖으로 내보내는 작은 구멍이다. 여러분, 세포는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양쪽에 있는 공변 세포요. 그래서 작은 구멍이다 라고 하는 5번이 정답입니다. 이제 오늘의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이 그림은 현미경으로 관찰한 식물의 일부분입니다. 가로 표시한 부분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선생님이 방금 이야기했어요. 정답을 아는 친구들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우리 친구들 오늘도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문제풀이 이어서 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
1: 펭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산행안전사고. 안녕하십니까? 새생명산업계 회장 펭수입니다. 앞으로 정산하는 모든 분들의 건강 저 펭수가 책임지겠습니다. 용용용용용용. 자, 그럼 산행에 앞서 등산할 때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예쁜 등산복? 선글라스? 아니, 아니. 복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전입니다. 안전, 안전, 안전! 산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자칫 죽음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산에 오르기 전 날씨와 등산 코스, 산행거리 등 등산 정보를 미리 확인하세요. 발에 맞는 등산화와 여분의 옷, 물, 간식 등 산행에 맞는 복장과 비상식량을 준비해야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입산 금지 기간에는 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산행 중에는 휴대전화를 통해 걷거나 위험한 곳에서 사진 찍는 행동은 하지 마시다. 경로를 이탈하지 않고 지정된 등산로를 따라 안전하게 이동하세요. 산은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부상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자세를 낮추고 천천히 내려오세요. 조난 및 사고 시 119에 신고한 후 증상도 국가지점 번호판이나 사고지점을 사진으로 전송하여 위치를 자세히 알려주세요. 구조요원이 대비할 수 있도록 추락, 골절, 조난 등 사고 유형을 미리 알려주세요. 펭수가 알려드린 산행안전 행동요령으로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안전! 안전! 안전!
2: 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사조 완성 독해력 2단계를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 이서윤 선생님입니다. 우리 친구들 선생님과 함께 공부한 지 벌써 5일 차가 되었습니다. 오늘이 5강이에요. 오늘은 어떤 내용을 공부할지 궁금하죠? 짜잔! 돈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돈이 세상에 등장했어요. 그리고 돈에 남겨진 인물들 관련된 글 읽어보고요. 그리고 5일차니까요. 우리가 월화수목금 그동안 공부했던 내용들 한번 마무리 학습 간단하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독해 여행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네, 교재 24쪽입니다. 선생님과 함께요. 글의 제목 크게 읽어볼게요. 하나, 둘, 셋. 돈이 세상에 등장했어요. 돈이 세상에 어떻게 해서 등장을 하게 되었는지 우리 친구들 글을 읽으면 알수 있게 될 겁니다. 세상에 돈이 있기 때문에 할수 있는 일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 돈이 있으니까 무엇 할수 있나요? 맛있는 것도 사 먹을 수 있고요. 재미있는 장난감도 살수 있고요. 우리 친구들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이 학용품도 책도 살 수가 있죠. 돈이 있으면 이런 필요한 물건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돈으로 어떤 물건의 값어치가 얼마나 되는지도 알수 있어요. 값어치, 값어치가 뭔가요? 값어치는요, 어떤 것이 지니는 인정할 만한 가치. 우리 가치 그 전에 배운 적 있는데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물건의 값어치를 보고 가격을 보고 아, 이거는 3만 원어치의 값어치가 있구나. 이거는 1천 원어치의 값어치가 있구나. 이거를 이 돈을 보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으로 할수 있는 일은 필요한 물건을 살 수도 있고요. 그다음 그 물건의 값어치를 알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돈이 없던 시절도 있었어요. 어머나 세상에, 돈이 없었다고요? 돈이 없을 때는 그러면은 물건은 어떻게 사고 그것의 값어치는 어떻게 할수 있었나요? 그리고 돈은 처음 생겨난 후부터 그 형태, 모양이 계속 조금씩 변화해 왔어요. 아니, 처음부터 우리가 사용하던 그 돈의 모양이 아니었다고요? 어떻게 된 걸까요? 그렇다면 돈이 없던 시절에는 필요한 물건을 어떻게 얻었을까요? 그 시절에는 필요한 물건을 직접 구해야 했어요.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직접 물고기를 잡고, 산에 사는 사람들은 직접 산짐승을 잡았어요. 내가 먹으려고 한 거, 내가 필요한 것들 다 직접 구하러 다녔어요. 그런데 산에 사는 사람들이 물고기를 먹고 싶을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산에서는 이제 산짐승을 탁 잡았어요. 근데, 아, 물고기 먹고 싶은데 우리는 바다에 살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물고기를 가진 사람을 찾아가요. 그리고 그 사람이 원하는 물건과 물고기를 바꾸어 왔어요. 내가 잡은 산짐승 줄 테니까 너 물고기 주라. 그러면 나는 생선 구워 먹고 너는 고기 구워 먹고 서로 줬잖아. 이렇게 물건을 바꾼 거예요. 이렇게 물건과 물건을 직접 맞바꾸는 일을 물물교환이라고 해요. 자, 맞바꾼다라는 것은요, 어떤 것을 다른 것과 서로 바꾸는 것, 서로 바꾸는 거를 우리가 맞바꾼다라고 해요. 물고기랑 산짐승을 맞바꾼다. 이거를 물물교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사람들이 다 내가 필요한 물건을 직접 구했어요. 뭐 사냥도 하고 이렇게 과일도 채집하고 했는데 나중에는 내가 없는 물건을 다른 사람들이랑 바꾸기 시작을 했죠. 그게 물물교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물교환은 어려운 점이 많았어요. 생각만 해도 어떤 어려운 점이 있을지 생각이 떠오른가요? 아, 야, 이거 나랑 산짐승 물고기랑 바꾸자. 싫어. 나는 고기 구워 먹는 거 싫어. 그냥 물고기만 먹을 거야. 바꾸고 싶어도 바꿀 사람이 없을 수도 있고요. 야, 이거 산짐승은 이렇게 큰데 물고기는 몇 마리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바꿔? 서로 값어치가 다를 수도 있겠죠? 뭐 이런 어려운 점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만들어 쓰기 시작했어요. 물물교환으로 안 되니까요. 돈을 만든 거예요. 처음에는 조개나 곡식 같은 물품을 돈으로 썼어요. 자, 조개나 곡식. 곡식은 뭔가요? 쌀, 보리, 밀등 주로 주식으로 쓰이는 먹거리. 자, 주식이라는 것은요. 주요한 먹을식, 먹을거리.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먹는 것이 밥이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주식은 밥살이에요. 이렇게 주식으로 먹는 먹거리가요. 곡식이에요. 곡식. 그래서 조개나 곡식 같은 물품은 뭐예요? 일정하게 쓸만한 값어치가 있는 물건. 이 물건을 물품이라고 합니다. 조개나 곡식 같은 그런 물건을요. 돈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조개나 곡식을
우리가 돈으로 사용했던 이유가 뭘까요? 조개나 곡식 등은 구하기 어렵지만 가지고 다니기 편하고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것이었어요. 아니, 선생님, 이 조개랑 곡식 어떻게 갖고 다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당시에 가지고 다니는 걸 생각을 해보면 뭐 사과를 가지고 다닌다, 아니면 뭐 귤을 가지고 다닌다, 어때요? 곡식이나 조개에 비해서 다 짓눌려져서 물이 나오고 썩어버릴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비해서는요, 훨씬 더 갖고 다니기 편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오랫동안 보관할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도 깨지거나 썩어서 못 쓰게 되는 일이 생겼어요. 다른 거에 비하면 그래도 갖고 다니기 편하고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편이었지만 이것들도 조개껍질도 깨지고요. 곡식도 나중에 못 쓰게 되거나 썩거나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동전처럼 쇠붙이로 된 돈을 만들었어요. 이후 동전보다 가볍고 쓰기 편리하도록 종이로 만든 지폐도 등장했지요. 이렇게 돈은 점점 사용하기 편리하게 형태가 변화해 왔어요. 자, 돈의 형태 처음엔 어땠어요? 직접 사람들이 다 물건을 구하러 다녔어요. 그러다가 서로 바꿨죠. 우리 바꾸자, 맞바꾸자, 물물 교환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려운 점이 생기니까 곡식이나 조개를 사용해서 이거를 돈처럼 사용을 했어요. 야, 나 곡식 이만큼 줄 테니까 산짐승 그럼 주라. 이거 조개껍질 이만큼 줄 테니까 나 물고기 좀 주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곡식이나 조개도 썩기도 하고 오랫동안 보관하기도 힘들고 가지고 다니기도 힘드니까 돈이 나왔는데 처음에는 쇠붙이로 만들어진 이 돈이 나왔고 나중에는 종이로 만들어진 지폐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최근에는요, 우리 어때요? 카드도 등장하고 계속해서 이 형태가 바뀌고 있죠. 자, 그럼 문제 풀어볼게요. 첫 소리를 보고 주어진 뜻에 알맞은 낱말을 쓰세요. 라고 했습니다. 어떤 것을 다른 것과 서로 바꾸다. 뭐예요? 맞바꾸다입니다. 맞, 바, 꾸, 다. 맞바꾸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내가 갖고 있는 장난감이랑 니 거랑 우리 맞바꾸자. 저기요, 제 자리랑요, 좀 맞바꿔줄 수 있으실까요? 이렇게 맞바꾸다를 쓸 수가 있겠죠? 쌀, 보리, 밀등 주로 주식으로 쓰이는 먹거리는 곡식이라고 하지요. 자, 저 들판에 이 곡식이 잘 자라고 있네. 하고 곡식이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입니다. 다음 문장에 알맞은 낱말을 골라 동그라미 표를 하세요. 마니는 영국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 자, 역할, 뭐예요? 자, 역할, 역할, 이거 틀리는 친구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역할이라고 해야 되겠죠? 자, 할아버지께서 만 원짜리 지폐, 지폐, 뭘까요? 이것도 지폐 헷갈리면 안 돼요. 이렇게 씁니다. 지폐 한 장을 꺼내 주셨다. 이렇게 써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교재 25쪽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이 글의 중심 내용에 맞게 빈칸에 알맞은 말을 글에서 찾아 각각 써 넣으세요. 돈이 없던 시절에 무슨 무슨 교환과 돈의 뭐뭐가 변화해온 가정. 돈이 없던 시절은 어땠어요? 그쵸. 물물 교환을 했고요. 그 다음에 돈이 생기고 나서는요, 조개랑 곡식에서부터 동전, 지폐까지 그 형태가 바뀌었습니다. 형태가 변화해온 과정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번입니다. 이 글에 소개된 조개나 곡식 같은 물품의 특징이 아닌 것에 X표 하세요. 자, 조개나 곡식 같은 물품의 특징이 아닌 거를 찾는 것입니다. 구하기 어렵다. 조개나 곡식 구하기 어려우니까 어때요? 이게 돈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저거 꼭 필요한데 구하기는 어려워. 그러니까 나 이거 가질게. 구하기 너무 쉬워요. 돌멩이 같은 것들. 그러면은 네가 안 줘도 나 저기서 다 구해서 쓸수 있거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하기 어려워요. 못 쓰게 되는 일이 없다. 못 쓰게 되는 일도 있어서 이 조개나 곡식 말고 그다음 돈의 모양이 나온 거죠.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다. 저 오랫동안 그나마 보관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못 쓰게 되는 일이 없는 건 아니다. 못 쓰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 3번입니다. 돈의 중요한 역할은 무엇인지 빈칸에 알맞은 낱말을 보기에서 골라 써 넣으세요. 종류, 값어치, 무게, 이게 있네요. 돈은 물건 살 때만 쓸모가 있을까?
돈이 있으면 물건에 무엇을 알수 있어? 자, 우리 돈의 역할 두 가지가 나와 있었습니다. 물건을 살 수도 있었고요. 그 물건의 값어치도 알수 있었어요. 이거는 비싸니까 값어치가 굉장히 높은 거네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돈이 있으면 물건의 종류를 알수 있다, 물건의 값어치를 알수 있다, 물건의 무게를 알수 있다. 이거 비싼 거니까 무거운 거야.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어요? 아니죠. 물건의 값어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값어치를 알수 있다라고 써볼 수 있습니다. 다음 4번입니다.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하세요. 그런데 물물교환은 어려운 점이 많았어요. 디리리리리 어려운 점이 나오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만들어 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조개나 곡식 같은 물품을 돈으로 썼어요. 이 물물교환에 어려운 점이 나올 것입니다. 바꿀 물건을 들고 다니는 일이 힘들었기 때문이에요. 필요한 물건을 직접 구하는 것이 더 편했기 때문이에요. 물물 교환의 어려운 점이에요. 그러면 그 물건을 매번 들고 다니는 게 힘들겠죠. 들고 다녔어. 나 깜빡했는데 그것도 집에 가서 가지고 와야 돼. 바꿀 물건 계속 들고 다니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돈이 나온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글의 구조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은요. 돈이 있어서 할수 있는 일이 처음에 나왔어요. 필요한 물건을 살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요, 물건의 값어치가 얼마인지 알 수가 있고요. 돈이 없던 시절에 물건을 얻는 방법은요, 서로 바꾸는 이 물물교환을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돈의 형태, 이 모양이 변화되어 왔습니다. 어떻게요? 사용하기 편리한 형태로 변해 왔어요. 처음에는 조개와 곡식을 사용을 했다가, 그 다음엔 세부치로 된 동전, 그리고 종이로 된 지폐까지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 두 번째 독해 여행을 떠나서 새로운 글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네, 교재 26쪽입니다. 같이 글 한번 읽어보기 전에 예, 글 제목 읽어볼게요. 시작! 돈에 남겨진 인물들. 우리 돈을 보면은요, 거기에 이렇게 사람들이 있어요. 인물이 있어요. 그 누구일까요? 오늘 글을 읽어보면은 누군지 알수 있습니다. 돈에는요, 여러 인물들의 모습이 담겨 있어요. 100원 동전에는 이순신, 1,000원 지폐에는 이황, 5,000원 지폐에는 이이, 만원 지폐에는 세종대왕, 5만원 지폐에는 신사임당의 초상이 있어요. 초상이 뭐예요? 사진, 그림 등에 나타난 사람의 얼굴이나 모습. 그 사람의 얼굴이나 모습이 나타난 것이 바로 초상이에요. 그러면 우리 지폐에 보면은 동전이랑 이 글, 동전이랑 지폐에 보면은 이 사람들의 초상이 있어요. 얼굴이 그려져 있죠. 이분들은 모두 우리나라를 위해 많은 일을 한 훌륭한 위인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지요. 자, 이분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훌륭한 위인들이에요. 많은 훌륭한 일들을 하셨어요. 이게 공통점이에요. 그럼 각각은 어떤 인물인지도 궁금해지네요. 100원 동전에 누구 있다고 했어요, 아까? 이순신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순신은요, 외적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지켜낸 장군이에요. 외적이 뭐예요? 외적. 띠리리띠리. 적으로서의 일본이나 일본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이 있잖아요. 근데 적으로 우리를 공격해오거나 우리를 뭐 힘들게 했을 때 그때의 일본인을 부르는 말이 외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침입해 온그 일본인을 우리는 외적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때 그 외적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지켜낸 장군이 이순신 장군입니다. 100원 동전에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 외적이 우리나라를 공격했어요. 우리나라가 불리한 상황에서도 불리가 뭐예요? 불리. 불리는요, 이롭지 아니하다. 이롭다라는 건 뭐예요?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 좋은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불리한 상황일 때, 그때 이순신은 수많은 외적을 물리쳤어요. 겨우 10여 척의 배를 이끌고 13여 척이 넘는 외적과 맞서 싸워 이기기도 했어요. 자, 척이라는 건 뭐예요? 배를 세는 단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0개, 10대. 이렇게 말안 하고 열척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10척의 배로 13척의 배를 맞서 싸워서 이겼다라는 겁니다. 이한 척에는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이렇게 세 척의 차이가 났다라는 건

많은 사람의 숫자의 차이가 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수인 신 장군이 100원짜리 동전에 들어갈 수가 있었네요. 자, 그 다음은요, 천원 지폐예요. 천원 지폐에 있는 이황, 5천원 지폐에 있는 이이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두 학자예요. 학자라는 것은요,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해가지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좋은 일들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황은요, 뛰어난 학자로서 나라를 위해 일했고, 고향에 돌아간 이후에는 많은 제자를 길러냈어요. 이는 특히 백성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려고 노력했어요. 자, 백성들은 누구예요? 나라의 근본이 되는 우리 국민들을 백성이라고 합니다. 백성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했대요. 만원 지폐에 있는 세종대왕은요,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큰 왕으로 널리 알려져 있어요. 세종대왕은 백성을 위해 한글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농사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백성들에게 알려주었어요. 우리 옛날에는요, 농사를 지어서 먹을 거리를 마련을 했죠. 농사가 잘 돼야지 이 백성들이 배불리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연구해가지고 세종대왕이 백성들한테 알려준 거예요. 백성들이 잘살수 있도록 해준 것이죠. 그러니까 이황과 이휘는 이 백성들을 위해서 이 다양하게 학문을 연구하고 했던 학자고요. 그리고 세종대왕은 백성을 사랑한 왕이었는데 한글도 만들고 이 농사를 잘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준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5만 원 지폐에 있는 신사임당은 누구인가? 신사임당은요, 뛰어난 예술가였어요. 5천 원 지폐에 있는 이이의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이이의 어머니가 신사임당이네요. 신사임당은요, 훌륭한 시와 그림을 많이 남겼어요. 그러니까 예술가니까요. 시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했던 뛰어난 여성이 바로 신사임당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랑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낱말의 뜻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하세요라고 했습니다. 초상, 초상이 뭐였어요? 초상. 1번. 자연이나 지역의 아름다운 모습을 초상이라고 한다. 사진, 그림 등에 나타난 사람의 얼굴이나 모습을 초상이라고 한다. 뭐예요? 띠, 그렇죠. 2번이 답입니다. 사람의 얼굴이나 모습을 이 사진에 나타내거나 그림에 나타냈을 때 우리 초상이라고 합니다. 그럼 초상을 넣어서 문장을 만들어 볼까요? 이 할머니의 초상이 담긴 그림을 우리는 벽에 걸어 두었다.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네요. 우리 친구들도 초상을 넣어서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자, 그다음 백성입니다. 한 집안에서 먼저 태어나 살다가 돌아가신 어른. 나라의 근본이 되는 국민 무엇인가요? 띠, 그렇죠.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 되는 국민을 우리가 백성이라고 합니다. 세종대왕은요, 백성을 위해 한글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2번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첫 소리를 보고 주어진 뜻에 알맞은 낱말을 쓰세요. 적으로서의 일본이나 일본인. 그러니까 일본인데 적으로서의 일본인을 외적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외의 적. 자, 그다음 이롭지 아니함. 이롭다라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지 않은 상황. 그런 거를 우리는 불리라고 한다고 했죠. 불리. 자, 그럼 불리를 넣어서 우리 문장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 게임은 내가 불리해. 이런 말 우리 친구들 쓰죠. 이거는 나한테 좋은 상황이 아니야. 지금 이롭지 않아. 좋지 않아. 이게 불리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외적을 넣어서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외적이 우리나라에 침입해 배가 활활 불에 타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런 식으로 또 문장을 만들어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교재 27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이제 마지막 쪽이에요. 그렇죠. 우리 조금만 힘내요. 이거 하고 마무리 학습까지만 좀만 하면은 이제 끝납니다. 우리 친구들의 독해력이 쑥쑥쑥 올라가고 있어요. 선생님이 응원할 테니까 다시 집중합니다. 1번. 빈칸에 알맞은 말을 글에서 찾아 써넣으세요.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 어디에 남겨진 인물들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자, 우리나라 돈에 남겨진 이 인물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자, 2번입니다. 우리나라 돈에 남겨진 인물들의 공통점을 찾아 동그라미 표를 하세요. 각각

이 인물들이 어떤 일들을 했는지 나와 있었는데요. 이 공통점이 있었어요. 힘겨운 어린 시절을 보냈다. 어린 시절 안 나와 있었어요. 셀수 없이 많은 돈을 벌었다. 이런 내용도 없었어요. 우리나라를 위해 많은 일을 했던 훌륭한 인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나라 돈에 남겨졌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 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그림 속 친구에게 해줄 말을 글에서 찾아 빈칸에 알맞게 각각 써 넣으세요. 이 할아버지는 누구지? 라고 하고 있네요. 100원짜리예요. 이 100원짜리에 있는 인물 누구였어요? 그렇죠. 이 왜적을 물리친 장군, 이순신 장군이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이순신이야. 수많은 왜적을 물리치셨어. 이렇게 알려지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이 글을 통해 알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신사임당과 이의 관계. 자, 신사임당과 이의 관계는 뭐였어요? 신사임당이 어머니였고요. 이의가 아들이었습니다. 이 관계 알수 있어요. 천원지폐에 그려진 인물의 이름. 천원지폐에 그려진 이름 알수 있죠. 이순신이 맞서 싸운 상대. 그렇죠. 왜적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이 백성들을 위해 한 일. 저 한글도 만들고 이 농사를 잘 짓는 방법도 알려주었습니다. 이이가 태어나고 살았던 장소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답은요, 5번이에요. 선생님, 저는요, 이이가 태어나고 살았던 장소를 알아요. 그 전에 저도 가족들끼리 여행 가면서 가봤어요. 이거 맞아요. 라고 하면 안 돼요. 이거는요, 이 글을 통해서 알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 알고 모르고는 상관없고요. 위에 글에서 나왔냐, 안 나왔냐, 이것만 보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우리 글의 구조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에 남겨진 인물들인데요. 동전과 지폐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게요. 동전 100원짜리에는 누구 있었어요? 그렇죠. 이순신 있었습니다. 1000원짜리 지폐에는요. 그렇죠. 이황 있었죠. 자, 그리고요. 5000원짜리에 이 있었고요. 10000원짜리에 세종대왕, 신사임당이 있었던 지폐는 5만 원짜리였습니다. 5만 원. 우리 친구들 오늘 집에요. 한번 동전이나 지폐 있는지 찾아보고요. 거기에 어떤 인물들이 그려져 있는지 직접 찾아보면 더 머릿속에 잘 남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선생님이랑 오늘 공부했던 내용들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글은요, 돈에 관련된 글이었습니다. 돈이 있어서 할수 있는 일은요, 필요한 물건을 살수 있고요, 물건의 값어치를 알수 있습니다. 돈이 없던 시절에 물건을 얻는 방법은요, 물건을 서로 맞바꾸는 물물교환이었고요. 돈의 형태는요, 계속해서 변화되어 왔는데요. 사용하기 편리한 형태로 점점 변화가 되어 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요, 조개, 그리고 어떤 것들이요, 곡식, 이런 것들이 돈이 되었다가, 나중에는 동전을 쓰고, 그리고 지폐까지 쓰게 되었죠. 자, 그 다음에는 돈에 남겨진 인물들에 대한 글을 읽어보았어요. 동전에 100원짜리에는요, 이순신이 있고요. 지폐에 1000원짜리에는 이황, 5000원에는 이이, 10000원에는 세종대왕, 50000원에는 신사임당이 있었습니다. 자, 선생님이랑 월화수목금 이렇게 5번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쭈쭈쭈. 이한 주에 마무리 학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배운 내용을 떠올려 서로 관련이 있는 말이 연결되도록 사다리 타기를 해보세요. 그랬어요. 사다리 타기 우리 친구들 할수 있나요? 내려오다가 길이 보이면은 바로 꺾어야 됩니다. 다시 올라갈 순 없고요. 무조건 내려가야 돼요. 우리 수영장에서 유의해야 할점 관련된 글 읽어보았어요. 그죠? 한번 수영장 가보도록 할게요. 띠디디디 띠띠디디디디 띠띠띠띠띠 왔습니다. 수영장에서 들어가기 전에, 수영장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었죠? 수영복, 수영모, 구명조끼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영장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 운동도 해야 되고, 수영장에 들어가서 어떤 것들을 유의해야 되는지 함께 글을 읽어보았었어요. 자, 그럼 두 번째 쓰레기. 쓰레기는 어떤 낱말을 만나게 될까요? 가보도록 할게요. 띠디디디디 띠띠디디디 띠띠디디디 띠. 어때요? 분리배출 만났습니다. 쓰레기를 분리배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분리배출하는 방법으로 종이 코팅된 거는 따로 버려라.

0: 그리고 종이팩은 또 따로 모아라. 유리병이나 페트병 안에 있는 내용물 다 비우고 나서 버려라. 이런 내용들 기억나죠? 자, 그 다음 신문입니다. 신문 가보도록 할게요. 디디디디디디 띠, 맞나요? 네, 신문 6화 원칙. 신문은요, 새로운 소식을 알리는 글이에요. 기자가 기사를 쓰는데요. 우리가 이 기사를 읽을 때 제목부터 먼저 읽고요. 그 내용을 읽을 때는 6화 원칙을 생각하면서 읽어보자 라고 했습니다. 6화 원칙은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였죠? 좋습니다. 그럼 진달래꽃 가보도록 할게요. 진달래꽃. 띠디디디디 띠. 띠디디디디디디 맞나요? 진달래꽃은요, 잠꽃으로 왔네요. 진달래꽃과 철쭉꽃의 공통점과 차이점 생각해봤죠? 이 진달래꽃이 왜 참꽃이었어요? 그래요, 먹을 수 있어서요. 별명이 참꽃이었어요. 그럼 철쭉꽃의 별명은요? 그래요, 개꽃이었어요. 독이 있으니까 먹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럼 그다음 만원지폐 가보도록 할게요. 디디디디디 띠띠띠띠. 자, 만원 지폐 세종대왕 맞나요? 그렇죠. 세종대왕이 백성들을 위해서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자, 그럼 사슴벌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띠띠띠띠띠띠띠띠띠. 오, 맞아요. 사슴벌레는 큰 턱을 갖고 있습니다. 이큰 턱은요, 수컷과 암컷 모두 다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크기가 좀 달랐죠. 그래서 우리가 사슴벌레와 장수풍뎅이에 대해서 알아보았었죠. 생각나나요? 선생님이랑 이렇게 배운 내용을 떠올려 보니까 한주 동안 공부했던 내용이 쫙 스쳐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아주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다 보니까 독해력이 올라가고 있어요. 선생님, 저잘 모르겠는데요. 아, 선생님은 다 보입니다. 이제 다른 새로운 글을 만났을 때요, 읽을 수 있는 그 힘이 훨씬 더 길러져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4주 중에서요, 한주 왔어요. 이제 3주 남았습니다. 다음 강부터는요, 또 새로운 이 주로, 새로운 마음으로 선생님과 함께 또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아, 좋다고요? 그래요. 우리 다음 시간에 씩씩하고 신나는 마음으로 또 건강하게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
1: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Thank you.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6: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바다가 내어주는 귀한 봄의 맛. 바지락을 캐기 위해 80여 가구의 동네 주민들이 총출동했습니다. 반나절 동안 이어지는 갯벌 위에서의 고된 사투.
1: 종일 바지락 캐는 게 보통 노하다가 아니에요. 허리를 구부리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이 드네요.
2: 잘못 찍고 가면 힘이 더 들고, 잘 찍고 가면 힘이 안 들고.
0: 바닷물이 빠지는 시간은 하루 딱 4시간. 힘들다고 여유를 부릴 수 없습니다.

0: 오다. 아이고 모르겠어요. 너무 힘들어. 이렇게 바다 갔다가 꼴딱 거기겠죠.
1: 한편 갯벌 속 깊숙이 숨어든 또 다른 봄의 맛을 찾는데 깊은 펄 속에 숨은 봄의 별미와 힘겨운 싸움을 벌입니다. 진흙 속에서 오로지 손의 감각만으로 잡아야 하는 녀석. 그 주인공은 바로 제철 맞은 세발 낙지입니다. 지금이 영양과 맛이 가장 좋을 때.
2: 굴구만 잡으려고 이게 버리는.
1: 한편 산에도 귀한 봄의 맛이 찾아왔습니다. 비탈진 산, 고된 작업도 있게 해주는 최고의 나물 보살.
2: 똑똑똑 소리 나잖아요. 여기 이게 마음이 잔해져요.
1: 하루 평균 200kg의 고사리를 채취하고 데치는 작업은 만만한 일이 아닌데요.
3: 왜 안 뜨겁겠어요? 참아야지.
1: 봄의 귀한 맛을 사수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들을 따라가 봅니다. 수많은 섬과 바다가 어우러져 넓은 갯벌을 자랑하는 신안. 이맘때 꼭 맛봐야 할 귀한 손님이 있다는군요.
4: 안녕하세요. 하이드에서 낚시 40년 잡고 있는 김승배입니다.
5: 여기서 배 타고 한 5분 가고, 네. 작업은 한 4시간 하고. 뻘이 좋으니까 발이 훨씬 길어, 다른 데 낚시보다.
4: 모래투덱에서 한 것은 낚시 발이 작고 빨갛고, 여기는 갯벌이라 길고 부드럽다 이렇게.
1: 하루 중 바닷물이 빠지는 시간은 고작 3-4시간. 조업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서둘러야만 합니다. 오늘 낙지잡이에 동행할 지인이 도착했네요. 곧바로 항구에서 배로 약 5분가량 떨어진 갯벌로 출발합니다. 오랜 경험으로 낙지가 많이 있을 만한 위치를 찾아 나서는데요.
6: 아버님 오늘 몇 마리나 잡으실 거예요?
5: 15마리.
7: 16마리 잡았거든요.
1: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낙지는 고운 펄 속에서 숨어 사는데요. 먼저 배가 움직이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해줍니다. 곧바로 낙지를 담을 등짐 바구니부터 챙기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의 필수품.
5: 가래라고 낙지 파로 파는 거예요.
1: 이제 본격적으로 펄에 들어가 조업을 시작하라 싶었는데 또다시 한참을 이동해야 한다는군요.
6: 어디까지 가야 돼?
5: 쭉 가야 돼. 네.
1: 낙지가 많이 서식하는 곳을 찾아 한참을 수색하며 갯벌을 걷습니다. 그냥 걷는 것만으로도 힘든 갯벌. 뜨거운 햇빛까지 설상가상입니다. 낙지를 찾아가는 고된 여정. 잡기도 전에 힘이 다 빠질 것 같은데요. 바로 그때 뭔가를 감지한 승대씨. 순식간에 손바닥만한 낙지 포획. 오호 정말 신기하네요. 이 허허벌판 펄에서 어떻게 숨어있는 낙지를 찾아내는 걸까요?
6: 손만 넣다 하면 한 번씩 나오는데요. 아버님 근데 어떤 걸 보고 이거 찾는 거예요?
5: 낙지 구멍이 숨 쉬는 거하고 구멍하고 있어. 두 개 있는 거 보고. 똥글똥 맨질맨질 하잖아.
6: 네.
5: 얘가 풀하고.
1: 잘 보이시나요? 오래된 경력자만 알아볼 수 있는 미세한 낙지 구멍. 하하, 일반인은 도저히 판별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5: 여름 날 뜨거울 때는 깊이 들어가고 겨울에 추울 때도 깊이 들어가고 지금 제일 얕게 들 때예요. 봄, 가을이.
1: 봄이 되면 낙지가 산란을 준비하며 활동이 왕성해지기 때문인데요.
6: 어머님, 이거 낙지구멍 아니에요?
5: 개구멍이에요?
6: 개구멍. 저 낙지구멍 같은데.
5: 아까 숨쉬는 구멍하고 숨쉬는 데하고 있었잖아.
6: 예.
5: 거기다 찾으면 금방 구멍이다. 구멍이, 낙지 구멍이. 이게 덩그레. 이런 구멍이 막 귀 들어가서 들라는 태도 나잖아.
1: 마치 기계로 뚫어놓은 듯 표면이 깔끔한 것이 특징이랍니다. 낙지를 찾기 위해 계속되는 펄 위에서의 수색.

0: 오랜 시름 끝에 모습을 드러낸 낙지.
1: 이것이 바로 낙지.
0: 이맘때 가장 맛있는 세발 낙지.
1: 발이 훨씬 길잖아요.
2: 이게 왜 세발 낙지예요?
1: 적으니까 팔을 길 뒤 낙지가 네. 적잖아. 한 입에 들어간다 이게 한 입에.
0: 세발 낙지는 일반 낙지보다 부드러우면서도 쫄깃해 인기가 좋은데요. 수질 변화에 민감한 낙지는 깨끗한 바다에서만 살아남을 수 있답니다. 그만큼 귀한 대접을 받는 낙지. 헐석을 휘저으며 낙지를 찾아내는 작업자. 그런데 낙지가 사는 구멍은 눈으로 찾을 수 있다지만 대체 맨손으로 어떻게 헐석의 낙지를 잡는 걸까요?
1: 감각이, 손 감각이 네. 글로 찾아 들어가지.
2: 거기 뭐가 있는데요?
1: 아니, 손 감각으로 하면 조금 희한한 기가 있어.
0: 오로지 손끝으로 전해지는 미묘한 온도 변화에 집중. 재빠르게 도망가는 낙지의 길을 잘 감지해 빠르게 낚아채야 하는데요. 쉬워 보이지만 온 힘을 팔에 모아야 하는 힘든 작업.
3: 크다, 진짜 크다.
0: 힘겨운 사투 끝에 낙지가 줄줄이 등장합니다.
1: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방학하면 이 낙지자 아버지는 배워갖고 낙지 잡아갖고 놀아갖고 용돈 쓰고 그랬지, 방학하면. 그때는 너무 도시락 사갖고 다니는 식당에서 중국집 가서 짬뽕 짜장 입고 다녔어. 저기 먹었어.
0: 어려운 시절에도 주머니를 넉넉하게 채워주었던 고마운 낙지랍니다. 2시간 가까이 이어진 작업에 가장 힘든 건 제작진.
2: 아, 발이 안 돼요. 못 가겠어요. 어떻게 나가야 돼요?
0: 가까스로 헐 속에서 빠져나온 극한 PD. 낙지 잡는 것보다도 힘든 직업이네요. 우리 PD 체력 좀 키워야겠습니다.
1: 낙지 잡는 것이 보통 힘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낙지 잡고 가서 작업하고 가서 한 두 시간 잠을 자야 돼.
2: 이렇게 하루에 갯벌을 얼마나 돌아다니는 거예요?
1: 4시간.
2: 4시간이요?
0: 지칠 줄 모르고 계속되는 낙지 조업. 걷기조차 힘든 갯벌 위를 꿋꿋이 헤쳐나갑니다. 바닷물이 들어올 시간이 가까워지자 승대 씨의 마음은 더 조급해지는데요. 하지만 체력은 이미 바닥. 잠시나마 숨을 돌려봅니다.
1: 여기 농사하면 낙지 잡으면 그래도 하루에 한 20, 30만 원 번다 하고 자기들 다 키우고 여기서 낙지 잡아서 다 키우고 자기들 다 키우고 농사지갖고는 자기들 대학교 보내기 힘들거든. 서울 같은 데서.
0: 허리, 발목을 붙잡는 갯벌. 체력 소모가 두세 배는 크기 때문에 안 아픈 곳이 없습니다.
1: 이라 빠져다니까 오래 못 견뎌. 다 낙지 잡으면 거의 다 다리 막 아프니까 막 진통제로 살지.
0: 달콤한 휴식도 잠깐.
2: 또 시작하시는 거예요?
1: 네, 시작. 또.
0: 물이 들어오기까지 한 시간도 안 남은 시간.
1: 힘디.
0: 한 마리라도 더 잡기 위해 마지막까지 낙지 구멍에 집중해 보는데요. 승대 씨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
1: 그럼 낙지 나가보세요.
0: 힘겨운 노력과는 달리 연이은 실패.
1: 이거 안 살아. 나가보세요.
2: 나갔어요?
1: 쿵쿵 소리 나냐. 소리 안 딱딱했는데 소리 쿵쿵 낙지 없단 소리. 구멍이 딱 맥혀있으면 빡빡하니 하는데.
0: 헐속 깊은 곳으로 도망간 낙지를 찾아내기 위해 가래질까지 동원하는데요. 장시간 작업한 끝에 지칠 대로 지친 몸. 게다가 낙지도 자취를 감췄습니다.
1: 안 돼. 안 돼, 안 돼. 손이 안 닿으려. 생각이 들었는데. 손이 안 닿으려. 잡으면 이제 조금 마치 힘든지 모르는데. 못 잡아낼 때는 더 힘들지. 잡아내면 힘든지 모른지.
0: 승대 씨의 속도 모른 채 점점 바닷물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마음은 급하지만 바닥난 체력 때문에 펄 위를 제대로 걷기조차 힘든데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승대 씨. 드디어 그토록 찾던 낙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1: 에이, 그 꿀 한 마리 잡으려고 이게 오래 걸려.

0: 살아가기가 힘드니까.
1: 하루 평균 10마리 이상이면 수확이 괜찮은 편인데요. 오늘 잡은 낙지는 20마리가량. 귀한 몸값으로 대접받는 만큼 하루 일당은 거뜬히 챙길 수 있을 것 같네요.
2: 물 들어와보면 또 배 몰라 못 가보잖아요. 물 싸게 싸게 들어와보니까. 아, 그 위험하지.
1: 바다 일은 욕심을 냈다간 한순간에 위험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항상 조심해야 하는데요. 작업 후 온몸에 묻은 진흙을 씻어내는 것도 일입니다.
0: 기분이 좋지. 이제 육아 끝났을 때.
3: 아, 이제 끝났어요? 응. 이제 집에 가면 뭐 하세요?
0: 쉬고 또 일해야지. 농사 지어야지.
1: 낙지 잡이로 바닥난 체력. 다시 낙지로 보충해 줄 시간. 싱싱하고 쫄깃쫄깃한 세발 낙지. 갓 잡은 세발 낙지는 이렇게 통째로 먹어야 제맛이라네요. 이 순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바다 위의 보양식입니다.
0: 배가 불러, 배가. 피곤한데 배 한다고 보면 피가 싹 불러버려.
2: 공기 좋으니까 마음이 좀 편해. 힘들어, 힘들어도 잡생각이 안 들어요.
1: 이 맛에 또 바다에 나온답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먹거리 골목에는 봄낙지를 찾아온 사람들로 북적이는데요. 제철 낙지를 맛보기 위해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루는 한 가게. 각양각색의 낙지 요리로 봄철 몸보신 중이랍니다. 낙지를 통째로 넣어 끓이는 연포탕은 시원한 국물이 일품인데요. 이야, 정말 맛있겠네요. 제철 맞은 귀한 낙지 맛이 어떤가요?
4: 이 맛이요? 넣었다 내놔도 이거 진짜 맛있어요. 그럼 부들부들하고.
1: 하루에만 저도 꼭 먹으러 한번 가봐야겠네요.
5: 갯벌에는 뭐 여러 가지 미네랄도 있고 타우린, 단백질 그런 게 많아요. 체력 회복에 좋고 고단백 저지방이어서 많이 먹어 살찌지 않고.
1: 밀려오는 손님들 덕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주방. 가장 인기 있는 메뉴는 잘게 다진 낙지를 넣어 만드는 비빔밥.
6: 밥하고 어우러져야 돼요. 낙지 너무 커버리면 낙지만 맴돌잖아요. 밥하고 어우러지게 크게 맞춰서 좀 잘라주는 거예요.
1: 각종 채소와 양념에 잘게 다진 낙지를 넣고 쓱쓱 비벼주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낙지 돌솥 비빔밥이 됩니다. 매콤달콤한 양념에 다양한 채소들을 넣어 살짝 볶아내는 낙지 볶음도 인기인데요. 한편 낙지하면 이 요리가 빠질 수 없습니다. 살짝 데쳐낸 낙지의 물기를 제거해준 후 막대에 돌돌 감아서 만드는 낙지 요리의 대명사.
6: 낙지 호롱국인데요. 지금은 나무젓가락만 이용하는데 뭐 예전에는 볕집을 이용해서 했거든요.
1: 매콤달콤한 양념을 슥슥 발라가며 잘 구워내면 낙지 요리의 끝판왕 낙지 호롱구이가 완성됩니다.
7: 건배!
1: 낙지를 통째로 먹는 맛이 그야말로 일품입니다.
7: 여러분 이렇게 100개 갖고 여러분 물고
1: 돌돌 돌려가며 먹는 재미까지 두 배인 낙지 호롱구이.
7: 안 떨어진 낙지.
8: 아, 맛있다. 낙지가 옛날에 들에서 솔 일시켰는데 소가 쓰러져 버렸어. 그러니까 주인이 앞에가 바다라. 낙지라만 잡아다가 배추에 땀이니까 소가 벌떡 일어나 버렸어. 그래서 낙지가 최고라고, 최고.
1: 귀한 봄낙지로 사라졌던 입맛까지 벌떡 일어나길 바라봅니다. 한편 제철 식재료로 바빠진 또 다른 곳. 새벽부터 푹 삶아낸 양지고기로 뭘 만드는 걸까요?
9: 저희 집 육개장 끓이는 그 육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 각종 재료들 중에서도 육개장의 식감을 책임지는 고사리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고사리를 넉넉하게 넣고 사골 육수와 양념을 더해 푹 끓여줍니다.

0: 시원한 맛과 도사리가 어우러졌을 때 제대로 된 참된 육개장 맛을 낼 수 있지 않나.
1: 육개장에 있어서 도사리는 맛을 좌지우지하는 핵심인데요. 오랜 정성 끝에 드디어 육개장이 완성됐습니다. 깊게 어우러진 맛은 한 끼를 든든하게 채우기에 손색이 없는데요.
2: 육개장 나왔습니다.
1: 육개장과 칼국수의 조합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칼칼한 국물과 쫄깃한 면발의 식감은 환상의 궁합을 자랑하는데요.
3: 파의 시원한 맛하고 고사리의 쫄깃한 맛이 같이 어우러져서 너무 맛있는 것 같습니다. 육개장.
4: 고사리가 들어가서 육수 맛도 좋고 먹고 나면 속이 든든해가지고 굉장히 좋습니다.
1: 산의 소고기라고 불릴 정도로 씹는 맛과 영양이 가득한 고사리. 이른 아침부터 제철 고사리를 수확하기 위해 서둘러 산에 갈 채비를 마쳤는데요. 산을 오르기 위해 꼭 필요한 이동수단은 바로 이 모노레일.
5: 모노레일 한참 올라가야 돼. 그래 다니려면 힘들어.
1: 드넓은 산을 매번 걸어서 이동할 수 없어서 모노레일까지 설치했다는데요.
6: 2km 올라가요? 시간은 얼마 걸려요?
5: 한 20분. 고생합니다.
1: 귀한 고사리를 만날 생각에 들뜬 작업자들. 한참을 달려 드디어 고사리 밭에 도착했습니다.
5: 안녕하세요. 산주에서 고사리 농사 20년 짓고 있는 김신용이라 합니다. 요사이는 고사리 철이어서 잘 시간도 없어요. 여기에 고사리 끊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7: 이 고사리 끊을 때 연한 부분을 끊어야 돼요. 딱 끊으면 딱 맞죠? 이거 끊으면 안 끊겨요.
1: 딱딱한 부분과 연한 부위의 경계를 꺾어줘야 하는데요.
7: 이렇게 꺾어야지 삶으면 맛있어요.
6: 네. 고사리 숲이 얼마나 넓어요?
5: 우리 7, 8만 평 되는데요. 고사 네. 있는 데는 한 2만 평 정도.
1: 축구장 약 10개 넓이의 고사리 밭. 넓은 산을 걸어다니며 고사리를 찾아내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요.
5: 작년에는 3월 말부터인데 올해 날이 조금 추워서 그런지 4월 초부터 5월 중순까지요. 오늘 목표가 오전에 100km, 오후에는 저쪽 산에 저 있어요. 저도
7: 200km
5: 따야 돼.
1: 한번 자리 잡으면 점점 넓게 퍼져나가며 군락지를 형성하는 고사리. 그냥 꺾으면 되는 쉬운 일 같지만 나름의 노하우가 필요하답니다.
7: 아, 저 꺾었잖아요. 네. 저기 또 어디 있나 쳐다보고 꺾고.
1: 고사리를 채취하면서 눈으로는 또 다른 고사리를 수색하는 만능 작업.
7: 아, 좋다.
6: 어떤 게 좋아요?
7: 네? 굵어서 이렇게 굵잖아요.
1: 줄기가 통통하고 너무 길지 않은 것이 좋은 고사리인데요. 고사리는 꺾을 때 꺾는다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채취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된답니다.
5: 이거 놔두면 고사리가 안 올라와. 이걸 까줘야지 옆에서 또 올라온단 말이야. 부드럽게 먹어야 돼. 잎이 배포만 돼.
1: 고사리는 잎이 피기 시작하면 특유의 쓴맛이 강해져서 먹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상품이 될 만한 고사리를 일일이 걸어다니며 선별해서 채취하는 과정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5: 대부분 고사리는 조금 경사진 데를 식재 하든지 조성돼야지 고사리가 딱이야 좋아. 그래야 잘 비죠.
1: 습기에 취약해서 배수가 잘 되는 곳에서 자라야 썩지 않고 싱싱하게 클 수 있는데요. 고사리에게는 좋은 환경이지만 작업자들에게는 힘든 환경.
7: 더덕이 많아요. 여기 이파리가 4개 나오는 게 더덕이고 지나가면서 이게 다 닿으면 더덕 냄새가 나요.
1: 겨울을 이겨낸 자연산 산더덕도 고사리만큼 귀한 선물인데요.
7: 아, 굵다.
1: 이야, 향긋한 더덕 향이 여기까지 나는 것 같습니다.
7: 껍데기 안 빗기고 먹으면 훨씬 좋고.

0: 섞어 먹어야 되고 두드려서 양념해서 구워 먹어요.
1: 향긋한 더덕잎은 그냥 먹어도 별미 중에 별미라네요.
2: 산에서 이렇게 하나씩 먹으면 어때요?
0: 이게 보약이 산삼보약. 산삼보다 더 좋아요. 두둑이라서. 인삼보다.
1: 오랜 산행을 하다 보면 이렇게 뜻밖의 보물들을 하나씩 발견하곤 한다는데요. 잔대와 명이나물 등 종류도 다양합니다.
3: 산인데 나무 다 되고 이런 약초 이런 걸로 그래 조성됐는데 불이 났어요. 여기.
1: 2017년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동해안 지역의 산불. 상주에서는 여의도 3분의 1 면적의 산림이 타버렸습니다. 당시 강풍으로 인해 진화가 어려웠던 산불. 화마는 순식간에 소중한 터전을 앗아갔습니다.
3: 고사리가 불나는 데는 막 전부 고사리 밭이라. 고사리 대단히 많이 번져요. 예, 그래 고사리가 돈 되니까 고사리 따고 전화위복됐지.
1: 망연자실했던 시기. 새로운 희망처럼 고사리가 올라오기 시작했는데요. 이제는 약초를 대신해 효자 상품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네요.
3: 똑똑똑 소리 나잖아요. 여기 마음이 잘해져요. 고사리하고 사내가 일을 하면 잡생각이 없어요. 정신없잖아요. 이게 다른 거.
1: 어느덧 묵직해진 나물 주머니. 점점 쌓여가는 고사리의 무게에 발걸음은 점점 더 무거워지는데요. 게다가 언제 미끄러질지 모르는 위험천만한 환경.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2: 오, 괜찮으세요?
0: 미끄러기도 자빠지고 많이 해요. 그래도 괜찮아요.
1: 늘 위험이 두사리는 산속에서의 작업이라 항상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한참 후 목표한 양을 모두 수확한 작업자들. 와, 양이 엄청나 보입니다.
0: 내 무게부터 들어가는 것 같아. 저 50kg밖에 안 나가거든요.
1: 수확이 끝난 후 이제야 한숨 돌려봅니다.
0: 아, 맛있다. 시원하다. 좀.
3: 마음이 기쁘죠? 항상 좋죠. 돈 벌어주고 건강 봐주고.
1: 이제 돌아가야 할 시간. 4명의 작업자가 오전에 수확한 양은 총 200kg가량. 만족할 만한 양입니다. 한편 작업자들을 위해 점심 준비가 한창인데요. 오늘의 메뉴는 고사리를 곁들인 삼겹살 구이. 일반 삼겹살 구이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맛있다네요.
0: 고기 기름 나오는 걸로 고사리 볶아니까 맛있다고.
1: 고소하고 쫄깃한 식감이 일품인 고사리. 쌈이 따로 필요 없을 정도랍니다. 오늘 산에서 채취해온 참죽나물로 전도 만들었습니다.
4: 산이 순적이라 마트잖아요. 마트. 나가면 다 있어요.
0: 어린들이 맛있겠다.
1: 각종 약초를 넣어서 푹 삶아낸 수육도 등장. 잔칫집 버금가는 봄 요리들의 향연. 향기와 영양까지 가득한 봄의 진미들입니다.
4: 고기 먹어봐. 맛있나?
5: 아, 또 고사리 맛있겠네.
1: 입맛 없는 봄철, 군침이 절로 돕니다. 고소한 맛과 쫄깃한 식감까지 자랑하는 고사리.
4: 너무 맛있다. 맛있다.
5: 진짜 맛있어요. 고사리가 돼지기름하고 같이 합쳐져가요. 고소해요.
4: 명절이나 제사 이런 게 돼야지 고사리를 먹지. 귀한 음식은 귀한 음식인가 봐.
1: 나물 중에서도 으뜸이라는 고사리를 이렇게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건 작업자들의 특권이죠. 그날 오후, 고사리는 채취로 끝이 아닙니다. 독성을 없애기 위한 데치기 작업이 필수. 수확 후 바로 데쳐줘야 상하지 않는다는데요.
2: 오늘 얼마 삶아야 돼요?
4: 한 200kg 정도 삶을 거예요. 4시간 정도는 이걸 삶아야지 이걸 다 삶아.
1: 팔팔 끓는 물에 일정량을 넣어서 뒤집어주며 잘 데쳐줘야 하는데요. 이때 특별한 노하우가 필요하답니다.
4: 김이 푸르륵 나면은 만져보면 사람이 이해가면 이제 만져보면
0: 손으로 이렇게
4: 눌러보고 눈으로 이렇게 봐가

0: 것도 모르고 이제 말인지 봐야지 이제 몰라가면 이제 다 됐다 하고 씻겨가지고 놔둬도 이게 또 불어. 아주 여서 물컹하게 삶으면데 자국이 나지요 이런 몰랑이.
1: 손으로 눌러보며 감각으로 대칭 정도를 파악해야 하는데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같지만 숙련된 기술이 필요한 일.
2: 안 뜨거우세요?
0: 왜 안 뜨겁겠어요? 참아야지.
1: 얼마나 데치느냐에 따라 고사리의 식감이 좌지우지 된답니다.
0: 고슬고슬하게 고사리인데 이게 물고기가 퍼져놓으면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먹을 때도 좀 고슬고슬한 그런 이제 그 느낌이 있어야지 이게 고사리지.
1: 데친 고사리는 바로 건조 과정을 거치는데요. 옛 방식 그대로 자연에서 건조하는 고사리. 통풍이 안 되면 쉽게 곰팡이가 생길 수 있어 잘 널어줘야 한답니다.
3: 어머니 이제 이거 얼마만 내야 돼요?
0: 이거요 3일.
4: 3일이나?
0: 오늘 그러면 3일은 말라지 바싹 말라요.
1: 하루에도 몇 번씩 수시로 뒤집어주며 잘 마를 수 있도록 관리해줘야 하는데요. 아이들 돌보듯 잘 관찰해야 좋은 품질의 건고사리가 됩니다.
0: 이게 솎아줘야지 딱 붙으면 안 돼. 흔들어주면 바람이 술술 치고 올 잘 말라요. 이러면.
1: 수확하고 데치고 말린 과정까지 여간 정성이 들어가는 게 아닌데요. 그리고 또 하나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고사리를 일일이 골라내는데요.
0: 고사리가 적당할 때 따야 되는데 안 따고 이거 폈잖아. 이퍼리 항날 때 그런 거 이런 거는 이어놔두면 제품이 안 돼. 이 딱딱하잖아, 이봐. 막대기가, 여기 틀리지요? 이런 거는 못 써.
1: 수십 년간 옛 방식 그대로 지켜오는 일. 하루 종일 고사리와 씨름하느라 온몸이 안 아픈 곳이 없답니다.
0: 이런 대로 해가지고 집에서 뭐 먹든지 해야지. 원래 농사 짓는 사람이 좋은 거 안 먹잖아요. 항상 농사 짓는 사람은 지꺼레기 먹지.
1: 햇빛과 바람을 맞으면서 자연적으로 건조해야 고사리 맛을 잘 간직할 수 있다는군요. 3일 후 완전히 마른 고사리를 걷어들이는 날, 건 고사리는 보관이 쉬워 오래도록 그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5: 바삭바삭하게 잘 말랐어요.
3: 어떤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5: 여기 완전히 바삭바삭 이렇게 이렇게 하면 부서지잖아요. 완전히 다 말란 거지. 이렇게 하면 바삭 부서지잖아요.
1: 이렇게 잘 건조돼야만 품질 좋은 고사리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장장 3일간의 과정 끝에 포장 단계만을 남겨둔 고사리. 단연 귀할 수밖에 없습니다.
5: 산꼭대기에서 하나하나 이제 이렇게 따서 모아갖고, 삶아갖고 말려서 이제 소비자들한테 이제 판매를 하면 소비자들이 진짜 맛있게 드셔주시면 우리는 행복하죠.
1: 한편 또 다른 봄의 맛 바지락이 제철인데요. 이른 아침부터 바지락 살을 손질하느라 분주한데요. 이맘때 살이 꽉 차서 사계절 중 가장 맛이 좋은 바지락.
3: 뭘 그렇게 드세요?
6: 맛있어.
3: 아 이걸 그냥 먹어도 돼요?
6: 그럼.
1: 다양한 바지락 요리를 위해 1차 작업에 들어가는데요. 먼저 바지락 살을 끓는 물에 살짝 데쳐줍니다.
6: 적은 양의 물에 많은 양의 바지락을 삶지. 뼈다귀 구운 거 그 육수같이 맛있어.
1: 바지락은 봄철 대표 조개라 할 만큼 맛뿐만이 아닌 영양도 풍부한 식재료인데요. 국민 조개라고 불릴 만큼 요리도 다양합니다.
6: 볼이 펼 때가 최고 좋지. 지금 바지락 속에 살이 꽉 차.
1: 바지락을 삶아낸 육수로 끓여낸 바지락죽은 이맘때쯤 서해안 사람들에겐 귀한 영양식이랍니다.
6: 옛날에는 죽이라는 것은 없는 사람이 먹었잖아. 지금 보약이죠, 보약.
1: 시원하면서도 고소한 맛을 자랑하는 바지락죽. 기력이 없을 때 이 죽 한 숟가락이면 입맛이 돈다는군요.

0: 바지락 육수가 조금 얕은 맛이 아니고 깊게 그 천연 조미료 그 맛을 풍부하게 해주는 거 아니에요?
1: 고소한 맛이 많이 나고요. 예,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예, 고소하고 또 여러 가지 골고루 들어있어서요. 영양식으로 충분할 것 같아요.
2: 시원하고 깊은 맛을 선사하는 봄 바지락. 바지락 채취를 위해 이른 아침부터 온 동네가 분주합니다. 오늘 총 80여 가구의 주민들이 바지락 캐기에 나섰는데요.
3: 안녕하십니까. 저는 농협 30년 차 어빈, 어촌계장이자 어빈이네요. 오늘 첫 바지락 작업을 나가게 됩니다. 김간나 할아버지, 몇 킬로 작업을 하고?
4: 30kg?
3: 30kg? 네. 왜 그거 몇 개 부디요?
4: 아이고, 힘들어서 부드러웠어.
3: 인순 어머님은?
5: 50kg.
3: 50kg? 이따 50kg 넘으면 맛있는 칼국수 끓여줘야 돼? 오케이.
2: 이곳에선 마을 사람들이 어장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함께 채취하며 분배하는데요. 올해 첫 수확을 나가는 만큼 수확에 필요한 도구도 꼼꼼히 챙겼습니다.
5: 물찌개. 이렇게 조개를 한 양장씩 담으면은 이걸 물찌개 마냥 지고 오느라고.
2: 물이 완전히 빠지면 배가 뜰 수 없어 물이 빠지기 전 서둘러 이동을 해야 하는데요.
3: 식당이 배로 한 7분 가고요. 걸어서는 한 4, 50분 가야 돼요.
2: 어린 바지락을 바다에 뿌린 후 최소 6개월에서 1년이 지나야 바지락을 수확할 수 있습니다.
6: 얼마 물 안 받아 그래요.
3: 오늘 110.
6: 네?
3: 110.
6: 110이 뭐 좌우로 올라가야 만.
2: 바지락은 조수 간만에 차가 커 산소 공급이 원활하고 모래와 펄이 적당히 섞인 갯벌에서 주로 서식하는데요.
3: 오늘 주민들 할 땅이 아니에요. 100kg. 배를 잘못 따면 30kg도 묻어고 다 가는 거야. 그러면 이제 물량을 못 맞추면 상인한테도 혼나고 어민들한테도 쪽팔리고.
2: 드디어 바지락 서식지에 도착한 배. 이제 물이 완전히 빠질 때까지 잠시 수다 타임을 갖습니다.
4: 아프던 것도 싹 가시워 아주.
7: 아, 바다에 오면요?
4: 네, 스트레스가 싹 풀려. 이 넓고 공기만 그렇고 얼마나 좋아.
3: 오늘 80가구가 나와서 최하 4톤에서 나와야 돼요.
2: 개인이 따로 파는 것이 아닌 어촌계가 목표 양을 정해서 함께 채취하고 수익을 내는 공동어업 방식. 물이 빠지자마자 좋은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 걸음이 빨라지는데요.
8: 완전 긁글라.
4: 바닥이 소리 바닥.
8: 완전 긁글라. 많이 긁글라.
2: 바지락을 캘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만큼 최대한 빠르게 움직여야 하는데요. 배에서도 한참을 걸어나가야 바지락을 좀 더 많이 캘 수 있답니다.
7: 얼마나 걸어오시는 거예요?
4: 아유, 걸어 차에서 산에서 걸어오는 거예요.
6: 차가 없어서 걸어와, 차가 없어서.
3: 차길이 없어서 걸어와.
7: 오늘 많이 캐실 거예요?
3: 네. 아, 그냥 뭐 적당히 조금 캐야죠. 많이 캐야죠.
7: 얼마나 캐시려고?
3: 기본?
7: 기본인데.
3: 100kg.
7: 아.
2: 이제 본격적으로 바지락 캐기에 돌입. 그런데 이 넓고 넓은 갯벌에서 어떻게 바지락이 있는 곳을 알고 채취하는 걸까요?
3: 이렇게 보면, 또 보면 여기 다 이렇게 분양 보이시잖아요. 여기 다 바지락 분양입니다, 이게. 자, 내가 캘 테니까요. 바지락이 나오나 안 나오나 보자고요.
2: 숙련된 계장님의 바지락 채취 시범.
3: 네, 보이시죠? 요런 작은 사이즈는 그렇게 놔주면 다음 주 한 15일 있으면 여기 또 이만큼씩 커요. 한 1, 2cm씩. 그래서 다음 살 요런 거는 다음 주에 캐먹는 거예요. 이게 누구 거야? 야, 많이 했네. 우리 중앙을 쓴 게 바지락 크고 잘 잡는 분.
9: 에이, 말도 안 되는데.
3: 지금 몇 년 되게? 그다 몇 년 되겠어요?
9: 아이, 시끄러워.
2: 아빠가. 물이 들어오기 전 조금이라도 더 캐야 하는데요. 두 손은 기계처럼 빠르게 움직입니다. 갯벌을 긁어낸 다음 빠르게 두 손으로 모래 속에서 바지락을 골라내는

0: 있는데요.
1: 가루리만은 그 바지락이 서식하기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뻘과 모래가 적절하게 섞여 있어서 바지락이 서식하기 아주 좋아요. 그다음에 바지락이 좋아하는 염장녹소 먹을 게 풍부해가지고 지금 4월 중순인데 꽉 찼습니다. 연그릇을.
0: 저마다 바지락 캐는데 집중하는 마을 사람들. 손은 더 빠르게 움직입니다. 양손으로 바지락을 주워내는 속도가 장난이 아닌데요.
1: 무조건 손발에다가 품으면 돼요. 발바닥이 땀나다가 손바닥이 땀나다.
2: 그냥 이렇게 긁는 거예요. 그런 방법이 있다?
0: 그냥 긁어내는 것 같지만 나름의 노하우가 있다는데요. 오랜 숙련자만이 구별해낼 수 있는 바지락과 빈 껍질.
3: 가발이 돈 생기게 좋죠. 한 푼이라도 버려야지.
4: 이거 지구력이 있지 않으면 못해요. 이렇게 해야지 일할 맛 나는 거 아니겠어요?
0: 평균 20년 이상 바지락을 캐다 보니 제각각 채취에 필요한 도구들도 직접 맞춤 제작한다는군요.
2: 이거 양재에 사다 집에서 이 끈 달았고.
5: 좋지. 여기다가 조개 그려가지고 나 이거 여기 낙지 담는 거고 굴도 까고 이 통이 돈 많이 벌어지는 통이요.
0: 어느덧 갯벌과 한몸이 된 작업자. 온몸엔 진흙과 모래로 가득. 하지만 작업을 멈추지 않습니다.
6: 무릎 앞으로 힘드니 꺼져버리니까. 무릎을 끌어야지 편하죠, 좀. 이렇게 하려면 쪼그리다 하면은 너무 힘들어가지고.
2: 힘들지. 허리 아파요, 허리. 이 동네 사람도 허리 안 꼬부러진 사람 내렸어, 노인네. 허리 꼬부러져가지고.
0: 허리를 완전히 숙이고 해야 하는 작업이다 보니 안 아픈 곳이 없다는데요. 하지만 아픈 만큼 기쁨도 크답니다.
7: 아, 신을 외셔 돈 부려 좋지. 누가 돈, 이렇게 좋은 돈 안 주나, 누가? 내가 버려야지.
4: 자연이 주는 혜택인데 너무 좋아요, 나와서 이렇게 하면. 노력한 만큼 주시니까 게을르지 않게 열심히 하면 돼요.
8: 여기 이제 거의 되면 이쪽에는 사들의 거의 없다 하고 싼데로 옮겨.
0: 성실한 만큼 보상해주는 바다이기에 오늘도 최선을 다해봅니다. 어느새 바지락으로 가득 채워진 통. 이동하면서 무거운 바지락통을 챙기는 일도 쉽지만은 않습니다. 벌써 멀리서 바닷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요. 어민들의 마음이 더욱더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9: 빨리 들어오고 있어요. 빨리 오세요. 걸으세요. 빨리 달고 걸어가실 분은 걸어가시고 해야 되는데 20분 정도면 여기까지 금방 차요. 그래서 빨리 작업을 마쳐야 되는데.
10: 보통일 아니지. 어렵지. 어렵긴.
11: 덕성아!
0: 그런데 갑자기 누굴 찾으시는 건가요?
10: 내 아들 이름 불이야. 아니, 이게 다 똑같아 갖고 누가 그인지 알 수가 있어야지.
11: 뭐니까?
0: 이제 저마다 자신이 캔 바지락을 배까지 옮겨야 하는데요. 이때 또 한 번의 중요한 작업이 남아 있습니다. 바닷물에 진흙을 한번 헹궈주는 건데요.
1: 흔들어가지고 뼈로 완전히 빠지게 깔끔하게 씻어야 됩니다.
0: 깨끗하게 씻은 다음 이제 배로 옮기는 일만 남았습니다.
10: 잘못 찍고 가면 힘이 더 들고 잘 찍고 가면 힘이 안 들고.
0: 망 하나당 10kg이 넘는 무게. 이제 물지게가 제 역할을 할 때인데요.
10: 하나에 10kg씩.
0: 나와! 각자 캔 바지락의 무게를 달아서 기록합니다.
12: 9!
10: 아이고, 힘들어.
0: 몸을 가누기에도 힘들어 보이는 물지게. 하지만 이 정도 일은 예산 일이랍니다.

0: 이거 몇 킬로 나가는 거야?
1: 50킬로 조금 못 나가.
2: 못 먹을 만큼 되지. 근데 그거로 능란 넘어가, 뭐 어려서부터 이거로 살았 넘어가, 그게 무겁대요.
3: 마지막까지 힘을 내보는 작업자들.
2: 어디 간다, 어디 간다.
3: 온 힘을 다해 하지닭을 옮깁니다.
0: 네, 내리러세요, 내리러세요.
1: 아이고, 못 먹겠어요. 너무 힘들어. 좋지. 근데 이렇게 바다 갔다가 꼼짝도 못 했죠.
0: 집에 가서 꼼짝도 못 하는데 왜 또 나왔어요?
1: 또 가야 돈 버는 거.
3: 힘은 들지만 철마다 좋은 일자리가 되어주는 바다. 그래서 늘 최선을 다해 일합니다. 오늘 수확량은 목표치에 못 미치는 수준. 하지만 욕심을 낼 수 없는 바다인 다음을 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4: 생각보다 조금 캐가지고 좀 실망스러워요. 열심히 했고 많이 캔 줄 알았더니 28kg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도 뭐 주는 만큼 했으니까.
5: 78kg 했다 그냥. 어때요? 뭐 오늘서 직접 몸만 아프고 오늘 하는 것만 해도 감사하지.
3: 드디어 항구로 돌아갈 시간. 그날 캔 바지락은 싱싱한 채로 바로 도매 시장으로 옮겨지는데요.
5: 전국 사람들이 다 맛있게 끓여 먹을 수 있도록 각처로 많이 나갑니다. 아유, 마음이 좋죠. 맛있게 드신다니까 마음이 좋죠.
3: 어민들의 노력 덕분에 맛있는 바지락을 전국에서 맛볼 수 있겠네요. 한편 일을 마친 작업자들이 뒤늦은 점심 식사를 준비 중인데요. 오늘의 메뉴는 싱싱한 바지락을 넣은 바지락 칼국수.
6: 그다음 뭐 이거 한 30시간 내기 놔두면 이제 다 해금했어요.
3: 감칠맛이 그만인 바지락 칼국수는 언제 먹어도 별미인데요.
7: 바다 갔다 와서 빨리 먹는 게 관건이에요. 일단 허기져가지고.
3: 어민들에게 이만한 만찬이 또 있을까요? 시원하고 뜨끈한 국물에 하루의 피로가 사르르 녹아내립니다.
8: 자, 칼국수 왔습니다. 맛있게 좀 드세요.
9: 지금 안 먹어도 소주 여간
10: 열감지 안 돼.
9: 어떻게 먹는 거?
3: 사계절 내내 바지락이 잡히지만 봄 바지락은 유난히 살이 통통하고 단맛이 좋다는데요.
11: 아, 홍합을 흩무는다고 하잖아.
4: 시원하고, 예, 살이 탄력 있어서 쫀쫀득하고 진짜 맛있습니다.
3: 쫄깃한 면발에 통통한 바지락 한 입. 야, 정말 맛있겠습니다.
12: 아, 맛있죠. 어미야, 어미 좋고.
5: 일 끝난 후에 이걸 마시면 꿀맛이죠.
3: 오랜 세월 바지락은 마을의 생계를 책임져 왔습니다.
13: 바다는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 나와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 또 힐링의 공간, 주민들이 이렇게 또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공간이 이 바다는.

다시 야생으로 돌아왔습니다. 내가 살 곳은 야생. 동물들이 있는 이 야생. 이 겨울은 어떤 모습일까? 모든 것을 담아내겠습니다.

0: 발전지가 엄청 날카롭네요. 이렇게 찍고 이렇게 찍었네요. 이렇게 왔죠. 이렇게.
1: 뭐가 나타났는데?
0: 곰인데?

0: 신령스러운 기운이 가득해 보이는 이곳은 47마리의 야생곰이 사는 지리산입니다.
1: 할 때 저 능선을 타고 가는군요.
0: 아, 가슴이 탁 트이는 이 맑은 공기를 야생동물들은 날마다 마시면서 살고 있겠죠.
1: 그나저나 곰은 어디 있어요? 곰이요. 곰.
2: 여기 보이시는 이 공간 내에 곰이 다 활동하고 있습니다.
1: 아, 이쪽에 저쪽으로요?
2: 네, 네, 이쪽으로 보면은 곰이 다 활동하고 있는데 되게 광활하지 않습니까?
1: 광활한 여기서. 정도가 아니라 그냥 뭐 그냥 그 도 하나 정도가 있는 건데요. 아, 그 지금 곰이 어딘지는 뭐
2: 지금 현재 저희가 매일 위치 확인을 하고 있어가지고 네. 대략 어느 정도 위치에 활동하고 있는 걸 파악을 하고 있고 네. 지금 이 시기 때는 도토리라든가 밤이 많이 열릴 시기잖아요.
1: 네, 네.
2: 그때 견과류가 많은 시기가 주로 또 7, 8분 능선부에 그런
1: 능선이요.
2: 예, 자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네. 참나무류 열매가 이제 열리는 그 시기에
1: 네.
2: 저쪽에 공간에서 활동을 일부 경계체가
1: 하고 있어요.
2: 예, 활동을 하고 있고
0: 지리산에서도 사람들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깊은 골짜기.
1: 아, 이제 길이 없다.
2: 여기서 막히거든요.
1: 예, 막히네요.
0: 곰은 이런 곳에 살고 여기, 있습니다.
2: 여기서부터 국립공원 지역이거든요.
1: 저기가요?
2: 네.
1: 국립공원인데 입산을 금지시켜요?
2: 여기는 비법점 탐방로. 곰이 활동하는 구간이지만 여기는 탐방로, 정규 탐방로가 아니고 비법점 탐방로입니다. 아. 여기는 곰이 활동하는 지역이고.
1: 아, 곰이 활동하는 지역이에요? 네. 신발, 이거 지금부터는 끈 좀 제가 끈 좀 메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곰이 있는 지역이라고 하니까
0: 야생곰이 다니는 곳은 따로 길이 없습니다.
2: 여기가 조리대가 굉장히 많죠.
1: 예?
2: 이게 조리대거든요, 이게. 이건 대나무 숲에서 이게 새순을 또 먹기도 해요.
1: 곰들이 이런 것들을
2: 네.
1: 아, 먹는단 말이죠.
0: 경구문까지 나타나니 어디선가 금방 곰이 나올 것만 같습니다.
2: 여기는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곳입니다.
1: 네.
2: 그래서 저희가 단계별로 흰색, 노란색, 빨간색으로 해가지고
1: 네.
2: 흰색은 1단계, 그러니까 초입부 쪽에 들어가지 마시오라는 문구고 노란색은 이제 어느 정도 들어온 지점에서 위험하다.
1: 위험하다는 네. 느낌이잖아요. 곰과 마주칠 수 있으니 지정된 탐방로를 이용하십시오. 이렇게 했단 말이죠.
2: 그렇죠.
0: 산에서 곰이 즐겨 다니는 길목은 따로 있었습니다.
2: 참나무류 군락이거든요.
1: 예.
2: 참나무류 군락이 있는 이제 참나무류 열매 도토리라고 하죠. 도토리를 지금 이 시기 때 주로 먹습니다. 아까 전에 여기 경사가 졌지 않습니까?
1: 예.
2: 경사가 지고 여기가 약간 평평한 지대죠.
1: 그러니까 이 정도에.
2: 날등이라고 하는데
1: 네.
2: 경사가 진 데서 평평한 지역, 요 지점에 평평한 지역, 날등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주로 이제 야생동물이 곰들 같은 게 많이 쉬기도 하고
1: 자.
2: 머물기도 하는 또 이동을 하는 공간이 네. 될 수도 있어요.
1: 그러면 저쯤에다가 센서캠 저기나 요 정도의 센서캠을
2: 네 그렇게 하시죠.
1: 여기 저게 낫겠네요. 그죠?
0: 정말 이곳에 곰이 사는지 한번 알겠습니다. 살펴보려고 합니다.
1: 제가 보세요. 제가 곰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곰이에요.
2: 네.
1: 어떻게
2: 네 찍혀요.
1: 찍혀요?
2: 예.
1: 이렇게 있다가
2: 잘 나올 것 같아요. 호기심이
1: 있어서 이게 뭔가 싶어서 예. 이렇게.
2: 예.
1: 제가 볼 땐 여기는 100% 곰이 나옵니다. 아, 지금 왜 웃으시는 거예요?
2: 저희가 설치를 해보니까
1: 예.
2: 1대 중에 한 대 찍히면은 성공한.
1: 아, 그래요?
0: 산속으로 들어갈수록 길은 더 험해지는데 설상가상 경고 수위도 높아졌습니다.
2: 노란색을 보셨고 빨간색이
1: 지금 빨간색이요. 지금은 네. 지금 굉장히 위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2: 위험하도 네. 최고 단계거든요.
1: 네.
2: 여기서 더 이상 가지 마시고 더 물러나라 마지막 이제 경고 멘트를 저희가 이제 메시지 주는 곳입니다.
1: 네.

0: 곰은 구경도 못했는데 어느새 산속은 해가 지기 시작합니다.
1: 우리 단풍이 지긴 하지만 나뭇가지가 무성하게 지금 우거졌잖아요. 네. 그때는 또 야생동물 관찰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좀 나뭇잎이 떨어지는 시기에 한번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게 어떨까 싶은데.
0: 다음에 지금 일찍 와가지고 네. 한번 도전해보죠 한번.
1: 네.
0: 알겠습니다. 결국 이날은 곰의 흔적조차 찾지 못한 채 발길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지리산에 살고 있는 곰은 가슴에 하얀 반달 무늬가 새겨져 있는 반달 가슴곰입니다. 몸무게 100kg이 넘는 거구지만 곰 중에선 몸집이 작은 편입니다. 원래 지리산에 살던 야생곰이 마지막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난 2002년. 멸종위기를 막기 위해 북한과 러시아에 사는 곰을 들여오면서 지리산 곰 복원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초창기엔 곰을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방사에 주력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에 익숙한 곰은 야생에 적응하지 못한 채 사람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등산객이 주는 과자를 받아먹던 곰은 결국 야생 적응에 실패했습니다. 빨리 와. 곰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민가 쪽으로 내려오면서 올무에 걸리는 사고도 자주 일어났습니다. 올무에 걸려 발이 잘리면 야생에서 생존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
1: 요 영상 같은 경우는 18번, RF 18번이 야생에서 올무에 걸렸었어요.
0: 야, 아, 그 참.
1: 네, 올무에 걸려가지고 저희가 이제 모니터링 하는 과정에서 올무에 걸린 채 이제 활동하는 걸 저희가 발견을 했고.
0: 살을 파고든 올무는 절단기로도 쉽게 잘리지 않은 올감이었습니다. 인간이 놓은 덫에 걸리지 않고 자연에서 잘 살아가려면 사람들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야생성을 그대로 간직하고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대수술 끝에 다시 살아난 이 녀석은 다행히 야생으로 돌아가는 데 성공했습니다.
1: 사실 지리산에서는 곰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우산종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쓰는데 곰이 정점에서 우산과 같은 큰 보호막이 역할을 돼가지고 그 밑에서 다른 하부 생명체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고
0: 우산 효과 잘 살아갈 수 있고 우산 효과처럼요. 한 달 후 가을이 깊어가는 지리산을 다시 찾았습니다. 지리산에 그 곰이 살고 있잖아요. 야생곰을 만나기 위해 이번에는 첨단 과학이 동원됐습니다. 아, 이 곰이 그 이렇게 뭐 살고 있다는 걸 지금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1: 주파수, 고유 주파수가 있기 때문에 네. 세팅된 수신기 안에서 이제 주파수 다른 걸 이제 딱딱딱딱딱 이제 메모리 된 걸로 체크를 하거든요.
0: 네.
1: 그럼 다 있죠. 틀리죠. 주파수가 다 틀리기 때문에.
0: 아, 지금 여기, 여기 지금 다, 여기서도 지금 확인할 수가 있어요?
2: 네, 지금 위치 추적하고 있고요.
0: 네.
2: 그 이 상부 쪽으로 확인해 봤는데, 현재는 그 신호가 안 나오고 있고.
0: 네.
2: 아마 저쪽 돌고 남의 신호가 잡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아, 곰이 약간 좀 높은 곳에 사는 편이죠?
1: 그렇죠. 이 시기 때는 이제 동면 준비를 하고 먹이 환경 활동을 하면서 동면 시기 하다 보니까 대부분 다 고지도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지금 이렇게 보니까
1: 닮았습니다.
0: 좀 닮았고 이제 아기 곰 같이 생겼어요. 우리는 이렇게 좀 뭐 모습을 보면서 구별을 하는데 곰은 사람들은 생김새를 구분하잖아요. 곰은 네. 곰은 어떻게 구분하는 거예요?
1: 좋은 질문이신데
0: 네.
1: 저희 직원들이 우리 사무실에 보면 생태학습장이라는.

0: 곰이 있습니다. 곰들이 있는데 네. 그 곰들은 다 보면 생긴 게 다 틀려요. 뭐 네. 두상이 다 틀리고 한데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구분하기 힘들죠.
1: 네.
0: 그나마 이제 제일 구분하기 좋은 게 반달가슴곰 무늬가 네. 다 틀려요. 곰마다
1: 다 달라요?
0: 네, 다 다르고 어렸을 때 반달가슴곰 무늬나 컸을 때 반달가슴곰 무늬나 동일한 무늬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좀 더 크기감만 달라질 뿐이지.
2: 반달가슴곰에게 가슴의 무늬는 자기만의 특별한 DNA인 셈입니다.

가을이 깊어가면 반달가슴금도 겨울 준비를 해야 합니다. 추워질수록 먹이가 줄어들 테니 이곳에 사는 곰들도 마음이 바빠지겠죠.

0: 가도 가도 검은 털끝 하나 보여주질 않는데. 길도 없는 산은 경사만 가팔라집니다. 선두가 갑자기 걸음을 멈춥니다.
1: 신호가 잡혀요?
2: 지금 이쪽 방향으로 신호가 그 엄청 약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1: 약하게 나와요?
2: 예.
1: 어쨌든 잡힌다는 얘기는 곰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2: 네.
1: 그러니까 최대한 조용히.
3: 조용히 하고 접근할 때도 이런 낙엽이 많지만은 들으면 좋아요.
1: 네.

0: 오, 조심. 와. 이 울퉁불퉁한 너덜지대를 곰은 100kg이 넘는 그 큰 덩치로 어떻게 오르는지 모르겠습니다.
1: 근데 이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0: 그런데 이 비탈에 좀 은밀한 굴이 보입니다.
1: 저는 굴이 많이 보셨죠?
2: 네. 네.
0: 바위굴 위에는 큰 벌집이 있습니다.
1: 저 바위 위에 붙은 게.
3: 동그란 게 저 보이시죠? 네. 벌 왔다 갔다 하는 거.
1: 지금 쭈꾸리네.
3: 저거 잘못 쓰면 죽어요.
1: 저기 보니까 우리가 육안으로 봐도 벌보다는 훨씬 큰, 벌은 요만한데 네. 엄청 큰 벌인 것 같은데. 네.
2: 큰 말벌, 땅벌이라고 하는 애들이 저기 이제 지금 살거든요. 만약에 곰이 여기서 동맹을 하게 된다면은 보십시오. 절벽이죠, 위로는.
1: 네.
2: 요 앞에 나와가지고 천적들이 이제 위에서 올라오는 걸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1: 네.
2: 요새와 같은 곳이죠, 여기. 또 해가 한시 들고 따뜻한 환경, 이제 나름 추운 환경 속에서도 해가 드는 지역.
1: 네.
2: 이런 공간은 이제 동면을 동면 굴러서.
1: 그렇죠. 해가 딱 절로 트는데. 네. 저 안에만 한번 비춰주실래? 지금은 저 안에.
0: 제법 널찍한데 곰은 없었습니다. 보통 이렇게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바위굴이 곰이 겨울을 나는 동면굴입니다. 곰 한 마리가 들어와서 몸을 누이기에 적당한 자리입니다. 이런 동면굴이라면 잠도 잘 오겠죠? 동면굴을 찾아서 겨울잠에 들어간 곰은 두 달 이상 거의 먹지도 않고 이곳에서 잠을 자며 겨울을 납니다.

0: 아, 장난 아니다. 도대체 금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산 중턱에서 한달 전에 설치해 놓은 센서 카메라를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1: 한번.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쉽진 않겠지만
2: 여기죠? 네. 맞아요?
1: 맞습니다.
0: 곰이 이곳에 있다는 흔적이라도 찾고 싶은데
1: 네. 이 정도면 아마 땅.
0: 뭐가 움직이긴 움직였다는 거거든요.
1: 그죠.
0: 뭐 개미가 움직일 수도, 만약 뭐가 움직였다는 거거든요.
1: 그
0: 그래도 뭔가
1: 물체가
0: 찍히긴 했습니다.
1: 흔들리면서 그 감지가 돼가.
0: 오! 아니, 다람쥐? 다람쥐죠?
1: 네.
0: 아우, 이제. 밑에 거.
1: 이번엔
0: 뭔가 좀
1: 30초.
0: 다른 게 찍혔습니다.
1: 이제부터.
0: 뭐죠? 어? 뭐지? 뭐야? 곰 아니에요?
1: 곰이에요. 곰이 찍혔나요?
0: 아, 저곰귀 아니에요? 저
1: 곰귀 맞아요.
0: 곰 귀죠?
1: 예. 네.
0: 으야! 지리산에서 곰을 보기가 하늘의 별따기라면서요. 별따기죠.
1: 근데 격진 씨가 진짜 하늘에 별을 따셨네요.
0: 잘 살고 있구나.
1: 그런데
0: 뭐가. 자세히 보니 한 마리가 아닙니다. 작은 녀석의 발 옆으로 큰 놈이 지나갑니다. 여기엔 곰이 한 마리도 아니고 두 마리나 함께 지나갔다는 얘기입니다.
1: 이 부근에서 전부 다 지금 곰이 활동하는 지역.
0: 아, 지금 곰이 지금
1: 우리를 지켜볼 수도 있어요.
0: 우리를 지켜볼.
1: 그러니까 조금 조용히 해서
0: 아, 그래. 내가 소리가 너무 컸나? 아이고!
1: 카메라를 건드리는 거예요. 건드리려고 여기가 지금 바로 앞이잖아요.
0: 예.
1: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이 뭔지 호기심이 많다 보니까.
0: 오오. 곰이 진짜 똑똑한 것 같아요.
1: 똑똑하기도 똑똑하고 호기심도 많아요. 그래서
0: 예.
1: 자기가 다니는 길목에 없던 게 있다, 없던 게 새로 있다 하는 걸 알기 때문에
0: 보면
1: 보면은 또
0: 툭툭
1: 이렇게
0: 건드려보고.
1: 툭툭 건드려보기도 하고 핥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기도 해요.
0: 오늘 기분이 참 좋은 날인 것 같아요. 곰이 참, 곰을 보니까 참 기분이 좋은데요? 센서 카메라에서 곰을 만나고 제 발걸음은 날아갈 듯 가벼워졌습니다. 홍명군 자체가 그런 곳인가 본데, 다?
3: 네. 편의 요새와 같은 곳이에요, 지금.
0: 아, 요새.
3: 예. 네.
0: 누구도 접근할 수 없겠군.
3: 그렇죠.
0: 바로 그때.
4: 가까이 붙으면.
0: 잠깐만. 아니, 괜찮아.
4: 정강이 큰일 났겠네.
0: 아, 이게 진짜 산세가 얼마나 험한지, 이 산세 험한 걸 어떻게 보여주나 했더니, 결국, 보여주,
4: 근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물을 올릴 수 있어요?
0: 에?
4: 올릴 수 있어요?
0: 잠깐만, 왼쪽 자리, 잠깐만.
4: 조금만 걸어보세요. 걷는 거라고, 그냥 느낌이 없어요, 선생님.
0: 근데,
5: 한번 걸어보세요, 그냥.
4: 걸어보세요.
5: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시면 그냥 가지 말고, 힘들어 내려가야 될것 같아요. 그대로 걸어보세요. 네, 내려갈 때도 좀 되게.

0: 잘 붙여서 내려와야 되고 올라올 때도 좀 네 발로 기어서 올라와야 되거든요.
1: 아, 네 발로 기어서 오는 건 아까부터 네 발로 기어 올랐어요.
0: 다치, 다치셔가지고.
1: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바위에서 떨어지면서 정강이 살이 좀 패이긴 했지만 걷는 데는 큰 무리가 없었습니다. 크게 넘어지고 나니 고문이 이 거친 산 속에서 어떻게 다니는지 더 궁금해졌습니다.

0: 단속이 들어온 지 벌써 8시간째. 검은 그 어떤 흔적조차 쉽사리 보여주질 않습니다.
1: 야, 여긴 세둥지다. 세둥지도 꽤 많네요. 저거 사진, 저것도 있고. 참매도 아니고, 참매 둥지는 제가 잘 아는데.
2: 세둥지 느낌은 아닌 것 같은데, 우선 그쪽 가가지고. 예. 확인을 한번 해보죠.
1: 지금 뭐였지?
0: 나뭇잎이 무성할 때는 잘 눈에 띄지 않는 것들이 잎이 다 떨어지고 나면 의외로 쉽게 눈에 띄기도 합니다. 10m는 좋게 돼 보이는 이 나무도 그랬습니다.
3: 저기 아마 보시면은 나뭇가지가 부러져 있는 거 보시죠?
1: 예, 예, 예.
3: 부러져 있는 거 보여주시고, 예. 저 위는 또 나뭇가지 하나 또 노출이 돼 있고요.
1: 예.
3: 부러진 게.
1: 예.
3: 이게 자연적으로 이렇게 부러지거나 노출이 된 게 아니라 어떤 이제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부러져가지고 한 건데, 저게 반달가성곰이 저기서 이제 활동을 하면서 만든 흔적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걸 흔히 이제 이야기하는 게 상사리라고 하거든요.
1: 어떤 거요?
3: 상사리.
1: 상사리?
3: 네.
1: 상사리, 네. 무슨 말이에요?
3: 이제 반달가슴곰이 높은 곳에 올라가가지고 나뭇가지를 꺾어서 일종의 이제 아까 이제 탱이처럼 침대를 네. 만들어요, 나무 위에서.
1: 네.
3: 오두막처럼 침대를 만들, 이제 쉬는 곳을 만들어서 거기 위에서 쉬기도 하고 또 먹이 활동도 하기도 하고 또 천적이 오는가 이제 또
1: 둘러보기도
3: 하고.
0: 곰이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서 푹신한 자리를 만들고 쉬었다니 녀석들의 건축술이 놀랍기만 합니다.
3: 여기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다른 낙엽이 없고 좀 깔끔하죠, 그죠?
1: 예, 예. 누가 뭐 있었던 흔적은 정확하게 있는 것 같아요.
3: 있었던 흔적은 있는 것 같죠, 그죠? 예. 아마도 여기에서 반달가슴곰이 머무르면서 여기 발톱을 일어서가지고 여기 발톱 흔적 보이시죠?
1: 예.
3: 이렇게 올라가면서 반대편에도 남기고 올라가지 않았을까.
0: 반달가슴곰이 맞는지 확인해 볼까요?
3: 네, 앞발이고요.
1: 앞발이요?
3: 네, 앞발이고 이게 뒷발이거든요.
1: 뒷발. 하나, 둘, 셋, 넷. 발톱이 찍히는데 네. 지금 상태가
3: 하나, 둘, 셋, 넷. 네 개가 찍히죠.
1: 네. 하나, 둘, 셋, 네 개가 찍히고요.
3: 여기도 보면 여기 하나 또 흔적이 보이네요.
1: 아, 여기?
3: 네. 내려올 때는 또 흔적이 끄집고 쫙 끌면서 내려오는 흔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0: 곰에게 나무는 놀이터라고 합니다. 앞발톱으로 나무를 껴안고 쭉 미끄러지니 내려오는 건 그야말로 식은 죽 먹기죠.
3: 왜 여기 나무에 발톱 흔적을 남기면서 반달가슴곰이 올라갔을까?
1: 먹이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3: 맞습니다.
1: 아, 그래?
3: 네. 먹이 어떤 먹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죠. 나무와 주변에 어떤 나무 종류를 봤을 거예요. 보면은 이게 참나무거든요.
1: 예, 참나무요.
3: 예, 참나무인데 참나무류 열매를 먹으려고 했을 수 있는 가능성 1.
1: 예.
3: 그리고
1: 참나무에 열매가
3: 도토리.
1: 있어요. 아, 도토리.
3: 예, 도토리를 먹으려고 올라갔을 경우.
1: 예.
3: 가능성 1. 그리고 지금 귀국지 씨가 잡고 있는 이 나무가
1: 예.
3: 다래덩굴입니다.
1: 아, 지금 제가 잡고 있는 게요? 네. 다래나무예요?
3: 네, 다래나무에 열리는 다래 열매가 네. 굉장히 반달가슴곰이 좋아하는 열매거든요.
1: 네.
3: 그 열매를 먹기 위해서 이런 흔적을 남기면서 올라갔을 거라고 추측이 되네요.
1: 와, 저렇게 높은 곳을. 네.
0: 10m가 넘는 나무를 타고 올랐다니 상상하기 힘드시다고요?

0: 곰은 앞발을 이용해서 나무를 탑니다. 앞발톱으로 나무를 찍으면서 올라가는 곰은 나무타기의 명수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 나무는 곰에게 휴식처가 되고 먹이 사냥터가 된다는군요.
1: 곰은 어느 정도 먹어요?
2: 시기별로 다 틀린데요. 네. 지금 가을철 시기에 보면은 평소에 먹는 거에 배로 먹어요. 그래서 평소 몸무게보다 한 30% 정도 찌우거든요. 30% 정도 살을 찌운 다음에 동면을 들어가요.
0: 곰은 견과류를 좋아합니다. 특히 밤은 곰이 송이째 까먹을 정도로 좋아하는 가을철 별미 중에 별미죠. 이번엔 다래를 먹네요. 달디란 다래는 곰이 절대로 놓치지 않는 먹이라고 합니다. 이 녀석은 무얼 먹으려고 저 야단일까요? 바위 사이에 뭐가 있는 모양인데요. 아, 벌집이라도 건드렸는지 벌들이 덤벼도 개의치 않습니다. 곰도 이렇게 집요한 면이 있다니. 대체 뭘 위해서 저렇게 피

0: 벌과 사투리 벌이면서 어렵게 파헤치면서 뭔가를 꺼내는데 성공했는데요. 벌집입니다. 참 맛있게도 먹네요. 어찌나 꿀을 좋아하는지 발바닥에 묻은 것까지 핥아 먹을 정도입니다. 이 녀석은 돌배 정신이 팔렸습니다. 너무 커서 한 입에 먹기 힘들어 보이네요. 예, 앞발로 잡고 야무지게 베어먹는 모습이 군침 돌게 합니다. 마침내 이곳까지 찾아온 보람이 생겼습니다.
1: 잡히나요?
2: 네, 지금은 잡히는데 아마 이 방향이고 이쪽에 내려오는 능선 있잖아요.
1: 네.
2: 이쪽 능선으로 해가지고 저 아래쪽에 있는 것 같거든요.
1: 아, 그래요?
2: 네, 근데 지금 상당히 가까이 있는 것 같습니다.
1: 가까이 있어요?
2: 네.
0: 곰이 있는 곳은 저 능선 너머. 조심스럽게 가봅니다.

0: 있네.
1: 예. 이게 뭐? 뭐야?
0: 곰 배설물이네요.
1: 곰 배설물이에요?
0: 네.
1: 와.
0: 곰 배설물이고 다래를 먹었어요 지금.
1: 다래요?
0: 네. 다래 씨앗이, 이게 다래 씨앗이거든요.
1: 요런 것들이 씨.
0: 예.
1: 이거 무슨 씨,
0: 씨앗이고 다래 씨앗.
1: 다래 씨앗이에요?
0: 예. 다래가 수분이 많거든요. 수분이 많다 보니까 이런 형태도 나오고, 아니면 도토리라든가 밤을 먹고 산 똥이면 수분이 없고 그냥 온전한 형태도 나오죠.
1: 이게 20cm
0: 네.
1: 자거든요. 펑퍼짐한 곰 배설물은 그 크기가
0: 여기까지
1: 어른
0: 오면
1: 손바닥보다 큽니다. 이쪽으로는 25cm고 16cm.
0: 크기가 꽤 크네요.
1: 네, 25, 16. 맡아보실래요? 오,
0: 다른 냄새.
1: 다리 냄새요.
0: 네.
1: 생각보다 이 냄새가 그렇게
0: 얘네들은
1: 나쁘지가 않는데요?
0: 반달가슴 곰은 소화율이 굉장히 약해요.
1: 예, 이게 뭐죠, 이게? 이게 다시.
0: 다 다래고요.
1: 예, 이거는.
0: 다래 껍데기 같은데,
1: 예.
0: 다래 껍데기네요.
1: 아, 도토리 껍데기 아니에요?
0: 다래 껍데기입니다.
1: 다리 껍데기?
0: 예.

0: 4대 껍데기고,
1: 이거는
0: 이렇게 지금
1: 아
0: 소화가 완전히 안된 상태에서 나왔죠.
1: 네, 다
0: 4대
1: 껍데
0: 씨앗이 거진 그냥 100%일 정도로
1: 네.
0: 이렇게 나왔는데,
1: 네.
0: 단달가슴곰이 소화율이 굉장히 안 좋아요. 한
1: 네.
0: 30% 정도밖에 안
1: 아,
0: 되거든요.
1: 그래요?
0: 네. 소화율이 안 되다 보니까, 안 좋다 보니까, 이렇게 온전하게 동자가 이렇게 이제 배설이 되는데, 그 배설되는 과정에서 소화 위액이 이런 씨앗들의 물리적인 요소, 화학적인 요소에 의해서 배출이 되면은 더 발화가 더잘 돼요. 그래서.
1: 배설물 같은 경우가 숲속을 더 풍성하게
0: 그렇죠. 더
1: 한다는 거죠?
0: 풍성하게 만든다는 거죠. 켜졌죠?
2: 네.
3: 이날 산속의 해는
0: 맞나요?
3: 유난히 짧았습니다.
2: 네. 흔적은 오늘 쫓았지만, 반달곰이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아, 보도록 또, 내일 또, 분주하게 또 움직여봐야죠.
3: 다시 아침이 밝았습니다. 늦가을 지리산의 아침 햇살은 산자락을 따뜻하게 품어줍니다. 햇살이 비춰도 산속은 벌써 겨울입니다. 오늘 아침 동면을 준비할 곰도 마음이 저만큼이나 바빠지겠죠.
2: 가자고. 곰을 찾아서. 곰을 찾아서 가자고.
3: 오늘은 늦가을 먹이가 있을 만한 곳을 찾아 그 지역에서 곰을 추적해 보기로 했습니다.
2: 꽤 많이 들어왔는데.
0: 아, 이쪽에도 지금 곰이 한 마리 서식하고 있거든요. 이제
2: 아,
0: 산불
2: 그래요?
0: 쪽에서 서식하고 있고, 최근에도 이쪽에서 머물렀던
2: 아, 그래요? 여기 감나무들이, 감나무들이 여기.
0: 아, 그렇네요.
2: 네.
0: 곰이 이런 감을 또 따먹기도
2: 아,
0: 하거든요.
2: 감이요.
3: 곰이 감을 좋아한다니. 주변에 곰의 흔적도 있겠죠?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2: 이게 안 죽어 남을 것 이거가
0: 발톱 번지기 전에
2: 아
0: 흔적 보이시죠? 발톱 흔적이고,
2: 야 이게 발톱은
0: 예, 이게 지금 묻어가지고 부러뜨린 거예요, 나뭇가지를.
2: 이 나무를요?
0: 예, 이 깊이 파고들거든요.
2: 네.
0: 그것도 힘이 세기 때문에 끌어당기면서 이런 흔적을 남겨요.
2: 저게 엄청 깊숙이 팼네요.
0: 네.
2: 그럼 곰이 저걸 찍고 올라간 거잖아요.
0: 찍고 올라간 거죠.
2: 아, 이쪽 보세요. 우와. 지금 여기서부터 찍었는데요, 지금?
0: 예.
2: 여기?
0: 예.
2: 이거는 찍고 올라간 거네요.
0: 그렇죠.
2: 이건 이렇게, 그죠?
0: 예.
2: 이렇게 찍고, 이렇게 찍고, 이렇게 찍고, 이렇게 찍었네요.
0: 네.
2: 이렇게.
0: 발톱 흔적을 보면은 곰이 어떻게 올라갔는가, 내려갔는가를 추론을 할수 있죠.
2: 아, 그렇군요. 진짜 나무 진짜 잘 사는 것 같아요.
0: 왜그 곰을 만났을 때 여러 가지 행동 방법 중에서 이제 뭐 나무를 타야 된다 그런 방법을 막
2: 예.
0: 말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2: 아,
0: 사실
2: 그건.
0: 곰들이 나무를 잘 타요.
2: 그렇죠.
0: 네.
2: 가장 위험한 방법이네요.
0: 가장
2: 곰
0: 위험한
2: 만났을 때
0: 방법.
2: 나무 위에 올라가면 가장 위험하다.
0: 그렇죠.
3: 감나무 근처 평평한 바위는 야생동물이 잠시 쉬어가기 좋은 자리인데요.
2: 제가 어제 곰 배설물을 봤잖아요.
0: 네.
2: 곰은 아닌 것 같은데요.
3: 그 위에서도 야생동물의
2: 아직은
3: 흔적이
0: 아니네요.
3: 발견됐습니다.
0: 멧돼지띠인 것 같기도 한데
3: 배설물 주인을 찾는 열쇠는
0: 꽃게가
3: 바로 냄새였습니다.
2: 냄새를 잘 맡으시네요.
0: 곰똥인데 곰똥 같아요.
2: 그래요?
0: 예. 멧돼지 똥 같은 경우는
2: 네.
0: 이런 형태도 아니고 잘근잘근 씹어가지고

0: 감껍질이 완전히, 그러니까 부드럽게 나와요.
1: 네.
0: 근데 곰 같은 경우는 적어도 이런 형태, 완전히 소화되지 않은 형태의
1: 드문드문
0: 튀김물이, 예, 드문드문
1: 옆에가 소화가
0: 나오고,
1: 안 되는.
0: 네. 예, 나오는 형태로 나오죠. 그리고 냄새 또한 그감 고유의 이제 식이물 냄새가 이제 배어서
1: 그대로
0: 나오는 거고,
1: 나와 있고요.
0: 네.
1: 곰도 감을 먹고 여기서 배설을 했다면 또 이곳을 찾아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잠복을 하고 곰을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2: 곰이 오게 되면은 그감 따먹는 거를 감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감 먹는 걸볼 수도 있을 거예요.
1: 곰이 오면요.
2: 예, 곰이 온다면.
1: 아, 그러면 진짜 카메라에서 완전 다 위장이 되었네요.
2: 예, 동물에 대한 예의라서요.
1: 예의도 갖추고 곰을 만날 준비는 다 됐습니다. 멀리서라도 좋으니 야생곰을 볼수 있으면 좋으리만. 길고긴 잠복이 시작됐습니다.
0: 새끼를 이제 출산한 개체를 확인을 하고 저희가 방사능 개체를 모니터링하는 그런 토탈 어치가
3: 아 어치가 왔구나 감 먹으러 왔구나
0: 아 제가 어치다
2: 옆에 집밥구리가 없어요
0: 네아 옆엔 집밥구리요
2: 네 자기 이제 영역 그러니까 자기 건데
0: 왜 왔냐 이거죠
2: 지금 더큰 데가 오니까 덤벼들지는 못하고
0: 여러 군데를 감을 먹는 것이 아니라 한 감을 이새도 조감을 먹고 이새도 여러 개를 먹네요.
4: 또 먹은 걸또 다른 새가 와서 먹지 않을까요?
2: 조감을 다 다른
0: 네, 또 조감만 먹고요.
2: 네. 그건 집밥구리.
0: 아.
2: 똑같은 감에 이 새들이 먹는 거 보니까요 알뜰하게
0: 네.
2: 거의 다 먹더라고요.
4: 속삭을 알뜰하게 타먹는 것 같아요.
1: 늦가을 감나무 한 그루가 야생동물들을 먹여 살립니다. 감나무는 마치 어머니 같았습니다.
0: 시리산에 감이 많이 열렸으면 좋겠다. 다 같이 먹게.
2: 이 시기에 감만한 먹거리가 없어요.
4: 좋은 네. 먹거리입니다.
3: 뭐가 나타났는데? 소리가 났어요.
1: 이럴 땐 온갖 추측이 난무합니다.
4: 설치류가 아닐까요?
2: 그럴 수도 있죠.
1: 센서 카메라를 살펴보니 족제비였습니다. 감나무 및 바위엔 어치가 먼저 날아들었습니다. 먹을 게 뭐가 있나 정찰을 나온 것 같은데요. 요리조리 살피다가 네, 가버립니다. 그 뒤에는 귀한 담비가 찾아왔습니다. 카메라가 낯설 법도 한데 먹을 게 반가웠는지 서둘러 먹느라 정신이 없죠. 바위 아래엔 동면을 앞둔 오소리가 다녀갔습니다. 이게 바로 곰이 사는 야생에서 만날 수 있는 풍경입니다.
0: 동면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를 등면하죠? 지금부터 해가지고.
4: 12월, 정확하게는 12월 말부터 동면을 본격적으로 진행을 접어들고요.
0: 네.
4: 그래서 2월 말이나 3월 초 정도 되면 동면을 마무리합니다.
0: 아, 마무리하고 나오는군요.
4: 마무리하고 나오고, 출산 개체 같은 경우는 동면 과정에서 이제 출산을 하게 되죠.
0: 네.
4: 동면 과정에서 새끼를 낳는다는 게,
0: 네.
4: 어떻게 보면 그 암컷은 생명을 담보고,
0: 그러니까요. 에너지를,
4: 네. 네. 생명을 담보로 출산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0: 예.
4: 출산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조그만한

0: 새끼가 요만 손바닥 정도에 네. 200에서 300kg 정도 되는 애들 5월달 정도 되면 한 7, 8, 5, 6kg 정도 네. 살을 찌어서 나오게 되거든요. 네. 그때 가정까지 동문 과정에서 정말 제대로 잘 먹지도 못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런 양육을 하게 되는 거죠.
1: 그렇죠. 엄마, 어미가. 네. 예.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0: 목숨 걸고 하는 거죠.
2: 반달가슴곰은 동면중의 새끼를 낳아 기릅니다. 어린 새끼는 동면굴에서 자랍니다. 어미가 최대한 안전한 동면굴을 찾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죠. 새끼를 키우는 어미는 새끼를 위해 보금자리를 보수하기도 합니다. 낙엽을 끌어모아 동면굴 속으로 가져가는 이 녀석도 새끼를 키우는 어미였습니다. 동면굴 속이 안전하지 않으면 어미는 이렇게 새끼를 물고 나와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기도 합니다. 그러나 겨울은 결코 호락호락한 계절이 아닙니다. 결국 추위와 배고픔을 이겨내지 못하면 곰도 야생에서 살아남지 못합니다.
3: 저 보건 사업을 하면서 참 쉽지가 않잖아요. 예, 야생으로 돌려보낸다. 가장 힘든 게 뭐야?
0: 그거 힘든 거야?
3: 네.
0: 공존이죠. 어떻게 하면 사람과 이 반달가슴곰이
3: 같이 살 수 있을까?
0: 같이 살 수 있을까? 내가 사는 공간에 곰도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곰도 사는 공간이고 사람이 사는 공간이다라는 인식이 또 퍼져나가고, 그것 또한 곰 반달가슴곰이 보건을 위해서 이렇게 활동하는 곰이 아니라 야생동물로서 받아들여졌습니다.
2: 이날 곰은 끝내 감나무 근처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3: 혹시나 저희 센스캠에 곰이 나타났을까 확인 한번 해봐야지.
2: 마지막으로 잠복지 근처에 설치한 센서 카메라를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3: 얼굴 좀 보자.
2: 전문가들은 아무것도 안 찍혔을 확률이 99%라고 했지만
3: 뭐지?
2: 그래도 한번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3: 어, 이게 뭐지?
2: 제가 잘못 본 게 아니라면 이건 분명 야생동물의 흔적입니다.
3: 센스캠을 막 뭐였지? 와! 오 마이 갓! 곰 아니야? 곰인데? 야, 웬일이야? 웬일이야? 어?
2: 곰은 이렇게 오늘도 제 곁에 와. 잠시 다녀갔던 겁니다.
3: 아, 잠복해가지고 이렇게 못 봤었는데, 아유, 그런 아쉬움이 싹. 아, 잠깐 봤는데, 아, 반갑네. 요가 표지나 갔었네. 응? 바로 옆에 있는데. 이렇게 왔지, 이렇게. 똑같을 거야. 이, 아니, 곰 대신에 나를 찍어서 보내도 똑같아, 그 동선이. 이렇게
2: 지리산에 살고 있는 반달가슴곰. 우리에게 반달가슴곰은

0: 야생이 살아있다는 마지막 희망이겠죠.
1: 근데 제가 움직이는 곳에서 곰의 흔적을 발견하면서 내가 있는 곳에서 멀지 않는 곳에 곰이 같이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보낸, 산 속에서 보낸 이틀. 이런 경험은 아주 특별했던 것 같아요. 네. 야, 이제 겨울이거든요. 아, 곰에게 한마디 하고 싶네요. 이 겨울 잘 살아내라.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0: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21년 차 아나운서이자 이제 갓 두 권의 책을 낸 새내기 작가 김준호입니다.

한 절반 정도는 말을 해서 먹고 살았는데 누구보다도 말의 무게를 무겁게 받들고 살았어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해왔는가라는 의문이 최근 들어서 들더라고요. 우리는 아마 소통의 단절 아니면은 SNS와 IT 뭐 휴대폰, 노트북 이런 것들에 잠식된 삶을 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사람들은 말하기를 어려워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싫어하지 않을까. MZ는 이런 표현하면은 꼰대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이렇게 자기 검열을 하게 되는데 아마 일상에서 많은 분들이 세대 차이 혹은 나이 차이 아니면은 직업 간의 차이 뭐 이런 차이 때문에 말하는 것이 좀 조심스러운 시대가 되지 않았나. 저 역시 그렇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친구들을 만나면 요즘 MZ로 대변되는 세대들의 뒷담화가 사실 많죠. 젊은 세대들이 사회생활에 진입하면서 직장 내 세대 차이는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건 흔히 말하는 텃세 때문입니다. 텃세는 계절과 관계없이 거주지를 옮기지 않는 터를 잡고 살아가는 세를 말합니다. 사회에서는 조직의 기존 구성원들이 텃세인 셈이죠. 엄밀히는 텃세가 텃세를 부린다라고 표현하는 게 바를 겁니다.

사세의 반대말은 철새겠죠. 보통 십수년을 함께 일한 구성원들 간에는 서로의 적당한 거리와 관계가 정립된 상태입니다. 여느 집단에서든 새 인물이 들어오면 기존 구조에 균열이 생기고 자연스럽게 조정이 불가피해지죠. 요람을 흔드는 낯선 손이 등장한 셈입니다. 더구나 나이 차가 많이 나는 신입사원들을 맞으면 혼란은 더 가중되는데요. 답답한 마음에 오래 함께한 후배를 앞에 두고 저도 모르게 한탄이 새어 나왔습니다. 아, 잔소리하고 싶지 않은데 흡사 꼰대가 돼가는 것 같아서 우리도 신입 때 저랬을까? 우리나라만의 갈등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일관된 나름의 분석이 있는데요. 어느 세대보다 자존감의 중요성을 강하게 주입받은 세대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사회에 나오면 그 자존감을 충족시켜줄 여건이 되지 못합니다. 일단 원하는 수준의 일자리를 찾으려면 수없이 낙방해도 쉽지 않습니다. 어렵게 직장을 잡았지만 일을 배우려면 시간이 필요한데 이 조직에서는 이렇게 말하곤 하죠. 명문대 나온 뭐해? 이렇게 간단한 업무도 처리 못하는데 당장 수년에서 수십 년 일한 자신들만큼 못한다는 타박이 돌아오는 거죠. 결국 첫 직장을 1년 이내 떠나는 비율이 높다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들은 대부분의 이유가 관계의 문제와 비전의 부재라고 말하곤 하는데요. 말 그대로 철새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마치 모든 신입사원들을 철새에 비유한 것 같아 오해를 살 수도 있겠는데요. 그럼에도 우리는 주의 깊게 텃세와 철새가 공존할 단서를 찾아야 되겠죠. 그래야 새로운 구성원도 정착해서 텃세의 삶을 시작할 수 있을 테니 말이죠. 제가 군 생활을 할 당시 하루는 이런 대화가 오갔습니다. K1병, 지금 뭐 하고 있나? 제가 이렇게 물었죠. 잘못 들었지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시 제가 묻습니다. 다들 뒷정리하느라 바쁜데 여기서 뭐 하냐고. 그랬더니 잘못 들었지 말입니다. 이 대규모 부대 행사를 마치고 뒤풀이 회식을 한 직후였는데요. 병장 4호봉의 내무반장을 맡고 있던 저는 일반적으로는 부대 잡일에서 빠져도 되는 속된 말로 짬밥이 찬 상태였습니다. 다들 설거지며 청소로 바쁜데 유독 짬도 안 되는 그 녀석만 내무반에서 벤치프레스를 하고 있으니까 어처구니가 없었죠. 2등병으로 자대 배치를 받은 첫날부터 느릿느릿한 동작하며 제 눈엔 상황에 맞지 않은 행동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상병이었던 한 친구도 비슷하게 느꼈는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고문관 하나 왔구만. 고문관 하나 왔구만. 전형적인 군대 은어인데요. 미 군정시대에 파견온 미군 고문관들이 한국말을 몰라 헤매던 모습에서 유래됐습니다. 이후 어수룩하게 행동하는 사람을 놀림조로 이르는 말이 됐는데요. 군에서는 보통 상대의 말을 잘못 알아듣고 시키는 일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병사를 지칭했습니다. 그런데 제주에서 온그 녀석은 사실 고문관이 될 정도로 어수룩하지 않았습니다. 순하고 점잖은 구석이 있었을 뿐 이해도가 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문제는 팔도에서 모인 다른 전우들에게 있었습니다. 아마도 위계가 형성된 조직사회의 극단적 단면을 보여주는 곳이 예전의 군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위계가 분명한 군에서 소위 친절하게 설명하는 사람이 있을 리 없었습니다. 일방적으로

앞으로 상대에게 발사된 언어들은 소통과는 애당초 거리가 멀었던 셈이죠. 피드백이 있을 리 만무했고, 많은 청년들이 그런 상황을 부조리하다고 느꼈을 겁니다.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이라는 책 제목처럼 제가 그때 조금 더 현명했더라면 그 친구가 고문관이라는 오명을 쓰고 겉도는 일을 막을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후 사회생활에서 비슷한 상황을 반복하며 전세 가지 원칙을 가지게 됐습니다. 무리 없이 대화를 시작하는 세 가지 규칙 정도라고 할까요? 첫째, 상대의 말이 틀렸다는 전제로 대화를 시작하지 말라. 소통과 뗄수 없는 것이 관계인데요. 인간의 자기 중심성은 나이가 들어서도 마음속 깊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곧 내가 하는 말을 나의 정체성과 동일시한다는 것인데요. 그렇기에 상대의 말을 부정하고 시작하는 대화는 이미 벽을 세우고 소통을 하겠다고 나서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더구나 위계가 설정된 관계에서 더 극대화되는데요. 윗사람은 자기 말이 답이라고 고집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아랫사람은 의견이 부정당했을 때 자존감에 상처를 받을 수도 있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후배가 말합니다. 팀장님, 지난 협력 사건에 대해서는 저희 쪽 손해가 너무 커서 재고해보는 게 어떨까 합니다. 뭐라고요? 그게 얼마나 큰 건인데 김대리가 결정해요? 제정신이에요? 어떤가요?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흔히 있는 대화일 겁니다. 이렇게 말해보면 어떨까요? 김대리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는데, 그래도 우리 회사 입장에선 제법 큰 건이라 손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우선 찾아보고 다시 얘기합시다. 둘째, 평소 말의 속도와 억양, 그리고 말투를 유지하라. 보통 우리의 말은 언어적 측면과 비언어적 측면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언어적 측면은 단어 그대로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의 내용적 요소입니다. 비언어적 측면은 외모가 주는 인상, 그리고 말의 억양이나 속도, 목소리가 좋고 나쁨, 방언의 사용 유무 등 준언어로 구성이 되는데요. 여기서 이야기할 부분은 패러랭귀지라고 부르는 준언어입니다. 사람들은 흥분하면 어떻게 되나요? 말이 빨라지고 억양이 강해지죠. 말의 음자체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이미 자신이 감정적이라는 걸 들키고 마는 거죠. 협상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일상 대화에서도 또 다른 소통의 노이즈가 되고 맙니다. 침착해라고 말하는 데는 이런 나름의 의미가 담긴 것입니다. 평소에 말 속도와 억양, 그리고 깊은 호흡을 감정적 동요가 있을 때더 신경 써야 하는 이유입니다. 셋째, 팩트에 앞서 먼저 관계에 초점을 맞춰라. 저 이번 역에 내려요. 라고 하는 작업기는 현실에서는 이루기 힘든 판타지일 뿐입니다. 여성은 이렇게 생각할 확률이 높습니다. 뭐래? 우리가 언제 봤다고? 처음 보는 사이만 그런 게 아닙니다. 사회생활에서 마주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통상 내용과 관계에서 남성은 사실과 내용에 집중하는 경향을, 여성은 관계를 중시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별과 상관없이 이런 말을 자주 하곤 하죠. 어쩜 우리 사이에 그런 말을 할수 있어? 팀장님은 어떻게 그래? 내가 그간 어떻게 대해드렸는데 서운하게. 일방적 사실과 팩트를 전달하는 데 집중한 대화가 빚은 결과입니다. 어떠신가요? 물론 모든 인간관계와 상황에 적용할 화법이나 화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나름의 기준을 형성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죠? 다시 텃세와 철세 이야기로 돌아와 보죠. 언어는 기본적으로 그것을 공유하는 집단의 약속인 셈이죠. 기존 구성원들은 그들이 함께한 시간과 공간, 그리고 그 안에 형성된 문화를 통해 공유된 일종의 약속이 있습니다. 혹여라도 이제 뭐 이제 회식이 있어서 한잔하자 할 때, 오늘 소주 한잔할까? 이렇게 하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움츠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개 오늘 하이볼 한잔할까? 그럼 좀 표정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만큼 요즘 세대들이 좋아하는 언어, 그리고 좋아하는 문화를 조금은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서니, 그러니까 텃세일 수도 있는 선배들은 자신의 언어를 강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같은 논리로 따르는 이, 그러니까 철세일지도 모를 신입사원들은 선배들의 언어를 존중해 주는 것이죠. 그렇게 서로 간의 새로운 약속을 구성해 가는 것, 여기에 필요한 것은 시간, 그리고 상호 간의 존중입니다. 세대 간의 갈등은 하루아침에 간단히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노력해야 할 이유는 분명한데요. 조화 없이는 단절과 방황의 공전만이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보통 우리는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상황 귀인을 하고 싶어 합니다. 상황 귀인이란 원인을 나 이외의 외부에서 찾는 걸 말합니다.
난 가만히 있었는데 선배가 무리한 업무를 시켰어. 혹은 할 일이 더 많은데 자기 생각해서 줄여줬더니 그것도 제대로 못하잖아. 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는 왜이 일을 하는가? 나는 후배와 어떤 사이가 되고 싶은가? 내가 선배에게 존중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죠. 존경받는 선배가 되고 싶으시죠? 사랑받는 후배가 되고 싶으시죠? 그럼 시시콜콜 따질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가 부모에게 혹은 자식들에게 그러지 않죠. 또한 사랑하는 연인에게 따지고 들어봐야 후회만 돌아옵니다. 오늘의 한줄 리뷰는 철새와 텃새가 모두 새겨 들어야 할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샘 혼의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당신이 옳다는 마음을 넘어서라.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21년 차 아나운서이자 이제 갓 두 권의 책을 낸 새내기 작가 김준호입니다. 오늘은 불친절한 사람들이 넘치는 시대에 친절하게 말하는 방법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0: 먼저 불친절한 사람들이라니 도대체 무슨 의미로 하는 말이지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쉽게 풀어보면 결국 나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사람들을 뜻하죠. 이 모호하고 추상적인 표현은 사실 면접 스피치를 강의하며 제가 자주 썼던 단어입니다. 왜냐고요? 사람들은 대체로 내 말이 맞아 하는 기본적인 설정을 품고 대화에 임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든 유형의 대화는 결국 상대를 설득하는 과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나에게 호감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사실 면접 자체에서 절대적 가치로 작용할 수도 있는데요. 일상에서의 영향력은 사실 더 클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상대를 비우호적 세력으로 설정하고 이들을 설득해 나의 의견에 대한 혹은 나의 제안에 대한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면 최고의 소통이 아닐까요? 불친절한 이들을 상대로 우리가 친절하게 말해야 할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요. 이 마케팅이라면 고객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겠고, 프레젠테이션이라면 내 의견이나 계획에 동의를 이끌어내는 걸 겁니다. 이 면접이라면 당연히 면접관에게 좋은 점수를 받아 합격하는 것이겠죠. 그러기 위해선 나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불친절한 그들이 애써 무엇에 집중하거나 많은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들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에 집중하게 되면 여러분의 부정적인 정보에 반응하고 보수적인 태도를 먼저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친절한 말하기는 뭘까요? 다들 짐작하시겠지만 여기서 친절이라는 단어는 사전적 정의처럼 정겹고 고분고분한 태도를 칭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 상황을 통해 이를 설명해 보죠. 모 제강 회사의 신입 영업사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강조한 것은 자기소개 스피치였는데요. 영업 직군이 상대하는 고객들은 긴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눌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영업사원을 대하는 고객들의 보수적인 태도를 감안해 명함을 건네는 순간 짧게 할수 있는 자기소개를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방법을 강의한 후 실습을 했는데요. 한 사원의 자기소개가 제 귀를 쫑긋하게 했습니다. 저희 회사의 철근이 저렴하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회사보다 더 빠르게 원하는 만큼의 철근을 공급해드리겠습니다. 어떤가요? 이 공사 기일을 맞추지 못하면 건설비가 증가하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반영한 내용도 한몫했지만 이 짧은 말에는 두 가지 설득 기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 강점에 앞서 약점을 먼저 제시하는 전략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러나라는 대립하는 접속 부사를 구사해서 강점을 명확히 부각한 것입니다. 사실 이 전략은 소위 2위 전략이라고도 하는데요. 한 라면 회사의 광고 전략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배우 차승원 씨를 기용한 광고에서는 맛깔스럽게 라면을 먹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1: 사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게 라면이 아닙니다. 하지만 아예 아니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맛있는데 언젠간 1등하지 않겠습니까?
0: 이번에는 세 번째 원칙인 여러분의 의견이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서로에게 이익임을 느끼게 하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몇년전 이맘때였을 겁니다. 몹시 추운 날이었는데요. 지하철 환승을 위해 에스컬레이터를 향해 가고 있는데 그 옆에 한 상가에 좌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한 아저씨가 올라가서 크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골라골라 몇 개에 얼마? 뭐 이런 구호를 외치곤 하는데 이 좌판 위의 사장님은 행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소리를 치는 겁니다. 거기 까만 외투를 입은 예쁜 숙녀분. 어떤가요? 겨울에는 대부분 짙은색을 입죠. 검은색이 모르긴 몰라도 행인의 30%는 넘지 않았을까요? 그중 누군가와 눈이 마주칩니다. 그러자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고객님, 지금 목도리와 장갑 세트를 만 원에 드려요. 와서 일단 골라보시죠. 행인이 다가와서 물건을 골라봅니다. 그때 마지막 카운터펀치를 날립니다. 이 고객님이 너무 고우시기도 하고 저도 빨리 팔고 들어가고 싶거든요. 제가 모자는 덤으로 드릴게요. 무작위의 행인이 내 물건을 사주시는 고객님이 되는 순간입니다. 자, 마지막 원칙이 뭐였죠? 문장도 표현도 되도록 간결하되 내용은 충실히 하라. 언어의 경제성은 단순히 적은 단어의 사용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미지 장벽 없는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표현에 있어 경제성과 정확성을 모두 담을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이를 간결함이라는 단어로 칭하겠습니다. 모호함이 가져오는 부정적 의사소통을 우리는 일상에서 거의 매일 만나곤 하죠. 출근 시간에 가장 흔한 풍경은 출근하는 남편과 등교하는 아이들이 엄마와 버리는 작은 실랑이입니다. 남편이 말합니다. 여보, 내 양말 어디 있어요? 거기 있잖아요. 거기가 어디예요? TV 진열장이에요. TV 진열장? 없는데? 아들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내 교복 넥타이 어디 있어요? 넥타이? 네 방에 뒀잖아. 방에 어디? 없어요. 네 옷장 서랍에 넣었다니까. 대화는 늘 이런 식으로 흘러가죠. 그러는 사이 남편은 어제 신었던 양말을 세탁기에서 꺼내 신고 출근해버리고 아이는 엄마 때문에 지각했다고 짜증 가득 찌푸린 표정으로 발을 동동 구릅니다. 결국은 설거지하던 손을 닦고 엄마가 직접 찾아서 손에 쥐어준 후에야 전쟁 같은 아침 시간이 지나가는데요. 흔한 가정집 아침 풍경입니다. 당연히 부인이자 엄마의 잘못이 아닙니다. 굳이 잘못을 따지자면 스스로 물품을 챙기지 못한 남편과 아들에게 있겠죠. 하지만 매일 아침 피할 수 없이 짐 빼는 일과라면 이렇게 표현해 보면 어떨까요? 여보, 상갓집 갈 때 신는 검정 양말 어디 있어? 안방 TV 진열장 맨 오른쪽 서랍에 넣어뒀어요. 엄마, 내 교복 넥타이는요? 네 옷장 제일 윗서랍에 이름표와 같이 챙겨뒀어. 그리고 이제 자기 물건은 스스로 좀 챙깁시다. 업무 지시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죠. 반대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상대가 의도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말해야 하겠죠. 모모 씨, 재무 자료 좀 갖다 주세요 하면 맥락을 전혀 모르는 사람은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대로 못 가져왔다고 답답한 사람 취급을 하면은 안 되는데요. 자, 이렇게 지시하면 어떨까요? 2019년 재무 자료는 사무실 왼쪽 캐비닛 언저리 좀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그거 목록 상반기 정도만 갖다 주세요. 훨씬 명확해졌죠? 부족한 후배 탓만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상사가 지시하느냐에 따라, 어떤 방식으로 지시하느냐에 따라 태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문을 던지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내게 불친절한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려 노력하고 그에 맞는 언어를 써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유는 분명하죠. 그것이 결국 나 자신을 위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유형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어떤 이는 내 마음처럼 통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정말 결이 다르기도 하죠. 이해관계가 얽히

누군가의 마음일 수도 있다. 고대 그리스의 수사학에서도 몸과 말, 그리고 마음의 준말인 마음이 하나의 어원에서 출발했다고 봤습니다. 결국 마음의 생각이 몸이라는 도구를 통해 말이 되고 그 언어는 공기 중에 파장으로 잠시 존재하게 됩니다. 우리의 달팽이관은 그 짧은 시간 파장으로 존재하는 신호를 다시 또 다른 언어로 바꿔주는 것이죠. 언어는 글을 접한 마음에 따라 해석됩니다. 서로를 향하는 마음과 태도, 그리고 언어가 친절하게 전해져야 하는 이유라면 조금 설명이 될까요? 오늘의 한줄 리뷰는 몸이 다르니 소리가 다르고 마음이 다르니 말이 다르다로 하겠습니다.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 부담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종합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저 펭수가 책임지겠습니다. 영영 영영 영영. 자, 그럼 산행에 앞서 등산할 때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예쁜 등산복? 선글라스? 아니, 아니. 복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전입니다. 안전, 안전, 안전. 산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자칫 죽음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산에 오르기 전 날씨와 등산 코스, 산행거리 등 등산 정보를 미리 확인하세요. 발에 맞는 등산화와 여분의 옷, 물, 간식 등 산행에 맞는 복장과 비상식량을 준비해야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입산 금지 기간에는 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산행 중에는 휴대전화를 보거나 위험한 곳에서 사진 찍는 행동은 하지 맙시다. 경로를 이탈하지 않고 지정된 등산로를 따라 안전하게 이동하세요. 산은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부상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자세를 낮추고 천천히 내려오세요. 조난 및 사고 시 119에 신고한 후 등산로 국가지점 번호판이나 사고지점을 사진으로 전송하여 위치를 자세히 알려주세요. 구조요원이 대비할 수 있도록 추락, 돌절, 조난 등 사고 유형을 미리 알려주세요. 펭수가 알려드린 산행안전 행동요령으로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안전! 안전! 안전!

0: 안녕하세요. 세상을 향해 꿈을 위해 도전한 친구들을 응원합니다. 도전대장 박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을 제가 만나러 왔는데요. 지금 이 노랫소리 반짝반짝 작은 별 아닌가요? 노랫소리가 좀 특별하게 들리는데요. 제가 오늘의 주인공 바로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가시죠.
1: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치네.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지금 부른 노래 작은 별 맞죠?
1: 네, 맞아요.
0: 근데 저 음색이 좀 독특했던 것 같은데.
1: 제가 민요 가수거든요.
0: 민요 가수요?
1: 네.
0: 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한복이 진짜 너무 예쁩니다. 제가 살면서 봤던 한복 중에 네. 가장 예쁘고 또 정말요? 가장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나사렛대학교의 실용음악과에 재학 중인 민요 가수 이지원입니다.
0: 와, 반갑습니다. 와, 이 옆에 계신 분은 누구세요?
3: 제 동생이자 반짝친구인 송현입니다.
4: 안녕하세요. 언니의 음악 짝꿍이자 친동생인 이성현입니다.
0: 와. 아니, 일단, 지금 학생이면서 네. 민요 가수.
5: 네, 활동하고 있어요.
0: 네, 활동이 네. 하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민요 가수를 하게 되신 거예요?
5: 처음에 지원이가 먼저 국악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네. 언니 하는 걸 보고, 이제 동생은 뱃속에 있을 때부터 듣다 보니까, 되게 자연스럽게 같이 활동을 하게 되더라고요.
0: 아, 뱃속에서부터요?
5: 네.
0: 노래 한 곡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0: 예, 진양아, 오늘 밤 가면?
1: 네, 밥도 지요.
0: 1년이면 몇 밤이냐?
1: 365밤이지요.
0: 색방에 홀로 앉아 널 생각하니 나중에 오지도 말고 너와 만나면은 밤 많이 썰졌으면

0: 네, 아, 우리 미녀자매의 가슴 설레는 노래 듣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우리 지원양, 지원양이 가장 아끼는 채 물건을 가져왔다고 제가 들었어요. 직접 한번 여기 보여주시겠어요? 와, 아, 이거 카세트 플레이어네요? 이거 저도 되게 오랜만에 보는 맞아요. 물건인데 이게 왜 가장 좋아하는 물건이에요?
1: 제가 어렸을 때 동요를 들어서 카세트를 좋아했어요.
0: 아, 어렸을 때부터 이 카세트에 있는 그 동요를 많이 들었어요?
2: 네, 정말 수없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0: 어떻게 처음에 이 카세트 플레이어를 접하게 된 건가요?
2: 주원이가 어렸을 때 네. 사실은 심장병 때문에 네. 병원에 갔었어요. 병원에 갔는데 윌리엄스 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게 됐어요. 근데 그게 평생 5, 6세 아이의 지능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동요를 들려주면 네. 눈을 크게 뜨고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가 참 음악을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그때 이제 카세트 플레이어를 갖고 동요 카세트 테이프를 사서 매일 들려줬던 것 같아요.
0: 그러면서 음악도 그러면 이렇게 가르쳐 주기 시작하셨나요?
2: 피아노 학원도 보내고 여러 다양한 것도 공부를 했는데 그때 뜻밖의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0: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요?
2: 주은이가 악보를 못 보더라고요.
0: 아,
2: 그러면 음악을 그만둬야 하나?
0: 네.
2: 그런 생각을 하던 참에 판소리는 악보 없이 듣고 가사를 외워서 부르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그때 아이를 데리고 근처에 있는 네. 판소리 전수관을 데리고 갔어요. 선생님을 배웠더니 이제 한번 노래 한번 해봐라 해서 네. 이제 그때 노래를 한번 불렀는데 소질이 있다고 해서
0: 네.
2: 이제 초등 내내 6년 동안 판소리를 시작했어요.
0: 그래도 이 음악을 이렇게 듣고 따라서 부르려면 이렇게 절대음감 같은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2: 네, 맞아요. 초등학교 때 피아노 학원을 한번 보냈는데 네. 선생님께서 절대음감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복잡한 연주도 이렇게 듣고 외워서 치는 거예요. 정말 저도 신기했어요.
0: 당신은 천재입니까? 끄덕이십니까? 지원 양은 판소리 하면서 어떤 기분이 들었어요?
1: 좋았어요.
0: 좋았어요?
1: 네.
0: 어렵지 않았어요?
1: 안일이가 어려웠어요.
0: 안일이?
1: 네.
2: 판소리 가사처럼 이렇게 하는 대목 네. 있잖아요. 네네네. 그걸 안일이라고 하는데 그게 어려웠었나 봐요.
0: 아, 그랬구나. 그러면 우리 지원 양에게 민요란 무엇일까요?
1: 희망을 주는 노래.
2: 와.
0: 멋있다.
2: 저도 놀라운데요.
0: 네. 희망을 주는 노래.
1: 네, 코로나로 네. 지친 사람들한테 민요를 네. 들려주면 좋아할 것 같아요.
2: 아.
0: 맞아요. 저도 지금 바로 옆에서 들었을 때 저 너무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원양, 송현양, 노래 한 곡 더 불러줄 수 있을까요?

0: 아, 진짜 너무 뭔가 애절하기도 하고, 뭔가 그 정이 많이 느껴진 것 같아요. 우리 한국인의 정. 아, 너무 좋았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아, 너무 잘 들었습니다. 이 홀로 아리랑을 약간 민요풍으로 부른 거잖아요.
1: 네.
0: 완전 제 스타일이에요. 아, 이거 미모 때문이 아니라 진짜 미녀는 이제 완전 딱제 스타일입니다. 너무 감사해요.
2: 오빠, 저희랑 같이 민요 배우실래요?
0: 민요, 저를요? 저는 조금 약간 부끄러운데?
3: 하실 수 있어요.
0: 진짜로? 아, 제가, 부끄럽지만 해보겠습니다. 네.
2: 경기민요 중에서 닐리리아를 할 건데요. 닐리리아는 흥겹게 부르면서 하는 노래예요.
0: 어우, 기대가 됩니다. 네.
2: 어떻게 하냐면요.
0: 네.
2: 국거리 장단이에요.
0: 네.

0: 어려운데? 이거 지금 따라해보면 되는 거예요?
1: 네.
0: 닐리리야, 닐리리야, 니나노 난실로 내가 돌아간다.
2: 와.
0: 잘 맞아요?
2: 맞아요.
0: 제가 음을 만든 것 같은데?
1: 아니요, 맞아요.
0: 아니, 진짜 맞아요?
1: 맞아요.
0: 제가 혼자서 하면 이게 지금 음도 좀 틀린 것 같아서 좀 같이 한번 좀 도와주시겠어요?
1: 네. 알겠습니다.

0: 아니, 승현이 형. 네. 이거 진짜 진심이에요? 아. 아니면 포기해서 그렇게.
1: 아니요, 진짜요.
0: 자, 그러면 오늘 이 두 분의 꿈이 너무 궁금한데요. 이지원이 형. 꿈이 뭐예요?
2: 코로나19가 없어져서 예전으로 돌아가서 해외 공연 가고 싶어요.
0: 꼭 코로나19가 좋아져서 해외 공연 더 많이, 많은 곳에 다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송현야, 꿈이 뭐예요?
3: 네, 저는 대학교 국악과 교수가 돼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싶고요. 또 국립국악원에 들어가서 더 많은 활동을 하고 싶어요. 와,
0: 야망이 있는 친구였군요. 야, 너무 기대가 됩니다. 우리 지원 양과 송현 양의 꿈이 꼭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자, 박수! 여러분, 제가 오늘은 이 민요에 도전을 해봤는데요. 네, 처음에는 좀 낯설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했는데 배워보니까 저 뭔가 가슴에 울림도 있고 저도 오늘 좀 도전을 해보길 잘

0: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해보지 않고서는 자신이 무엇을 잘하는지 알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도 저처럼 꼭 도전해보세요. 도전대장 박유야 함께
1: 할수 있다고!

0: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플러스2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2는 초, 중학, 주요 교과목의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플러스2는 성인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평생교육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BS 플러스2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플러스 2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 2는 초중학 주요 교과목의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플러스 2는 성인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평생교육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BS 플러스 2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인사해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4: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띠용띠용 화재 탈출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있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에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조선 후기 정식 출간도 되지 않은 책이 사람들 사이에 큰 인기를 끌었다. 그 책은 바로 연암 박지원의 열하일기. 조선 최고의 베스트셀러였다. 금서로도 지목된 화제와 충격의 문제작 열하일기. 연암 박지원은 어떻게 조선 최고의 문장가가 되었나? 그가 남긴 책과 문장을 통해 엿보는 글쓰기 비법과 창의적인 정신. 조선의 베스트셀러 작가 연암 박지원의 글쓰기 비결.

마틴 스콜세지 감독이 했던 말을요, 봉준호 감독이 다시 꺼내서 화제가 된 말이 있습니다.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 저는 우리나라에서 이 말에 가장 부합되는 인간이 연암 박주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암은 정해진 길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세계를 찾아 나선 경계인이다. 또 관습적인 틀을 거부하고요, 독창적인 글을 쓴 위대한 문장가입니다. 연암을 연구하는 인문학자들은요, 이구동성으로 연암의 문장이야말로 우리 문학이 나아간 최고의 성취를 보여준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연암은 특별히요, 관찰 정신이 좀 특별했습니다. 상상력이 좀 특별한데요, 중세의 자장을 뛰어넘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컨대 그 자연과학적 관찰 정신과 인문학적 상상력을 겸비한 융합형 인간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연암은 남들과 다르게 보고요. 남들과 다르게 생각한 작가입니다. 아, 이제 그 연암의 글쓰기 비결, 또그글 속에 담긴 창의적인 생각, 그리고 시대를 통찰하는 인문정신, 이런 것들을 배워서요. 한번 우리 시대의 삶, 그리고 진로에 도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이제 시작이니까요. 좀 연암 박지원을 간단히 소개하도록 할게요. 아, 일단 제가 자꾸 연암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제 바로 박지원의 호예요. 이 연암은 이제 그 풀이를 하면은 뭐 제비바위 이런 뜻인데요. 박지원이 잠시 은거에 살던 그 황해도 개성골적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그 제비들이 바위에 등지를 트는 굉장히 궁벽한 곳이라서 이제 제비바위, 그래서 연암 이렇게 이제 했는데요. 그 옛사람들은 이렇게 자기가 살던 뭐 동네, 호수, 산 이름을요, 좀 호로 잘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암은 좀 특별한 게 10대 후반에요. 그 3년간 불면증을 앓아요. 이 이제 고전 시대에는 굉장히 좀 특별해요. 뭐 현대인에게는 뭐 굉장히 이제 일상적인 질병이지만 그래서 저는 이 연암의 우울증이야말로 연암의 문학을 위대하게 만든 그런 본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인간은 자신이 경험한 만큼만 남을 이해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근데 이제 연암은 그 젊은 시절부터 깊은 그 심연의 고통을 이렇게 경험함으로써 좀 인간의 본질을 이해하고 좀더 어떤 자기 주위를 돌아보는 그런 인간이 된 것이 이제 글쓰기에 나타났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그 파고다 공원에 그 이제 원각사지 10층 섭탑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탑의 색깔이 희어서 백탑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사실은 요 백탑 부근에 우리 18세기 후반에 그 네로라는 학자들이 대부분 여기에 살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홍대용, 또 박제가, 이덕무, 유독공. 그래서 이제 이런 학자들과 같이 어울려 지내면서 이제 그야말로 뭐 이른바 뭐 연대미학이라고 해야 될까요? 같이 공동의 교류를 통해서 뭐 생각을 나누는데 이것이 또 연암의 문학을 위대하게 만든 그런 기반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연암의 위상이 어떠한지는요. 제가 뭐 구구절절히 말하기보다 좀 뛰어난 학자들의 증언을 통해 간단하게 얘기를 드릴게요. 뭐 여러분들이라면은, 우리 고전 시대에 가장 위대한 두 명의 인물을 고르라면은 누구를 고르겠어요? 그 아마도 이제 쌍두마차가 있습니다. 아, 누구냐면은 훈민정음을 창조하신 뭐 세종대왕. 그리고 이제 또한 분이 누굽니까? 그한 영화가 자그마치 1700만 명이나 동원을 했죠. 그 인기에 힘입어. 바로 그 충무공 이순신. 이제 이렇게 이제 둘을 해야 되는데, 연암직을 최초로 간행한 이제 구한말의 창간 김태경은 우리 그러니까 조선 500년 역사를 통틀어 가장 뛰어난 세 가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퇴계와 율곡의 도학, 그리고 충무공의 용병, 이게 충무공의 거북선을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연암의 문장을 충무공 이순신의 그 거북선과 나란히 놓을 정도로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그 김윤식 선생은 어떻게 이제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나라 고전시대 문장가들은 그 입만 열면 성명,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성리학의 중요한 그런 논제잖아요. 그래서 성리학을 모방했는데 연암만이 벗어났다. 그러니까 우리 한 인간은요, 자기 시대가 경험하는 그 경험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한 시대가 경험하는 그 세계관을 흔히 이제 뭐 패러다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연암만이 이그 시대가 경험하는 그 패러다임을 넘어서서 이제 어떤 중세를 넘어서서 근대와 만나고, 또 오늘날 이제 탈근대를 얘기하는 지금의 시대와도 만나고, 이제 그것이 바로 연암밖에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그 뛰어난 그 이제 우리 고전 문학자인 박희병 그 교수님은 영국에 셰익스피어가 있고 독일에 괴테가 있다면 우리나라에는 박지원이 있다. 이거 굉장히 대단한 평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셰익스피어와 괴테와 나란한 위상을 갖는 존재로 우리 박지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박지원을 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고전의 인물을 아는 게 아니라, 아,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문장가 한 사람을 이제 우리가 잘 알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연암 박지원의 매력에 같이 한번 이렇게 빠졌으면 좋겠습니다. 연암의 초상화를 한번 이렇게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그 연암의 손자인 박주수가 19살 때 그린 건데, 일단은 이제 학의 어떤 털로 만든 그런

학창의를 입고 계시고요. 어때요? 여러분 딱 보시면은 무섭게 생기셨나요? 아니면 좀 부드럽게 생기셨나요? 이거는 눈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아, 10시 10분짜리 딱 눈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무섭게 생기셨어요. 무서운 그런 이제 느낌 때문에 주변에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않았다고 해요. 근데 이제 되게 아이러니한 것은 이분의 이제 글 자체는 굉장히 그 이렇게 유머가 넘치고 또 해학도 있고 또 자유분방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촘촘하고 삼엄하면서도 유머스러운 게 그게 이제 연암의 매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이러한 면모를 또 어떤 글쓰기를 통해서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오늘은 연암이 남들과는 다른 독창적인 글을 쓸 수 있었던 그 근원부터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연암은요. 글과 지식에 대한 그 전통적인 생각에 대해서 이렇게 좀 깊은 의문을 품은 분이에요. 그러면 그럼 연암이 지식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떠했길래? 자, 그 생각부터 한번 우리가 천천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전 시대에 그 지식의 입문서, 뭐 지식의 표준, 또 어린이 필독서, 자 떠오르는 그런 책이 있나요? 바로 이제 천자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중세기에 모든 인간이 우리 어떤 우리 조선시대 한정하자면 그 어린 시절부터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필수 교과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천자문을 지은 게 중국의 주흥사인데 하룻밤만에 썼대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 때문에 하룻밤 사이에 머리가 이렇게 확 휘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백수문이라고도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이 천자문을요. 집이나 서당에서 우리 어린이들이 달달달 이렇게 외웠어요. 근데 여기에 의문을 품은 그 몇 사람이 있어요. 그 가운데 이제 대표적인 게 우리가 잘 아는 다산 선생이 있어요. 이 다산 선생은 뭔가 천자문을 보더니 아 이거는 어린이들이 가르치기에 적당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이유가 뭐냐? 그 맨 처음에 시작이 어떻게 돼요? 하늘천 땅지, 그러니까 하늘과 땅 천지. 그럼 이제 이 다산 생각에 하늘, 천, 땅, 지를 배우면은 이게 자연물이니까 그것과 연관되는 산이나 강 이런 거를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그 거물현, 누를황. 거물현, 누를황은 뭐예요? 예, 색깔이잖아요. 그러니까 색을 배우라고 한다 이러는 거예요. 자, 그럼 거물현, 누를황을 배웠다면은 거기에 그 다음에는 뭔가 이렇게 색과 관련된 거 예를 들어 뭐 붉을홍이라든가 그 다음에 거물흙이라든가 이런 거를 같이 배우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갑자기 느닷없이 우주를 배우라고 한다. 지부집주. 넓으론 거칠라. 우주는 넓고 거칠다. 그 있던 것을 어디다 쓰겠느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그 천자문이 가지고 있는 그 비효율성, 또 비체계성 이런 거를 막 따끔하게 지적을 하면서 자기가 본인이 직접 천자문 책을 써요. 그게 이제 악편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근데 이제 연암 선생은 여기에서 한 발 더 나가요. 그래서 천자문이 담고 있는 지식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초등학교 교과서에 대해서 의문을 품어본 적이 있나요? 자, 우리가 그 한번 짧은 작품 하나 볼 텐데요. 이 연암 선생이 50살까지 백수였습니다. 아, 근데 이제 이렇게 백수하면은 우리가 좀 무능력한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연암의 백수는 이게 자발적인 반환을 택했다는 점에서 사실은 이렇게 좀 남과는 다른 그런 어떤 면모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훈장 선생을 좀 했었어요 젊은 시절에. 그래서 이제 어린이 어떤 애들 데리고 이렇게 천자문을 가르치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같이 따라하게 했거든요. 근데 한 꼬마 아이가 따라하지를 않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꾸짖었죠. 예끼놈아 왜 따라하지 않니? 그러니까 그 애가 하는 말. 하늘은 푸른데 하늘천자는 푸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늘천 따지 거물현 누르왕. 이 뜻은 뭐냐? 하늘은 검고 땅은 누르다. 그러니까 하늘을 봤더니 파란데 왜 검다고 가르쳐요? 그래서 읽기 싫어요. 이렇게 따진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길 이 아이 총명함이 문자를 처음으로 만든 창의를 굶어 죽이겠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 사실은 천자문의 어떤 지식에 대해서 의문을 품은 거는 연암 박주원이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이 연암 박주원은요,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게 진리를 제대로 전해주지 못한다. 뭔가 좀 왜곡되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뭐, 다른 그런 글에도 보면 이렇게 이제 좀 알 수 있는

느끼는 게, 아, 이게 지식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인간의 삶을 구원해 주지를 못하고 오히려 인간 사회를 병들게 하고 왜곡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품고 있어요. 그한 예로, 그 여러분 허생전 좀 많이 들어보셨죠? 그 허생전에서 이제 우리 허생이 무인도에 이제 도둑대를 데리고 무인도에서 이상세계를 건설해요. 한 2,000명을 데리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1년 만에 나오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글을 아는 자들을 모두 배에 태워 데리고 나와요. 그러면서 이 섬에 화근을 없애야 돼. 그러니까 화근, 재앙의 뿌리. 글을 아는 자들이 재앙의 뿌리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지식, 이거는 고전시대 유학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잖아요. 누구나가 지식을 얻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연한만은 이 지식인들, 글을 아는 자들이 오히려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함은요, 지식, 그리고 또 지식을 담고 있는 이 책이라는 게, 아, 온전한 진리를 전달해 주지 않고 있구나. 또뭐 지식인이 좀 어떤 그 지식을 가지고 자기를 합리화하거나 변명하는 데 쓰고 있구나. 요게 이제 그 호질의 북학 선생이라는 존재거든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아, 이 지식이 좀 불완전하다. 이거를 바로잡아야 돼. 이런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이것과 비슷한 생각을 품은 분이 바로 이제 담원 홍대영 선생이에요. 그 담원 홍대영 선생은 여러분 이제 보면 알겠지만, 큰 의문이 없는 자는 큰 깨달음이 없다. 그러니까 크게 의문을 품어야 큰 깨달음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또뭐 노벨화학상을 탄그 이제 치에 하노베르, 아, 좀 이름 부르기가 좀 어려운데, 치에 하노베르가 말하기를 아무것도 믿지 마라. 책을 읽지 마라.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으니까 좀 따져보라는 거예요. 이 책이라는 것도 한 저자가 쓴 생각이기 때문에 그거를 좀 의문을 품고 따져 읽을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이렇게 이제 말한 것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힘을 기르라 라고 뒤에서 얘기를 하는데요. 왜, 무엇이를 항상 물을 수 있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 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요, 진리의 내용보다 누가 왜 진리를 묻고 있는지를 이렇게 살펴야 이제 객관적인 진실이 드러납니다. 저는 순수한 지식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푸코의 말을 따르자면 지식은 권력이다. 저는 이게 동의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식을 늘 이렇게 의문을 품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뭐 예를 하나 간단하게 들자면, 어린 시절에 이제 토끼와 거북이 우화를 배운 적이 있어요. 그 여러분 이제 잘 아시죠? 자,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합니다. 누가 이기죠? 네, 토끼가 이겨야 당연한데 거북이가 이겨요. 왜냐하면 토끼가 중간에서 얕보고 잠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교훈이 뭐냐, 뭐 근면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배워왔는데, 이게 사실은 논리적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어요. 어떤 문제냐? 이 거북이는요, 기본적으로 물에 사는 생물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뭐 땅에 살 때도 있지만 수중 생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물에 사는 동물을 땅 위에 올려놓고 토끼랑 동등하게 경쟁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의 조건이 불평등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좀 따져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생각하는 태도를 가질 때좀더 세계의 객관적 진실에 부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식과 정보를 그대로 믿지 말고 좀 따져 물어라. 이게 이제 제 얘기가 아니라 바로 연암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연암은 어떠한 방법으로 객관적인 진실을 탐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지 한번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자, 작품 한 편을 보실 텐데요. 포이시가 죽은 뒤로 문장이 흩어진 지 오래되었다. 이 문제의식은 뭐냐면은, 그 문자를 최초로 만들었던 포이시가 죽은 다음에 그 문장이 사실은 되게 형형화되었다. 그래서 죽은 문자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왜냐면은 이게 이제 자꾸 기호화되면서 본래의 그 사물의 본질을 잃어버려요. 그 문자가 담고 있는. 그렇지만은 우리 자연 사물의 벌레의 더듬이, 꽃을, 또 새의 비춧빛, 이런 글의 정신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짐승과 곤충, 또 새들이 지저귀고 울부짖는 그 소리와 빛깔과 정치와 경물은 고스란히 남아있다. 그러니까 연암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은, 이 문자라고 하는 것, 또는 책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죽어있는 정보를 담은 것이기 때문에

0: 그런 기존의 지식을 믿기보다는 내가 눈앞에서 바라보는 이 자연 사물의 소리와 빛깔과 경물을 그거를 옮겨낼 때 오히려 더 제대로 된 지식을 배우는 것이다. 이런 문제의식을 이제 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합은 말하기를 하늘과 땅 사이에 흩어져 있는 것들이 모두 다 책의 전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멋있는 그런 어떤 이제 이야기를 해요.
1: 아침에 일어나니 푸른 나무 그늘진 뜰하게 이따금 새가 지저귄다. 부채를 들어 책상을 치며 크게 외쳤다. 이것이 내가 말한 날아가고 날아온다는 글자고 서로 울고 서로 화답한다는 글이다. 온갖 빛깔을 문장이라고 한다면 이보다 더 나은 문장은 없다. 오늘 나는 글을 읽었다.
0: 새가 지저귀는 그 노래하는 모양 자체가 그게 글자이고, 그리고 그것이 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눈앞에서 바라보는 이 자연사물, 그런 어떤 구체적인 사물의 움직임이나 생동감을 제대로 옮겨내면 그것이 가장 진정한 문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0: 사실은 이제 우리가 연암의 이 글쓰기의 본질을 이해하려면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요 구절을 잘 이해하시면 돼요. 연암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벌레의 더듬이와 꽃으로 관심이 없는 자는 문장에 정신이 없는 것이고 사물의 형상을 음미하지 못하는 자는 한 글자도 모른다고 말해도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사실은 연암의 문장의 본질을 이해하려면 요 뜻을 잘 알면 되는 건데요. 그 여러분 혹시 벌레에 대해서 관심 가져본 적 있으신가요? 자, 일단은 벌레는요, 우리가 이제 징그러운 존재, 그러니까 되게 하여튼 혐오하는 존재예요. 그리고 상징적으로는 이렇게 쓸모없는 존재. 그래서 우리가 이런 벌레만도 못한 놈,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연암은 그 벌레의 더듬이에 관심이 없으면 이거는 글쓸 생각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감각기관이 다 더듬이에 몰려 있어서 벌레를 이해하는 데이 더듬이가 핵심이라고 해요. 그 저는 이거를 어떻게 이해했냐면은, 그러니까 우리 어떤 평범한 인간들은 좀 쓸모없는 것, 평범한 것, 혐오하는 것, 이런 것들은 보려고도 하지 않고 배척을 해요. 근데 연암은 그 반대로 오히려 우리가 혐오하는 것, 배척하는 것, 평범하다고 생각되는 걸 관심을 갖고 봐야 돼. 그래야 그것이 문장가의 정신이라고 할수 있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꽃술에 관심을 가지라는 것도 되게 이게 의미가 깊은데요. 이제 고전 시대에는 우리가 격물치지라고 해서 사물을 궁구하여 알매 이른다.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은 어떤 우리가 자연 사물을 관찰을 한다는 것은 그냥 취미로 해서는 안 되고 도를 깨닫기 위한 거에 돼요. 그러니까 인간의 도덕이나 내면을 수양하기 위한 그런 도구적인 의미로서 자연사물을 봐요. 그러나 인간이라는 존재는 미에 이렇게 탐하는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꽃을 보면은 기르고 싶은데, 그러나 그것이 어떤 성리학적 그 질서에 어긋나니까 보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방법이 있어요? 꽃에다가 어떤 그런 인간의 덕목을 갖다가 심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군자의 개념이에요. 사군자가 뭐예요? 매란국주. 그러니까 매화. 그러면 뭐 거기에 아치고절. 그다음에 난초. 그러면 그거는 뭐 내유외강. 국화 오상고절. 그다음에 뭐 대나무 세양고절. 이제 이런 어떤 지조나 절개의 이미지를 딱 입혀가지고 내가 내화를 기르는 것은 그런 어떤 운치, 또내 도덕, 내면을 갖다가 기르기 위한 거야. 이러면서 군자의 이미지를 심어주는 거예요. 이게 전통적인 꽃에 대한 이해인데 연암은 꽃술에 관심을 가지래요. 굉장히 특이한 관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더 관심을 갖고 또 사물을 윤리나 윤리를 위한 도구로 바라보지 말고 그 대상 자체로 이해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문장가의 정신이다. 특히 연암은요, 글쓰기의 근원을 자연사물로 봐요. 그래서 가장 하찮은 존재도 좀 꼼꼼히 봐라. 사물은 위쪽으로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관찰이라고 하는 게 보이는 것을 자세히 보는 게 관찰이 아니에요. 어떤 것을 보이게 하는 것.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것. 우리가 본다고 해서 보이는 게 아니에요. 관심을 갖지 않으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 관찰 정신을 가질 때 문장가의 정신을 갖출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연암의 작품 중에 제가 좋아하는 작품이 초책에게 주는 글이라는 건데, 야, 그대는 똑똑한 그 깨달음을 갖고 있다고 잘난 척하거나 사물 업신여기지 마라라고 말하면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의 그 지식은 냄새 나는 가죽 부대에 문자 조금 알고 있는 거, 요건 남보다 조금 많은 거야 이러면서 저 매미의 울음, 지렁이 소리는 시를 읽고 책 읽는 소리가 아니라고 어떻게 장담하겠는가? 그 여러분 지렁이가 소리 내는 거 보셨어요? 지렁이도 공명으로 소리를 내요. 근데 연암은 그게 책 읽는 소리라고 합니다. 매미 울음은 시를 읊는 거래요. 그 생화학자인 이제 스젠트 기오르기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발견은 모든 사람들이 보는 걸 보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것을 생각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게 바로 연애의 정신과 이렇게 부합합니다. 그 당시 성리학자들은 질서와 조화의 공간으로만 생각했는데 연암은 자연을 창조와 변화의 공간으로 생각해요. 그리고 인간과 사회는 오히려 병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사물한테 깨달음을 얻어서 그거를 인간 사회를 고발하거나 교장하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은 한번 연암 글쓰기의 근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이제 내용을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기존의 지식을 좀 그대로 믿지 말아라. 내가 눈앞에서 직접 보는 그런 자연사물의 소리, 빛깔, 그 다음에 경물, 또 삶의 현장, 내가 눈앞에서 보는 현실, 이거를 꼼꼼하게 관찰하고 그리고 거기서 얻은 깨달음을 글로 진실하게 옮겨라. 이것이 오늘 이제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연암의 글쓰기 비결이 되겠습니다.
1: 세상에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기존의 지식을 의심하라. 그리고 눈앞에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보라. 글은 그저 기호일 뿐 참된 것은 사물에 담긴 정신에 있다. 연암체라는 새로운 문체가 생겨날 정도로 인기를 끌었던 연암박지원의 독특한 글쓰기. 그 처음은 기존의 지식을 의심하고 비판하는 데서 시작됐다.

조선 후기, 정식 출간도 되지 않은 책이 사람들 사이에 큰 인기를 끌었다. 그 책은 바로 여남 박지원의 열하일기. 조선 최고의 베스트셀러였다. 금서로도 지목된 화제와 충격의 문제작 열하일기. 여남 박지원은 어떻게 조선 최고의 문장가가 되었나? 그가 남긴 책과 문장을 통해 엿보는 글쓰기 비법과 창의적인 정신. 조선의 베스트셀러 작가 여남 박지원의 글쓰기 비결.

그 현대에서는 이제 우리가 그 상징이나 이미지가 창조적이고 개인적인 상징을 쓴다면요. 고전에서는 관습적인 상징을 써요. 그래서 그 어떤 상징이나 이미지가 이렇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뭐 예컨대 소나무나 매화가 나왔다. 그러면 이거는요. 늘 쥐조와 절개를 상징해요. 그럼 구름은 뭘까요? 일단 구름은요. 간신이에요. 그 왜냐하면은 태양을 가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특히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이 임금, 왕은 절대 군주 또는 국가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는 대부분이 임금을 상징해요. 예를 들어 뭐 해, 달, 북극성 이런 거는 전부 이렇게 임금을 상징해요. 그래서 이렇게 고전에서 하나의 사물이나 개념에 대한 이미지가 이렇게 고정되어 있어가지고요. 누가 그 어휘를 사용해도요. 동일한 의미를 갖습니다. 근데 이제 연암은 그 사물을 이렇게 관습 또는 고정된 이미지로 가두지를 않아요. 그 연암은 이 세상을요,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고요. 또 사물마다 이렇게 다양한 의미를 발견해 냅니다. 이제 상기를 먼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상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코끼리 이야기라는 이제 뜻인데요. 중국의 열화에서 코끼리를 보고서 쓴 글입니다. 이 영재 유두공이라는 인물은 이 상기에 대해서 천하의 가장 귀한 글이다. 또 이제 창간 김태경은 웅변 신품이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어마무시한 작품이다. 이런 뜻이에요. 저는 그 마지막 구절만 살짝 여러분에게 맛보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끼리는 호랑이를 만나면 코를 휘둘러 죽여버린다. 이게 예전에 어떤 한 임금이 그 코끼리 우리에다 호랑이를 넣었더니 그 코끼리가 호랑이 냄새가 싫어서 코를 휘둘렀더니 호랑이가 즉사를 해버려요. 쉽게 얘기하면 코끼리가 호랑이를 이기는 거예요. 근데 이 코끼리가 가장 무서워하는 존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사자가 아니라 쥐라고 해요. 왜냐면 쥐가 이게 저 코끼리 발을 물면은 깜짝 놀라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깨질 염려가 있어서 늘 코끼리 사육사는 요 코끼리 발에다 대서 이렇게 헝겊을 이렇게 모아둔다고 해요. 자, 그러면 이 이제 고전 시대는 질서를 이렇게 단선적으로 단일하게 보거든요. 그럼 예컨대 자, 호랑이를 코끼리가 이겨요. 그죠? 근데 이 코끼리를 쥐가 이겨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질서가? 그러면 쥐가 누구를 이기는 게 되는 거죠? 호랑이를 이겨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중세 질서로 보자면 그래요. 근데 이제 연암은 이거는 맞지가 않잖아. 쥐, 그 호랑이한테 금방 죽잖아. 그래서 세상의 질서는 이렇게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야. 관계와 배치에 따라 다양한 그런 어떤 위상을 갖는 거야. 존재의 의미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 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연암의 기본적인 정신이 바로 이제 그 변화의 정신, 선변의 정신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물과 현상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 속에 있다. 이런 인식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바뀌는 것에는 변화라는 개념이 있고 변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김치 아시죠? 이 김치가 잘 익으면 묵은 김치가 돼요. 근데 잘못 변질되면 어떻게 됩니까? 신김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변화라고 하는 것은 이 묵은 김치가 되듯이 좋은 방향으로 바뀌는 것을 말해요.

이 세상이 이렇게 변화를 하는데 이거를 피상적으로 보지 말고 열린 시선으로 봐야 한다라는 것이 연암의 주장인데 오늘 한번 이런 연암의 주장이 담긴 좋은 글 한 편을 여러분과 함께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까마귀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세요? 일단은 까마귀는 까마니까 까마귀예요. 그죠? 백로. 그러면 흰색이기 때문에 흰 백자를 써서 백로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인간들은요, 까만색에 대해서 이렇게 좀 불편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까만색은 되게 음침하다, 불길하다, 죽음의 색이다,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다 보니까 까마귀는요, 보려고도 않고, 듣기도 싫어하고, 마주치지도 않으려고 해요. 근데 연암은 늘 호기심을 가진 사람이에요. 어느 날 까마귀를 자세히 관찰을 해요. 아, 그랬더니 까마귀가, 사실 저도 경험한 거긴 한데, 이제 딱 날아갈 때 햇빛이 딱 비쳤어요. 아, 그랬더니 그 날개가 이렇게 자줏빛으로도 빛나고, 붉은빛으로도 빛나고, 또 얼핏 푸른빛으로도 빛난 거예요. 그러니까 연암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러므로 붉은 까마귀라고 해도 상관없고, 또 푸른 까마귀라고 해도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러한 연암의 주장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연암 선생이니까 뭐 설마 틀린 말씀을 하셨겠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연암의 정신은 늘 의문을 품으라 해요. 그러니까 먼저 연암의 말이라도 따져봐야 돼요. 저는 이런 반론을 제기할 것 같아요. 아니, 까마귀는 까만데 일시적으로 파란색으로 빛났다고 그래가지고, 왜냐면 다시 이제 까만색으로 돌아올 테니까 그거를 갖다가 뭐 푸른 까마귀다. 그럼 이거는 너무 임의적인 그런 명칭이잖아. 그러니까 언어의 사회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언어는 사회적인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임의대로 마음대로 부르면은 그 언어 생활에 혼란이 일어나요. 자, 그런데요. 다시 반전. 혹시 여러분 모네라고 들어보셨어요? 그 마네 모네. 이거 인상파 화가의 이제 최초 선두 주자인데 이 모네의 그림 중에 루앙성당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수년에 걸쳐서 이제 그린 그림인데 어느 날 이제 이 모네가 똑같은 장소에서 루앙성당을 그립니다. 근데 아침, 점심, 저녁, 또 뭐 맑은 날, 흐린 날, 갯날 이렇게 이제 각각 조건과 환경이 다른 그런 시간대에 그 루앙성당을 그려요. 그렇다면은 저 많은 루앙성당 중에서 어느 것이 루앙성당의 본질일까요? 특정한 어느 하나만이 루앙성당은 아니잖아요. 다 각각의 색을 갖고 있는 하나하나가 루앙성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저것이 특수한 조건에서 어떤 그 빛에 따라 어떤 그 그려진 그림이지만 저거 하나하나가 다 루앙성당의 본질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현대 회화의 기본 이론이 뭐냐면은 사물의 색은 정해져 있지 않다. 빛에 따라 달라진다. 이거예요. 이제 인상파 화가의 어떤 그런 이제 이론을 이은 것이긴 하죠. 그러니까 사물의 색은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그 현대 회화 이론에 따른다면은 그 순간적인 색을 가지고 연암이 푸른 까마귀라고 했다고 해서 그다지 틀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진실. 자, 여러분이 이제 그 화면에서 보시는 게 삼조고 그림인데 그 삼조고는 다리가 새신 까마귀예요. 이게 저 고구려 이제 깃발에도 이 바로 무늬가 이 그림이 있어요. 삼조고가. 근데 삼조고는 원래 태양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붉은색 계통으로 그렸어요. 그러니까 늘 까마귀는 애초에는 붉은색 계열로 생각을 했고요. 또 창호라고도 불러요. 이게 풀을 창자를 써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까마귀는 푸른색이야 라고 생각한 사람도 있어요. 저는 더 재밌는 게 뭐였냐면은 제가 수년 전에 기사를 보고 알게 된 건데 그 경남 합천 지역에 어떤 새 한 마리, 흰 새 한 마리가 나타나서 화제가 돼서 이제 사진에 찍힌 적이 있는데 그 여러분이 화면에서 보시는 저 흰 새가 무슨 새일 것 같아요? 그 비둘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비둘기라면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이유가 없잖아요. 저게 바로 까마귀예요. 그러니까 이게 흰 까마귀도 있습니다. 까마귀라고 해서 다 까만색이 아니에요. 그리고요, 진짜 중요한 또 다른 진실. 여러분들 까마귀를 가까이에서 실제 본 적이 있으신가요? 물론 진짜 까만색도 있기는 하지만 제가 본 까마귀는요 검붉은 계통이었어요. 그리고요 푸른색이 섞여 있는 까마귀도 많아요. 그러니까 까마귀

0: 그쵸? 여기 보세요. 보지도 않으면서 미리 판정하는 태도. 그러면서 슬프다.
1: 슬프다. 까마귀를 검은색으로 고정한 것도 충분한데 다시금 까마귀를 갖고 세상의 온갖 색을 다 고정하려 하는구나. 까마귀가 과연 검기는 하다. 그러나 누가 다시 이른바 푸르고 붉은색이 검은색 안에 깃들어 있는 빛깔인 줄 알겠는가.
0: 근데 연암은 그래서는 안 된다. 한 가지 색으로 가두지 말아라. 고정시키지 말아라. 게다가 왜 보지도 않으면서 그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규정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까마귀가 좀 검기는 하지만 푸르고 붉은색이 그 검은색 안에 깃들어 있는 빛깔 그거를 좀 봐야지. 이게 연암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런 열린 눈을 보라는 그런 어떤 깨우침입니다. 자, 이렇게 사물은요 사실은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끊임없이 변화하는 그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 아, 우리가 어떤 대상, 사물 또는 어떤 삶의 태도, 문화 한 가지로 가두지 말고요. 조건과 환경에 따라 변하는 그런 진실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세히 보기만 하면 과연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이냐? 여기에 대한 또 연암의 문제의식이 있어요. 아, 요것도 이제 그 열하일기에 실려 있는 건데요.
1: 200여 년 전, 이웃나라 중국은 미지의 세계와 다름없었다. 그 낯선 세상으로 길을 떠난 조선의 선비 박지원. 말 한 장에 달린 두 개의 주머니엔 벼루, 붓 두 자루, 먹, 작은 공책 네 권이 들어있었다. 청나라 황제의 칠수년을 축하하기 위해 사절단으로 가는 연행길. 한양에서 압록강을 건너고 청나라 수도 북경에서 다시 열하까지 장장 4천리, 1500km가 넘는 대장정이었다. 박지원은 그곳에서 마주친 이국적인 풍경과 일상을 세세히 기록했다. 그 기록이 조선 최고의 베스트셀러이자 여행기의 백미, 열하일기다.
0: 그만큼 이 열하일기에는 주옥 같은 글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열하일기야말로 우리가 자랑할 만한 최고의 고전 문학사다. 그러니까 우리 고전 시대가 나아간 최고 수준의 문학, 문화, 사상, 정치, 경제 그 깊이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아, 그리고 다양한 분야가 있어서 정말 세상에 둘도 없는 장르 복합서 이렇게도 보셔도 되고요. 또 인간과 공간을 새롭게 창조하고 삶과 제도를 성찰한 특별한 여행이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사상적으로 본다면 문명과 인간의 본질을 예리하게 파헤치고 동아시아 비전까지 도달한 심오한 사상서다. 그리고 성리학의 틀을 뛰어넘어 시대의 모순을 극복하고 새로운 세상을 말해주고 싶었던 경계인의 밟은 저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우리 고전에서 꼭 읽어야 될 두 개를 고르라고 한다면은 저는 늘 학생들에게 삼국유사와 열하일기를 들려줍니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이제 그 열하일기 보면은 연암이랑이 이렇게 북경에 도착을 해요. 근데 이제 그 간 이유가 그 권룡제의 칠순을 축하하러 간 건데 황제가 북경에 있지 않고요. 저 400리 떨어진 열하에서 피서를 즐기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관점은 굉장한 외교적 신뢰인데 예전에는 워낙 중국이 강대국이다 보니까 우리가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 중국 황제를 보기 위해서 또 열하까지 헐레벌떡 달려가야 됐어요.
1: 청나라 황제를 만나기 위해 장장 두 달여에 걸쳐 북경에 도착한 조선의 사절단. 하지만 황제는 그곳에 없었다. 사절단은 늦은 저녁 다시 열하로 향한다. 황제의 칠수년에 늦지 않기 위해 북경에서 열하까지 무박 5일의 강행군이었다. 폭우로 잔뜩 물이 불어난 강을 한밤중에 무려 9번이나 건넜다. 그렇게 탄생한 글이 이리야 구도학이다.

0: 그 일화 구도하기에 이제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면 그때는 이제 여름철이라서 이렇게 강물을 건너는데 그 이제 저기 장마가 지다 보니까 낮에 건너려고 하다 보니까 그 뿌연 강물 때문에 겁이 나서 못 건너는 거예요.
1: 강물은 두 산 사이에서 흘러나와 바윗돌과 부딪히며 세차게 흘러간다. 그 놀란 파도와 성난 물결, 분노하는 듯한 물결과 슬프게 원망하는 듯한 겨울은 내달려 부딪히고 휘말려 뒤엎어지며 울부짖고 고래고래 소리치니 언제나 만리장성을 물리칠 기세가 있다.
0: 자, 그리고 밤에 건너려고 했더니 아, 이번에 소리가 막 그냥 우르릉 소리가 무서워서 그 물을 건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연암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제야 도를 알았다. 마음을 잠잠하게 하는 자는 귀와 눈이 방해가 되지 않는데 귀와 눈만을 의지하는 사람은 자세하게 보고 들으려 할수록 그것이 방해가 된다. 그러니까 뭐예요? 눈과 귀를 천적으로 의지하면 위험하다. 명심이 필요한 거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한문 원전으로는 명심, 마음을 어둡게 하다, 어두울 명이에요. 마음을 고요하게 하다. 자, 그래서 연암은 이렇게 우리는 세계의 진실을 얼마나 올바로 보고 듣는가 이거를 묻고 있어요. 과연 우리가 보는 눈이 정말 객관적으로 보는 것일까?
1: 나는 언젠가 문을 닫고 누워 다른 사물과 비교해 시냇물 소리를 들은 적이 있다. 깊은 솔숲에서 나는 퉁소 같은 소리는 맑은 마음으로 들은 것이고 산이 갈라지고 벼랑이 무너지는 듯한 소리는 붕괴한 상태에서 들은 것이다. 수많은 개구리가 다투어 우는 듯한 소리는 교만한 상태에서 들은 것이고 수많은 비파가 연달아 울리는 듯한 소리는 화가 난 상태에서 들은 것이다. 이 모든 소리는 올바로 들은 것이 아니다. 다만 마음속에 미리 정해놓은 생각에 따라 귀가 그렇게 들었을 뿐이다.
0: 이것도 사실은 선입견과 편견, 눈과 귀가 가져다주는 선입견과 편견에 갇히지 말라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의 감각기관은요 한계가 많아요. 뭐 예를 들어본다면 예를 들어 여러분 코 먼저 한번 코 해볼까요? 그 저 이제 어릴 때는 재래식 화장실이었는데 그 처음에 들어가면은 그 암모니아 냄새 때문에 막 그 저 냄새가 진짜 뭐 흔히 그 역한 냄새가 나요. 근데 이렇게 10분 가만히 있으면 냄새가 안 납니다. 그럼 진짜 안 나는 걸까요? 익숙해지기 때문에 안 난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눈이 갖는 한계는 어떨 때였냐면은 수업을 할 때 학생들이 저를 보고 있는데 알고 보면은 저를 보고 있지만은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선 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지만은 보이지가 않아요. 또 이제 그 일화 구도하기 뒷부분을 보면은요, 그 우리 세상이라는 게 위험한 강을 건너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잘못 만들어진 뭐 습관, 편견 또는 뭐 지배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이 고정관념을 만들어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습관적으로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선입견과 편견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 연암의 말을 따른다면 명심하라고 얘기를 해요. 명심, 마음을 어둡게 한다. 또 연암의 글에 보면 그게 소경 메타포로 나와요. 소경. 그래서 오늘날 우리 어떤 소경은 암말을 많이 하지만은 고전시대 소경은 직업이 대체로 점쟁이였어요. 왜냐하면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연암이 소경 메타포에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상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열린 시선으로 본다는 것은 이제 역설적으로 바로 이런 소경의 눈으로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 소경의 눈에 대한 이야기는요, 열하일기 도강록 편에 그 책문 이야기에서도 나와요. 이 저 책문 부분이 되게 재밌는데, 이제 이 책문은 중국인들이 사는 최초의 변두리 마을이에요. 그래서 이 연암이 이 책문에 도착하고 보니까 거기 굉장히 번화한 거예요.
1: 그 면면이 시골 티라고는 조금도 없다. 예전에 친구 홍대용이 그 규모는 크면서도 씀씀이는 꼼꼼하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이 책문은 중국의 맨 동쪽 변두리에 불과한데도 오히려 이만큼이다. 앞으로 구경할 것을 생각하니 문득 기가 꺾이고 곧장 발길을 돌리고 싶은 생각이 들면서 온몸이 화끈거린다.
0: 그 연암이 거기서

0: 열불이 나요. 그러면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느껴요. 근데 왜냐하면은 그 당시 조선은 중국이 청나라였는데 이거 오랑캐라고 해가지고 북벌론을 내세우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인정하기 싫은 나라는 인정하기 싫은 사람은 잘 되는 꼴을 이렇게 보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연함도 저 오랑캐인 청나라가 어떻게 변두리 마을이 저렇게 잘살 수가 있지? 하면서 거기서 열불이 끓어오르고 오, 돌아갈까? 그러면서 다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반성을 하며 이것은 내가 본 것이 적은 탓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어떤 석가열의 해안으로 본다면 이 세계를 두루 공평하게 볼 텐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러니까 연함이 거기서 질투심을 느낀 이유는 그 변두리 마을이 너무 화려했기 때문인데, 우리 인간이 왜 시기심이나 질투심을 느끼는 이유는 뭐냐면은 비교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남과 비교를 해서 거기서 내가 뭔가 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거기서 어떤 시기심과 질투심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질투는 누구랑 하느냐? 대개 보면은 나랑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질투심이 나와요.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또는 내 직업과 비슷한 사람이 뭔가 나보다 잘 나가는 걸 보면 괜히 이렇게 질투심이 느껴요. 그러니까 그건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근데 이제 연함은 거기서 해코지를 하는 게 아니라 반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반성하는 태도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이제 이게 내가 본게 적기 때문이야. 그러면서 이제 또그 뒷부분이 소경이 이렇게 비파를 타며 가니까 저 소경이야말로 바로 평등안의 소유자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경은 앞을 볼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이렇게 무지한자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은 오히려 눈과 귀가 가지고 있는 그 선입견과 편견을 갖지 않기 때문에 더 지혜의 눈으로 볼수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연함에게 있어서 이 소경, 지혜자, 평등한 또는 명심, 그리고 또 하나 덧붙이면 어린아이 이런 존재들은 순수한 눈을 가진 사람, 고정관념과 편견을 갖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연암의 어떤 그 지혜의 말을 따른다면은 좁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넓게 봐라. 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다. 넓게 본다면 다 각각 살아가는 하나의 삶의 모습일 뿐이다. 그랬을 때좀더 우리가 어떤 비교에 의한 뭐 열등감이나 시기심에서 벗어나서 세상을 공평하게 볼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파블로 피카소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저 보지만 말고 생각하라. 표면적인 것 배후에 숨어 있는 속성을 찾으라. 눈이 아니고 마음으로 읽어라. 연암의 명심과 똑같잖아요. 이렇게 뛰어난 예술가나 문학가나 사상가는 생각하는 바가 되게 비슷하다는 생각을 제가 많이 갖습니다. 아, 피카소가 눈이 아니고 마음으로 읽어라. 연암은 명심하라. 눈가귀를 믿지 말고. 네. 그래서 요 것에 대해서 연암의 배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열린 눈으로 바라보라. 이제 이런 어떤 이제 배움을 이렇게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좋은 글은요, 좋은 생각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좋은 생각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창조자의 안목을 갖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정한 창조자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이 평범한 것에서 주목할 만한 가치를 찾아내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까마귀가 검다고 외면하지 말고요, 그거를 자세히 관찰해서 그 검은색 안에 담겨 있는 다양한 빛깔을 찾아내는 그 창조자의 눈을 갖출 때 좋은 생각이 나오고 그걸 통해서 좋은 글을 쓸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모든 사물은 끊임없는 변화의 과정 속에 있다. 세상을 한 가지 색으로 가두지 말라. 비록 한 가지 색으로 보여도 그 안에 담긴 다양한 변화의 빛깔을 찾아내는 창조자의 눈. 편견 없는 마음의 눈으로 볼 때, 비로소 창조적인 글을 쓸수 있다.

조선 후기, 정식 출간도 되지 않은 책이 사람들 사이에 큰 인기를 끌었다. 그 책은 바로 연암 박지원의 열하일기. 조선 최고의 베스트셀러였다. 금서로도 지목된 화제와 충격의 문제작 열하일기. 연암 박지원은 어떻게 조선 최고의 문장가가 되었나? 그가 남긴 책과 문장을 통해 엿보는 글쓰기 비법과 창의적인 정신. 조선의 베스트셀러 작가 연암 박지원의 글쓰기 비결.

0: 오늘의 주제는 상식을 비틀어라입니다. 앞 시간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진정한 창조자란 뭐냐? 무에서 유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제가 강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남들이 이제 보지 못하는 것을 새롭게 발견해내는 자가 바로 이제 창조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함이야말로 바로 남들과 다르게 보고 또 남들과 다르게 생각한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야 그런 안목을 키울 수 있을까? 이제 진정한 창조자인 연암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요, 한번 공작감 문고 자서라는 작품의 한 구절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거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말이란 꼭 거창할 필요가 없다. 도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그 털과 같이 미세한 데서 나누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도에 맞기만 하다면 기와조가 벽돌을 왜 버리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암은 그 하찮은 물건인 기와 조각, 벽돌, 부스러기도 요긴한 쓸모를 지닐 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그러면 기와 조각이 어떤 쓸모를 지닐까? 이것은 이제 조금 있다 우리가 자세히 얘기를 해 보기로 하고요. 이게 이제 글에 대한 비유거든요. 그러니까 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뭔가 대단하고 거창하고 고상한 그런 단어를 쓴다고 해서 좋은 글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흔히 비속어 쓰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비속어도 쓰임에 맞기만 하다면 그러면은 좋은 글을 만드는데 보탬이 돼요. 그러니까 연함은요, 군사를 잘 쓰는 장수에겐 버릴 병졸이 없고 또 글을 잘 쓰는 사람에겐 따로 가려 쓸 글자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소단 적친이라고 하는 그 작품에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장수가 훌륭하면은요, 호미와 낫을 갖고도 굉장히 훌륭한 무기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치를 터득한다면 그 쌍말, 이 쌍말도 학교에서 가르쳐도 된다. 그리고 동요, 속담 이런 것도 고상한 책에 넣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야, 글자 구절 그 얼마나 우아하냐, 또 요건 비속해 안 돼, 이렇게 따지는 사람은 합변지기를 모른다. 합변지기는 어떤 상황에 따라 맞게 변화시키는 그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함은 상황과 조건에 따라 상식적인 것도 반대로 하거나 다르게 해서 오히려 더 좋은 글을 쓸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제 연함은 자꾸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발상을 바꾸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이렇게 발상을 바꿀 때 오히려 좋은 생각이 나오고 좋은 글이 나옵니다. 자, 그럼 또 이번에도 열하일기에 실린 연암의 명편 하나를 소개를 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요, 장관론이라는 건데, 이 열하일기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에요. 이 장관론을 잘 이해하게 되면은요, 열하일기 전체를 지배하는 정신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열하일기에서 연암이 진정 말하고 싶었던 게 뭔가, 이거를 이해하는데 요기네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한번 제 얘기 잘 듣고요, 열하일기를 읽어가면서 연암의 지혜의 눈, 남다른 눈을 발견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좀 여행 좋아하시나요? 물론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이제 여행을 하는 게 조심스러워졌지만 어떤 상황이 되면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여행하기를 좋아합니다. 뭐 그래서 이제 여행을 갔다 오면은 이렇게 좀 묻잖아요. 거기서 뭐가 이렇게 볼만했지? 뭐 예를 들어 뉴욕 그러면은 뭐가 떠올라요? 뭐 자유의 여신상, 그죠? 파리 그럼 뭐가 떠오릅니까? 에펠탑. 이렇게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크고 볼만한 볼거리를 최고의 장관으로 뽑습니다. 이 장관이라는 게 사전적인 뜻도 크고 볼만한 볼거리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연암이 이제 다르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이 장관론에서 이제 처음에는 이런 걸 물어요. 북경에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갔다 오면 이렇게 좀 물어요. 사람들이. 그 북경에서 제일 괜찮은 볼거리가 뭐야? 제일 괜찮은 장관이 뭐지? 이렇게 이제 묻는 거예요.
1: 인류 선비는 정색하여 얼굴빛을 고치며 이렇게 대답한다. 도무지 볼 것이라고는 없습디다. 아무리 드높은 학문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일단 머리를 깎았다면 곧 오랑캐요. 오랑캐는 개돼지나 마찬가지입니다. 개돼지에게서 뭐볼게 있겠습니까? 나는 비록 삼류선비지만 감히 말하리라. 중국 제1의 장관은

0: 기와 조각에 있고 저 똥덩어리에 있다.
1: 장관? 크고 볼만한 볼거리인데 깨진 기와와 똥이 장관이래요. 이거 되게 웃기잖아요. 왜 그럴까? 자, 그 이제 작품을 뒤를 이어보면요. 중국에 갔더니 그 중국의 담장마다 그 깨진 기와의 무늬를 갖다가 이렇게 넣었더니 그게 굉장히 아름다운 무늬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연암은 깨진 기와 조각을 활용하는 중국의 담장을 통해서 아, 이게 디자인을 만들 수 있는 거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뜰 이렇게 앞을 봤더니 거기에도 깨진 기와 조각이나 뭐 어떤 조약돌을 갖다가 이렇게 깐 게 있었는데 깨진 기와돌을 활용해서 이게 저 뜰에 깔았더니 진창이 되는 걸 막아둔 거예요. 아, 그러면서 야, 그러니까 조약돌 기와 조각을 버리지 않으니까 천하의 훌륭한 무늬 디자인이 다 여기에 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 북경에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 똥오줌을 가지고 그거를 굉장히 생산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박제가도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오히려 그 똥을 갖다가 금싸라기 마냥 아낀다. 그래서 왜 말이나 소똥이 있으면 뒤에 졸졸도 따라가면서 그거를 갖다 줍는데요. 그거를 잘 말리면 또 장작도 되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거름간에 쌓아두면은 굉장히 멋있는 그런 또 디자인도 된다. 그러니까 천하의 문물은 아, 여기에 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연암의 실용성, 이용생 정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뭐 이 말이 틀리진 않잖아요. 그죠? 실용적인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여기에서 읽어내야 될 게 단순히 이용생의 실용적 차원이 아니에요. 가장 쓸모없는 존재에서 가장 위대한 문명의 본질을 발견하는 이 연암의 남다른 미학과 철학, 이거를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암의 문명 미학의 본질이 이 바로 똥과 기와 조각에 대한 심미 안에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근데 굉장히 흥미롭게도 많은 위대한 사상가나 예술가가요, 사실은 이 똥의 미학을 이야기합니다. 장자의 지비구라고 하는 이제 글에 나오는 건데, 동각자가 장자에게 물어요. 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진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장자가 말하죠. 없는 곳이 없어. 그러니까 동각자가 좀 구체적으로요. 그러니까 개미에게 있어. 그러니까 왜 낮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요. 피에 있어. 왜 더 낮아지시네요? 기와에도 있어. 왜 심하게 내려가시나요? 똥에도 있어. 이게 되게 유명한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도라고 하는 것이 크고 거창한 것만이 아니라 기와나 똥과 같은 그런 아주 낮은 것에도 존재한다. 도는 모든 곳에 두루 존재한다. 연암이 진리를 얘기하는 자리에는 불교나 장자의 사유가 되게 많아요. 심지어는 서양학, 서학학문도 진리를 이렇게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유불도를 통합해서 모든 진리의 그 근본에는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흔하지가 않아요. 왜? 조선은 유학의 나라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유학자이면서도 유학을 뛰어넘는 사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이제 그 보는 게 뭐냐면은 이탈리아 화가인 피에르 만초니의 예술 작품인데요. 이게 굉장히 재밌어요. 저기 이제 영어로 쓰여 있는 게 이 글자인 건데 예술가의 똥. 30g. 원 상태로 보존됨. 그리고 맨 위에 보면은 그 저 자기 사인도 있고 또 뭐 그리고 이제 넘버 90까지 이렇게 붙여요. 그러면서 어떤 행위를 하느냐? 30g에 해당되는 금액 가격으로 그거를 팝니다. 근데 되게 재밌게도요, 제가 기사를 읽었는데 얼마 전에 이것 중에 하나가 팔려요. 자, 얼마에 팔렸을 것 같아요? 이거 하나가 얼마에 팔렸냐면은 1억 7천만 원에 팔려요. 자, 여러분이라면은 사시겠습니까? 사실은 이제 이 피에르 만초니가 이 행위를 한 이유는 이제 자본주의의 상징이 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상징인 금, 그게 사실은 똥이야. 그래서 똥을 금값에 파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더 유명한 게 현대 예술의 가장 혁명적인 게 바로 이제 뒷샹의 샘이잖아요. 이 프랑스의 미술가인 이 듀샹이 이제 1917년에 미국의 한 협회에서 이제 그 전시회를 열었을 때 이제 어느 가게의 남자 소변기를 그냥 뜯어다가 샘이라는 명칭을 붙여서 그거를 갖다가 전시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협회 관계자들이 엄청나게 분노를 해요. 이건 예술에 대한 모독이야. 왜냐하면 예술하면은 뭐예요? 인간이 만든 고상하고 뭔가 멋지고 뭔가 이렇게 우아한 것. 이게 예술에 대한 기존 관념이잖아요. 아니 근데 그 남자 소변기를 뜯어다가 그걸 전시를 했으니 이거는 우리를 모독하는 거야. 이렇게 막 이제 막 욕을 한 거죠. 이 뒷장이 레디메이드와 오브제라는 개념을 여기서 창안을 해요. 여러분 레디메이드가 무슨 뜻이에요? 기성품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 기성품을 색다른 예술의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성품도 예술가가 선택을 하면은 다른 의미를 갖는다. 예술이 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오브제라는 개념이 되게 중요한데 오브제가 이제 예술에서 쓰일 때는 무슨 뜻이냐? 이게 원래는 뭐 사물, 물체 이런 뜻인데 어떤 예술품이 아닌 일상의 사물, 예컨대 기성품 이런 것도 예술가가 선택을 해서 그거를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면은 그 사물은 다른 의미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가장 하찮은 소변기를 가지고 예술사에서 가장 혁명적인 사건을 만들어낸 게 바로 뒷장의 샘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 권정생 동화 작가가 있습니다. 이제 돌아가셨는데 뭐 어떤 동화계에서는 굉장히 어떤 그 중요한 분이시죠. 존경받고 있고 강아지 똥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이 작품을 처음에 출판사에 이렇게 출판하려고 했을 때 모든 출판사가 거절을 했대요. 어떻게 더러운 똥을 갖다 표제로 내걸 수 있어? 이랬다는 거예요. 자, 그 강아지 똥의 내용이 뭐냐? 강아지가 똥을 넣어요. 똥이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물들이 막 조롱을 해요. 야, 너는 똥 중에서도 너무 지저분한 개똥이야.
2: 뭐야? 이거 똥이잖아? 똥, 똥, 똥. 더러워.
1: 강아지 똥 얼마나 좌절합니까? 우리도 왜 인생에 있어서 어떤 하는 일에 대해서 누군가가 비난을 하면은 나의 하찮음, 존재의 더덥음 이런 거 생각할 때 있잖아요. 그 좌절하고 있을 때 꽃이 하나가 어떻게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예쁜 꽃을 피게 하는 것은 바로 내가 하는 거야. 내가 하는 일이야. 그 꽃이는 바로 이제 민들레 꽃이었는데 그때 이제 강아지 똥이 희망을 얻어. 나도 별이 될 수 있구나. 그래서 예쁜 민들레 꽃을 피웁니다. 가장 더러운 존재에게서 가장 하찮은 존재에게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가 탄생한다는 이 역설. 그러면서 이 작가는 모든 존재는 저마다의 쓸모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주장을 펼치시는 거예요. 존재의 의미는 사실은 이게 저 결정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는 뭐 보석과 금은 귀하고 똥과 깨진 기와 조각은 천한 것이다. 뭐 또 장가는 귀하고 망령꾼은 천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존재성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요. 발견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라는 게 어떤 특정한 사물에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은 내 스스로가 발견해내는 거예요. 모든 존재는 쓸모 있다. 그러니까 이제 연암이 바로 이렇게 사람들이 버리는 물건, 가장 더러운 존재에서 가장 위대한 문명의 본질을 발견해냅니다. 그 열아일기의 정신은요. 이렇게 작은 것이 아름답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존재에게서 남다른 의미를 발견하고요.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담아냅니다. 길에서 만드는, 만나는 그런 평범한 사람들, 건물 이런 거를요. 굉장히 꼼꼼하게 관찰하고 그거를 풍부하게 담아내요. 이렇게 관찰자의 눈을 갖출 때 위대한 글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상식의 틀을 뒤집는 연암의 작품 하나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요동 볼판이 어떤 곳이냐면은 수천리가 전부 벌판이에요. 끝없는 지평선. 근데 이제 조선 사람들은 워낙 3분의 2가 산지다 보니까 그냥 쳐다보면 다 산이잖아요. 그래서 최초로 만나는 장관, 어떤 조선의 사신들이 그게 바로 요동벌이에요. 홍대용

0: 여행을 가서 어떤 소감을 남기냐면은 하늘과 벌판은 서로 이어져 아마득히 드넓다. 그런데 요양의 백탄만이 가운데 있다. 그래서 연행에서 으뜸가는 장관이다. 왜냐하면 이 요동벌판 한가운데 백탑이라고 하고 흰탑이 딱 하나 서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한 장관이에요. 이렇게 끝없는 지평선을 딱 보면 일단 어떤 감정이 드세요? 야호, 그죠? 통쾌하게 소리를 지르잖아요. 근데 연암은요, 다르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통곡하고 싶다. 통곡하기 좋구나. 도대체 왜? 그 열하일기에서 식견이 조금 부족한 인물로 나오는 정진사가 아니, 이렇게 시원한 곳을 만나서 왜 통곡할 것을 생각해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연암이 여기서 명문을 남깁니다. 명글을 해요.
1: 사람들은 단지 인간의 칠정 중에서 오로지 슬픔만이 울음을 유발한다고 알고 있지. 칠정이 모두 울음을 자아내는 줄은 모르고 있네. 기쁨이 극에 달하면 울음이 날만하고, 분노가 극에 치밀면 울음이 날만하며, 즐거움이 극에 이르면 울음이 날만하고, 사랑이 극에 달하면 울음이 날만하며, 미움이 극에 달하면 울음이 날만하고, 욕심이 극에 달해도 울음이 날만한 걸세.
0: 우리는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웃음하면 무슨 감정이죠? 기쁨. 그죠? 눈물하면 무슨 감정에 짝지어요? 슬픔. 근데 연암은 이렇게 말해요. 일곱 가지 정이 다 울음을 자아내. 그러면서 너무 기쁘면 울음이 나고. 근데 이거 동의가 되시죠? 너무 화가 나면 울음이 나고. 자, 동의가 되시죠? 너무 사랑하면 울음이 나고. 자, 동의가 되시나요? 근데 욕심이 극에 달해도 울음이 나나요? 자, 얼핏 동의 안 하실 수도 있지만 어린애들 왜그 과자 갖고 싶어서 막 떼쓰면서 우는 거 보세요. 욕심이 극에 달해도 울음이 납니다. 그러니까 연암은요, 모든 감정이 지극하면은 눈물이 난다. 그러니까 기존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는 그런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겨울의 찻집이라고 하는 이제 그 유명한 이제 노래가 있죠. 거기 보면은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 그대 나의 사람아. 딱 있어요. 제가 이제 노래를 직접 못 불러서 죄송합니다. 자, 웃고 있는데 눈물이 난대요. 왜 그럴까요? 추억을 생각하자니 그리워서 웃고는 있는데 헤어진 아마 아픔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웃음과 눈물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음은 단순하지 않고 복합적입니다. 자, 그래서 정진사가 물어요. 자, 그러면은 어느 감정에 맞춰야 되죠? 그러니까 정진사가 물으니까 연암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 갓난아기에게 물어보시게.
1: 갓난아기가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 캄캄하고 막히고 좁은 곳에서 웅크리고 부대끼다가 갑자기 넓은 곳으로 빠져나와 손과 발을 펴서 기지개를 켜고 마음과 생각이 확 트이게 되니 어찌 참소리를 질러 억눌렸던 정을 다 크게 씻어내지 않을 수 있겠는가?
0: 자, 일단 여러분들, 갓난아기는 왜 울죠?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모든 아이는 울어요. 옛날 어른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아이고, 앞으로 인생 살거 생각하니 이 험한 인생, 그래서 미리 근심해서 우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자, 이제는 현대는 과학시대. 왜뭐 대부분의 어린아이는 반드시 태어나자마자 울까? 아,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이게 이제 엄마 양수 안에 있다가 바깥으로 나오기 때문에 호흡 방식이 바뀐대요. 그래서 이제 폐로 처음 호흡을 하기 때문에 울어야 된대요. 또 어떤 낯선 환경 때문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건 과학적인 거고요. 연암의 울음의 의미를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연암은 막히고 좁은 곳에 있다가 갑자기 자유롭게 되니까 생각이 확 트여서 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어떤 도대체 울음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 제가 국어나 문학 시험을 잘볼수 있는 비결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왜 주제 파악을 잘해라라는 얘기를 하는데 국어나 문학은 주제 파악만 잘해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영어는 단어를 몰라서 틀리고 수학은 계산을 못해서 틀리는데 왜 국어나 문학은 우리말인데 틀리지?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유는 하나.

0: 하나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선입견에 의해서 그 작품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오히려 국어만큼 논리적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문 안에서 찾는 습관을 길러야 돼요. 예를 들어 바다. 사람마다 생각이 달라. 근데 유치한 시인은 깃발에서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그러면서 저 푸른 해원을 향하여 흔드는 영원한 노스텔지아의 손수건. 그러니까 해원, 바다가 노스텔지아, 그리움의 뜻이 돼요. 근데 김기림 시인은 바다나비라는 시에서 그 나비가 이게 저 어리니까 바다가 청무밭을 알아요. 그 날아갔다 날개가 빠져가지고 간신히 살아 돌아와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 바다는 나비를 위험에 빠뜨리는 무서운 공간, 죽음의 공간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 단어의 의미는 문맥 안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상식으로 접근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 여기 호국장에서도 왜 그럼 이 울음은 어떤 울음인가? 여기 보세요. 막히고 좁은 곳에 있다가 생각이 확 트이게 돼서 그래서 억눌렸던 정을 트는 거다. 그럼 이거는 어떤 감정이겠어요? 일단 딱 기쁨, 즐거움 딱 떠오르시죠? 근데 여기서 그치면 호국장의 의미가 없어져요. 왜? 앞부분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모든 감정이 지극하면은 눈물을 흘린다. 그러니까 이 감정은 단일한 감정이 아니라 복합적인 감정이라는 걸 암시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나는 감정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기쁘기도 하지만 그 갑갑한 조선의 현실을 생각하면은 뭔가 이제 이저 갑갑함, 서글픔 이런 감정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중요한 거 국어와 문학 매우 논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작품의 문맥에 의거해 답을 찾아가야 하고요. 그 문장과 단어 의미가 결정돼 있는 게 아니라 문맥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거를 갖다가 잘 이해한다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국어 시험을 칠 때도 되게 도움이 될 거고요. 자, 여기서 그러면 요동벌판의 의미는 뭘까? 요동벌판은 그내 생각의 자유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넓은 곳, 뭐 중국 땅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엄마 뱃속은 무슨 상징일 것 같아요? 막히고 좁은 곳이라고 했으니까 어떤 생각의 자유를 가둔 그런 어떤 조선의 현실, 조선이라는 땅,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기 울음의 의미는 내 생각의 자유를 마음껏 표출하는 행위인데, 그 울음의 의미가 단순히 즐거움을 넘어 거기엔 서글픔, 갑갑함 이런 감정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연함은 어떤 하나의 그 어떤 상식을 기존의 어떤 생각에 갇히지 않고 자기의 개인적인 감수성에 의거해서 새로운 의미로 바꿔냅니다. 이렇게 상식의 틀을 바꾸는 그런 연함의 생각을 우리가 잘 배우면 좋은 글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연함은 그 사회의 상투적인 시선과 관습에서 벗어나서 거꾸로 생각하는 습관을 지녔어요. 그리고 존 메이너드 케인스가 한말 있어요. 변화에서 가장 힘든 것은 새로운 것을 생각해내는 게 아니라 이전에 갖고 있던 틀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습관이나 관습을 바꾸는 게더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연함은 기존의 틀을 부숩니다. 그것이 우리가 연암에게서 배우는 글쓰기 정신이라고 하겠습니다.
1: 살면서 당신이 본 최고의 장관은 무엇인가? 당시 미지의 세계나 다름없던 청나라를 다녀온 조선의 선비 박지원은 그 최고의 장관으로 깨진 기와 조각과 똥덩어리를 꼽았다. 미처 알지 못했을 뿐 우리가 더럽고 하찮게 여기는 것에도 심오한 진리와 가치가 숨어 있다. 연암 박지원의 장관론. 그것은 바로 상식을 비틀어낸 창조적인 시선에 있다.

조선 후기, 정식 출간도 되지 않은 책이 사람들 사이에 큰 인기를 끌었다. 그 책은 바로 연암 박지원의 열하일기. 조선 최고의 베스트셀러였다. 금서로도 지목된 화제와 충격의 문제작 열하일기. 연암 박지원은 어떻게 조선 최고의 문장가가 되었나? 그가 남긴 책과 문장을 통해 엿보는 글쓰기 비법과 창의적인 정신. 조선의 베스트셀러 작가 연암 박지원의 글쓰기 비결.

0: 그 화면에서 보시는 게 이제 몬드리안의 그 나무 연작 그 그림이 되겠는데, 처음에는 나무 전체를 구체적으로 그렸지만은 점차 이렇게 추상화, 단순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집중화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작가나 예술가 또 과학자들은요, 그 모두 복잡한 체계에서 단 하나의 변수를 제외하고서요, 그 나머지를 제거해요. 그러면서 의미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한두 가지만 남기고 나머지는 이렇게 딱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쓰기의 본질이라는 것도요, 문장을 이렇게 자세하게 늘이는 게 아니라요, 오히려 쓰고 나서 불필요한 것들을 버리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20자를 200자로 늘리는 게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200자를 20자로 줄이는 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잡다한 여러 가지를 다 이렇게 설명해서는 안 되고요. 한두 가지만 남겨서 자세하게 묘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현상은 복잡해도요, 늘 원리는 단순한 거예요. 연암글의 이제 특징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나열식으로 쓰기보다는요, 특정 장면이나 상황을 초점화하면서 쓰는 데 있습니다. 관습성이 강한 묘지명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선조들은 어떤 잘 알고 있는 또는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묘지명 또는 제문을 지어가지고 죽은 이를 애도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묘지명이라고 하는 거는요, 죽은 사람의 행적을 서술하는 부분은 지, 또그 끝부분에 보면은 시 형식으로 이렇게 칭찬의 글을 쓰는 게 있어요. 그거를 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합쳐서 묘지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묘지명을 쓰는 거는요, 일반적인 관습이 있어요. 그래서 죽은 사람의 어떤 업적, 또 살아온 행적, 벼슬, 이런 거를 이렇게 나열을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업적만 바꾸었으면은 한 편의 글을 여러 사람한테 이렇게 써먹다 보니까 뭔가 진부하고 상투적인 글이 돼요. 그래서 연암 박지원도 이런 비판의 글을 남긴 게 있어요.
1: 요새 사람들이 지은 비지는 대개 판에 박힌 듯해 한편의 글을 여러 사람에게 써먹을 수 있다. 그러니 대체 돌아가신 분의 정신과 모습을 어디에서 떠올릴 수 있겠느냐?
0: 한편 글을 가지고 여러 사람한테 써먹어. 이걸 가지고 어떻게 고인의 생각과 정신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글은 요렇게 요렇게 법도에 맞게 써야 돼. 이렇게 하지만 이러면 전부 죽은 구절만 되는 거야. 이런 게 도대체 무슨 글 쓰는 법이야? 요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연암은 이런 상투성을 거부해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장면 중심으로 이렇게 써서 명작품을 많이 남기고 있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묘지명이 백자 증정부인 박씨 묘지명이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이거는 이제 43살의 나이로 죽은 그 누나를 애도하면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일반적인 묘지명이라면 누나 가족 관계, 살아온 행적, 업적, 그러니까 뭐 지금식으로 하면 초등학교 때는 무슨 뭐 회장을 하고 뭐 환경부장을 하고 뭐 책임감이 강하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쓰는 건데 연암은 그렇게 쓰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나가 시집 가던 날그 새벽에 벌어졌던 에피소드 하나를 딱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뭐 누나는 되게 착했고 어지럽고 이런 관습적인 말을 쓰지가 않아요. 그냥 추억 하나를 장면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1: 누님이 시집 가던 날 새벽에 얼굴을 단장하시던 일이 마치 엊그제 같다. 나는 그때 막 8살이었는데 발랑 드러누워 발버둥을 치다가 새신랑의 말을 흉내내 더듬거리며 점잖은 어투로 말을 하니 누님은 그 말에 부끄러워하다. 그만 빗을 내 이마에 떨어뜨렸다. 나는 골을 내울면서 분에다 먹을 섞고 침을 발라 거울을 더럽혔다. 누님은 오리 모양의 옥비녀와 벌 모양의 금놀이개를 꺼내어 내게 주면서 울음을 그치게 했다. 지금으로부터 28해 전의 일이다.
0: 누나가 시집 가던 날 새벽에 꽃단장을 할 때요. 그때 연하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8살 때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뭣도 모르고 막 응석 부려요. 그러다가 신랑 말투 흉내내다가 이제 누나를 놀리니까 누나가 이렇게 좀 수줍어하다가 빗을 내 이마에 떨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막 억울하니까 울면서 막 분에 먹을 썩어요. 거울에도 막 침을 뱉고요. 그러니까 누나가 자기가 좋아하는 옥비녀, 또 노리개 이걸 주면서 내 울음을 달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만 지금 쓴 거예요. 묘지명에서. 그리고 이것이 28년 전 일이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누나의 영정이 저 강가예요. 강가 배경이. 그래서 강가에서 누나를 실은 영정이 남편과 함께 이렇게 사라지는 그 모습을 그린 건데
1: 강가에 말을 세우고 멀리 바라보았다. 붉은 명정은 펄럭이고 돛배 그림자는 너울거리는데 강 구비에 이르러 나무에 가리자 다시는 보이지 않았다. 강 위에 먼 산은 검푸른 것이 누님의 쪽진 머리 같고 강물빛은 화장 거울 같고 새벽달은 누님의 눈썹 같았다.

0: 눈물을 떨구며 누님이 빚을 떨어뜨렸던 일을 떠올리니 유독 어릴 때 일은 또렷한데.
1: 왜 하고 마는 그 추억 가운데 누나가 시집가던 날의 기억이 떠올랐을까? 철없던 나이였을 때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 그 누나한테 좋은 말을 해주기는커녕 막 이렇게 심술만 부리다 떠나버린 그 누나한테 되게 미안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기를 달래주려고 애쓰던 그 착한 누나, 그 누나가 그리웠던 거죠. 그러니까 요 이야기 속에는 누나에 대한 미안한 마음, 또 그리움, 그리고 굉장히 따뜻했던 누나의 이미지가 이렇게 함축적으로 담겨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연암은 이렇게 일반적인 묘지명의 형식을 따르지 않고요. 어릴 적 누나의 짤막한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씁니다. 그래서 둘 사이에 있었던 가장 아름다운 추억 하나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멋진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멋지고 좋은 일만 아름다운 추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좀 이렇게 좀 미안하고 좀 아쉽고 이런 게 지나고 나면은 되게 진한 그리움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이 추억이 28년 전 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때 그 8살 꼬마였던 나는 지금 35세 어른이 되어 있습니다. 시집간 누나가 이제 어떻게 살았을지를 충분히 알 수 있는 나이가 됐어요. 그럴 때 이제 나는 왜 어렸을 때 그 착한 누나한테 이렇게 어리광부렸을까? 후회가 밀려올 겁니다. 지금 그 따뜻했던 누나는 어떻게 해요? 고생만 하다가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묽은 명정, 그러니까 명정이라는 게 죽은 사람에게 성을 적은 깃발이에요. 그것만 나부낀 채 이렇게 누나를 실은 배가 이제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강물이라는 게 흘러가면 다시 오지 않잖아요. 그렇듯이 누나도 돌아오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누나가 보이지 않게 되면 누나와의 인연은 모든 것이 끝이 됩니다. 근데 문득 딱 그 강 위에 검푸른 산을 봤더니 누나의 머리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강물빛이 화장 거울 같고 또 그 초승달이 누나의 눈썹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흐릅니다. 그러면서 누나가 빚을 떨어뜨렸던 그 일을 떠올리니까 그 수십 년 전의 기억이지만 그게 너무 또렷한 거예요. 자, 여기에는 어떤 상투적으로 고인을 기리는 말, 또 감정의 노출도 없어요. 근데 왠지 가슴을 찡 울리게 만듭니다. 왜냐? 뭔가 이렇게 진부하거나 또는 어떤 인위적으로 쓴 게 아니라 뭔가 진실하게 써서 그래요. 자, 이렇게 이 작품이 명문이 된 이유가요. 어떤 묘지명의 상투성에서 벗어나서 하나의 추억거리를 구체적으로 장면식으로 묘사함으로써 진실성을 획득한 데 있습니다. 많은 말을 늘어놓는다고 해서 기억에 남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를 말하더라도 구체적으로 말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속에서 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열해서 써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깊은 인상 한두 가지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써야 기억에 남습니다. 10개를 갖다가 막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요, 하나도 기억이 안 남아요. 근데 한두 가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굉장히 인상 깊게 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를 쓰시는 분들, 내가 자랑할 게 많다고 해서 막 여러 가지를 자양하게 쓰기보다는 한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구체적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할 그 작품이 야출고북국기인데요. 이 야출고북국기는 밤에 고북구를 나선 기록이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연암이 이제 열하로 달려가는 도중에 그 한밤중에 이제 옛날의 전쟁터인 그 고북구 장성을 지나면서 느낀 감회를 쓴 글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 야출 고북구기는요, 일야 구도하기하고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전에 제가 일야 구도하기 설명을 드렸죠. 연암 일행이 자 이제 북경에 도착을 했을 때 중국의 권륭제가 열하에서 피서를 즐기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연암 일행은 당황을 했지만 어쩔 수 없이 74명의 인원을 거느리고 이제 열하로 강행군을 했고, 그래서 시간에 늦을까봐 이제 하루에 강을 9번 건너는 그런 모험도 감행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 밤에 하룻밤에 강을 9번 건너고 나서 그리고 바로 이제 도착하는 곳이 바로 이 고북구라는 공간이에요. 근데 이 고북구라는 공간이 어떤 공간이냐면은 이제 열하로 가는 그런 중요한 관문이 되는데, 이 만리장성이 어떤 의미를 갖는 공간이냐면은 원래 이 만리장성이 그러니까 진시황부터 이제 쌓은 거잖아요. 되게 수십 년에 걸쳐서 이제 쌓은 건데 중국인들은

0: 동의족이다 이렇게까지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만리장성이 바로 중화와 오랑캐를 나누는 기준이 되어서 만리장성 밖은 오랑캐, 그러니까 그쪽 밖이 티벳과 몽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만리장성의 지금 이 고북구 장성은 연암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공간인 거거든요. 사실은 이 조선 사신들은 지금까지 이 고북구를 가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1차적으로 조선 사람 역사상 누구도 고북구를 가본 적이 없다 하는 데서 의미가 큰데, 그래서 이 연암에게 있어서는 그 수많은 그 거쳐온 공간이 있지만은 이곳이야말로 연암에게 있어서는 가장 인상 깊은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연암이 거기서 너무 감격에 겨워요. 그래서 뭘 이렇게 쓰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물을 찾는데 물이 없어요. 그래서 낮에 먹다 남긴 술이 있어요. 그래서 술에다가 먹을 갈아요. 그 다음에 글을 씁니다. 건륭 45년 경자년 8월 7일 야삼경 조선 박지원 이곳을 지나다. 아, 물론 한글이 아니고 한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야, 내가 일개 서생인데 머리가 희끗해지고 나서 이곳을 나가보는구나. 이런 감격에 졌습니다.
1: 나는 서생의 몸으로 그것도 머리가 하얗게 세어서 한번 장성 밖을 나가보는구나.
0: 연암은 평소에 어떤 산 위에 올라가거나 도리에서 이렇게 글을 쓰는 거, 글씨를 새기는 거를 되게 비판해요. 왜냐하면은 일단은 자연훼손이다. 그 다음에 인생이 영원히 살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글씨를 써가지고 이렇게 이름을 남기려고 하지? 이런 비판의식을 갖는 학자인데, 고북구 장성에 가서는 자신이 직접 그 비판하던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연암에게는 가장 기억에 남는 감격적인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출 고북구기를 남기게 되는데, 이제 이 작품에 대해서 중국의 도경산이라는 분은 천하의 기이한 문장이다 라고 이렇게 탐복을 했고요. 또 창간 김태경은 이 작품을 가지고 조선 5천년 이래 최고의 명문이다 이렇게까지 평가를 합니다. 조선은 500년인데 웬 5천년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마도 여기서의 조선은 고조선까지 포함하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연암이, 이것도 또 열할개 나와요. 열하로 달려가는 도중에 한밤중에 이제 옛날의 전장터인 고북구 장성을 지나면서 느낀 감회예요. 이 고북구 장성이 만리장성의 한 관문인데 열하를 통과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라서 이게 이제 옛날에는 주요 격전지였어요. 야출 고북구기는요, 밤에 고북구를 나선 기록, 이런 뜻이에요. 그 장면이 되게 이제 으스스해요.
1: 잠시 후 달이 더욱 고개 아래로 떨어졌으나 뾰족한 두 끝은 여전히 드러나 있더니 갑자기 시뻘건 불처럼 변해서 두 횃불이 산에서 나오는 듯했다. 북두칠성이 관문 안으로 반쯤 꽂히자 벌레 소리가 사방에서 일어나고 긴 바람이 으스스 불자 숲과 골짜기가 함께 운다. 그 짐승 같은 가파른 산과 귀신 같은 봉우리들은 창을 늘어놓고 방패를 한 대 모아 서 있는 듯하며 강물이 두 산 사이에서 쏟아져 사납게 울부짖는 것은 철갑 입은 기병들이 진과 북을 울리는 듯하다.
0: 이 부분을 보면은 어떤 감정, 작가의 감정이 드러난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 연암이 본 주위의 풍경만 어떤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이제 산문, 고전 산문을 보면은 긴 문장에 걸쳐서 이렇게 묘사만으로 마무리를 하는 방식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본문을 보면은 연암이 실제로 본 사물이 어떤 뭐 산골짜기, 벌레, 바람, 숲, 가파른 산, 요런 거거든요. 근데 이걸 비유로 해요. 그 비유한 표현을 보면은요, 뭐 횃불, 짐승, 귀신, 창, 또 뭐 철갑 입은 기병, 이게 이제 뭐냐면은요, 다 전쟁과 관련된 용어입니다. 그리고요, 거기도 용언, 동사나 형용사를 보게 되면 뭐 예리하다, 으스스 불다, 울부짖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시가

촉각, 촉각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각과 청각 이런 것들을 골고루 섞어서요 전쟁터의 분위기를 이렇게 효과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시각의 연함이 특별한 공간을 이렇게 다양한 감각기관을 동원을 해서 구체적으로 묘사함으로써 뭔가 특별하고 환상적인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제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그럼 연암은 야, 고북구장성의 주변 경치가 되게 전쟁터같이 두렵고 오싹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주변의 자연 경관을 묘사로 표현했을까? 그러니까 눈앞에 내가 마주한 그 경관을 어떤 묘사를 통해서 또는 장면화를 통해서 내 마음을 대신 전달할 때 문학성이 더 깊어진대요. 그 남조 시인 강엄의 별부라는 시에 보면은 슬픈 이별에 혼인 혹은 자가 오직 헤어질 뿐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연암이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야, 이런 거는 이별이라는 글자에 주석을 단그 멋대가리 없는 표현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별할 때 슬프지 않은 사람이 어딨어? 이별할 때 혼인 옥지 않는 자가 어딨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좋은 그런 어떤 표현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 예시 하나로 든 게, 임을 떠나보내는 사람, 강둑에서 돌아설 때, 그대 모습 멀어지네. 이렇게 어떤 배경만 이렇게 어떤 장면화를 통해서 이렇게 묘사를 할 때, 오히려 그 슬픈 마음이 더 절절하게 드러낸대요. 그리고 연암이 또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별하기에 가장 좋은 공간은 바로 물가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공간, 장소라는 개념을 연암이 되게 중요하게 여겨서 그 작품의 감정을 형상화할 때는 장소를 어디에 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소개해드린 그 만누님 묘지명도 사실은 거기에도 이제 강물을 이별 공간으로 제시하고 있잖아요. 자, 이렇듯이 연암은 그 직접 이렇게 서술하기보다는 주변의 전경만을 묘사해가지고 말하지 않고 말하는 그런 어떤 표현 방식을 통해서 작가의 생각과 의도를 풍부하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원래 이 전쟁의 격전지였던 고북구가요, 연암의 이 장면화 방식으로 인해서 굉장히 신비한 장소가 된 거예요. 그 자기 그 작가의 감정을 최대한 이렇게 좀 절제하고, 그리고 고북구라는 그 공간을 갖다가 이렇게 묘사의 방식만으로 그 장면을 초점화하는 글쓰기 전략을 펼치게 됩니다. 아, 어쨌든간 연암으로 인해서 이 고북구가 조선 사람들에게 알려진 거죠. 그래서 그냥 단순히 물리적 공간이었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 연암 박지원의 글 짓는 비결을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이런 순서로 진행이 돼요. 처음에는 관찰하기. 이게 되게 중요해요. 좋은 글을 쓰려면은 남들이 가보지 못한 곳을 간다고 해서 좋은 글을 쓰는 게 아니에요. 뭐 달나라 여행을 간다, 뭐 정글 탐험을 한다, 그래서 좋은 글이 나오는 게 아니라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볼수 있을 때 좋은 글을 쓰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볼수 있는 그런 안목을 길러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발견하기를 해요. 그다음 중요한 거, 이거를 인간의 삶과 나의 현실에 적용을 해요. 이게 연암의 글쓰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사물을 오히려 배움의 그런 대상으로 삼고요. 인간 사회는 뭔가 좀 모순되었는데 뭔가 좀 이거는 문제가 있어. 그래서 이런 인간 사회의 문제를 사물을 통해 배운 것과 연결을 해요. 그러니까 참 멋있는 창조자는 서로 관련 없는 것을 이렇게 연관 지을 수 있는 게 진정한 창조자라고 또 생각을 하는데 연암은 서로 관련 없는 두 대상을 연결하는 능력이 대단해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사물을 자세히 관찰해서 그 사물로부터 얻은 발견을 어떤 인식의 문제나 미의식의 문제로 연결을 한 다음에 그거를 현실을 교정하거나 또는 인간을 반성하는 데로 나아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연암의 글 짓는 비결은요, 제일 중요한 거, 나의 글을 쓰는 거예요. 내 생각을 표현하는 게 중요한 거야. 나의 글을 쓰도록 해. 남의 글 모방하지 말아야지. 이게 연암 글쓰기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옛사람의 말을 표절해서 어떤 정해진 틀에 그거를 메꿔놓지 마. 자연스럽게 내 자신의 언어로부터 문장의 입체적 구성이 생겨나도록 해야 그것이 진정한 글이야. 그래서 사실은 연암의 글쓰기에 대해서 그 당시 사람들은 연암체라는 말을 붙여요. 여러분 이거 좀 멋있지 않아요? 어떤 그 사람의 문체를 가지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연암체. 뭐 요즘 식으로 한다면 예를 들어 뭐 김운체.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유명한 문장가는 우리가 그 글을 보면은 그 사람만의 문체가 있어요. 뭐 지금 뭐 단순하게 김훈 작가를 뭐 예로 들다 보니까 김훈 작가는 왜 글이 보면 되게 이렇게 간결하고 단순하고 감정을 최대한 노출을 억제하잖아요.
그런 특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신만의 문체, 자신만의 스타일을 살린 글을 쓸 때 그것이 이제 좋은 그런 작품이 된다. 이게 이제 연암의 글쓰기가 되겠습니다.

0: 저는 이 연암이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최고의 문장가, 또 특정한 글에 갇히지 않고 자유롭게 생각한 경계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 나라가 선진국이냐 아니냐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잣대는요, 뭐 예전에는 뭐 군사력, 경제력 이런 거를 했지만은 이 문화의 세계를 살아가는 오늘날에는 그 민족이 자랑할 수 있는 뛰어난 문장가가 있느냐의 여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그런 연암의 글쓰기 비결을 잘 배워서 연암이 말한 지금 여기의 삶의 현장, 일상성 이런 거를 잘 살펴서 또 우리 어떤 생명을 사랑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마도 그것이 연암의 글쓰기 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단순함의 미학, 버리기의 미학, 글쓰기도 다르지 않다. 잡다하게 늘어놓지 말고 한두 가지 포인트에 집중하라. 글도 첫인상이 중요하다. 마치 눈앞에 펼쳐진 듯 하나의 장면을 이미지화하여 선명하게 그려내는 것. 그것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인상적인 글쓰기의 비결이다.

0: 안갯길 운전 시 교통사고 예방법.
1: 너 장롱면을 하며 운전 잘해라. 나 죽기 싫다.
2: 에이, 그건 아니야.
1: 뭐 갑자기 안개가.
0: 비상등을 켜 주변 차량의 내 위치를 알립니다.
1: 아니, 날씨가 왜 이러는 거야?
0: 안개등 스위치 위치를 미리 확인하고 안개등을 켭니다. 상향등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1: 멈춰야 되나?
0: 도로 제한 속도에 50% 이상 감속하고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2배 이상 확보하여 운전합니다. 추월 차로보다는 주행 차로를 이용해 운전합니다. 급가속, 급제동, 급방향 전환 등은 하지 않습니다.
1: 뭐냐? 장롱 면허 하면서 어떻게 운전을 이렇게 잘해?
2: 아니면 다친다.
0: 창문을 조금 열고 주변 소리에 집중하며 운전합니다.
2: 야, 가자.
1: 야, 같이 가.

0: 읽어줄게.
1: 응, 누나.
0: 옛날 옛날 어느 마을에 아기 돼지 삼형제가 살고 있었어요. 첫째 돼지는 짚으로 집을 지었고 오또가 너 똥 쌌어?
1: 아니, 나 이제 똥 안 싸. 나 방구 낀 거야.
0: 근데 바퀴 냄새가 왜 이렇게 지독해? 너 요새 뭐 먹었어?
1: 식탁 위에 있던 새까만 고기.
0: 뭐? 그 탄 고기?
1: 그리고 피자.
0: 그거 상했을지도 모르는데.
1: 아니야, 완전 맛있었어.
0: 호떡아, 탄 고기나 오래된 상한 음식은 절대 먹으면 안 돼. 할아버지가 들려주신 방귀 이야기 기억 안 나?
1: 아, 할아버지가 들려주신 그 방귀 이야기.
0: 아,
1: 기억 안 나.
0: 좋아, 그럼 이 누나가 얘기해줄게.

0: 지독한 방귀 냄새의 비밀. 옛날에 방귀를 엄청 많이 끼는 방귀 며느리가 살았어. 그래서 전국에 많은 방귀쟁이들이 도전을 해왔지.
1: 이 순간을 위해 1년 동안 방귀를 참았다.
2: 한번 껴보시지요.
1: 위험하니까 뭐라도 잡는 게 좋을걸. 자, 간다! 뿌이, 뿌, 뿌이, 뿌, 뿌이, 뿌이, 뿌, 뿌. 방귀, 발사!